하게 되면은 x 라지 x 라지 x 빼기 2분의 5가 0보다 작다 해서 2차 부등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아, 로그 2의 n이 뭐와 뭐 사이에 있구나. 0과 2분의 5 사이에 있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를 만족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해야 되는데 얘가 로그 2의 1이에요. 그죠? 로그 2의 1은 0. 얘는 로그 2의 2분의 5제곱이고 2의 2분의 5제곱이라는 거는 2의 제곱 곱하기 2의 2분의 1제곱이니까 얘가 4루트 2가 됩니다. 그래서 n의 값의 범위는요. 1보다는 크고 4루트 2보다는 작게 나오는데 4루트 2라는 녀석은 루트 32잖아요. 그럼 얘는 루트 36보다는 작고, 즉 6보다는 작고, 루트 25보다, 즉 5보다는 큰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n으로 가능한 자연수에는 2랑 3이랑 4랑 5까지 가능한 거겠죠. 그래서 얘네들의 합을 구하면 이 문제의 정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3, 4, 5. 다 더하면 얼마다? 14다. 예. 그래서 95번에 해당되는 답은요, 정답 14가 될 건데요. 맨 처음이 제일 중요하죠. 첫 단추. 얘는 뭐에 대한 2차 부등식이라고요? 네.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에요. 그래서 로그 2의 n이나 로그 4의 n은 상수로 취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했을 때 얘가 항상 0보다 크려면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는 X축보다 반드시 위에서만 그려줘야 되고, 즉, 이렇게 둥둥 떠 있어야 되고, 그러면 판별식 관점에서 봤을 때는 0보다 작아야 하니, 개수들을 가지고 0보다 작다라고 만든 다음에 로그 2의 n에 대한 2차 부등식을 풀어줘야 되는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자, 이제 95번은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문자가 이제 여러 개가 나오면 뭘 기준으로 두고 풀어야 되나를 봐야 되는데, 95번은 얘가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은 판별식을 어떻게 써야 될지가 눈에 보일 겁니다. 이제 96번 봅시다.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그럼 잘 보세요. 문자가 막 x도 있고 a도 있고 하니까 막 혼란스럽잖아요. 근데 실은 얘는 2차로 되어 있는 문자가 지금 뭔가 한번 쭉 보시면은 뭐예요? 네, x입니다. 그래서 얘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에요. 앞에 설명이 따로 없지만 뭐에 대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다. 그럼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요 표현. 공동수학에서 배웠었죠. 두 실근 갖게 하려면은 판별식 t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요것만 만족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 판별식을 구하면 되는데 얘를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로그 2의 a의 x 이때 ax가 아니라 얘는 개수로 기능하는 겁니다. x 그리고 나서 8마이너스 로그 2의 a가 상수항으로 기능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판별식 구할 거예요. 판별식 d는 로그 2의 a의 제곱 마이너스 4 a는 1이죠. c에 해당하는 것은 8마이너스 로그 2의 a고요. 얘가 얼마다? 0보다 크다. 그러면 로그 2의 a를요. 저는 라지 a로 치환을 할게요. 라지 a의 제곱에 플러스 4a 마이너스 32가 0보다 크고요. 인수분해하면 a 더하기 8하고 a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네. 그럼 a가 4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8보다 작겠죠. 근데 내 맘대로 치환을 한 거니까 원래대로 돌리면 로그 2의 a가 4보다 크거나 로그 2의 a가 마이너스 8보다 작다. 얘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로그 부등식이에요. 밑이 1보다 크니까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유지될 거고요. 로그들끼리 비교한 다음에 진수의 크기 비교를 할 거니까 얘를 우리가 로그로 바꿔줄 거예요. 로그 2의 16이라고 쓸수 있겠죠. 2의 4제곱이니까요. 마찬가지로 얘는 로그 2의 마이너스 8제곱이라고 쓸수 있겠죠. 2의 마이너스 8제곱은요, 256분의 1이잖아요. 네, 이제 우리 비교 가능합니다. A가 뭐보다 16보다 크거나 A가 256분의 1보다 작으면 되는데,

A는 반드시 일단 뭐보다는 커야 되냐면 진수자리여서 일단 여기서는 0보다 크다도 붙여줘야 되는데 문제에서 발문이 자연수 A의 최소값이라고 했으니 우리는 여기에서는 구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16보다는 완전하게 크면 되는데 뭐 17, 18, 19다 된다고 했으니 그중에 제일 작은 최소값 17을 불러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96번에 해당하는 것의 정답은 17이고요. 얘도 95번과 마찬가지로 뭐에 대한 식이냐를 제일 첫 번째로 보셔야 돼요. 96번. 뭐에 대한지 얘는 언급이 안 되어 있죠. 근데 2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뭘 기준으로 봐야지 2차냐? 지금 차수 붙어 있는 것 중에 2가 붙어 있는 건 오로지 x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가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의 2차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그럼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그럼 우리는 판별식은 계수에 대해서 b제곱 마이너스 4ac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형태가 잘 보이게끔 x에 대해서 내림 차순으로 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최고차항의 계수, 여기가 1차항의 계수, 여기가 상수항이 돼서 정확히는 마이너스 로그 2의 a의 제곱인데 어차피 마이너스 1은요, 제곱 하나마나 다시 플러스 1로 나오니까 그냥 그대로 뒀고요. 마이너스 4ac. 요 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문제를 풀어준 겁니다. 네. 자, 지금 저기 보면은 제가 여기 마이너스 8로 썼네요. 여기 플러스 8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4ac다라고 해서 a의 값의 범위를 구했습니다. 네. 어쨌든 정답은 네, 계산 결과 17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96번까지 로그 부등식까지 쭉 풀어봤어요. 이제 이 파트에서 남은 거는요, 뒤에 서술형 연습이랑, 네, 내신수는 고난도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문제들은 조금 난도가 높기 때문에, 이때 풀었던 문제들보다 시간을 더 주어서 풀면은 도움이 좀될것 같습니다. 한 문제당 한 5, 6분 꼴로 더 풀어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서술형 확인하기에 해당되는 문제 풀고, 그 다음 강에서는 고난도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강에서 서술형 확인하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윤리와 사상 8강의 문이 힘차게 열렸습니다. 저는 한보라입니다. 자, 지난 우리 7강에서요. 드디어 서양 철학 포문을 열었습니다. 소피스트들의 상대주의적 입장 살펴보았고요. 그런 소피스트들의 상대주의를 비판했었던 그렇죠. 소크라테스의 보편주의적인 윤리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소크라테스를 또 충실하게 계승하면서 자신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상을 전개했던 플라톤의 이데아론 그리고 그의 덕론, 또 이상 국가에 대한 입장까지 모두 다 살펴보았죠.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플라톤의 또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까지 공부하면서 고대 그리스 아테네 사상들을 한번 총정리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헬레니즘 시대로 넘어가서 에피크로스와 스토아파의 입장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도 너무 중요했지만 이번 시간도 만만치 않지, 얘들아. 아리스토텔레스 당연히 우리 수능 시험뿐만 아니라 내신 시험에서도 굉장한 강조점을 가지고서 출제가 될 것으로 거의 명백하게 드러난 사상가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굉장히 사상이 방대하고요. 그 내용이 디테일한 내용이 하나하나 쪼개져서 다 내신에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 그치, 눈 동그랗게 뜨고 늘 그래왔던 것처럼 선생님과 함께 꼼꼼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에피크로스와 스토아파의 사상도 역시나 우리 중요한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사상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아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플라톤은 스승인 소크라테스를 굉장히 사랑하면서 그 스승의 입장을 잘 계승해서 자기만의 색깔을 가진 사상으로 또 발전시켰어요. 그런데 오늘 공부할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인 플라톤을 이렇게 막 동경하고 마냥 존경하기만 하진 않았죠. 사실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인 플라톤 입장에 대해서 계속 선생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아, 전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계속 비판을 했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인 플라톤의 어떤 입장을 비판하면서 또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상을 전개해 나갔을지 호기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플라톤의 이원론적인, 그렇죠? 이런 세계관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었습니다. 플라톤은 현상계와 무엇을 좋아요, 이데아계를 이제 구분하는 이런 이원론적인 입장, 이분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서 플라톤은 그런 진정한 어떤 참된 세계, 참된 원형은 이데아계에, 그렇지, 이데아로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플라톤은 현실 세계에 있는 각각의 사물들, 그런 현실 세계에 있는 각각의 사물들에는 완전한, 그렇죠? 그런 영원한 그러한 원형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 현실 세계에는 사물들의 매칭되는 각각의 원형, 이데아는 있어. 그런데 그것이 현상계의 사물들 속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이데아는 현상계와 똑 떨어져서 이데아계에 따로 떨어져서 존재한다. 이게 플라톤의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공부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입장에 대해서 무엇했다는 거야? 비판했다는 거죠.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세상은 하나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나의 세계다. 이 하나의 세계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의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이다. 그런데 이런 하나의 세계는 개별적인 실체들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얘들아 잘 보자. 선, 즉 좋음이라고 하는 것도 스승인 플라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이데아의 세계가 아니라 어디에서 좋아요. 현실 세계에 존재하고 어디에서 현실 세계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라고 본 거야. 자, 다시 한번 생각해봐. 플라톤은 선의 이데아, 좋음의 이데아, 다른 말로 선 자체, 좋음 자체라고 자주 출제가 된다고 했었어요. 이런 선의 이데아, 좋음의 이데아가 최고의 이데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건 이데아계에 따로 떨어져서 존재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공부하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닙니다. 좋음이라고 하는 건 이데아의 세계가 아니라 이 현실 세계에 존재하고 현실 세계에 있는 그 좋은 것들 속에 다 이미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선이라고 하는 건 현실 세계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면모를 드러냈다는 거죠. 자, 이런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합니다. 모든 존재는, 자,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야. 모든 존재는 나름의 고유한 무엇을, 그렇죠, 목적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얘들아, 모든 것은 그냥 존재하는 건 없다는 거야. 다 나름의 어떤 고유한 목적이 있다는 거야. 당연히 인간의 모든 행동도, 인간의 모든 행위도 그냥 이루어지는 건 없어. 다 나름의 뭐가 있다는 거야. 목적을 추구한다는 거야. 아, 이런 목적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글을 읽다 보면 목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사용돼요. 자, 인간의 모든 행동도 다 나름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라는 거야? 그렇죠. 좋음, 선이라는 거야. 한마디로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할때 나름의 목적을 추구하는데 안 되려고, 나빠지려고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다 나름 들여다보면 인간의 모든 행동은 다 선, 즉 좋음을, 나름의 좋음을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것이죠. 얘들아 생각해봐. 너희들 왜 이렇게 열심히, 아무도 뭐라고 안 했는데 이렇게 보라쌤 만나서 열심히 윤사 공부하니? 그렇지, 나름의 목적이 있는 거잖아. 자, 어떤 목적이 있어? 나름의 선, 나름의 좋음이 목적이 있어. 어떤 선, 어떤 좋음? 그렇지, 성적 올리고 싶어요. 저 윤사 성적 좀잘 받고 싶어요. 라고 하는 목적을 추구한다는 거야. 근데 얘들아, 너네 왜 윤사 성적을 잘 받고 싶니? 그러면 보다 더. 아, 이 좋음이라고 하는 건그 자체로만 추구된다기보다는, 보다 더 상위의 좋음, 상위의 목적을 향해서 추구되죠. 아, 쌤, 저왜 윤사 성적 잘 받고 싶냐면요. 그걸로 좋은 대학교 가고 싶거든요. 아, 보다 더 상위의 선, 보다 더 상위의 좋음, 보다 더 상위의 목적을 향해서 추구되는구나. 그럼 다시 물어볼 수 있겠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 그럼 뭔가 또 얘기하겠지. 아, 저는 좋은 직업을 갖고 싶거든요. 이렇게, 아하. 이 좋음이라고 하는 것, 이런 선이라고 하는 것, 이런 목적이라고 하는 건 보다 더, 그렇지, 상위의 좋음, 상위의 선, 상위의 목적을 위해서 추구될 수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그렇지, 마지막 파이널, 궁극적인, 최종적인, 가장 높은 위계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너네 근데 왜 좋은 직장 가고 싶어? 너네 왜 하고 싶어? 왜? 계속 물어보다 보면 결국은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온다는 거야. 행복해지려고요. 이런 말이 나오잖아. 아하, 그런 의미에서 얘들아 잘 보자.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가장 최고의 위계에 해당하는 가장 좋은 목적, 가장 최고의 선, 가장 최고의 좋음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얘기한 거야. 그렇지,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얘들아, 그런 의미에서 이런 행복은요, 모든 선들 중에서 어때? 최고의 선이 되겠다. 최고의 좋음이 되겠다. 최고의 목적이 되겠다. 가장 궁극적인, 최종적인, 가장 마지막 단계의, 가장 최상의 단계의 목적. 가장 최고의 선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다? 행복이다 라고 주장했어요. 결국 그는 인간 행동의 가장 궁극적인 최고의 목적, 즉 최고의 선은 무엇이다? 행복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설득력 있지 않니, 얘들아? 그치? 우리의 모든 행동은 보다 더 상위의 목적, 상위의 좋음, 상위의 선을 향해서 추구가 되는데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가장 최종적인 단계의 최고선이 존재하더라. 그것이 무엇이더라? 행복이더라. 그런 의미에서 행복은 그렇지, 모든 선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선인 최고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행복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텐데요. 에우다이모니아 이렇게 써 있는데, 얘들아, 우리는 흔히 행복하면 어떻게 생각해? 소파에 들어 누워서 감자칩 먹으면서 막 너튜브 보고 막내 이런 거 보고, 우리는 그런 걸 행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행복은 조금 더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었어.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덕에 따르는 정신의 활동이다.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얘들아, 이건 진짜 얘들아 피할 수 없어. 그냥 이 자리에서 이해하고 암기까지 해야 돼. 쌤이 이렇게 대놓고 외워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많잖아요. 물론 이제 윤산을 다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암기해야 되지만 이건 진짜 가져가야 돼. 자, 누누이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다가 스카에서 깜빡 잠이 들었어. 근데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이 여러분의 옆구리를 덕치면서 물어보지. 행복이 뭔가? 그럼 여러분 자다가 깨서도 바로 얘기해야 돼. 덕치면서 물어봤지. 행복은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 행복은 덕에 따른 정신의 활동. 다시 해봐. 행복은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 행복은 덕에 따른 정신의 활동이에요. 반드시 가져가세요. 자, 여기서 몇 가지 포인트가 있다. 덕에 따르는 어떤 활동? 영혼. 즉, 정신의 무엇이야? 활동이야. 활동. 자, 덕을 그냥 가지고만 있어. 근데 활동하지 않아. 그걸 발휘하지 않아. 그럼 그거 행복 아닌 거야. 덕을 가지려고 노력은 했어. 근데 덕을 가져서 발휘하진 않았어. 그럼 그거 행복 아니야? 다시 해봐. 행복은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 덕에 따르는 정신의 활동이야. 덕을 단지 소유만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발휘해야 한다. 덕을 반드시 무엇해야 돼? 발휘하는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 그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쌤, 알겠어요. 중요한 거 알겠고 보라쌤이 지금 열 올리는 거 알겠는데요.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라는 게 도대체 뭔 소리예요? 이게 왜 행복이에요? 자, 지금부터 한번 차분히 조금 더이 비밀을 밝혀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덕이라고 하는 표현이 눈을 사로잡는다, 얘들아. 덕. 우리는 이제 유교 문화권에서 대부분 자랐기 때문에 덕 하면 어떤 게 떠오르냐면 인의 예지 이런 유교의 덕이 딱 떠올라. 그치? 윤사 그동안 공부했으니까 도가의 덕도 떠오른다. 겸허의 덕, 부쟁의 덕, 무지 무욕, 순수 소박 막 이런 거. 이런 덕 떠올리면 아주 여러분 훌륭한 친구들이야. 그런데 지금 공부하는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인물이잖아. 얘들아, 이 당시에 고대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덕이라고 하는 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기능을 가장 탁월하게, 가장 엑설런트하게 발휘한 상태, 그게 바로 덕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덕은 뭐야?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을 가장 엑설런트하게, 가장 탁월하게 발휘한 상태를 덕이라고 규정했다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랑 문화권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번에 언뜻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얘들아, 그냥 쉽게 생각해봐. 얘들아, 말은 어때? 말의 고유한 기능은? 갈기를 막 휘날리면서 막 달리는 거잖아. 그 말에 자신의 고유 기능을 가장 탁월하게 발휘하는 상태, 그게 바로
덕이다. 그리고 그럴 때그 말은 가장 행복한 말이 되는 거잖아. 누누이 얘기하지만 쇳똥구리의 가장 고유한 기능은 쇳똥을 굴리는 거지. 쇳똥을 굴릴 때 쇳똥구리는 자신

활동하고 그 덕을 발휘하는 정신의 상태를 바로 무엇이라고 본 거야? 행복이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들아, 앞으로 시험 문제 풀 때, 덕이라고 하는 표현도 자주 나오지만 선생님들이 이걸 좀 어렵게 내고 싶다라고 하면 이걸 어떤 단어로 바꿀 수도 있어. 아, 엑설런트 아니라 탁월성. 탁월성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표현하실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정리해보자. 덕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고유한 기능인 무엇이 좋아요? 이성이 탁월하게 발휘되는 영혼의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덕을 크게 두 종류로 구분했어. 첫 번째는 영혼의 이성적인 부분과 관련된 덕이야. 얘들아, 영혼의 이성적인 부분과 관련된 덕이니까 당연히 이런 덕은 우와, 지적인 덕이겠다. 지성적인 덕이겠다. 어렵지 않지? 좋아요? 자, 이성과 관련되는 부분과 이성적인 부분과 관련된 덕에는, 그렇죠, 지성적인 덕, 지적인 덕이 있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 영혼에서 그 자체는 이성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성의 지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감정이나 욕구 부분이야. 그렇지? 감정 또는 욕구 이런 부분입니다. 자, 감정 또는 욕구 부분은 그 자체가 이성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성의 지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어요. 자, 이러한 감정이나 욕구 부분과 관련된 덕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그렇죠. 품성적인 덕이라고 불러. 얘들아, 생각해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품성,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 즉,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라고 하는 건그 사람이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어떻게 드러내느냐와 관련되어 있잖아. 아, 그러니까 이런 덕을 품성적 덕이라고 했구나. 그리고 이것은 그 사람이 도덕적인 생활과 관련된 덕이기 때문에 도덕적 덕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거야. 얘들아, 천천히 보자. 이성적인 부분과 관련된 덕이니까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 그렇죠. 지성적인 덕이라고 불렀어요. 지성적인 덕을 딱 보니까 역시 끝에가 아니나 다를까? 지성 맞네. 지혜로 끝나죠. 자, 지혜는 당연히 이성적인 부분과 관련된 덕이 되겠지? 그러니까 지성적인 덕의 종류에는 철학적인 지혜와 실천적인 지혜가 있는 거야. 이런 철학적인 지혜와 실천적인 지혜는 무엇을 통해서 길러져? 그래, 교육을 통해서 얻어지고 길러지는 거구나. 즉, 교육을 통해서 형성되는 거구나. 당연하지. 지혜니까 교육을 통해서 형성되는 거야. 아,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두 가지의 철학적 지혜와 실천적 지혜는 둘다 너무너무 중요해. 삐뽀, 삐뽀. 다 중요해. 사실 다 중요한데요. 철학적 지혜와 실천적 지혜 반드시 가져가세요. 자, 이 철학적 지혜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신, 자연, 진리 등과 같이 고귀한 대상. 이러한 고귀한 대상을 파악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이런 것들을 관조하고, 이런 것들을, 그렇죠? 알수 있게 해주는 것이야. 자, 이런 고귀한 대상인 신, 자연, 진리 등을 파악하고 관조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걸 무슨 지혜라고 불러? 좋아요. 철학적 지혜라고 부르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는 이런 많은 덕들 중에서 이런 철학적 지혜야말로 최고의 덕이다라고 보았기 때문이죠.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덕이다. 그리고 이러한 철학적 지혜가 최고의 덕이기 때문에 이러한 철학적 지혜, 즉, 최고의 덕을 통해서만 우리는 최고의 행복에 이를 수 있다라고 보았어요. 얘들아, 생각해봐. 행복 자체가 이미 최고선이야. 행복 자체가 최고선인데 그 행복 중에서도 최고의 행복이 있대. 이런 최고의 행복은 무엇을 통해서? 좋아요. 최고의 덕인 철학적 지혜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아, 철학적 지혜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자, 철학적 지혜와 더불어서 또 하나 우리 대표적인 지성적인 덕, 실천적인 지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실천적인 지혜 앞에 실천이 붙어 있다. 아, 뭔가 우리 어떤 도덕적인 실천과 좀 관련된 그런 지혜라고 하는 것알수 있겠는데요. 이런 실천적인 지혜라고 하는 건 결국은 우리의 일상생활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그것을 잘 숙고하게 해주고 그것을 잘, 그렇죠, 헤아리게 해주는 그러한 지혜야. 아, 조음을 잘 헤아리게 해주는 그러한 지혜구나. 한마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한지,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를 잘 헤아릴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야. 아, 한마디로 마땅함과 혹은 적절함.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떤 것이 마땅하고 적절한 것인지 그것들을 헤아릴 수 있게 도와주는 지혜가 실천적 지혜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쌤, 근데 왜 여기 이렇게 좀 띄워놓고 쓰셨어요? 예리해. 너무 예리해. 자, 여기에 어떤 말이 비밀스럽게 들어갈지는 조금 이따가 알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지성적인 덕은 교육을 통해서 얻어지고 길러지는데요. 이러한 지성적인 덕은 그렇죠. 좋음에 대한 숙고, 즉 철학,

죄송해요. 실천적 지혜를 의미하겠죠? 실천적 지혜. 그리고 진리를 파악하는 것. 즉, 그렇죠. 철학적 지혜가 되겠네요.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 반면에 감정이나 욕구 부분과 관련된 덕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 좋아요. 품성적 덕이라고 불렀어. 품성적인 덕의 대표적인 종류는요. 용기, 절제, 온화 이런 것들을 줄수 있어요. 얘들아, 그런데 잘 보자. 이런 품성적인 덕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중용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얘들아,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자. 여기 보니까 용기, 절제, 온화 같은 게 있는데 우리 위에 있는 것부터 한번 볼게요. 자, 용기라고 하는 이제 품성적인 덕을 좀 생각해 보자. 자, 용기는 아까 보니까 중용에 해당한데 중용의 속성이 있대. 중용이라고 하는 건 뭐야? 너무 과도하지도 않고, 그렇지, 너무 부족하지도 않은. 과도함과 부족함 사이의 중간을 의미하잖아. 자, 그럼 생각해 보자. 용기가 만약에 너무 투머치야.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지?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 얘들아, 이건 만용에 불과해. 우리 누누 얘기하지만 또 나왔네. 63빌딩에서 안전장치 안 하고 뛰어내렸던, 그치? 그 사람 생각해봐. 이건 어디까지나 만용에 불과하지. 근데 이번에 용기가 너무 없어. 그럼 어떤 사람이 되지? 그래, 이런 사람은 비겁한 사람이 되겠다. 얘들아, 너무 투머치, 너무 많아도 무모하고 만용에 불과한 그런 사람이 되고요. 너무 부족해도 비겁한 사람이 돼. 그런데 너희들 아는 것처럼 이러한 과도함과 부족함은 다 어때? 이건 다 악덕이잖아. 이건 다 나쁨이잖아. 과도함과 부족함은 둘다다 악덕이야. 그렇다면, 중용의 상태인 무엇이야말로, 그렇죠. 용기야말로, 이것이야말로 좋음이네. 이것이야말로 품성적인 덕이네. 라고 하는 것알수 있어요. 마찬가지죠. 절제도 너무 심하면 스크루지 할아버지처럼 인색한 사람이 될 거야. 근데 절제가 또 너무 없으면, 그렇지. 사치하고 방탕한 사람이 될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아, 용기, 절제, 온화와 같은 이러한 품성적인 덕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어? 중용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품성적인 덕은 중용에 해당하는 행동을 실천할 때 형성되는데, 딱한번 실천했다고 해서 용기 있는 사람이 되거나 절제 있는 사람이 되거나 온화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겠죠. 이것들을 반복적으로 실천해서 무엇이 될 때, 좋아요, 습관이 될 때, 아, 형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알수 있죠. 한마디로 보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던 지성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은 모두가 다, 후천적으로 이렇게 얻어지고 길러지는 거구나. 한마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덕이라고 하는 것다 후천적으로 얻어지고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품성적인 덕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올바른 행위,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도덕적 덕이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얘들아, 근데 우리 이 중용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봐야 되겠다. 중용은 과도함과 부족함 사이의 중간인데, 이 중요함이 정말 단순히 숫자적인 중간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산술적인 평균을 의미하는 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얘들아, 여기 가만히 보니까 온화라고 하는 게 있어? 선생님, 전 이제부터 온화 지수를 1부터 10까지 중에 딱 가운데인 5, 5에만 맞춰서 항상 5로만 모든 사람을 대우하겠습니다. 그거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온화한 사람, 진정한 의미에서의 중용을 갖춘 사람이 아니겠지. 어떨 때는 얘들아, 어때? 조금 온화함의 지수를 좀 빼서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그 상황에서는 적절함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한없이 더 온화함의 지수를 더 높여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는 더 적절할 때도 있는 거야. 한마디로 잘 봐봐. 이 중용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숫자의 중간값, 산술적인 평균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각각의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마땅함과 적절함이야. 마땅한 때에 마땅한 사람에게 마땅하게 대하는 것. 적절한 때에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대하는 게 중용이라는 거야. 쌤, 근데 그런 각각의 상황에서의 마땅함과 적절함을 헤아리는 건꽤 어렵겠네요? 그렇지. 그래서 잘 봐봐. 그 중용의 마땅함과 적절함을 헤아려 주기 위해서, 아, 필요한 것이 무엇이야? 실천적 지혜야. 그러니까 실천적 지혜는, 아하, 무엇의 마땅함과 적절함을 헤아리는 거야? 옳지. 중용의 상태인 그 마땅함과 적절함을 헤아려 주게 하는 것이 실천적 지혜구나. 따라서 품성적인 덕, 이런 품성적인 덕, 이러한 것의 중용을 헤아리기 위해선 반드시 실천적 지혜가 필요하죠. 아, 품성적인 덕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성적 덕인 실천적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중요한 포인트로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것과 모자람의 중간 상태이죠.

그런데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이것은 단순하게 숫자의 중간이 아닙니다. 그럼 각각의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그렇죠. 다른 말로 좋아요. 가장 마땅한 상태라고 하는 것알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러한 가장 적절하고 마땅한 상태는 무엇을 통해서, 그렇죠. 지성적 덕인 실천적 지혜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중용에 해당하는 행동을 한번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적으로 실천해서 습관이 될때 품성적인 덕을 형성하고 갖출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얘들아, 그 자체로 나쁜 감정이나 그 자체로 나쁜 행동에는 중용의 상태가 성립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나 오늘 중용에 맞게 적절하고 마땅하게 질투했어. 나 오늘 중용에 맞게 적절하게 남의 거 훔쳤어. 이런 건 불가능하잖아. 따라서 시험 문제 풀때 모든 감정과 모든 행동의 중용의 상태를 지향해야 한다. 모든 감정과 모든 행동에서 중용의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 이런 말 너무 틀린 거야. 왜? 그 자체로 나쁜 감정이나 그 자체로 나쁜 행동, 질투나 절도와 같이 그 자체로 악한 감정이나 행동에는 애초에 중용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크라테스와는 다르게 안다고 해서 반드시 실천으로, 덕스러운 실천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점도 여러분 잘 정리해 두셔야 하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소크라테스, 그리고 그의 사상을 이어받은 플라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면 반드시 실천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주지주의적 속성만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선배들의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안다고 해도 반드시 실천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알아도 뭐가 약하다면, 그렇죠. 실천 의지가 약하다면 자신의 암과는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생각했다는 거야. 자, 실천 의지가 약한 사람을 다른 말로 그는 자제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한마디로 잘 보자. 지금 공부하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선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 물론 알아야 돼. 하지만 아는 것만 가지고선 안 돼. 알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그렇죠, 실천하기 위해서 실천 의지까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지주의 플러스 주의주의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따라서 잘 보자. 알미, 덕스러운 실천, 행함으로 나타나도록 의지의 힘을 기를 것을 강조하고요. 이런 의지의 힘을 기른다는 이런 맥락이 바로 반복적인 실천을 통해서 습관을, 그렇죠, 중시했던 그의 주장과 맞닿아 있습니다. 얘들아, 따라서 한번 천천히 생각해봐. 지금 우리가 쭉 문제를 이제 뒤에서 풀게 될 텐데, 이런 문제들을 다양하게 풀때 반드시 여러분 생각해 줘야 하는 포인트가,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요, 알면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기억나니? 사람들이 악행을 저지르는 이유를 그는 뭐라고 생각했어? 소크라테스는 다 무지 때문이야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야. 사람들이 악행을 저지르는 이유 중에서 몰라서, 무지 때문에 몰라서 악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어. 하지만 때로는 알아도 무엇이 부족할 때, 그렇죠. 의지가 부족하고 자제력이 부족해서 악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을 잘 비교해서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각각의 사상들의 입장을 잘 정리했으면 우리 대표 문제 풀또 준비가 된 거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우리 한번 4번 문제 같이 볼게요. 가의 고대 서양 사상가 갑과 을입니다.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 얘들아, 비판 문제 풀 때는 항상 괄호치고 푸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많은 것들을 좋다라고 말하며 표현상 구별한다. 그러면서도 아름다움 자체, 좋음 자체라고 하면서 각각의 것에 하나의 이데아가 매칭되어 있는 것으로 상정하여 이 하나의 이데아에 따라 각각을 실재하는 것이라고 일컫는다. 한마디로 뭐뭐 자체라는 이데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렇죠, 플라톤의 주장이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어요. 을입니다. 인간 자체에 있어서나 현실 세계의 인간에 있어서나 인간에 대한 설명이 적용되는 한 그것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다 똑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 자체나 인간 모두 인간인 한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처럼 좋음 자체나 좋음 역시, 즉 좋음의 이데아나 현실 세계에 있는 좋은 것들이나 역시 좋다는 면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어때? 그렇죠? 현실 세계로부터 똑 떨어져서 존재하는 이데아계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면서 이론론적인 관점으로 현실주의를 이야기했던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서로가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부터 볼게요. 항상 이렇게
이렇게 가로를 쳐놓고 풀어야지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있을까요? 좋음의 이데아는 독자적으로 존재하며 가변적이라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이따가 바로 화내는 게 플라톤의 주장이 아니죠. 플라톤은 좋음의 이데아라고 하는 건 가변적인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영원한, 영원불멸한 그런 완전한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음의 이데아는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인식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얘들아 잘 봐봐. 플라톤이 보기에 좋음의 이데아는 인식의 원인이야. 아, 인식과 어때? 존재의 원인이었잖아. 그러니까 인식의 원인인 거 맞아? 그런데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라고 얘기할 순 없죠? 아, 좋음의 이데아는 인식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 즉 좋음의 이데아를 인식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좋음의 이데아 자체도 인식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좋음의 이데아를 인식한 철학자가 국가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플라톤이 이야기한 것을 통해서 좋음의 이데아 자체를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좋음의 이데아는 인식의 대상도 될수 있어요. 아름다운 것들과 아름다움 자체는 구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아니죠. 괄호 안에 있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 아니죠. 우리 방금 제시문에서 본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 세계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과 아름다움 자체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구분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좋음의 원형은 초월적인 세계에 실재하며 인식 가능하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얘들아,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어떤 초월적인 세계에 따로 떨어져서 좋음의 원형이 실재한다라고 하는 주장 받아들이지 않았죠? 초월적인 좋음의 이데아가 아니라 현실에 내재하는 좋음을 탐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선생님은 왜 모르십니까? 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에게 좋아요. 비판할 수 있겠네요. 자, 정답은 그렇죠. 5번이 되겠네요. 자, 넘어가서 이제 우리 헬레니즘 시대의 에피쿠로스학파와, 그렇죠, 스토아학파 입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피쿠로스의 입장 살펴볼게요. 자, 에피쿠로스학파는 에피쿠로스의 주장이 이제 주가 되기 때문에 다 에피쿠로스의 주장을 살펴보면 돼. 얘들아, 헬레니즘 시대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원정을 통해서 대제국을 이제 형성함으로써 시작되는 시기잖아요. 대제국이 형성됐다는 건 그만큼 많은 전쟁이 있었고 세상이 혼란스러웠다는 거야. 따라서 헬레니즘 시대에 등장하는 에피쿠로스학파와 스토아학파는 다 이런 혼란기를 지나면서 어떻게 하면 마음이 좀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마음이 좀 평화롭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탐구하게 되는데요. 먼저 에피쿠로스는 그러한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쾌락을 중시해야 한다라고 보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쾌락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단어 pleasure의 번역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 뭔가 즐거움, 요 정도로 좀 번역해 볼수 있겠죠? 즐거움, 즐거운 삶, 이런 표현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에피크로스는 쾌락이야말로 모든 가치를 평가하는 최고 선이다. 그리고 행복도 결국 시작도 쾌락이고 끝도 쾌락이다. 그런 의미에서 쾌락이 최고 선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따라서 에피크로스는 어떤 쾌락도 그 자체로는 나쁘지 않다. 자, 플레젠트하고 유쾌하고 즐겁고 이런 거는 그 자체로는 어떤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 거야. 따라서 그는 이 쾌락이야말로 선이다. 쾌락은 선이고 그 자체로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얘들아 잘 봐봐. 에피크로스가 이렇게 쾌락을 최고선이다, 쾌락은 어떤 쾌락도 그 자체로 나쁘지 않다라고 보았다고 해서 모든 쾌락을 다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본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쾌락은 그걸 추구하면 1만큼 쾌락이 와. 근데 그 이후에 10만큼의 고통이 올 때도 있잖아. 그런 쾌락은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멀리 해야 되겠지. 이번에는 어떤 고통은 1만큼 오는데 그 고통을 잘 참으면 그 이후에 10만큼의 쾌락이 와. 그럴 때는 그런 고통도 감내할 수 있는 거잖아. 따라서 잘 봐. 어떤 쾌락도 그 자체로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모든 쾌락이 다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걸 그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그는 감각적이고 순간적인 쾌락이 아니라 어떤 쾌락, 그렇죠, 정신적이고 지속적인 쾌락을 추구했어요. 그리고 모든 욕구를 적극적으로 충족하는 데서 오는 쾌락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제거함으로써 주어지는 쾌락을 추구했어. 얘들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배가 고파. 자, 그런데 짜장라면을 막 5개, 6개, 7개, 8개씩 끓여 먹어. 그러면 어때? 배가 고프니까 내가 짜장라면을 잔뜩 먹어야지. 이렇게 모든 욕구를 막 적극적으로 충족하려고 하지. 그런데 이렇게 쾌락을 추구하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지? 소화불량거리고 막속 메슥거리고 토할 것 같고 막 체하고 더큰 고통이 온다는 거야. 난 쾌락을 추구했는데 역설적이게 더큰 고통이 왔어. 우리 이런 현상을 쾌락의 역설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런 것들을 에피크로스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욕구를 적극적으로 충족하는 데서 오는 쾌락? 이거 위험하다. 오히려 뭐만 없으면 돼. 고통만 없으면 돼. 즉, 배고프지 않을 정도로만
딱 절제해서 먹는 것. 그렇게 고통을 제거하는, 배고픔만 면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렇게 추구하는 거예요. 즉, 고통을 제거함으로써 주어지는 쾌락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따라서 에피크로스는 진정한 쾌락,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건 나쁜 것만 없으면 되는 거야. 자, 몸에서 나쁜 건 고통이죠. 마음에서 나쁜 건 불안이죠. 즉, 몸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이 모두 사라진 상태, 그걸 뭐라고 불렀어? 좋아요. 아타락시아. 한글로 번역하면, 그렇죠. 평정심.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쾌락이다. 즉, 이렇게 몸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이 모두 다 제거되면 더 이상의 쾌락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면서 쓸데없는 욕심 부리지 말고 이렇게 정신적이고 지속적인 절제하는 그러한 삶을 좀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피크로스는 어떻게 우리가 이런 아타락시아, 즉 평정심에 이를 수 있다라고 보았을까요? 천천히 생각해보자. 첫 번째는요. 욕구를 잘 구별해서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만을 최소한으로 충족하는 그런 소박한 절제하는 삶을 살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에피크로스의 욕구 구분은 정말 중요하거든. 자, 에피크로스는 욕구를 자연적인 것, 즉 타고났냐 타고나지 않았냐와 필수적인 것, 즉 사람이 살고 죽는 것과 관련된 것이냐 아니냐 이런 것으로 구분했어요. 자, 이것에 따라서 욕구를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어. 첫 번째는 자연적이고도 필수적인 욕구야. 얘들아, 자연적이고도 필수적인 욕구의 대표적인 건 뭐가 있지? 좋아요. 의식주의 기본 욕구 같은 게 있어. 이런 것들은 부족하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는 어떻게 해야 해? 그렇죠. 충족해야 돼. 그런데 충족할 때도 짜장라면은 그 4개, 5개, 6개 먹으면 안 되지. 체하고 막 소화불량 걸리지? 그러니까 이런 걸 충족할 때도 어떻게 충족해? 최소한으로 충족하는 절제가 필요한 거야. 자, 두 번째는요. 자연적이긴 하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가 있어. 대표적으로 이런 욕구로 성적 욕구를 에피크로스는 들었어요. 또 자연적이지도 않고 필수적이지도 않은 욕구가 있어. 이런 건 분화, 명예와 관련된 그런 걸 얻고자 하는 이런 욕구야. 한마디로 이것들은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다 쉽게 이야기하면 헛된 생각에서 비롯된 욕구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헛된 생각을 버리면 이런 욕구들은 그렇지 사라질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에피크로스는 어떤 욕구만을, 좋아요,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만을 최소한으로 충족하는 소박한 삶을 이야기하죠. 오히려 이런 필수적이지 않은 이런 욕구들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에 가능한 멀리해라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정리해보자. 자연적이고도 필수적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혹은 필수적이지 않은 이런 욕구들을 막 추구하면 오히려 고통과 불안이 생기기 때문에 이성으로서 욕구를 잘 분별하고 절제하는 검소한 삶을 중시했죠. 욕구를 이렇게 구분하려면 이성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에피크로스는 이성, 이런 지성 이런 것들 굉장히 중시했다. 명료한 사고 이런 것도 중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에피크로스가 그 당시 사람들을 봤더니 신과 운명, 죽음에 대한 그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대. 평정심은 아타락시아였고 아타락시아는 뭐였어? 몸에는 고통이 없고 마음에는 불안이 없는 상태인데 그 당시 사람들은 신과 운명과 죽음에 대한 이런 잘못된 두려움 때문에 늘 마음이 두려움으로 고통받았다는 거야. 에피크로스는 이야기합니다. 신, 운명, 그리고 죽음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제거해서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나세요. 왜냐하면 신은 다른 존재에게 고통을 주지 않아요. 즉, 신은 스스로 자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봤어. 우리가 잘했다고 상을 주지도 않고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벌을 주지도 않기 때문에 신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 없다. 게다가 에피크로스는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원자론적인 유물론, 원자라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원자론적 유물론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봤거든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원자들의 우연한 움직임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야. 한마디로 운명 같은 건 존재해, 존재하지 않아? 그렇죠,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잘못된 운명이 오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거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어. 고통스럽게 할 수 없어. 자, 우리가 일단 죽고 나면 우리를 구성하던 원자가 그렇지 해체되면서 우리의 감각도 다 소멸하기 때문에 죽고 나면 더 이상 그 죽음의 고통을 감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살아있는 자와 죽어있는 자 모두를 고통스럽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신과 운명과 이런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은둔적인 생활 속에서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면서 살아갈 것을 이야기했어요. 쓸데없이 많은 사람들과 공적인 관계를 맺지 말아라. 너무 많은 사람과 공적인 관계를 맺으면 쓸데없는 집착, 다툼, 좌절, 분노, 고통, 불안 같은 게 생기기 때문에 소수의 친구들과 친밀한 우정을 맺는 것, 이것을 바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는 정의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정의롭게 살아가면 어때? 그렇지, 밤길 걸어갈 때도 아, 누가 나한테 원한을 품고 공격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가질 필요 없을 거 아니겠니? 아, 정의로운 삶을 통해서 안전하게 안전을 도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보죠. 그에게 있어서 정의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서로를 해치지 않고 해침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상호 이득을 위한 협정이었구나. 결국은 에피크로스는 이런 정의라고 하는 덕도 그렇지 결국 즐거움, 쾌락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네. 도구로서 그런 수단으로서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했다는 것. 결국은 정의도 아 즐거운 삶, 쾌락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가져다 주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라고 보았지. 만약에 얘들아 이런 쾌락, 즐거움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면 그런 덕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보았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에피크로스 사상은요. 이렇게 쾌락을 중시했지만 어디까지나 개인적 쾌락을 중시했다라고 하는 좀 비판을 받기도 해요. 하지만 이후에 감각적 경험을 중시했던 근대의 경험론이나 혹은 공리주의에 영향을 준 사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 같은 헬레니즘 시대에 역시나 행복과 또 마음의 안정을 추구했었던 스토아학파의 목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자, 스토아학파는 금욕주의적인 면모를 바탕으로 사상을 전개해 나갑니다. 금욕주의는 말 그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는 그런 정신상태, 즉 정념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추구하는데 그런 상태를 아파테이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방금 공부했던 에피크로스는 아타락시아, 평정심이라고 번역됐죠? 그런데 지금 공부하는 스토아학파는 오, 아파테이아, 즉 부동심,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인 부동심을 추구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얘들아, 아파테이아를 이야기할 때 정념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상태, 이걸 생각하면 가장 좋아. 어떤 일이 있다고 호들갑을 떨거나 그렇지 막 두려워하거나 이러지 않고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런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라고 스토아학파 사상가들은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얘들아, 여기 보니까 정념의 지배로부터 벗어났다고 했잖아. 그럼 쌤, 모든 감정을 다 부정한 건가요? 모든 정념을 싹 다 제거해야 한다고 본 건가요? 그건 아니야. 왜냐하면 스토아학파 사상가들도 자연스러운 감정 자체는 인정하거든요. 예를 들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 인류에 대한 사랑 이런 건 자연스러운 감정은 인정해. 하지만 스토아학파는 이러한 자연스러운 감정에 조차도 어때? 초연할 것을 이야기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모든 정념을 제거해야 한다는 아니지만 모든 정념으로부터 초연하게, 의연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태도를 중시했다. 그것이 바로 아파테이아, 부동심이다 라고 하는 것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아파테이아, 부동심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당연히 이성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겠죠. 얘들아, 스토아학파 사상가들이 이야기하는 이성은 굉장히 스케일이 크지. 자, 스토아학파 사상가들은 이성을 인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스케일을 키워봐. 그렇지, 자연에도 다 이성이 깃들어져 있다고 생각했어. 얘들아, 자연을 봐봐. 춘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다시 봄이 돌아와. 낮과 밤, 한치 오차도 없이 자연은 필연적인 소름 끼치는 그 필연성에 따라서 한치 오차도 없이 작용하고 있어. 우와, 결국은 스토아학파 사상가들은 이러한 자연에도 다 이성이 깃들어져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더 넓혀보자. 세계, 우주, 한치 오차도 없는 소름 끼치도록 필연성, 그 필연적인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이러한 우주와 세계에도 다 이성이 깃들어져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러한 이성이 바로 신이다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우리 그 이성에 특별한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데 그걸 바로 좋아요. 로고스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자, 스토아학파 사상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로고스, 즉 이성은 인간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 속에 다 부여되어 있는 우주 만물의 본질로서 만물의 생성과 변화를 이끌어가는 힘이에요. 자, 그리고 이러한 이성을 신이라고도 표현했고요. 또 자연이라고도 표현했어. 따라서 얘들아 잘 봐봐. 스토아학파 사상가들에 따르면 인간도 어디까지나 자연의 일부야. 그런데 그 자연 안에는 이러한 이성이 다 깃들어져 있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한 자연이 바로 무엇이야?
그렇지. 소름 끼치도록 완벽한 필연적인 자연. 그것이 바로 신이다. 라고까지 해석했어요.

의미에서 자연의 일부인 인간에게도 신적인 이성이 나누어져서 부여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알수 있죠.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스토아파 사상가들은 이성, 즉 로고스라고 하는 끈으로 인간과 자연과 세계와 우주와 신까지 한 번에 엮어서 관통한 사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결국은 정리해보자. 이성이라고 하는 건 인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신과 자연의 공통된 본성이고요. 인간은 이성으로서 자연의 그런 소름 끼치도록 필연적인 그 필연성, 그런 필연적인 질서를 파악하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죠.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가 스토아파까지도 다 고대 서양 사상이거든? 그런데 고대 서양 사상을 이제 문제를 풀다가, 이성이라고 하는 표현. 그런데 자연을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서 그것을, 신으로 해석하고 있네? 그리고 그러한 이성, 자연, 신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덕에 따르는 삶이다. 라고 해석하면, 스토아파네. 라고 찾아낼 수 있겠네요. 자, 정리해보자. 그럼 결국, 스토아파 사상가들에게 있어서, 인간, 자연, 우주, 그리고 신의 공통적인 속성은 바로 이성이었어. 그 이성은 한치 오차도 없는, 그렇죠. 소름 끼치도록 완벽한 필연성이었죠. 한마디로 스토아파 사상가들은 이 모든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필연적으로 일어날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얘들아, 필연적으로 일어날만 하는 일들이 일어나? 그걸 우린 뭐라고 불러? 데스티니, 운명이라고 부르죠. 따라서 스토아파 사상가들은 운명은 존재한다. 그리고 그 운명을 받아들이는 삶을 사는 것이 이성적인 삶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천천히 생각해보죠. 자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신, 즉, 어때? 이성. 그렇지? 이런 신, 자연, 이성에 의해서 이미 일어날 만한 일들이 일어나는 운명 지어진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바꿀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리고 바꿀 필요도 없어. 쌤, 그러면요. 인간은 아무것도 못 바꾸는 건가요? 아니. 바꿀 수 있는 게 있지롱. 자, 뭘 바꿀 수 있냐면 잘 봐봐. 인간이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의 생각, 충동, 욕구, 감정, 즉, 자신의 마음과 관계된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조건과 상황은 변화시킬 수 없어. 그건 일어날 만한 일들이 필연적인, 필연성에 의해서 일어날 만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바꿀 수 없어. 그러면 주어진 조건과 상황을 변화시킬 순 없지. 그럼 뭘 바꿔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 상황과 조건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내 마음을 바꿔서 살라는 거야. 아, 주어진 조건과 상황을 변화시키기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자신의 마음을 바꿔서 살아갈 때, 즉 운명에 순응하면서 살아갈 때 그런 삶이 가장 부동심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모든 정념에 초연할 수 있는 이성적인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연법에 따른 삶을 살아야 한다.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스토아파 사상가들에게 있어서 자연법은 그렇지 필연적인 그런 자연, 필연성인 자연의 법칙이잖아. 그런 자연법에 따라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연법이라고 하는 건 우주를 지배하는 이성의 명령이자 자연의 법칙으로서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이러한 이성을 가진 모든 사람은 다 그러므로 평등하다라고 하는 세계 시민주의 사상으로 스토아파 사상은 발전하기도 한답니다. 아, 따라서 이들은 사회적으로 자신의 역할, 책임과 의무를 다해라라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인류의 공동선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것만 딱 봐도 어때? 에피쿠로스랑 좀 차이점이 있죠? 첫 번째 차이점 기억나니? 에피쿠로스는 모든 것이 원자들의 우연한 움직임에 따라 일어나기 때문에 운명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봤지. 그런데 지금 공부하는 스토아파는 운명 존재하고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첫 번째 차이점이 생겼어. 두 번째 차이점. 에피쿠로스는 괜히 쓸데없이 공적인 일에 나서지 말고 소수의 친구들과 은둔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했죠. 하지만 지금 공부하는 스토아파는 아니야. 사회적으로 공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해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차이점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토아파 사상은요. 주어진 운명에 순응할 것을 너무 강조해서 이거 너무 인간의 의지를 간과한 거 아니야? 라고 비판받기도 하지만 이후에 자연법 사상가들, 그리고 스피노자, 그리고 칸트에게도 영향을 주었다라고 평가받고 있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 바탕으로 같이 한번 우리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고대 서양 사상가입니다. 우리는 쾌락을 첫 번째 선이라고 인식합니다. 하지만 어떨 때는 고통을 쾌락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고통을 참았을 때더큰 쾌락이 오는 경우에는 그런 고통 감내할 수 있죠. 따라서 쾌락과 고통을 비교해서 이성을 통해서 비교해서 이득이 되는 것과 해가 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누구야? 그래, 에피쿠로스가 되겠네요. 어떤 쾌락이든지 그것에 의해

휩쓸리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뭔가 이렇게 정념의 초연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쾌락을 즐길 때와 즐긴 후 후회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난하게 될 때를 비교해야 합니다. 쾌락을 취할 적절한 때가 온 것처럼 보일 때에도 유혹에 굴복하지 않도록 이성에 따라야 합니다. 금욕주의적 면모를 보이고 있는 좋아요. 스토아파 사상가가 되겠네요. 자, 각각 일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모든 고통이 반드시 회피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1의 고통을 참았을 때 10의 쾌락이 온다면 그런 고통은 감내할 수 있어요. 영혼의 동요를 막는 명료한 사고는 쾌락적 삶을 만들 수 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생각해봐. 에피크로스는 이성의 역할 중시했어. 이성으로 욕구를 잘 분별하여서 쾌락과 고통을 잘 헤아려서 그렇게 쾌락을 우리가 추구해야 한다. 고통을 제거함으로써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혼의 동요를 막는 그런 이성적인 명료한 사고, 이건 즐거운 삶을 만들 수 있다라고 바라보네요.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과 상황을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죠. 스토아파 사상가들의 대표적인 주장이죠. 나에게 주어진 조건과 상황은요, 일어나야만 하는 일들이 필연적인 그런 운명에 따라서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어. 이건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히려 그 외부 사건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킬 것을 이야기했어요. 자연적인 정념이 아니라 비자연적인 정념에 대해 초연해야 한다? 얘들아, 생각해봐. 스토아파 사상가들은요, 자연적인 정념.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있었어? 부모에 대한 뭐 이런 사랑들, 이런 거 있었죠? 뭐 자식에 대한 이런 부모의 사랑, 뭐 인류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은 자연적인 정념으로 존재는 인정하지만 그들은 자연적인 정념, 비자연적인 정념 모두 다에 대해서 어때? 초연해야 할 것을 주장했기 때문에 자연적인 정념이 아니라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네요. 평온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성적인 사고가 필요해. 이성을 중시한 건 갑과 을의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거 좋아요. 4번이 되겠네요.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도 너무 중요했죠? 형광펜 드시고요. 본인의 수능 특강 꼼꼼하게 밑줄 치면서 개념 내 것으로 완전하게 가져가시면 여러분의 내신 시험 걱정 없이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할게요. 우리 모두 화이팅!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세상에 빛이 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경영 끝판왕 정중영입니다. 사회참 모의고사의 두 번째 해설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 1번부터 11번까지 함께 했고요. 이제 12번부터 이제 객관식의 고난도 문항들 함께 살펴볼 겁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문항들은 4점짜리 문항 중에서 그렇게 까다로운 문항이 없었어요. 뭐 이번 시간도 12번 할만합니다. 13번 겉보기에 조금 어려워 보이나 막상 들어가 보면 계산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사회차 모의고사가 13번까지는 그래도 쑥쑥 넘어가는 느낌이에요. 계산량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14, 15 객관식에서 그 문항 이번 시간에 잘 정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12번부터 들어가 보시죠. 점의 운동입니다. 위치, 속도, 가속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거리 함수가 등장을 해요. 자, 시각T는 0일 때 처음 시작이 동시에 원점에서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두점 PQ가 있습니다.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두점 PQ. 처음 위치, 원점에서 출발해요. 근데 되게 특이하게도 무슨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가속도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점 P의 가속도 함수, 점 Q의 가속도 함수. 두점 PQ의 가속도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보통은 속도 함수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이제 속도 함수로부터 위치 함수, 그리고 가속도 함수, 가면 이게 적분할 때에는 적분 상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속도 함수가 주어집니다. 아니면 위치 함수가 주어지더라도 미분미분하면서 내려올 수 있죠. 근데 이게 가속도 함수로가 주어지면 얘는 적분해서 속도 함수로 또 적분해서 위치 함수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적분 상수를 결정할 포인트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하나 있고요. 속도에 대한 표현도 있습니다. 처음에 속도가 모두 0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가속도 함수로부터 속도 함수와 위치 함수들을 찾아 나갈 수 있어요. 그 부분이 스텝 1이겠죠. 물론 속도 함수, 가속도 함수 중에서 써먹지 않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찾는데 몇초 걸리지 않잖아요. 나중에 PQ 두 점이 등장을 했으니까 헷갈릴 수 있거든. 처음부터 찾아놓고 시작합니다. 점피의 가속도 함수부터 시작합시다. 점피의 가속도 함수는 누구야? A1t는 2t-2야. 자, 가속도 함수로부터 속도 함수 갑니다. V1t. 적분하세요. t제곱 마이너스 2t고요. 뒤에 적분 상수 오겠죠. 근데 처음 속도가 주어져 있잖아. V1t도. V10. 그리고 V20. 전부 다 0이야. 적분 상수 빵 됐죠. 마찬가지로 위치 함수도 그대로 찾아줍니다. X1t는 불러봤어요. 3분의 1, t의 세제곱, 마이너스 t제곱, 뒤에 적분 상수 얼마야? 얘도 0이야. 왜? 처음에 원점을 출발하잖아. X1, 0, X2, 0. 둘다 0입니다. 자, 이제 점피의 운동에 대해서는 다 알아요. 가속도 함수, 속도 함수, 위치 함수 아니까 게임 끝이죠. 여기에 적분 상수가 0이 되는 것 이해했으면 지우고, 이제 점큐는 그냥 바로 갑니다. 점큐. 가속도 함수 불러보세요. A to T. 상수 함수네요. 이야. 적분합니다. V to T. ET. 뒤에 적분 상수 0이고요. X to T. 위치 함수. 시작. T 제곱 됐어요. 자, 이제는 가속도, 속도, 위치 전부 다 압니다. 기억부터 갑시다. 기억. 출발한 후두 점피 큐에 누가 같아지는 시각? 속도가 같아지는 시각이 존재한다.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 있니? 물은 거야. 언제부터? 출발한 후라고 했으니까 양수 t가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자, v1t와 v2t가 같아지는 순간. 가지고 오죠? t제곱. 마이너스 2t가 2t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t제곱 마이너스 4t가 0이 되는 거고요. 얘네 인수분해 하면 t 곱하기 t 마이너스 4 되니까, 아! 양수 t 존재하네요. t가 4일 때 속도가 같습니다. 기억 참이에요. 아, 찾았어. 자, 이제 니은으로 갑니다. 니은. t는 3일 때 누구의 위치? 점 p의 위치야. 그러니까 기억에서는 둘의 속도에 대한 이야기 나왔고요. 자, 니은 보기에서는 t가 3일 때점 p의 위치, 얘가 니은 보기야. 니은. x, 1, 3. 3 넣어보세요. 간단하네요. 9 빼기 9. 원점에 있죠? 0, 니은도 참입니다. 항상 이런 문제는 디귿이 문제잖아요. 디귿에서 뭐 움직인 거리라든지, 혹은 두점 사이의 거리의 최댓값이라든지 전형적으로 많이 나오는 패턴이에요. 근데 문제가 너무 쉬워. 디귿. 두점 PQ 사이의 거리래. 3분 PQ의 길이죠. 얘는 절댓값 x1t 빼기 x2t 여기까지는 자연스럽잖아요. x1t 점피의 위치 함수, x2t 점 Q의 위치 함수 뺍니다. 그러면 3분의 1,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제곱. 여기에 절댓값이 짠! 붙어 있어요. 근데 t가 0부터 5까지래. 그때 둘 사이의 거리의 최댓값을 물었잖아요. 당연히 안에 들어있는 알맹이, 얘를 해석해야 되겠죠? ft는 그냥 x1t 빼기 x2t 절댓값 없는 함수입니다. 3분의 1,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제곱이에요. 3차 함수잖아요. 당연히 그래프의 개형을 생각해야 되겠죠. 미분하고 극값을 언제 갔는지 생각하면서 결국에 구간 안에서 최대, 최소 이야기들은 그래프길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1차항 상수항이 없어요. 와우. 깔끔하네요. FT는. 3분의 1, t제곱 묶어주니까 t-6 되었어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3분의 1인 양수인 3차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생각 Y축 T축.
T가 0일 때 접하고요. T가 6일 때 뚫고 지나갑니다. 0일 때 접하고 6일 때 뚫고 가는 얘가 바로 Y는 FT야. 근데 난 누굴 생각하고 싶은 거야? 절대값 FT를 생각하고 싶은 거죠. 절대값 FT? 얘를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 딱 하고 나면 노란색 얘가 바로 Y는 절대값 FT겠지. 근데 이건 언제 그 값을 가질까? 4일 때겠죠. 이건 3차함수의 비율관계. 에이, 미분해봐도 이건 금방 나오잖아요. 미분한 경우에 누가 나오는 거야? F'T는. 누구야? V1T 빼기 V2T잖아. 그러니까 이건 T제곱 마이너스 4T. 아, T가 4일 때 그값 같네요. 이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치? 그래서 3차함수의 비율관계에 써먹으면 좀 간단하게, 그게 아니면 미분해서 F'T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이게 기억에서 나왔던 과정이네요. 기억에서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 있냐? 라고 물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속도의 차가 0이 되는 순간, 바로 그 값을 갖는 이 순간이었다는 거죠. 자, 0부터 5까지 잘라도 결국에 최대가 되는 바로 이 순간, 은 결국에 절대값 F4 이 값을 물어보고 있고요. 그러면 X 자리에 다시 T 자리에 4를 넣어줍니다. 절대값 3분의 1 곱하기 16 곱하기 여기에 2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 3분의 32 되겠습니다. 3분의 25라고 했으니까 디귿은 땡 틀렸네요. 정답 기역과 니은 되겠습니다. 자,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두점 PQ가 있어요. 위치, 속도, 가속도 사이의 관계를 알고 있으면 가속도 함수로부터 결국에 속도, 위치 바로 찾을 수 있어요. 결국에 우리가 4점짜리 문항, 특히나 12번 문항을 풀어내는 데는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먼저 찾아놓고 쓰는 겁니다. 헷갈리지 않게. 먼저 찾아놓고 필요한 애들 찾아 쓰는 거야. 속도에 대한 이야기, 기역, 위치에 대한 이야기, 니은, 그리고 거리의 최대값, 결국에 위치 함수의 차였는데, 위치 함수의 차 가져가니까 함수가 너무나 간단하게 정리가 되더라는 거죠. 자, 간단히 12번 해결해 보았습니다. 정답은 기역과 니은이었고요. 이제 13번으로 가시죠. 13번은 어땠어요? 처음에 봤을 때는 조금 겁먹을 만해요. 저도 이걸 처음에 딱 보고, 어? 이게 뭐야? 모양이 조금 복잡해 보여? 근데 그런 문제들은 겁먹을 필요가 없어. 포장지가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막상 까놓으면 개념은 되게 단순하잖아요. 극한값이 존재하도록, 극한값이 존재하도록 우리 이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봤잖아. 그리고 분모에 있는 FX. 여기에도 FX가 있네. 뭐야, 처음부터 FX 하나 약분했어도 되는 거 아니야? 왜 저기 FX를 저렇게 하나 더 달아주었을까? FX 하나 약분했어도 괜찮은데, 그쵸? 근데 이제 극한값이 존재하도록 이라고 했으니 항상 분모가 0이 되는 순간 이런 부분들에 주의를 하면 되잖아요. 분모가 0일 때 주의. 보나 마나 0분의 0꼴일 테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집중해서 식을 먼저 전개해 나가 봅니다. 자, 스텝 1. 첫 번째 단계는 뭘까요? 그냥 겁먹지 말고 대입하고 식을 표현해 보는 거죠. limit x가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질 때 fx x 넣어 주시고 x 넣어 주시고 여기 gx가 모양이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얘 유리화할까요? 루트 x제곱 더하기 통분입니다. 1분의 루트 x제곱 더하기 1 빼기 1 이렇게 왔어요. 얘가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죠. 한번더 써볼까? limit x가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질 때 분자의 분수가 있으니까 이게 번분수가 조금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근데 x가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져요. 여기 루트 x제곱 더하기 1 얘는 1로 가니까 아무 문제는 없어, 그치? 한번 써볼까? x의 n제곱 곱하기 루트 x제곱 더하기 1분의 x 곱하기 루트 x제곱 더하기 1 빼기 1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잠깐 극한의 기본은 대입이잖아요.

X에 0을 넣어봐. 삑, 문제가 생기죠. 얘가 문제야. 얘가 문제야. 선생님, 얘도 0이고요. 1 빼기 1이니까 얘도 0이잖아요. 그치? 근데 부모가 0될때 이게 지금 문제잖아. 다만, 뒤에 있는 얘는 아무 문제가 있어, 없어. 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X에 0을 넣고 하면 1이 되잖아요. 얘는 그냥 1이야. 그냥 이거 없애고 생각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 거야. 어차피 얘는 1이니까. 그럼 결국에 이제 남아있는 식 가지고 노는 거죠. 물론, 지금은 한번 남겨놓고 다 써보긴 할게요. 갑시다. 리미트 X가 0보다 큰 조에서 가까워질 때. 자, 분모에 X N제곱 있고요. 여기 루트 X제곱 더하기 1이 있어요. 근데 이제 위에 있는 이 부분. 아, 얘를 합차공식 쓰면서 가야 되겠네. 그럼 X 곱하기.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하니까 X제곱 더하기 1, 빼기 1, 요렇게 되겠죠. 자, 분모에도 마찬가지로 루트 X제곱 더하기 1, 여기에 플러스 1까지 곱해줬습니다. 오, 깔끔해졌어요. 분자가 누구야? X제곱이죠. 아, 결국에는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질 때 분모에 X가 n개 있고요. 여기 루트 X제곱 더하기 1. 루트 x제곱 더하기 1 플러스 1. 그리고 분자에는 x가 3개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제가 설명하라고 다 적은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얘는 쓸 필요가 없었다고요. x가 0으로 가까워집니다. x가 0으로 가까워집니다. x가 0으로 가까워집니다. 0대 2파니까 얘는 누구야? 1이고요. x가 0으로 가까워집니다. x가 0으로 가까워집니다. 얘는 누구야? 2예요. 아, 깔끔하네.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질 때 2분의 1 곱하기 x의 n제곱분의 x의 세제곱 얘가 극한 값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분만 신경을 써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다시. 자, 스텝 1에서 겉보기에 조금 복잡해 보여도요. 그냥 대입하고 나서 식을 정리하면 돼요. 근데 식을 정리할 때도 간단한 팁. 얘가 1이니까 그냥 쓰지 않아도 돼. 결국에 유리화해서 넘어가더라도 1이야, 2야, 아무 문제 없어요. 2분의 1에 그냥 얘를 곱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극한값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건 고민할 것도 없지. 분모에 있는 x, 분자에 있는 x랑 약분해서 분모에 있는 애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n은 3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네요. 그래야 약분하고 나서 이게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음이 아닌 정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네요. 오케이, 이런 거야. 자, 이제 스텝 2로 갑니다. n이 될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0, 1, 2, 3밖에 없어요. 그럼 그때 극한값은 얼마일까? 이랬어. 자, x가 n이 0이야. 그럼 2분의 1 x 세제곱 되겠죠? 대입하는 순간 그냥 0입니다. n이 1이더라도 약분하면 x 제곱 남으니까 얘도 0이고요. n이 2여도 0이고요. n이 3이면 와우! 2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n의 값에 따라서 극한값이 0일 때가 있고요. 2분의 1일 때가 있고요. 물론 3보다 더 커지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겠죠. 끝! 자, 값이 존재하도록 하는 n의 개수를 k1이라고 하자. k1은 얼마야? 4죠. 0이 아닌 극한값을 갖도록 하는 n의 값을 k2라고 하자. 얼마? 3입니다. 물론 극한값인 2분의 1까지 문제에서 들고 들어갔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얘들 둘을 곱해서 k1 곱하기 K2. 정답 12 되겠습니다. 계산 깔끔하네요. 13번이었습니다. 겉보기에 겁먹지 말자. 포장지가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막상 들어가 보면 시계 구조는 간단한 편이 많다. 그래서 XX 넣어주고 1 빼기 루트 X제곱 플러스 1분의 1 넣고 식 정리하는 부분이 스텝 1. 식 정리하고 나니까 극한값의 존재,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너무나 간단한 구조. 그래서 n이 0, 1, 2, 3 변할 때 그때의 극한값들 생각하면서 k1, k2 찾아주면 13번은 깔끔하게 끝입니다. 근데 이렇게 오고 나니까 굳이 x를 약분하는 것보다 여기에서 약분해서 얘가 뭐 n 마이너스 세제곱분의 1이라든지 혹은 x의 3-n제곱이라든지 굳이 이런 표현을 오는 것보다 이게 더 깔끔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fx를 왜 약분하지 않고 그대로 뒀을까? 얘는 조금의 배려였다는 게 느껴지네요. 그쵸? 자, 13번이었고요. 이제 다음 14번으로 가봅니다. 14번 어려웠을 것 같아요. 함수 fx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함수식은 우리가 평가원 기출문제에서도 본 적은 있죠. 자,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클때 y축 경계로 왼쪽 오른쪽 달라. 근데 왼쪽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오른쪽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근데 2차 항의 부호, 1차 항의 부호 다르고요. 여기 있는 상수항은 똑같습니다. 얘들의 부호만 반대지 크기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프에 있어서 대칭성도 느껴지겠죠. 뭔가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 에 되는 모습들도 등장할 거고요. 근데 양수 AB에 대하여 양수 조건이 있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GX 있고요. 근데 GX가 범위가 나뉘어져 있어요. 함수 HX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그 값을 갖지 않는다 이러네요. 그러니까 표현들 자체가 굉장히 많죠. 아, 우선 FX 그리고 GX 여기 hx 함수가 3개가 나오는데 연속이라는 건 써먹기가 좀 쉽지 않나? 연속이라는 건좀 써먹기가 쉽지 않아요? 스텝 1. gx 바라봅니다. 함수 gx는 말이야. 자, x는 마이너스 b와 그리고 x는 플러스 b. 얘를 경계로 함수가 달라요. 왼쪽은 누구야? y는 마이너스 2x의 제곱이죠.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a 빼기 6입니다. 자, 가운데 y는 1이고요. 오른쪽 y는 ax 빼기 1이에요. 당연히 다항함수 연속성들은 보장이 되고요. 근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b에서 연속이 되어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식이 두개 등장할 겁니다. x 자리에 마이너스 b 넣어주세요. 첫 번째 식. 마이너스 2b의 제곱. 플러스 7b. 플러스 a 마이너스 6은 1이에요. 하나 나왔고요. 자, 두 번째 식. 1은 a 곱하기 b 빼기 1이에요. 이런 거야. 모르는 문자 두 개, 식두 개. 당연히 풀릴 겁니다. 그쵸? a 곱하기 b가 얼마야? a 곱하기 b가 2야. 아, A와 B가 각각 양수라고 했잖아요. 근데 곱했는데 2래. 물론 B 자리에 A분의 1을 넣거나 A 자리에 B분의 1을 넣을 수도 있겠죠. A, 하나 보이네요. 여기에 B분의 1을 넣을게요. 이렇게 와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A 곱하기 B를 하니까 그냥 B를 곱해버려도 되죠. 그럼 마이너스 2B의 세제곱. 플러스 7B의 제곱. 플러스 AB. 넘어가면 마이너스 7b 되겠습니다. 얘가 0이에요. 그러면 a 곱하기 b 얘가 지금 2잖아요. 그럼 결국에 b에 대한 3차 방정식이네. 2b의 세제곱 마이너스 7b의 제곱 플러스 7b 마이너스 2는 0이야. 자, b에 대한 3차 방정식 나왔고요. 이걸 만족하는 양수 b를 찾아야 되겠죠. 양수비를 구하러 갑니다. 이 상태에서 좀 인수분해가 보일까요? 찍고 찢어서 인수분해 하셔도 좋고요. 그럼 저는 인수분해가 잘안 보입니다. 라고 하면 그럼 여기에 조립제법 써야 되겠죠? 3차항, 2차항, 1차항, 상수항까지 조립제법 시작. 누구로? 1로 갑니다. 없어지고 없어지는 거 보이죠? 에이, 개수들이 보호만 받는데 저거 없어지는 건 너무나 쉽게 보여야지.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 둘을 더해 곱해서 올라가 둘을 더해 곱해서 올라가 빵 됐죠? b-1 인수 하나 찾았습니다. 2b 제곱 마이너스 5b 플러스 2예요. 바로 인수분해 할게요. 2b-1과 b-2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찾았네요. b는 누구야? 1 또는 2분의 1
또는 예요.

그리고 여기 GX에서 A와 B의 관계도 압니다. 가능한 A와 B의 순서쌍은 딱 3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적분, 얘는 나중에 계산하는 거고, 위에는 이걸 해석해야 되잖아. HX가 등장 안 합니다.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오케이. HX를 보는 순간, 찾아야 되는 두 가지. 첫 번째, X에 누구 넣어? 0 넣어요. H0은, 얘는 0이야. 두 번째, HX가 미분 가능한 함수잖아요. 미분했습니다. H'X는 누구야? 얘는 FX 빼기 GX야. 문제에서 극값을 갖지 않을 때, 이거 중요하지. 극값을 갖지 않을 때, HX가 미분 가능한 함수인데, 극값을 갖지 않는다? 그러니까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부호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혹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다. 가 되려면 fx가 gx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돼. 또는 fx가 gx보다 항상 작거나 같아야 돼. 이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둘 중에 누구여야 할까? 이런 거야. 이둘 중에 누가 되어야 할까? 그럼 생각해 봐. 지금 fx는 알잖아. 나는 gx는 우선 밖은 모르지. 근데 사이에선 알잖아. 무슨 말이야? f0이 2인 건 정해져 있어요. g0도 1인 건 정해져 있어요. 아하! 그러네. F0은 2고 G0은 1이잖아. 그러니까 FX 빼기 G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얘는 될 수가 없지. FX가 항상 GX보다 크거나 같은 얘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이게 스텝 2입니다. 이제는 그래프 길로 갑니다. 스텝 3예요. 스텝 3. 자, FX는 말이야. 누구야? 얘는 마이너스 x 묶어내고 x 플러스 2 더하기 2야. 아, 물론 얘는 마이너스 얘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3이라고 쓸 수도 있죠. 혹은 얘는 x를 묶어내면 x 더하기 빼기 2 더하기 2야. 얘도 마찬가지로 x 빼기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1이라고 쓸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구조의 fx 그래프는 기출 문제 중에 있다고 했어요. 그려봅니다. 자, y는 2. 얘랑 x는 마이너스 2. x는 플러스 2. 이렇게 생각을 하면 왼쪽은 누구야? 왼쪽은 위로 볼록한 이체 함수야. 여기 1, 마이너스 1,3을 지나죠.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의 그래프 그렸습니다. 자, 오른쪽은 누구야?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예요. 1,1을 지나요. 얘가 y는 fx야. 근데 y는 gx를 그리려고 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 딱 끊고 나면 그 사이에서는 상수함수잖아요. 그러네. 그럼 여기 y는 1쫙 가죠. y는 1 가는 거야. y는 1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에 y는 1이야. 근데 b가 2분의 1일 수 있나? b가 1일 수 있나? b가 2일 수 있나? 생각해봐. 뭐야? 여기 사이에서는 1인데 얘가 x가 b보다 크거나 같을 때 gx는 얘는 ax-1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하! 얘 기울기잖아. 얘가 기울기잖아. 기울기가 양수잖아. 그러면 여기 2분의 1에서부터 기울기의 양수인 직선 딱 그으면, 이거 식으로 계산 안 해도 되겠죠? 오른쪽 기울기의 양수인 직선 그었어요. 얘는 뚫고 지나가면 안 되는데? fx가 gx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는 이야기는 뚫고 지나가면 안 돼. 뚫고 지나가면 안 돼. 이런 거예요.

이런 요점이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2분의 1이 될 수가 없죠. 1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울기의 양수 직선 오른쪽 그으면 F 프라임 0이 F 프라임 1이 0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럼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B가 2예요.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2를 경계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은 기울기가 1인 직선이고요. 자, 왼쪽은 2차, 여기 2차, 2차에서 마이너스니까 뭐 이런 식으로 더 빨리 떨어지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죠. 오케이, y는 gx 그리는 것까지 스텝 3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계산하면 돼요. 스텝 4입니다. 스텝 4. 뭘 구하는 거야?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절대값 ft dt. 근데 여기 x로 쓸게요. fx 빼기 gx. fx gx의 dx 이렇게 왔어요. 근데 fx가 gx보다 항상 크거나 같으니까 얘는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fx 빼기 gx dx로 와도 되겠죠. 자, 0부터 3까지입니다. 이렇게 왔어요. 0부터 3까지. 노란색에서 주황색을 빼는 거야. 선생님, 그럼 0부터 2까지 따로 정적분 계산하고요. 2부터 3까지 따로 정적분 계산하면 되겠네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정적분 fx 빼기 gx를 0부터 2까지, 2부터 3까지 따로따로 계산하는 건 물론 가능합니다. 그냥 넓이 공식을 활용하자면 위에 있는 이런 부분들 넓이 공식 활용해서 계산하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에이, 근데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좀 낫지 않나?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이거 정적분 하는 건 쉽잖아.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이거 정적분 하는 건 쉽잖아. 왜? 얘가 그냥 사각형 넓이 두 개 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0부터 2까지랑 2부터 3까지랑 얘를 이렇게 따로따로 하면 되지. 그러면 가로 길이가 2야, 세로 길이가 1이야 하니까 여기 이제 2 될 거고요. 여기 1, 2죠? 그러니까 사다리꼴 넓이 2분의 3 되겠습니다. 계산합니다.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2차 함수 적분하는 거야.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dx 에서 누굴 빼면 돼요? 그냥 2분의 7을 빼면 돼요. 그럼 앞에 있는 얘는 얼만데? 계산하면 되죠? 이 3분의 1 곱하기 3의 세제곱 빼기 3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3 될 거고요. 자, 여기에서 2분의 7을 빼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3제곱, 3제곱 없어지니까 6 빼기 2분의 7이네요. 정답 2분의 5 되겠습니다. 자, 어려웠어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처음에 함수 fx가 x가 0보다 작을 때 0보다 클 때 y축 경계로 왼쪽 오른쪽이 나뉘어져 있어요. 이런 함수는 전혀 어려움이 없어. 근데 gx가 범위가 나뉘어져 있는데 실수전체 집합에서 연속입니다 라고 했을 때 x는 마이너스 b, x는 플러스 b 경계에서의 연속성, 그냥 여러 가지 개념들이 함께 적용되어 있는 문항이지 각각의 개념의 난이도가 높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연속에 대한 이야기,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그리고 그 값을 갖지 않을 때라는 이세 개의 조건들이 맞물려 있는 고난도 문항인 거야. 자, 스텝 1에서 연속성 확인했더니 가능한 A와 B의 순서상 몇 개? 세 개 나왔어요. 자, 두 번째. HX에 대하여 해석하는 거야. H0이 0인 건 알지? 그리고 H' X가 FX 빼기 GX라는 건 알아요. 근데 이제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면 안 되잖아. 항상 0 이상인가? 항상 0 이하인가? 무슨 말? FX가 GX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지. 혹은 FX보다, 에이, 여기 실수. FX보다 GX가 항상 크거나 같은지.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위에 있는 애 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야. 왜? 0 넣었을 때 함수값의 대소가 그러하니까. 자, 이제 위에 있는 경우라는 건 찾았어요. 그러니까 fx가 항상 더 위에 있어야 돼. 뚫고 지나가는 모습이 나타나면 안 돼. 물론 뭐 접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fx를 먼저 그려주고요. gx 사이에서 상수함수라는 게 얼마나 이뻐요. 사이 상수함수인데 다 극소값이랑 맞아 떨어지게 문제 정말 잘 만들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2분의 1이 안 돼. 1이 안 돼. 라는 걸 그냥 그래프 보는 순간 바로 찾을 수 있다는 거지. 너무 완성도가 높은 짜임새 있는 문항이에요. 그래서 이 2분의 1과 1 탈락하고 B가 2야. B가 2라는 걸 찾았어요. B가 2라는 걸 찾고 나면 이제 정적분 계산하는 거야. 근데 대소가 안 바뀌잖아요. 다만 뭐가 바뀌어요? 함수만 달라져요. 그러니까 0부터 2까지, 2부터 3까지 따로따로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fx 따로, gx 따로 가면 gx는 정적분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fx 2차 함수만 적분 계산해 주면 거기에서 사각형 두 개의 합을 빼는 모습으로 마지막 정적분 계산이 끝이 납니다. 자, 이렇게 객관식에서 고난도 문항 14번을 해결해 보았고요. 이제 15번으로 갑니다. 객관식 마지막 최고난도 15번 문항이 삼각함수의 활용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에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문제 또한 앞선 2회차, 3회차와 마찬가지로 그냥 도형에 대한 감각, 기하적으로 이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제 묻고 있어요. 자, 주어진 조건들을 먼저 한번 적어봅니다. 3분의 AB의 길이가. 얘가 2분의 루트 6 더하기 루트 2예요. 3분의 CA의 길이는 얘가 루트 2입니다. 각 CAB의 크기가 얘가 60도인 예각삼각형이 있어요. 삼각형 ABC의 외접원 반지름 길이가 1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외접원 이야기 나오니까 이제 사인 법칙을 쓰긴 써야 되겠죠. 이 문제에서는 사실 사인 법칙이 거의 전부 사인 법칙을 이제 쓰고 가고요. 이게 닮음인 도형이라는 걸 계속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평행선 등장하잖아요. 평행선이 등장을 하는 순간 기본적으로 같은 크기의 각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같은 크기의 각들이 계속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포인트는 닮음이야. 이렇게 가는 거죠. 하지만 잊지 말자. 도형 문제에서는 직각삼각형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떻게? 보조선을 적절히 잘 그어주세요.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총평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특수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특수각이라고 하면 보통 30도, 45도, 60도죠. 근데 얘들의 이제 합과 차를 가지고 15도를 만들거나, 혹은 75도를 만들거나, 혹은 105도를 만들거나,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뭐 120도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삼각함수에서는 이제 덧셈 정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각들이 등장을 한다? 사실 미적분 선택자들에게 좀 유리한 문항이 되어서 이런 문항들이 출제되는 경우들이 잘 없어요. 그리고 직각삼각형에 이제 보조선을 긋는다라는 관점을 여러분이 이해한다면 이런 것들을 할수 있다는 거죠. 여기가 45도예요. 여기가 30도야. 선생님, 위에 있는 얘가 75도. 105도잖아요. 근데 위에 있는 꼭지점에서 얘 수선의 발을 탁 내려요. 수선의 발을 내리는 순간, 아하, 내가 잘 알고 있는 특수각 삼각형 두 개로 이렇게 쪼개진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쪼개지면 뭘할수 있는데요? 그럼 선분의 길이 B들을 전부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A야. 그럼 1대 1대 루트 2 맞잖아. 여기가 A야. 1대 2대 루트 3.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부분의 길이를 알면 나머지 길이들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되나요?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당연한 이야기겠죠. 이번엔 여기가 이제 45도예요. 여기가 이제 60도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선의 발을 탁 내려. 그럼 이번에는 30도, 45도 이렇게 쪼개지겠지. 길이비. 보통 이제 길이비 생각할 때 분수가 나오지 않으려고 하면 제일 짧아 보이는 애. 얘를 이제 기준으로 삼는 거죠. 30도 마저 보고 있는 애. 여기를 A라고 잡지. 그럼 A라고 잡으면 루트 3A와 2A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오른쪽과 똑같이 왼쪽도 1대 1대 루트 2 가면 이런 모양들. 뭔가 특별한 테크닉은 아니고요.

이게 105도나 75도로 봤을 때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 직각삼각형 둘로 쪼개면 이 각각의 선분의 길이들 사이의 비율을 표현할 수 있다. 만약에 이런 내용을 내가 안다? 그러면 이제 닮음 이야기로 들어가지 않아도 이 문제가 조금은 손쉽게 해결이 되겠죠. 자, 문제 풀러 갑니다. 도형 볼게요. 자, 필요한 개념들을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안에 같은 크기의 각들 엄청 많은 거 보여요? 우선 선분의 2배의 길이. 내가 아는 것. 2분의 루트 6 더하기 루트 2. 선분 AC, CA의 길이. 여기가 루트입니다. 각 CAB. 얘가 60도인데 얘를 쪼갰다는 거예요. 각의 이등분선. 여기 30도, 30도예요. 그럼 선생님 어떤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지금 원주각의 크기가 똑같은 거잖아. 여기 호 A, 호 B가 있고요. 여기 호 EC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호 B, E에 대한 원주각이 똑같이 여기에도 나타나고요. 호 E, C에 대한 원주각은 여기에도 나타납니다. 이런 거 보여요? 그럼 선생님 여기 60도 있어요. 여기에 있는 선분의 길이들도 있어요. 나왜 저번에 반지름 합니다. BC의 길이 찾고 차근차근 이제 들어가 봅니다. 시작. 자, 호 B의 길이와 호 EG의 길이가 서로 같습니다. 원주각이 같으니까요. 당연히 선분 BE의 길이와 선분 EG의 길이도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죠. 이런 건 자연스러워요. 그치? 자, 사인 법칙 써볼게요. 스텝 1. 삼각형 ABC가 있어요. 여기에서 왜 저번에 반지름 길이가 1이야? 그럼 알고 있는 특수각, 땡큐, 사인 60도 분의 누구? 선분 BC의 길이가 얘가 2R이에요. 맞잖아. 그럼 선분 BC의 길이는 누군데? 선분 BC는 2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루트 3 하니까 얘가 루트 3인 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죠. 아, 선분 BC의 길이 찾았습니다. 여기에 루트 3 알아요. 물론 좀 센스 있게 이 상황을 바라보면, 사인 법칙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사인 법칙은 마주본 각과 변 사이의 비야. 변의 길이 비가 루트 3대 루트 2. 여기에 그러면 각계 사인 비도 똑같이 비례한다는 거지. 아, 사인 법칙 한번더쓸수 있네요. 누구? 사인. 각 ABC입니다. 분의 선분 AC의 길이. 얘가 2R이잖아요. 근데 선분 AC의 길이, 얘가 루트이니까 어떤 이야기? 사인. 각 ABC가. 얘가 2분의 루트 2인 걸 알아요. 예각삼각형인데? 얘는 예각인데? 와우! 각 ABC의 크기가 45도인 것도 압니다. 여기가 45도인 거 알아요. 이렇게 온 거지. 그럼 60도예요. 45도예요. 더하면 105도 되니까 나머지 각 여기가 75도인 것도 알죠. 선생님, 저는 이것도 알아요. 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잖아. 그러면서 각 BAC나 C랑 각 BEGC랑 얘를 더하면 180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120도라는 사실도 압니다. 선생님, 또 무엇을 알수 있는데요? 평행선이 있잖아. 평행선 아직 써먹지 않았잖아. 평행선. BE와 여기 평행선 FG죠. 그래서 BE와 FG 얘가 서로 평행하는 거야. 동의각 보이고요. 억각도 보이고요. 와, 할수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야. 여기에 30도 그대로 가지고 와서 30도. 선생님 30도 30도 있으니까 60도 되어서 여기가 120도. 뭐야,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120, 닮음인 애들이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여기가 이제 30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각들도 내가 얼마나, 여기 120도인 것도 알고요. 선생님, 그럼 여기가 75도니까 여기가 75도인 것도 알고요. 그러면 삼각형에서, 아, 그러네. 얘도 이등변 삼각형이네.

그치. 그럼 여기가 75도야? 여기 마주보고 있는 얘가 30도야? 차례대로 다 찾아나가는 거예요, 곽들을. 그럼 75도, 75도, 75도, 75도. 뭐야? 이등변 삼각형이 있고. 이등변 삼각형이 있는데. 나 지금까지 한게 없어요. 그냥 같은 크기의 각들 막 찾아나간 거야. 합동이네요. 삼각형 A, D, C와 삼각형 A, F, D가 얘가 합동이네요. 여기 이제 합동인 삼각형들이 등장을 하면서 뭐도 알아요? 여기 이제 얘가 루트이야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나는 길이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될까? 그러면 이제 길이들을 전부 다 표현을 해보았으니 결국에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뭡니까? 라고 하면 여기는 이 사각형의 넓이죠. 사각형 B, F, B, E, G, F 얘잖아. 근데 사각형의 넓이를 마지막에 구해내려고 하면 이게 지금 평행선이 있으니까 이게 무슨 사각형? 사다리꼴이죠. 그래서 결국에 내가 구해야 되는 것 뭐야? 스텝 2. 이제 내가 구해야 돼야 되는 사각형이 뭐예요? 사각형 B, E, G, F의 넓이는 평행 사변형 2분의 1 곱하기 3분 BE 이 길이 3분 FG의 길이 여기에 높이 H 오면 끝. 결국에는 BE의 길이와 그리고 FG의 길이 쟤들을 이제 찾으면 될거 아닙니까? 선생님 그거 어떻게 찾는데요? 이건 단순하잖아요. 사인 법칙 쓰면 우선 BE를 구하는 건 너무나 쉽잖아. 갈까요? 자, 이제 스텝 3로 가서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뭔지 압니다. 3분 BE의 길이. 얘를 구할 거야, 먼저. 그건 사인 법칙만 쓰면 되죠. 사인 30도 분의 3분 BE의 길이가 얘가 2R이에요. 그러니까 3분 BE의 길이는 2 곱하기 2분의 1 해서 얘가 1인 것딱 나왔어. 아, 얘가 1이야. 여기 얘가 1이야. 자, 그림 좀 크게 보겠습니다. 좀 복잡해졌어요. 여기 3분 BE의 길이, 얘가 지금 1이에요. 근데 누구가 또 1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이등변 사각형이니까 C, 여기도 1이겠죠. 그러니까 1인 게 하나, 둘 나왔어요. 근데 또 어디도 있어요? 여기 75도의 막꼭지각 75도 되고요. 여기 35도 있으니까 여기 이등변 삼각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3분 BD의 길이 여기도 1인 거죠. 그러니까 BE도 1이야, BD도 1이야, EC도 1이야, 여기까지 왔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들이 전부 다 갖추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필요한 부분들 다시 한번 적으면서 좀 떼와볼게요. 그러면 3분 BE의 길이도 3분 EC의 길이도, 그리고 3분 BD의 길이도, 얘가 전부 다 1이에요. 근데 나는 지금 이 사각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잖아요. 쟤를 좀 가지고 와볼까요? 모양이 잘안 보일 것 같아서. 여기 F, G가 있고요. 여기 각이 75도 되어야 하니까 조금 이런 느낌으로 평행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B랑 E가 있어요. 2. 이 정도 느낌으로 그려볼게요. 여기 왼쪽에 75도 있고요. 자, 오른쪽에 120도 있습니다. 자, FG의 길이 얘를 구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나는 3분 BE의 길이 얘가 지금 얼마인지 알아요. 근데 FG 위에 여기 점 D가 하나가 있잖아요. D랑 이렇게 이었어. D랑 이렇게 다 이었어. 그럼 D랑 있고 여길 있고 그래서 모습이 이렇게 갖추어졌어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길이는 누가 있어요? 3분 BD의 길이 얘가 지금 1인 걸 압니다. 그리고 3분 BD 딱 있고 나면 여기가 이제 밑이 30도, 위가 45도, 얘가 30도, 위에가 45도인 것도 알아요. 그럼 선생님 이제 길이 알고 있는 것도 누가 있어요? 에이, 여기도 아는 거잖아. 왜 전체 AB의 길이에서 여기 루트 2를 딱 빼면 3분 BF의 길이 얘도 나와요. 2분의 루트 6 빼기 루트

T입니다. 이해되겠죠? 자, 이런 모습들 알아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 길이에서 여기에서 이제 빼서 나온 모습들, 이런 것들도 이제 전부 다 이제 모습들을 압니다. 그럼 그러면 이제 이 도형에서 내가 알고 있는 각들, 누구 있어요? 그럼 높이를 먼저 한번 찾아볼까요? 높이. 높이 H는 말이야, 이렇게 딱 수선의 말레로서 H 이야기로 갔어요. 직각사각형 보이죠? 비율관계도 보이죠? 그러니까 H는 얼마? H가 2분의 1인 것 찾았습니다. H가 2분의 1이야. 그러면 이제 모습들을 가지고 오고 나면 내가 알고 있는 각들, 여기도 이제 30도인 걸 알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이 F부터 G까지의 길이를 하나, 둘로 찢어서 FG의 길이가, 얘만 알면 이제 게임 끝인데, 그럼 FG의 길이는 FD 플러스 DG 이렇게 갈 거잖아요. 그럼 FD의 길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아, 여기가 지금 45도 30도니까 쪼개면 되지. 이 부분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그러면 삼각형 FBD가 있어요. 삼각형 FBD. 아까 했던 이야기예요. FBD. 여기 몇 도야? 45도랑 30도야. 그럼 이렇게 수선의 발을 딱 내리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A라고 하자. 그럼 여기가 2A 될 거고 여기가 루트 3A야. 그럼 여기 이만큼 A 가고 1대1 대 루트 2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럼 결국에 나는 이 FD 이 길이를 구하고 싶은데, FD의 길이는 BF, FB의 길이의 몇 배라는 거예요? 루트 2배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좋아요. 그러면 FD의 길이는 FB의 길이에 루트 2를 곱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루트 2를 곱하는 순간, 얘는 루트 3 빼기 1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DG의 길이를 구하러 가요. DG. 여기에서도 이제 알고 있는 각들이 있잖아요. 여기 60도 이런 것들 보이니까. 60도. 여기에서 이제 이 각도 쪼개고 나서 우리 이제 모습들을 보면 되죠. 저기에서 이제 각이 오 원주가 똑같이 가는 거니까 여기 이제 호의 길이, 여기 길이에 대해서 오면 저기 45도 이렇게 되죠. 여기가 45도. 그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쫙 내리고 나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것도 모습 한번 더 그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45도, 여기가 60도 수선의 발을 짠 내리면 이거 아까 우리 했던 거 똑같이. 자, 이번에는 A 그러면 2A 되고요. 여기 루트 3A 마찬가지로 루트 3A 그리고 루트 2배에서 여기 루트 6A 됩니다. 그러니까 루트 6A 되는 모습에 여기에 그대로 2배 해주면 되겠죠. 선생님, 그럼 여기 있는 이 길이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여기 있는 얘는 DE의 길이에, 여기에 루트 6분의 2를 곱해주면 돼요. 그럼 얘도 이제 똑같은 흐름으로 가는 거죠. 이게 처음부터 이리면 사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선분 AB의 길이에서 AF의 길이를 빼는 것과 AE의 길이에서 AD의 길이를 빼는 것 똑같으니까, 결국 이 길이가 똑같다는 거죠.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대로 가지고 오면 2분의 루트 6, 빼기 루트 2에 여기에 루트 6분의 2를 곱해줍니다. 자, 그래서 2랑 2랑 약분하고 루트 6 약분해 주시면 결국 얘는 1 빼기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전부 다 구했습니다. 따라서 넓이는 자, 2분의 1 곱하기 윗변 여기 윗변 얘들 둘더 하면 그럼 이제 플러스 1 마이너스 1 없어지고 여기에 루트 3 빼기 루트 3분의 1 이렇게 가 있죠. 이거 한번 더 계산하고 갈까요? 얘들 둘을 더하면 그럼 얘는 루트 3 빼기 루트 3분의 1 되니까 얘는 루트 3분의 2 되고요. 3분의 2 루트 3입니다. 여기에 3분의 2 루트 3 하고 높이 2분의 1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2분의 1, 2분의 1 있으니까 4분의 1 곱하기 3분의 3 플러스 2루트 3 되어서 정답 12분의 3 플러스 2루트 3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정답을 찾을 수가 있고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제 닮음을 사용한다기보다 삼각형들을 쪼개는 관점에서 이제 상황들을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FD와 GD를 이렇게 쪼개서 가지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어떻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런 생각을 할수 있을까? 이게 잘안 된다면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가야 되겠죠. 뭐 정답은 찾았으니까요. 두 번째 방법 이제 설명만 드릴게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게 훨씬 더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직각삼각형에서 이제 닮음을 보아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닮음의 삼각형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럼 닮음의 삼각형들을 어디에서 바라볼 겁니까? 그럼 여기 있는 닮음의 삼각형. 보이네요. 삼각형 A, FD. 와, 얘랑. 여기가 지금 이제 여기가 75도, 75도 되니까 이런 삼각형이 하나가 있고요. 뭐 밖에 있는 얘랑 이렇게 닮았다는 거잖아. 그럼 여기 있는 이걸 구할 수 있습니까? 되겠죠. 삼각형 AFD와 삼각형 ABE 얘가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길이 B 갑니다. 그럼 루트 2대 3분 FD의 길이는 얘는 2분의 루트 6 더하기 루트 2대 3분 BE 1 이렇게 가겠지. 그러니까 FD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얘는 2분의 루트 6 더하기 루트 2분의 루트 2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루트 2 약분해 주시면 얘는 루트 3 더하기 1분의 2가 될 거고요. 자, 유리화하는 순간 2가 약분되면서 루트 3 빼기 1 이런 값들을 구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 그러면 이 dg의 길이 얘는 어떻게 구해요? dg의 길이 구하려고 하면 여기에서도 이제 닮음이 있다는 거죠. 보이나요? 삼각형, 삼각형 이렇게 맞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삼각형 cdg와 누가 닮았어요? 삼각형 cbe가 닮았어요. 그럼 여기에서도 이제 길이 비들이 와야 되잖아. 그러면 얘는 루트 3 빼기 1 대. 얘가 루트 3 빼기 1. 대. 그리고 dg. dg. 얘랑 이번에는 루트 3대1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dg의 길이는 얘는 루트 3분의 루트 3 빼기 1될 거고요. 얘는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얘들을 직각의 삼각형 수선의 발 내려서 생각을 했어요. 여기 45도, 30도 있으니까 수선의 발을 딱 내려서 직각삼각형 쪼개. 오른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선의 발딱 내려서 직각삼각형 둘로 쪼개. 그럼 특수각 직각삼각형 두 쌍이 나타나니까 한 쌍, 이제 쌍으로 나타나니까 여기에서 이제 비교관계들로 이제 전부 다 이제 길이를 찾아 나간다는 거죠. 결국에 나는 FG라는 선분의 길이를 구할 때 FD 더하기 DG로 가져가면 되겠다는 설계, 얘가 이제 중요한 거잖아. 표행사변의 넓이니까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분 BE 사다리꼴 3분 FG 여기에 높이 H인데 이 FG를 둘로 찢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첫 번째 방법 수선의 발을 내리는 아이디어가 있었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뭐예요? 얘가 보다 일반적이라고 했죠? 평행선이 나왔어. 잊으면 안 돼. 평행선이 나왔어. 그냥 기계적으로. 아, 같은 크기의 각들이 있지. 그러면 닮음의 삼각형들이 나오지. 그럼 닮음의 삼각형에서 닮음 비를 이용해서 어떻게 3분의 길이들을 찾아낼 거냐 이거야. 닮음의 삼각형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여기에서 각들을 찾다 보면 30도, 45도, 75도 계속 반복되는 거 보이잖아. 닮음인 삼각형이 보입니다. 닮음인 삼각형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삼각형들을 얼마든지 찾아줄 수 있다는 거야. 심지어 여기 누구도 숨어 있어요. 합동인 삼각형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모양을 보았을 때 같은 크기의 각들을 찾는 첫 스타트는 뭐였어? 호에 대해서 원주각 원주각이 같다 이거야. 원주각 원주각이 같다 이거야. 필요하다면 누구도 쓸수 있어요.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도 쓸수 있어요. 그러면 좌우변의 길이 비대로 누구를 밑변을 분할합니다. 아하!
필요하다면

그러면 이 상황에서 3분의 2b 대 ac 좌우변의 길이 b 대로 밑변을 분할할 수 있어요. bd 대 dc. 그러면 나는 선분 bc의 길이가 얼마인지 주어졌으니 자연스럽게 BD의 길이도 DC의 길이도 이런 애들이 그냥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형 문제는 풀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이, 이등분선, 성질. 조건 만족하나? 닮음인 도형들 찾는 것. 막꼭지각, 동의각, 억각 찾아나가면서 이런 각에 대한 해석들 15문 통해서 확실하게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 우리 객관식 15번까지 끝이 났고요. 다음 시간 4회차의 마지막 해설 강의 단답형 문제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전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개연 끝판왕 정중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효율적인 알고리즘으로 실전에 도전하라. 여러분들과 함께 2027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수학 공통과목 해결해보고 있는 저는 EBS 수학영역의 최경훈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실무, 파이널 실무 우리 5회분 풀고 있고요. 지난 시간 13강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공통과목 두 번째 시간으로 14강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 5회차 굉장히 매력이 가득한 계산도 많은 문제도 있고 계산이 단촐한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아이디어가 필요한 문제도 있고 낯선 문제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다이나믹한 5회 이런 이 모의고사가 이번 12번부터 출발되는 이번 강의에서는 또 어떤 이 스토리를 우리에게 들려줄지 한번 이제 설렘을 가지고 선생님하고 한번 이어지는 우리 1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재밌게 이제 문제를 풀었고 우리 친구들이 요거를 정말 수열의 측면에서 제가 늘 항상 얘기했던 관계 도대체 이 수열이 뭘 의미하는 걸까라는 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었다라고 한다면 조금 시간도 세이브할 수 있고 좀 재밌게 슬기롭게 그것도 심지어 4점짜리 문제를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과 함께요. 한번 이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일단 모든 항의 양수인 등비수열 AN이라고 했어요. 정말 여러분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이 진짜 많이 나온다. 등비수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자동반사적으로 A1은 0보다 크고 R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일단은 좀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 AN이라고 하는 그 등비수열을 밑에다가 로그 4를 달아서 로그 4의 AN을 BN이라고 하겠다.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이것도 우리가 AN이라고 하는 이 등비수열로 인해서 파생된 BN이라고 하는 수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이 BN이라고 하는 수열은 그럼 과연 무슨 수열일까? 제가 바로 이것이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이것이 선생님의 1번이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AN이라고 하는 것이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AN이라고 하는 이 등비수열은 일반항이 A1 곱하기 Rn-1제곱이죠. 그러면 양변에다가 제가 로그 4를 취한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이게 로그 4의 A1 곱하기 R의 N-1제곱이라는 뜻이고 이걸 제가 조금 풀어서 써보면 로그 4의 A1 더하기 원래는 로그 4의 R의 N-1제곱인데 N-1 곱하기 로그 4의 N, 아니 R 여러분 이걸 딱 보는 순간 저는 무슨 냄새가 딱 나는데요? 무슨 냄새? 치킨 냄새가 아니고 저 로그 4의 A1 그 다음에 로그 4의 R

0: 봐봐요. 선생님 봐봐요.
1: B1 더하기 n-1d. 이게 무슨 수열을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죠? 그쵸. 이게 바로 뭘 말해주는 거냐면, BN이 등차 수열이었다는 걸 얘기해주는 거예요. 아, 이거를 여기서 깨달았다, 안 깨달았다, 이걸로 인해서 이 가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냥이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져요. 그럼 보세요. 결론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로그 4의 a1이라고 하는 이 값이 바로 b1이 되는 거고, 바로 이게 bn이라고 하는 수열의 입장에서는 공차 d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b1 더하기 n-1d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좀 잠깐만 보실까요? 가좀 한번 볼게요. 가. b3 더하기 b11이 뭘까요? 세 번째 항과 11번째 항을 더했다. 그럼 도합 14개거든요. 3 더하기 11은 4니까. 그러면 그거는 두 배의 B7이죠. 뭐의 느낌이죠? 등차 중앙의 느낌입니다. 그럼 말 그대로 여기도 B5랑 B9? 그러면 둘이 더하면 14. 이것도 EB7이에요. 그러니까 B5하고 B9를 준 이유, B3와 B11을 준 이유. 다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앞에 있는 것도 2b7, 그 다음에 3 곱하기 2b7. 그러면 여러분, 2b7이 6b7이랑 똑같다 그러면 넘어가면서 4b7이니까 결론적으로 b의 7번째 항이 0이었다라는 거를 내가 등차 수열인 걸 알면 이렇게 풀수 있는 거죠. 지금 이 문제가. 안 그러면 이렇게 못 풀고. 어때? 이해되셨어요? 따라서 이 B7이 0이라는 것을 제가 가라는 관계식을 통해서 알수 있어요. 이 1번의 알고리즘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나라고 하는 진수를 한번 봤더니, 이번에는 등차 수열인 BK라고 하는 걸첫 번째 항부터 일곱 번째, 아니, 일곱, 첫 번째 항부터 14번째 항까지 더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공식을 좀 잠깐만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을 생각해 보면, 2분의 항의 개수 14에다가, 선생님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B1 더하기 B14,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왜? 이게 바로 첫 번째 항과 마지막 번째 항을 알 때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지금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B7이 0이라는 걸 알게 돼요. 자, 그럼 여기 보실게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값은 7 곱하기 B1 더하기 B14, 14인데 여러분 1하고 14를 더하면 아래 첨자의 합이 15거든요. 15는 7 더하기 8이라고 쓸수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그러면 7 곱하기 이 부분을 B7 더하기 B8로 쓸수 있다. 요게 바로 이 문제의 또 다른 매력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1 더하기 14도 15, 7 더하기 8도 15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장점이 있느냐? B7은 0이라고 했죠. 그러면 B8은 B7이라고 하는 0이라고 하는 항에다가 공차만큼을 더 가는 건데, 잠깐만. 나 공차가 로그 4의 r이라고 알지 않나? 그러니까 B8은 0에다가 로그 4의 r을 더한 그냥 로그 4의 r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이 얼마란 얘기? 이 값이 3이라는 얘기.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죠. 나에서 진술해서 3이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여기서 뭘 알게 되냐면, 아, 로그 4의 r이 7분의 3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숫자는 좀 다소 예쁘지는 않죠. 왜냐하면 여기서 R은 4의 7분의 3제곱이 되는데, 뭐 이게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굳이 따지자면 2의 제곱이니까 7분의 6제곱이다. 요것밖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 상태에서 나한테 뭘 물어봤냐? A21의 값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A21의 값을 물어봤다는 얘기는,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A21의 값은 여기다가 내가 21을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 그러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뭘알 수가 있냐면, 일단은 A1 곱하기 R의 n-1제곱이 AN이라고 하는 식이었으니까 A2N이라고 하는 값은, 그럼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A1 곱하기 R의 20제곱을 구하라는 거구나. 이건 알아요. 그러면 보세요. R이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R의 20제곱을 하는 거는 별로 어렵지는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A1은 그럼 어디서 구하지? 그러면서 선생님은 여기서 잠깐 멈추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우리가 B7이 0이라는 거를 이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B1이라고 하는 값도 구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B1에다가 얼마? 6D를 더하게 되면, 그러면 6 로그 4의 R이죠? 그러면 요 값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이게 B7의 값이거든요. 근데 이 값이 얼마란 얘기냐면, 이 값이 0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넘어가면서 우리는 마이너스 6 로그 4의 R이라는 거알 수가 있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로그 6 4의 R. 그러면 이거는 결론적으로 로그 4의 R의 마이너스 6제곱이 된다는 걸 알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B1이 뭐였냐? 로그 4의 A1이에요. 요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A1이 누구랑 똑같아야 되냐면 R의 마이너스 6제곱이랑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1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A1이 R의 마이너스 6제곱이라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여기다가 R의 마이너스 6제곱이라고 내가 써주는 순간 내가 아직 R은 무겁기 때문에 R이 2에 7분의 6제곱이거든요. 그건 알고는 있는데, 그럼 R의 마이너스 6제곱 곱하기 R의 20제곱은 R의 14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이걸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2의 7분의 6제곱 곱하기 14가 되면서 요렇게 요렇게 지수의 확장에 의해서 약분이 되면서 2의 12제곱이 나오더라. 요렇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선생님 지금 넘버를 안 썼는데 우리가 B1으로 인해서 A1까지 가는 그 과정이 2번이었어요. 요게 이제 다소 잠깐 스탑 이렇게 될수 있었던 포인트였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되면서 결론 최종적인 정답은 2의 12제곱이 되겠다. 이것만 우리가 보기 선택지에서 찾아주면 되죠. 그럼 보기 선택지에서 찾아주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2의 12제곱이 되는 거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다. 이렇게 마무리해주고 넘어갈 수 있었던 문제였다.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1번 알고리즘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보여져요. 뭐? 제가 AN을 A1 곱하기 R의 N-1제곱이라고 둔 상태에서, 아, 내가 BN을 쫙 이렇게 AN을 넣어서 했을 때 그게 등차수였다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그 모먼트, 그게 중요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굉장히 좀 재밌으면서도 좀 특이한 문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우리 12번 문제도 한번 풀어봤습니다. 굉장히 저는 조금 인트레스팅하게 문제를 풀어봤는데. 어땠을지. 네, 여러분, 요렇게 조금 연습 한번 해주시길 바라면서, 이제 넘어가가지고 우리 1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낯설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문제들이 또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거든요. 자, 어떤 문제였는지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보도록 하죠. 근데 또 끝나고 나면은 조금 싱겁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게요. 최고창의 계수가 1인 몇차 함수? 3차 함수 fx가 다음 가나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은 최고창의 1인 3차 함수 fx는 여러 개가 아니에요. 지금 fx 하나예요. 그래서 그 f1의 값을 구하라는 이런 상황으로 보아하니 fx를 알게 되나 보죠. x3제곱 플러스 땡땡땡 3개의 항이 더 있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랬더니 그 fx에다가 gx를 곱해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를 인테그랄 하면 0이다. 그리고 그 fx에다가 hx를 곱해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를 인테그랄 하면 1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저는 일단은 봤을 때 그냥 곁눈질로 봤을 때 마일부터 1까지 인테그랄 하라는 이유는 분명히 그 피적분 함수가 여기 있는 함수가 이렇게 홀수 차항만 갖고 있는 기함수인지 짝수 차항을 갖고 있는지 이제 그런 우함수인지에 따라서 계산이 좀 달라지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도대체 그 옆에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져 있는 그 함수가 뭔지를 봤어요. 그래서 여기 GX를 봤더니 GX는 뭐냐면 1차항의 개수가 0인 모든 2차 함수에 대해서 내가 그냥 아무거나 그냥 1차항의 개수가 0인 거 그냥 갖다 넣으면 무조건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모든 또 여기 밑에는 1차항의 개수가 2인 모든 1차 아니, 1차항의 개수가 2인 모든 1차 함수 hx에 대해서 자 일단 저는 여기서 1번하고 내가 식을 일단은 알아야 될것 같기 때문에 제가 fx는 안 되겠다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얘기했으니까 제일 하기 싫은데 일단 요렇게 좀 나타내 봐야겠다 왜 아무것도 모르면 연산 자체가 안 되죠 이렇게 일단 두고 abc만 찾으면 우리는 끝나요 왜냐면 f1의 값은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일단 가라는 진술에 의해서 1차항의 개수가 0이 모든 2차 함수라고 얘기했으니까 내가 GX를 좀 실루엣으로 어떻게 잡을 수가 있냐면 2차 함수긴 한데 1차항의 개수가 0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PX제곱 플러스 Q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이때 여러분 PQ는요, 확정이 아니라 P하고 Q에다가 모두 다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 임의의 실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fx 곱하기 gx를 계산을 할 건데 우리는 이 fx 어차피 gx를 곱해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내가 적분을 할 거기 때문에 솔직히 이 fx 곱하기 gx를 나타낼 때 홀수 차항은 그냥 버리면 됩니다. 어차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인테그랄 해봤자 0이 될 거예요. 그럼 해볼게요. 요렇게 곱하면 x의 5제곱이니까 어차피 날라가요. 그럼 쓸 필요 없고. 그러면 요렇게 쓰면은 Q 곱하기 X 세제곱이니까 날라가니까 쓸 필요 없고 대신에 요거 두개 곱한 거는 써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APX의 4제곱이 되는 거고 그러면 요렇게 곱하게 되면은 이것도 AQX 제곱은 써줘야 될것 같아. 지금 요렇게 요렇게 살았고 요렇게 요렇게는 살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곱하면 X의 세제곱이니까 개수가 뭐든지 간에 어차피 0대

되니까 빼고 요렇게 요렇게 곱하면 어차피 BQX니까 1차 식이니까 이것도 생략. 근데 요렇게 요렇게 곱하면 요렇게는 살아남겠네요. 근데 이 지금 x네 제곱, x제곱, x제곱, cq 이렇게는 모두 다그 우함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쓸 필요가 없이 두 배의 0부터 1까지 요렇게 쓰고 이 값을 적분한 게 0이다. 요렇게 우리가 바로 소급 적용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차피 2 곱하기 블라블라블라가 0이다 이랬으니까 이거 빼고 여기 있는 이 적분 값이 0이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AP는 상수고 X의 4제곱만 우리가 0부터 1까지 적분해 주면 되는 거니까 이 값은 AP 곱하기 5분의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AQ 곱하기 얼마가 되죠? 3분의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CP 곱하기 3분의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CQ 이 값이 0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게 언제 성립하는 거냐면 내가 여기다가 P에다가 어떤 실수를 넣든 Q에다가 어떤 실수를 넣든 이게 바로 항등식이죠. PQ에 관련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P로 묶어봅니다. 선생님 이걸 왜 하죠? 자, 봐봐요. 제가 P로 묶어볼게요. 지금 여러분 P가 있는 항이 여기랑 여기거든요. 이 원리를 한 번만 이해해 보세요. 그럼 여기를 묶으면 5분의 1A 더하기 3분의 1c 곱하기 p가 돼요. 요렇게, 요렇게. 그 다음에 제가 q로 한번 묶어보죠. 그러면 q는 여기 있거든요. 그럼 플러스 3분의 1aq, 그 다음에 플러스 cq. 그래서 이게 0이거든요. 선생님, 이걸 굳이 뭐하러 p하고 q로 묶어요? 봐봐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뭘 넣든지 간에, 여기다가 뭘 넣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게 0이 된다는 얘기는 바로 이 앞에 있는 이 개수가 0, 0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 PQ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든 2를 넣든 5를 넣든 100분의 1을 넣든 100을 넣든 1000을 넣든 다 무마되면서 좌우가 항상 always 0 이렇게 된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어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근데 조금 선생님은 여기서 싱거웠던 거는 뭐냐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A 플러스 3C가 0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선생님이 15를 곱해 볼게요. 그러면 3a 더하기 15c가 0이에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a가 마이너스 3c다.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c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게 얼마가 되냐면 c가 0이다가 되는 거고 c가 0이면 a가 0이다. 그래서 여기서 알게 된 결론 a와 c가 모두 다 0이다라는 걸 알게 돼요. 뭐야, 이거 없던 거네. 이게 모두 다 0이었던 거야. 그럼 우리는 더 쉽죠. 왜냐면 1 플러스 b의 값만 구하면 돼요. 감독님 여기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F1의 값을 구하면 되니까. 아,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가라고 하는 이 정보를 조금 더 소급 적용해 볼 수가 있겠다. 잠깐만 좀 우리 판서가 길어지니까 이쪽으로 한번 와볼게요. 그럼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차항의 개수가 이 모든 1차 함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나의 진술을 보기 위해서 HX라고 하는 어떤 함수냐면, 1차 함수 HX라고 했으니까, 1차 함수는 그럼 내가 뭐라고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차항의 개수가 이 모든 1차 함수라고 얘기했으니까, EX 플러스 선생님이 PQ Q 썼으니까 R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번엔 FX에다가 얼마를 HX를 곱해준 것이 always 얼마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했냐면 거기에 1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값이 always 1이 나오려고 그러면 일단은 이것도 FX와 HX를 곱해봅시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홀수 차항은 버리고 짝수 차항만 내가 테이크를 하면 되겠죠? 그럼 볼게요. X세제곱하고 EX를 곱하게 되면 살아남죠. EX의 4제곱으로 살아남습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X세제곱하고 R을 곱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홀수차항이 되는 거니까 날아가고요. 그 다음에 BX랑 EX랑 곱하게 되면 EBX제곱이 되는 거니까 살아남고, 그 다음에 BX 곱하기 R은 다시 홀수차항이 되니까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것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해달라는 건데 이것도 우함수, 이것도 우함수이기 때문에 두 배의 0부터 1까지로 우리가 바꿀 수 있고, 그럼 이 값이, 아, 선생님 좀 적분 기호를 써봐야죠. 이렇게 dx가 1이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해석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 여기 지금 옆에가 1로 지금 우리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요 적분 값이 2분의 1이다라는 걸 이용해 주면, 2 곱하기 5분의 1, 그 다음에 더하기 2b 곱하기 3분의 1이 넘어가면서 2분의 1이 된다. 요렇게 이제 우리가 소급 적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어요. 선생님 맞게 썼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여기서 b 값을 구해 주시면, b 값이 20분의 3이 나온다는 거를 우리 친구들이 충분히 구하실 수가 있어요. 요 정도는 기본적인 연산이니까.
아, 그럼 이제 여기서 B값이 확정적으로 나오면서, 아, 그럼 이제 여러분 토탈, 저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FX를 전체적으로 다 우리는 윤곽을 알게

됩니다. 정확한 식을 알게 되는 거죠. 한 번만 써볼게요. 그럼 x 세제곱은 아니 fx는 x의 세제곱 더하기 지금 저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bx를 더해라 그랬는데 b가 20분의 3이니까 결국 20분의 3x 이게 바로 우리가 그렇게 애타게 찾았던 확정적인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였던 거죠. 가나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랬을 때 문제에서 물어봤던 출제자가 나한테 물어본 최종 질문은 그래서 f1 값이 얼마야? 라고 문제가 끝나고 있기 때문에 f1 값을 구하게 되면 20분의 3에다가 1을 더하게 되면 결국 최종적인 정답은 20분의 23이 돼서 최종적인 정답은 3번이 되겠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조금 특이하죠? 네. 어떤 부분이 조금 특이하냐면 여러분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결론적으로는 항상 성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식으로 나타냈을 때 PQ에다가 뭐를 집어넣어도 괜찮더라, 어떤 실수를 집어넣어도 괜찮더라라는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여기까지는 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또 기함수와 우함수의 적분 계산을 조금은 여러분들이 단촐하게 줄일 줄 알아야 되겠고, 저는 이제 요 알고리즘이 고등학교 1학년 내적 개념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묶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넘어가고 나면은 이제 나머지 문제는 A와 C가 0이 된다는 걸 알게 되니까 이제 내가 이 B 값에 확인되는 EX 플러스 R만 찾으면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우리가 항상 이 모든 R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러니까 이게 R은 모든, 근데 어차피 우리가 계산하면서 R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B가 20분의 3이 되기만 하면 이제 우리는 이 FX가 가나 조건을 모두 다 만족시키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최종적인 이 FX의 식이 나오는, 다소 우리가 1회차부터 5회차까지 이제 파이널로 풀고 있는데 자주 나왔던 유형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내적 개념을 이용할 수 있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우리 친구들이 낯설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들으면서 오히려 아, 선생님 제가 조금만 생각을 해봤으면 할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라는 생각을 할수 있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3번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 넘어가서 우리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웠죠? 예, 여러분들이 앞에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 표정을 딱 읽고 어려웠구나라고 할 텐데, 예, 그게 좀 아쉬울 뿐입니다. 천추의 한이네요. 여러분들 잘 듣고 있을 거라고 보고, 예, 그림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일단 그림도 굉장히 별로다, 그쵸? 자, 근데 아무튼 우리가 너무 그렇게 그 뭐랄까 이 문제의 아우라, 이렇게 문제가 복잡한 것 같아요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좀 매듭을 하나씩 풀어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의 관점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좀 한번 읽어보고 전체적인 우리가 실루엣을 잡아보죠. AB와 AC가 4루트 오래요. 잠깐만. AB와 AC가 모두 다 4루트 오래요. 제가 이쪽 부분은 표기를 하게 되면 너무 덕지덕지 표기를 하게 되니까 제가 이쪽 부분만 어떻게 할 거냐면 4루트 5라고 제가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알게 되죠. 뭐가? A, B, C라고 하는 삼각형이. 근데 재밌는 일이, 그리고 BC가 16이라고 얘기했거든요. BC가 16. 이것도 제가 일단은 덕지덕지 표현 안 해볼게요. 왜냐면 그뒤 표현이 있어요. 이등변 삼각형 ABC. 말해줬어.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알겠다. 근데 BC의 중점을 M이라고 한다. 잠깐만, wait a minute. 이 BC의 중점이 M이면 정확하게 이건 수직 이등분선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 그러면 정확하게 이 값은 8이 되고, 제가 뭐 굳이 나타내 본다고 한다면 여기도 8이 된다는, 그래서 제가 16을 안쓴 거예요. 좀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AC는 4루트 5가 된다. 요것도 우리가 알게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생님이 그냥 잠깐만 이렇게 스케치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어. 됐어요. ACM을 지나는 거. 제가 왜 지금 이렇게 호흡을 함께 하냐면 여러분, 도형 문제는요, 일단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는지를 이해해야지 보이든지 말든지 합니다. ACM을 지나는 원이래요. 잠깐만. ACM. 그럼 어차피 이게 직각삼각형이니까 사실 AC를 지름으로 하면서 M을 지나는 이런 원을 그릴 수가 있어요.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그게 요 위에 있는 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이 이 AB와 이렇게 연장선을 그었을 때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AB가 만나는 중에 A가 아닌 점을 D라고 하고, 그거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D라고 하고, 됐다.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직선 DM과, DM 어디 있어요? DM이네요, DM. DM과, 자, 여기 이제 그 다음 말을 잘 들어야 돼. 뭐라고 나와 있냐면, AC의 교점을 E라고 하자고 그랬어요. AC? 아, 그러니까 요것과 요것의 교점을 E라고 하겠다.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럼 보세요. 지금 잠깐만. 아직 밑에 원은 나오지가 않았고요. 위에 원이 이렇게 있고, 이원 안에 AM, CD라고 하는 이 사각형은 내접하는 사각형인 거예요. 저는 여기서 보자마자 여러 가지 생각을 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여기가 90도면 사실 여기

F라고 했을 때 눈에 보입니다. 밑에 있는 원과 CD의 교점이 F죠. 이랬을 때 출제자가 나한테 MF의 길이를 구해라. 아, 화가 날것 같아요. 화가. 너무 복잡해서. 자, 일단 보세요. 근데 저는 항상 이런 문제를 풀 때, 내가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이 MF는 어디에 있죠? 일단 얘를 품고 있는? 그건 밑에 있는 원에 있죠.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MCF인데, MF의 길이를 물어봤다는 얘기는 제가 이각을 C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시각이 지금 되게 많아요. 요것도 C라고 할수 있고, 요것도 C라고 할 수도 있고, 이거 전체도 C라고 할수 있는데, 지금 제가 말하는 이각 C는 뭘 말하는 거냐면, 각 DCM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돼요. 가장 큰 거. 그럼 저는 왜 이걸 말하는 거냐면, 아, 결국에 이렇게 될 거지 않을까? 밑에 있는 요 원에서 내가 사인 법칙을 쓰는 거예요. 사인 법칙을 쓰면, 사인 C는 2R분의 그러면 이때 이 R은 뭐죠? 이 밑에 있는 원의 반지름을 말하는 거죠. 위에 있는 원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런 다음에 그 위에다가 MF를 얹어야 되는 거니까, 아, 결국에는 선생님은 일단은 여기까지 써놓고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그러면 결국 나는 출제자가 MF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나의 골은 2 곱하기 R 곱하기 결론적으로는 사인 C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일단 사인 C를 한번 봤어요. 잠깐만. 사인 C가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것과 직각이고 여기가 공통으로 있어요. 누구와? 요 ABM이라고 하는 삼각형 보여요? 그래서 요각이 어떤 각이랑 똑같냐면 이각이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 각의 사인 값은 여기가 직각 삼각형이기 때문에 4루트 5분의 8로 구할 수가 있어요, 금방. 그러니까 요 값은 금방 구할 수가 있다고요. 어떻게? 4루트 5분의 8로 구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루트 5분의 4루트 5분의 8이니까 루트 5분의 2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문제에서 R 곱하기 루트 5분의 얼마가 되는 거죠? 4가 되는 거니까 나는 갑자기 관심사가 어디로 가게 되냐? 나이 밑에 있는 삼각형에 아니 밑에 있는 삼각형을 품고 있는 그 원의 반지름의 길이만 구하면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는 계속 이 밑에 있는 삼각형을 보는 거예요. 밑에 있는, 요 MFC를 품고 있는 요 밑에 있는 삼각형이 아니라 밑에 있는 원. 그러면 제가 이 밑에 있는 원의 반지름을 알려면 분명히 사인 법칙으로 끝나게 될 거고, 이것과 이것의 관계는 조사를 했으니 또 다른 어떤 이 지금 원에 내접하고 있는 삼각형의 또 다른 한 쌍을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또 다른 한 쌍이 따로 곱밥으로 놀고 있으면 안 되고, 뭔가 그 전에 있었던 원과 연결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여기 어려워요. 여러분 집중, 집중, 집중. 어디 가면 안 돼. Come on. 그래서 제가 뭐가 보였냐면, 요 M 보여요, M. 아니, 뭐, M. Sorry. 뭐, 왜 M이야? E죠? E하고 M하고 C 보이세요? 보여야 되는데? 요 지금 EMC도 요 밑에 있는 원에 내접하지 않나요? 선생님,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혹시 한 쌍을 찾을 수 있겠나요? 한 쌍? 한 쌍이란 얘기는 각과 대변이요. 근데 제가 뭐 여기 있는 각을 알 수는 없고, 여기 있는 작은 각은, 그랬더니 잠깐만, 잠깐만, 여기, 선생님, 요 작은 각 있죠? 작은 각. 작은 각을 제가 세타라고 두면은, 이 세타는 여기랑 똑같습니다. 어때요? 선생님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아, 그러네. 그러네. 여기 세타랑 여기 세타는 같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러면 저는 갑자기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면요. 나의 알고리즘이 혹시 M2의 길이는 못 구하나? 요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M2의 길이는 못 구하나? 요렇게 되는 거예요. 어때? 이해되셨죠?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것 중에서 M2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었던 거는 저는 떠올랐던 게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다, 요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부터 어떻게 알고리즘을 세웠냐면, 여기를 M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기가 8이라고 하는 중점이고, 여기가 8이라고 하는 중점이고, 요큰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이기 때문에, 요 M은 B, D, C라고 하는 삼각형의 외심이 되면서,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도 8이기 때문에, E부터 D까지의 길이가 8-M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제가 A는 모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N이라고 하면, 아까 전에 A부터 C까지가 4루트

5였기 때문에 요 2부터 C까지는 얼마라고 쓸수 있냐면 4루트 5 마이너스 N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거를 제가 알고리즘을 좀 매겨 볼게요. 일단 여기까지가 아웃라인 1번이었다라고 내가 한다면 2번 알고리즘은 결론적으로 저는 할선 정리를 쓸 건데 N 곱하기 4루트 5 마이너스 N은 M 곱하기 8 마이너스 m이다 라고 써서 제가 이 m만 구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조금은 제가 이 r을 구하는 과정으로 갈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m을 어떻게 구할까 라고 봤더니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여기가 4루트 5고 여기가 8이니까 여기 a부터 m까지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1대 2대 루트 5가 되면서 여기가 4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 부분, 이 지금 선생님이 핑크 색깔로 쓰는 이 지금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루트 5분의 1이라는 걸알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16이고 그 각을 끼고 이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지금 D하고 C의 길이는 16에다가 루트 5분의 1을 곱한 루트 5분의 16이라는 걸 내가 알게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그러면 지금 왼쪽에 있는 AME라고 하는 삼각형과 그다음에 ECD라고 하는 삼각형은 원주각의 성질에 의해서 여기가 각이 서로 같고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양쪽 리본 모양이 닮음이거든요. 그게 1대 루트 5분의 4라고 하는 닮음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변에다가 곱하기 루트 5분의 4를 하면 이 값이 나온다는 걸 알게 돼요. 즉, 다시 말하면 요 조그만한 삼각형과 그 여기 오른쪽에 있는 반쪽 리본의 삼각형의 그 닮은 비가 1대 루트 5분의 4가 되기 때문에 제가 뭘 확인할 수가 있냐면 n이라고 하는 길이에 대응하는 그때 그 오른쪽에서의 변의 길이가 8-m이기 때문에 n 곱하기 루트 5분의 4가 8-m이다라고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제 생각에는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는 이 단계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위에 있는 식을 m 곱하기 8-m이 요거니까 루트 5분의 4 곱하기 n이라고 할수 있고 우리가 n 이렇게 약분해서 4 루트 5 마이너스 n이 루트 5분의 4 곱하기 m이다 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고 그럼 여기서 이쪽에 n을 정리해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면은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n과 m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너무 계산이 늘어지니까 선생님이 정리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결론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 지금 라지아를 구하기 위해서 m의 값만 알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m만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그것만 여러분들한테 맡기도록 할게요. 계산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m 값을 구해 보니까 그 m 값이 요거랑 요거 연립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구해 보니까 그 m 값이 11분의 40이 나온다는 거 알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3번 알고리즘으로 가서 우리 지금 이 m 값을 왜 구한 거냐면 이 m과 그거에 마주 보는 각인 이 세타의 관계가 바로 이 라지알로 가는 지름길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사인 세타는 바로 2r분의 마주 보는 변의 길이인 m인데 그 m이 여기서 구한 것처럼 11분의 40이란 얘기예요. 요렇게. 근데 이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게도 이게 이면 삼각형에서 나온 이 왼쪽 오른쪽 각이기 때문에 이 각이 이 각이랑 똑같으면서 4루트 5분의 4가 바로 사인 세타의 값이라는 걸 왼쪽에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루트 5분의 1이 된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여기는 우리는 크로스는 크로스로 같다라고 해주게 되면 근데 선생님 미리 약분해 볼게요. 이렇게 약분하면 여기가 20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루트 5 곱하기 11분의 20이 뭐였다? 라지 R이었다. 라는 걸 알게 되고, 자, 이걸 들고 이제 이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스럽게도 최종적인 정답이 나오는 순간이 되겠네요. R이 뭐라고요? 루트 5 곱하기. 계산할 필요 없어요, 우리. 어차피 약분될 거기 때문에. 11분의 20 곱하기 최종적인 정답은 루트 5분의 4를 하는 거였다. 요렇게. 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루트 5 없어지게 되면서 최종적인 정답은 11분의 80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결국에 뭐의 길이었다? MF의 길이었다. 요렇게 선생님은 마무리를 조금 지어봤습니다. 그러면 보기 선택지에서 찾아보시면 1번이 정답이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 수가 있죠. 제가 이제 이렇게 풀고 나서, 원래는 좀 어떻게 푸는 거였을까? 뭐또 다른 방법이 있나? 이러면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마도 이 강의를 듣기 전에 뭔가 해설지를 먼저 한번 보시고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봤더니

닮음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이 2번이 조금 길어지더라고요. 할선정리라는 걸 쓰지 않으면, 닮음만 이용하면 곱하기 곱하기. 근데 결론적으로 할선정리 자체가 이쪽으로 와볼까요? 요삼각형과 요삼각형이 닮음이라는 걸로부터 출발해서 나온 정리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슬림하게 줄여서 저는 여기서 무슨 정리를 이용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할선정리. 제가 실무 1회인가 2회인가 선생님도 조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할선정리에 대해서 선생님이 2회였던 것 같습니다. 노트 정리해서 학습자료실에 올려놓은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본다면 거기에 제가 할선정리의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친구들이 이 문제에서도 떠올릴 수도 있었다라는 게 선생님의 이제 소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굉장히 어렵고 좀 복잡하고 제가 지금 중간에 계산 생략을 했지만 요 중간 과정에서 또 MN의 값을 찾는 과정도 자잘한 연산은 좀 있기 때문에 늘어질 수는 있으나 전체적인 포인트를 좀 잡아가면서 내가 구해야 되는 것으로 향해가는 요 과정이 쉽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문제를 풀때 조금 더 네, 이렇게 좀 적용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어때 괜찮으실까요? 자, 한번더 이렇게 좀 복습 잘 해보시고 선생님하고 이제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저는 이 도형 문제 중에서도 쉽지는 않았던 네, 그런 문제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4번 문제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우리 넘어가서 우리 14번도 지금 생각보다 조금 어려웠는데 이 문제 이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15번도 이제 이 아까 전에 풀었던 14번은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수학 1에서 가장 난도가 높았던 문제. 그다음에 이제 이 문제는 수트에서 가장 난도가 높았던 문제는 제 개인적으로는 21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좀 어려웠던 문제가 15번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일단 이 15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이 문제는 오히려 이제 알고리즘은 좀 전체적으로 윤곽을 잡아놓고 이제 중간 계산이 조금 늘어져가지고 문제를 이러면서 마무리를 못 지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문제였거든요. 선생님이랑 같이 또 어떤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 건지를 좀 생각하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또 알고 나면은 아주 어렵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A는 양수고 F2는 0보다 크고 F 프라임 2는 2보다 같거나 크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X 이퀄 2가 되게 중요한가 봐요. 그러니까 자꾸 함수값은 0보다 크다, 기울기는 2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조금 이상한데 최고차항의 계수가 3분의 1인 3차 함수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미분하면은 x제곱이 되니까 뭔가 프라임은 조금 이득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배경지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gx를 봤어요. 근데 gx를 어떻게 만드는지 봤더니 어라? x 이퀄 0을 기준으로 왼쪽에다가는 멀쩡한 fx를 조금 내렸죠. 왜 내렸다라고 할수 있냐면 a가 양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린 거예요. a만큼을. 그리고 x가 0보다 클 때는 fx를 그대로 뒀어요. 그럼 이렇게 느낌상 x 이퀄 0에서를 좀 생각을 해보면 멀쩡히 여기는 그려놓고 그걸 갖다가 득 이렇게 좀 내려놓은 그래프니까 일단 x 이퀄 0에서는 불연속이 되겠네요. 왜냐면 f0 마이너스 a가 f0이랑 같을 순 없잖아요. 왜냐면 a는 양수라고 얘기했으니까. 이해됐다. 그러면서 갑자기 가가 GX가 그 문제가 되는 X 이퀄 0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이런 말을 해줬고요. X가 2분, 아까 2 나왔는데 그2 중요한 부분, 그 2의 오른쪽 부분에서 GX라고 하는, 그러면 2의 오른쪽 부분이니까 결론적으로는 X가 0보다 같거나 큰 FX네. 그러면 사실 X가 2보다 큰 부분에서의 얘는 FX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GX는 FX일 거니까. 그러면 FX 이퀄 6 곱하기 x-2는 근이 있는데 그게 3밖에는 없다. 하나밖에는 없다. 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제가 뭔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를 스케치를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난도가 높게 느껴지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일단 그 밑에 진수를 읽기 전에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선생님의 1번은 fx의 그래프 추론이에요. 도대체 fx가 어떻게 생겼었을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x 이퀄 0에서 분명히 득 떨어져 있거든요. 왼쪽이 더 내려갔고 오른쪽이 있는데 그러면 불연속인 곳에서 극대값을 가지려면 지금 제가 뭐라고 했어요? 불연속인 곳에서 극대값을 가지려면 어떻게 생겨야 될 거라는 저는 이제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가 어디서 나온 건지를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최고차항의 계수가 3분의 1이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증가하는 모양의 그래프였다고 쳐봐요. 이거 답 아니거든요. 그러면 제가 어디다가 x 이퀄 0을 긋든지 간에 그냥 대충 한번 그어볼게요.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x 이퀄 0을 한번 그어볼게요. 여기다가 0을. 그러면 왼쪽 부분은 좀 내리라는 거예요. 뭘 얼마만큼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a만큼 내렸다고 했으니까 어찌됐건 간에 여기가 득

끊기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칠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러면 여기가 극대가 아니죠. 극대는 여기가 가장 높아야 돼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가 지금 가장 높지 않죠? 바로 옆에가. 여기 좀 자세히 좀 보세요. 여기 가만히.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극대의 모양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일이 이 오른쪽에서도, 이상하다. 근데 어차피 여기도 내가 0을 긋는다고 한들, 그럼 왼쪽 부분이 분명히 이렇게 떨어져 있을 거고, 이 오른쪽 부분이, 그럼 여기도 극대가 아니죠. 확대해서 보면. 지금 이게 왜 문제가 생겼냐면, 제가 fx 자체가 계속 쭉쭉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그러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는 그래프였나 보구나. 라는 걸 내가 알게 되고, 빨리 이제 이걸 지워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느낌 알았다. 그러면 결국,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는 요런 모양의 그래프가 fx였구나. 라는 걸 느껴지고, 아까 전에도 요런 데다가 x 이퀄 0을 그으면 왼쪽이 내려가면서 극대를 안 만들기 때문에, 선생님, 조금 이해됐습니다. 이제 조금 이해되셨나요? 요런 데가 바로 y축. 즉, x 이퀄 0이 이런 곳이어서 왼쪽 부분에서 조금 내려가고 여기가 칠해지면서, 그럼 여러분 이제 대충 이해되죠? 여기에 왼쪽으로 이렇게 되면 여기가 극대가 맞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뭘 알게 되냐면, f 프라임 0의 값은요, 사실 여기 있어도 되거든요. 여기 정확하게. 그리고 이쪽 부분에 있어야 되고, 여기까지는 있어도, 여기 안 돼, 여기 안 된다. 큰일 날 뻔. 여기는 안 되죠. 왜안 돼요? 아까 전에 여기 있게 되면 여기 오른쪽 부분이 더 크니까, 여기 바로 왼쪽.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이쪽에 있으면 0이고, 아니면 이 감소하는 부분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알게 돼요. 근데, 일단 여기까지는 일단 이해가 됐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0은 여기 있다라는 것과 fx의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걸 알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어떤 걸 했냐면, 지금 가라고 하는 정보에서 x 이퀄 0에서 극대값을 갔는데, 요걸 이제 우리가 가를 소급 적용해서 이제 문제를 푼 거예요. 지금 이 그래프의 개형이 나오게 된그 계기가. 근데 나에서 x 이퀄 2보다 큰 곳에서, 그럼 제가 이제 당연히 이 그래프를 딱 보고 x 이퀄 2는 어디 있지라고 해서 이 분명히 오른쪽에 있을 거다 그랬는데, 0보다 크고 기울기도 2보다 같거나 크다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기울기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여기쯤에 2가 있을 거다라고 내가 생각이 들면서 이때 이 2의 기울기는 2보다 커야 된다고 했으니까 뭐 대충 여기가 한2 정도 된다라고 쳐볼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X축은 그러면 요렇게 있어야지 대충 이 구조가 맞는 거죠. 왜냐면 2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크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요런 상황이구나. 근데 X가 2보다 큰 상황에서 6 곱하기 x-2라고 하는 그 실근이 뭐밖에 없다라고 했냐면 3밖에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2보다 컸을 때 여기 있는 6 곱하기 x-2라고 하는 그 지금 선은요, 여기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6인 거예요. 그러면 기울기가 6이라는 거는 이렇게 되는데 그게 x 이퀄 3에서 딱한 점에서밖에 안 만난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보면, 요게 조금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게, 그쪽에 조금만 완만하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여기서 딱, 요렇게, 3에서, 여기가 어디라고요? x 이퀄 3에서 접했구나. 그리고 여기가 요렇게 올라간, 요런 모양이었다는 걸 내가 알게 되죠. 이게 바로 y는 6 곱하기 x-2, 다시 말하면, 6x-12라는 얘기니까 제가 여기서 어떤 걸 알게 됐냐면 바로 여기가 접점이었겠구나. 그래서 저는 f3의 값이 여기다가 3을 넣으면 18-6이라는 것도 알았고 그때 그 기울기 f'3의 값이 6이라는 거. 이런 거 일단 어떻게 써먹을지 모르니까 이렇게 내가 정보를 수집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f'2의 값이 얼마보다 같거나 크다고 했냐면 2보다 같거나 크다는 것도 내가 여기서 써야 될것 같아요. 내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나는, 이제, 나까지는 해석을 했어요. 자, 감독님 잠깐만 이쪽으로 한 번만 가볼게요. 나까지도 해석을 했어요. 그럼 나 이제 마지막 진술은 요거는 안 읽었거든요. 아직 봤더니. 그래. 내가 여기 부분은 해결을 했는데, 이제 0의 왼쪽 부분을 내가 한번 이렇게 보면은, 0의 왼쪽 부분에서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기는 요만큼이 내려왔기 때문에 분명히 요런 식으로 뚫어가지고 요렇게 내려온 요런 모양일 거란 말이죠. 근데 얼마만큼 내려갔는지는 몰라요. 이제 요 그래프는 없는 거예요. 요 그래프는. 머릿속에서 지우고. 그런데 제가 거기서 그 이쪽에 있는 여기가 이제 x, gx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이곳의 최소값이 6이다. 6? 내가 이때까지 6이라는 값을 쓴 거가 뭐밖에 없었냐면 이 기울기가 6이다라는 것밖에 쓸 수가 없었거든요. 잠깐만.
그럼 얘가 뭐지? x-2분의 gx가 뭐지? 했을 때 이걸 이렇게 볼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저는 여기서 이거, 이게 x-2분의 gx-0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고, 이거는 바로 x, gx부터 어디까지? 그쵸. 2,0까지를 잇는 직선의 기울기예요. 그러면 gx는 요런 데 있을 거고, 2,0은 여기인데, 내가 만약에 이 그림이 맞았다 그러면 기울기가 6보다 작게끔 그릴 수 있는데, 뭐 요런 게 지금 기울기인데, 그 기울기의 최소, 그러면 그 기울기는 접할 때가 접선의 기울기가 6이라는 얘기.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여러분 요 6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6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럼 얘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여기까지 보여요? 그러면서 얘가 더 많이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요렇게 접하는 구조, 요거를 말하는구나. 요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문제 풀때 요거를 일직선으로 쓸 수가 없어요. 너무 밑에까지 내려가니까. 요 경우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들어 올려 가지고 요 부분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분명히 여기에 뭔가 기울기가 6인 그런 원래 원점이 있었을 거예요. 원래의 점이. 그 원래의 점을 A만큼 내리면 요 점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일단 이 문제의 알고리즘의 전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이쪽으로 와가지고 여러분 계산을 선생님이랑 이제 한번 해볼 건데 이제 여기서 계산을 좀 배워야 되거든요. 제가 여기서 이제 2번이라고 알고리즘을 하고 이제 요 상황을 어떻게 내가 타개할 것인가예요. 그럼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이 fx를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보세요. 자, 선생님 여기 봐봐. 이거 봐봐. 봐봐요. 이 fx라고 하는 이 지금 요 함수는 요렇게 원래 생겼죠. 그게 여기서 지금 6x-12와 접하고 저쪽 어딘가에서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요게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했었어야 되냐면 fx에서 6x-12를 빼면 3분의 1이라고 하는 최고차항의 계수인 3분의 1을 가지면서 왼쪽에서 내가 근을 갖는다라는 걸 제가 x-k라고 써볼게요. 그러니까 왼쪽 k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오른쪽 x 3이니까 마이너스 3에서 중근에 가는 요런 구조였다. 이걸 내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내가 fx가 딱 미지수 하나만 모른 상태에서 3분의 1 x-k 곱하기 x-3의 제곱 플러스 6x-12라는 걸 내가 알게 됩니다. 아, 이제 이해됐다. 그러면 나는 지금 여기 선생님이 핑크색으로 쓴 f'0이 0 이하다, f3이 6이다, f'3이 6이다, f'2가 2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걸 통해서 일단 이 k를 찾아야 될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먼저 미분을 해서 f'x를 구해봤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을 곱미분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은 앞에 거 미분해 주시게 되면 3분의 1 곱하기 x-3의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를 미분하는데, 제가 x-3의 제곱을 미분 하는 거 알려드렸거든요. 플러스 3분의 1 곱하기 그냥 여기는 미분하지 않고 그대로니까 x-k이고 그 다음에 여기를 미분하게 되면 2 곱하기 x-3이 된다고 제가 요것도 하나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6이 된다라는 걸 내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f3이 6이라는 거는 여기다 3을 넣으면 당연히 18-12만 남으니까 6이 된다는 요거는 사실상 조금 우리가 과잉 정보였고 또 f'3도 여기다 넣어보면 여기 0되고 여기 0되고 여기 6이니까 요것도 내가 알게 된다는 걸 알게 되니까 결국 안쓴 정보가 이거하고 이것만 안 썼다라는 걸 내가 알게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번 f'0이 0 이하다라는 걸 이용해서 내가 한번 정리를 해봐야겠다라고 하면 k 값이 바로 나오는 건 아니고 제가 구해보니까 이 k 값이 뭐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게 되냐면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러한 결론이 나와요. 근데 또 하나는 f'2가 2 이상이다라는 이 정보도 있기 때문에 이 정보도 특이하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2를 넣어가지고 그 값이 2 이상이다라고 내가 구하니까 요 값에서 k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2분의 9보다는 같거나 크다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요두 개를 같이 뭉개주니까 k 값이 결국엔 마이너스 2분의 9였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요렇게. 그러면 여기 k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9 넣어주고
그럼 여기다 넣어주면 fx 다 나오는 거고, 또 마이너스 2분의 9를 여기다가 넣어주게 되면 f'x도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f'x를 k값을 넣어서 정리한 것만, 계산이 조금 많아요, 여러분. 그것만 조금 양해를 구할게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F 프라임 X의 식이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아주 깔끔하게 X-3 곱하기 X 플러스 2에다가 6을 더한 걸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선생님이 제가 이렇게 표기한 이유는 뭐냐면 X 이퀄 3에서의 기울기가 6인 거는 맞는데 X 이퀄 마이너스 2에서의 기울기도 6이었다는 얘기예요. 잠깐만 감독님 이쪽으로 가볼게요. 그러니까 제 말은 얘가 6이 되는, 기울기가 6이 되는 그 X가 마이너스 2와 3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잠깐만 이거 들고 이쪽으로 와볼게요. 그러면 3은 여기서 한번 나오는 거고, 아, 사실은 원래는 요렇게 평행이동 되는 건데, 지금 그래프가 완벽하진 않아요. 우리는 어차피 대충 그렸으니까. 그러면 3에서 기울기가 6이 나오고, 그 6이라고 하는 기울기를 갖는 왼쪽 부분의 값이 마이너스 2였단 얘기예요. 이걸 그냥 쭉 A만큼 내리기만 했기 때문에, 여기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2고, 이 기울기를 갖는 요 점의 X 좌표가 마이너스 2라는 거죠. 그럼 저는 이제 알고리즘이 어떻게 갈 거냐면, 마이너스 2를 F에다가 집어넣어서 이 값의 Y 좌표가 얼마인지를 구해보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리 와서, 여기다가 내가 얼마를 넣어서, 마이너스 2를 넣어서 F의 마이너스 2 값이 얼마인지를 구해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아까 전에 K 값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9라고 넣었으니까 넣으면 X 플러스 2분의 9라는 걸알 수가 있고, 마이너스 2의 함수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살포시 구해봤더니, 걔가 마이너스 6분의 19가 나오더라고요. 어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마이너스 6분의 19?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이 마이너스 6분의 19라고 하는 게 여기 위에 있지는 않다라고 했으니까 실제는 얘가 조금 더 이렇게 내려가 있었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여기 함수 값이 지금 정확하게 우리는 양수인 것처럼 그렸지만 조금 더 내려갔던 그래프가 그려졌던 거예요. 근데 어쨌건 간에 우리는 F-2의 값이 마이너스 6분의 19였다라는 거는 변치 않는 사실이어서 그래프가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면. 그러면 그 그래프를 쭉 A만큼, 그러면 이거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분의 19.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림을 조금 잘못 그리기는 했으나, 왜냐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분의 19라고 하는 그 어차피 x축 밑에 있었던 그 점을 쭉 마이너스 a만큼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즉 얘를 쭉 내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분의 19 마이너스 a라고 하는 요점 있잖아요. 요 점. 요 점. 요 점이 이 점이라는 것만 알면 돼요, 내가. 요 점. 요 점. 요 점의 좌표가 뭐냐면, 마이너스 2, 지금 선생님 등 뒤에 보이는 마이너스 6분의 19 마이너스 A라는 거죠. 애초에 마이너스 6분의 19 자체가 음수였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모양은 아니었고, 이거 조금 내려오는, 뭐, 더 이렇게 되는 이런 모양이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서 내리는 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왜냐면 그래프를 우리가 완벽하게는 못 그리잖아요. 그러면 요 상태에서 이 지금 좌표가 이 곡선 위에 있는 기울기가 6을 갖는 그 접점의 좌표인데, 그게 여기 위에 있는 거죠. 왜냐면 요 라인을 따라서 요렇게 라인이 가는 거니까. 그래서 요 지금 점의 좌표를 여기다가 넣어줘서,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왜 마이너스 2니까요? 마이너스 24가 마이너스 6분의 19 마이너스 A와 같다. 요렇게 해서 우리가 A 값이 나오게 되는 굉장히 고난도 문제였다라고 선생님은 보여진다는 거죠.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A 값을 구해보게 되면 그 A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아, 구해놓고도 만약에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선택지에 딱 5번에 있기 때문에 잘 풀었다라고 하는 거지, 만약에 안 그랬으면은 요거를 단답형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었다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6분의 125를 구해놓고도 한참 동안 좀,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난도가 있는 문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보면 알겠지만, 뭐, 6도 가다가 조금 휘어지고, 그러니까 그래프는 지금 정확하지 않지만, 상황적인 거를 우리가 이러한 식을 통해서 우리가 끌고 나가려면, 여기까지 우리가 계산력이 조금 받쳐줘야 되고, 결론적으로 왼쪽 부분에서 내려간 만큼이 이 곡선의 접점이면서, 동시에 그게 6x-12 위에 있었다라는 걸로 알고리즘의 마무리가 되는, 네, 객관식 문항 중에서는 당연코, 네, 그래프의 추론 중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였는데, 이런 거는 조금 우리가 배워갈 점이 있다. 라는 거를 우리 친구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해설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때, 괜찮을까요? 어려워요. 끄지 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가장 객관식 문제 중에서 어려웠던 이 15번의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15번의 마무리 짓고 나면요, 그 오른쪽에 있는 16번하고 17번이 유달리 다른 모의고사 회차에 비해서는 훨씬 더 쉽더라고요. 살짝만 보고 한번 우리 문제 풀어볼까요? 아유, 갑자기 너무 쉬워지죠? 이거 그냥 공식 써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당연히 시그마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분배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게 되면요.

결론적으로 6분의 6 곱하기 7 곱하기 13 마이너스 2분의 6 곱하기 7.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시죠?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겠고, 66 약분하고 여기 이렇게 약분하게 되면 결국 7로 묶게 되면요. 7 곱하기 13 빼기 7이 되는 거잖아요. 아, 미안해요. 7 곱하기 13 빼기 3이 되는 거니까 요렇게 7 곱하기 10이 돼서 최종적인 정답은 70 요렇게 마무리 지어주면 되는 아주 아주 아주 기본 문제가 출제가 돼서 어렵지 않게 우리가 문제를 풀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온도가 너무 심하게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물론 우리 친구들이 15번 풀고 16번을 풀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가벼운 계산 문제가 나왔고요. 밑에 있는 문제도 굉장히 쉬운 문제가 출제됐더라고요. 요거 저희 지금 앞에서 계산하면서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이 x제곱을 0부터 1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3분의 1이 된다라는 거는 거의 기본 공식으로. 그러니까 x의 세제곱의 3분의 1 이거를 갖다가 0부터 1까지 이거를 적분하게 되는 거니까 넣고 빼고 하면 3분의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요 문제는 그냥 3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6 곱하기 2분의 1, 그 다음에 1 곱하기 적분 구간이 1이니까 1, 요렇게만 계산해 주시면 1, 1, 3이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5가 되겠다. 요렇게 적어주고 넘어가면 됐던 문제가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적분 계산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 16번하고 17번 문제가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뭐 하나라도 설명을 할수 있는 문제가 출제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문제가 출제됐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좀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좋아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는 이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이 18번 문제를 풀때좀 어떤 느낌을 좀 들었냐면, 아, 근데 좀 당황은 했겠다. 왜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 정도 포지션에 오는 삼각함수의 성질 문제가 만약에 출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사인 세타나 코사인 세타나 탄젠트의 값을 주고 또 다른 삼각함수의 값을 구해라라는 문제가 나왔을 텐데, 일단은 탄젠트의 무슨 최대값을 구해라. 그럼 뭐 이게 최소가 있고 최대가 있나라는 것도 조금 발문이 좀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어떻게 말해야 될까? 굉장히 좀 의미심장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인하고 코사인을 곱한 걸왜 알려주지? 그래서 제가 잠깐만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런 관점을 키워주세요. 그럼 탄젠트 세타라는 거는 여기 있는 이 오퍼레이터로만 나타내 보면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가 탄젠트 세타거든요. 근데 이거는 각각을 분모 분자로 얹은 거고 여긴 곱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왼쪽도 뭔가 변형해 줘야 되나라고 했을 때 요거 요 생각이 조금 이 문제에서 어려웠을 것 같아요. 뭐냐면 저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분의 위에 있는 이 1을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로 바꿔줄 수 있는 생각이 잘안들것 같아요. 시험 문제 풀 때는. 근데 왜 들었냐면 이게 분명히 뭔가 이게 분모 분자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왼쪽 부분에서 사인 세타가 없어지면서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가 되고, 아, 이거구나. 요게 요거랑 같아지는 거죠. 이 값이 얼마란 얘기냐면 이 값이 3분의 10이다.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값을 내가 탄젠트 세타라고 한다면 선생님 t라고 쓸게요. 그러면 이 값은 뭐가 되냐면 그것의 역수니까 t분의 1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사실 t 더하기 t분의 1이 3분의 10이 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정도는 사실 암산으로 풀거든요. 그러면 t의 값이 뭐가 나오냐면 3하고 3분의 1이라고 하는 두 개의 값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3 더하기 3분의 1도 3분의 10이고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분의 1은 3이니까 다시 3분의 10이 되는 거고, 잘안 되면 t를 곱해서 t제곱 더하기 1은 3분의 10t다 이래서 2차 방정식을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이거니까 t제곱 플러스 1은 3분의 10t가 되고 결국 3t제곱 마이너스 10t 그다음에 플러스 3은 0이다. 요렇게 해서 우리가 관계식을 풀어줘도 3t, t, 그다음에 3, 1, 그다음에 이래도 t가 3이거나 3분의 1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저는 이렇게 풀진 않았다는 거예요. 보자마자. 그러면 탄젠트 세타의 값이 지금 이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탄젠트의 값, 아, 최대값 3 아니면 3분의 1이니까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나 보구나. 그럼 최종적인 정답은 3이 최대값이 되겠다라고 해서 탄젠트의 최대값은 3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아까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삼각함수의 특정한 값을 주고 사인 세타가 5분의

0: 4일 때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하라. 뭔가 이런 식의 문제들이 저희가 항상 삼각형 그려서 문제 풀잖아요. 그런 문제들에 비해서는 저거를 어떻게 저렇게 분모 분자로 얹어서 곱해져 있는 거를 왜 주고, 그리고 저는 어디서도 또 이상하다고 생각했냐면, 왜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10분의 3이라고 안 주고,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분의 1로 줬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그 2를 이렇게 변형할 수 있느냐가 키포인트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은 시간이 걸렸을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으니까, 이것도 좀잘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어지는 19번 문제서부터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풀었던 문제들 중에서 어려웠던 문제들도 잘 정리해 보시고 선생님이랑 좋은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1: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올림포스 고난도 대수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친절한 하영쌤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노력하는 것만큼 분명히 내일은 더 많이 자라있고 더 많이 성장해있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목표에 훨씬 더 빨리 다가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또 다 같이 힘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도요. 지금 그 수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선생님이 교재가 지난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너무 좋다 막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막 약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막 약간 그 강의하는 입장에서는 막 보석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학생들 입장에서 이제 거꾸로 또? 이건 뭐야? 이건 또 뭐야? 막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오늘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천천히 하나하나 또 우리가 잘 해결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4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무슨 수열 문제야?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거는 딱 봐도 삼각함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선은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등비수열이라는 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B의 길이 대 AC의 길이가 1대2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하나를 뭔가 뭐 K로 놓고 다른 하나를 2K로 놓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비율 관계가 1대2야.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지? 우선은 이렇대. 근데 선문 BC 위의 점 D에 대해서 삼각형이 ABD, ADC, ABC의 넓이가 생겨서 얘가 S1, S2, S3입니다. 그리고 S1과 S2와 S3이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는데 뭐를 물어보고 있냐면 사인 각 BAD 분의 사인 각 DAC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 뭔지 모르니 당연히 그려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우리가 그려놓고 생각을 할게요.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AB의 길이 대 AC의 길이가 1대2라고 주어져 있는 상황인 거야. 그쵸?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에서 선분 BC 위의 점 D에 대해서 ABD, ADC, ACD의 넓이를 각각 S1, S2, S3이라고 할 때 S2의 제곱이 S1과 S3의 곱과 같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놓아보고요. 얘를 선생님이 이제 D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가 넓이가 S1이고 얘가 S2가 될 거고 ABC는 S1 더하기 S2가 될 거거든. 그럼 이거를 고지고대로 우리가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정말 많이 하냐면 꼭지점을 공유하고 있는 삼각형의 넓이의 비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요. 꼭지점을 공유하고 있는 S1과 S2 그리고 S1 더하기 S2는 다 뭐가 같은 상황이야? 높이가 같은 상황이야. 높이가 같은 삼각형은요. 넓이의 비율관계가 곧 뭐예요? 밑변의 비율관계와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이 얘가 1대2라는 거는 우선은 주어져 있는 거지만 사실은 넓이라는 건 어디에 의해서 결정돼? 밑변의 길이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를 P라고 두고 Q라고 둔다면 S1은 뭐라고 쓸 수 있어? P에 어떤 숫자를 곱한 만큼, S2는 Q에 어떤 숫자를 곱한 만큼, 그리고 S3은 P1 더하기 P2에다가, P에다가 Q를 더한다면 어떤 숫자를 곱한 만큼이겠지. 왜? 이러한 비율 관계가 성립하잖아. 사실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면 이건 거야. S1은요, 2분의 1 곱하기 P 곱하기 H예요. S2는요, 뭐예요? 2분의 1 곱하기 Q 곱하기 H예요. S1 더하기 S2는요, 2분의 1에다가 P 플러스 Q에다가 H를 곱한 값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차피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H, H, H가 다 같다니까? 그러니까 이 밑변의 길이의 비율 관계가 곧 등비수열이니까 비율 관계로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이렇게 써도 되지. 얘를 제곱해. 그리고 얘랑 얘랑 곱해. 그래봤자 2분의 1과 H는 다 사라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렇게 되면 S2의 제곱은 Q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S1은 P고 그 다음에 P 플러스 Q와 같이 P와 Q에 관한 식이 하나 우선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보면은 사인의 각 BAD야. 어디를? BAD 그 다음에 DAC가 있습니다. DAC가 있어서 사인의 값의 비율관계를 물어보고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알파라고 하고 얘를 베타라고 한번 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알파라고 두고 하나를 베타라고 둔다면 자, 사인 BAD야. BAD는 사인 알파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볼까?
사인 알파라는 아이는 뭐와 마주 보고 있냐면 P와 마주 보고 있는 상황인 거야. 맞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사인 알파랑 P랑 마주 보고 있어. 그럼 뭔가 사인의 법칙을 사용하려면 각 하나와 또 다른 변 하나가 필요할 것 같아. 그럼 누구를 해줘야 될까? 얘를 해줄까? 얘를 해줄까? 고민을 하고요. 또 봐봐. 여기에 베타라는 아이가 있는데 얘는 누구랑 마주 보고 있어? Q랑 마주 보고 있어. 그럼 여기에서도 우리는 이 삼각형에 대해서 뭔가 각 하나랑 그 다음에 뭐를 알아내야 돼?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알아내야 돼. 어?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게 하나 있거든. AB 대 AC가 1대2야. 얘가 K잖아요. K라고 써도 되지? 얘는 2K가 됩니다. 그러면 K와 마주보는 각을 세타라고 하면 2K와 마주보는 각은 뭐가 됩니까? 파이 빼기 세타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쓸수 있을 것 같아. 사인 알파랑 누구랑 마주 보고 있어? P랑 마주 보고 있는데 얘는 사인 세타 분의 K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사인 베타랑 누구랑 마주 보고 있어? Q랑 마주 보고 있는데 얘는 사인의 파이 빼기 세타 분의 2K가 될 거라고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면 내 목표는 사인 알파 분의 사인 베타였거든. 자, 이제 보자. 사인 알파 분의 1은 얼마가 돼? P 사인 세타 분의 K가 됩니다. 근데 분자는 사인 베타잖아. 그러면은 사인 베타는 이라고 한번 써볼까? 여기는 사인 베타라고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우리가 봤더니 사인의 파이 빼기 세타는 뭐랑 같아? 사인 세타랑 같죠? 사인 베타는 Q 사인 세타. Q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한 값에 얼마를 나눠준 값이야? 2K를 나눠준 값이야. 얘랑 얘랑 곱한 게 우리의 새로운 목표가 되겠지. 얘랑 얘랑 곱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사인 세타 사라지고 KK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모는 2P고 분자는 뭐가 될 거야? Q가 될 거야. 이거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 자체는 뭐로 바뀌었냐면 2P분의 Q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가지고 그대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걸 한번 보자. 지금 보니까, 잠깐만요. 자, 사인 베타죠? 사인 베타는 2K분의 Q 사인 세타가 되고 얘네들을 곱하면 여기까지 나오게 되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 여기서 우리는 P분의 Q를 알아내야 될것 같거든? 그래서 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를 보면은 Q제곱은 P제곱 플러스 PQ가 된다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기에 나는 누가 궁금해? P분의 Q가 궁금해. P분의 Q. 그럼 P분의 Q를 만들고 싶어. 그럼 여긴 P제곱으로 나누고, 여기도 P제곱으로 나눠줘야 되겠지. 그런데 P라는 아이는 어차피 변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눠줘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럼 얘는 P제곱분의 Q제곱이 될 거고, 얘는 1이고, 얘는 P분의 Q가 됩니다. 나 누가 궁금하냐면, P분의 Q가 궁금하거든. 얘를 T라고 둔다면, 얘는 T제곱은 T 플러스 1이 되겠지. 한쪽으로 넘기면,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은 0이 되어서, T는 얼마가 된다?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빼기 빼기 4 해서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 5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t가 2분의 1 플러스 루트 5일까?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네들은 지금 뭐냐면 p분의 q가 비율 관계잖아. p분의 q가 비율 관계인데 얘가 뭐가 나오면 돼? 뭐가 나오면 안 돼? 0보다 작은 값이 나오면 안 되겠지.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됩니까? 2분의 1 플러스 루트 5가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방금 P분의 Q가 2분의 1 플러스 루트 5임을 구했기 때문에 정답은 얼마가 된다? 4분의 1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우리가 딱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계산 과정 자체도 복잡하고 이러한 아이디어를 얻어내는 과정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전적으로 비율 관계에 대한 얘기였고, 이게 등비수열이라는 특징이 들어갔지만 결국은 다 뭐예요? 도형 문제였습니다. 삼각함수 문제였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정도로 알고 넘어가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알겠죠? 54번 문제였고요. 이제 우리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5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도 여러분이 좀잘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등차수열과 모든 항이 서로 다른 등비수열에 대하여 AN이랑 BN이랑 같아지게 되는 N이 3, 5, 6이야. 여러분, 이거를 그냥 잘 보면 누가 변신하는 거야?
이 n이 변신하는 거야. 이 n이 3도 되고 5도 되고 6도 된다는 뜻이죠.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A3이랑 B3이랑 같고 A5랑 B5랑 같고 A6이랑 B6이랑 같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다음 단계로 가기 이전에 이걸 좀 볼게요. 모든 항이 서로 다른 등비수열. 이거 선생님이 앞에서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모든 항이 서로 다른 등비수열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첫 번째 항은 절대로 0이 될수 없겠지. 첫 번째 항이 0이면 그 뒤에 곱해지는 값들은 다 0이 되니까 B1은 0이 될수 없습니다. 당연히 공기도 뭐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돼. 곱해지는 i가 0이면 첫 번째 항 빼고는 다 나머지는 다 뭐가 돼? 0이 될거 아니야. 게다가 공기가 만약에 1이면은요. 첫 번째 항이 계속 똑같이 등장하지. 모든 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게요? 공비가 뭐도 아니다. 마이너스 1도 아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야.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이해를 하는데 잘 잊어버립니다. 공비가 마이너스 1이잖아. 어떤 일이 벌어져? 첫 항이 만약에 2야.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2죠. 세 번째 항은 또다시 2가 돼. 이런 식으로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지냐면 항이 짝수 번째 항들과 홀수 번째 항들이 다 같아져요. 그래서 모든 항이 서로 다르다라는 말에서 공비가 마이너스 1이 아니에요라는 건 너무 중요하고요. 자, 여기에 더불어 등차수열이 나왔는데 등차수열이라는 아이가 세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항이 이렇게 등장하면 B3, B5, B6이 같지 않죠. 왜? 모든 항이 서로 다르니까. 그럼 A3, A5, A6도 서로 같지 않아야 되겠지. 그 말은 등차수열도 공차는 뭐가 아닌 거예요? 0이 아닌 거야. 맞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우선 알고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 B7이랑 B5를 비교해야 되고 AM이랑 B4도 비교해야 되고 B1이 0보다 클때 AM과 BM도 비교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얘네들을 가지고 문제를 뭐 실제로 우리가 항들을 비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A3은 등차수열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AN이라는 아이는 공차가 뒤인 등차수열 입장에서 보면 dm 플러스 q라고 선생님 그냥 써버릴게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b3, b5, b6이라고 주어져 있으니 bn이라는 i는 자, 첫 번째 항을 내가 잘 모르니까 b1 곱하기 r에 n-1이라고 놓고 우리가 얘네들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3은 뭐가 돼? 3d 더하기 q가 될 거고 b3이랑 같대. b1 곱하기 r에 3-1 제곱과 같겠죠? A5는 N에다 5 대입하면 5D 더하기 Q가 됩니다. 얘는 B1 곱하기 R에 5-1이니까 4제곱이 될 거야. 자, N에다 6 대입하면 6D 더하기 Q가 됩니다. 얘는 B1 곱하기 R에 몇 제곱이 됩니까? 5제곱이 나오게 되는 거야. 자, 문자가 좀 많지만 우리가 문자를 줄여주는 연습

연습을 해줘야 될것 같거든. 그러면 우선 공차의 특징이 있고 공비의 특징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아이들의 특징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를 선생님이 1번, 얘를 2번, 얘를 3번이라고 두고 2번에서 1번을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Q가 사라져서 문자가 줄어들겠지? 그러면 ED가 될 거야. 그럼 여기서 이걸 뺀 거잖아. 항상 지수 계산에서는 공통 부분 묶어내. B1 곱하기 R제곱만큼이 붙어 있고, R제곱 마이너스 1이 남겠죠. 자, 여기서 이걸 뺐을 때, B1 곱하기 R제곱만큼이 똑같고, R제곱 남았고,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이번에는 3에서 2번을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걸 빼면 Q 사라지고, 얘는 D만 남겠죠. 그럼 여기는 누가 공통이냐면, B1 곱하기 R의 4제곱이 공통이고, 그럼 R-1 이렇게 남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됐더니 여러분이 보세요. 여기는 ED고 D고 얘는 B1, R의 제곱, 이러한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거 나누기 해버리면 사라지게 되겠지. 공차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나누면 2만 남게 되고요. B1도 0이 아니야. R제곱도 0이 아니니까 우리는 분모에 뭐가 남아있어? 우선 R제곱이 남아있겠지. 그리고 얘는 뭐가 되냐면 R-1에 R 플러스 1이 되면서 얘네들도 사라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R 플러스 1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R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졌고, 얘를 정리하면 ER제곱 마이너스 R-1이 0이 되어서 ER 플러스 1에 R 마이너스 1은 0이 되는구나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요. 따라서 R이 1일 수 없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R은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래서 공비는 하나 우리가 찾아낸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이제 공비를 찾아냈어.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네들의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서 공차나 아니면 뭐도 찾아내야 될것 같아? 뭐 Q나 이런 값들을 찾아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여기로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은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여기에서 공차는 뭐가 되냐면 다소 복잡하지만 마이너스 2분의 1의 4제곱은 2분의 1의 4제곱과 같죠.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과 같죠. 그래서 공차가 선생님이 왜 웃냐? 너무하잖아. 그치? 그래서 공차는 마이너스에 2의 4제곱에 2니까 2의 5제곱. 32분의 3 B1과 같이 쓸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누구도 찾아야 돼? Q도 찾아야 됩니다. Q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Q도 한번 볼게요. 자, Q라는 아이는 B1 곱하기 R제곱 마이너스 3D거든. 여기다가 3을 곱해서 빼래. 그러니까 플러스 32분의 9 B1이 되게 되는구나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 됐든 간에 여기에 있는 이 AN과 BN의 어떤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는데, AN부터 한번 써볼게요. AN은 공차가 마이너스 32분의 3 B1인 N에 관한 1차식인데, Q가 뭐였냐면, B1R 제곱 더하기 32분의 9 B1이었습니다. 맞죠? 자, BN은 좀 다소 괜찮지.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보니까, 얘는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게 되는 거죠. 등비수열은 조금 괜찮은 모습인데 등차수열은 다소 복잡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근데 여기가 지금 R제곱이니까 얼마로 또쓸수 있어? 4분의 1로 쓸수 있겠네. 4분의 B1 더하기 32분의 9 B1이다. 그래서 32분의 8 더하기 9니까 17 B1. 조금 아주 그래도 아주 조금 우리가 간단하게 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32분의 17 B1이라고 쓸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AN이랑BN을 우선은 요 정도로 찾아냈는데 기억번부터 선생님 써볼게요. 4배의 B7이랑 B5를 비교하면 이러한 관계가 있니?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B7을 한번 대입해 보면 4 곱하기 B1이죠. 7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6제곱이야. 그럼 얘는 뭐랑 같아? 2분의 1의 6제곱과 같습니다. 자, 5를 대입하면 B1 곱하기 5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4제곱이라서 2분의 1의 몇 제곱과 같아? 4제곱과 같은데 이렇게 되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자. 그러면 얘네들은 우리 간단하게 확인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B1, B1은 사라지게 되는데 B1은 0이 아니잖아. 이거 잠깐만 봅시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놓고 누가 더 큰지 작은지를 판단해야 되는 상황인데 B1을 막무가내로 약분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봐봐. 4가 2의 제곱이죠. 얘랑 약분하면 2분의 1의 4제곱이라
떨어지네. B1이 B1보다 커?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기억번은 틀린 얘기인 거야. B1은 B1이잖아. 그래서 기억번은 틀린 얘기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끝났고요. AM이랑 B4랑 같게 되는 자연수 N이 존재한, M이 존재하니라고 되어 있어. 자, AM입니다. 즉, 마이너스 32분의 3B1에다가 M을 곱했고요. 거기에 32분의 17B1을 했더니 B4래. B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에 4 마이너스 1. 3제곱이 되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선 얘는 등식이기 때문에 B1으로 나눠도 아무 문제 없어. B1 0이 아니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 남은 값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얘가 32분의 마이너스 3m 플러스 17이 될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에 얼마가 됩니까? 8분의 1이 되지.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우선은 32를 곱하면 마이너스 3m 플러스 17이 될 거고, 8, 4, 3, 마이너스 4가 되네. 그러면 3m이 21이 되면서 m의 값이 얼마로 존재합니까? 7로 존재해요. 이렇게 되게 하는 자연수 m이 존재하니 니은번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지금부터가 이제 여러분 굉장히 힘들 거예요. 디귿번을 선생님이랑 좀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번 보면 b1이 0보다 크면 am보다 bm이 크게 되는 자연수 m의 개수가 두 개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이제 잘 봐야 되는데 요걸 잘 볼게요. AN이랑 BN을 비교해야 되는데, 누구보다 누가 커야 되냐면, AM보다 BM이 커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B1이 우선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얘보다 얘가 더 커야 된대. 이걸 여러분이 어떻게 비교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불편한 상황인 게 뭐냐면, 얘는 뭐예요? 등차수열이고 얘는 등비수열인데 여러분이 얘네들을 뭐 같다라고 놓기도 애매하고 얘네들이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이잖아. 그럴 때는 여러분 이거는 뭐로 비교를 해야 되냐면 함수로 비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야. 어떻게 함수로 비교하면 좋으냐면 얘는 몇차 함수라고 그랬어? 1차 함수라고 얘기를 했고요. 얘는 뭐랑 같아? 공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밑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지수 함수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밑이 음수라서 이거 문제가 생기거든. 그럼 이걸 어떻게 비교하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봐. 자, 우선은 우리가 직선은 하나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선생님 이렇게 한번 놓고 직선은 우리가 생각을 할 건데 얘네들이 함수예요. 함수 위에 있는 점들인데 n이 다 뭐인 상황인 거야? 즉 x좌표가 다 자연수인 상황인 거야. x좌표가 자연수인 상황에서 여러분이 b1이 0보다 크다라고 했거든. 그러면 여기 있는 요만큼은 얘가 0보다 크니까 얘는 음의 값을 가져요. 그리고 y절편은 양의 값을 가지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게 되냐면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인 거야. 그중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32분의 3b1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한번 그려보면 y절편은 양수고 이렇게 생긴 직선 위에 점들이 이렇게 있는 상황이었던 거야. 그런데 여러분 지금 굉장히 좋은 조건은 뭐냐면 A3B랑 B3, A5랑 B5, A6이랑 B6이 같다라는 건 알고 있는 거야. 그런데 얘가 문제인 거예요. 얘를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보면 얘는 N이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에 따라서 그림 자체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N이 만약에 1이라고 해보자.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0제곱이 되어서 B1만 남아. 그러면 B1만 남기 때문에 얘는 어디에서 출발했냐면 양의 값에서 출발을 할 거야. 그죠? 그 다음은 뭐가 되냐면 N에다 1을 대입하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의 1제곱이라 b1 빼기 2분의 1이 되는 거야. 그 다음은 b1 더하기 얼마가 되고, 그 다음 b1 빼기 얼마가 되고, 이런 모습이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얘네들을 잘 생각을 해보면 n이라는 아이가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n이 만약에 짝수잖아? 그럼 짝수 빼기 1은 홀수야. 그래서 얘는 뭐라고 쓸수 있냐면 bn이라는 아이가 어떻게 쓸수 있어? 마이너스의 b1 곱하기 2분의 1의 뭐 n-1제곱 이렇게 쓸수 있는 거야. 마이너스의 홀수 제곱이 마이너스라서 이렇게 쓸수 있고 n이 만약에 홀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홀수 빼기 1은 짝수라서 마이너스는 짝수번 거듭제곱에도 플러스가 되니까 bn은 b1 곱하기 2분의 1의 n-1제곱으로 쓸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그래프를 잘 생각해보면 감소하는 함수란 말이야. 감소하는 함수고 얘는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 얘를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시킨 거야. 그런데 우리가 우선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뭐냐면 3일 때랑 5일 때랑 6일 때 만나

만나야 돼. 아래에서 만나야 되고 3과 5에서는 위에서 만나야 되니까 이미 5와 6 사이에서 어떻게 될 거야? 뭔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을 가졌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N이 만약에 홀수일 때는 어디에 있었던 거야? 여기에서 만났고 여기에서 만났던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에서 무조건 만나야 되고 N이 6일 때는 어디서 만나? 여기에서 만나는 그러한 모습을 가졌을 거라고. 이해됐죠? 그러면 얘는 어차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돼서 올라오는 모습이었을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X축이 아주 아주 아주 가까워지는 이런 모습이 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뭐일 때만 생각하면 돼. 이제 홀수일 때만 생각하면 얘네들이 이렇게 내려올 거란 말이야. 내려오는데 어디에서 만났니? 라는 거야. 이해됐죠? 그럼 3이랑 5에서 만났으니까 뭔가 이런 식으로 내려올 거 아니야. 이렇게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초록색이 뭐냐면 초록색이 AN의 값들이 위에 있는 모습이고 AN이고 자, 주황색이 이제 BN인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봐봐. N이 홀수일 때랑 N이 짝수일 때가 달라. 그러면 N이 홀수일 때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자. N이 홀수일 땐 여기에 있는 아이라서 자, 어디에 있는 아이야? 여기에 있는 거야. 얘랑 얘랑 비교하는 거야. 그러면 N이 짝수일 때는 누구랑 누구랑 비교해? 얘랑 얘랑 비교하는 거야. N이 홀수일 때는 만났어. N이 짝수일 때는 얘랑 얘랑 비교하고 5일 때 만났고 N이 짝수일 때는 만났던 거야. 그럼 N이 이제 쭉쭉쭉 가는데 홀수일 때는 누구랑 비교해? 얘랑 얘랑 비교하는 거야. 짝수일 때는 얘랑 얘랑 비교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데 누가 더 커야 되냐면 초록색이 주황색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 거야. 초록색이 주황색보다 위에 있는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되냐면 초록색이 주황색보다 어디 있어야 돼?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봐봐. 초록색이 주황색보다 위에 있는 거 여기 하나 있지. 요거야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그다음에 초록색보다 주황색 위에 있는 거 여기 있죠. 나머지들은 다 어때? 초록색이 어디에 있는 주황색을 띠더라도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게 하는 자연수 M은 2랑 4고 따라서 몇 개가 되는구나? 두 개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짝수, 홀수에 대해서 이런 모습들 한번더 기억하시고요. 등차수열은 뭐다? 등차수열은 공차를 1차, 기울기로 가지는 직선이다. 그리고, 등비수열은 지수함수의 모습이다. 다만, 여기 있는 이 공비가 음수일 때는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가 달라진다. 선생님, 지금 짝수일 때가 여기, 홀수일 때가 여기였던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음을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5번 문제는 우리가, 이 수열을 함수 입장에서 바라볼 수도 있음을 반드시 좀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56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6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조금 대수적으로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거든요.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는데, AN과 A의 N 플러스 1의 곱이 9 곱하기 2의 2N 마이너스 1이고요. S의 2N, 1항부터 2N항까지의 합이 3 곱하기 2의 2N 마이너스 3일 때, AN분의 1의 첫째 항부터 제20항까지의 합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우선은, 우리가 AN이라는 아이를 찾아야 되는 상황에서, S에 얼마가 주어져 있어? EN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수열의 합을 가지고 일반항을 찾아낼 때는 첫 번째, N이 얼마일 때? 1일 때부터 해보죠. N이 1이면 S2가 될 거고, N에다 1 대입하면 3 곱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3이 됩니다. 12 마이너스 3이라 9가 될 거야. 그러면 이제 머릿속으로 이건 뭐예요? 아, A1 플러스 A2가 9가 되는구나라는 건 우리가 하나 알고 넘어갈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S의 얼마에서? EN에서 S의 2에 N-1을 빼. 그죠? 그럼 이게 뭐가 되는지 한번 봐봐. 얘가 뭐냐면 S의 EN-2가 되거든? 그럼 1항부터 2n항까지가 있었는데 1항부터 2n-2n항까지가 빠졌어. 그럼 2n-2 뒤에는 누가 있는 거야? A의 2n-1이 있고 A의 2n항이 이렇게 있는 모습이겠죠. 그러면 얘를 이제 우리가 식으로 그대로 한번 써보자. S의 2n은 3 곱하기 2의 2n 사실은 마이너스 3은 사라질 거야. 얘 하면. 그리고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2에 n자리에 n-1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3이 돼서 선생님 이거 사라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계산을 편하게 할 때는 선생님이 뭘로 묶어내라?
지수가 더 작은 애로 묶어내라.

그리고 공통 부분으로 묶어내라. 그럼 3 곱하기 2의 2n-2제곱이죠. 그러면 여기는 2n인데 2n-2가 갔으니까 2의 제곱이 남아있고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3이니까 3, 3은 9 곱하기 2의 2n-2제곱이 A의 2n-1 더하기 A의 2n이었구나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그러면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A의 2n-1 플러스 A의 2n이 뭐가 됐어? 9 곱하기 2의 2n-2가 되었구나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얘가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잖아. 불편하단 말이야. 그러면 1일 때에 대해서 한번 보자. A1 플러스 A2, n에다가 1 대입해 볼게요. 1 대입하면 9 곱하기 2의 0제곱이라 9야. 어? 같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얘를 자유롭게 쓸수 있어. 언제? n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그래서 두 개의 항의 합을 우리가 우선 하나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a의 n과 a의 n 플러스 1의 곱이 9 곱하기 2의 2n-1이래. 그러면 얘랑 얘랑을 우리가 잘 비교해보면 n 자리에 얼마를 넣어도 될것 같아. 2n을 넣어도 돼. 왜? 모든 자연수니까. 그러면 2n을 넣으면 2n 플러스 1이죠. 9 곱하기 2에 얼마가 됩니까? 이렇게 쓸수 있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두 개의 곱과 그리고 두 개의 합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뭔가 2n을 대입했더니 비슷한 모양이긴 한데 얘는 2n인데 얘가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면 얘네들이 같은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 자, 얘는 a의 2n-1 더하기 a의 2n이고 얘는 a의 2n에 a의 2n 플러스 1이야. 그럼 얘네들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냐면 1만큼 지금 차이가 나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좀 같이 생각할 수 있을까를 보면은 n에다가 얼마를 대입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n-1을 대입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그럼 얘를 a에다가 n-1을 대입하면 n-1이고요. n-1 더하기 1이니까 아, 이렇게 됐구나. 9 곱하기 2에 2에 n-1 빼기 1. 이렇게 해주면 위아래의 모습이 다 똑같아지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여기만 살짝 4n 마이너스 얼마로 바뀔 거야? 3으로 바뀌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요렇게 우리가 놓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봐. 얘네들을 보니 an분의 1에 첫째 항부터 제20항까지 합이 주어져 있습니다. 얘를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라는 거야. 자, 얘는 an분의 1이고 얘는 하나는 곱해져 있고 하나는 더해져 있는 모습이거든. 여러분이 얘네들을 가지고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하는 방법들을 생각했을 때할수 있는 방법 뭐예요? 거기서 많이 봤잖아. 나눠주는 겁니다. 나눠주면 얘네들 이렇게 계산이 되면서 사라집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a의 2n분의 1만 남아요. 얘네를 여기 한번 볼게. 얘네들이 사라지죠. 플러스 a의 2n-1분의 1이 남습니다. 얘 나누기 할 거야. 그러면 사라지죠. 지수끼리 뺄 셈이야. 얘가 얼마였지? 4n-3이었기 때문에 밑은 2로 똑같고요. 2n 빼기 4n 하면 마이너스 2n. 빼기 2 빼기 빼기 3. 이렇게 쓸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아는 모습으로 바뀌었구나라는 것까지 알수 있고요. 그러면 봐봐. 내가 구하려는 i는 an분의 1이야. 즉, a1분의 1 더하기 a2분의 1 더하기 a3분의 1 더하기 해가지고서는 a20분의 1까지가 궁금하거든? 그럼 여러분이 여기다가 한번 대입을 해볼게. 1 대입하면 뭐가 됩니까? 1 대입하면 a1분의 1 플러스 a2분의 1이거든? 그럼 얘는 1을 대입하면 2의 마이너스 1제곱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쓰세요. 얘네들 계산했더니 2의 마이너스 1제곱인 거야. 그러면 이제 얼마 대입하면 돼? 3 대입하면 되겠지? 3 대입하면 얘는 얼마예요? 2 대입하면 되겠지? 2 대입하면 A3분의 1 더하기 A4분의 1이야. 자, 그러면 여기다 2를 대입한 거야. 그러면 2에 뭐가 되죠? 마이너스 3제곱이 되겠지? 그럼 그 다음은 얼마 대입해? 3 대입하지? 그러면 2에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5제곱이 되겠지? 그럼 마지막에는 A에다 얼마를 대입해? 9를 대입하면 2에 19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19

더하기 1이 이렇게 나오게 돼서 얘네들은 결과적으로 뭐가 됩니까? 등비수열의 합에 대한 모습이고 공비가 얼마예요? 2분의 1의 제곱이죠. 즉 4분의 1입니다. 따라서 분모는 1-4분의 1이고요. 첫째 항은 2의 마이너스 1제곱, 즉 2분의 1일 될 거고 1마이너스 공비가 모두 몇 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되냐면 잘 봐. 여러분이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아, 여기에 지금 20이 대입이 돼야 되는데 20까지만 돼야 되는데 이거 아니지. 자, 봐. 얘가 1 대입한 겁니다. 얘가 2 대입한 거죠. 그럼 그다음이 3 대입한 거죠. 그러면 얘는 얼마를 대입해야 나오는 거야? 10을 대입해야 나오죠. 왜? 두 개씩 묶여졌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얘네들은 얼마를 대입했구나. 10. 그러면 마이너스 2 곱하기 10 더하기 1인데 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모두 몇 개였다라는 게 중요해. 항의 개수가 10개였다. 그래서 10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얘가 4분의 3이고요. 이 부분 우리가 다 계산하면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 3분의 2가 된다라는 거알수 있고, 선지 모습대로 고쳐본다면, 4는 2의 제곱에 10제곱이니까, 2의 20제곱분의 1.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선지에서 정답 찾아내시면 되고요. 자, 어떻게 두 개씩 묶여서, 하나의 항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3 대입해서 10까지 대입하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여러분이 이렇게 56번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거는 팁으로 하나 알고 있어야 되겠지. 두 개의 합과 두 개의 곱이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분수꼴이 나타내는 모습은 나눗셈으로 해결할 수 있겠구나. 요 정도는 여러분이 좀 알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56번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더 정리해 봤습니다. 이제 우리 또 다음 문제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7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느낌이냐면 하기 싫다 막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합성함수가 주어져 있으면 학생들은 굉장히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합성함수에 대한 모습이 주어져 있고요. 여기 지금 보면 fx는 4x 제곱이라는 이차함수, gx는 로그 2의 x분의 1이라는 로그함수가 하나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a1은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고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an에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을 가지고 이 조건을 가지고 A2부터 A20까지 짝수 번째 항의 합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 조건은 보면은 10일 이하의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는 F에 G에 SN을 합성했더니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1이 된 거고요. 10일 이상의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거야? G에다가 F에 SN을 합성했더니 이러한 로그의 모습입니다. 자, 나뭐 찾아야 돼? 어쨌든 SN을 찾아서 AN을 찾아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우선은요, FX가 4X 제곱이고요. GX 여러분 다시 한번 볼게. 로그의 2의 X분의 1이거든요. 근데 얘를 그냥 놔둬도 또 어떻게 해도 돼? X분의 1이라는 건 X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 마이너스 로그의 2의 X로 고쳐서 편한 걸 그때그때 사용을 해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가조건에서 n은 1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러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f의 g의 sn인 거야. g의 sn을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대입해도 되고 여기에 대입해도 되는데 얘는 마이너스 로그의 2의 sn이라고 선생님 써볼게요. 그러면 fx 자리에 x 자리에 얘가 들어가는 거야. 그럼 얘는 4배에 요걸 제곱하면 마이너스는 제곱이 되면서 로그의 2의 sn의 제곱이 되겠지. 근데 얘가 뭐가 된 거냐면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이래요. 다행인 건 뭐냐면 얘가 n 플러스 1의 제곱이잖아. 그죠? 그러면 4로 나누면 로그의 2의 sn의 몽땅의 제곱은 4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잘 봐. 로그 2의 sn이 양의 값을 가질 수도 있고 음의 값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는 조건이 있었냐면 모든 항이 양수고요. 가장 강력한 조건이 a1이 1보다 크대.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봐봐. a1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s1도 1보다 큰 거죠. s1이 1보다 크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항이 양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 sn도 어때요? 계속 1보다 큰 모습이야. 그러면 로그의 값이 진수가 지금 1보다 클 때는 항상 뭐를 가져? 양의 값을 가져요. 그래서 로그의 2의 sn은
2분

n 플러스 1이 되는구나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a1이 1보다 크고 모든 항이 양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로그 값이 양의 값을 가져. 원래 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풀마를 붙여야 되는데 여기까지로 정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Sn은 얼마가 되는 거죠? 2의 2분의 n 플러스 1제곱으로 우리가 이렇게 쓸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다만 n이 뭐보다 작거나 같을 때, 1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나는 누가 궁금한 거야? an이 궁금한 상황이죠. 그러면 an을 한번 보자. an은 sn-s의 n-1이라서 2의 2분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2의 2분의 n-1 더하기 1이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얘는 얼마로 묶어낼 수 있어? 지수가 더 작은 애로 선생님 묶어내자 그랬잖아? 그러면 2의 2분의 n이고요. 2분의 n이 나갔으니 2의 2분의 1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어서 다시 쓸게. 2의 2분의 1제곱은 루트 2야. 빼기 1이죠. 곱하기 2의 2분의 n.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게 된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물론 n이 뭐보다는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그죠? 그리고 1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우리가 이렇게 쓸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 원래 신경 안쓸 거야. 왜? 우리는 A2부터 더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A1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 그냥 A1은 비교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N이 얼마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 대해서 해볼 거야. 12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G의 F의 SN이에요. 여기다 SN을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G에다가 4의 SN의 제곱을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얘도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얘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의 로그의 2의 4의 SN의 제곱이 되겠지. 자, SN의 제곱이라고 해놓고 이상하게 썼다, 그치? SN의 제곱이 되겠지.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를 우리가 정리를 좀 해봅시다. 마이너스의 로그의 2의 4니까 2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그대로 살아있고 로그의 2의 SN의 제곱이 있을 거야. 이 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로그의 2의 n이었구나라는 것까지 알수 있다면 여러분이 우선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우리가 고쳐버리도록 할게요. 얘가 얼마냐면 2가 됩니다. 맞죠? 2를 넘겨버릴게요. 2를 넘기면 우리는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냐면 요거 앞으로 2 로그의 2의 SN이야. 넘어가서 6이죠? 플러스 2배의 로그의 2의 n이 되었던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약분이 되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이 되는데 3은 로그 2의 8이죠. 그래서 로그의 2의 8n이 되는구나라는 것까지 알수 있어서 Sn이 8n이었던 거야. 언제? n이 12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Sn은 8n으로 우리가 쓸수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할수 있으니 꼭잘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원래 우리가 Sn과 Sn-1과의 관계를 쓸 때, n이 뭐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놓고 봐.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사용할 수 있죠.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여러분이 지금 보면은, 얘는 언제부터야? n이 1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활용하려면 얘보다 하나 큰 n이 얼마보다 1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an을 sn-s의 n-1로 쓸수 있는 거야. 그럼 sn은 8n이고요. 마이너스의 8에 n-1이 되어서 얘는 재밌게도 마이너스 8n 플러스 8이 됩니다. 그래서 사라져요. 그래서 1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모든 항이 얼마였던 거야? 8이었던 거야. 그럼 여러분 문제를 보면 A2, A4, AU, A8, A10까지는 누구를 따라가? 얘를 따라가는데 그러기에 우리는 얼마인 게 필요가 없어. A1은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서 생기냐면 A의 12에서 생기는 거야. 그다음 우리가 A14, A16, A18, A20이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다 13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몽땅 다 얼마가 될 거야? 다 8이 되고 얘가 4개가 있는 모습이야. 자, 그런데 A14는, A12는 그럼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는 거야. 잘 생각해봐.

A12라는 건 S12에서 S11을 빼준 값이잖아요. 근데 이때 S12는 누구를 따라가? 얘를 따라가고, 이때 S11은 누구를 따라가? 얘를 따라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잘 보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야. 자, S12는 얼마였어? 8 곱하기 10이었어요. S11은요, 얘를 따라갑니다. 11에다 1을 더하면 12를 2로 나누면 얘는 얼마예요? 2의 6제곱이야. 그래서 96 마이너스 64를 하면 얘가 32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32라는 값을 여러분이 꼭 찾아주셨어야 돼. 그러면 이제 앞부분만 우리가 한번 보자. A2에서 A10까지는 여기에 있는 이 아이들을 따라갈 거야. 헷갈리면 쓰세요. 2 대입하면 얼마냐면 루트 2 마이너스 1 곱하기 2의 1제곱입니다. 2 대입하면 4 대입하면 루트 2 마이너스 1 곱하기 2의 제곱입니다. 3 대입하면 루트 2 마이너스 1의 6 대입해야 되죠? 3제곱입니다. 8 대입하면 아이고 2의 3제곱이죠? 2의 3제곱.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뭐냐면 공비가 얼마인 등비수열이냐면 2인 등비수열입니다. 근데 첫 장은 뭐였어? 요만큼이었던 거야. 그래서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은 루트 2 마이너스 1 곱하기 2가 될 것이고 2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마이너스 1. 이렇게 쓸수 있고 32 더하기 32니까 여기는 64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어서 분모는 얼마입니까? 1이 됩니다. 분모 1이었고요. 얘랑 얘랑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를 먼저 볼까? 2의 5제곱 32 마이너스 1이니까 31이야. 얘랑 얘랑 만났어. 얼마 되지? 62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계산해 볼게요. 62랑 루트2랑 곱하면 62 루트2죠. 마이너스 62 더하기 64라서 더하기 2. 이렇게 우리가 딱 정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문제에서 잘 보고 넘어가셔야 되는 건 뭐냐면 SN과 SN-1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일반항을 구하는데 A의 12번째 항은 물론 여러분이 S12 빼기 S11이 맞아. 그런데 S12는 얘를 따라가는 거야. S11은 누가 따라가? 얘를 따라가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그냥 막 일반항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했으면 틀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걸꼭 기억하시고요. 합성함수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합성함수 문제는 우리가 이런 대수에서는요 아주 어렵게 내지 않습니다. 그냥 대수니까 대수적으로 해결하면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대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냥 잘 대입해서 문제 해결하면 충분히 SN도 AN도 찾아낼 수 있어라는 걸 알고 있으면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이 해결해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합과 그리고 일반항과의 관계도 알아봤고요. 이렇게 합성함수나 로그함수가 수열에서도 함께 같이 등장할 수 있음을 꼭좀잘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다음 시간에 다음 문제를 해결해 드릴 건데요. 이 문제를 선생님이 먼저 힌트를 좀 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지금 뭐에 대한 얘기냐면 등비수열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뭐가 붙어 있어? 절대값이 붙어 있습니다. 절대값이 붙어 있고 뭔가 최대값이랑 뭔가 최소값을 찾아야 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인데 선생님이 앞에서도 한번 이런 비슷한 문제를 해결해 드렸는데요. 등비수열은 뭐로? 지수함수로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얘 봐봐. 밑이 2인 지수함수야. 거기에 절대값이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힌트. 뭐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본다? 지수함수 위에 있는 점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본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수함수 입장에서 바라보면 문제가 조금 더 수월하게 해결될 수 있으니 꼭 항을 가지고 하나하나 우리가 항으로 따지지 말고 얘를 뭐 입장에서 바라보자? 지수함수 입장에서 바라보자. 이게 이 문제 힌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수의 그래프도 그려보고 이런 식으로 한번더 해결해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59번 문제 역시나 등차수열의 합인데 얘도 뭐예요? 등차수열의 합은 이차함수 그래프라 그랬잖아. 그래서 59번 문제 역시도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고난도 문항의 경우에는 이렇게 함수적인 특징을 물어볼 수 있으니까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여러분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좀 고민해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우리 이번 시간에 57번 문제까지 해결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번 강의도 진짜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등급 도약을 위한 최고의 선택, 올림포스 고난도 황일과 통계 함께하고 있는 전 이국희고요. 자, 오늘은 내신 고득점 도전 문제를 풀어갈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오늘 시간에는요, 표본 평균의 분포에 대한 문제들을 쭉 풀 건데,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내용들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워진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기본기에 맞춰서 적용을 하시면 되고요. 문제가 어느 정도 유형화가 되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쪽 파트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형태로 난이도 조절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떠올리기 좀 쉽지 않은 어떤 풀이 과정, 이런 것들로 난이도를 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게끔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러다 보니 계산이나 이런 과정들이 좀 복잡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수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의 꿈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꿈은 요겁니다. 자, 인공지능학과로 준비를 해봤고요. 기계에게 확률적 판단이라는 지능을 부여하는 알고리즘 조각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개와 고양이의 사진을 만약에 AI에게 주고요, 이게 어떤 동물이니? 라고 물어보면 AI가 어떤 식으로 맞출 것 같으세요? 그냥 딱 보자마자, 아, 얘는 강아지야, 얘는 고양이야, 이렇게 딱 보자마자 100% 확신을 하면서 이렇게 판단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요, 그걸 통해 확률적으로 어떤 것이 확률적으로 더 높냐, 그걸 정답으로 딱 내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와 고양이의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처리를 했겠죠. 그럼 그러한 AI가 어떤 사진을 봤을 때 이거는 강아지하고 되게 유사한 부분이 많다, 그리고 얘는 고양이하고 유사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해서 확률적으로 몇 퍼센트 이상이 넘게 되면, 아, 얘는 고양이구나, 아니면 얘는 강아지구나, 이렇게 산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 관련된 내용들에서는 무조건 수학과 특히나 이제 확률과 통계 파트가 많이 활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통계 파트에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선 배우지 않는 굉장히 좀 수준이 높은 이론들을 적용을 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금 사용하는 AI가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로 희망하는 친구들은요, 수학을 특히나 잘하셔야 되고요, 확률과 통계 공부할 때도 내가 어떤 호기심을 갖고 뭐 우리가 기본적인 교육과정 내에 있는 것들에서 확장될 수 있는 이론들이 뭐가 있는지를 좀 찾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생활기록부를 채울 때도 되게 유의미한 내용들로 채워지게 되거든요. 관련된 책들도 많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 워낙 핫하기 때문에 관련된 정보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자신의 꿈을 좀 키워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24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문제의 밑줄 같은 거, 그리고 동그라미, 뭐 세모, 네모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구별해가면서 체크해 놓으시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시험 문제를 이렇게 보다 보면 막 긴장을 하잖아요. 그 순간 자체가 너무 긴장되고 시간이라는 압박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중요한 것도 그냥 눈으로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가게 되면 아주 중요한 힌트를 놓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안 놓치려면 최대한 여러분들이 문항에다가 딱 눈에 보이게끔 표시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기는 특히나 용어적으로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밑줄 같은 것들 잘 쳐가면서 연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볼펜, 흑색 볼펜, 그 다음에 이제 샤프, 그 다음에 뭐 컴퓨터용 사인펜, 요 정도까지는 허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삼색펜을 쓰는 경우들도 허용은 하는데 다방카드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서 이제 시험지에 풀 때는 괜찮으니까 혹시나 삼색펜이 가능한 학교라면 좀 색 있는 걸로

구별해 가면서 체크해 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 X의 모집단에서 크기가 12인 표본을 이미 추출한대요. 그러니까 얘는 N이야. 그죠? 그리고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요 안에서 이미 추출한 표본 집단에 대한 분포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표본 평균에 대한 분포. 걔네들도 당연히 정규분포가 되겠죠. 얘에 대한 것도 정규분포가 될 거야.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집단이 정규분포가 아니어도요,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표본 평균에 대한 분포가 정규분포가 되는 건 맞는데, 애초에 모집단이 지금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잖아. 그럼 당연히 여기에서 뽑은 표본 평균들에 대한 분포는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정규분포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는 이제 X제곱에 대한 평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하고 연결될까요? 그렇지. X에 대한 분산. 그리고 얘는 X 바에 대한 표준 편차예요. 그럼 뭐에 대한 걸로 꺼내야 돼? 그렇죠. V의 X 바에 대한 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과정이 일단 얘를 먼저 계산을 하고요. 이걸 통해 VX를 구하고 이 VX를 통해 VX 바를 구한 다음에 시그마 X 바를 구하면 2분의 1이 나오겠구나.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원하는 건 요겁니다. 요거. 그러면 이 내용은 좀 간단하게 써야 되겠죠? 2에 2x 더하기 1이고요. 그다음 더하기 9에 얼마가 돼요? vx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괜찮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공식에 대한 것들은 당연히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것들 중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어떤 논리에 맞춰 가지고 전개를 할지를 머릿속으로 구상한 다음에 식으로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얘를 이용해서 내가 구할 수 있는 거 한번 구해보자. 2에 X제곱에서 평균에 뭘 해요? 제곱을 빼. 그럼 얘가 뭐가 나와요? 그렇죠. VX가 나오겠지. 이렇게. 자, 그럼 여기에 있는 게 28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28이 될 거고요. 빼기. 그 다음 얘는 여기에 있는 평균, 모평균과 똑같이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모평균의 제곱은 VX 시그마 제곱. 이렇게 가겠구나. 됐습니까? 근데 여기에 있는 거는 여기다 일단 다 대입을 했으니 이대로 마무리를 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먼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과정 중에 필요한 게 뭐예요? 시그마나 m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는 건, 아, 시그마를 먼저 내가 구해서 얘를 여기다가 넣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관계식을 먼저 써보면, 시그마의 x바라고 하는 건 루트 n분의 시그마 x가 될 겁니다. 그쵸? 자, 루트 n 여기 얼마예요? 그렇지. 2 루트 3이 될 거야. 루트 12이니까 2 루트 3이 될 거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건 시그마 이렇게 될 겁니다. 됐죠? 얘가 얼마래? 얘가 2분의 1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2분의 1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럼 이것만 이렇게 풀게 되면 시그마는 얼마예요? 2분의 1에 곱하기 2 루트 3이 될 거니까 루트 3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대입하면 뭐가 나와요? 그렇지. 모평균이 나오겠죠. 따라서 28 빼기 시그마 제곱은 m 제곱이라고 바꿔놓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가 루트 3이니까 28 빼기 3은 m 제곱이겠다. 얼마예요, m은? 그렇지. 5. 여기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5라고 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뭐 뿔마 5라고 할수 있겠지만 이미 문제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럼 여기 앞에 있는 건 해결이 될것 같아. 그지? 그럼 여기에 있는 건 어떻게 될까? 그렇죠. 아까 했던 거 여기에서 또 나오겠지. 시그마의 제곱이 VX잖아요? 그럼 요거 제곱해야 되겠죠? 얼마야? 3이야. 다 했습니다. 그럼 여기다 한번 넣어볼까? EX가 모평균 5가 될 거니까요. 얘는 11이 될 거고. 그 다음, V의 X는 3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27. 이렇게 더하면 얼마? 38이 되겠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조건들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공식을 이용해서 풀수 있는 조건들을 다줄 겁니다. 그게 없이 당연히 뭐 표본 평균에 대한 거는 추가적인 조건을 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직접 구해야 되는 과정도 필요할 수 있겠으나, 조건에서 필요한 것들을 안 주고 문제를 풀으라고 하는 경우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여러분들이 대수 파트야, 미적분 파트야,
그러면 내가 필요한 조건을 어떤 관계식을 이용해서 그걸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들 구해가지고, 이렇게 좀 융합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확률과 통계는요, 특히나 여기 통계 파트는 그 정도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냥 문제에서 필요한 것들을 적고, 그걸 어떤 곳에다가 내가 적절하게 넣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 보면, 당연히, 이제 좀 유형화되어 있는 것들은 쉽게 쉽게 갈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것만 좀 고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신 같은 경우는 여기 파트가 포함이 됐으면, 무조건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이쪽을 먼저 푸세요. 여유가 있을 때 오히려 실수가 안 나오니까, 여기는 시간만 투자하면 다 맞출 수 있는 데잖아. 그치? 그래서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해결하고 가야 되고요. 자, 25번. 우리 앞에서 이 내용도 연습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팩토리얼이 나왔습니다. 팩토리얼.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도 연습을 많이 했잖아. n 컴비네이션 r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죠?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원래 계산할 때는 이렇게 하잖아. 5 컴비네이션 3이야. 그럼 뭐 이거 바로 10이라고 외우는 친구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 우리가 컴비네이션에 대한 일반적인 계산 방법은 3, 2, 1분의 5, 4, 3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게 간단하게 계산하는 데에는 당연히 좋지만, 이런 식으로 미지수가 나와 있을 땐 적절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얘에 대한 이 기본적인 틀은 외우고 있으셔야 된다고요. 어떻게 돼요? M팩. 그지? 그 다음, R팩. 그 다음, M-R 팩토리알. 이렇게 되는구나.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R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컴비네이션 조건을 따라가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요거대로 보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팩토리알이 좀 남다르게 보이겠죠? 잘 봐. 여기 100 팩토리알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100 빼기 X 팩토리알이 먼저 보여야 돼. 그러면 얘와 얘를 더하면 얼마가 돼요? 100이 되죠. 그럼 이 밑에 있는 구성도 보면 R과 M-R을 더하니까 N이 됐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를 찾을 수 있겠구나. 그치? 따라서 얘는 이렇게 됩니다. 100 팩토리알을 X 팩토리알 곱하기 100 마이너스 X 팩토리알이라고 했다는 거는요, 요 틀에 의하면 뭘로 바꿀 수 있어? 100 컴비네이션 X 또는 100 컴비네이션 당연히 100 마이너스 X라고 놔도 괜찮겠죠. 맞습니까? 아,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 요것만 먼저 처리를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건 우리가 앞에서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잘 봤을 거야. 근데 이 문제에서 조금 어렵게 됐다 하는 건 요것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이 위에 있는 형태를 잘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거, 2의 200제곱분의 얼마예요? 3의 x제곱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3의 x제곱과 이 분모에 있는 것들을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내가 100 컴비네이션 x가 왔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독립시행 아니면 이항분포에서 확률을 구할 때 여기에다가 p의 x제곱, 그 다음에 q의 100마이너스 x제곱 이런 식이 붙잖아요. 그지? 그럼 얘도 이 뒤에다가 내가 붙이기 위해서 어떤 x제곱이라는 걸로 전체적으로 묶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얘를 묶으려고 봤더니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어. 만약에 2의 x제곱과 2의 200마이너스 x제곱, 그리고 위에는 3의 x제곱으로 하려고 했어요. 근데 잘 봐. 요렇게 묶으면 이 친구가 얼마가 돼요? 2분의 3의 x제곱이 돼.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이 p라고 하는 것은요, 확률이잖아. 얼마보다 크거나 같고요, 0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리고 이항분포에서는 당연히 이제 0이 되거나 그런 것들은 거의 안 나오니까, 여기에 있는 거, 이 p가 되는 건, 뭐야?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뭘 넘어요? 1을 넘어. 그지? 그리고 이것도 문제가 되고요. 이것도 말이 안 되고, 얘도, 2의 200 빼기 x제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얘는 시행을 몇번 했단 얘기예요? 200번 중에 내가 x번을 했단 얘기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얘는 100회 시행을 한 거야. 됐습니까? 아, 그럼 느낌이 오죠? 이걸 어떻게 바꿔야 돼? 100제곱의 형태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얘는 4의 100제곱분의 3의 x제곱이 될 거고요. 그럼 이 친구는 4의 3이 이렇게 올 거고, x제곱이 와야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얼마가 온다? 4분의 1에 얼마가 오는 거야? 100 마이너스

제곱이 오면 딱 맞아떨어지는구나. 따라서 여기에 있는 건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100 컴비네이션 X에 4분의 3의 X제곱이고요. 4분의 1의 100-X가 되는데 얘가 P의 X는 X라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X는 얼마부터 가능하대? 여기 스몰 X는 0, 1, 2, 100까지 이렇게 가는구나. 이걸 딱 봐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죠. 앞에 있는 식으로도 유추할 수 있겠지만 얘를 보고도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아, 얘는 뭐다? 이항분포다. 따라서 B에 몇 번의 시행? 100번의 시행. 그리고 내가 한번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사건이 나오는 확률 얼마예요? 4분의 3이 된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요걸 잘 찾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했더니 모집단에서 크기가 우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였고 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한대요. 그럼 여기에서 일단 x에 대한 평균을 먼저 구하고요. x에 대한 분산을 구해줘야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얘는 이렇게 곱하면 25에 3을 곱할 거니까 7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vx는 75 곱하기 4분의 1이 될 거니까 4분의 75가 될 겁니다.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건 2의 x바 빼기 5예요. 그러니까 얘는 2의 x바 빼기 5를 하면 되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건 더하기 4의 vx 다가 되겠다. 괜찮죠? 일단 요것부터 여기 75. 여기에 넣게 되면 얘는 70이에요. 그 다음에 vx바부터 구해야 되겠죠? 그럼 vx바는 여기서 몇 개를 뽑았어? 5개. 그러니까 5개 분의 요거 그대로 오면 됩니다. 4분의 75가 이렇게 오면 되겠죠? 그럼 이 친구는 이렇게 약분해서 얼마? 15가 될 거니까 4분의 15가 되는구나. 그럼 VX바를 여기다 넣게 되면 더하기 4 곱하기 4분의 15가 될 거고요. 약분 이렇게 해주고 정리하면 얼마예요? 그러면 85가 되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건 사실 별거 아니고요. 우리가 외우고 있는 공식을 그냥 그대로 대입해서 풀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요 파트는 어렵지 않아. 근데 이 앞에 있는 거에서 얘도 사실 한두 번 보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비슷한 문제들은 충분하게 다풀수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여기 위에 그 오른쪽에 있는 확률 파트를 한 번에 보기 쉽게 정리할 수 있게끔 출제가 됐었는데 얘는 확실히 내신 고득점 파트다 보니까 여기 뒤에 있는 확률을 약간 꼬아놓은 거죠. 그지? 그러니까 요 정도 여러분들 다음에 비슷한 문제 나오면 할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됐을까요? 좋아요. 26번으로 가보죠. 자, 26번은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본 평균에 대한 분포의 문제를 낼 때는요, 두 가지 유형으로 나옵니다. 보세요. 표본 평균에 대한 문제 유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했던 그 공식. 어떤 공식이에요? EX반은 모평균과 똑같고, 그지? VX 반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구나. 표준 편차에 대한 건 당연히 근호씨우면 되니까 생략하고. 그러니까 공식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요. 두 번째, 이게 뭐야? 표본 평균의 뭐를 직접 구하게 하는 것? 확률. 그래서 요 얘기는요, 여러분들이 직접 x에 대한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구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x바에 대한 정보를 찾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게 오히려 더 어려워요. 얘보다는. 왜? 얘는 그냥 공식만 대입하면 되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x에 대한 분포 공식, x바에 대한 분포 공식, 요런 것들만 적용해서 풀면 끝나요. 근데 얘는 x바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찾아줘야 되고, 그거에 대한 확률까지 다 계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얘가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요. 그치? 그래서 이 문제는 딱그 얘기입니다. 자, 일단,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 규칙대로 뭔가 확률을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맞나요? 자, 근데 여기 잘 봐. PX는 K에 대한 걸 구하려고 했더니, K 더하기 1이라는 확률에다가 뭔가를 곱했어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확률에 대한 걸 계산을 해서 내가 K에 대한 확률 구했잖아? 그러면 K 빼기 1이라고 하는 걸 한번 볼게. 여기가 K 빼기 1이야.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가 K 빼기 1이고 여기가 K가 돼야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K 더하기 1번째의 확률을 내가 모른다라고 하면

그걸 통해 뭘 곱했을 때 k, 그 전께 나오고, 그리고 또 k라는 걸 넣으면 거기에다 뭘 곱했을 때 k 빼기 1이 나오겠구나. 그래서 거꾸로 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순서를 일반적으로 0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이렇게 안 하고요. 제일 끝에 있는 거를 내가 미지수로 설정을 하고, 거기에다 뭐 곱한 게그전 거, 거기에 뭐 곱한 게그전 거,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한번 해볼게요, 일단. p의 x는 k. 자, 2분의 5의 마이너스 절대값 k의 빼기 2분의 1의 절대값 이렇게 됩니다. 곱하기 p의 x는 k 더하기 1이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괜찮지? 자, 제일 마지막에 오는 거 요거를 제가 정해가지고 여기를 미지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k 값은 2가 최대예요. 그지? 그러니까 2를 넣을 거야. 그럼 여기 있는 건 뭐가 돼요? p의 x는 3이 될 거야. 거기에 여기는 2분의 5에 빼기 여기에 2를 넣었기 때문에 여기도 2를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2라고 하는 건 2분의 4가 될 거니까 2분의 3이 되겠지? 그래서 그냥 2분의 3 이렇게 하자. 이게 뭐다? 그렇지. p의 x는 2가 되겠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알파라고 놓을게요. 그럼 얘를 알파라고 놨으면 여기에 뭔가를 곱했던 게 x는 이에 대한 확률이잖아. 그러니까 요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1이잖아. 그래서 얘도, 아, 얘도 알파구나. 또, p의 x는 1이라는 걸 이렇게 구하려고 봤더니, 여기에 넣으시면 돼요. 2분의 5에 빼기. 여기 1 넣으면 2분의 2가 되겠죠? 그러니까 2분의 1이 될 거야. 이렇게. 됐지? 그리고 곱하기 p의 x는 2가 될 거라고요. 자, 근데 여기가 얼마라고 했어? 알파라고 했죠. 그럼 여기 얼마예요? 2분의 4니까 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2가 되겠지? 따라서 얘는 2 알파가 될 겁니다. 그다음 p의 x는 0을 이렇게 구해볼게요. 그럼 이 친구는 2분의 5에 자, 0 넣으면 어차피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절대값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빼기 2분의 1이라고 하자. 곱하기 p의 x는 1 이렇게 적을 수 있겠구나. 근데 얘가 얼마예요? 2알파래. 그러니까 얘가 2알파니까 여기에 뭘 곱해? 2를 곱하면 최종적으로 얘는 4알파가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왜 끝에 있는 것부터 하는지 알겠죠? 만약에 이 친구를 여기부터 설정을 하잖아요? 그럼 알파는 이렇게 해서 이걸 표현하려면 얘는으로 또 바꿔줘야 돼. 그리고 분수로 가요. 그리고 얘를 여기다 넣었어? 그럼 얘도 또 이쪽으로 나눠줘서 분수로 또 가야 돼. 그죠? 그러니까 번거로워진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훨씬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이 친구를 통해 확률 분포표를 체크를 해볼게요. x가 있고 p가 있겠다. x로 가능한 건 0, 1, 2, 3입니다. 여기 토탈 1 이렇게 올 거고요. 자, 앞에 있는 문자들을 이용해서 여기 알파, 여기 알파, 그다음 뭐야? 2알파, 그다음 x는 0일 때 4알파가 되겠구나. 그러면 얘들을 다 더해서 얼마가 나와야 돼요? 1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8알파는 1일 테니 알파는 얼마? 8분의 1이겠구나. 됐어요? 따라서 여기 다 바꿔. 여기 얼마? 2분의 1이고요. 그다음 얘는 4분의 1이고요. 그다음 얘는 8분의 1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할수 있겠죠? 그럼 이제 x에 대한 분포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했고요. 이걸 통해 자, 문제를 다시 읽어보면 어떤 게 중요한 거야? 얘를 구하래요. x바가 얼마가 되는? 1이 되는. 근데 표본의 크기가 얼마야? 3이에요. 자, 그럼 이걸 통해 여러분들이 표본 평균에 대한 계산을 해보자. x바라고 하는 것은 원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이 되고요. 요거를 뭘로 나눠줘야 돼요? 표본 평균이니까 3으로 나눠줘야 돼. 이렇게.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는 거에 확률이야? 1이 되는 거에 확률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1이 돼야 돼요. 그럼 이때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은 얼마예요? 3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있는 x1과 x2와 x3은 뭐에 대한 거예요? 당연히 여기 x에 대한 분포죠. 그들 중에 하나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x 값은 내가 3을 만들도록 하는 것들로 구성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순서상을 만듭니다. x1, x2, x3. 이렇게. 자, 뭐가 있을까요? 0, 0.
3 이렇게 해도 괜찮겠죠? 더했을 때 뭐가 되면 돼? 3이 되면 된다니까. 그 다음에 0, 1, 2가 이렇게 올수 있겠죠? 또 뭐가 있어요? 1, 1, 1이 와도 괜찮잖아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얘를 3개를 뽑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때 뽑는 경우에 그 순서도 다르게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003이나 030이나 300이나 다 다르게 해야 된다고. 맞아요? 따라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순서까지 고려해서 확률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볼까요? 얘는 0이 몇번 나와요? 두 번. 그리고 3이 한 번이고, 얘가 나오는 위치가 몇 가지의 경우의 수? 세 가지. 그래서 3 곱하기 0 얼마? 2분의 1. 제곱. 3이 되는 거 얼마? 8분의 1이죠. 그 다음 얘는 0, 1, 2. 얘들이 순서를 고려해서 자리 바꾸는 거몇 패? 3패. 그래서 얘는 6 곱하기고요.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8분의 1이 되겠구나. 그 다음 얘는 어차피 순서 고려해도 똑같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1이야. 근데 1이 나오는 것만 3개를 해주시면 돼요. 4분의 1짜리가 3개가 되겠구나. 그래서 이것들을 다 더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다? P의 X 바가 1이 되는 확률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계산합니다. 여기 있는 건 48에 30이니까 32분의 3이 될 거고요. 자, 여기 있는 건 약분부터 좀할거 해줄까요? 이렇게 하게 되면 32분의 3이 되겠구나. 괜찮죠? 그다음 얘는 64분의 얼마? 1이 될 거야. 그럼 이 친구도 64분의 6이 될 거고요. 이 친구도 64분의 6이 될 거야. 그러면 64분의 다 더하면 되니까 얼마 나와요? 13이 되겠구나. 이렇게. 자, 문제에서 뭐 p분의 q 이런 거 구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p 더하기 q.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객관식 체크해 주시면 답이 되겠죠. 자, 이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요겁니다. 요거. 이런 유형들은 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뭘 만들어야 돼? X에 대한, X 바가 아니에요. X에 대한 뭘 구해라? 확률? 분포표를 구해라. 이게 우선이다. 그렇게 하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X바를 구성하는 것들을 좀 손쉽게 체크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에 대한 것만 잘 구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X바의 문제 유형 두 가지 중에 요두 번째 거 되게 중요한 거 했습니다. 27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27번도 여러분들이 이제 내신 고득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문제를 해석할 때 빠르게 할수 있을까?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는 걸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한번 정리를 해 두면 그 다음에 볼때 내가 막 그걸 또 해석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안 드려도 되잖아.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고3 때 되면 문제풀이 스킬 같은 것들을 막 많이 익히거든요. 그거는 딱 고3 때 하는 게 좋아요. 고 1, 2 때 개념을 막 배우기 시작했는데 내가 문제를 풀때좀더 빨리 풀겠다고 막 그때 개념 배우고 바로 스킬을 배우기 시작하면 개념이 탄탄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스킬만 이렇게 쌓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스킬로 풀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스킬로 풀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야. 내가 어려운 문제를 푸는 과정 중에 스킬을 이용하면 조금 빨라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푸는 거예요. 배우고. 그러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내가 스킬 익혔다고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고요. 스킬을 익혔다고 여러분들이 막 문제 풀이 자체가 막 퀄리티가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냥 소소하게, 계산 과정이 조금 빨라질 뿐인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제가 가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서 적용을 하면 좋고, 만약에 적용을 못했다, 그래도 괜찮아요. 기본적인 교과서 위주의 개념으로 문제 다풀수 있습니다. 스킬 하나도 몰라도 여러분들 수능 100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조금씩 아주, 아주 작은 꿀팁을 소개하면 그냥 익혀두고 적용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서 내 걸로 만들면 되는 거지. 이게 막 뭔가 이 파트의 전체인 것 마냥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자, 이 문제 보면 모집단에서 크기가 70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고요. 그리고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Y바라고 합니다. 상수 A와 두 확률변수 X바, Y바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N 더하기 A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이 X바라고 하는 것은

x는 2보다 작거나 같고요. y바는 4보다 크거나 같대요. 이첫 번째 게 중요한 포인트야. 자, 이거하고 연관된 개념을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정규분포 곡선에 해당하는 건데요. 지금 여기는 확률 변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풀었을 때 다르게 표현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얘들이 다 표준 정규 분포 곡선으로 모이죠. 그래서 의미는 다 똑같아. 그래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잘 봐. 여기에 정규 분포 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m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평균. 자, 만약에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야. 이런 일이 나와요. 이런 문제가. x가 a보다 작거나 같고요. 더하기 p의 x가 b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때 중요한 건 어디를 먼저 봐야 되냐? 부등호의 방향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얘와 얘. 둘다 작거나 같대요. 그지? 근데 얘들을 더했더니 합이 1이 됐대요. 이 말은 뭐랑 똑같은 얘기냐면 결국 A와 B 두 개를 더한 걸 2로 나누면 뭐가 된다? 평균이 되는구나. 얘와 같은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이 어딘가에 있을 거고, B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이 어딘가에 있을 건데, 이두 개를 더했더니 뭐가 됐대요? 1이 됐대요. 그 말은 무조건 A와 B가 평균에 대하여 뭐가 되고 있구나? 대칭이 되고 있구나. 알겠죠? 자, 그럼 이거하고 유사하게 식을 한번 써볼게요. P에. X가 A보다 작거나 같고요. 더하기 P가 X가 B보다 크거나 같대요. 얘는 왼쪽이야. 얘는 오른쪽이야. 근데 이두 개를 합했더니 1이 됐대. 얘도. 1이래요. 자, 그럼 이거하고 같은 의미 뭐냐? 뭘까요? 하나의 기준으로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가 다 더해줘야지만 1이 되거든요. 정규분포 곡선에선. 그래서 얘는요, A와 B가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정규분포 곡선에 대한 어떤 가의 조건, 뭐 나의 조건 이렇게 나왔을 때 부등호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부등호의 방향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방향성으로 얘두개 더했을 때 1이면, 아, 얘는 평균을 의미하고,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A하고 B하고 같은 위치구나. 선생님, 그럼 얘는 확률 변수가 같을 테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라고요. 얘는 지금 X에 대한 걸로 예시를 들었지만, 이 X를 제가 Z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이 위에 있는 거 봐봐. 얘도 결국 표준화에서 어떤 경계값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거고요. 얘도 어떤 경계값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거 아니야? 그럼 부등호의 방향이 뭐예요? 반대야. 근데 이 반대인 확률을 더했더니 얼마가 됐대요? 1이 됐대요. 그 말은, 이렇게 써야지. 표준화 한 경계값 어떻다? 같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통해 어떤 식을 유도해야 된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n의 1, 시그마 제곱. 첫 번째 건 n의 크기가 70이에요. 그냥 72만 쓸게요. 자, 밑에 있는 건 n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n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x 바에 대한 분포는요, 어차피 평균은 변하지 않을 거니까 1이라고 놓으시면 되고, 72분의 원래 있던 시그마 제곱, 이렇게 올 거고, 자, 얘는 y 바. 얘는 y 바. 평균은 1로 똑같고요,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요 분포에서 내가 경계가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 여기 위에 있는 거, 2에 대한 걸로 경계 하나 구해주고, 그 다음에 4에 대한 걸로 경계 하나 구해주면 두 개가 같다라는 걸로 식이 만들어지겠구나. 그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x바에 대한 2, 그 경계에 대한 표준화 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 있는 건 루트에 72. 근데 여기도 이제 36 곱하기 2잖아요. 그냥 바로 바꾸자. 6루트 2분의 시그마라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a, 그 x 값이 얼마야? x바가 2고요. 평균이 1입니다. 그 다음에 y바에 대한 건 얼마예요? 요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될 거고, 그 다음에 y 바에 대한 건 경계가 4잖아요. 4 빼기 1을 하면 되겠구나. 이두 개가 어때야 된다고요? 같아야 된다고요. 왜? 여기 있는 이 x를 내가 z로만 바꾸면 똑같은 의미가 되잖아. 요 밑에 거에서. 됐죠? 따라서 요걸 이제 같은 것들을 약분을 합니다. 적당하게. 자, 그럼 여기는 1.

쓸 때, 평균이 같단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는 이렇게 돼 있고 하나는 이렇게 되어 있단 얘기야. 맞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랑 마이너스 2부터 얼마까지에 대한 걸 기하적으로 찾기가 어려운 형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직접 표준화를 해야 된다. 따라서 P에 X 바에 대한 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를 찾아보고요.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2부터 Y 바에 대한 거 A에 대한 거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할수 있겠죠? 자, 한번 해보자. P에 X 바에 대한 건 요거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6 루트 2분의 시그마. 그리고 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에서 1을 빼면 되고, Z. 6 루트 2분의 시그마. 그리고 2에서 뭘 빼야 된다? 1을 빼야 된다. 이렇게. 됐죠? 자, 밑에 있는 거. 얘는 루트 8이에요. 그러니까 2루트 2라고 하자. 2루트 2분의 시그마고요.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2에서 뭘 빼? 1을 빼고요. Z. 자, 오른쪽 얘는 2루트 2분의 시그마고요. 이 친구는 A에서 뭘 빼는 거야? 1을 빼는 거야. 이렇게. 일단 A의 위치가 어떤 점인지는 모르잖아요. 기하적으로 못 찾는다니까. 그럼 요 값들을 한번 봐요. 얘는 시그마분의 요거 이렇게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18루트 2가 될 거고요. 얘는 시그마분의 6루트 2가 될 겁니다. 그죠? 얘를 보니까 시그마분의 2루트 2랑 마이너스 3이랑 곱하면 얼마요? 아, 얘는 시그마분의 마이너스 6루트 2야. 근데 아까 여기 얘는 시그마분의 뭐였어요? 6루트 2가 될 거야. 여기서 하나가 나오죠. 자, 얘는 둘다뭘한 거예요? 표준화를 한 겁니다. 따라서 위에 있는 건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똑같은 Z축인데 여기에 그래프가 그려졌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 친구 시그마분의 6루트 2 여기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왼쪽에 있는 건 시그마분의 마이너스 18루트 2가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요 정도라고 한번 해보자. 근데 얘가 이제 X바에 대한 걸 표준화한 거예요. 근데 Y바라고 하는 건 시그마분의 마이너스 6루트 2야. 그러니까 얘하고 어때야 돼요? 길이가 같아야 돼. 이렇게. 그러면 넓이가 다 같으려면 얘도 이렇게 와야 되겠죠. 이 친구가 Y바에 대한 거. 이 친구가 뭐에 대한 거? X바에 대한 게될 거예요. 따라서 어떻게 하면 돼? 얘가 같았잖아? 그럼 얘와 얘가 절대값의 크기가 같아야 합니다. 크로스로. 됐죠? 그래서 시그마분의 마이너스 18루트 2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있는 거 처리하면 시그마분의 a 빼기 1일. 그죠? 근데 여기에 절대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그 부호만 맞춰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그냥 빼기로 없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랑 곱해. 그럼 얼마야? 2루트 2에 a 빼기 1. 그러면 같아지겠죠. 그러니까 부호는 반대인데 크기는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는데 왼쪽에다 그냥 붙여서 처리한 거라고요. 오른쪽은 그냥 그대로 두고. 시그마 약분하고요. 여기 있는 거 이렇게 약분할 거야. 그럼 얼마 나와요? 9가 나와요. 따라서 A는 요거 이렇게 이항하니까 얼마? 10이 되겠다. 그럼 A와 뭘 더하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N을 더하라고 했죠? 정답 얼마? 18이 되겠다. 이렇게. 괜찮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사실은 정규분포 파트에 더 유사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규분포에서도 제가 이 개념적인 거 설명을 하긴 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고난도 같은 경우는 문항만 보러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서 비슷한 문제 나왔을 때 해석을 좀더 빠르게 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소소하게 팁으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28번으로 갑니다. 28번. 자, 정규분포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X바에 대한 게 나왔는데 얘는 뭐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풀었던 거예요. 자, 모집단에 대한 걸 이렇게 쓰고요. 3,12의 제곱. 자, 그리고 표본의 크기가 n이라고 하더라. 이때 표본 평균 X바라고 하는데 X바의 값이 음수일 확률은 이라고 이렇게 한글로 표현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렵게 느끼지 말고요. 얘가 묻고 있는 건 뭐야? P에 X바가 음수여야 된대.

함수 0보다 작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존에 풀었던 거하고 똑같아요. 다만 그냥 xy에 대한 걸 식으로 안 주고 그냥 0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끔 그냥 쓴 거죠. 글로. 자, 그럼 여기 있는 오른쪽 표준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구한 값이 0.0668이더라. 그러니까 여기에는 0.0668이라고 하는 걸 구하려면 당연히 얘를 뭐 해야 돼요? 표준화를 해야 되겠지. 이쪽을 표준화를 한다. 그러면 뭐에 대한 분포? 그렇죠. x 바에 대한 분포를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되겠다. 어떻게 하시면 돼요? x 바는 정규분포. 어떻게? 평균은 똑같잖아. 3. 그 다음에 얘를 뭘로 나눠줘야 돼요? n으로 12의 제곱 이렇게 됐습니까? 따라서 여기에 있는 걸 한번 바꿔볼게요. p의 z 이 친구는 루트 n분의 1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0이 될 거고 빼기 3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할수 있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약분하면 마이너스 4가 될 거예요. 따라서 p의 z가 뭐보다 마이너스 4분의 루트 n보다 작아야지만 0.0668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0.0668이라고 하는 건 0.5보다 당연히 작기 때문에 왼쪽 경계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0보다, 아이고,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요만큼의 확률이 0.0668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빼주는 값? 0.5에서 빼주는 값이 필요하겠구나. 얼마를 빼야 돼? 요거. 0.4332. 그래서 얘가 0.4332가 되도록 하는 무슨 값? 요 값을 찾아야 된다. 그게 경계야. 얼마예요? 1.5니까 마이너스 1.5가 될 겁니다. 괜찮죠? 따라서 여기에는 요게 마이너스 1.5가 되면 돼요. 그러면 1.5는 4분의 루트 n이 될 거니까 4 곱하면 얼마 나와요? 이게 6인가요? 6은 루트 n이겠다. n만 구하면 되죠? n은 얼마? 36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요거는 많이 풀었던 형태잖아요. 막 어려운 형태 아닙니다. 오히려 그냥 요거 하나 때문에 나왔구나 싶은 거야. 그래서 28번 여기까지 하고요. 자, 29번입니다. 어느 농장에서 생산되는 복숭아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350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농장에서 생산되는 복숭아 중에서 이미 추출한 4개의 복숭아. 자, 요 형태는 제가 일반적으로 이런 유형은요, 세트 문제라고 하거든요. 왜 세트라고 하냐면 생수 한 묶음, 뭐 고구마 한 박스, 뭐 사과 한 상자, 뭐 그리고 뭐 연필 한 다스 뭐 이런 식으로 그거에 대한 문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세트 문제라고 그냥 제가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몇 개라는 거야? 복숭아 4개. 우리 마트 가면 플라스틱으로 돼가지고요. 복숭아 4개 딱 담아놓은 거 있죠? 그거 해가지고 뭐한만 원이다 뭐 이렇게 파는 거 있어요. 그런 식의 형태를 생각하면 될것 같다. 자, 담긴 복숭아의 무게의 합이 얼마이면? 1380 이상이면 판매가 가능하대요. 너무 작으면 약간 소비자의 입장에서 속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무게를 어느 정도 맞춰야 된다는 얘기야. 이 농장에서 담은 복숭아 상자 중에서 임의로 한 상자를 선택할 때, 선택한 상자가 판매 가능한 상자일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있는 걸 제가 수식으로 다 표현을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모집단에 대한 겁니다. 평균 얼마예요? 350. 그 다음, 얘는 표준 편차 10이야.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지금 표본의 크기가 몇 개라고 볼수 있어요? 4개야. n은 4가 되겠지. 그럼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x바라고 하는 걸 내가 이용하면 될것 같은데, 이 x바의 구성은 사실 이렇게 된 겁니다. x1, x2, x3, x4라는 걸 더하고, 그걸 뭘로 나눈 거예요? 4로 나눈 거예요. 맞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위에 값이 얼마? 1380 이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요게 이상.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결국, 4x바라고 하는 게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더하기 x4인데, 이 친구 자체가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요? 138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식으로 세우면 이거죠.

C의 4의 X파가 138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여라. 따라서 P의 X파는 요거 4분의 1380. 근데 여기 있는 거 계산 바로 되거든요. 얼마야? 300, 그 다음에 45가 되겠다. 이렇게. 그러면 X바에 대한 분포를 알고 있어야 내가 표준화를 해서 그 경계에 대한 확률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X바는 평균이 얼마예요? 당연히 똑같지. 350. 그다음 시그마는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바꿔줘야 되겠죠? 근데 루트 n이 n이 4였잖아. 그러니까 2분의 10이니까 5의 제곱. 이렇게 와야 돼. 따라서 여기 있는 건 p에 어떻게 바꿔줄까요? z로. 그럼 얘는 표준화를 뭐 해도 되고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가 몇개 빠졌냐 아니면 몇개 들어가 있냐 요 정도로 파악을 해도 괜찮아요. 요거는 값이 간단하기 때문에 5분의 얼마라고 할까요? 345 마이너스 350이라고 하면 되겠구나. 그죠? 그럼 이렇게 약분해. 그럼 얼마? 마이너스 1이 될까요? 따라서 표준 정규 분포 곡선에 의하면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얘보다 크거나 같다. 요만큼이야. 자, 그럼 요걸 해석을 한번 해볼까? 이게 무슨 의미예요? 4개를 합쳤을 때 무게가 얼마? 1380 이상이란 얘기야. 근데 이1380 이상이 되는 건 내가 판매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판매 가능한 거라고요. 근데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뭐야? 판매 가능한 상자일 확률. 그러니 내가 원하는 건딱 요걸 구하면 되는 거였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확률 구하는 건 0.5에다가요. 1부터 시작하는 경계니까 0.3413. 처리하면 0.8413이 됩니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형태는 세트 문제로서 대부분 출제가 되는데 이거는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요거. 표본 평균의 뜻. 대부분의 문제가 어떤 무게의 합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표본 평균을 구하면 어떤 합에다가 그거를 표본의 크기로 나눠주는 결과값이 표본 평균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X바에 대한 분포는 알고 있어. 그러니까 X바에 대한 값이 어떤 것보다 크거나 같다, 어떤 것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건 수식으로 충분히 표현이 되고, 이렇게만 하면 나는 이 분포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문제에서 의도하는 바는 요거였지만, 요거를 내가 X바에 대한 걸로 식을 바꿔버리면 되는 거다. 그래서 이런 세트 문제는 유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거의 다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정도는 꼭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표본 평균에 대한 분포, 고득점 문제도 좀 풀어봤는데, 앞에 내신 빈출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난이도로 당연히 출제가 되겠구나. 시간만 좀 세이브하는 나만의 어떤 스킬들을 익히자. 이런 마인드로 공부하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뒤에 퀴즈 나가니까 풀어서 올려주시면 될것 같고, 전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신 만점 수능특강 사회문화 시간입니다. 오늘 여섯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사회와 지위, 역할에 대해서 했고 이번 시간은 바로 그 두 번째 주제인 사회집단과 사회조직입니다. 이 사회집단과 사회조직은 학생들이 진짜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일 것 같아.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진짜 문제를 보면서 어떤 사회집단에 속하는지를 정리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마지막 문제에서 보셨던 것처럼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사회와 지위 역할하고 그다음에 사회집단과 사회조직이 한 문제로 이렇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요. 최근에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그런데 학교 시험은 진짜 여기 낼 게 많지. 그래서 더 자세히 학교 시험으로 정말 아주 촘촘하게 대비를 하시고 수능에서는 오히려 딱 쉽게 풀 수 있게끔 내신이 수능 준비의 이 기본 계기가 될 수 있게끔 더 집중해서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이 있는데 사회 집단의 의미 그리고 사회 조직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셔야 됩니다. 사회 집단의 의미만 가지고도 한 문제로 출제할 수 있고요. 이 사회 집단, 사회 조직 우리는 현실에서 쓸 때 막 사회 조직이 말이야, 사회 집단이 말이야 뭐 별로 쓰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막 섞어 쓰지만 사실은 이 사회 조직이 사회 집단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 조직은 다 사회 집단이다. 사회 집단이 조금 더 넓은 개념이 됩니다. 집단이니까 두 명 이상이지.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면서 소속감, 공동체 의식 느낄 때 사회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회 집단의 유형이에요. 그래서 얘가 완전 별표죠. 네, 내신에서는 여기서만 정말 여러 문제를 출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1차 집단, 2차 집단, 그 다음에 공동사회, 이익사회, 그 다음에 내집단, 외집단, 그 다음에 준거집단.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어떠한 사회 집단을 표시를 해놓고 1차 집단인지 2차 집단인지 이익사회인지 내집단인지 이런 걸 물어본다는 얘기야. 사회 조직은 공식 조직이 사회 조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식 조직이 뭔지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겠지. 그냥 여러분 머릿속에 회사, 학교 이런 게 공식 조직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지각할까 봐 큰일 나서 막 세수도 안 하고 달려갈 때도 있지 않아? 그런 데들, 즉 뭔가 목표가 뚜렷하고 지위와 역할, 공식적인 규범이 있는 곳들, 그게 공식 조직입니다. 그렇다면 비공식 조직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비공식 조직은 모두 자발적 결사체에 속합니다. 자발적까지만 쓸게요. 그리고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하는 것이 또 세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친목 집단, 이익 집단, 그 다음에 시민단체 이렇게까지만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걸 자연스럽게 쓸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돼. 뿐만 아니라 제가 1차 집단, 2차 집단이라고 했어요. 이건 1차적 사회화기관하고 2차적 사회화기관하고는 다른 개념이야.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이라고 했어요. 이건 공식적 사회화 기관하고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하고 또 다른 개념이야. 여기 이익 사회라고 했습니다. 이익 사회하고 여기 이익 집단은 또 다른 개념인 거야. 그러니까 이걸 다 정말 하나하나 일목요연하게 탁 책에 잡아서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제가 공식 조직하면 뭐라고 했어? 회사 생각하면 된다고 했잖아. 이 회사 어떻게 운영하지? 운영 원리입니다. 운영 원리에 관료제가 있고 그리고 탈관료제가 있습니다. 관료제, 탈관료제에 순기능, 역기능 뭐 이런 것만 가지고도 또는 공통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술형 문제로도 출제할 여지가 있어. 그래서 오늘이 아니라 요즘 요즘 수능에서는 여기 사회 집단의 유형보다는 얘가 100%이고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여기서 나오는 이 복잡 다단한 개념들이 선지 한두 개로 끼어 들어가는 추세입니다. 네. 그러면 내용이 상당히 많은 편이야. 그러면 사회 집단의 의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집단의 유형별 특징, 사회 조직의 개념과 유형, 관료제와 탈관료제. 그게 세 가지죠? 네. 사회 집단 여기 볼까요? 사회 집단은 두 명

이상이야. 집단이니까. 소속감이나 공동체 의식을 느끼면서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해야 돼요. 그걸 바로 사회 집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제로 출제됐던 것들인데 밑줄이 딱 그어져 있습니다. 사회 집단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뭘까? 가족 사회 집단이지? 두명 이상 소속감을 가지면서 지속적인 상호작용 하잖아. 근데 빈곤층은요? 그렇지. 사회 집단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뭔가 묶어서 분류한 겁니다.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한다거나 이렇게 볼 수가 없지. 평론가 협회는요, 평론가들끼리 모여서 소속감을 가지고 지속적인 상호작용 할 거고요. 보조 출연자들 어때? 여러분이 아르바이트로 보조 출연자 갔어. 그렇다가 이제 뭐, 갔다, 안 갔다, 뭐할 수도 있고. 따라서 얘는 사회 집단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보조 출연자 협의회, 뭐 이런 걸, 협회, 이런 걸 만들었다고 치면 사회 집단이 될수 있지만, 관객들도 역시 아니지? 지속적인 상호작용 하지 않으니까. 노동조합, 그 다음에 연극학과, 이런 것들은 다 사회 집단입니다. 따라서 여기 나오는 빈곤층, 그 다음에 보조 출연자들, 그리고 관객들, 아, 사회 집단이 아니구나. 이런 것도 찾아내면서 사회 집단의 의미 정도 한번 이렇게 개념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사회 집단의 유형이야. 앞서서 봤지? 1차 집단, 2차 집단이야. 1차 집단, 2차 집단입니다. 1차 집단과 2차 집단은 어떻게 나눠요? 바로 이겁니다. 접촉 방식에 따라서야. 접촉 방식에 따라서. 그래서 직접 접촉하느냐, 아니면 간접 접촉하느냐. 이거야. 직접 접촉과 간접 접촉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지금 여기 카메라 감독님이랑 저랑 만난 거죠. 예, 접촉한 겁니다. 이게 바로 간접 접촉이야. 뭐냐면, 이거 촬영하려고 만나는 거지. 여러분이 학교에 가서 여러분의 담임선생님, 사회선생님 만납니다. 왜? 공부하려고 만나는 거지. 뭔가 다른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적으로 만나는 걸 간접 접촉이라고 합니다. 예, 이게 간접 접촉이고요. 직접 접촉은 뭔가 목적이 있어서 만나는 게 아니야. 시간대? 아, 오래됐네. 우리 만난 지 오래됐네. 한번 보자. 이런 것들. 이게 바로 인간관계 자체를 목적이지. 이게 바로 직접 접촉입니다. 그래서 이 직접 접촉과 간접 접촉을 구분하는 게 무엇이냐면 인간관계 자체가 목적이냐. 자체가 목적이면 직접 접촉이고, 그렇지 않으면 간접 접촉입니다. 그래서 직접 접촉의 대표적인 데가 어디야? 가족이죠. 예. 가족은 인간관계 자체가 목적입니다. 뭐를 하려고 만나는 게 아니지. 하지만 회사, 학교, 이런 데는 다 수단적 만남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직접 접촉하는 데를 1차 집단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간접 접촉하는 사회 집단을 2차 집단이라고 부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비교해서 살펴보면 1차 적사회화 기관과 적사회화 기관하고 지난 시간에 했죠. 2차 적사회화 기관하고 1차 집단, 2차 집단 다른 거예요. 예. 얘네는 무엇에 따라서 구분했어? 사회화의 내용에 따라서 구분한 거였잖아. 그래서 기초적인 사회화의 내용을 담당하면 1차였고, 전문적인 사회화의 내용을 담당하면 2차였습니다. 물론 이렇게 봐도 가족은 1차적 사회화 기관이고 1차 집단. 네, 그 다음에 회사 학교는 2차적 사회화 기관이고 2차 집단. 뭐 이렇게 되지만 이 개념 자체는 완전 다른 거야. 그래서 이 1차 집단은 도덕, 윤리, 관습 등 비공식적 규범을 통한 통제가 일반적인 반면에 2차 집단은 공식적 규범을 통한 통제가 일반적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오늘 10시까지 들어와야 돼. 맨날 학원 끝나면 늦더라. 라고 하면서 막 뭐라고 하셔도 여러분이 10시 넘어서 조금 더 수다 떨다가 막 이러고 늦게 들어가죠. 그럼 또 늦었어.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마. 너 그러다가 용돈 깎는다. 뭐 이렇게. 그래도 여러분 귀뜸으로 듣고 들어가잖아. 근데 학교는 어때? 지각하지 마. 지각하면 계속 누적돼가지고 그다음에 세번 지각하면 그 결석 한 번이야 이런 식으로 통제 방식이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1차 집단, 2차 집단 이렇게 구분해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뭐에 따라서 접촉 방식이야. 그다음에 두 번째 결합 의지에 따라서예요. 결합 의지. 여기 보시면 결합 의지에 따라서 네, 어떤 의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일부러 얘 이걸 만들겠다.

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진 집단이 있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집단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집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예요? 가족. 네. 그렇잖아.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부모님이 되길 바래가지고 일부러 인위적으로 그렇게 여러분 가족이 된 거야?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 동생이 되고 누나가 되고 엄마 아빠가 되고 이런 것들은 그렇지 않죠. 물론 이제 부부가 될 때는 저 사람이랑 반드시 결혼을 해서 예,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연 발생적으로 친족도 마찬가지죠. 내 고모가 되고 이모가 되고 이렇게 된게 내가 원해서야? 아니야, 자연 발생적으로입니다. 이런 집단이 있고 그렇지 않고요. 일부러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집단들이 있습니다. 학교 일부러 만들었죠. 그쵸? 시민단체 환경 보호를 하려고 일부러 인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내가 이 AI로 막 뭔가 발명해가지고 진짜 돈 많이 벌어보고 사회에 헌신해야지 하고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다 일부러 인위적으로 만든 거라고. 그래서 결합 의지가 자연 발생적인 또는 인위적인에 따라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데를 뭐라고 말하냐면 공동사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인위적으로 만든 걸 이익사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예, 뭐냐면 인위적으로 만든 거 학교, 시민단체, 회사. 선생님, 학교랑 시민단체가 이익을 추구해요? 왜 이익사회라고 해요?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트위니스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일부러 인위적으로 형성한 건다 이익사회라고 부르기로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이익을 추구한다던가 이윤이라든가 그런 금전적인 거 뭔가를 추구한다든가 그걸로 생각을 연결하시면 안 됩니다. 일부러 인위적으로 만든 건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지. 그래서 자연발생적 결합의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본질의지라고 불러요. 이게 본질의지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걸 공동사회라고 한다. 그리고 이건 인위적으로 만든 의지, 이걸 선택의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해타산적이고 수단적인 관계가 중심이 되는 사회 집단도 있고, 예, 그렇지 않은 전인격적인 관계가 나타나는 사회 집단도 있다. 왜냐하면 동호회 같은 경우도 일부러 인위적으로 만들었지, 그치?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익사회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공동사회, 이익사회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예, 다음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속감에 따라서 구분을 한 거야. 소속감입니다. 소속감. 여기 보시면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속감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뭐냐면 내 집단입니다. 여러분이 내년에 어느 대학교에 속해 있는데, 근데 아, 이 대학교 말고 다른 더 좋은 대학교 어디 가야지라고 생각하면 소속감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네. 그러면 내 집단이라고 안 부른다고. 그냥 소속 집단이라고만 부릅니다. 그래서 내 집단은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속감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외 집단은 속해 있지 않고, 그리고 이질감, 배타적 감정, 경쟁 의식 등을 가져야 됩니다. 이래야 외 집단이 되는 거죠.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겠고. 다음. 개인이 자신의 가치관 및 신념을 형성할 때 기준으로 삼거나 행동이나 입장 선택의 근거가 되는 집단.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준거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준거 집단은 기준과 근거가 되는 집단이 되는 것이고,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사례 중에 세무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대학교 3학년 때부터 막 세무소 막 이런 데 가서 막 예기사회화도 하고 막 그런 거 봤었죠. 그런 게다 준거 집단이 되는 겁니다. 세무사 집단, 뭐 세무법인, 이런 데가 준거 집단인 거야.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미리 막그 실습도 해보고, 6개월 인턴도 해보고, 그게 기준이 돼서 행동과 판단을 하는 거죠. 따라서 아직 속하지 않은 집단이 나의 준거 집단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지금 속해 있는 EBS가 나의 행동과 판단의 기준이 되는 집단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여기 스케줄이 최우선이고, 여기 스케줄에 맞춰서 다른 일정을 짜고 이런 거지. 내 행동과 판단의 근거가 되는 집단은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이 될 수도 있고, 속해 있지 않은 집단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쵸? 네. 그래서 지금 다 살펴봤어. 다시 살펴보시면. 접촉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나눠? 1차, 2차. 1차, 2차. 그다음에 결합 의지에 따라서 공동사회, 이익사회.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이 꼭잘 기억해 놔야 되고, 내

집단, 외집단, 중거집단 이렇게 간 거야. 이제 뭐냐면 사회 조직이 돼요. 사회 조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조직이 공식 조직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지? 여기 사회 조직에 예가 나와 있습니다. 회사, 시민단체, 정당. 어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가 뚜렷해. EBS라고 하는 방송사, 뭐 회사가 될 수도 있고 방송사. 목표가 뚜렷하죠. 방송 콘텐츠를, 교육과 관련된 방송 콘텐츠를 제작하는 거야. 과업 수행을 위한 지위와 역할이 뚜렷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뭐 제작하는 사람, 여기 출연하는 사람, 또 이렇게 막. 네. 그렇죠? 그래서 지위와 역할이 나누어져 있고요. 규범과 절차가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공식 조직이 되는 거야. 공식 조직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 사회 집단이잖아. 사회 집단. 제일 처음에 썼죠. 두명 이상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면서 소속감, 공동체 의식을 느낄 때, 그래서 여러분 가족도 했고. 저 이것도 사회 집단이죠. 또 회사. 학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회사, 학교 이런 애들은 목표와 경계가 뚜렷하고 공식적인 규범에 따라 보상과 제재가 이루어지고 얘네들이 사회 조직이라고. 사회 집단 중에서도 사회 집단이기도 하고 사회 조직이기도 한 겁니다. 얘를 공식 조직이라고 부른다고. 두 번째 얘는 이 비공식 조직은요. 그냥 하나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뭐? 근데 이거 되게 잘 외우더라고. 뭐냐면 비공식 조직 사내 무슨 무슨 동호회 형태로 예시가 주어지게 되면 다 비공식 조직입니다. 비공식 조직의 뜻은 공식 조직, 학교나 회사나 여기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회사 내죠. 회사의 구성원들이, 이 사내라고 말했을 때의 사내는 회사의 구성원들이 동호회를 만든 거야. 취미나 관심사에 따라서. 즉, 하나의 공식 조직의 구성원들이 자아실현, 친밀한 인간관계 형성과 같은 공통의 관심사를 실현하기 위해서 동호회를 만드는 거죠. 우리 같은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이 몇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창회, 무슨 회사, 무슨 동문회 이렇게 만든다든지 친밀한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또는 다 테니스 좋아해요? 테니스 그럼 배워보실래요? 라고 해서 테니스 동호회를 만든다든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같은 회사의 구성원들이 같은 공식 조직의 구성원들이 만드는 거야. 그래서 사내, 교내, 무슨 무슨 동호회라고 반드시 써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발적으로 만들었다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모든 비공식 조직은 자발적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자발적 결사체에 포함이 된다라고 제일 처음에 쓴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발적 결사체가 뭔지 볼까? 자발적으로 만든 거. 지금 말한 것처럼 자발적으로 만든 거. 그래서 자발적 결사체 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공통의 관심사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자발적 결사체가 됩니다. 현대사회에 와서는 뭐가 많아져? 2차 집단이 많아집니다. 2차 집단 아까 뭐라고 했어요? 2차 집단? 그치, 이거 2차 집단? 간접 접촉. 간접 접촉이 뭐야? 공부하려고 만나고, 돈 벌려고 만나고. 회사의 인간관계 다 그렇잖아. 그렇지? 그렇게 만나는 게다 간접 접촉입니다. 현대사회에 와서 2차 집단이 진짜 많은 거야. 공부하려고 만나고 돈 벌려고 만나고 뭐 영업하려고 만나고 막 이런 게 많다고. 그럼 내 원래 본성대로 여러분 집에서 하듯이 해? 아니지. 다 껍데기 쓰고 막 친절하게 웃고 껍데기 쓰고 만나지. 그게 바로 형식적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내 내면의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이 껍데기 쓰고 만나면 스트레스가 엄청 많은 거야. 그래서 인간 소외 증가 뭐 이런 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이제 취미가 같은 사람들, 친밀한 인간관계, 같은 고향 사람들 이런 사람들끼리 모임을 만들어서 더 편하게 거기에서의 스트레스를 풀게 이런 자발적 결사체들이 만들어진 것이고요. 또 현대사회로 올수록 엄청 사회가 다원화됐어. 다양한 분야들이 생겼다고요. 예를 들면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생길 수가 있게 되고, 그치? 분야에 관심사들이 엄청 많아.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그걸 같이 공부하고, 또뭐 주식을 뭐 좋아하는 주식 공부, 미국 주식에 대해서 공부, 같이 모여서 하는 거야. 관심사가 다양해지면서 다양한 자발적 결사체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 자발적 결사체의 종류에는 친목 집단이 있고, 친목 집단이 뭐예요?
친함과 화목함을 동

모아는 집단이야. 뭐 그런 와인 동호회 이런 것도 와인을 마시면서 예, 뭐 와인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친구도 만들고 왜냐하면 취미가 같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탁구 동호회 막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렇죠? 탁구라고 하는 같은 스포츠를 즐기면서 친구도 만들고 이런 거죠. 그래서 친한 거 화목함을. 그다음에 이익 집단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익은 진짜 이익이야. 그래서 직업적 이익. 그래서 대표적으로 의사회, 약사회. 뭐 또는 되게 많죠. 요즘 이익사회 이익 집단 정말 많고요. 이익 집단은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면 안 돼. 왜냐하면 자유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이익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 이익에 대해서 자기가 이익을 주장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민주주의 사회라고 할수 있거든. 그래서 다양한 직업적 이익을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집단을 만드는 거야. 어디 시장 상인회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시민단체. 이거는 여기는 보편적인 이익을 위해서. 보편적 이익이 뭐겠어요? 인권, 환경,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시민단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 다 자발적 교사체입니다. 그래서 자발적 교사체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아래 있죠? 예, 여기 보겠습니다. 집단 목표에 대한 구성원들의 신념이 뚜렷하고 참여도가 높다. 그리고 자기가 여기에 관심사가 있어서 자발적으로 결성한 거니까.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만 보면 공통의 관심사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었어. 즉, 스티브 잡스가 뭐 컴퓨터 이런 거에 너무 관심이 많아가지고 자기 집 차고에서 친구들하고 애플사를 만들었어. 이거 자발적 교사체 아니라는 거야. 선생님? 특징, 이게 나타나야 돼.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워야 돼. 그래? 아니잖아. 이 회사 이런 데는 가입이 어렵죠. 그쵸?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 자발적 교사체의 뜻은 또 무엇이냐면 경제적으로 보상해 주니까 다니는 게 아니거든. 예,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경제적 보상의 근거에서 운영되지 않아요. 내가 재밌으니까 친목단체에 우리의 이익에 도움이 되니까 뭐 이익 집단의 그런 활동들을 하고 그리고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겁니다. 1차 집단의 특성이 강한 친목 집단과 같은 자발적 교사체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2차 집단의 성격이 강한 이익 집단 시민단체와 같은 그런 자발적 교사체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게 아래 내용에 있습니다. 이거 포함 관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단 앞서서 제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 뭐냐면,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 자발적 교사체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각 사회 집단. 사회 집단 대신에 여기다 이익사회라고 써도 될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예. 네. 우리 앞에서 이미 얘기했었던 것에 뭐가 있었냐면 모든 비공식 조직은 자발적 교사체에 속한다라고 돼 있어. 뭐가 뭐를 품고 있다고. 그렇지. 여기가 바로 뭐예요? 여기가 자발적 교사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비공식 조직이야. 그래서 모든 비공식 조직은 결국 자발적 교사체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럼 나머지 하나가 뭐겠어? 공식 조직입니다. 네, 공식 조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 자발적 교사체의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을 모두 포함하면 얘네 다 사회 집단이지. 그래서 여기 사회 집단이라고 써도 되고요. 또 얘네 다 어때? 일부러 인위적으로 만든 거야. 일부러 인위적으로 만든 건 뭐라고 해 있어? 그렇지, 이익 사회야. 일부러 인위적으로 만든 건다 이익 사회다. 앞서서 봤죠? 그래서 뭐도 학교도, 회사도. 모두 사회 집단이면서 일부러 인위적으로 만들었으니까 이익사회에 속합니다. 회사나 학교 같은 데가 대표적으로 공식 조직이 되는 거야. 그렇죠? 얘네 자발적 교사체라고 볼 수는 없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고 그렇지 않잖아. 그래서 회사 학교는 공식 조직이고 자발적 교사체 중에 여기 보면 여기 사내 동호회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 이게 사내니까 여기 공식 조직 회사, 네, 이렇게 여기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면 여기 특징에 따라서 한 거니까. 사내동호회 앞서서 뭐라고 썼냐면 사내동호회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사내동호회와 같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사회집단이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자발적으로 결성한 거, 사내 같은 회사의 구성원들끼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 자발적 교사체는 아주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자발적 교사체에 보시면 이렇게 해볼게. 이 자발적 교사체에는 비공식 조직의 성격을 띈 자발적 교사체도 있지. 근데 여기는 어때? 공식 조직이면서 자발적 교사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건 공식 조직의 성격을 띠면서 자발적 교사체인 것도 있다고. 그렇지. 그런 게 뭐가 있어요? 시민단체. 이익 집단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노동조합. 이런 것들입니다. 시민단체나 노동조합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결사한 것인데 얘네는요 목표가 뚜렷해. 지위와 역할이 딱딱딱 나누어져 있어. 그래서 이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자발적 교사체에 보면 공식 조직의 성격을 띈 자발적 교사체도 있고 비공식 조직의 성격을 띈 자발적 교사체도 있고요. 공식도 비공식도 아닌 자발적 교사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면 이런 식이야. 파주, 시, 축구, 동호회. 이런 거죠. 그러고 보시면, 같은 회사의 구성원들이 아니니까 비공식 조직 아니에요. 그리고 막 여기가 목표가 뚜렷하고 지휘 역할이 공식 조직도 아니야. 그래서 비공식도 공식 조직도 아닌 자발적 교사체 성격을 가진 게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문제들을 많이 넣어놨어요. 문제들을 많이 넣어놨는데, 일단 어떤 문제를 살펴볼 거냐면, 여기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들 많이 넣어놨으니까 여러분 거기 1번 문제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 자신이 목표하는 어떤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재수학원에서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원도 나와 있네요. 갑은 공부하기에 집중하기 어려운 날이면 대학교를 찾아 교정을 거닐기도 하고, 로고가 생겨진 문구류를 사면서 대학 진학에 대한 의지를 다졌대. 이제 을입니다. 을은 이 대학교 갔네. 예, 갑 여기 있고. 예. 그래서 대학교에 진학을 했고요.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 행사에도 참여하지 않고 재수를 고민하며 방황하다가 교내 영화 동아리 하고 나오네요. 여기 대학교 무슨 학과까지 이렇게 나오고 매일 동아리 활동하러 학교에 나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이 동그라미 대학교는 갑에게 내 집단이 아니죠. 일단 왜요? 소속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소속이 되어 있고 소속감을 가져야 됩니다. 너무 가고 싶긴 하지만 예, 아직 소속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동그라미 대학교 네모학과는 을의 준거 집단이다라고 보기 어렵지. 그치? 와서 적성에 맞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행동과 판단의 기준이 되는 집단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갑은 을과 달리 자발적 교사체에 속해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어디 자발적 교사체가 있어? 여기 나타난 자발적 교사체는 교내 영화 동아리? 이거 말고는 학원, 뭐 대학교 자발적 교사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갑의 경우는. 을은 갑과 달리 비공식주의. 이거지, 그치? 교내, 무슨 무슨 동호회, 동아리. 따라서 비공식 조직이다. 정답은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을 모두 여러분 이제 이번에 사회화 기간 나왔어요. 1차적 사회화 기간이네. 기초적인 사회화의 내용을 담당하는 1차적 사회화 기간 없지. 그치? 네,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 하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는 모의고사 문제 한번 볼게요. 네. 영화 어디에서 열연으로 남우주연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밑에 한번 딱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제 마지막 문제 본 것처럼 여기 역할, 성취 지위, 공식적 사회화 기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렇죠? 최근에는 요 정도만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에이, 그렇게 정말 많이 배워놓고 선지 두개 정도로 이렇게 들어가는 추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2026, 작년에 6월 모의평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비중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아역배우 시절부터 저를 위해 헌신해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예술고등학교에서 만나 극단생활을 함께하며 꿈을 키웠던 아내에게도 사랑한다 말하고 싶다. 팬클럽과 기획사 식구들, 시청자 여러분, 가족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가볼게요. 1번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이거 역할에 대한 보상하고 나오면 그냥 읽자마자 틀린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거지. 왜? 역할이 뭐니까. 이게 기대되는 거잖아. 기대되는 것에 보상해 주겠습니다가 아니라 남우주연상 수상한 것은 실제 연기를 진짜 잘했나 보지. 실제 수행한 것에 대한 보상,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다라고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두 번째, 니은. 그다음에 리을 어딨어? 리을 여기 있네요. 리을 볼게요. 니은 리을. 보면 아역 배우 아내 모두 성취지이다. 맞아요? 아내 성취지이지. 그치? 아내 성취지입니다. 남편, 아내, 엄마.

아빠 다 성취지야. 아역 배우는요? 여러분 여기 아역이라는 거예요. 그거에 꽂히시면 안 돼. 배우 아무나 배우대. 그치. 예, 발탁되고 오디션 보고 이래야 됩니다. 따라서 어린 나이에 배우 아역 배우 모두 성취지에 해당이 된다. 정답은 2번 하시면 됩니다. 다음 가서 보겠습니다. D급과 B급은 여기 고등학교 있고요. 그 다음에 B급 기획사 이렇게 있습니다. 모두 공식적 사회화기관이야? 즉 교육기관이 공식적 사회화기관. 어디만? D급만 공식적 사회화기관이고 기획사는 회사잖아. 아니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 여기 팬클럽하고 나와있네요. 팬클럽. 그 다음에 B급 또 나왔네 여기. 기획사 이렇게 나와있네요. 이 미음이 비공식 조직이에요. 만약에 비공식 조직이 되려면 같은 회사에서 같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 가수 팬클럽을 만드는 거야. 그래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보여지지 않죠? 따라서 비공식 조직이라고 할수 없고 여기는 회사니까 공식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시청자하고 나왔어. 사회 집단이 아니야? 아니야. 제일 처음 했던 거 관객들, 시청자, 보조 출연자들 다 사회 집단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가족은 1차 집단 이건 맞지? 그쵸? 예. 이제 다음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위에 문제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이제 아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 유형을 여러분 보여드리는 거예요. 얘가 이제 뭐 밑줄은 없지만 찾아서 하는 방식, 최근에는. 그 다음에 사회와 지위 역할하고 사회 집단 섞어서 나온 거. 그 다음에 이 문제입니다. 이것도 평가원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이거는 수능 문제였고요. 여기에 진짜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사 탐사 보도 공모전에 입상한 동아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분 어떻게 함께 되었나요? 함께하게 되었나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 밑에 보시면 갑병 모두 비공식 조직에 속해 있다. 을과 병이 속한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여기 얘 말들을 보고 속한 갑, 을, 병이 속해 있는 사회 집단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 볼게요. 갑. 저는 어느 대학교 내 영화 제작 동아리 회원으로 저와 함께 활동하고 있는 병까지 써줘야죠. 그렇죠? 따라서 교내 영화 이렇게 쓰겠습니다. 병도 교내 영화. 그렇지? 이렇게 쓸때다 병이 함께. 그다음에 인권단체 회원으로 함께 이 네모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했네요. 그래서 네모 동아리 동아리 그래서 얘도 네모 동아리 활동하고 있는 병 저와 함께 활동하고 있는 병이 취업 준비를 위해 네모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저와 함께 예 네. 볼게요. 그 다음에, 인권단체 회원으로 활동 중인 을에게 제가 제안해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인권단체 회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약간 지금 멈칫했던 게 무엇이냐면, 제일 나중에 말하려고 했는데 말해야 되겠네. 바로 여기. 신문사가 탐사보도 공모전에서 입상한 이 동아리를 만나보겠습니다. 세분 어떻게 함께하게 되었나요? 하는 순간, 여기 네모 동아리는 세개다 이렇게 써줘야죠. 그쵸? 사실 써주고 시작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네모 동아리, 네모 동아리, 네모 동아리. 혹시 이제 이걸 놓치고 갈 경우도 있을까봐. 네, 이렇게 했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자가 공모전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이나 아니면 공모전 준비에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을이 저는 사회복지대학원에, 여기 대학원 다니네요. 대학원. 하면서 취재를 하면서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고 청소년 복지의 필요성을 더 알리고 싶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마지막 있네요. 저는 갑과 함께 대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아, 얘 교내 영화 동아리니까 대학교도 같은 대학교구나. 대학교 여기도 대학교. 있군요. 그래서 여기 됐고요. 갑과 함께. 그래서 갑과 함께 들었던 PD 초청 특강이 큰 도움이 되었고 이 입상을 계기로 셋이 더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세 개씩 속해 있는 것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랑 두 번째 한번 해볼게. 갑과 병 모두 비공식 조직에 속해 있다. 교내 무슨 무슨. 교내 무슨 무슨. 맞죠?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을과 병이 속한 2차적 사회화 기관은 각각 한 개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인권단체 2차적이죠. 대학원 동아리 다 2차적입니다. 얘도 교내 영화, 대학교 동아리 다 2차적이야. 전문적인 내용들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당연하지. 뭐 여기 교내 신문사 탐사 보도 공모전에서 했으니까 그 내용이 전문적이라고 봐야 되죠. 따라서 각각 3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다음 가서 볼게요. 이 문제에서 보시면 기업과 니은은 뭐였냐면 속해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속해 있는 거 했단 말이야. 그런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료 전체에 적혀 있는 사회 집단에서 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서 자발적 결사체가 아니면서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지금 적혀 있는 거 이렇게 해볼게. 영화 제작 동아리 이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회복지대학원 가족도 있네요. 그쵸? 여기 가족이 있습니다. 적혀 있는 거라고 돼 있으니까. 대학교 있고, 여기 동아리, 여기도 동아리 있었으니까 여기 동아리 있네. 그럼 볼게. 이 적혀 있는 거 가구인데 자발적 결사체가 아니면서, 그럼 자발적 결사체 다 지워보겠습니다. 동아리 자발적 결사체지. 지워줘야지. 이거 동아리 다 지워줍니다. 그쵸? 예. 네, 동아리 다 지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권단체도 아까 있었는데, 여기 인권단체. 인권단체도 어때요? 그렇지. 자발적 결사체지. 그렇지? 자발적 결사체가 아니면서라고 찾았으니까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인 거. 그러면 공식적 사회화 기관 지워야 되겠죠. 그래서 공식적 사회화 기관 뭐 있어? 여기 대학원. 그렇죠? 대학교 이렇게 지웠습니다. 그럼 뭐만 남았어요? 가족 하나만 남았네. 그렇지? 따라서 한 개이다라고 해서 틀렸다라고 하시면 이 문제가 틀리는 거죠. 왜? 자료 전체에 적혀 있는 거뭐 있어? 그렇지? 가장 처음에 어떤 신문사 이것도 적혀 있단 말이야. 이게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만만치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족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신문사가 얘네 둘다 뭐야? 자발적 결사체 아니면서 비공적 사회 기관이잖아요. 2개 있다. 맞고요. 정답은 기역 디귿 해서 여러분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남은 거 정말 중요한 거 관료제와 탈관료제입니다. 관료제를 보면 여기 등장 배경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산업화 이후에. 산업화가 뭐지? 산업혁명 이후죠. 뭐가 가능해졌어? 산업사회에서 여러분 해볼게요. 소품종 써주세요. 대량 생산. 여러분이 가게 하는데 김밥 30줄씩 팔다가 하루에 1000줄씩 팔게 되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직원도 더 많이 들여야 되고, 그렇지. 조직이 커집니다. 대량 생산하면 조직이 커질 수밖에 없어. 그러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군대에 막 1000명씩 있고, 학교 1, 2, 3학년 하면 1000명씩 있어요. 그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요? 그렇지. 피라미드 연구죠. 쭉 위계 서열 구조를 만들고, 그리고 1반, 2반, 3반, 4반, 5반 이렇게 또는 업무적으로도 딱 분업합니다. 수평적인 분업 체계에 기초하여서 조직을 만든 걸 이걸 바로 관료제 조직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야. 이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볼게. 조직의 특성, 권한과 책임에 따른 위계 서열화. 학교와 같은 곳들이 바로 이 관료제 조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부장, 평교사 이렇게 돼서 권한과 책임이 쫙, 여기 가장 권한도 높고 그만큼 책임도 높은 사람으로 위계 서열화가 딱 되어 있죠. 업무에 뭐, 1반, 2반, 3반, 4반 담임, 학생부, 뭐, 연구부 쫙 이렇게 업무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전문화, 세분화, 분업화 어떻게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뭐가 중요하겠어? 약속이 중요합니다. 규약과 절차에 따라서 딱 매뉴얼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딱딱딱딱딱 진행되어야죠. 따라서 규약과 절차가 강조돼. 또 여기에서 특징은 뭐냐면 연공 서열에 따름. 다시 말하면 경력이에요. 경력. 근무 연수에 따라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야 안정적인 거지. 그치? 그리고 얘가 산업혁명 이후, 산업화 이후라고 했잖아. 전통적인 신문사회에서는 어떤 집안 출신이냐, 이런 것들, 어떤 가문 출신이냐가 지위를 획득하는 데 되게 중요했다면, 이젠 아닌 거야. 산업화 이후에서는 자격증을 가졌냐. 시험에 따라서. 그래서 지위 획득의 공평한 기회 보장. 얘가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순기능과 역기능이 나와요. 저 대규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죠. 맞잖아. 1,000명씩 학교에 있어도 그 1,000명이 다 점심시간 한두 시간 해가지고 밥다 먹을 수 있습니다. 1학년부터 가고 줄 서서 딱 하고. 그렇지. 그다음에 업무 수행의 안정성, 지속성, 예측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래요? 아까 말했잖아. 이렇게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바로 약속이 중요하다고. 규칙 절차가, 매뉴얼이 그거에 따라서 착착착 하기 때문에 매우 지속적이고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예측 가능성이 있어. 이 업무 지금 끝냈으면 다음 달엔 뭐 해야 되고, 중간고사 시험 문제 내고, 그다음에 성적 처리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매뉴얼이 있으니까 성적 처리하는 선생님이 아파서 학교 못 나와도 누군가 매뉴얼 보고 그대로 하면 된다는 거야. 그다음에 업무에 대한 책임 소재. 명확성이 높습니다. 왜 그랬어요? 분업화했어. 누구는 성적 처리만 하고, 누구는 학생 관리 업무만 하고, 이렇게 딱. 누구는 학생 기록부, 그것만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나면 누구의 책임 소재인지 명확하다는 거야. 이제 단점입니다. 규약과 절차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규약과 절차가 뭐가 돼? 수단이야. 수단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목적이 저리 사라져. 이걸 목적 전치현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구를 전자고 위치 치자야. 목적이 훨씬 중요한데 규약, 절차, 매뉴얼, 수단, 문서 이런 것들이 너무 강조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구성원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없어. 왜? 매뉴얼이 있어. 이 순서대로 해. 이 규약대로 해. 이렇게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유연성을 발휘하거나 창의성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가 없어서 여기 있네요. 창의성을 발휘할 수가 없어서 인간 소외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왜 인간 소외가 나타나? 내가 뭔가 이 업무를 진짜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매뉴얼대로 입력하는 기계일 뿐인 거야. 내가 그냥 이 조직 굴러가게 하는 수단일 뿐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지. 그렇죠? 경직된 조직 구조가 이렇게 탁 정말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약속된 규칙에 따라서만 여기가 움직이는 거야. 근데 현대사회는 진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잖아요. 정말 빠른 속도로. 여러분, 2007년? 뭐 이때쯤에 휴대폰이 나오고 20년도 안 되는 동안 정말 빠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이 나온 게 그때예요. 스마트폰. 예. 근데 한 2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정말 빠른 변화가 있어. 이렇게 거대한 조직으로는 외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과 신분 보장이 지나치게 강조가 되면, 경력만 쌓이면, 월급은 올라가게 되어 있고, 이 잘리지 않고 신분을 보상해 주니까, 맞아, 무사 안일. 뒤에서 이게 나오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관료제 조직에서는 위에서 다 의사결정을 해서 아래로 내리는 방식입니다.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하향식의 의사결정 방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현대사회에 와서는 얘가 잘 맞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다른 조직의 형태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걸 바로 탈관료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정보화 등으로 인해서 사회 변동 속도가 엄청 빨라지면서 이 관료제 시스템, 이 거대한 조직, 이게 안 맞게 됐어요. 그래서 팀제, 네트워크형 조직,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 특징은 수평적 조직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권한의 분산, 이렇게 돼 있지. 의사결정 권한의 분산. 다시 말하면, 예전에 여기서 의사결정해서 아래로 명령하는 체제였다면, 이제 정보사회에서는 어때요? 여기 다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 있어. 그래서 뭐 화상회의를 할 수도 있고, 다 이게 밑에 아래 직원들까지 다 의사를 모으는 게 어렵지 않다고. 그래서 의사결정 권한이 분산되어 있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구성원의 참여가 확대되고요. 그리고 여기 관료제랑 비교해서 보시면, 관료제는 누가? 중간관리층의 역할이 중요해. 여기다가 중간관리층. 워낙 대규모 조직이에요. 교장 선생님하고 이 대규모 막 70명 직원들이 다 만나서 회의하고 하기보다는 여기 중간관리층하고 회의해서 여기 아래로 전달하거든요. 그런데 탈관료제 조직에서는 그냥 네트워크로 다 소통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중간관리층의 역할이 감소한다. 여기 뒤에다가 여기 쪽으로 옮겨놨습니다. 감소.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유연한 조직 구조야.

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예. 상향식. 상향식 의사결정 방식이 나타나게 된다. 이런 것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이제는 뭐냐면, 성과, 능력, 업적에 따라서 보상하게 됩니다. 관료제는 어땠어요? 경력, 근무 연수 등에 따라서 보상했거든. 그거랑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아래에 있는 거 관료제, 탈 관료제 한번 봐보시고요.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사회의 대표적인 보편적인 조직 운영 원리 A 바로 뭐겠어요? 관료제입니다. 그래서 산업사회의 대표적인 조직 운영 원리는 관료제. 그런데 얘가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어려워서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B가 등장했다. 뭐예요? 정보사회의 탈관료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져온 이유는 뭐 어렵다기보다는 바로 여기입니다. 나.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정리하려고 하는 거야. 일단 답은 쉽게 한번 찾아질 거야. 기억으로 인해 역기능. 역기능에 뭐가 있어? 업무 수행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요? 아니지. 매뉴얼, 규약이 있어. 그거 대로 하면 되는 거야. 따라서 내가 내 일을 못하고 출근을 못해도 다른 사람이 계속 할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A는 B와 달리 조직의 운영의 유연성 발휘가 어렵죠. 그쵸? 매뉴얼대로 해야 돼. 그래서 재량권이 별로 없다고. 그쵸? 그래서 틀렸습니다. 세 번째,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거. 경력보다 업적 성과 아니지. 여기가 경력이고, 여기가 업적 성과였죠? 방금 봤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가볼게. 다에 목적 전치하고 나왔네요. 여러분, 목적 전치 어디로 가야 돼? 그렇지. 관료제의 문제점, 가에 들어가야 되죠. 인간 소외, 목적 전치, 무사 안일주의 이런 거 썼습니다. 그러면 나에 들어가는 게 뭐라고? 공통점이야. 여러분, 이 관료제든 탈관료제든 뭐냐면 공식 조직의 운영 원리입니다. 공식 조직이 뭐예요? 회사입니다. 회사. 회사니까 당연히 어떻게 써? 공식적인 규범에 의해서 구성을 통제하죠. 그러니까 얘가 공통점이 되는 거야. 됐죠? 회사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2차적 관계가 나타나죠. 그쵸? 이것도 공통점이 됩니다. 또요? 얘네 둘다 모두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얘가 효율성이 없어졌다는데, 그치. 사회가 변해서 관료제 조직이 정보사회에 좀안 맞는 거야. 그래서 효율적이려고 탈관료제 조직으로 바뀌는 거야. 둘다 효율성을 추구한다. 라고 하는 것도 공통적입니다. 마지막. 지위 획득에, 그렇지. 공정한 기회. 가문이나 신분이나 이런 거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 공식 조직에 공식적이라고 쓰지 않고요. 관료제, 탈관료제의 공통점, 공식적인 규범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 그 다음에 2차적 관계가 나타난다. 효율성을 추구한다. 지위 획득에 공정한 기회가 있다. 까지 해서 공통점 정리해 주는 것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문제들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여기까지 해서 사회집단과 사회조직 모두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일탈 이론, 그리고 사회실제론, 사회명목론 정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Good luck to you.

책을 눈으로만 읽고 계신가요? 여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읽는 책방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소리내어 읽습니다. 눈으로 본 글자를 입으로 말하고 그 소리를 다시 귀로 들으며 책 속에 오롯이 몰입해 봅니다. 또 어떤 날은 쓰면서 읽습니다. 사각사각 종이의 질감을 느끼며 마음에 드는 문장을 천천히 따라 써봅니다. 마음을 움직인 문장에서 잠시 멈추어 보세요. 손과 입이 함께할 때 책은 나를 위로하는 다정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생명과학의 리얼 멘토 현원석입니다. 네, 이번 시간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유전물질부터 시작해서 이제 4단원을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4단원 중요도가 꽤나 높은 단원이죠,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가 개념을 탄탄하게 하고 문제풀이 해보다 보면 충분히 여러분들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는 단원이니까 걱정 마시고 쌤이랑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출제 시그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실험이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피스의 실험, 에이버리, 허시와 체이스의 실험, 그러면서 이제 유전물질을 확인한 실험들이 나오거든요. 이 실험은 어떠한 아이디어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그 실험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시험 문제로 꼭 나오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둬야 되고, 다음에 DNA의 구조, 여러분들이 이제 이중나선 구조이다 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을 텐데 걔네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파헤쳐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샤가프의 법칙, 염기조성, 역평행 구조를 이해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다음에 DNA의 복제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DNA 복제 가설 중에서 반보존적 복제가 맞다, 그걸 확인하는 실험을 한번 보도록 할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 관여하는 효소들, 그 다음에 복제 방향성 정말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 실험의 과정 및 결과까지 이번 시간에 한 방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념 줌 첫 번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 유전물질의 확인과 관련된 실험들에서 첫 번째로 그리피스의 폐렴 쌍구균 형질 전환 실험을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우선 폐렴 쌍구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폐렴을 일으키는 이렇게 두 개의 구로 이루어진 균이다라는 것이에요. 얘네들 이제 세균이기 때문에 원핵생물이 되는 것이고요. 이 폐렴 쌍구균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형이 있는데, 우선 피막을 둘러싸인 S형 균이 있고요. 그리고 피막으로 둘러싸이지 않은 R형 균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 둘은요, 형질이 다른 거죠. 얘네 그 생물의 특징, 이런 것들 이제 형질이라고 하는데, 형질이 다른 겁니다. 그때 형질 전환이라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한 생물의 유전 형질이 외부로부터 도입된 유전 물질에 의해서 바뀌는 현상, 이거를 이제 형질 전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피스가 어떻게 형질 전환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 S형균을, 살아있는 S형균을 쥐에게 주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쥐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 살아있는 S형균은 병원성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얘는 이제 폐렴을 일으키게 된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S형균은 병원성이 있다 라는 거네. 이걸 한번 확인해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살아있는 R형균을 집어넣어 봤더니 얘는 살았어요. 피막이 없는 R형균을 주입을 하게 되면 얘네들의 쥐 안에 있는 그 면역작용, 방어작용에 의해서 얘네들은 폐렴에 의해서 죽지는 않는구나. 그러면은 얘네들은 비병원성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볼게요. 다음에 이제 열처리로 죽은 S형균을 주사를 해봤습니다. 자, 열처리를 했다라는 것은 얘네들 그 S형균이 죽게 된 것이니까 얘네들이 들어가서 폐렴을 일으키지 못하겠죠? 역시나 그 결과는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제 그리피스가 이 앞서 실험했던 애들 중을 애들 것을 혼합을 해봤는데, 어떻게 혼합을 해봤냐면 열처리로 죽은 S형균, 이것만 넣었을 땐 살았어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R형균, 이것만 넣었을 때도 비병원성이니까 살았습니다. 그쵸? 근데 얘네 둘을 혼합해서 넣었더니 죽게 되었어요, 쥐가. 그 말인 즉슨 여기에서 어떠한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이 살아있는 R형균이, 열처리로 죽은 S형균이 갑자기 다시 부활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잖아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리피스는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살아있는 S형균이 혈액에서 발견된 이유는 여기 R형균으로 이 죽은 S형균에 어떠한 물질이 들어가가지고 형질 전환을 일으킨 것이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형질 전환되는 물질은 그 열처리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져 있었다라는 것이니까, 열에 강한 물질이다라는 아이디어도 얻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피스는 이 형질 전환과 관련된 실험을 했는데, 무엇이 유전 물질인지는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에이버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에이버리는 이제 마찬가지로 그리피스의 실험과 비슷한 실험을 했는데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에이버리를 통해 가지고 DNA가 그 형질 전환시키는 물질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내게 되었는데,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게요. 열처리에서 죽은 S형균의 추출물을 무엇과 이제 섞어줬냐면,
우선 효소를 처리하고 살아있는 알형균과 혼합시켜줬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각각의 시험관마다 다른 종류의 분해효소를 처리를 했는데 먼저 단백질 분해효소를 처리를 했어요. 아 그러면 여기에서 형질 전환을 시켰던 그 물질이 단백질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단백질을 한번 없애보자 라는 아이디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 분해효소를 처리하고 살아있는 알형균과 배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S형균이 관찰이 됐대요. 그 말인즉슨 R형균이 S형균으로 형질전환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형질전환시켰던 물질은 단백질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네. 마찬가지로 다당류 분해효소를 처리를 하고 R형균과 혼합해서 배양을 했더니 S형균이 또 마찬가지로 관찰이 됐어요. R형균이 S형균으로 형질전환되었네 라는 것이죠. 아 그러면 이 다당류, 탄수화물과 같은 다당류도 그 형질 전환시키는 물질은 아니야. 그럼 이번엔 핵산으로 넘어가 보자. 그 중에 RNA 분해효소를 처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R형균과 혼합을 해서 배양을 시켜봤더니 이번에도 S형균이 관찰이 됐어요. 아, R형균이 S형균으로 형질 전환 되었으니까 형질 전환시키는 물질은 RNA가 아니구나. RNA 분해효소 처리하면 여기에는 RNA가 더 이상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질 전환 됐다라는 건 그 물질이 RNA는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제 DNA 분해효소를 처리합니다. DNA 분해효소를 처리하고 R형균과 혼합해서 배양을 했더니 R형균만 관찰했대요. 아, 이 말인즉슨 R형균이 S형균으로 형질 전환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것이죠. 아, DNA를 분해해서 DNA가 없으니까 형질 전환이 안 됐구나. 아, 형질 전환시키는 물질은 DNA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에이버리가 찾아냈다 라는 게 되는 것이죠.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그 어떠한 아이디어를 통해 가지고 그 이러한 형질 전환시키는 물질이 무엇인지를 찾아냈는지 요 정도만 이해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이 실험 자체가 유전 물질을 확인하는 실험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이버리가 유전 물질이 DNA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단백질이 유전 물질이 맞다 라는 믿음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 실험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DNA가 유전 물질이다 라는 사실을 모든 과학자가 수용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우리가 이제 볼 허시와 체이스의 박테리오파지 증식 실험을 통해 가지고 유전 물질은 DNA가 맞아 라는 것을 이제 확정 짓게 됩니다. 자, 그러면 허시와 체이스의 박테리오파지 증식 실험을 한번 보기 전에 박테리오파지가 무엇인지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박테리오파지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인데, 자, 얘네들 단백질 껍질과 DNA를 가지고 있는 애들입니다. 유전 물질로 이렇게 DNA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에요. 이러한 애들은 이제 생활사가 어떻게 되냐면 대장균과 같은 세균에 얘네들이 유전 물질을 쏙 집어넣습니다. 단백질 껍질은 들어가지 않고 유전 물질만 넣어가지고 이 유전 물질을 복제를 해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그 박테리오파지들을 만들어낸 다음에 이 세균을 터뜨리고 나서 또 다른 생활사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인데, 자, 이때 여기에서 어떠한 아이디어를 이용을 했냐면은 그 파지의 DNA하고 파지의 단백질을 요 동위 원소 32P와 35S로 표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방사성 동위 원소거든요. 그럼 얘네들을 추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어디로 이동을 했는지. 그러면 이제 DNA를 32P로 표지하고 단백질을 35S로 표지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구성 원소에 그 답이 숨어져 있습니다. DNA는요, 구성 원소가 뭐예요? CHONP. 촌P죠. 그 다음에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CHONS. 촌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 DNA에 없는 원소가 무엇이, DNA, 단백질에는 있지만 DNA에는 없는 원소가 무엇이냐면 S죠. 그래서 S를 방사성 동위 원소로 사용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단백질에 없고 DNA에만 있는 원소는 INP예요. 그래서 32P로 표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험의 과정을 한번 보니까 이 대장균과 파지를 함께 배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 믹서를 이용해서 파지를 분리했습니다. 이 믹서는 뭔가 얘네들을 혼합시켜 준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단백질 껍질이 얘네 그 표면에 붙으니까 걔네들을 떨어뜨리는, 분리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도 잘 물어보니까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떨어뜨린 애들은
무게가 다를 거예요. 대장균은 무게가 무겁고요. 파즈의 껍질은 가볍겠죠. 그래서 원심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거운 대장균은 침전이 될 것이고 껍질은 요 상층에게 남아있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방사선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라는 걸 봤더니 침전물에서 방사선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나는 분명히 파즈의 DNA에다가 32P 방사성 동위 원소를 표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장균이 있는 곳에서 방사선이 검출됐다라는 것은 파지의 그 유전물질 DNA가 대장균 속으로 들어갔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러니까 유전물질이 DNA고 그 DNA가 이 대장균에서 검출됐다는 사실로부터 DNA가 유전물질이다라는 것을 밝혀낸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한번더 확인하기 위해서 단백질, 껍질에다가 35S로 표지를 해본 거죠. 그리고 나서 똑같이 믹서를 이용해서 파즈를 분리하고, 그 다음에 원심 분리를 해봤더니, 이번에는 방사선이 어디에서만 검출이 됐어요? 바로 상층액에서만 검출이 됐어요. 단백질은 안 들어가는구나. 대장균으로 들어가지 않고, 대장균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DNA 뿐이구나. 라는 거를 확정 지을 수 있었던 실험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이러한 실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 강력하게 의심되었던 유전물질, 단백질과 핵산 중에서 그 DNA가 유전물질이 맞다라는 것을 확인한 실험, 이게 바로 허시와 체이스의 실험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과정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32P를 가려놓고 35S로 가려놓은 다음에 이 결과를 주고 32P가 맞냐, 35S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거는 이제 문제로 한번 연습을 해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유전물질의 확인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DNA의 구조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개념 줌두 번째는요. DNA의 구조예요. 자, 이제 DNA의 구조를 살펴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DNA는 이중나선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이중나선 구조는 오른나선 방향으로 꼬여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 DNA의 기본 단위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뉴클레오타이드다.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바로 인산, 당, 염기가 1대1대1로 결합된 물질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것이죠. 그때 요 DNA를 구성하는 당은 디옥시리보스고 RNA를 구성하는 당은 리보스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디옥시리보스에 인산과 염기가 연결이 되어져 있어서 지금 여기에 그림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인산, 당, 염기. 그러니까 이게 뉴클레오타이드, 그다음에 뉴클레오타이드. 그래서 이제 DNA는 이러한 뉴클레오타이드들이 여러 개 연결돼 있으면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한 가닥,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한 가닥이 서로 결합이 돼가지고 이중나선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이중나선으로 두 가닥이 어떻게 결합이 되어져 있느냐라는 걸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당하고 인산 골격은 바깥쪽을 향해져 있습니다. 당하고 인산 골격은 바깥쪽을 향해져 있고 그다음에 염기가 안쪽으로 향해 있으면서 염기끼리의 결합으로 이제 이중나선 구조가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징이 나타나요. 자, 한번 봐봐요. 쌤이 여기다 단순하게 한번 써볼게요. 당이 이렇게 있어요. 바깥쪽으로 인산이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했었죠. 그럼 여기에는 염기 이렇게 안쪽을 향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 가닥에서의 뉴클레오타이드를 그린 거라면 이쪽 다른 가닥 쪽에서는 어떻게 이제 뉴클레오타이드가 있어야지만 여기에서 염기끼리 결합을 할 수가 있냐면 우리 그냥 이거랑 똑같이 쓰면 인산, 당, 염기 이렇게 똑같이 써버리면 같은 방향으로 있으면 이렇게 염기끼리 만나질 못하죠.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염기가 이렇게 거꾸로 쌤이 거꾸로 한번 써볼게요. 염기 그리고 얘네들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되어져 있다. 그래서 얘네들 한쪽 가닥과 한쪽 가닥은 반대 방향이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그 반대 방향이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역평행 구조이다. 그러면 요두 가닥이 역평행 구조이다라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제 5' 말단, 3' 말단, 3' 말단, 5' 말단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냐면, 자, 여기에 지금 보시면 당의 그 디옥시리보스에 5번 탄소에 인산이 연결되어져 있고요. 3번 탄소에 수산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형성할 때 5번 탄소의 인산과 3번 탄소의 그 수산기가 서로 결합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쭉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제일 끝쪽을 보게 된다면 5' 말단의 인산기가 이렇게 노출되어져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5' 말단이라고 해요. 그럼 얘네들이 쭉 긴 폴리뉴클레오타이드의 마지막이라면 여기에 5'의 인산기는 여기 수산기하고 반응을 해서 서로 연결이 됐을 것이고 여기에 3' 말단의 수산기가 남아 있을 거야. 그럼 얘네들이 결합하지 않고 남아 있다 라고 해서 이쪽을 5' 말단, 3' 말단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쪽 가닥은 어떻게 되겠어요? 쌤이 아까 얘네들은 반대로 뒤집어져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5' 쪽 말단의 반대쪽은 3' 말단이 되는 거고 여기는 3' 말단의 반대쪽은 5' 말단이 된다. 그래서 서로 역평행 구조로 되어져 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치? 자, 그럼 얘네들이 이제 이중나선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염기하고 염기 간의 결합이 형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 염기하고 염기 간의 결합은 수소결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 염기의 종류, DNA에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A, G, T, C 이렇게 있다. 네 개 있다라는 거 우리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때 A하고 T 사이에서 두 개의 수소결합이 형성되고 G하고 C 사이에서 세 개의 수소결합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A는 항상 T하고만 G는 항상 C하고만 결합해요. 이걸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상보적 결합 또는 상보적 염기쌍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짝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이때 A는 항상 T하고 결합하면서 두 개의 수소결합이 형성된다. 그리고 G는 C하고 세 개의 수소결합이 형성이 되니까 우리 DNA 가닥 중에서 누구의 비율이 높으면 더 안정적이 되겠어요? GC가 있을수록 그 가닥이 그 수소결합이 세 개를 있는 것들이 많을수록 두 가닥이 덜 분리되겠죠. 분리되기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A하고 G를요, 우리가 염기 중에 퓨린 계열 염기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C하고 T를 피리미딘 계열 염기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퓨린 계열 염기는 이중고리로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피리미딘 계열은 단일고리로 되어져 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때 쌤은 이렇게 외우거든요. 퓨리는 두 글자니까 이중고리다. 두 글자는 이중고리다. 그래서 A하고 G는 아구 생각해가지고 아데닌 구아닌이니까 아구는 퓨린, 퓨리는 두 글자니까 이중고리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 CT는 피리미딘 계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그림에 GC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얘네들이 가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찾냐? 수소결합이 몇 개 있어? 두 개 있다. 수소결합 두 개니까 AT의 결합일 것인데 두 개의 고리로 되어져 있다. 이게 퓨린 계열이네. 그러니까 얘가 아데닌입니다 라고 고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아데닌하고 항상 결합하는 상보적 염기는 바로 T다. 이렇게 타이민이다 라고 써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GC가 가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몇 개의 수소결합이 있어요? 세 개의 수소결합이 있다. 세 개의 수소결합이 있으면 G하고 C다. 근데 두 개의 고리로 되어 있으면 퓨린 계열 염기가 되는 것이고 구아닌, 그 다음에 사이토신 이렇게 우리가 바로 맞출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죠. 되겠어요? 좋아. 그래서 우선 여기에서 염기의 특성, 그 다음에 그 역평행 구조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상보적인 염기로 얘네들이 이루어져 있다라는 아이디어는 이제 어디서부터 오게 되었냐면 이제 샤가프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샤가프가 이제 밝혀낸 것이 이제 생물 종마다 이 염기의 구성 비율은 다르지만 그 각각의 생물 종마다 A하고 T의 비율은 거의 같다. 그래서 우리는 A하고 T의 개수가 같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G하고 C의 개수가 같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상보적으로 결합을 하기 때문에 DNA 두 가닥에서 전체에서 보게 된다면 A하고 T의 개수가 같을 것이고 G하고 C의 개수가 같을 것이다 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비율로 따지게 된다면 A 플러스 G의 값은 T 플러스 C의 값과 마찬가지로 전체 100%로 봤을 때 50%가 되겠죠. 왜냐면 A하고 T가 상보적으로 결합하고 항상 얘네끼리만 짝을 이루고 G하고 C가 상보적으로 결합하기 때문이다. 그럼 이걸 분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A 플러스 T분의 G 플러스 C는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분모하고 분자에 이렇게 상부적인 여기에서 그 A 플러스 G죠. A 플러스 G와 T 플러스 C.

이 값이 1이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이 A하고 T처럼 이렇게 상고적인 염기가 분모하고 분자에 존재하게 된다면 얘네들은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도 있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 샤가프의 법칙과 관련된 내용까지도 함께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이 샤가프의 법칙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프랭클린이 발견한 X선 회절 사진 이런 걸 통해가지고 왓슨과 크릭이 이게 이중나선 구조이다라는 것을 이제 밝혀내는데 큰 도움을 받았던 거예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DNA의 구조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 그러면 DNA의 복제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DNA의 복제는요, DNA 복제 가설 세 가지가 있었어요. 보존적 복제, 반보존적 복제, 분산적 복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반보존적 복제가 맞다. 이것을 확인한 실험이 메셀슨과 스탈의 실험입니다. 그럼 이제 이 차이점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 보존적 복제는 요 두 가닥으로 되어져 있는 이 DNA 가닥이 그대로 남아져 있고 새로운 가닥이 만들어지는 거, 새로운 DNA가 만들어지는 걸 우리는 보존적 복제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반보존적 복제는 요 두 가닥이 각각이 풀려요. 그러면서 한 가닥 한 가닥이 각각의 주형 가닥으로 작용을 하면서 새로운 가닥이 합성되는 것을 반보존적 복제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분산적 복제는요, 얘네들이 이제 조각 나뉘게 되고 새로운 조각들과 합쳐져서 이제 만들어지게 된다. 새로운 그 DNA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거를 분산적 복제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반보존적 복제가 맞다라고 했었고, 이거를 확인한 실험이 바로 메셀슨과 스탈의 실험이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메셀슨과 스탈 같은 경우에는요, 마찬가지로 얘네들 동위 원소를 이용했어요. 자, 이제 질소 있죠. 질소는 이제 염기를 구성하는 원소인데, 이 질소가 15N이 있고 14N이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럼 얘네들 15하고 14는 질량수잖아요. 무게가 달라요. 그래서 15N과 14N의 N 중에서 15N이 더 무겁다라는 것을 그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대장균을 우선 15N이 들어있는 배지에 여러 세대 배양해서 15N이 포함된 DNA를 갖는 대장균을 얻어냈어요. 그리고 얘네들을 14N이 들어있는 배지로 옮겨서 각 세대를 얻어낸 것이다. 그 결과로서 이제 원심분리시키면서 이제 얘네들이 반보존적 복제가 맞다라는 것을 찾아낸 거거든요. 자, 그걸 이제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자, 이제 여러분들은 시험 문제에서 이게 처음에 어디에서, 어느 배지에서, 어떠한 질소가 들어있는 배지에서 키웠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15N에서 키우다가 14N으로 옮겼다라고 나와 있지만, 충분히 문제 상황에서 14N에서 15N으로 바꿀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확인해라 라는 것을 먼저 알려주고, 자, 우선 우리는 첫 번째로 G0를 얻은 것은 15N 배지에서 키운 애들을 얻은 거잖아요. 자, 그럼 얘네들을 이제 원심분리게 시키게 되면 이 DNA는 두 가닥 모두 15N으로 이루어진 가닥이겠죠. 맞아. 그래서 이 15하고 15, 두 가닥이 모두 15N, 15N이면 얘네들이 이제 그 나오는 애들 중에서 가장 무거운 DNA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심분리 시험관에서 가장 아래쪽에 이렇게 띠가 형성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문제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14N이 들어있는 배지로 옮겨서 대장균을 배양해서 G1세대를 얻어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얘네들이 그 배양을 했으니까 반보존적 복제에서 얘네들이 두 가닥이 우선 풀린다라 그랬죠. 자, 각각을 주형으로 해가지고 14N으로 표지된 그 14N이 포함된 DNA 가닥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한쪽 가닥은 15N이니까 쌤이 숫자 15만 쓸게요. 한쪽 가닥은 14, 그 다음에 14, 15 이렇게 될 테니까 무게로 따지게 된다면 이 15, 15보다는 더 가벼워야겠죠. 그러니까 위쪽에 원심 분리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간 무게의 DNA에 띠가 나와서 얘네들이 이제 반보존적 복제가 맞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과정의 일부가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보존적 복제라면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 여기에서 15, 15N이 포함된 두 가닥에서 보존적 복제가 맞다면 15, 15에 그 다음에 14, 14 나오게 되면서 띠가 두 개가 나와야 돼요. 그치? 무거운 DNA의 하나, 그 다음에 14, 14면은 여기 14, 14가 제일 상층이거든요. 상층에 있는 거 띠가 두 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의 띠만 나왔다라는 것은 분산적 복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지. 이 과정에서.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또한 번, 14N 배지가, 14N이 들어있는 배지에서 얘네들을 쭉 배양해서 G2, 두 번째 세대의 그 대장균들의 DNA를 한번 살펴봤더니, 얘네들은 이제 어떻게 나왔느냐. 만약에 얘가 아까 나왔었던 분산적 복제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들이 이제 다 흩어졌다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 얘네들 하나의 띠로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두 개의 띠가 나오게 되었고, 그두 개의 띠가 어떻게 나왔냐면, 얘네들이 반보존적 복제가 맞다라는 것이 확정이 됩니다. 어떻게 됐냐면, 15N에 14인가다. 그 다음에 14, 14. 그러면 15, 14. 이런 그 무게의 띠가 하나 나올 것이고, 14, 14인 무게의 띠가, 하나가 나오겠죠. 가벼운 띠가, 가벼우니까 상층에 하나가 나오게 될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4, 14. 그 다음에 15, 14가 나오게 될 테니까, 여기 15, 14에 두 개. 그 다음에 14, 14에 두 개니까 1대1의 비율로 나오겠죠. 그래서 두 곳에 띠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반보존적 복제가 맞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셀슨과 스타레 실험을 통해 가지고 세 가지 가설 중에서 반보존적 복제가 맞다라는 것을 확인한 실험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그 반보존적 복제의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반보존적 복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야 돼요? 두 가닥이 풀리면서 새로운 가닥이 합성이 돼야 돼요. 그치? 그러면 반보존적 복제의 첫 번째는 이중나선이 풀려야 됩니다. 이중나선이 풀린다. 자, 이 이중나선이 풀리는 것은 효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인데, 바로 헬리케이스라는 효소에 의해서 이중나선이 풀리게 돼요. 자, 마치 지퍼를 쭉 여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에 헬리케이스라는 효소 보여요? 효소가 쭉 얘네들의 수소결합을 깨면서 이렇게 이중가닥을 풀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먼저 보세요. 그러면 복제 진행 방향이 헬리케이스가 지나간 방향이니까 지금 왼쪽으로 복제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자, 이 헬리케이스는 수소결합을 끊는다. 수소결합을 끊음. 수소결합이 끊어짐. 이렇게 써놓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여기에서 RNA 프라이머가 합성이 돼야 됩니다. 자, DNA의 복제 과정인데 왜 갑자기 RNA가 등장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이 RNA 프라이머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왜냐면 얘네들이 풀렸어. 그러면 이제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들이 이렇게 뚝뚝뚝뚝뚝 붙으면서 새로운 가닥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시작점을 제공해 주는 애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바로 이 RNA 프라이머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3' 말단에 OH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얘네들 이제 복제 과정은 어떠한 요소에 의해서 주도가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DNA 중합 효소에 의해서 이제 얘네들이 쭉 DNA가 새로운 가닥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인데 이때 이 3' 말단에 OH를 제공해 주는 프라이머가 있어야지만 그 3' 말단에서부터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들을 쭉쭉쭉쭉 붙여 나가면서 새로운 가닥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RNA 프라이머를 합성한 다음에 이제 DNA 중합 효소가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새로운 가닥이 합성이 될 건데, 자, 이 새로운 가닥의 합성의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한다면, RNA 프라이머예요. 지금 여기에 그림에 여기가 RNA 프라이머입니다. RNA 프라이머. 이건데, 여기에 이제 3' 말단 쪽에 OH 제공하고, 거기에 이제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합성해 나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새로운 가닥은 어느 방향에서 어느 방향으로 만들어질 거냐면, 5' 방향에서 3' 방향 쪽으로 만들어지겠죠. 그치? 그래서 새로운 가닥의 합성은 5'에서 3'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자, 이거는 누구에 의해서 일어난다? DNA 중합효소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DNA 중합효소는 이 원래의 가닥, 그 원래의 가닥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주형 가닥이라고 해요. 이 주형이 원본 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원본 틀을 따라서 DNA 중합효소가 이제 새로운 가닥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 주형 가닥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 거죠? 방향성이. 얘가 새로운 가닥이 5'에서 3'이고 역평행 구조다라고 했으니까
3프라임에서 5

프라임 쪽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형 가닥 기준으로 주형 가닥을 따라 DNA 중합해서는 3프라임에서 5프라임 쪽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이 방향성을 물어봤을 때 새로운 가닥을 묻는지 주형 가닥을 따라서 가는 방향을 묻는 건지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그 방향성을 결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 DNA의 반보존적 복제가 일어날 때 헬리케이스가 먼저 푼다라고 했잖아요. 풀었어. 그럼 두 가닥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그 두 가닥에 대해서 그 두 가닥을 주형 가닥으로 해서 새로운 가닥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자, 우선 첫 번째로 여기 지금 선생님이랑 봤었던 5프라임 쪽에서 쭉 3프라임 쪽으로 한 방에 끊김없이 만들어지는 애들은 얘네들은 연속적이다 라고 해서 선도 가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반대쪽 가닥에 있는 애들은 연속적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RNA 프라이머는 3프라임의 말단을 제공해 준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는 지금 5프라임부터 시작해. 그러면 RNA 프라이머가 이렇게 붙게 된다면 3프라임 말단 쪽을 제공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RNA 프라이머가 그 헬리케이스에 의해서 풀렸을 때 중간 정도의 RNA 프라이머가 이렇게 합성되어져서 붙게 되고 3프라임의 말단을 제공해 주게 되면 DNA 중합 효소가 쭉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헬리케이스가 좀 더 풀면 또 뒤에 RNA 프라이머가 합성되어서 붙고 그 다음에 DNA 중합 효소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니까 이 가닥은 한 방에 쭉 연속적으로 만들어질 수 없죠. 그래서 이 가닥을 우리는 지연 가닥이라고 부르고 이거는 불연속적으로 합성이 된다. 쌤, 그러면 이 짧은 가닥들이 만들어질 텐데 얘네들은 끊겨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한다면 이 끊겨 있는 가닥은 이제 DNA 연결 요소가 와가지고 이 DNA 연결 요소가 끊긴 가닥들을 이렇게 이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두 개의 이 하나의 DNA로부터 두 개의 DNA가 만들어지는 거, 이거를 바로 DNA의 복제라고 하고 그 두 가닥이 이제 주형 가닥으로 해서 새로운 가닥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이것을 반보존적 복제 과정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나왔던 효소들, 헬리케이스, 그 다음에 DNA 중합효소, 그 다음에 얘네들의 방향성까지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DNA의 반보존적 복제 과정까지 다 살펴봤으니까 이제 우리 오늘 배웠던 내용을 빈출픽 문제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그리피스의 실험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은 폐렴 쌍구균을 이용해서 그리피스가 수행한 실험의 일부를 나타낸 것인데 기억과 니은이 얼형균과 S형균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살아있는 기억을 주입을 했을 때 쥐가 죽었죠. 그럼 누가 병원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피막을 갖고 있는 애들. 그 피막을 갖고 있는 애들이 S형균이다. 그래서 기억이 S형균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얼형균을 주입했을 때는 살았어. 그러니까 니은이 얼형균이다. 그리고 이 병원성에 있는 S형균을 열처리로 죽이게 되면 쥐가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열처리로 죽은 S형균과 살아있는 R형균의 혼합물을 넣어줬더니 죽었고 이 쥐의 혈액에서는 살아있는 R형균이 검출이 됐어요. 그 말인즉슨 여기에서 R형균이 S형균으로 형질 전환되었구나라는 것을 밝혀낸 실험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보기 기억 가볼게요. 기억은 R형균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니은이 R형균이었어요. 그래서 틀렸다. 그리고 니은, 라의 죽은 생지에 살아있는 기억이 발견된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는 죽은 생지에서 누가 발견된다고요? 살아있는 S형균이 발견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S가 기억이니까 이거 맞는 거죠. 맞는 선지. 그 다음, 이 실험을 통해 폐렴 쌍구균에서 형질 전환을 일으키는 물질의 종류를 알아냈습니까? 아니요. 형질 전환시키는 물질이 있다. 그게 열에 강하다 정도는 알아냈지만 어떠한 종류인지까지는 알아낼 수 없었어요. 그래서 X 해줘야 되는 것이고, 자, 이것이 어떠한 식으로 이렇게 바꿔서 나올 수 있냐면 미음 먼저 볼게요. 그리피스는 이 실험을 통해 유전 물질이 DNA임을 증명하였다. 아니죠. DNA임을 증명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기출 문제 나온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R형균인지 S형균인지 물어볼 때 피막을 갖는지 안 갖는지로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지금 니은이 R형균이죠. R형균은 피막이 없다. 얘네를 피막이 없어서 군체를 형성할 때 표면이 거칠거칠해요. 그래서 러프하다 해서 R형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막을 갖는 애들은 그 군체를 형성했을 때 표면이 매끈매끈한 그 스무스한 S형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S형균이

R 형균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지. 그래서 플러스 보기까지 봐봤고. 그러면 그리피스 봤으니까 에이버리 실험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에이버리 실험은 이제 여기에서 어떠한 물질이 유전물질이냐라는 것을 찾아낸 거잖아요. 아이디어가 무엇이었냐면, 분해 요소를 처리하는 거였어요. 그 후보 대상이 되는 물질의 분해 요소를 처리해보는 거였는데, 자, 이제 과정을 보게 된다면, 열처리로 죽은, 누구를 열처리로 죽여야 돼요? R형균은 열처리로 죽일 필요가 없잖아요. 병원성이 없으니까. 바로 S형균을 열처리로 죽여야 되죠. 그래서 기억이 S형균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1과 2가 무엇과 무엇 중에 하나냐면 DNA 분해 요소와 RNA 분해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얘네들 효소를 처리하고 누구하고 혼합해줘야 되냐면 형질 전환 돼야 될 대상 균이 누구였냐면 R형균이었어요. 그래서 니은은 R형균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살아있는 기억이 관찰이 안 됐다라는 것은 얘는 R에서 S로 형질 전환이 안 됐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기억이 관찰됐다라는 건 R이 S로 형질 전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형질 전환되었다라는 것은 DNA가 존재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E는 DNA 분해 요소가 아니라 RNA 분해 요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자, 그리고 1은 형질 전환이 안 됐으니까 형질 전환되는 물질인 DNA를 분해하는 것을, 분해하는 효소를 처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과 2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에서 기억. 기억은 S형균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억은 S형균이 맞네요. 동그라미. 그 다음에 1은 RNA 분해 요소가 아니라 DNA 분해 요소였으니까 틀렸고, 다음에 A에는 형질 전환을 일으키는 물질이 있다라고 돼 있어요. 열 처리로 죽었지만 형질 전환하는 시키는 물질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R형균과 혼합해가지고 형질 전환을 일으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있다. 즉, DNA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 디귿은 맞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보기까지 한번 본다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이의 기질은? 이라고 물어봤어. 자, 이는요, RNA 분해 효소였어요. 자, 얘네들은 이제 기질 특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의 기질은 RNA인데 DNA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지. 아, 그러니까 얘가 DNA 분해 요소인지 RNA 분해 요소인지를 물어보는 보기 선지가 이런 식으로 우리 효소의 기질로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미음. 과정 가에서 형질 전환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과정 가는요. 쌤이 새로 만들었어요. 여기에다가 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자, 여기 이 살아있는 R형균과 죽은 S형균, 그 다음에 RNA 분해 요소까지 처리해가지고 배양을 했을 때, 자, 여기에서 형질 전환이 일어났느냐? 그치. 살아있는 S형균이 관찰됐으니까 형질 전환이 일어났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얘는 맞는 거예요. 됐지? 그 다음에 비읍. A에는 S형균의 DNA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까 여기에 형질 전환시키는 물질이 있다 그랬죠? 그게 DNA였으니까 S형균의 DNA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골라주시고 넘어가서 이제 빈출픽 3번 문제로 가서 허쉬와 체이스의 실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기억과 니은이 32P와 35S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고, A와 D 중에서 B하고 그 다음에 C에서만, 여기 B하고 C에서만 방사선이 검출되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A와 D는 B와 D는 원심 분리하여 얻은 침전물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여기부터 골라보도록 합시다. 기억하고 니은이 32P와 35S 중에 누구냐라는 걸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32P는 DNA에 표지한 것이죠. 이 P가 DNA에 존재하니까, S는 단백질에 존재하니까 얘는 단백질에 표지를 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어. 자, 그랬을 때요그 박테리오파제의 유전물질은 대장균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대장균 안으로 들어간 것이 무엇이었다? 바로 DNA였다. 그치? 그러면 여기 침전물에 대장균이 존재할 것이고, 이 B에서 지금 방사선이 검출됐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무엇으로 표지를 한 거예요? 방사선은 바로 32P로 표지를 했겠죠. 그러니까 DNA에 표지가 된 것이고, 박테리오파지의 DNA가 대장균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B에서 방사선이 검출된 것이고, 요 니은은
35S가 되면서 35S는 단백질을 표지하게 되는 거니까 단백질 껍질은 이렇게 믹서에 넣었을 때 그 대장균과 분리가 된다. 그래서 상층액에 존재한다. 그래서 상층액에서 방사선이 검출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자, 그럼 보기 기억. 기억은 35S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때요? 기억이 32P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B에 파지의 DNA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대장균이 침전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방사선이 검출됐다라는 것은 파지의 DNA가 대장균 안으로 들어왔다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맞는 것이다. 이 실험을 통해 DNA가 유전물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장균 안으로 들어간 것이 유전물질인데 단백질 껍질은 들어가지 않고 상층액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파지의 DNA는 대장균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요 침전물에서 방사선이 검출이 된 거죠. 그래서 DNA가 유전물질이다라는 것을 알아낸 실험이 되겠습니다. 니은 디귿 맞고요. 자, 플러스 보기 보면 가와나 모두에서 파지의 유전물질은 대장균으로 들어간다. 지금 방사선이 검출된 것은 어떤 걸로 표지했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파지의 유전물질 DNA는 대장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얘는 맞는 것이고 믹서 작동을 왜 했냐? 대장균에 붙어있는 파지를 분리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거 맞죠? 그 다음에 다 원심 분리는 왜 했냐? 라고 물어봤을 때 파지의 단백질 껍질을 침전시키기 위한 과정이에요. 이제 얘네들을 무게별로 나누는 거는 맞아요. 근데 파지의 단백질 껍질은 침전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가볍죠? 그러니까 상층액이 존재하는 것이고 이 파지의 단백질 껍질이 아니라 대장균이죠. 무거운 대장균을 침전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고쳐주셔야 됩니다. 비읍 틀렸습니다. 자, 다음에 1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이제 DNA 복제와 관련해서 메셀슨과 스탈이 수행한 실험의 일부를 나타낸 것인데 A와 B는 15N과 14N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부모 세대 대장균 G0 세대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DNA의 띠가 나오게 됐냐면 띠가 형성이 됐냐면 얘네들이 이제 15N이 나와 있는 것이 가장 무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어디에서 배양했다라는 걸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어? 15N이지. 15N에서 이렇게 배양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생성된 DNA가 모두 15N, 15N. 쌤은 숫자만 쓸게요. 이렇게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치? 자, 그러면 얘네들 이제 반보존적 복제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14N으로 14N이 들어있는 배지를 옮겨서 배양을 하게 된다면 이것이 15N, 15N짜리가 이렇게 떨어지게 될 것이고 14N, 14N짜리가 가진 DNA 가닥이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은 띠는 15, 14인 층에서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세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얘 모두 14N에서 계속 키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15, 그 다음에 여기서도 15 이렇게 한 가닥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온 14, 14 있겠죠? 그리고 새로운 가닥은 모두 14N을 가지게 될 테니까 이렇게 그래서 쌤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모두 14N을 가진 가닥이다 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하얀색이 15N을 가진 가닥이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띠는 15, 14 그러니까 중간에 띠가 형성될 것이고 14, 14가 제일 가볍겠죠? 가장 위에 띠가 형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1대1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럼 보기 기억에서 A는 14N이다 라고 했으니까 어때요? A는 15N이죠. 그래서 틀렸고 G2에서 2세대에서 14, 14N DNA와 그 다음에 15, 14N DNA의 상대량의 비는 1대1이었어요. 근데 1대3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1대1 이렇게 해줘야 되고 메셀슨과 스탈은 이 실험을 통해 DNA가 반보존적으로 복제됨을 확인했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빈출픽 5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반보존적 복제 과정인데 이제 여기에서 기억은 새로 합성된 가닥이다 라고 주어졌고요. 니은과 디귿은 모두 프라이머래요. 지금 RNA 프라이머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누가 먼저 합성이 됐는지 보기에서 물어볼 수밖에 없겠네.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여기 A하고 B가 각각 5프라임 말단과 3프라임 말단 중에 하나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 화살표 되어 있는 게 새로운 가닥이 합성되고 있다는 거죠. 새로운 가닥은 5프라임에서 3프라임 쪽으로 이제 합성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주형 가닥은 반대 방향 3프라임
5'. 그래서 A가 5' 말단, B가 3'.

프라임 말단, 이쪽이 오프라임 말단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됐지? 자, 그러면 보기 기억에서 A는 오프라임 말단이다 라고 했는데 A는 오프라임 말단이 맞고요. 그 다음에 기억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새로운 가닥인데 연속적이야. 연속적인 걸 우리는 선도 가닥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니은과 디귿 중에 누가 먼저 합성이 된 거예요? 자, 지금 얘가 헬리케이스가 이렇게 지나갔어. 그러면은 요렇게 붙어가지고 먼저 합성되고, 그 다음 디귿이 붙어서 합성되고, 그 다음 니은이 붙어서 합성됐겠죠? 디귿이 니은보다 먼저 합성돼야 되는데 니은이 먼저 합성됐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됐어. 자, 그리고 자, 얘를 한번 가라고 해볼게요. 여기 DNA 중화표수 중에 선도 가닥에 얘를 가라고 한번 표시해볼게요. 가는 복제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이동한다. 그치? 복제 방향이 여기 헬리케이스가 있는 방향이죠? 그러니까 복제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이동한다. 맞고요. 그다음에 가는 주연 가닥과 상부적인 프라이머를 합성한다? 아니요. 이 DNA 중화표선은 프라이머를 합성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프라이머는 이제 다른 특정 효소가 있어요. 그래서 프라이머 합성하는 효소는 따로 있는데 DNA 중화표선은 프라이머를 합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예, 골라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빈출픽 여섯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서로 상부적인 단일 가닥 1과 2로 구성된 이중 가닥 DNA의 일부를 나타낸 것인데 기역리은 디귿리을이 아데닌, 그다음에 사이토신 구아닌, 타이민 이거래요. 자, 선생님이 찾는 방법 알려줬었죠. 지금 여기에 수소 결합이 존재하는데 두개 있다. 아, 그러면은 A하고 T다. 이 중에 퓨린 계열이 이중골이라고 했으니까 기역은 퓨린 계열인 A. 그럼 A하고 상부적으로 결합한 뒤에는 T. 그다음에 수소 결합이 세개 있는 디귿리을은 G하고 C 중에 하나일 텐데 이중골이. 이게 바로 그 퓨린 계열이었고, 퓨린 계열은 아구. 그러면 얘는 G, 구아닌이고 얘는 사이토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치? 자, 그럼 이때 A는 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거 당인데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의 당과 같을까요? 아니죠. RNA는 리보스. 그 다음에 여기 DNA는 디옥시리보스입니다. 그래서 얘는 X 해줘야 되는 것이고, 다음에 X에서 니은 플러스 디귿분의 기역 플러스 리을은 1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니은이 T예요. 디귿은 C고요. 기역은 A고 리을은 G예요. 쌤이 상부적인 염기가 이렇게 분자 분모에 있을 때는 얘네들은 어차피 얘네가 상부적으로 결합하고 얘가 상부적으로 결합하니까 이 비율은 똑같겠죠. 50% 50%로 똑같을 테니까 분수의 값은 1이다. 요거 맞는 것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 디귿에서 1에서 디귿 플러스 리을분의 기역 플러스 니은은 2에서 이 값과 같다라고 했어요. 디귿이 무엇이었냐면 C였고요. 리을은 G, 기역은 A, 니은은 T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1과 2는요, DNA의 이중 가닥에 한쪽에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한쪽에 폴리뉴클레오타이드예요. 그러면 여기 각각의 가닥에서 A하고 T가 상부적으로 결합할 것이고, T가 A하고, 그 다음에 C가 G하고, G가 C하고 상부적으로 결합할 테니까 요 값은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겠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쌤이랑 유전 물질에 대한 문제까지 함께 다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유전자 발현과 관련된 내용들 또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우리 생윤아들. 다른 친구들과 격차를 만드는 효율 높은 그리고 초집중하는 그래서 만점을 만들어내는 생윤 만점너들의 시간 여덟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정의와 윤리 파트에서 어떻게 하면 교정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까라는 핵심적인 주제로 클리어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주제를 위한 세팅 한번 하고 가죠. 먼저 책상 세팅하면요. 수능특강에서는 사회정의와 윤리에서도

교정적 정의라는 제목이 들어간 파트를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챙겨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전체의 흐름을 보시면서 그 핵심적인 내용과 논리적인 부연 설명 등을 함께 참고해 주시는 것이 역시나 공부법의 핵심입니다. 그럼 마인드 세팅 한번 하고 갈까요? 오늘 학교에서 여러 가지로 바쁜 일들도 있었을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상황들이 있었을 수도 있을 텐데, 아, 내가 오늘 하기로 한 공부 해야지라고 맘먹고 들어온 여러분들, 너무 멋집니다. 그런 여러분들은 비록 조금은 어려운 단원에서 한 발짝 한 발짝 신중하게 천천히 내딛더라도 아예 그 발자국 내딛는 것을 중단한, 그만둔, 아, 이거 어려워, 너무 어려워, 너무 하기 싫어 하는 다른 친구들에 비하면 훨씬 더 앞으로 쭉쭉 나갈 가능성 있는 친구들. 그리고 그런 격차를 이미 만들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런 점에서 자신감 한번 뿜뿜! 어깨 한번 톡톡! 오늘도 잘해낼 수 있어! 그 마음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키리노트 준비해 주세요. 자료실에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부연 설명 체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교정적 정의라고 했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 중에 교정적 정의라는, 즉, 불법,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어떠할 때 정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네 명의 학자, 철학자들을 통해서 만나보는데요. 특이점은 서양의 근대 사상가들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사진과 이름 옆에 생물 연도를 함께 적어 놓은 이유는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만나는 이네 명의 사상가들, 시험에 나오는 이 사상가들은요. 비슷한 시기에 서양 근대의 그 사상적,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공통적인 배경이 있지만 또 그들 각자는 어떤 점에서 주안점을 두고 형벌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지 비교 분석해 보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비슷한 복식에 비슷한 생물 연도를 갖고 있는 이들에게서 찾아보자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포인트는 사회 계약론자인 루소 그리고 공리주의자 벤담을 기본에 깐 다음 그런 사회계약론과 공리주의의 입장이 복합적으로 드러나는 형법학자 베카리아 입장을 생각해 보고요. 그런 베카리아와 칸트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 분석해 보는 포인트가 오늘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핵심 내용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죠. 우리 사회 질서를 지키자고 법을 만들었어. 맞아, 맞아. 그 법을 지키는 것이 옳아. 그래, 맞아. 그럼 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는 처벌해야 되겠지? 어, 그럼. 그럼 범죄자를 처벌할 때 기준이 필요할까? 어, 그럼. 왜요? 죄형 법정주의와 비례성의 원칙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범죄 행위라는 법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것이 명확하게 법에 근거한 판단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또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을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법에 근거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 사적인 차원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고요. 공적 차원의 법에 근거한 판단이 돼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범죄 행위와 형벌 간에는 비례성의 원칙이 작용해야 되겠습니다. 이 기본적인 원칙을 세워두고, 그렇다면 말이야, 범죄자를 처벌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그때, 범죄자도 사람이잖아. 사람으로서 인격적인 존중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해. 라고 하는 입장이 하나 있고요. 그런 입장에서는요, 범죄자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방법? 그건 다름 아니라, 범죄자가 자기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야. 그럼 범죄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진다는 건 뭐겠어? 법에 근거한 처벌을 받음으로써 내가 선택한 내 행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범죄자한테 처벌을 주는 것은 그를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거야. 이걸 응보주의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이러한 오른쪽에 계약론적이고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범죄자를 처벌하는 행위에 대한 이익을 고려하는 것과는 달리 왼쪽에 있는 응보주의, 특히 칸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범죄자를 처벌해서 사회 이득이 되면 그 처벌의 정당성을 갖고, 처벌했는데도 사회적 이익이 없으면 그 처벌은 정당성을 안 갖는다? 그래서 처벌하지 않는다? 그건 안 되겠는데? 사회적인 이익이 되느냐의 여부 자체보다는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형벌에 가하는 것, 그것이 정의야 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대비구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큰 틀 안에 제가 질문을 만들어 놓은 건요, 제가 녹여낸 말이긴 하지만 매우 중요한 써머리를 이미 해드린 거예요. 계약론, 공리주의, 칸트의 응보주의, 대표적인 세 가지 입장을 봤을 때 각각 그들에게 특징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론과 공리주의의 입장은 큰 틀에서 봤을 때 사회적 차원의 이익을 고려하고자 하는 것이 반영된다. 반면 칸트와 같은 입장에서는 그런 사회적 차원의 이익을, 그런 결과를 고려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 비교가 되겠죠. 그럼 제가 지금 써머리로 짚어드린 이 포인트를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사상가별로 풀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풀어가는 사상가는 계약론자 루소부터 가죠. 서양의 근대사회는 계몽주의의 열풍과 사회계약론이라는 또 다른 새로운 열풍이 또 불던 시대입니다. 그 중에서 장자크 루소라는 프랑스의 이 유명한 사상가는요, 사회계약론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을 토대로 형벌이라고 하는 것도 사회계약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사회계약은 뭐냐?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생명, 자유, 권리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국가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관점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계약에 의해서 형성한 사회, 국가 안에서 우리는 안전과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어 라는 사회계약론적인 관점에서 형벌의 정당성 여부를 따지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이 사회계약론 관점에서 사회를 지키기 위한 법과 제도를 어긴 범법자, 범죄자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을 가질까? 두 번째 항목이에요. 그들은 다름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위의 항목에서처럼 맺은 계약을 파기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공공의 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반역자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사회 구성원들이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맺었던 계약을 파기하고 그 우리들의 계약의 내용에 반역적인 행동을 한 공공의 적이라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그들로부터 우리의 계약과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설명이 되겠죠. 그럼 그 범죄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범죄, 살인이라는 범죄에 대해서는 어떤 형벌이 정당할까요? 라는 것은요, 이렇게 가게 됩니다. 살인은 위에서 말한 사회 계약에 근거한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약을 맺었는데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생명을 빼앗은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무거운 범죄예요. 그래서 그런 범죄자, 살인자를 국가로부터 분리시켜야 된다라고 봐요. 이때 국가로부터 분리시키는 방법으로는 생명을 빼앗음으로써 영원히 분리시키는 사형이라는 방법도 있고요. 또 추방형으로서 우리의 지역으로부터, 우리 구성원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시키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 살인자에 대해서는 사형과 추방형이라는 두 가지의 형벌이 가능하고 그것이 정당성을 갖는다라고 결론적으로 도출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런 루소의 입장이 시험에 나올 때는요, 루소의 이 텍스트를 기반해서 제시문이나 선지가 잘 꾸려지기도 합니다. 루소에게서 나오는 내용 중에 그래도 가장 좀 난도가 있거나 학생들이
이거는 한번 읽어는 보고 가야 될것 같은데요. 조금 어려운데요. 라고 하는 것들을 가져왔는데,

하는데요. 한번 보시죠. 타인의 희생으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은 타인을 위해 필요하다면 마땅히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야 함. 살인자가 사형을 받는 것에 동의하는 것은 자신이 살인자의 희생물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임. 이라는 이 문장은 위에서부터 다시 한번 논리적으로 되짚어 보시면 우리 사회계약 맺었지. 왜 맺었어? 생명을 지키려고. 그러면 누군가의 다른 구성원의 생명을 빼앗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면 될까? 그 사람은 형벌로서 혹은 사형으로서 추방형으로서 다스려야만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겠지. 그래, 그럼 그걸 우리 합의, 계약의 내용으로 하자. 하고 스타트를 했어요. 그런데 만약 그 구성원 중에 그 계약에 합의한 그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이 계약을 파기했어요. 그러면 그는 우리가 처음 맺었던 그 계약의 내용대로, 그가 처음에 동의했었던 그 계약의 내용대로 처벌받는 것이 우리의 사회계약을 지켜가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루소예요. 이게 계약론적인 방법이고, 그러면 계약론이 형벌을 통해 생각하고 있는 목적은, 지향하고 있는 목적은 사회계약을 지키는 것,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의 안전과 생명 등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사회적 차원의 이익, 그리고 공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어요. 두 번째, 벤담 가겠습니다. 영국의 근대 대표적인 사상가 공리주의, 벤담의 입장이에요. 벤담의 입장은 우리가 앞에서 공리주의 할때 정말 탄탄하게, 정말 쫀쫀하게 정리를 잘했거든요. 그 내용을 복습하다시피 다시 한번 반복해보면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공리주의의 입장에서는 선악의 윤리적 판단의 근거가 뭐예요? 라고 하면 내가 경험한 결과가 유용하냐의 여부가 선악의 주요한 판단 기준이에요. 그렇다면 그 유용한 결과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라고 했을 때는요. 다름 아니라 인간의 본성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린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는 본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것으로부터 도출되는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라는 윤리관에서 구체적인 경험의 결과, 유용한 경험의 결과, 결과의 유용성을 도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쾌락주의적 행복론을 우리가 공부했던 거죠. 그러니 구체적으로는 쾌락이냐 고통이냐의 여부. 쾌락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면 유용한 결과가 되겠고요. 고통을 가져오게 되면 그것은 악이기 때문에 유용하지 못한 결과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적용해야 되는 중요한 룰은 쾌락을 증진시키고 고통을 감소시키는 것만큼 옳다라는 유틸리티의 원리, 공리의 원리입니다. 그것을 도출했었던 것이 지난 윤리 문제에 대한 접근에서 벤담에게서 우리가 강조하면서 공부했던 내용들인데 그 내용을 기본에 두고 가볼까요? 먼저 범죄자에게 형벌을 부과한다면 형벌을 받는 범죄자의 입장에서는 쾌락이 증진될까요? 고통이 증진될까요? 그럼요. 고통이 증진되죠. 다양한 형태의 형벌을 받고 그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것 자체가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정도의 고통을 유발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쾌락주의적인 행복론의 관점에서 고통은 선입니까? 악입니까? 악이에요. 그렇다면 형벌은 악이니까 부여하면 안 되는 건가요? 형벌은 정당하지 못한 건가요? 옳지 못한 건가요? 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조건부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어떻게? 다시 한번. 결과의 유용성으로. 즉, 우리가 이런 형벌을 집행하기 위해서 발생되는 비용이 있을 겁니다. 또한 그 형벌을 받음으로써 증가되는 범죄자의 고통 역시도 비용과 함께 고려해 볼 내용 중 하나이고요. 그것을 무엇과 비교를 해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용이 발생하고 고통이 생길 수 있지만, 이 형벌이 부과됐을 때 우리가 결과적으로 얻게 되는 유용성, 즉 혜택은 어떤 걸까?

상품일까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 하에 비용에 비해 혜택이 더 크게 됐을 때에는 이때는 형벌이 유용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유용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형벌을 부과했을 때 고통과 비용이 더 크고 그것에 비해서는 형벌의 효과가 적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다른 표현을 해보자면 형벌로 인해서 발생하게 될 고통보다 형벌로 인한 이익이라는 결과가 더클때 형벌은 정당성을 갖습니다. 라는 조건부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벤담의 입장에서 형벌에 대해서 정리하는 입장이에요. 조건부적인 판단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 그가 살인자에 대해서 어떠한 디테일한 입장을 갖고 있었던가라고 하는 부분들도 짚어가 볼수 있겠는데 지금까지 우리 교육과정에 기반한 수능 문항에서는 이렇게 벤담이 이런 조건부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집중적인 내용이 되었고요. 더 중요한 건 이런 벤담과 앞에 얘기했던 루소의 입장이 좀 결합된, 좀 절충된 베카리아 입장을 조금 더 중요하게 봐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베카리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베카리아는 이탈리아의 형법학자예요. 그가 활동했던 당시 또 그때까지의 그 서양에 횡행했었던 전통 문화 등을 보면요. 밀실 재판이 이루어지거나 범죄자에 대해서 너무나 잔혹한 고문이 이루어지거나 사형이 집행되더라도 역시나 너무 잔인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사형의 방법들이 횡행했었던 시대들이죠.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들이 있긴 한데요. 그런 사건들을 토대로 해서 베카리아는 형법학자는 이렇게 재판이 잘못 이루어지거나 혹은 범죄자에게 그러니까 혹은 그 범죄자 내지는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너무나 가혹한 고문을 통해서 자백을 받아낸다거나 아니면 그 행동을 하자 범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문을 받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저지르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을 이제 더 이상 볼 수, 간과할 수 없는 이 형법학자의 입장에서는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범죄와 형벌이라는 책을 써서 익명으로 출판하게 돼요. 그래서 이 책은 당시 서양에 꽤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범죄와 형벌이라는 저서에 기반해서 베카리아라는 형법학자가 당시에 있었던 잘못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논리적인 설명들을 정리해 보자면 결론적으로는 사형에 대한 반대 입장이에요. 근데 왜 반대인 건지의 논리적인 이해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 베카리아 입장에서 형벌에 대해서 판단을 할때그 형벌의 기초적인 이론은 사회 계약론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사회 구성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회와 국가를 구성했다는 입장을 기본에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회를 구성했어. 왜? 이 안에서 내 생명을 더잘 지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 정당하냐, 안 하냐, 또 어떤 형벌을 얼만큼 내려야 되느냐를 판단할 때그 기준은 그 형벌로 인한 결과적인 유용성이에요. 그래서 효용성이라고 써보겠습니다. 형벌의 결과를 꼭 고려해줘야 돼요. 그 결과가 사회 이익을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 이두 가지 관점에서 사회 계약론적인 관점과 공리주의에서 추구하는 결과적 이익에 대한 추구를 잘알 수가 있죠. 그두 가지가 결합된 상태에서 형벌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범죄자 자신을 교화시키거나 혹은 사회 구성원들을 범죄 예방 효과가 있게 하는 두 가지 차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걸 풀어서 말하면 특수 예방주의, 일반 예방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범죄자 자신을 교화하거나 혹은 사회적인 차원의 범죄를 예방하는 입장.

같은 효과가 있어야 돼요. 그 효용성이라는 것과 밑에 말하고 있는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일맥상통하는 거겠죠. 그럼요, 이러한 형벌의 효과라고 하는 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고통의 본보기를 보여줌으로써 이루어지는 거라고 봐요. 그럼 고통의 본보기라는 말 자체를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형벌을 받아서 고통을 받고 있는 범죄자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의 입장. 즉,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 저런 범죄를 저지르면 저렇게까지 힘든 벌을 받는구나. 아, 진짜 고통스럽겠다. 라는 걸그 형벌받는 범죄자를 통해서 마치 샘플링이 되어서, 아, 저렇게 하면 안 되겠네? 와 같은 본보기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야. 물론, 그가 언급할 때, 근데 그게 그저 잔혹함의 본보기만 되어서는 안 돼. 그런 언급이 있기도 해요. 하지만 지금 제가 말한 건 잔혹함 자체 본보기라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가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형벌을 받음으로써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을 공개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을 때, 아, 저러면 안 되는구나를 통해서 범죄가 예방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고통의 본보기인 거야. 그럼 여기서 다시. 그럼 우리가 형벌을 받고 있는 범죄자를 보면서 저 너무 힘들겠는데? 난 저런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겠는데? 라는 판단을 할 때요. 그 범죄자가 받고 있는 그 형벌에서 고통의 강도가 중요할까? 아니면, 와, 저 사람 1년 전에도 처벌 받고 있었는데,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10년째, 20년째, 30년째, 저 형벌을 받고 있는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더 효과가 있을까? 고통의 강도와 고통의 지속성이라는 척도를 두고 봤을 때, 백하리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을 범죄자가 형벌을 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가 또 역시나 오랫동안 지켜보게 될 때, 훨씬 더그 고통의 본보기로서 형벌의 예방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백하리학에서는 형벌의 강도보다는 지속성이 얼마나 더 기냐, 그 고통의 본보기가 얼마나 더 오랫동안 지속되느냐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어요. 그 텍스트를 정리해 보면 범죄와 형벌 간의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도 인간의 정신에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인상을 만들어내줘야 돼요. 그게 범죄 예방 효과에 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수용자의 신체에는 가장 적은 고통을 줘야 돼요. 이 말은 뭐냐? 공리주의죠. 결과적 이익을 고려하는 입장을 생각해 보면요. 범죄자에게 예를 들어 딱 5만큼의 고통을 줘서 범죄자 자신도 교화되거나, 그걸 보는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효과가 딱 있어요. 그럼 딱 5만큼을 범죄자한테 형벌을 주면 돼. 근데 그 이상의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하는 7만큼의, 10만큼의 고통을 범죄자한테 형벌로서 부과해. 그 고통이 커진다고 그 형벌의 이익이 더 커지는 게 아닌 이상 그런 형벌은 정당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효과 측면에서 봤을 때 범죄자, 수용자한테는 신체적으로 가장 적은 고통을 주면서도 범죄 예방 효과는 가장 큰 거. 자, 이거를 제가 뭐 가볍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이제 무거운 주제지만요. 이렇게 엄격한 주제이긴 하지만 가볍게 말해보자면, 비유를 해보자면 우리가 항상 쓰는 가성비 같은 말 있죠. 딱그 단어죠. 내가 여기에 투입되는 뭐 비용에 비해서 얼마나 더큰 효과가 있는가? 그걸 고통이라고 하는 것으로 치환해서 무거운 주제지만 이야기를 해보자면 필요 이상의 고통을 주고 그 효과를 누리는 것보다 딱 가장 필요한 적정성만큼의 고통으로 효과를 낼수 있다면 딱 그만큼만 하는 것이 옳아. 그 이상의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 백할의 입장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느 정도 정리가 돼요. 만약 범죄자한테 사형이라는 형벌을 부과하게 되면요.

그 사형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일시에 엄청난 충격을 받을 거예요. 강렬한 인상을 받죠. 하지만 백하리 입장에서는 인간은 그것을 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강렬한 인상을 망각하게 돼서 범죄 예방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범죄자가 사형을 받지 않고 살아서 오랫동안 형벌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게 된다면 오히려 더 지속적인 인상을 만들어내어서 더큰 범죄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점이야. 그래, 다 왔어요. 이제 결론으로 가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를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사형이라는 형벌은 단기간에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즉, 강도는 높은데요. 지속도로 치자면 단기간이기 때문에 길지 않아요. 짧죠. 그러니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강도와 지속성이라는 척도에서 봤을 때 강도는 높으나 지속성은 낮은 것이 사형이라는 형벌의 특징이 될수 있겠네요. 또 하나, 위에서 사회계약론을 이야기했었죠.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사회 구성원이 되었다. 사회를 구성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논리대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나의 생명을 다른 누군가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까? 나의 생명 박탈권을 누군가에게 줄수 있습니까? 백하리의 입장에서는 사회계약론의 측면에서 보면 그럴 수 없다고 봐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회 계약을 맺었으니까. 내 생명을 빼앗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합의했을 리 없다. 그건 사회 계약에 위배된다. 유사시에 나의 생명을 박탈하셔도 좋아요. 와 같은 거에 사인했을 리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은 양도할 수 없는 것, 생명 박탈권도 양도할 수 없는 것. 다시 말하자면, 사형은 국가가 시민의 생명을 박탈하는 가장 극형의 형벌이잖아요. 그럼 이때 국가가 그 시민에 대한 생명 박탈권을 갖고 있어야 이 형벌이 성립되는 건데, 베카리아 입장에서는 우리는 다른 누구에게 생명 박탈권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회 계약론에 의하자면. 또 하나, 국가의 법은 살인을 금지하죠. 살인하는 행위는 옳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처벌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법은 살인 금지를 규정해 놓고서 또그 법에 근거해서 살인자를 사형하겠다? 그러면 살인자를 사형하는 것 자체가 그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살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살인 금지를 규정하는 법에 근거해서 사형자를 살인하는 아니, 범죄자를 그러니까 살인자를 살인하는 사형이라는 형벌도 꼭 부당한 거 아니냐. 이러한 언급을 하는 것이 베카리아 입장이에요. 그래서 베카리아의 언급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구로서 정리를 해본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사형이라는 형벌은 정당성을 갖출 수 없는 데다가 범죄자에게 형벌을 주는 것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고통의 본보기로서 효과를 줄수 있으므로 해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면 정당성을 갖는 것이긴 한데, 사형이라는 형벌이 잔혹함의 본보기를 제공하게 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거, 또 베카리아 들어오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에 사형이라는 형벌도 훨씬 더 잔인하게 이루어졌던 거죠. 그 당시에 이루어졌었던 각가지 사형의 장면들과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잔혹함의 본보기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 구성원들한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계약론에 근거해서 정당성이 없고 또 지속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효과도 적다. 그러므로 사형이라는 형벌은 정당성을 갖기 힘들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물론 아주 극소시의 경우에 이 사형이라는 형벌 외에는 국가적인 안전을 절대 지킬 수 없을 것 같은 아주 아주 희소의 경우에는 사형이라는 형벌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이 사회 계약론적 관점과 이게 효과의 측면에서 봤을 때 사형이라는 형벌이 왜 이렇게 의미가 없는가, 문제가 되는가에 대해서 전반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에 주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화면에 계속 띄어서

여러분들 결론을 아셨을 텐데, 사형보다는 지속적으로 고통의 본보기, 잔혹함의 본보기가 아니라 고통의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는 종신노역형이 더 효과적인 형벌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그 종신노역형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저 이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는 그 순간순간만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 형벌을 받는 것이 매우 고통스럽겠죠. 근데 오히려 그 수용자가 아닌 수용자를 바라보는 시민들, 그걸 구경꾼이라고 쓰고 있거든요. 구경꾼들은 그 고통의 크기를 합산하면서 볼수 있다는 거예요. 아, 저 얼마나 힘들까? 몇 년째야, 저게? 이렇게 고통의 크기를 합산하면서 보는 구경꾼들한테는 훨씬 더큰 공포를 안겨줄 수 있다. 그러니 사형보다는 종신노역형이 범죄 예방 효과가 더클 것이다. 그래서 옆에 얘기했던 것처럼 상대적인 효과 측면에서 봤을 때그 효과가 사형이 적고 종신노역형이 더 크다라고 보는 결론을 도출합니다. 이게 베카리아예요. 자, 그럼 베카리아의 관점을 핵심 얘기해보면 계약의 관점에서도 이익의 관점에서도 종신노역형이 더 옳겠네요 라는 결론을 도달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중요한 뉘앙스 중에 하나는 그럼 베카리아가 형벌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은 그 형벌이 도출하는 결과적 이익이에요. 범죄 예방 효과예요. 그게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한 판단 조건이야. 맞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너무 잘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조금 다른 시선으로 베카리아에게 질문을 던지는 누군가를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네? 범죄자를 그럼 사람들 앞에서 형벌받는 모습을 본보기로 샘플링으로 보여줌으로써 여러분들 이 사람처럼 잘못된 일 저지르면 이렇게 힘들게 되는 겁니다. 라는 본보기를 보여주는 샘플로 쓴다는 거죠. 그 범죄자를. 그래서 그 샘플로서 효과가 있으면 이 형벌이 정당성을 갖게 된다라는 건데 지금 이 새로운 시선으로 질문을 하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범죄자도 사람인데 태어날 때부터 생득적인 인격이라는 게 있는데 그저 그 인격을 갖춘 사람이 형벌을 받는 모습을 누구 앞에선가 보여줌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의 도구와 수단이 되어야 된다? 그럼 그 범죄자에 대한 인격적인 존중이 아닌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베카리아와 요 차이점을 보이는 넘어갑니다. 칸트예요. 칸트는 지금 이야기한 대로 범죄자도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한다. 입니다. 그럼 범죄자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방법은 혹시 여러분들의 피셜이 범죄자의 그 죄를 사해주는 건가요? 그래야 인격적으로 존중해주는 건가요? 띠, 아닙니다. 오히려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 행위를 선택했잖아요. 그 선택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당신을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는 거고, 만약에 당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으면, 우린 당신을 인격으로 존중하는 게 아니라 마치 사물과 같이 취급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책임질 기회를 주는 겁니다. 책임지세요. 그게 오히려 당신을 존중하는 거예요. 당신이 비록 범법자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타고나면서 갖고 있는 생득적인 인격은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존중해줘야죠. 유 관점. 그걸 이렇게 정리해가 보죠. 칸트의 입장에서는 형벌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정언 명령으로서 범죄자가 그 형벌,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형벌을 주어야 한다. 라고 봐요. 그래서 그 범죄자에게 그러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사회적, 공적 차원의 정의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그 형벌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것. 그것이 형벌의 정당성을 갖는 이유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시면요. 범죄자에게 형벌을 주는 이유? 범죄자에게 형벌 줘서 우리가 이익 받으려고? 범죄자 교화시키려고? 혹은 사회적인 범죄 예방 효과가 있으려고 그런 걸 고려하기보다는 아니요.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그냥 형벌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벌 받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이유가 없어요. 따라 나오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그 이유, 그 사실만으로 형벌을 받는 것이 그게 공적 차원의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에요. 그러니 처벌의 본질이라고 하는 건 범죄 행위에 대한 응당한 보복, 그것에 상응하는 책임을 짐으로써 그 응당한 보복을 가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응보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포인트는 응보주의적인 관점입니다. 이때 응보라고 하는 건막 우리가 뭔가 엄청 사악한 사람이 되어서 범죄자를 막 응징한다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너가 그런 행동을 저질렀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지. 이 뜻. 그래서 범죄 행위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동등성의 원리라고 해서 내가 저지른 범죄와 그것의 책임지는 형벌이라고 하는 것 간에 동등성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좀더 구체적으로는 동해 보복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해 보복주의라고 하면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동등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범죄자를 오히려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것이다. 그럼 이거 그대로 이어서 갑니다. 범죄자는 비록 범죄 행위를 저지르긴 했지만 일단 그 행위 자체는 자신이 자율적인 선택으로 일어난 행위의 모습이죠.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라고 봐요. 그 책임은 다름 아니라 형벌이에요. 또 범죄자는 위에 말한 대로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서 범죄 행위를 의혹하고 원하고 선택하고 실행했습니다. 그럼 그것에 상응하는 보복으로서의 형벌을 우리 사회가 가하는 것이 공적 정의라 그랬죠.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그 범죄자는 형벌 자체를 의혹할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이건 칸트의 용어를 이렇게 번역하면서 쓰이는 표현인 건데 이걸 좀더 부드럽게 말해보자면 범죄자는 내가 이런 범죄 행위를 저질러야 되겠다 라고 선택해서 그 잘못된 그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까지는 자신의 선택이지만 그럼요. 저는 저의 범죄에 대해서 이만큼의 형벌을 받을게요. 전 A라는 형벌을 주세요. 전 B 주세요. 아니요. 저는 C를 주세요. 라고 형벌을 의혹한다? 형벌을 선택한다? 그건 될수 없다고 칸트는 딱못 박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예지적인 인격이라고 해서 자, 요 단어 자체를 학교 수업에서 하셨다면 챙겨보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참고적으로만 보시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 예지적 인격이 아니어서라고 표현하는 것은 범죄자는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서 범죄 행위를 선택한 자로서 그 사회 구성원들이 저 범죄자한테는 어떤 형벌을 부과해야 될까와 같은 판단을 할수 있는 그런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봐요. 즉, 다시 말하면 범죄자는 자신의 범죄 행위만 선택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처분할까에 대해서는 시민사회 다른 구성원들, 더 합리적이고 이성의 능력을 발휘해서 그 범죄자에게 합당한 형벌을 판단할 수 있는 다른 사회 구성원들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 범죄자 자체는 어떤 형벌을 내릴지에 대한 선택에는 그의 권한이 없어요. 영역이 없어요.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가장 극한의 범죄로서 살인이라는 범죄를 저질렀다 혹은 살인을 명했다까지도 들어가요. 그럼 이 살인이라는 범죄에 대해서는 살인이라는 너무너무나 잘못된 행동을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그는 생득적인 인격을 갖고 있는 인간이에요. 그러면 그를 물권이라고 해서요. 사물을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권리를 물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인간으로서의 격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격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서

존중받거나 취급받지 못하면 마치 우리가 사물을 소유할 때 갖는 권리와 같이 사물과 같은 수준으로 그 수준의 레벨이 격하되게 된다는 거야. 그럼 안 되죠. 범죄자도 생득적으로는 인격을 타고난 사람이니까. 비록 그가 범죄 행위를 저지르긴 했지만. 그래서 생득적인 인격을 그래도 갖고 있는 범죄자가 사물과 같은 레벨로 떨어지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격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다름 아니라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책임질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이 살인이라는 범죄에서 동등성의 원리에 의해 동의 보복주의로 형벌을 가하자면 사형밖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됩니다. 오히려 살인자를 그의 고통받는 인격을 해방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시켜 주는 거. 그를 사물의 경지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득적인 인격은 그래도 우리가 존중해주는 방법은 형벌로서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 그러면 살인자한테 책임질 수 있는 기회로서의 형벌은 뭐냐? 사형 이외에는 다른 등가적인 형벌은 없어. 그래서 그 사형이 공적 차원의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이 됩니다. 이게 칸트의 입장이야. 그래서 칸트는 범죄자한테 형벌을 준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 형벌 줘서 사회적으로 범죄 예방 효과를 좀 노리려고 합니다. 당신이 벌 받는 거 보면서 사람들이 저러면 안 되겠구나. 아, 무서워. 저러면 안 되겠네. 그래서 범죄 예방 효과가 있게끔 당신이 모델이 되어줘야 되겠어요. 라고 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그 범죄자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주는 방법이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그가 그 범행위에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만약 살인이란 범죄를 저질렀다면 사형으로서 그 범죄자 안에 있을 수도 있는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주면서 책임을 지게 하는 거, 그게 정당하다. 칸트 입장. 좋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오늘 열심히 달려봤는데, 범죄자를 처벌하는 기준이 필요합니까? 네, 당연히요. 그래서 비례성의 원칙과 제형 법정주의라고 하는 기본적인 기준은 필요합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범죄자한테 처벌을 할때 그것을 통해서 사회 범죄를 예방하는 게 중요할까요? 라고 한다면, 네, 그럼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로서 또 사회적인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이 형벌을 집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입장은 첫 번째, 사회 계약론적인 관점에서 구성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그래서 범법자, 반역자, 계약 파기자에 대해서는 형벌이 필요하다. 그럼 계약론. 또그 범죄자에게 형벌을 줌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 내지는 그 범죄자 자체가 교화되는 결과적인 이익이 있어야 돼요. 사회적 차원의 이익이 있어야 돼요. 라고 하면 공리주의. 그럼 이들의 큰 관점에서는 범죄자한테 형벌을 줘서 우리 사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 이익, 그게 계약이 됐던 최대다수 최대 이익이 됐던요. 그걸 이익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 목적과 이익이 달성돼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아니요, 아니요. 범죄자한테 형벌을 줌으로써 우리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저 범죄자가 범죄 행위를 저지른 거에 대한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그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형벌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응보주의적인 관점이다. 칸트의 핵심이었죠. 이 구도가 오늘 우리가 열심히 달린 결과물이었습니다. 이 내용 토대로 실전 문제 3번을 한번 픽해봤어요. 핵심적인 건데요. 갑번과 을번이 누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갑번은 사법적인 형벌은 결코 범죄자 자신이나 시민사회를 위해서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한낱 수단으로 가해질 수 없고 라고 했어요. 그럼 이 부분에서는 사회적 차원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범죄자한테 형벌을 주는 게 아니에요 라는 뜻

0: 세요. 오히려 그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항상 그 때문에 가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문제는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그 사실로 형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라는 응보죽이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결코 타인의 의도를 위한 수단으로 취급될 수 없고 물권의 대상들 중에 섞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말은 범죄자도 생득적 인권이 있기 때문에, 인격이 있기 때문에 물권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없어요. 그러니 그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와 같은 칸트입니다. 중요한 문장이고요. 1번은 범죄에 대한 가장 강력한 억제력은 사형당하는 장면을 목격하는 데에서 생겨나지 않아. 이건 일순간에 강렬한 인상을 주지만 지속성이 짧다고 했죠. 그래서 뒤에 있는 문장은 줄여 말하면 종신노역형이 더 효과적이라는 거야. 백할이하죠. 그럼 1번 선지 갑니다. 살인자를 사형에 처하는 것은 응분의 정당한 보복이다. 응보주의적인 관점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그 사실에 근거하여 처벌하는 것. 그렇다면 살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응보, 동등성의 원리는 사형뿐. 칸트에게 맞는 진술. 두 번째, 살인자가 물권의 대상이 아님은 타고난 인격성 때문이다. 위에서 말한 대로 물권의 대상들 중에 섞일 수 없는 이유는 그의 생득적 인격 때문. 맞는 진술. 세 번째, 형벌에는 시민에게 공포감을 주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맞죠? 구경꾼들에게 공포감을 줌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를 주려는 것. 이것이 범죄 예방 효과를 위해서는 중요한 이유가 되겠죠. 백하리아 정진술. 4번. 사형은 종신노역형에 비해서 범죄 억제력이 열등한 형벌이다. 맞아요. 범죄 억제력으로 치면 종신노역형이 더 효과 있다. 백하리아 정진술. 5번 선지는 갑과 을로 엮여 있지만 정오 판단의 포인트는 갑에게서 판단하시면 되는 구성이라고 보여요. 그렇게 분석이 되는데 사형은 범죄자가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지 못하게 하는 형벌이다라고 했어요. 칸트 입장에서 보자면 사형은 살인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게 하는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갑이 딱 틀렸다라고 제외를 시킬 수 있죠. 그리고 사형이라는 것 자체가 사형 반대론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를 교화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도 차단해버리는 거다라고 비판하는 입장들이 있기도 하죠. 하지만 이 문항에서 더 정확하게 정오 판단은 갑에게서 깔끔하게 끝난다. 옳지 않은 거 5번. 이렇게 해서 교정적 정의 열심히 달려봤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의 득점 포인트로 만드셔서 학교 시험 꼭 만점 받아오시는 겁니다. 너무너무 수고했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1: 이거 실화야?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우과, 지우과 페이스메이커 용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8강이고요. 이번 시간 주제는 태양의 변화입니다. 자, 앞서 했던 것처럼 마스터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부했어야 한다. 자, 보겠습니다. 해수의 물리량과 관련된 것, 첫 번째 수온. 해수의 표층수온은 태양복사 에너지의 유입량, 흡수량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위도의 수온이 높고요. 고위도로 갈수록 수온이 낮고요. 연직수온 분포와 층상구조 우리 얘기할 때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이 수온구조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 혼합층은 바람에 의한 혼합으로 만들어진다. 수온약층은 위층과 아래층의 수온 차이에서 만들어진다. 수온약층이 뚜렷하다라고 하는 건 수온차가 클 때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체크하시고요. 염분, 역시나 표층염분, 연직염분을 구분하는데 이 염분의 변화는, 해수에 있어서의 염분의 변화는 사실 온도, 수온의 변화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진 않다. 아셨죠?

표층염분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증발량과 강수량이고, 그외 요인으로 담수의 유입, 그 다음에 빙하의 융해 또는 빙하의 결빙, 해수의 결빙,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 볼 수가 있다. 아셨죠? 자, 우리나라 주변 해수의 표층수온과 표층염분, 특히나 2월과 8월, 여름과 겨울철에 어떠한 변화를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제 많이 실수하는 부분, 여름철에는 더우니까 증발이 많이 되니까 표층염분이 높을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 여름철은 오히려 비가 많이 내리고요. 그 많이 내린 비가 육지에 쌓여서 강물, 하천을 따라서 바다로 유입되기 때문에 오히려 여름철에 해수의 표층염분 우리나라 주변에 오히려 낮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 공부가 됐어야 되고요. 딱딱딱 떠오르면 체크, 체크, 체크. 안 떠오르면 복습. 여기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해수의 밀도. 밀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 수온. 아셨죠? 왜냐면 위도별로, 그 다음에 연직 규모에 봤을 때 깊이별로 수온 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수온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 뭐, 그 다음에 그 외에 염분, 수압 이런 것들을 따져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표층해수의 밀도 분포를 보면 대체적으로는 수온에 의해서 수온이 높은 저위도가 밀도가 작고요. 표층수온 얘기하는 겁니다. 수온이 낮은 고위도가 밀도가 커요. 대체적으로. 그렇지만 염분 효과가 더해지면 그거에서 약간의 차이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해수의 연직 밀도 분포를 보면 아래쪽으로 갈수록 밀도가 커지는 게 정상이겠죠? 깊어질수록 밀도가 큰 물이 아래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해수의 밀도, 그다음에 이 밀도를 얘기하는 수온과 염분을 한꺼번에 표시한 그림, 표현한 그림을 우리가 수온 염분도라고 하고, 수온 염분도 자료를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해수의 물리량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자, 해수의 용종 기체,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주로 많이 다루고요. 이 기체를 다룰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관점은 용해도 관점으로 설명을 하자. 아셨죠? 수온이 낮을수록 용해도가 높아요. 수온이 높을수록 용해도가 낮아요. 그래서 용존 기체량은 기본적으로는 수온과 연결을 시키고, 그 외에 산소 같은 경우는 표층에서 이제 광합성을 많이 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 주자. 아셨죠? 그 다음에 깊은 바다에도 산소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얘는 뭐로? 심층순환으로 설명을 해 보자. 아셨죠? 그런 것들이 딱딱딱 떠올라야 됩니다. 체크, 체크, 체크.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해수의 순환. 표층순환과 심층순환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표층순환은 바람에 의한 거, 대기대순환에 의한 지상 바람이 이 표층순환을 만들어낸다라고 보는 거고, 이 표층순환은 빠르다. 아셨죠? 빠르다라고 하는 거. 심층순환에 비해서. 아셨죠? 하지만 규모 면에서 보면, 심층순환과 비교해 봤을 때 규모는 조금 더 적다. 왜냐면, 표층해수에 관한 얘기니까. 심층해수는 굉장히 깊은 물을 다 다루기 때문에 규모가 크다. 하지만, 심층순환은 느리다. 표층순환에 비해서. 아셨죠? 그거 생각해 보시고, 심층순환을 일으키는 요인은 밀도 차에 의한 거. 됐나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밀도 차가 해수에서 그렇게 깊이에 따라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과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밀도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심층순환은 속도가 좀 느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심층순환에서 제일 많이 다루는 건 대서양. 대서양 심층순환을 이루고 있는 주요 수계는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된다. 아셨죠? 기억이 나면 체크, 체크, 체크. 됐나요? 자, 이렇게 얘기해 보고요. 이제 그러면 대표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 가와나는 어느 해 2월과 8월 남태평양의 표층수온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밑줄 A와 B는 주요 표층 해류가 흐르는 해역이다. 지금 2월과 8월이라고 얘기했고요. 8월. 그 다음에 A와 B는 주요 표층 해류가 흐른다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은, 아, 어떠한 표층 순환, 그 순환을 이루는 해류, 그걸 우리가 보통 주요 표층 해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어느 시기가 지금 2월이고 어느 시기가 8월인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말씀드립니다. 자, 2월이라고 하면 북반구는 겨울이고요. 남반구는 여름. 8월이라고 하면 남반구가 뭐죠? 남반구가 겨울이고 북반구가 여름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여름이라고 하면 태양이 북반구를 태양이 비추면 북반구가 여름인 거고, 태양이 남반구를 비추면 남반구가 여름인 거야. 아셨죠? 주로 지구 자전축 경사각을 고려해 봤을 때 20도 부근을 태양이 비추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따져볼 것은 20도 부근의 온도를 따져보는 거야. 그랬을 때, 여기가 20도 부근의 온도가 더 높네? 상대적으로 가보다 나가 온도가 더 높네? 따뜻한 물이 많이 있네? 그럼 햇빛이 여기를 더 많이 비추고 있는 상황이네? 그러면 여기가 뜨겁기 때문에 요 시기는 남반구가 여름인 시기네? 이렇게 가는 거지. 남반구가 여름인 시기는 북반구는 겨울이야. 아, 여기는 지금 남반구 여름. 남반구 여름.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럼 북반구가 겨울이에요? 그러면 2월. 요렇게. 아셨죠? 그럼 여기는 남반구가 겨울이 되는 거고, 남반구 겨울, 이렇게 체크하는 거고, 시기로 봤을 때,

올해는 8월 이렇게 되는 거지. 8월은 북반구 여름, 남반구 겨울. 2월은 북반구 겨울, 남반구 여름. 됐죠? 보겠습니다. 자, 가는 8월의 자료이다. 가는 8월의 자료가 맞고요. A에서는 저위도의 따뜻한 해수가 고위도로 이동한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보면 이 A는 오스트레일리아 오른쪽. 여기에 무슨 해류가 흘러요?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가 흐른다.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하는 에너지를 수송하는 그러한 해류. 그렇기 때문에 저위도의 따뜻한 해수가 고위도로 이동한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수온만을 고려할 때 다른 거 고려하지 마라. 수온만을 고려할 때 표층 해수에서 산소 기체의 용해도는 A가 B보다 작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온도를 비교하라는 거지. 지금 A와 B는 같은 위도라고 봤을 때 A와 B를 비교해 보면 B가 수온이 더 낮다. B가 더 수온이 낮다. 아셨죠? 수온이 낮기 때문에 용해도가 크다, 산소가 많다. 이렇게 가는 거지. A는 수온이 높기 때문에 용해도가 작다, 산소가 적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면 산소 기체의 용해도는 A가 B보다 작다. A가 B보다 작다. 맞죠? B가 더큰 거. 아셨죠? 물론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선생님, 여기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 있고요. 여기 남극순환 해류 있고요. 여기 지금 페루 해류가 있어요. 페루 해류가 한류예요. 한류가 흐르는 해역은 수온이 낮아서 수온이 낮으니까 기체 용해도가 커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 그래도 맞는 거야. 아셨죠? 그거 그렇게 설명을 해도 좋아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기역리 엔틱은 다 맞는 거 체크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추가 선지 보겠습니다. 자, A의 해류는 무역풍에 의해 형성된다라고 되어 있죠? A의 해류는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 무역풍에 의해 형성이 되는 건 뭐예요? 여기 있는 남적도 해류가 그렇지. 남적도 해류가 무역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남극순환 해류는 편서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요 해류는 이 남적도 해류가 대륙과 부딪혀서 만들어진 해류라고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A의 해류는 무역풍에 의해 형성된다가 아니다. 무역풍에 의해 형성되는 건 남적도 해류. 자, 표층 해수에서 영양염의 농도는 A가 B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죠. 영양염의 농도는 한류가 흐르는 해역이 높다. 얘가 한류가 흐르는 해역, 얘는 난류가 흐르는 해역이기 때문에 B가 높은 거야. A가 B보다 높다가 아니라 B가 높다고요. 그럼 너 틀렸어. 자, A와 B에는 모두 아한대 순환을 이루는 해류가 흐른다. 자, 남적도 해류,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 남극순환 해류, 페루 해류는 아한대 순환이 아니라 뭐? 아, 열대 순환입니다. 아, 열대 순환. 틀렸어요, 너. 그러면 추가해서는 맞는 게 없네요. 자, 추가해서 맞는 게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생각해 볼거 이겁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의 유입량은 해역 A가 P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죠? 선생님이 P를 여기다 찍겠어. 그러면 A와 P를 비교해 보면 누가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더 많은 거야? 얘가 더 많은 거지. 더 상대적으로 저위도니까. 저위도가 태양 복사 에너지 유입량이 더 많다. 얘는 훨씬 더 온도가 낮다. 아셨죠? 그러면 A가 P보다 많다가 맞는 겁니다. A와 B를 흐르는 해류는 각각 무엇인가? A를 흐르는 해류는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 B를 흐르는 해류는 페루 해류. 학교 시험에서는 이런 거 주관식으로 내기 참 좋아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대표유형 1번 봤습니다. 이제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자, 해수의 물리량, 연직 분포가 나와 있죠. 가는 북반구 중위대에 위치한 서로 다른 두 해역 A와 B에서 측정한 깊이에 따른 수온과 염분 분포고, 나는 두 해역의 수온과 염분을 수온 염분도에 표시한 겁니다. 기역과 니은으로. 그럼 이제 볼 때, 아, A는 수온이 이런 식으로 변하네? B는 수온이 이런 식으로 변하네? 표층 해수의 수온을 비교해 보니까 B가 수온이 더 높네? 그죠? 그러면 갑니다. 지금 표층 해수의 수온을 비교해 보면 수온이 지금 니은이 더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너는 B의 자료구나. 그럼 너는 A의 자료구나. 이렇게 볼수 있지. 물론 수온과 염분을 직접 가지고 비교해서 다 찍은 다음에 비교할 수도 있지만 제일 쉬운 거 수온 가지고 비교해 보면 바로 알아낼 수가 있겠죠. 표층 수온 가지고. 됐죠? 혼합층의 두께는 A가 B보다 얇다라고 되어 있지. 여기는 혼합층의 두께가 여기야. 이만큼이고. 여기는 혼합층의 두께가 이만큼이라고. 그러면 혼합층의 두께는 얘가 더 두꺼운 거. 또는 얘가 더 얇은 거. 그렇죠? A가 B보다 얇다. 맞는 거고요. A의 해수는 기역에 해당한다. A의 해수는 기역에 해당한다. 맞네요. 그 다음에 깊이 90m의 해수 밀도는 A가 B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죠? 깊이 90m의 해수 밀도를 여기서 수온과 염분을 고려해서 딱 계산을 해라.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온 염분도를 이용하면 된다. 자, A에서는요, 요거야, 요거. 그 다음에 B에서는 요거라고. 자, 여기 보면 등 밀도선 이렇게 있죠? 등 밀도선이 이렇게 돼 있죠? 오른쪽 아래로 놓일수록 밀도가 큰 거라는 거지. 왜냐면 오른쪽 아래로 놓일수록 염분이 커요, 수온이 낮아요. 밀도가 큰 거. 그러니까 지금
A에서 이 90m 요 지점에 있는 해수의 물리량은 밀도는 등 밀도선을 그리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거고, 요것과 요거를 비교해 보면 지금 B가 더 밀도가 큰등 밀도선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B가 밀도가 더 크다. 아셨죠? A가 B보다 작다. 맞죠? 또는 뭐 B가 A보다 크다. 이렇게 가도 맞는 거고요. 맞죠? 그러면 기역년 D가 다 맞네요. 자,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추가 선지 보겠습니다. 수온약층의 시작 깊이는 A가 B보다 깊다라고 되어 있죠. 수온약층의 시작 깊이는 뭐랑 관련이 있어요? 혼합층. 혼합층이 두꺼우면 시작 깊이도 깊은 거고, 혼합층이 얇으면 시작 깊이가 얕은 거라고. 아셨죠? 그러면 얘가 혼합층이 두께가 얇잖아요? 그럼 시작 깊이, 수온약층의 시작 깊이가 얕은 거고, 얘는 혼합층이 두꺼우니까 수온약층의 시작 깊이가 깊은 거고. 아셨죠? 그럼 깊이는 A가 B보다 깊다가 아니라 얕다라고 가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수심에 따른 밀도 변화 폭은 A가 B보다 크다. 자, 볼게요. 이거는 나자료를 봐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한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는, B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한 거라고. 그러면 표층에서의 밀도를 따지면 B가 작은데, 90m에서의 밀도를 따지면 B가 더 커. 그러니까 얘가 밀도 변화 폭이 더큰 거라고. 아셨죠? 그러면 A가 B보다 크다가 아니라 B가 더큰 거라고. 너 틀렸구나. 수온만을 고려할 때 표층 해수의 용해도는 A가 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수온만 고려하라고 했잖아. 그럼 수온이 낮을수록 용해도가 크겠지. 둘 중에 수온이 누가 더 낮아요? 얘가 수온이 낮지? 용해도가 크겠지. 그러니까 A가 B보다 크다. 맞는 거. 비음만 맞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더볼 것은 바로 이거. 동일한 양의 P와 Q를 P와 Q의 해수를 혼합했을 때 혼합한 해수의 밀도는 P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죠? P와 Q를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만들어낸 거니까. P를 여기다 찍겠습니다. 여기다가 P라고 찍을게. 그 다음에 여기를 Q라고 찍을게. 이제 90m에서 그 해수의 물리량, 90m에서 요 해수의 물리량, 요 해수의 물리량을 가지고 있는 해수들을 우리가 PQ라고 선생님이 임의로 찍겠다는 거야. 둘을 섞었어. 또 동일한 양을. 그럼 혼합한 해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혼합한 해수의 수온은 둘의 평균값, 염분은 둘의 평균값. 그러면 혼합한 해수의 물리량은 여기에 딱 찍히는 거지. 그러면 요 해수와 P를 비교해 보면 얘가 더 지금 요 등밀도선에 가까운 거니까 얘가 더 밀도가 크다고. P보다 얘가 밀도가 더 크다고. 아셨죠? 그러면 동일한 양의 P와 Q를 혼합했을 때 혼합한 해수의 밀도는 P보다 크다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바람의 세기가 강할수록 특정 해역에서 혼합층의 두께 어떻게 됩니까? 두꺼워진다. 수온은 어떻게 됩니까?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밑에 있는 물을 더 많이 섞어내는 거니까 수온은 내려간다는 거지. 밑에는 찬물이 있으니까 두꺼워지고 수온은 내려간다. 아셨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봤습니다. 이제 대표용 3번 보도록 할게요. 표층 염분과 강수량 증발량 또는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값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그림은 어느 시기 태평양의 위도에 따른 평균 표층 염분과 강수량 마이너스 증발량 값을 나타낸다. 우리가 제일 많이 다루는 표층 염분의 자료는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값이야. 그런데 이 데이터는 그걸 한번 꼬은 거지. 꼬아서 강수량 마이너스 증발량을 다뤘다. 아셨죠? 그럼 우리가 이 데이터에서 볼때 이쪽 볼게요. 이쪽. 강수량 마이너스 증발량 값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뭐가 크다는 거야? 강수량이 크다는 거지. 강수량이 크다. 그 다음에 이쪽을 갑니다. 강수량 마이너스 증발량 값이 작아요. 음의 값이니까. 그럼 여긴 뭐가 큰 거야? 여긴 증발량이 큰 거지. 아셨죠? 이렇게 해놓고서 자료를 보는 겁니다. 자, 표층 염분은 A, B, C 해역 중 A 해역이 가장 높다라고 되어 있죠? 자료 해석입니다. A, B, C 해역 중 표층 염분, 표층 염분, 표층 염분, 표층 염분 A가 제일 높네요. 그러면 맞다. 그 다음에 B 해역에는 대기 대순환에 의한 저압대가 형성되어 있다. B 해역을 잘 보면 굉장한 저위도입니다. A와 C 비교해 봤을 때 굉장한 저위도예요. 저위도는 뜨겁지? 뜨거우면 증발이 많이 일어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발이 많이 일어날 것인데도 불구하고 강수량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 얘기는 뭐야? 굉장히 두꺼운 구름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지? 두꺼운 구름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상승 기류가 굉장히 강하다. 저압대가 형성되어 있다. 아셨죠? 여기는 대기 대순환의 저압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상승 기류가 굉장히 강한 곳. 아셨죠? 그러면 저압대가 형성되어 있다가 맞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D급. 모든 위도에서 표층 염분은 강수량 마이너스 증발량 값이 작은 곳일수록 높게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볼게요. 강수량 마이너스 증발량 값이 작은 곳. 가장 작은 곳이 어디냐면 여기야. 그럼 여기서 표층 염분이 높게 나타나느냐? 비교해보면 되는 거야. 발레를 찾아보면 되겠지. 얘가 제일 작은 곳이고, 얘는 오히려 지금 강수량 마이너스 증발량 값이 얘보다는 큰 거예요. 이 값을 보면. 큰데 표층 염분은 여기서 더 높거든.
판례를 찾은 거야. 그러니까 X.

상대적으로 증발량이 큰 곳이니까. 여기도 고압대가 있는 곳이야. 상대적으로 증발량이 큰 곳이니까. 아, 여기는 대략 위도 20도에서 30도 부근이겠구나. 아, 여기는 적도 부근이겠구나. 대기 대순환의 우리의 모델에 의하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A해역에는 대기 대순환에 의한 저압대가 형성되어 있다. 저압대가 아니라 고압대라고 얘기해야겠지. 그렇기 때문에 증발량이 꽤큰 거예요. 강수량보다. 그래서 강수량만 해서 증발량이 마이너스 값으로 나오는 거라고. 증발량이 크기 때문에 그거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북태평양 해류는 주로 B해역과 C해역 사이를 흐른다라고 되어 있죠. 북태평양 해류는 어디? 편서풍대에서 지금 흐르고 있는 거죠. 30도에서 60도 사이. 그러면 북반구 30도에서 60도 사이라고 하면 C해역보다도 더 고위도 해역을 흐른다라고 봐야 되겠지. 그러면 너는 틀렸구나. 이렇게 가는 거고요. 증발량은 적도 부근 해역에서 가장 적다라고 되어 있죠. 자, 증발량은 적도 부근 해역에서 가장 적다?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을 하면 여기 지금 강수량 마이너스 증발량 값이 굉장히 커요. 강수량 마이너스 증발량 값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증발량이 정말 작은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적도 부근은 증발량도 꽤 굉장히 큰 값이에요. 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강수량이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강수량에서 증발량을 뺐을 때 플러스로 나오는 거지. 오히려 극지역으로 가면 너무 추워. 기온이 너무 낮아서 증발이 안 된다고. 아셨죠? 그러니까 적도 부근이 증발량이 최소가 아니라는 거야. 아셨죠?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틀렸네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추가를 더 구성해 봤어요. 어떤 거냐면, 자, P 해역에서 연간 강수량은 120cm이다. 자, 이제 학교 시험에서 이제 이런 거낼수 있는 겁니다. P 지역을 어디다 찍을 거냐면, 여기, 이렇게. 지금, 강수량 마이너스 증발량이 딱 120인 요 지역을 P로 찍을 거야. 그러면 요 지역에서 우리가 볼 때, 강수량 마이너스 증발량 값이 120이기 때문에, 120 맞네?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요 지역의 증발량이 굉장히 된다고, 어느 정도 된다고. 그거보다도 120만큼 강수량이 더 많은 거라고. 이렇게 가는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X가 되는 거고. 60도 N 지역과 90도 N 지역의 증발량을 비교하면, 증발량은 90도 N으로 가면 극지역이잖아요. 기온이 너무 낮아요. 증발이 거의 안 된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60도 N 지역의 증발량이 더큰 거야. 아셨죠? 선생님, 90도는 하강기류가 아주 강한 고압대잖아요. 고압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고위도로 가면 그때부터는 기온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보겠습니다. 대표 유형 3번 봤습니다. 이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 유형 4번. 여기까지 주고. 4번은 대기 대순환 모형이고요. 자, 대기 대순환 모형도 꼭 문제를 나오죠. 여기는 지금 자전을 하지 않는 모형. 여기는 자전을 하는 모형. 그래서 단일 세포 모형. 여긴 3세포 모형.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볼게요. 간은 지구 자전을 고려하지 않은, 여기 나와 있죠? 간은 지구 자전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 대기 대순환 모형이다. 맞는 거죠? 자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직접 순환, 거대한 직접 순환이 각 반구에 하나씩 이렇게 존재하는 거고, 얘는 자전 효과 때문에 가다가 지구 자전 효과가 너무 커서, 전향력이 너무 커서 끝까지 가지 못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아셨죠? 남쪽으로 내려 다시 지표면 부근으로 내려온 공기가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전향력의 효과 때문에 끝까지 가지 못하고 여기서 다시 올라가서 이러한 순환이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얘는 지구 자전에 의한 전향력의 효과 때문에 이렇게 세 개의 순환 세포가 존재하는 거고, 얘는 자전 효과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제일 뜨거운 곳에서 상승했죠? 상승한 공기는 고위도로 갑니다. 고위도로 갑니다. 끝까지 갈수 있는 거야. 가장 차가운 곳에서 하강했죠? 하강한 공기는 저위도로 갑니다. 끝까지 가는 거라고. 아셨죠? 그러니까 자전을 고려하지 않은 모형, 자전을 고려한 모형 이렇게 되는 거고요. 나의 A와 B 지역은 모두 고압대에 위치한다. 지금 B 지역은 상승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고, A 지역은 하강을 많이 하고 있고, 여기는 고압대가 맞죠? 하강 기류가 셉니다. 여긴 상승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상승 기류가 세죠? 여긴 저압대.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러면 모두가 틀렸죠? 지금 누가 틀린 거야? B는 저압대구나. 너 틀렸고. 자, 가와 나 모두 위도에 따라 단위 면적당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의 차이가 있다. 그렇죠? 얘도 저위도에서 제일 에너지가 많이 들어와서 뜨거워진 공기는 상승. 제일 에너지가 적게 들어온 이 극지역은 차가워진 공기가 하강. 그래서 이러한 순환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당연히 둘다 위도에 따라 단위 면적당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에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원래 문제의 답은 기역, 티귿 이렇게 골라줄 수가 있고요. 선생님이 추가 선지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가와나 모두 위도 60도 부근에 한대 전선대가 형성된다. 얘 같은 경우는요, 잘 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 따뜻한 공기가 북쪽으로,
여기에 찬 공기가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면서 전선이

만들어집니다. 함대 전선대가 존재하고 있죠. 그런데 얘는 그게 없다는 거지. 아셨죠? 그러니까 순환이 여러 개가 있어야지 이러한 전선대가 잘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지금 누가 틀린 거야? 가에는 함대 전선대가 없는 거야. 그러면 너 틀렸고요. 자, 가에서 대기 순환은 직접 순환에 해당한다. 맞죠? 직접 순환을 우리가 구분하기가 조금 어렵다 싶으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직접 순환, 여기 순환이 하나 있죠? 얘와 얘 중에서 뜨거운 곳은 여기입니다. 뜨거운 곳에 있는 공기가 상승, 차가운 곳에 있는 공기가 하강. 이 원리가 적용이 되면 직접 순환이야. 갑니다. 뜨거운 곳에서 상승, 차가운 곳에서 하강. 그래서 순환이 존재합니다. 직접 순환이야. 차가운 곳에서 하강, 둘을 비교해 봤을 때 위도 60도가 더 뜨거우니까 뜨거운 곳에서 상승. 그 순환의 원리가 적용이 되면 직접 순환이라고. 근데 여기를 보면 30도와 60도를 비교해 보면 30도가 더 뜨거운 곳이거든. 저위도기 때문에. 그런데 30도에서 하강, 60도에서 상승이야. 얘는 뜨거운 곳에서 상승, 차가운 곳에서 하강의 원리를 적용, 그 원리로 설명이 안 되죠. 이제 이런 곳을 우리가 간접순환 이렇게 설명하는 거지. 아셨죠? 그러면 가에서 대기순환은 직접순환에 해당한다. 맞는 거고요. 북적도 해류는 나에서 간접순환이 존재하는 곳에 흐른다. 간접순환이 존재하는 곳은 어디야? 30도에서 60도 부근인데 북적도 해류라고 했죠. 북적도 해류는 어디를 흐르고 있죠? 여기서 흐르고 있죠. 그러면 너는 틀렸구나. 됐죠? 추가 선지에서는 미음만 맞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더 생각해 볼 것, 요겁니다. 자, P지점과 Q지점의 상공에는 모두 남풍계열의 바람이 분다. P와 Q를 선생님이 찍겠습니다. 여기를 P로 찍고요. 여기를 Q로 찍겠어.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요 지점의 상공, 요 지점의 상공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상공을 물어본다고 하면 지상이 아니라 상공의 바람. 지상이 아니라 상공의 바람. 지우고, 상공의 바람을 얘기해야 되겠지? 상공의 바람, 남풍. 상공의 바람, 남풍. 둘다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 맞는 겁니다. 아셨죠? 나에서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 극순환을 표시하고 각각의 순환을 직접 순환과 간접 순환으로 구분하면 자, 얘가 헤들리 순환이고요. 얘가 페렐 순환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60도 이상에서 존재하는 게 극순환이고요. 자, 헤들리 순환과 극순환은 직접 순환이고요. 그다음에 요 페렐 순환은 뭐예요? 간접 순환이다. 지구 자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효과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 됐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 유형 4번 봤습니다. 이제 대표 유형 5번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자, 5번. 해수면 부근의 평균 풍속, 풍향. 이제 풍계에 대한 자료인데, 이제 요 자료를 가지고 온 이유는 요 자료를 잘 보면 해양도, 대기도 좀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서. 자, 가와 나는 1월과 7월의 전 세계 해양에서 해수면 부근의 평균 풍속과 풍향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하나가 1월이고요. 하나가 7월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것은 지금 바람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죠. 풍속 자료를 해석을 해야 되고 풍향을 또 해석을 해야 돼. 자, 1월과 7월을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 이제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겨울철 반구. 겨울철 반구가 풍속이 세요. 왜냐면 풍속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 불균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저위도는 겨울철이나 여름철이나 다 뜨겁습니다. 근데 겨울철이 되면 겨울철 반구는 극적이 굉장히 차가워져. 저위도와 극적의 온도 차이가 굉장히 커져요. 그럼 강한 바람이 불 수밖에 없어. 그래서 겨울철 반구는 풍속이 세다. 그걸 가지고 찾는 게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지역을 보는 거야. 여기 우리나라가 있는 우리 지역을 보면 우리 지역에서 겨울철에는 북서 계절풍이 시베리아 고기압이 발달하면서 여름철에는 남동 계절풍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발달하면서 요걸 가지고 풍향을 가지고 찾을 수도 있어요. 이두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볼게요. 여기서 먼저 풍속이 센 거야. 짙은 색일수록 센 겁니다. 볼때 여긴 북반구가 풍속이 세네. 아, 여기 북반구가 지금 뭐냐면 북반구가 겨울이야. 아셨죠? 여기 보면요. 남반구가 풍속이 세. 평균적으로 봤을 때. 여긴 남반구가 겨울이야. 남반구가 겨울이야. 그럼 이거 가지고 볼 때, 남반구 겨울이란 얘기는 북반구 여름이란 얘기잖아. 그럼, 너 7월 자려구나. 이렇게. 자, 북반구가 겨울이야. 그럼 너 1월 자려구나.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볼게요. 북반구 겨울철, 시베리아 고기압이 세력을 확장한다고 했었죠? 북서 계절풍. 북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고 있어. 설명이 되는 거고. 자, 북반구 여름철,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영향을 준다. 남동 계절풍이 영향을 준다. 남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고 있죠? 설명이 되는 거고. 됐죠? 문제 볼게요. 자, 가는 1월의 자료이다. 맞고요. A 해역의 표층 해류는 극동풍에 의해 형성된다. 자, A 해류, 여기 남극 순환 해류가

남극순환 해류는 무슨 바람에 의해서? 편서풍에 의해서 정말 정말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에서 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극동풍이 아니라 편서풍이야. 자, B 해역과 C 해역의 표층 해류는 모두 한류이다. 보면요,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페루 해류가 여기 존재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벵겔라 해류가 여기 존재하는 거고요. 해류 이름까지, 이 대서양의 해류 이름까지는 우리가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학교 시험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페루 해류, 여긴 벵겔라 해류, 둘다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가고 있는 한류. 아셨죠? 너 맞는 거야. 그러면 기역 티귿, 둘다 기역 티귿 이렇게 맞는 거 체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추가 선지 보겠습니다. 자, 가을 계절에는 시베리아 고기압이 발달한다. 시베리아 고기압이 발달하기 때문에 북서 계절풍이 우리 지역에 맞는 거고요. A 해역에서 표층 해류는 서동 방향으로 이동한다. 서동 방향으로 편서풍에 의해서 맞는 거고요. 평균 수온은 A 해역이 B 해역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죠. A 해역과 B 해역을 보면 한류가 흐르는 곳이니까 더 낫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는 겁니다. 지금 이 한류는 여기에서부터 연결돼서 오는 겁니다. 얘가 더 찬물이야. 더 찬물이 있는 곳, 덜 찬물이 있는 곳이에요. 아셨죠? 또는 얘가 더 고위도야. 고위도일수록 수온이 낮은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A 해역이 B 해역보다 수온이 더 낮아요. 얘가 더 낮아요. A 해역이 B 해역보다 높다가 아니라 낮다. 그러면 추가 선지에서 맞는 게 리을, 미음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저위도에서 고위도로의 에너지 수송량은 P의 해류가 C의 해류보다 많다. 자, P의 해류는 선생님이 여기다 찍을 거야. 여기를 P라고 할게. 자, 그럼 P와 C에서 어떤 해류가 흐를 것이냐? 여기는 지금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한류가 흐른다라고 얘기했었고, P는 이런 식으로 해류가 흐를 거예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난류가 흐를 거라고. 그러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의 에너지 수송량은 P의 해류가 C의 해류보다 많다가 맞겠지. 자, 가와나는 각각 남반구의 어느 계절에 해당하는가? 여긴 남반구 겨울, 여긴 남반구 여름이 된다라고 하는 거 체크. 자, 이렇게 해서 대표유형 5번 풀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대표유형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대기대순환 가지고 이제 표층해를 물어보는 거. 굉장히 또 많이 나오는 폼입니다. 자, 그림은 태평양의 위도별 동서방향 연평균 풍속을 나타낸 것이다. 밑줄. 양의 값은 동쪽을 향하는 바람, 음의 값은 서쪽을 향하는 바람을 의미한다. 거기 밑줄. 자, 여기서 0을 딱 기준으로요. 0을 딱 기준으로 봤을 때, 이쪽이 지금 양의 값이고, 이쪽이 음의 값이야. 양의 값은 어디라고 했었죠? 양의 값은 동쪽을 향하는 바람이래. 아, 서에서 동으로 부는 바람, 음의 값은 동에서 서로 부는 바람 됐죠? 이렇게 해놓고 봤더니 이쪽 대략적으로 위도 한 30도에서 60도 부근은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고 있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편서풍이 불고 있구나. 여기도 마찬가지 편서풍이 불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요 사이 30도에서 0도 요 사이에서 지금 불고 있는 바람은 동에서 서로 부는 동풍 계열의 바람이잖아요. 아, 무역풍이 불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됐죠? 문제 보겠습니다. A와 C의 표층 해류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한다. 지금 A와 C, A는 여기 있고요, C는 여기 있습니다. 바람에 의해서 해류가 만들어집니다.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해류. 여기라고 하면 북태평양 해류, 여기라고 하면 남극순환 해류. 기억. 자, B에는 무역풍에 의해 형성된 표층 해류가 흐른다. B는 어디죠? B 여기잖아, 여기. 무역풍이 흐르고 있잖아, 무역풍이 불고 있잖아. 그럼 무역풍에 의해서 동에서 서로 흐르는 해류가 존재하겠지. 남반구라고 하면 뭐? 남적도 해류가 여기 흐르겠지. 그러면 무역풍에 형성된 표층 해류가 흐른다. 맞고요. 풍속만을 고려할 때 A의 표층 해류는 C의 표층 해류보다 평균 속력이 빠르다. 풍속만 고려하라고 했으니까 풍속만 보자고. 그러면 얘의 풍속과 얘의 풍속을 비교해 보면 얘의 풍속이 더 셉니다. 풍속이 세니까 풍속에 의해서 바람이 만들어진다. 이 바람에 의해서 해류가 만들어진다. 바람에 의해서 해류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풍속이 센 곳에서 강한 해류가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A의 표층 해류는 C의 표층 해류보다 평균 속력이 느리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지. 얘가 더 풍속이 크니까요. 됐죠? 그러면 이제 원래 문제에서 기역, 니은 맞는 거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추가 선지 이겁니다. A 부근에는 대기 대순환에 의한 하강 기류가 발달한다. 대기 대순환에 의한 하강 기류가 발달하는 곳을 우리가 이제 고압대라고 얘기하죠. 고압대. 대기 대순환에 의한 고압대가 지금 요 부근에 존재한다면 위도 30도 부근에 존재해야 되겠지. 그러면 그 위치는 요쯤이 되는 겁니다. 요쯤. 요쯤이 고압대가 형성될 수 있는 곳. 무역풍과 편서풍이 바뀌는 곳. 아셨죠? 그러면 A 부근이 아니야. 자, C 부근에는 남극순환에

내륙과 그런다. C 부근은 지금 여기잖아요. 편서풍에 의해서 서에서 동으로 흘러가고 있는 요 위도대의 해류라고 하면 남극 순환 해류가 맞죠. 자, B의 해류는 평상시보다 엘니뇨 시기에 강하게 흐른다. 이제 엘니뇨 라니냐 문제와 같이 엮은 겁니다. B의 해류라고 하면 뭐예요? 지금 위도 0에서 30도 부근 남반구에서 동풍 계열의 바람에 의해서 동에서 서로 가고 있는 남적도 해류죠. 남적도 해류는 엘니뇨 시기가 되면 무역풍이 약화되면서 약하게 흐르게 되죠. 약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엘니뇨 시기에 약한 거예요. 약한 거, 틀린 거. 그러면 추가 선지에서는 미음만 맞는다.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자, 여기 더 갑니다. 볼게요. P와 B 사이에 열대 수렴대가 위치한다. P는 어디? 선생님이 P를 어디다 만들 거냐면 여기다 만들 거야. 20도 부근 여기를 P. P 위도대와 B 위도대, 열대 수렴대. 열대 수렴대라고 하는 건 뭐죠? 열대 수렴대. 여기서 이 열대 수렴대라고 하는 건 공기의 수렴을 얘기하는 겁니다. 적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는 30도 N, 여기는 30도 S라고 하면 무역풍이 불어요. 무역풍이 불어요. 이 무역풍과 만나는 곳, 여기를 열대 수렴대라고 한다. 적도 부근. 그러면 적도 부근, 열대 수렴대가 위치한다. 맞는 거. 아셨죠? 이 열대 수렴대 부근에 뭐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이렇게 공기가 모여든다는 얘기는 여기 상승 기류가 강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역은 저압대가 위치하는 거지. 아셨죠? 같이 가는 겁니다. 아셨죠? 자, 태평양에서 A 해역과 B 해역을 흐르는 주요 표층 해류는 무엇인가? 각각 A라고 하면 요 위도대에서 북 태평양 해류가 서에서 동으로, B라고 하면 요 위도대에서 남적도 해류가 동에서 서로. 아셨죠? 요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A 해역은 북태평양, B 해역은 남적도 해류.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형 6번 봤습니다. 이제 7번 보도록 할게요. 자, 7번. 자, 남극 대륙 주변의 바람. 이 남극 대륙이 많이 나오면, 문제 나오면 많이 틀립니다. 왜냐면 우리가 북반구 기준으로 문제 자료를 많이 해석하거든. 근데 남극, 남반구 자료가 나오면 방향이 바뀌어서 이제 많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문제. 남극 대륙 주변의 지표 부근에서, 밑줄, 지표 부근입니다. 부는 동서 방향 바람과 남북 방향 바람의 연평균 풍속을 나타낸 것이다. 자, 우리가 보통 방위를 표시할 때는 북, 그 다음에 남, 그 다음에 서, 동, 이렇게 표시하죠. 그죠? 북쪽을 위에다 두면 아래가 남이고 왼쪽이 서고 오른쪽이 동이야. 근데 남쪽을 위로 두면 아래가 북이고 왼쪽이 동. 오른쪽이 서가 됩니다. 아셨죠? 지금 여기가 남극이야. 남극의 중심. 남극 대륙의 중심, 남극. 그러면 지금 여쪽에서 볼때 이쪽이 남쪽이다. 그럼 이쪽이 북쪽이 되는 겁니다. 이쪽이 뭐가? 동쪽이? 이쪽이 서쪽이 되는 거야. 아셨죠?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볼게요. 지금 플러스는 서풍, 마이너스는 동풍이라고 나왔는데 A를 보면 A는 뭐예요? 플러스야. 서풍이야. 서풍이라고 하는 건 서쪽에서 불어오는 거거든? 서쪽에서 불어온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야. 서쪽에서 불어온다, 동쪽으로. 그 다음에 B는요, 요거거든요, 요거? 지금 마이너스? 맞죠? 동풍이야. 동풍은 동쪽에서 불어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는 거야. 동에서 서쪽으로 가는 거. 아셨죠? 그러니까 A는 서풍이 불어요, B는 동풍이 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지금 플러스는 남풍이고 마이너스가 북풍입니다. 지금 A가 마이너스야. 마이너스란 얘기는 북풍이거든? 북풍은 뭐야? 아래에서 오는 거야, 아래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게 지금 북쪽에서 오는 거라고, 북풍. 그 다음에 B는 플러스예요. 남풍이죠, 플러스 남풍. 남풍은 지금 위에서 내려오는 거라고. 이렇게, 이렇게. 아셨죠? 그러니까, 아, A는 북서풍, B는 남동풍. 얘를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표현한 거. 됐죠? 요 자료입니다. 자, A 해역에는 편서풍이 분다. A 해역엔 서풍 계열의 바람, 편서풍이 불고 있다.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의 B 해역에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향하는 바람이 분다. 지금 B 해역을 보면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거든?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부는데 여기가 남극이야. 남극에서부터 불어오고 있어요. 남극은 남반구 90도잖아, 위도. 그러니까 고위도에서 저위도. 이렇게 가야 되겠지. 위치가 바뀌어야 되겠지. 틀린 거고. A 해역과 B 해역에서 바람에 의해 형성되는 표층 해류의 방향은 같다라고 되어 있죠. 포인트는 바람에 의해 형성되느냐. 바람이 다르잖아. 얘는 북서풍이 불고 있고요. 얘는 남동풍이 불고 있습니다. 바람이 다르면 바람에 의해 형성된 바람 역시 바람에 의해 형성된 표층 해류 역시 다르겠죠. 틀린 겁니다. 그러면 기억만 맞는 거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자, 여기다 추가 보겠습니다. 자, 지표 부근 바람을 고려할 때 A 해역과 B 해역 쪽 남극 순환 해류가

흐르는 곳은 A해역이다. 남극순환해류는 서해에서 동으로 가는 겁니다. 편서풍에 의해서. 맞죠? 그러면 서풍계열의 바람이 불어야 돼. 기본적으로. 서풍계열의 바람이 부는 곳은 A죠. 그러니까 맞는 거고요. 자, 대기대순환을 고려할 때 B해역의 상공엔 남풍계열의 바람이 분다. 이거 이제 많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기본은 이렇습니다. 대기대순환 모형에서 지상풍과 상공풍은 서로 반대야. 순환이라고 하는 건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지상풍과 상공풍은 서로 반대라고. 자,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가 적도, 여기가 90도 S라고 했습니다. 남반구. 아셨죠? 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적도에 뜨거운 공기 상승합니다. 상승한 공기 대류권 계면 부근에 쌓여서 고위도로 가고 싶다고. 고위도로 가고 싶은데 끝까지는 못 가요. 지구 자전 효과, 전향력 때문에. 30도 부근까지 가서 내려와. 이렇게. 아셨죠? 그래서 하나의 순환을 만들어냅니다. 헤들리 순환. 30도. S. 극지역에서 차가운 공기가 하강해서 지표를 따라서 남쪽으로, 아시죠? 북쪽으로 가고 싶다고요. 지금 남반구라고 했으니까 북쪽으로 가고 싶다고. 아셨죠? 저위도로 가고 싶다고. 가다 보면 끝까지는 못 간다고. 어디까지 갈수 있냐면 대략 60도 부근까지 가면 얘가 올라가서 되돌아온다는 거지. 얘가 뭐예요? 극순환. 여긴 60도. 됐나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 B는 어디에 위치하는 겁니까? B는 지금 65도와 75도 사이니까 이 층 어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상에서는 남풍계열의 바람이 분다. 상공에서는 북풍계열의 바람이 분다. 서로 반대. 아셨죠? 너 틀렸어. 지금 지상은 남풍이야? 상공 북풍이야. 틀렸어. 그 다음에 대기대순환을 고려할 때 A와 B 사이에 중위도 고압대가 형성된다라고 되어 있죠? A와 B 사이는요, 보면요. 지금 65도가 있어. A와 B 사이에는. 중위도 고압대는 어디 있는 거야? 여기가 중위도 고압대야. 지금 헤들리 순환이 상승을 했다가 이동하다가 하강하는, 페렐 순환이 하강하는 여기가 중위도 고압대라고. 30도 부근이라는 거지. 고압대가 형성된다? 틀렸다. 아셨죠? 그러면 추가 선지에서는 우리가 리을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여기에서 조금만 더 보자. 무엇을 볼 것이냐? C 해역에서 표층의 수는 대체로 P 방향으로 이동한다. 여기다 선생님이 P를 찍겠습니다. 어디다 찍을 거냐면 여기다 찍을 거야, 여기다. P. 아, P가 아니죠. C 해역을 찍을 거야, C 해역을. C. 일단 C 해역을 찍었죠? 그다음에 P 방향. P 방향을 찍을게.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렇게. 자, 요 방향이 지금 이 A 해역을 비롯해서 요 위도대에서 제일 잘 나타나야 되는 해류는 뭐예요? 남극순환해류. 남극순환해류는 서해에서 동으로 가는 거야. 그럼 이 방향이 서해에서 동 방향이냐? 이게 지금 서해에서 동 방향. 서풍에 의해서 서해에서 동으로 가고 있는 방향이지. 그러니까 이 P 방향은 남극순환 해류가 흐르는 서해에서 동 방향이 맞다라고 해야 돼. 맞다. 체크하시고요. A 해역과 B 해역에 부는 바람의 풍향은 각각 어떠한가? A 해역에서는 무슨 바람이 분다고요? 북서풍이 불고요. B 해역에서는 남동풍이 불고요.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유형 7번까지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표유형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자, 북대서양의 표층순환인데, 자, 그림은 어느 해 북대서양에서 화물 유출 사건이 발생한 지점과 유출된 화물이 발견된 지점을 표층해류의 방향과 함께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지금 보면 북대서양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쪽에서 해류는 서해에서 동으로 간다. 이쪽에서 해류는 동해에서 서로 간다. 그러면, 아, 지금 이쪽에서의 해류는 무역풍에 의해서 가고 있구나. 맞죠? 이쪽의 해류는 아 편서풍에 의해서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 지금 요 해류와 요 해류가 흐르는 곳이 중간쯤 어디쯤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위도 30도 부근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고압대. 중위도 고압대 또는 뭐 아열대 고압대라고 부르는 고압대가 있어야 되는구나. 아셨죠? 헤들리 순환이 상승을 해서 하강기류가 강하게 발달하는 그런 지역이 지금 이 사이 부근 어딘가에 있는 거. 아셨죠? 그걸 체크하시는 거고. 자, 얘는 지금 무역풍에 의해서 흘러가는 해류. 얘 해류의 이름은 뭐냐면 북적도 해류. 선생님, 북적도 해류는 태평양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대서양도 똑같습니다. 북적도 해류, 남적도 해류는 태평양, 대서양 다 똑같아. 아셨죠? 그 다음에 얘는요, 편서풍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는, 서해에서 동으로 흘러가고 있는 누구냐면 북대서양 해류. 아셨죠? 태평양에서는 요 위도대에 북태평양 해류가 존재하는데, 대서양에서는 북대서양 해류가 흐른다. 그 다음에, 이쪽을 흘러가고 있는 해류, 난류입니다.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흘러가고 있는 난류. 요 난류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멕시코 만류라고 불러요. 멕시코 만류. 내신 시험에서는 이 대서양의 해류까지도, 아열대 표층 순환을 이루고 있는 주요 해류까지도 출제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흘러가고 있는 이쪽에 있는 해류를 우리가 이제 카나리아 해류라고 합니다. 한류 아셨죠? 북적도 해류 멕시코 만류 얘는 난류고, 북대서양 해류 카나리아 해류 얘는 한류고. 그래서 아열대 표층순환 됐죠? 요거 기억하시고요. 문제 보겠습니다. 자, A는 북대서양 해류이다. A는 북대서양 해류가 맞아요. 그 다음에 B는 무역풍의 영향을 받는다. B, 북적도 해류. 동에서 서로 가고 있잖아. 동에서 서로 가고 있으면 동풍 계열의 바람에 의해서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역풍의 영향을 받는다. 맞고요. 기역 지점에서 발견된 화물은 한류를 타고 이동한 적이 있다. 지금 화물이 여기서 발견됐는데, 자, 우리가 볼 것은 화물의 유출 지점이 여기거든. 여기서 지금 여기죠. 화물이 여기서 유출이 됐는데, 이 유출된 화물이 해류를 따라서 갈 거란 말이지. 가다 보니까 아열대 표층순환에 의해서 여기까지 간 녀석도 있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까지 간 녀석이 있다? 요 해류를 타고 이동한 적이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한류를 타고 이동한 적이 있다 맞는 거 아셨죠? 그러니까 만약에 얘를 조금 더 어렵게 지엽적으로 낸다라고 하면, 자, 요 화물은 카나리아 해류를 타고 이동한 적이 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지엽적으로 더 어려워지는 거야. 아셨죠? 이제 이런 부분 체크할 수가 있는 거죠. 원래 문제에서는 이제 기역년 티귿 다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추가로 구성한 거 볼게요. 자, 기역 지점의 화물은 북대서양 해류를 타고 이동한 적이 있다. 보세요.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 더 지엽적이지만 더 어려워지는 거지. 분명 이 화물은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가다가 어떤 녀석은 이렇게 간 거고, 어떤 녀석은 이렇게 왔거든. 그러면 이 화물, 여기로 온이 화물은 북대서양 해류를 타고 가다가 카나리아 해류를 타고 내려와서 여기에서 날. 그러면 북대서양 해류를 타고 이동한 적이 있다? 맞는 거지. 됐죠? B는 북적도 해류이다. B는 북적도 해류가 맞아요. 그 다음에 A의 해류는 대기대순환의 간접순환이 나타나는 곳에서 흐른다. 자, 이런 것도 좀 어려울 포인트가 될수 있는데, 대기대순환의 간접순환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알라는 거지. 자, 볼게요.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북반구를 그리겠습니다. 여긴 0도고, 여기는 90도고. N. 자, 북반구.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요 높이도 꼭 기억하세요. 적도 부근이 이 순환의 높이가 굉장히 큽니다. 연직 규모가. 상승한 공기 이동하다가 30도 부근에서 하강. 30도 N. 하강한 공기 이동하다가 60도 부근에서 상승. 60도 N. 그래서 이렇게 순환, 극순환, 이렇게 돌아가는 헤들리 순환, 그 다음에 여기에 존재하는 페렐 순환. 얘는 직접 순환이고요. 얘도 직접 순환이고요. 얘가 간접 순환입니다. 아셨죠? 요 간접 순환이 존재하는 곳에 이 지상풍이 뭐냐면 편서풍. 여기는 무역풍, 여기는 편서풍, 여기는 극동풍. 그러면 편서풍이 불고 있는 곳에서 A의 해류가 존재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야. 편서풍이 불고 있는 곳에서 이 편서풍에 의해서 서에서 동으로 가는 이 해류가 만들어졌다고. 그렇다고 하면 A의 해류는 대기대순환의 간접순환이 나타나는 곳에서 흐른다. 맞는 얘기가 되겠지. 됐죠?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체크해 보자고요. 자, 리을, 미음, 퓨. 추가 선지도 다 맞는 거.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겨울철 평균 기온은 P 지점이 Q 지점보다 낮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선생님이 P, Q를 표시를 해보겠다는 거지. 어디를 표시할 거냐면, 이렇게 표시할 거야. 이렇게 표시하고, 동일한 위도에다가, 여기에다가 P를, 여기에다가 Q를 표시하겠다고. 그럼 우리가 볼 때, Q는요, 여기서부터 올라온, 저위도에서부터 이동해온 따뜻한 물의 영향을 받습니다. 수온이 높아요. 동일 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데 P는 북쪽에서부터 내려온, 고위도에서부터 내려온 찬물의 영향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한류가 흐르는 곳과 난류가 흐르는 곳의 특징을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다. 겨울철 평균 기온은 Q가 높아. 아셨죠? P 지점이 Q 지점보다 낮다. Q가 높으니까 P는 낮은 거야. 자, 북대서양 아열대 표층순환을 이룬 주요 해류는, 자, 이런 거 이제 주관식으로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북적도 해류, 멕시코 만류, 북대서양 해류, 카나리아 해류를 쓸수 있어야 된다. 아셨죠? 거기다 더하면 북적도 해류는 무역풍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북대서양 해류는 편서풍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아셨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대륙의 영향까지 고려해서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북대서양에서 이 아열대 표층순환의 이 순환의 방향은 무슨 방향? 시계 방향이에요. 여기까지도 설명을 하면 아주 좋겠죠. 아셨죠? 자, 여기까지 얘기해서 대표유형 8번까지 다 봤고요. 여러분의 내신을 만점으로 이끌어 줄 내신 만점 OX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수의 물리량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안 했지만 그래도 체크해 봐야 할 부분은 요거 학교 시험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염류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물질이 뭐니? 요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0: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주변 해수에서 표층연분, 여름철과 겨울철의 표층연분을 꼭 비교해 볼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기대순환에서 헤이들리 순환, 페렐 순환, 극순환 이세 개의 순환세포가 만들어진 이유가 뭐니를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요거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보면요. 자, 우리나라 주변 난류의 근원은 크로시오 해류. 우리나라 주변 한류의 근원 이런 것들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심층순환과 표층순환의 흐름의 세기, 그 다음에 흐름의 규모, 이런 것들도 아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해양의 변화, 중요한 부분들 다 봤고요. 정말 내신에 나올 것들을 다 체크해 봤습니다. 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럼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학, 다음 시간에 만나요.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다툴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적극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내신만점 수능특강 영어 독해 연습 공부 함께하는 저는 김수현입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자, 우리 벌써 네 번째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공부할 지문들 미리 잘 읽고 오셨을 거라 믿어요. 선생님 공지사항에 강의별로 어떤 페이지 어떤 지문을 나가는지 우리 수능특강 교재에 해당하는 쪽수를 미리 다 올려드렸죠. 그렇죠? 그거 살펴보시고 오늘은 이 지문 미리 읽어보고 와야겠다라는 생각하시고 실천까지 하고 그 다음 강의 찾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교재 3강에 해당하는 9문제도 살펴볼 거고요. 자, 일단 첫 번째 바로 들어갑니다. 우리 교재 3강의 Exercise 4에 해당하는 빈칸 졸업 문제 되겠습니다. 교재 33쪽 같이 펼쳐놓고 계시고요. 자, 우리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지 아시죠? 소재 먼저 살핍니다. 가격 하락에 따른 잠재 수요의 가시화. 되게 어려운 소재인 것 같은데 근데 예시까지 잘 들어주면서 이해하기 좋은 지문이었습니다. 전체 내용 구조를 보시면 실제 구매가 이루어질 때만 수요, 영어로 뭐라고 하죠? Demand가 형성이 됩니다. 구매 의사는 있지만 구매하지 않으면 그때 만들어지는 게 잠재 수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가격이 낮아질수록 가격이 어떻게 되며? 낮아지면 잠재 수요가 실제 수요로 드러나더라. 그러면서 예시 들어줍니다. 인공심장 사례로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 변화를 설명을 해주고요. 마지막으로 가격이 매우 낮아지면 필요 이상의 수요까지 발생하더라를 얘기해주는 지문이었습니다. 잘 읽어주셨지요? 자, 우리말 한 줄 요약 갑니다. 가격이 낮아질수록 잠재 수요가 실제 수요로 드러나며 수요 규모가 확대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답니다. 영어로 다시 한번 어휘 표현 짚어보시면요. 자, demand, 수요가요. emerges, 나타난답니다. 오직 어떠한 때만 수요가요.

수요가 나타나냐면 사람들이 실제로 제품을 구매할 때에만 나타나요. 그러나 뒤집으면서 지문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던 소재입니다. latent demand, 잠재 수요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게 됩니다. 언제 가시화가 됩니까? 가격이 아까 중요했어요. fall 떨어지면, 가격이 떨어지면 잠재 수요가 눈에 보이게 되는구나. 자, 그리고 이것은 시장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확대하겠습니다. 확대하다에 해당하는 expand 동사로 같이 써주시고요. 자, 근데 이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뭐를 넘어서서 those with urgent needs. urgent needs는 긴급한 필요, 정말로 그 제품 재활의 필요로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넘어서 이렇게 더 넓은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구나. 확대된 시장으로까지 그 결과를 이을 수가 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출제자의 시각으로 들어가셔요. 빈칸은 어디 한번 예측을 해볼까요? 우리 여섯 번째 문장 한번 보시면은 지금 앞선 잠재 수요 이야기하면서 가격이 떨어지면 잠재 수요가 가시화가 되더라. 이것을 인공심장의 예시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예시에 해당하는 문장 되겠는데 예시일 뿐더러 이 문장 자체 내에서도 인과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만약 추가적인 발전으로 인공심장의 비용이 개당 10만 달러로 줄어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걸 구매를 하겠지요. 그치? 인과, 원인과 결과에 해당하는 논리 관계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빈칸 틀어줄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어법 갑니다. 열 번째 문장이고요. 여기에서는 우리 동사의 시제를 좀잘 들여다 볼 겁니다. 자, 몇몇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인가 봤더니 who had never been ill. 한 번도 병에 걸린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were just worried, 그저 걱정하는 사람들 되겠습니다. 자, 막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전에 한 번도 병에 걸린 적이 없는 거죠. 그치? 걱정하는 것보다 더 이전에 한 번도 병에 걸린 적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더 이전의 이야기를 나타내는 과거보다 더 이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 완료가 필요한 부분이구나. 따라서 우리 부정어인 never까지 넣어서 who had never been이라고 하는 형태로 써준 거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사람들은 얘가 진짜 동사 되겠지요? 자, have 동사 나왔는데 얘가 지금 오형식으로 쓰였습니다.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PP 나와서 목적어가 뭐뭐 되게 하다. 수동의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implant는 이식하는 거니까 해석 어떻게 하지요? 새로운 심장을 이식 받을지도 모른다. 수동의 의미 담아서 해석까지 더해주시면 완벽하겠습니다. 그치? 좋습니다. 자, 이어서 기타 출제 픽으로는 문장 사비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요거지 요거 that extra demand라고 해서 그러한 추가 수요. 그러한 추가 수요. 뭐 한다면? 만약 가격이 충분히 낮아진다면, 그러한 추가 수요가 드러날 것이다. 자, 여기에서의 그러한 추가 수요가 가리키는 건 뭐겠습니까? 잠재 수요겠죠. 따라서 앞에는 잠재 수요, latent demand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뒤에는 인공심장 사례를 들어주고 있어요. 따라서 앞에 설명과 뒤에 사례를 연결하는 일반적인 원리 문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3번 문장, 앞부분이기는 하나 충분히 삽입으로 출제될 수가 있겠습니다. 위치 다시 한번 살펴주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첫 번째 질문 가볍게 함께 하셨고, 두 번째 질문 갑니다. 3강의 exercise 5로 넘어오셔서요. 여전히 빈칸 추론입니다. 자, 뭐에 관한 글? 역사가에 의해 창조되는 역사적 서사, 설화사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에 해당하는 것이었어요. 자, 역사가의 역할은 단순한 증거 선택 해석을 넘어서 뭐를 구성하는 것이다? 서사를 구성하는 것이다. 역사적 서사가 핵심인 지문이었거든요. 자, 역사 서사는 일반적으로 시간 순서를 따르는데 복잡한 사건 설명을 위해서는 시간 이동도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역사가들은 특정 관점, 특정 톤으로 사건을 해석하고요. 역사적 아이러니가 강조된 사례도 들어주고 있습니다. 부시의 네이션 빌딩, 국가 재건이라고 하는 예시도 등장했었고, 사건을 낭만화하거나 다르게 평가할 수도 있다. 따라서 결론 내리면 어떠합니까? 앞에 내용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결국 역사는 다양한 방식으로 서사적으로 구성된다. 요 얘기를 하는 지문이었습니다. 자, 우리말 한줄 요약 갑니다. 역사는 단순한 사실 기록이 아니라 역사가가 구성한 해석적 서사이다. 그치, 뭐라고? 역사가가 구성한 해석적 서사라고요. 영어 요약문으로 다시 풀었으면서 어휘 점검을 하겠습니다. 자, historians, 역사가들은요, construct,
구성한답니다. 중요한 표현이죠. 구성한답니다. 의미 있는 역사적 서사를 구상을 한답니다. 서사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narratives 확인할 수 있어요. 그치? 자, 의미 있는 역사적인 서사를 구성을 한답니다. 근데 뭐 함으로써 구체적인 방법이 지문 속에 많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그치? 자, 이렇게 병렬 구조도 생겨줍시다. by, ing, 뭐뭐 함으로써 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organizing evidence, 증거를 조직함으로써 증거를 어떻게 구성하고 배열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arranging events, 사건을 배열하는데 in time, 시간 속에 배열함으로써 시간 순서를 따를 때도 있지만 그것을 재배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interpreting them, 그것들을 해석하기도 하지요. 해석을 하는데 그냥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요 표현까지 챙겨줍니다. 무엇을 통해서 particular, 특정한 관점이나 톤, 어조를 통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치? 좋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사용해서 의미 있는 역사적 서사를 구성하는구나. 괜찮습니까? 영어 요약문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 요약문이 똑같이 여러분의 시험에 나올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비슷한 식으로 내용이 구성되었을 때 우리 빈칸에 들어갈,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표현된 이러한 어휘를 내가 직접 서술형으로도 쓸 수가 있을지, 그리고 영어 유형문을 다시 살피면서 지문에 나왔던 핵심어라든지 내가 외웠던 어휘 표현이 기억이 나는지 이런 것들도 추가로 점검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좋습니다. 자, 출제자의 시각으로 빈칸 픽 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첫 번째 문장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해주고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 역사가들은 이상의 것을 한답니다. 뭐 이상의 것이죠. 증거를 선택하고 해석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한답니다. 그 이상의 것이 뭐였습니까? 그들은 또한 증거를 구조화, 조직하기도 한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 예저예 서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치? 이해 가능한, 그리고 그들이 바라건대 persuasive, 설득력을 갖춘 narrative, narrative, 서사. 서사를 만들기 위해서 증거를 조직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치? 자, 그 이상의 일을 한답니다. 뭘 하는 것인지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으니까 이 부분 내용상 의미 있는 부분 되겠어요. 그쵸? 좋습니다. 자, 이어서 어법 가겠습니다. 3번 문장이고요. 자, 역사가들은 또한 사건들을 이해 가능하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make가 오형식으로 쓰였구나. make 뒤에 목적어 확인하고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 왔습니까? 형용사 왔습니다. 해서 어떻게 하지요? 목적어를 형용사하게 만들다. 우리 해석을 할 때 뭐뭐 하게 만든다라고 해서 마치 부사가 와야 할 것 같은 착각이 든데 절대 아니죠. 그치? 여기는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부사 올 수 없습니다. 형용사 와야 하는 자리이다. 체크를 해주시고 거기에 더해서 아까 요약문에서 이미 봤었던 구조입니다. by, ing 구조입니다. 해서 어떻게 하지요? 뭐뭐 함으로써 수단과 방법을 가리키는데 ing가 한 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or로 연결돼서 한 덩어리 더 나왔습니다. 이렇게 의미 덩어리 나눠서 해석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보겠습니다. 그 사건들을 특정한 관점으로 조명한답니다. cast는 조명하다, 빛을 드리우다 라는 뜻이니까 특정한 관점으로 살펴본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 이야기에 뭐를 부여한답니까? 특정한 어조를 부여를 한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사건들을 이해 가능하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살펴주시면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마지막 서술형 예측 한번 가봅시다. 우리 아까 전체적인 내용 구조 분석 부분에서 이 부시의 네이션 빌딩이라고 하는 사례가 등장했습니다. 그 사례를 제대로 이해했는가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좀 의미 있는, 무게 있는 사례였거든요. 자, 질문에서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부시의 사례가 어떻게 보여줍니까? 역사적 서사에서 The historian's use of irony, 역사적 아이러니의 사용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 대답 갑니다. 노란색 표현 위주로 이해를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보여준답니다. 역사적 아이러니를 보여주는데 왜냐하면 부시가 criticized, 뭐 한 거예요? 비판한 거예요. 국가 재건을 비판을 해놓고 그래놓고 나중에 뭐 했습니까? Had to engage in it. Engage in이라고 하는 건 참여하고 관여하는 거죠. 참여하고 관여해만 했습니다. After starting the Iraq War, 이라크 전쟁을 시작한 이후에는 자기가 비판했던 그 국가 재건을 실제로 실천해야만 했어.
그래서 이것이 역사적 아이러니의 사례다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그치? 좋습니다. 자, 바로 넘어가서요. 이번에는 함축 의미 추론에 해당하는 여섯 번째 연습 문제였습니다. 명망이 가진 능력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일단 앞부분에는 dominance와 prestige를 구분해주고 있었습니다. dominance와 다른 형태의 지위.

프레스티지가 존재하는데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것이었죠. 자, 먼저 도미넌스 우세함이라고 하는 것은 힘 공격성에 기반한 지위로 동물도 인식할 수 있는 것인데 프레스티지 명망이라고 하는 것은 배울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지위다라고 해서 글씨니까 진짜 말하고자 하는 소재는 얘였습니다. 그치? 요거는 스펠링까지 확인해서 서술형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 분야의 명망은 다른 영역으로 영향이 확장이 된다. 명망은 문화적 전파를 촉진하기 위해 진화한다. 즉 성공한 사람과의 연관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유명인의 광고 효과가 이래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등장하는 질문이었죠. 가보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명망은 힘이 아니라 배울 가치에서 비롯되는 인간 특유의 지위다 라고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약문에서의 주인공도 당연히 prestige, 명망이겠죠. 그쵸? 자, 명망이라고 하는 것은 uniquely human form이라고 하는 건 인간 고유의 것이다, 인간 특유의 것이다 이런 뜻이니까 인간 특유의 지위 형태입니다. 뭐를 기반으로 한? expertise and success, 전문 지식과 성공을 기반으로 한. 그리고 이것은 뭐 하게끔 합니까? lead, 목적어 to 부정사 나오면서 목적어가 to 부정사 하도록 이끌다 이런 뜻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뭐하게 해요? imitate. imitate? 모방하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치? 어떤 사람들을 prestigious individuals, 명망 있는 사람들을 따라하게끔 한답니다. 모방하게끔 한대요. 오케이. 자, 그리고 또 뭐합니까? facilitating. 촉진한답니다. The transmission of culture, 문화의 전파를 촉진하기도 하는구나. Transmission, 전파라는 뜻으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출제자의 시각으로 빈칸 빛 갑니다. 다섯 번째 문장 한번 들여다보시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자, 만약 어떤 사람이 한 분야에서 명망을 갖게 되면 자 그들은요 become high status individuals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 되고요 그들의 영향력은 요게 중요한 거죠 won't be limited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들의 모든 결정을 copy 모방할 거예요 따라할 거예요 요게 중요한 겁니다. 명망 있는 사람들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그것은 거기에만 국한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다른 분야까지 뻗어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빈칸 추론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어법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일단 병렬구도 먼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한답니다. 배우기를 원한답니다. 자, 성공한 개인들로부터 배우기를 원하고요. 아니면 심지어 그저 연관되기를 원한답니다. 지금 비동사 나와 있잖아요. 어디에 연결된 거? to 부정사의 to에 연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be associated with은 뭐뭐와 연관되다 라는 뜻이니까요. 어떤 방식으로든 연관되기를 원한답니다.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거 so that 뭐 나타내죠? 목적 나타내죠? 해서 어떻게 합니까? 뭐뭐 하도록. 뒤에는 주어 동사 따라올 건데요. 요 동사 표현 알고 계셔야지요. rub off on이라고 해서 뭐뭐에게 옮겨오는 겁니다. 그치? 따라서 그들의 명성, 평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옮겨오도록 어떤 방식으로든 연관되기를 원한다고요. 목적을 나타내는 표현 so that 주어 동사까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타 출제 픽으로요. 문장 삽입 예측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문장 굉장히 인상 깊은 문장이죠. Prestige, 명망은 is almost the opposite. The opposite, 얘가 중요한 거잖아. 무슨 뜻이에요? 그 반대입니다. 정반대입니다. 어떠한 흐름을 이끄는 문장이었죠? 앞에서 dominance, 우세함의 개념을 설명한 뒤 새로운 개념, 글쓰니까 진짜 말하고자 하는 개념인 prestige, 얘를 대비하여 제시하는 전환 문장 되겠습니다. 이 표현에 주목하면서 문장의 위치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잘 따라하고 계시죠? 아우 숨가쁘다고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지문을 먼저 읽어오셨으니까 이미 이해한 내용에 한층 더 잘 더하고 계실 겁니다. 자, 이어서요. 자, 다시 빈칸 추론으로 넘어옵니다. 일곱 번째 연습 문제 되겠습니다. 이어서 뭐에 관한 글? 감정과 느낌의 구분. 자, 요 질문 어려웠습니다. 자, emotion과 feeling의 개념 구분을 제시하면서 emotion, 감정은 무의식적인 신경생물학적 반응이고 feeling, 느낌은 그 감정에 대해 인간이 인지적으로 부여하는 의미였습니다. 자, 인간의 감정의 의미를 해석하고 판단할 능력이 있더라. 전쟁 북사례로 설명을 해주면서 이때 이 감정은 선택을 만들기보다 이미 선택한 방향을 강화합니다. 요 두 가지 내용에 포커스를 두면서 한 줄 요약합니다. 자, 인간은 감정에 대해 인지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영어 요약문 갈게요. Emotions, 감정은 unconscious, 무의식적인 biological responses, 생물학적인 반응입니다. 반면에 개념 비교하고 있어요. Feelings, 느낌은요. All the cognitive, 중요한 건이 cognitive, 인지적인 겁니다. 인지적인 거. 인지적인 해석이랍니다. 우리가 감정에 부여하는 인지적 해석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요, influence, 영향을 미친답니다. 영향을 미친대요.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가 행동을 추구할지. 근데 어떤 행동? We've already chosen. 우리가 이미 선택한 행동, 그치? 중요한 건 얘들아, 선택을 하게끔, 어떤 결정을 하게끔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한 결정을 얼마나 강하게 추구할 것인지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였어요. 그쵸? 자, cognitive, 인지적인 influence. 영향을 미친다. 요두 개의 단어 조금 더 유의해서 체크를 해 주시고요. 자, 출제자의 시각으로 빈칸 픽합니다. 여섯 번째 문장에서요. 우리 전쟁북 사례가 나오는 뒷부분에 해당하는 문장이죠. 자, 근데 이 울리는 전쟁북은 뭐에 도움을 준다고? 뭐에 도움을 준다고? 요거예요. merely helps, 도울 뿐이랍니다. 누군가가 march라고 하는 건 행진하는 거죠. More energetically, 더 힘차게 행진하도록 도울 뿐이다라고 합니다. 더 힘차게 행진하도록 도울 뿐이다라고 합니다. Whichever side was chosen to begin it, 처음에 선택된 편이 어느 편이든지 간에 그 선택된 편을 갖다가 그 편을 향해서 더 힘차게 행진하도록 도울 뿐입니다. 즉, 이 울리는 전쟁북이라고 하는 것은 북을 막 울리면서 너이편 선택해라, 저편 선택해라 결정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택한 편이 어떤 편이든 간에 그 편에서 더 힘차게 행진하도록 도울 뿐입니다. 라는 이야기, 그치? 요 사례를 통해서 앞선 내용을 조금 더잘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이제 어법 갑니다. 5번 문장이고요. 자, 대부분은요, 동의할 거다라고 합니다. 자, 대절 내부를 한번 볼 겁니다. 뭐에 동의를 할 건가 봤더니, 지금 agree의 목적절이고, 따라서 이때의 대세,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겠습니다. 자, 목적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치? 자, 주어 누굽니까? Hearing a beating war drum이라고 해서 울리는 전쟁북을 듣는 것. ing가 이끄는 동명사구 주어 나오고요. 동사 자리 갑니다. 따라서 does not 나왔죠? do not이 아니라 does not 나오면서 자, does not lead 이끌지 않는답니다. 마찬가지 목적어 to 부정사 나와요. lead 동사의 오형식 쓰임은 앞에서도 배웠습니다. 자, 뭐 하도록 이끌지 않습니까? pick a side in a given conflict. 어떤 주어진 갈등에서, 즉 특정한 분쟁에서 어느 편을 선택하게끔 하는 거는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치? 자, 목적절 내에서 주어 동사 찾고요. lead라고 하는 동사의 오형식 쓰임까지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기타 출제 픽으로요. 오랜만에 함축 의미 출은 한번 가봅시다. 마지막 문장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마 셰익스피어는 이것에 대해 뭔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뭐할때 he wrote timeless words. 어떤 극중 인물입니다. 극중 등장인물의 대사를 쓸때 이것에 관해 뭔가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어떠한 대사의 밑줄을 쳐져 있습니까? Follow the drum이라고 해서 그대의 북소리를 따르라. 그대의 북소리를 따르라. 우리 아까 방금 이 울리는 전쟁북 사례에서 이 전쟁북의 울리는 소리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이미 충분히 살펴봤죠? 그 내용을 써주시는 겁니다. 자,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감정은요, energize and reinforce the direction. 어떤 방향을 뭐 한다고요? 에너지를 주고 강화를 한다고요. 근데 그때 그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향입니까? A person has already chosen. 이미 선택한. 그렇죠. 이미 선택한 그 방향에 에너지를 주고 그 방향을 강화하도록 한답니다. Rather than, 뭐 하기보다는 determining that choice. 그 선택을 결정하기보다는. 그렇지, 얘들아? 결정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선택한 것을 더 강화하고 더 강력하게 추구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emotion.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다? Follow thy drum. 그대의 북소리를 따르라. 얘가 의미하고 있는 바라고요. 괜찮으시죠? 이 마지막 부분 잘 이해 안 됐을 겁니다. 지금 선생님이 보여준 답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한 이해도도 조금 더 높여가시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자, 이어서 빈칸 추론 여덟 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에서는 메소포타미아의 관계 기술 발달과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 소재만 딱 봐도 쓰인 어휘가 장난이 아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요 질문 같은 경우에는 생소하고 어려운 어휘 표현이 많이 쓰였기 때문에 어휘 공부도 조금 더 챙겨 주셔야 되겠어요. 자, 메소포타미아 농업 발전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관계. 이때의 관계는 relationship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쵸? 자, 영어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irrigation입니다. 농사 때. 농사 짓는 데 필요한 물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쵸? 끌어와서 되는 것을 갖다가 관계라고 부르지요. 자, 수메르인은 운하, 뚝, 저수지 건설로 물을 관리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대규모 작업은 뭐를 필요로 했습니까? 협력과 조직을 필요로 했죠. 그 결과 복잡한 사회구조와 도시국가가 등장합니다. 인과관계가 뚜렷한 내용 덩어리. 자, 초기의 관계는 단순한 수로 형태였지만 이후 광범위한 운하망, 운하 네트워크로 발전을 했습니다. 따라서 수자원 통제를 통해서 정치 권력과 사회 계층을 형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우리가 빈칸으로 채웠던 내용까지 기억이 나실 겁니다. 봅시다. 자, 관계 기술의 발전은 메소포타미아 농업뿐 아니라 정치 권력, 사회 구조의 형성, 여기까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거. 자, 요약문 살필게요. Irrigation, 관계는 enabled, 가능하게 했습니다. The agricultural development of Mesopotamia, 메소포타미아의 농업 발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필요로 했습니다. Large scale, 대규모의 cooperation, 협력을 필요로 했지요. 협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요. contributed to라고 해서 뭐뭐에 기여하다, 무엇의 원인이 되다라고 해석하지요. 즉, 무엇의 원인이 됐습니까? 무엇을 이끌었습니까? The rice 등장한 거에 얘들아. 등장을 이끌어냈습니다. 복잡한 사회 구조와 정치 권력의 등장을 이끌어냈는데 무엇을 기반으로 한? Control of water resources. 수자원에 대한 통제를 기반으로 한. 그렇죠? 내용 어렵습니다. 어휘 표현도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잘 챙겨주셔요. 자, 빈칸 서술형 픽으로 4번 문장 한번 가봅시다. 자, 이러한 monumentary effort, 대규모의 노력입니다. 대규모의 노력은 필요로 했습니다. Cooperation, 협력도 필요로 했고요. Organization, 조직도 필요로 했습니다. 근데 어떤 규모예요? On a scale previously unseen. 이전에는 본 적이 없는 엄청난 규모의 협력과 조직을 필요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으로 이어졌습니까? 인과관계가 뚜렷한 내용 덩어리였으니까 그 결과에 해당하는 거. 자, 뭐가 발전했다고요? 복잡한 사회 구조가 발전했다고요. 그리고 뭐가 등장했다고요? 강력한 도시 국가가 등장했다고요. 그치? 복잡한 사회 구조. 강력한 도시 국가, 즉 강력한 정치적 권력의 등장 배경에 무엇이 있었는지 인과관계를 잘 살피면서 빈칸 채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업법 갑니다. 6번 문장 살펴보시고요. 자, overtime 시간이 지나면서 these systems 이런 시스템은요 became more elaborate 더 정교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컷마디에 무슨 구문 나오냐면 with을 활용한 분사 구문이 등장합니다. 자, with 다음에 명사 묶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ing 덩어리 묶어줍니다. 얘를 주어처럼, 얘를 동사처럼 해석해 주시면 되겠는데 중요한 거는 ing가 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ing가 쓰였을까? 앞에 나온 명사 덩어리와의 의미 관계를 살피시는 겁니다. 자, 명사 덩어리 봤더니요, complex networks of canals라고 해서 복잡한 운하망, 복잡한 운하망. 우리 span이라고 하는 동사에 무슨 뜻이 있냐면은 걸쳐 이어지다. 뻗어나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봤더니요, 복잡한 운하망이 아주 먼 거리까지 뻗어나갔다라고 해서 이 둘의 관계가 어떠하지요? 능동이지요. 둘의 관계가 능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ing의 현재 분사를 써서 with 분사 구문을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밑에 쓰인 주어 동사는 해석에 용이하라고 선생님 표시를 해준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해석하자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시스템은 더 정교해졌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운하망이 아주 먼 거리까지 뻗어나갔습니다. 해석은 주어 동사처럼 하지만 의미 관계 살펴서 분사 자리에 현재 분사인지 과거 분사인지는 챙겨 주셔야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좋습니다. 한 문제만 더. 글의 순서 예측해 봅니다. 자, 요거는 인과 관계가 뚜렷하면서 초기에 발전해서 이후 등장한 복잡한 구조까지 그 연결이 굉장히 탄탄하거든요. 순서 물어보기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에서 무슨 이야기합니까? 메소포타미아의 농업 잠재력을 여는 열쇠는 어디?

아시죠? 아이고, 많이 왔습니다. 자, 이제 3강의 아홉 번째 문제 되겠습니다. 역시나 빈칸 추론이고요. 38쪽이랍니다. 자, 교류와 관련된 문명과 문화의 관계, 문명, 문화, 뭔가 우리가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소재인데 지문에서는 뚜렷하게 구분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문명은 교류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문명은 영어로 civilization, 교류는 exchange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었어요. 자, 사회관 연결, 비교와 선택이 가능하다. 다양한 선택으로 삶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더라. 자, 문명은 재화, 사람, 사상 등의 자유로운 교류에 의존을 하고 있어요. 그치? 문명은 교류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류는 해방감을 주어서 기존 문화의 구속에서 벗어나게끔 합니다. 이렇게 대안이 생기면 따라서 뭐가 약화되는 것이에요? 전통적인 문화가 약화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결론, 교환, 교류는 문화를 약화시키고 변화시킨다.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우리말 요약합니다. 문명은 교류와 선택을 통해 삶을 확장하지만 동시에 기존 문화를 약화시킨다라고 하는 포인트. 영어로 어휘 살핍시다. Civilization, 문명.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 머리 기반으로 만들어진 겁니까? Exchange, 교류고요. Interaction, 상호작용입니다. 사회와 사회 간의 교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 이 문명인데, 자, 문명은 expands, 확장시킨답니다. 인간의 선택과 자유를 확장시키지만, simultaneously, 동시에, 뭐도 한다고요? 전통적인 문화를 갖다가 weakens, 약화시키고, transforms, 변화시키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 요 포인트 잘 잡아주셔야 되겠어요? 좋습니다. 자, 우리 빈칸 서술형 픽은요, 8번 문장에 이렇게 간단 명료하지만 힘 있는 문장이 나옵니다. Civilization. 즉, 얘를 주어로 하면서 얘는 우리에게 제공한답니다. A means of escape. 탈출의 수단을 제공을 한답니다. 뭔 소리였죠? 문명으로 우리가 교류를 하면서 기존 문화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문장이었어요. 그치? 자, 표현 생깁니다. Provide A with B라고 해서 A에게 B를 제공하다라고 해석을 해주는데, means라고 해서 s 붙으면 요거는 수단이라는 뜻. escape라고 하는 단어 중요하니까 요 단어까지 챙겨주시고요. 좋습니다. 자, 어법 서술형 픽은요, 10번 문장 한번 가봅시다. When presented with alternatives, 대안이 제시되는 경우에, we give up our old ways. 우리는 오래된 방식에 포기를 한답니다. 자, 지금, when이라고 하는 접속사 뒤에, presented라고 하는 PP 형태가 바로 등장했습니다. 뭐가 생략된 거겠어요?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된 거겠습니다. 주어 자리는 주저리 주어에 해당하는 will을 써주시면 되겠고, 비동사는 are을 써주면 되겠죠? we are가 생략이 됐구나. 거기에 더해서 요 표현도 쉽습니다. present A with B의 구조로 쓰이면은 A에게 B를 제시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선 수동태로 쓰인 거니까요. 그쵸? 좋습니다. 표현 잡으시고 생략된 형태 챙기셔서 왜 PP가 등장했는가 요거 이해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함축 의미추론 한개더 가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까 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탈출의 수단을 제공해 준다라고 했잖아요. 그 뒤에 등장하는 문장입니다. Or differently put, 달리 말하자면 exchange, 교류는 as the enemy of culture, 문화의 적입니다. 봐봐. 교류는 문화의 적입니다라고 해서 이거 함축 의미처럼 물어보기 딱 좋지요. 그치? 자, 만약에 물어본다면 영어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교류와 exposure to alternatives, 대안에의 노출을 통해서 leads people to, 사람들로 하여금 뭐 하게끔 합니까? abandon, 버리게끔 합니다. 전통적인 문화적 관습과 identities, 정체성을 버리게 한다고요. 즉, 기존 문화에서 벗어나게 하더라. 이것을 문화의 적이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치?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이어서 10번째 문제입니다. 이제 끝이 보이고 있어요. 잘 달려오고 계시죠? 그쵸? 자, 39쪽에 해당하는 빈칸 추론 문제 되겠고요. 소재 갑니다. 과학과 민주주의의 대표성과 그 불완전성이라고 해서 이 대표성, 근데 대표성은 완벽하거나 완전한 것이 아니다. 를 얘기해주는 질문이었어요. 과학과 민주주의는 지식과 권력의 정당성을 다루는 공통 원리를 공유합니다. 두 책의 모두 대표 (representation)을 통해 권위가 정당화됩니다. 그러나, 자, 중요한 건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추론한 빈칸에 해당하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대표는 완전하거나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무엇을 대표할 것인가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도 발생을 하고요. 대표는 현실을 단순화하는 과정인데 단순.

방식에는 또 여러 대안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이런 비판적인 경쟁 구조가 과학과 민주주의의 발전 메커니즘이 되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마무리 문장으로 질문이 끝나고 있었죠. 그렇죠? 좋습니다. 우리말로 요약하면 이러합니다. 과학과 민주주의가 공유하는 대표성의 원칙이 절대적이지 않으며 항상 대안의 여지가 있다. 자, 요약은 조금 깁니다. Science and democracy. 과학과 민주주의는 both rely on, 둘 다 의존을 합니다. Representation, 대표성. 대표성, 얘가 중심 소재였죠? 여기에 의존을 한답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 Legitimize라고 해서 이거는 정당화하다라는 동사거든요. 자, 지식과 통치를 정당하기 위해서 대표성에 의존을 합니다. 자, 그러나 이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은 inherently, 본질적으로 incomplete, 중요한 표현. incomplete, 앞에 in이 붙었어요. 뭐하다고요? 불완전하다고요. 불완전하다고요. 자, 왜냐하면 이것은 simplifies, 이 동사도 챙겨주셔요. 단순화한답니다. 현실을 단순화하고요. 그리고 항상 가능하게 한답니다. Alternative ways of representing it. 즉, 대안적인 대표 방식을 가능하게 한답니다. 대안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요약문에서는 대안적인이라고 해서 형용사로 쓰였겠습니다. 표현 어렵지요, 그치? 잘 챙겨주시고. 자, 이어서 출제자의 시각으로 넘어가 봅니다. 빈칸 픽은 다섯 번째 문장 한번 보셔요. 자, 과학적인 활동과 민주적인 통치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을 한답니다. 잠재적인 대안적 대표성을 인정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대안. 대안. 이 대안의 가능성을 갖다가 인정을 해준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continuous struggle. 중요한 거는 지속적인 논쟁. 논쟁입니다. 자, 뭐에 대한 논쟁입니까? What is represented and what is not? 무엇이 대표되고 무엇이 대표되지 않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can be foreseen, 예상될 수 있습니다. 대안이 존재해서 항상 대안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대표되고 무엇이 대표되지 않는가 이를 둘러싼 논쟁이 예상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문장 되겠습니다. 자, 업복 가겠습니다. It is that이라고 해서 이거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뭐를 강조하고 있어요? It is와 that 사이에 있는 only when이 이끄는 덩어리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해석을 하시자면 이 대표성이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때에만 그때야만 it can support 이거는 뒷받침할 수 있는 겁니다 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그러나 강조 구문입니다. 요거를 살려서 해석을 하자면은 갑자기 머리가 지끈지끈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게 강조 구문인 것만 잘 이해를 하셨더라면 it is that은 없는 것처럼 앞에서부터 쭉 자연스럽게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해석에 큰 무리 없거든요. 일단 강조 구문인 거 아시고 자연스러운 해석 방법까지 only when이 이끄는 덩어리는 뭐뭐 할 때만 이라고 해석을 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넘어갈게요. 자, 출제팩으로는 문장 삽입도 한번 가봅시다. 중간에 무슨 연결어가 눈에 띕니까? However, 그러나, 그러나, 그렇죠. The representation is however, 하지만 대표성은 never perfect or complete, 결코 완벽하거나 완전하지 않다라고 해서 우리가 빈칸으로 예측했었던 그 문장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대표성에 완벽하거나 완전하지 않구나. 자, 앞에 무슨 내용 나왔습니까? 대표성의 권위를 정당화한다라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이걸 뒤집으면서 하지만 완벽하거나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뒤에 지속적 논쟁을 설명하는 연결까지 가져갈 수 있는 문장입니다. 네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진짜 끝이 보여요. 두 문제 남았습니다. 11번째 연습 문제 역시나 빈칸 출은 되겠고요. 자, 뭐에 관한 글이었냐면 열대지역 통양의 영양 고갈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딱 보니까 소재가 뭔가 과학적 느낌이 풀풀 나면서 어휘 챙겨주셔야겠죠. 그쵸? 자, 지질과 기후 차이가 토양의 농업 생산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열대지역에는 많은 강수와 풍화작용이 일어나서 토양의 영양분이 유실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토양이 하는 식물이 영양분을 보유하게 되는데 이때 숲이 사라지면 당연히 식물도 사라지니까 토양 생산력이 함께 사라지겠죠. 따라서 삼림이 파괴되면 그 이후 농업과 목축을 유지하는 게 어렵고요. 따라서 결론, 생명은 과거 생명의 재순환에 의존합니다. 재활용에 의존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글이었습니다. 내용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자, 우리말 한 줄 요약 갑니다. 열대지역 토양의 생산력.

면역은 토양 자체가 아니라 생태계의 영양 순환에 의존한다. 다시, 열대 지역 토양의 생산력은 토양 자체가 아니라 생태계의 영양 순환, 과거 생명의 재활용, 재순환에 의존합니다. 영어로 살필게요. In many tropical regions, 많은 열대 지역에서 heavy rainfall, 비가 많이 오는 거니까 강한 강수죠. 강한 강수는요, leaches라고 해서 leach는 침출시키다. 조금 쉽게 표현하자면 씻어내는 겁니다. 자, 씻어낸답니다. Nutrients from the soil, 토양의 영양분을 갖다가 씻어낸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이어집니까? 대부분의 영양소가 어디에 저장되게끔? In vegetation. 자, vegetation은 우리 해설지에는 식생이라고 해서 일정한 지역에 모여 사는 식물 집단을 가리키는 건데, 쉽게 식물이라고 가져가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영양소가 어디에 저장되게끔 한다고요? 식물에 저장되게끔 한다고요. 따라서, when forests disappear, 숲이 사라져 버립니다. 산림벌채 같은 것을 통해서 숲이 사라져 버리면, soil productivity, 토양의 생산성, 중요한 표현이니까 영어로 쓸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토양의 생산성은 뭐 합니까? decline, 속이 중요한 거죠. 감소합니다. 감소합니다. 떨어집니다. 왜 그런 거요? Life depends on the recycling of past life. 생명은 과거 생명의 재순환, 재활용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중요한 표현 굉장히 많이 등장한 요약문이었습니다. 자, 빈칸 픽하겠습니다. 4번 문장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은 앞에 부분은 뭐뭐하기 때문에라고 해서 원인에 해당하는 내용 덩어리예요. 그쵸? 이러하기 때문에 일단 The native vegetation disappears. 고유 식생, 즉그 지역에 모여 사는 그 고유한 식물 집단이 사라지면, 자, so, thus, 명사 덩어리 나오면서 도치 일어났습니다. 주어도 또한 그러하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지요. 그치? 자, 뭐 또한 그러합니까? 토양의 생산적인 능력, 즉 생산력 또한 뭐 한다고요? 사라진다고요. 그치? 자, 그럼 그 이유, 원인이 뭐인 겁니까? 이 지역의 영양분 대부분이 토양이 아니라 식물 자체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다시 가봅시다. 자, 모이기 때문에 most of the nutrients in these areas, 이 지역의 대부분의 영양분이 reside, 존재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뒤에 나레이 버티 구문까지 챙겨주시면서 토양이 아니라 식물 그 자체에 존재하기 때문에 고유 식생이 사라지면 토양의 생산력도 또한 사라지는 것이구나에 해당하는 문제였습니다. 어법 가겠습니다. 6번 문장입니다. Nutrient poor tropical soils, 영양분이 부족한 열대 토양은 illustrate, 보여줍니다. 자, 뭐를 보여줍니까? The general rule, 일반적인 법칙을 보여줍니다. 근데 봐봐. 일반적인 법칙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어떤 법칙? 이라고 하는 질문이 들죠. 이렇게 어떤 법칙, 무슨 법칙이란 질문이 든다면 그 명사의 내용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앞선 명사의 내용을 설명을 해줘야 돼. 자, 그때 우리는 뭘 써줍니까? 동격의 접속사 대세 써줍니다. 동격의 접속사 대세를 써서 앞선 명사의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이때의 뜻은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완전한 절이 와야 됩니다. 그치? 이제 어떤 절 왔습니까? Life라고 해서 주어, depends on이라고 해서 동사, 오는 전치사 대문자 P로 표시하고요. 전치사의 목적어 PO로 표시합니다. 완전한 절잘 따라왔지요. 그치? 우리 동격의 접속사 대시 살펴봤습니다. 어떠한 일반적인 법칙? 생명체는 과거 생명체의 재활용에 의존한다라는 법칙을 보여준다고요. 괜찮습니다. 자, 서술형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영어 질문이군요. 질문 먼저 읽어볼게요. Why does soil productivity decline? 왜 토양의 생산성이 감소합니까? After deforestation in many tropical regions, 많은 열대 지역에서, 자, 요 표현 아셔요? Deforestation이라고 해서 산림벌채입니다. 숲을 파괴하는 거예요. 산림이 파괴되면, 숲이 없어지면 왜 토양의 생산성이 감소한다 그랬죠? 우리 많이 살폈습니다. It is because, 이건 뭐 때문입니까? 대부분의 영양분이 are stored, 저장되어 있는데, 어디보다는, 토양보다는 vegetation, 식물, 식생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숲이 없어지면 토양 생산성도 같이 감소하는 거였죠. 좋습니다.
진짜 마지막은 함축 의미추론으로 장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뭐에 관한 글이었냐면 정보 공유와 신뢰, 되게 흥미로운 질문이었는데요. 지식과 정보는 힘이며 팀 신뢰 수준을 보여주는

따라서 정보의 공유 정도로 뭐를 판단할 수 있다? 팀내 신뢰 수준을 판단할 수 있다. 이때 리더가 정보 공유를 한다면 팀을 신뢰하고 있다는 신호이고, 자, 밑줄 부분이 여기였습니다. This stays here. 이거 여기에서만 하는 말인데, 라는 뜻이었지요? 신뢰 분위기를 형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신뢰받는다고 느끼면 더 신뢰할 만한 행동으로 반응을 하고요. 따라서 정보 공유를 통해서 그 구성원은 조직 전체적인 맥락,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 전체적인 조직에 어떻게 들어맞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내용이었지요. 그쵸? 좋습니다. 자, 정보 공유는 팀 신뢰를 형성하고 구성원의 책임감을 높인답니다. 영어 요약문 갈게요. 봅시다. 자, 뭐이기 때문에 trust within a team, 팀내 신뢰라고 하는 것은 is reflected in, 반영되어 있어요. 즉, 드러난답니다. 뭐를 통해 드러납니까? The sharing of information, 정보의 공유. 정보를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는 거, sharing, 중요하겠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자, 리더는 리더인데 뭐 하네? provide such information,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리더들은요, 자, 도움을 준답니다. 도움을 준답니다. 자, 그 구성원들이 뭘 하는데 도움을 주냐면, 첫 번째, feel trusted, 신뢰받는 느낌을 갖는 데에도 도움을 주고요. 두 번째, understand,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답니다. 그들의 일이 어떻게 fits into, 들어맞는가. The larger organization, 더큰 조직, 전체적인 조직의 맥락에 내 일이 어떻게 들어맞는가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고요. 자, help가 오형식으로 쓰여서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이 한 개, 동사 원형이 두 개, 지금 두 개의 목적격 보어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내용 크게 어렵지는 않았답니다. 자, 출제자의 시각으로 빈칸 세 번째 문장 한번 가봅시다. 팀 리더는 시그널, 신호를 보낸답니다. They trust their team. 그들의 팀을 믿는다고요. 근데 뭐할 때, 뭐 해야지만 팀을 믿는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지요? 정보 공유인데 그냥 정보가 아니라 얘는 어휘 적절성까지 더 뻗어나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보는 정보인데 privileged information 뭐 하는 거지요? 뭐 하는 거예요? 기밀의 정보입니다. 기밀의 정보를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할 때팀 신뢰의 신호를 보낼 수가 있구나. 자, 이어서 어법 가겠습니다. It could even be passing on information. 그것은 심지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때 정보가 어떤 정보? 지금 이렇게 앞에 있는 information을 수식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팀에 의해 공유된 정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근데 이런 포인트가 어법으로 내기 참 좋답니다. 뭘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Sharing. ing의 현재 분 상태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근데 의미상 정보는 다른 팀에 의해 공유된 정보니까 의미 관계가 수동이죠? 따라서 ing가 아니라 PP 형태의 shared를 써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문제도 물어볼 수가 있구나. 좋습니다. 자, 이어서 어휘 적절성인데요. 어휘 적절성을 좀 문장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해당하는 문장이냐면 다 뒷부분입니다. 8번. 9번, 10번에 해당하는 문장이거든요. 자, 리더가 우리 팀을 신뢰한다는 신호를 보냈을 때,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 영향에 해당하는 문장들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Whatever follows is spoken in trust. 어떤 말이 따라오든지 그게 신뢰 속에서 하는 말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they respond. 그들은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는가. 반응. 반응합니다. The feeling of being trusted. 그 신뢰받는다는 느낌에 반응을 하는데 어떤 행동으로 반응합니까? Trustworthy behavior. 이게 중요한 거지. 반응을 하는데 어떤 행동으로? 신뢰할 만한 행동으로 반응합니다. 직원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이것도 챙겨주시고요. 자, 이어서 다음 9번, 9번째 문장 되겠습니다. 자, people, 사람들은요, begin to feel like 어떠한 기분을 느끼기를 시작하냐면, they are in, 속해 있다. 근데 어디에 속해 있다? The inner circle. The inner circle이라고 해서, 요거는 조직 내부의 핵심 집단을 의미를 합니다. 즉, 조직 바깥의 집단이 아니죠. 내가 이 내부의 핵심 집단에 속해 있구나라는 느낌입니다. 그것을 inner circle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할 때, 그들이 봤는데 어떤 정보겠습니까? Less information이 아니라 more information. 더 많은 정보죠. 더 많은 정보를 받을 때 그들의 일이라든지 환경에 대해서 than they usually do. 평소

평소보다 더 많은 정보를 받을 때 내부 핵심 집단에 속해 있다라는 기분을 느낄 수가 있겠구나. 이거고요. 자, 요 문장은 앞에서도 많이 살폈습니다. They start to see. 그들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보기를 시작한다고요. How their work? 그들의 업무가 어떻게 fits into 들어맞는지, 더큰 조직 전체에서 업무가 어떻게 들어맞는지. 자, 요 표현 fit into 어딘가에 맞물리다, 들어맞다라는 해석으로 갖고 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도 OX 퀴즈 나갑니다. 딱 봤을 때 OX가 지금 당장 떠오를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해야지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내가 배운 내용 복습한다라는 의미에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숨 가쁘게 잘 달려오셨습니다. 자, 복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한번 지문 살펴보시고 선생님이랑 함께 배운 내용을 살펴주시고요. 다음 시간도 우리 다시 굳은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탐구의 새로운 기준 이호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말고사 2회차 문제 같이 풀어볼 겁니다. 근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지난 회차 문제 풀다가 여러분들 조금 억울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지금까지 내용 정리 쭉 해오면서 계속해서 분량도 많고 내용도 깊고 복습 많이 해두세요라고 했는데 이만큼 복습했더니 사실 이만큼의 분량에서 나오는 건 각각의 파트에서 한 문제, 뭐 많아봤자 두 문제 요 정도니까 사실은 배운 거에 비해서 시험에 나오는 게 얼마 없다라고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항상 제가 또 드는 생각인데 덜 해서 문제 틀리느니 차라리 더 공부해서 다 맞는 게 낫다 인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진짜 조금 덜 해서 문제 하나 틀리면 진짜 억울하잖아요. 그게 더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함께 정말 꼼꼼히 그리고 정말 낱낱이 분석하면서 문제 한번 풀어볼 거거든요.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세요. 자, 1번 볼게요. 자,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부정의 대답이에요. 부정의 대답. 자, 사상가 한번 찾아볼게요. 자, 노동자의 노동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강제된 것, 곧 강제된 노동이다. 더 나아가 소외된 노동은 인간의 삶을 생활수단으로만 간주함으로써 인간에게 고유한 자유로운 의식적 활동으로부터 인간을 소외시킨다라고 했습니다. 뭔가 자본주의에 대한 내용이 없기는 한데 어쨌든 이 노동자의 노동이라는 것을 키워드로 지금 설명을 쭉 해줬고요. 강제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라는 표현이 있어야 조금 더 정확하긴 해요. 누구예요? 마르크스죠? 딱 봐도 그죠? 마르크스. 그래서 노동소외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런 자유로운 의식적 활동이라는 거, 어떤 자아실현적인 어떤 직업 노동이라는 거, 뭐 이런 것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마르크스고요. 선택지 한번 볼게요. 자, 1번. 인간은 노동을 통해 자신의 본질을 실현할 수 있는가라고 했습니다. 실현할 수 있는가라고 했는데, 뭐 정확하게는 어디서? 공산 사회에서. 그죠? 이 자본주의를 벗어났을 때 가능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2번과 같은 선택지가 나오는 거죠. 거의 똑같죠, 사실. 자본주의 사회

사회에서 노동은 자아 실현을 어렵게 하느냐? 당연히 어렵게 하죠. 왜요? 노동이라는 것을 생계수단으로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계속 먹고 살아야 되니까 노동력을 판매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자본가들에게 노동력을 착취당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아 실현적 노동이 좀 어렵다라는 거죠. 자, 3번. 노동자는 이익 증대를 위해 자본가와 협력해야 되느냐라고 했는데요. 협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자본가와 노동자는요, 마르크스 입장에 따르면 착취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자본가가 계속해서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자본가와 협력하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계급 자체를 없애버려야 한다라고 주장했죠. 이 사적 소유를 철폐하고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철폐하는 뭐 이런 방식들을 마르크스가 제안했었죠. 자, 그래서 3번이 적절하지 않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노동소외 해결을 위해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철폐해야 되느냐. 이것도 역시 맞죠? 그러니까 모든 사실 이런 어떤 노동소외의 원인들, 어떤 인간소외의 원인들이 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에서 오는 거잖아요. 이걸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니까 계속 자본가는 자본으로 자본을 벌게 되는 것이고, 노동자는 계속해서 그 톱니바퀴처럼, 기계 안에 톱니바퀴처럼 착취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5번.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자본가의 이용 창출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는가? 이게 맞죠? 그러니까 뭘 못한다? 자아 실현적인 노동을 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러니까 임금을 넉넉하게 막 풍족하게 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게 마르크스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딱 먹고 살수 있을 만큼만 준대요. 그래야 먹고 살수 있을 만큼만 줘야 그래도 살아남아야 다시 노동력으로 써먹을 수 있잖아요. 참 잔인한 이야기인데. 뭐 아무튼 마르크스의 분석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선택할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2번 볼게요. 자, 카의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에서 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벤다이어그램이 나와 있고요. 자, 갑을 보니까 원초적 입장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네요. 원초적 입장은 이라고 설명해주고 있죠. 딱 봐도 롤스가 아닐까 싶은데, 역사상 실제했던 상태가 아니다. 그죠? 이 원초적 입장이 실제로 어떤 역사적 순간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해보자, 가정해보자 이거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의 어떤 대표자들과 모여가지고, 각 계층의 대표자들과 모여서 이 사회적인 재화들, 어떤 사회적인 가치들을 어떻게 나눠 가지면 좋을지, 그 분배 원칙을 고민하고 있는, 토론하고 있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라고 롤스가 제안했죠. 그게 바로 원초적 입장이었다. 자, 그것은 일정한 정의관에 이르게 하는 순수한 가상적인 상황입니다. 가상적 상황이다라고 했으니까요. 원초적 입장의 개념을 설명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갑은 롤스일 수밖에 없어요. 롤스. 자, 을, 소유물에서의 정의의 이론의 일반적 기유는? 이라고 했습니다. 소유물이라는 개념을 보여주는 소유 권리. 그럼 당연히 여기 롤스 나왔으니까 노직이 나와야 합니다. 그죠? 한 사람의 소유물은 취득과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 취득과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 불의의 교정의 원리에 의해 정당화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갑은 어쨌든 롤스이겠고요. 그리고 을은 노직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놓고 한번 풀어볼게요. 자, 기역 선택지부터. 자,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타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존재이다라고 했는데요. 이건 그냥 외우면 되죠. 아주 아주 쉬운 선택지잖아요. 그래서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다? 갖춰드렸죠? 상호 무관심한 합리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남들이 얼마만큼의 이득을 보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익을 얼마나 가져올 수 있을 것인지, 나의 이익이 얼마나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인지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가정했습니다. 뭐, 어찌 보면은 이게 사실 보편적인 사람들의 어떤 좀 모습들이죠. 많은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모습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수를, 고득점을 받냐가 중요한 거지, 친구들이 받았냐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거, 물론 상대평가에서 중요하겠지만, 중요하지 않잖아요. 절대평가라고 한다면. 그죠? 그래서 타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상호 무관심 합리성,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자, 그래서 틀렸고, 애초에 롤스 입장이 아니죠. A에 들어갈 수 없죠. 자, 니은. 국가는 재화의 취득 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롤스는 뭐 충분히 개입할 수 있죠. 뭐 소득의 취득에 있어서 롤스는 차등의 원칙을 실현할 때만이 그런 불평등한 소득의 분배가 허용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국가가 세금을 떼어가서 그것의 부를 소득을 분산시켜 준다는 전제하에 소득이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국가가 충분히 개입할 여지가 많고요. 노직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여기도 역시나 개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만 이 취득할 때 재화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정의가 발생했을 때, 그죠? 부정의가 발생했을 때 정당한 재화 분배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것을 교정하기 위한 개입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니은 맞죠? 둘다 동의하니까요. 자, 디귿.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빈부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좀 말만 바꾼 건데요, 여러분. 빈부격차가 발생했다는 건 뭐예요? 경제적인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니? 라고 물어본 거죠. 롤스, 경제적 불평등 인정하고 있죠? 다만, 그 경제적 불평등은 차등의 원칙의 실현이라는 조건 하에서만, 즉, 최소수혜자의 최대 이익을 보장하는 한에서만 정당화 될수 있다. 자, 노직도 뭐, 당연히 빈부격차. 사실 노직은 빈부격차가 생기든 말든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뭐만 보장되면 돼요. 자유만 보장되면 돼요. 취득과 이전의 원칙이라는 절차를 잘 준수해서 어떤 사람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는 그런 상황, 그런 분배가 가장 정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노직의 이 주장대로 분배를 결국 하다 보면은 빈부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긴 해요. 그러니까 빈부격차를 정당화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노직의 정의론에 따라서 분배를 하면 빈부격차가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어쨌든 디귿도 공통점 맞죠? 자리에 노직입니다.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최소국가만이 정당하다. 최소국가만이라고 해서 최소국가만이, 그러니까 당연히 롤스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노직은 동의하겠죠. 그래서 리을도 맞아서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가볼게요. 자, 가의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때 A에서 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라고 했고요. 알고리즘 나와 있죠. 자, 갑을 보니까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거 유명한 문장이라고 제가 기억해 놓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옛날에 누구? 소로. 나의 유일한 책무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 여기서 말하는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는 게 양심이 시키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갑은 소로. 헨리 데이비 소로. 그죠? 자, 을 사회의 기본 구조가 합당하게 정의로운 것인 경우 그 부정의가 지나치지만 않으면 부정의한 법도 구속력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죠? 이게 정의로운 어떤 사회 구조가 있을 때 일부가 부정의한 법과 정책이 있는데 그 부정의가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부정의한 법도 구속력이 있대요. 지켜야 된대요. 준법의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거 누구? 롤스. 시민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이것도 대표적인 롤스의 표현이죠.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법에 대한 불복종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처벌을 감수하면서 시민불복종이 이행되어야 한다. 어떤 입헌체제에 대한 존중을 항상 시민불복종이 표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소로롤스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알고리즘에 대입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갑은 소로였고요. 을은 롤스였죠? 자, 기억부터 볼게요. 자, 시민불복종은 위법이지만, 오, 이것도 주의하라고 했죠, 제가. 위법. 뭔가 틀려 보이잖아요. 근데 맞아요. 위법이지만 맞습니다. 이거 시민불복종의 정의 자체잖아요. 그죠? 위법이지만 정의롭니?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소로도 이야기하고요. 롤스도 충분히 동의할 수 있겠죠. 그래서 A는 둘다 동의하는 거니까 기억 맞는 선택지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자, 니은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근거는 사회적 효용성인가라고 물어봤는데 소로의 입장에서 정당화 근거 뭐예요? 양심 됐죠? 틀렸고요. 롤스의 입장에서는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근거는 뭡니까? 당연히 공유된 정의가 정의의 원칙에 근거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틀렸고요. 자, 니은 그래서 둘다 동의하지 않을 거니까 틀렸고요. 자, 디귿. 시민불복종은 최후의 수단으로 행해져야 하는가라고 했는데, 요게 좀 소로와 의견 차이가 있다라고 했었죠. 롤스 싱어와. 소로는 반드시 뭐 최후의 수단일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즉각적으로 불복종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법이 합법적인 수단에 의해서 개선될 노력을 하는 동안 또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롤스 같은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행해져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반대로 바뀌었네요. OX가 되어야 정답이겠죠. 자, 리을. 시민불복종은
롤스예요? 공유된 정의감이

호소하는 정치적 행위인가? 뭐 공유된 정의감이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같은 맥락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유된 뭐 정의관, 정의감 같은 맥락이다. 그래서 그것에 호소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부정의한 법과 정책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만드는, 그것에 대해서 숙고하게 만드는 그런 행위가 시민불복종이다. 맞죠? 그래서 기역, 리을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볼게요. 자,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법은 각 사람의 개인적 자유 중 최소한의 몫을 모은 것 이외의 어떤 것도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요거 딱 보는 순간 이 기억을 했어야 돼요. 사실 법이라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이 법이라는 것이 각 사람의 개인적 자유 중 최소한의 몫을 모은 거래요. 법이라는 권력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 시민들의 자유를 모은 결과물이야라는 거 보니까 사회계약론이네요. 그리고 그 사회계약론에 있어서 법이라는 것이 최소한이 되어야 해라고 주장했던 걸 보니까 베카리아 떠올리시면 돼요. 자, 법은 개개인의 특수의사의 총체인 일반 의사를 대표한다. 뭐 사실 일반 의사라는 요 표현 자체도 베카리아를 대표하는 표현인데 그냥 이거는 외워두셔도 됩니다. 그냥 깊게 내신에서 물어볼 일은 절대 절대 없을 거예요. 자,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와 능력을 타인에게 기꺼이 양도할 자는 세상에 없다. 그죠? 그러니까 사형에 대해서 반대하죠? 자, 인간이 자살을 할 권리가 없는 이상 자신을 죽일 권리를 타인이나 일반 사회에 양도하는 건 역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자살할 권리도 없는데 뭐 자신을 죽일 권리를 어떻게 양도를 해? 그 양도할 수 없는 거야. 애초에 양도한 적도 없거니와 누구예요? 베카리야. 그래서 이런 논거를 통해서 사형제도를 반대하고 있는 사람이죠? 되죠? 자, 1번. 사형보다 종신노역형이 사람들에게 더큰 공포를 안겨준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여기서 뭐 굳이 뭐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대중들이겠죠? 대중들. 그죠? 구경꾼들. 더큰 공포를 안겨줍니다. 1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2번. 형벌의 집행 목적인 시민의 이익 증진이 아니라 응보에 있다라고 했는데요. 응분의 보복. 그죠? 마땅히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형벌을 받아야 돼. 라는 식이 아니라, 베카리아는 공리주의자죠? 동시에.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형벌이라는 것이 범죄 예방 효과를 가져갔느냐에 따라서 형벌의 정당성이라는 것이 결정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응보에 있다 틀렸죠? 아니라가 틀렸어요. 자, 3번. 처벌이 사회적으로 유익하지 않더라도 처벌을 부과해야 됩니다. 당연히 틀렸고요, 여러분. 유용하지 않아요? 그럼 형벌 내리면 안 돼요. 되죠? 그래서 어느 모로 봐도 이 국민들의 어떤 시민들의 생명을 보존한다는 차원에서도, 그리고 많은 시민들에게 있어서 범죄 예방을 통해서 또한 시민들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일에 있어서도 어쨌든 유용해야 됩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자, 4번. 처벌이 지속적 효과를 가지는 것과 범죄 예방은 관련성이 없을 리가 없죠. 오히려 지속성이 있는 처벌이 어떻다? 범죄 억제력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5번. 사형 집행의 정당성이 사회계약의 근거에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판단되어서도 됩니다. 다만 어떻게 판단되어야 해요?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어야 해요. 이거는 판단되어야 하니 안 하니 그 여부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판단하되 잘못된 것으로, 사형 집행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이 베카리아의 의견이고요. 정답 1번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5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밑줄 친 기역이 지향하는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은 2018년 9월 평양에서 진행된 남북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평양 공동선언 중 일부입니다. 이거 여러분들도 아마 TV로 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죠? 네, 평양 공동선언인데요. 그 내용을 일부 줬어요. 그죠? 이 내용을 토대로 문제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학교 선생님께서 이 내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가르쳐 주신다면 한번 읽어보는 것. 그 포인트는 좀 잡고 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서술형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자,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 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 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되게 말이 어렵게 써놨네요. 어쨌든 뭐 포인트는 뭐예요? 이 대치 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을 추구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이 접경 지역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어떤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했다, 확장하자라는 것에 이제 뭐 합의했나 봐요. 자, 남과 북은 하웨와

산업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우리 민족의 기계를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한민족의 기계를 그죠? 내외에 과시했대요. 또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그죠? 우리라는 것을 좀 내외에 과시한다. 위에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내용을 토대로 지지하는 거죠? 관점에 대한 지향하는 것 찾아볼게요. 자, 군사적 적대 관계의 종식은 곧 평화 통일을 의미한다라고 했는데, 통일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여러분, 2018년 9월인데, 평화 통일을 합의했으면 우리 이미 평화 통일 되었어야 돼요. 그죠? 근데 통일 안 됐어요. 그래서 상식적인 관점에서도 말이 안 됩니다. 통일에 대한 내용 없어요. 이 회담에는. 자, 니은. 민족 경제의 발전은 외세의 협력과 용인에 달려있다라는 것은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방식은 아니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민족의 기계를 내외에 과시한다라는 표현을 봤을 때 우리가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이 외세에 의존하지 않는다. 자, 디귿. 전쟁 위험의 제거는 한반도 전역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맞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접경 지역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역에 어떤 평화를 이룩하자. 자리에 남북한의 협력과 교류는 한반도 평화 정책에 기여한다라는 건뭐 당연한 이야기겠고요. 그래서 디귿 리을이 적절한 정답이 되겠네요.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죠. 긍정의 대답을 찾으래요. 긍정의 대답. 자, 제시문 한번 보겠습니다. 고통받는 사회들은 누군지 찾았어요, 여러분? 고통받는 사회를 이야기했으니까 누구? 롤스. 그죠? 자, 팽창적이지도 공격적이지도 않은 반면 정치적이며 문화적인 전통, 즉 인적 자본과 기술 수준 그리고 종종 질서 정연해지는 데 필요로 하는 물질적 과학기술적 자원을 결핍하고 있습니다라고 고통받는 사회의 특징을 좀 정리해 줬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고통받는 사회들은 팽창적이지도 공격적이지도 않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팽창적이고 공격적인 외교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다라는 거네요. 그걸 뭐라고 불렀다? 무법 국가라고 불렀다. 그 무법 국가의 개념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그런 무법 국가는 원조의 대상이다 아니다? 당연히 아니다라는 것. 자, 질서정연한 사회의 장기 목표는 무법적 국가와 마찬가지로 여기 돼 있네요. 그죠? 무법적 국가. 또 나와 있네요, 표현이.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정연한 만민의 사회로 가입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근데 그 방법론에서의 롤스에 어떤 차이가 있었죠? 그래서 고통받는 사회는 원조를 해줘야 돼요. 계속해서 정의로운 어떤 정치 문화와 어떤 사회 구조와 어떤 토대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고, 원조해줘야 되는 것이고, 무법적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된다? 무력적인 인도주의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롤스가 시사하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롤스의 최종적인 어떤 장기적인 목표는요, 전 세계 있는 모든 사회가 모든 만민들이 다 질서정연한 국제사회로, 그죠? 이 평화로운 어떤 국제사회로 편입하는 것, 그것이 롤스가 지향했던 것이다. 그래서 롤스죠. 자, 기억. 원조는 미리 규정한 목표에 따라 중단할 수 있는가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뭐에 따라서? 목표 지점에 따라서. 이 목표 지점이 뭐예요?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 구조를 갖추는 것이 바로 목표가 되겠죠. 자, 니은 원조는 정의로운 국제 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수단이냐라고 했습니다. 뭐 그것도 뭐큰 틀에서 보면 틀렸다고 말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정의로운 국제 질서를 확립하고 정의로운 어떤 아니, 그러니까 평화로운 어떤 국제사회를 만드는 것, 그죠? 원조가 그것의 수단일 수 있다. 기억도 맞고요. 니은도. 뭐, 틀릴 이유가 없죠? 자, 디귿. 원조는 원조 대상의 경제성장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느냐라고 했는데요. 틀렸죠, 이게. 그러니까 경제성장 극대화는 누가 하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죠? 정치적인 자율성을 토대로 자기들이 스스로 역량에 따라서 뭐,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줄 것은 뭐다? 그런 것들을 할수 있는 토대, 그죠? 빈곤을 해소하고, 뭐, 경제 성장도 하고, 더막 이제 정의로운 사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자, 리을, 원조는 공적 정의권이 규제하지 않는 모든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가? 요런 것인지 어려운 선택지가 되겠죠. 공적 정의권이 규제하지 않는 사회는요, 모든 사회는요, 고통받는 사회도 있겠죠. 당연히, 공적 정의권이라고 하면 정의 원칙이 되겠죠. 그래서, 고통받는 사회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지만, 당연히 누구도,
무법적인 사회도, 무법적 국가도 여기에 포함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모든 사회가 원조의 대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아까도. 그래서 정답 기역니은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볼게요. 자,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에만 모두 체크를 표시한 학생은? 이라고 했어요. 자, 어떤 사람의 명시적 동의가, 명시적 동의, 그죠? 눈에 두드러지는 직접적인 동의란 이야기죠. 자, 그를 그 정부의 시민으로 만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죠? 시민, 그죠? 정부의 시민으로 만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데요. 누구예요? 사회계약 문제죠. 동의했어. 딱 눈에 띄는 그 명시적인 동의를 했어요. 그럼 당연히 국가의 구성원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개인이 정부의 통치권 안에 있는 어떤 것을 소유하거나 향유하건 간에 그는 그 행위에 의해 묵시적 동의를 한 것이다. 묵시적 동의의 개념을 이야기했던 사상가 누구? 로크, 그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뭐 시간 관계상 좀 빨리빨리 설명하고 넘어가긴 했었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명시적 동의를 통해서는 국가의 시민이 될수 있다는 건 분명하대요. 로크가. 그죠? 근데 뭐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시민만 살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나 뭐 외국인들, 뭐 여행객들,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뭐 우리 나라 안에 있는, 통치권 안에 있는 무언가를 향유하는 것, 어떤 영토를 막 향유하는 것, 어떤 혜택을 향유하는 것, 이런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나라의 정치적 권위에, 법에 따르기로 묵시적으로, 암묵적으로 동의한 거다라는 게 로크의 설명입니다. 근데 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해서 이것을 시민으로 여겨준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것과는 무관합니다, 여러분. 뭐 여행객, 뭐 여행 왔다고 해서 우리나라 시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다르죠? 그래서 로크입니다. 자, 로크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첫 번째, 자연 상태 사람들은 자기 보존의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자연권, 특히 자기 보존의 권리, 특히나 자신의 어떤 재산을 소유하고 보존할 권리 당연히 있다라고 로크가 주장하고 있죠. 특히나 그런 권리가 나름대로 잘 보장되고 있다라고 주장해요. 보장이라고 말하면 조금 과한 것 같고 나름대로 잘 지켜져 가고 있다라고 주장하죠. 다만 이 자연법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의 오류라거나 자연법의 위반자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처벌할 권력을 제대로 공정하게 이제 활용하지 못해서 뭐 분쟁이 발생한다라고 로크가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자연권으로서 자연법에 제한이 있지만 자연법에 의거해서 제한된 자연권을 로크가 바라보기에는 자연 상태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 자발적 동의를 바탕으로 국가를 형성한다라고 했는데요. 당연히 사회경론자라면 동의할 수밖에 없죠.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 맞죠, 여러분? 분쟁 상태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그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 모든 권리를 국가에 또한 신탁한 것도 아니고요. 빌려준 것도 아니고요. 양도한 것도 아니고요. 일부의 우리의 권리만 양도했다. 그게 바로 입법권과 집행권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명시적 동의뿐만 아니라 묵시적 동의에 의해서도 통치권이 인정된다, 맞죠? 다만 뭐가 인정되는 거 아니에요. 시민으로서의 권리, 막 이런 것들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자, 마지막. 정부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하면 신탁을 위반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야 한다? 정부 해체. 그죠? 정치적인 저항권의 행사를 허용해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이세 개가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무가 적절한 정답을 표현했네요. 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자,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기억에서 미음 중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바람직한 소비는 자신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상품 정보를 충분히 알아본 뒤 주어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만족을 주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다. 소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소비? 합리적 소비라고 하죠. 우리는 이것을 합리적 소비. 우리 진짜 많이 했잖아요. 합리적 소비. 그죠? 그리고 또 뭐와 같이 배웠어요? 과시적 소비도 마찬가지고 윤리적 소비. 그럼 윤리적 소비가 나올 확률이 높겠죠, 사실. 바람직한 소비는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고 유통하며 소비하는 전체 과정에서 인권, 정의, 환경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이다. 소비할 때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 이게 바로 윤리적인 소비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죠. 윤리적 소비. 자, 그럼 윤리적 소비의 특징을 찾으면 되겠네요. 굉장히 간단한 문제이고요. 녹색 소비와 착한 소비를 강조하는 정도 당연히 윤리적 소비가 높죠. 이거 자체가 윤리적 소비예요. 녹색 소비는 어떤 환경을 고려한 소비를 이야기하고요. 착한 소비는 뭔가 이 노동자의 인권을 잘 보장하는

그런 기업의 물건을 사준다든지 이런 식의 소비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Y. 소비를 통한 경제적 효용을 강조하는 정도, 오히려 합리적 소비가 훨씬 더 가성비를 잘 따지고 있죠? 낮음이고요. 그리고 사실 윤리적 소비를 하다 보면 오히려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죠? 가격이 더싼 물건, 그리고 질이 더 좋은 물건이 있는데 그것을 배제하고서라도 윤리적인 관점에서 소비를 하는 거니까. 자, 마지막. 소비를 통한 사회적 책임의 실천을 강조하는 정도, 당연히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높음, 낮음, 높음, 낮음, 높음이니까요. 디귿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죠. 가끔 가다 저 선택에서 틀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조의하세요, 여러분.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금방이에요, 금방. 자, 9번 볼게요. 자,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유한계급은 이라고 했으니까, 유한계급이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누구? 베블런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유한계급론 주장했던 베블런. 간단하게 찾았고요. 선생님, 건너뛰어도 되나요? 솔직히 저는 내신에서는 조금 건너뛰어도 되지 않나 싶긴 해요. 근데, 그래도 스킵하면서 좀슥 보는 것 정도는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선택지에 힌트가 들어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이 잘안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고려한다면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도. 자,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여가를 과시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드러냅니다. 자, 과시적 소비는 생활에 실제로 필요한 것이 아님에도 값비싼 물건을 구입하여 사회적 지위를 보여주려는 행위이다. 과시적 여가는 일을 하지 않고도 한가하게 지내는 모습을 통해 자신의 생산에서 벗어난 존재임을 알리는 행위이다. 그러니까 사실 과시적인 소비, 과시적인 여가, 둘다뭐 같은 맥락의 개념들인 거죠. 자, 이러한 생활 방식은 허영심에서 비롯되며 사회 전체의 경쟁적이고 낭비적인 소비 문화를 퍼뜨리게 된다. 참 악순환이네요. 그죠? 자, 베블런의 입장에서 적절한 것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과시 소비는 사회의 부가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라고 했는데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게 베블런의 분석이었죠. 그러니까 사회 부가 증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유해졌어요. 사회의 가장 최하층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상당히 부유한 거예요. 소득이 막 남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시소비는 사라지지 않는다. 왜요? 과시소비의 원동력이 뭐기 때문에 차별적인 비교 욕구이기 때문에 나는 남들과 달라라는 차별적 욕구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과시소비는 명성 획득을 위한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위축된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서 훨씬 더 활성화가 많이 되겠죠? 그죠? 틀렸고요. 자, 3번. 과시소비는 언제나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때 나타난다.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그것의 구입으로 과시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 소비하는 건데. 그죠? 다른 걸 보여주려면 오히려 사치품 같은 걸 구입하게 되겠죠. 자, 4번. 과시소비는 타인에게 자신의 지위를 드러내려는 욕망에서 비롯된다. 요게 적절한 표현이겠고요. 자신이 갖고 있는 것만으로 의미가 없어요. 이것을 보여주려는 욕망. 나는 너와 달라. 차별적 비교 욕구를 보여주려는 욕망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자, 5번. 과시소비는 오직 최상위 계층에서만 나타나며 다른 계층과는 무관하다가 아니고요. 최상위 계층에서 시작된 거죠. 유한계급에서 시작되어서 계속해서 사회 극빈층까지 퍼져나가는 것이다. 자, 10번 한번 볼게요. 자,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오늘날 문화 상품은 소비자의 자율적 사고와 상상력을 위축시켜 능동적인 사유를 어렵게 만든다. 각각의 문화 생산물은 개인의 여가마저 대량 소비 체제 속으로 끌어들이는 경제적 장치로 기능합니다. 문화 산업은, 이라고 했어요. 문화 산업, 그죠? 뭐 문화 상품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고요. 문화 산업은 규격화된 제품을 만들어내듯 이 획일적인 인간을 길러내려 합니다. 이거 누구예요? 문화 산업이란 개념 쓴 사람, 아도르노? 문화산업에 대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바라봤던 사람이죠. 간단하게 정답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기억. 문화산업은 개인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오히려 축소시키고 획일화시키는 것이 아도르노의 비판이었죠. 자, 니은. 문화산업은 사람들의 여가마저 소비 중심으로 이끈다. 아까 제시문에도 나와 있었고요. 결국 이제 노동하고 나서 이제 번 돈으로 여가 시간에 또 소비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경제적 메커니즘이라는 거죠. 자, 디귿, 문화산업은 경제 논리와 무관하게 예술적 가치만을 추구할 리가 없죠. 문화산업입니다. 산업,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한 업이에요. 업. 그래서 경제 논리에 따라서 돈이 되는 것들을 만들어내겠죠. 자,
자, 리일 문화산업은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일정한 틀에 맞추고자 한다. 획일화시키고 다시 재생산하려고 노력하게 되겠죠. 그래서 니은, 리을이 적절한 정답이겠죠. 자, 다음 11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말할 수 있고 행위 능력이 있는 사람은 모두가 자유롭게 담론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 딱 누군지 왔어요, 여러분. 담론이라는 표현이 보여졌고요. 그리고 누구?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의사소통 능력이 있으면 담론에 참여할 수 있어. 누구나? 누구예요? 하버마스. 자신의 주장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바람, 욕구 등도 표현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때 내부나 외부의 강요 때문에 방해받지 않아야 합니다. 즉, 이상적 담화 상황에 대한 하버마스의 주장이 나와 있네요. 하버마스죠? 자, 기억 볼게요. 담론의 참여자는 언어 능력과 행위 능력, 즉 의사소통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라는 거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성이 있어야 한다. 자, 니은 담론에서는 모든 당사자가 평등한 참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죠? 누구든지 의견을 말할 수 있고요. 누구든지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 자, 디귿 담론에서는 개인적인 바람이나 욕구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아까 제시문에도 나와 있었고요. 다만 나름대로의 타당성의 근거를 갖고, 그죠? 어떤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말을 하면 된다. 자, 리을 담론을 통해 다수의 동의를 얻을 때 규범은 정당성을 갖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 이거 많이 했죠, 여러분? 다수의 동의 아니고요. 만장일치입니다. 그래서 기역니은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12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의 가연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거주함은 인간이 단순히 어떤 공간에 머무르는 행위를 넘어 세계 속에서 자기 자리를 찾고 존재를 뿌리내리는 근원적 방식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거주함이라는, 그죠? 어떤 공간에 거주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우리 배웠던 사상가가 사실 볼노브밖에 없었는데요. 자, 인간은 거주함을 통해 안정과 정체성을 얻고 삶의 영속성을 유지하며 비로소 세계와 관계 맺을 수 있습니다. 요게 포인트죠. 그러니까 거주함이라는 행위 자체가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자, 집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 삶을 지탱하고 의미를 형성하며 미래를 설계하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형성하는 그런 공간이죠. 자, 거주함 속에서 인간은 외부 세계의 혼란을 가다듬고 내적 평화를 확보하며 자신을 둘러싼 세계와 조화를 이루려고 합니다. 외부 세계, 이 바깥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집 바깥의 세상. 자, 그러므로 거주함은 인간이 세계와 맺는 가장 본질적이고 총체적인 관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외부 세계라는 표현도 그렇고요. 전체적인 맥락도 그렇고, 볼노브, 우리 예전에 봤던 사실 제시문과 똑같습니다. 앞서 봤던 제시문이에요. 자, 볼노브 입장에서 적절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골라볼게요. 자, 기억. 거주함은 단순히 집이라는 공간을 점유하는 행위냐, 틀렸죠? 점유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공간에 책임져 나가는 그 공간과 세계와 관계를 맺는 행위이다. 자, 니은, 거주함은 비바람을 피하는 기능적 의미만을 지니느냐? 기역? 니은? 똑같은 선택지죠, 여러분. 둘다 틀렸고요. 자, 디귿, 거주함은 집이라는 공간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냐? 맞죠? 근데 그 안정감이라는 것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다. 항상 책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공간에 대한 책임과 노력. 자, 인간은 거주함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가? 맞죠? 그래서 정답, 디귿, 리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번 한번 볼게요. 자, 다음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국민의 통일 인식이 낮은 상황에서는 실질적 동력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그쵸? 통일에 대한 뭐 국민들의 뭐 여론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통일을 하겠어요? 따라서 정부, 학교, 시민사회가 통일 교육을 강화해 통일 교육을 강화하자는 게 핵심이네요. 통일을 점진적이고 단계적 목표로 이해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통일을 어떻게 해야 된대요?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하려고 노력해야 된대요. 자, 남북의 오랜 체제 경쟁과 군사적 충돌로 형성된 적대감과 불신이 해소되지 않으면 경제 공동체나 정치적 통합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경제 격차를 무시한 성급한 통일은 과도한 부담을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하자. 통일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계속 똑같은 표현 보여주고 있죠? 국민의 불안과 우려도 줄어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 교육을 통해서 통일의 어떤 점차적이고 단계적이고 순차적인 진행을 지지하고 있네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옳은 내용 찾는 거죠? 자, 정치적 통합을 우선할 때 경제 격차를 극복할 수 있다가 아니고요.

계속해서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부터 개선시켜 나가자. 자, 4번 통일 인식이 낮아도 정책으로 통일 동력은 확보될 수가 없겠죠. 국민들이 싫어하는데 민주정부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자, 남북한 불신은 군사적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문제가 원인이다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역시 틀렸어요. 아까 전에 군사적인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요 앞에서 보면요. 오랜 체제 경쟁과 군사적 충돌로 형성된 적대감과 불신이 통일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3번 아니라가 틀린 거죠. 그래서 3번이 적절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4번 한번 볼게요. 다음을 주장하는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딱세줄 나와 있는데요. 세 줄로 사상가를 찾아볼게요. 자,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는 공화 정치에 이어야 한다. 여기서 이미 누군지 찾은 것 같아요. 그죠? 이거 배운 사람 한 명밖에 없긴 하거든요. 누구? 칸트. 그죠? 자,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 체제, 그죠? 연방 체제에 평화 연맹, 연방 기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에 국한되어야 합니다. 라는 것. 그죠? 그래서 이세 가지의 영원한 평화를 확정짓기 위한 이 확정 조항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칸트가 나와 있네요. 칸트. 맞죠? 칸트. 한번 선택지 찾아봅시다. 자, 1번. 전쟁은 국민의 동의 없이도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선택지가 조금 모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언제, 이 전쟁이 언젠지를 나타내주지 않았는데, 사실 뭐 자연 상태에서 전쟁? 막 일어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래도 범위를 좀 좁혀본다면 동의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요. 당연히 공화 정치 안에서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왜 칸트가 공화 정치를 채택해야 된다고 했어요? 모든 나라가 공화 정치를 채택한다는 건곧 권력의 분립이 일어나고 또한 국민이 실제로 정치에 참여하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이제 전쟁을 왕이 명령한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반대한다는 거죠. 시민들이 자기들이 전쟁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동의할 리가 없죠, 전쟁에. 그죠? 그래서 국민의 동의 없이도 정당화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공화정치 안에서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틀렸죠? 자, 2번. 전쟁의 부재만으로 영구적인 평화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요. 역시나 틀렸습니다. 뭐, 연방체제가 뭐 만들어지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연방체제에 가입했다고 쳐도 이제 칸트는 영원한 평화를 확정 지을 수 있는 뭐세 번째 조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시민법의 준수를 통해서 시민들 간에도, 그죠? 이 세계 시민들 간에도 어떤 돈독한 우호라는 것이 형성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었죠.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자, 3번. 평화연맹은 단일한 세계정부 수립을 목표로 한다라는 것도 역시나 틀린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일한 세계정부, 뭐, 국제국가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평화연맹은 국제적인 회의기구라는 거 제가 굉장히 여러 번 강조했어요. 자, 4번. 환대의 권리는 타국의 무제한 체류할 권리를 의미한다라는 것도 틀렸습니다. 뭐예요? 그냥 방문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행할 수 있는 권리. 체류권이 아니다라는 것도 분명히 설명해 드렸고요. 자, 5번. 진정한 평화 실현을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죠? 뭐, 공화 정체를 채택한다든지, 뭐, 국제적인 어떤 연맹 체제를 형성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적절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서답형 문항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의는 일반적 정의와 부분적 정의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미 누군지 알았어야 돼요, 여러분. 누군지 알았어야 돼요. 정의의 종류를 일반적, 보편적인 정의겠죠. 누구나 실천해야 되는 부분적, 그죠? 어떤 특수한 경우에만 실천하면 되는 그런 정의, 아리스토텔레스죠. 자, 일반적 정의는 공익을 지향하는 법을 준수하는 것이다. 그죠? 이 공동체의 어떤 법을 준수하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정의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자, 부분적 정의, 특수적 정의라는 것은 분배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것. 그죠? 특수한 상황에서만 필요한 어떤 정의의 기준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읽고 물음에 답하라고 했는데 15번에 위와 같은 정의론을 주장한 사상가를 쓰래요. 당연히 아리스토텔레스 간단하게 써줄 수가 있겠고요. 자, 위 사상가의 분배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에 대해 서술하시오라고 이렇게 서술형 문제로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좀 외워놓으라고 했죠. 사실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이
선택형 문항으로 나올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거의 0.

등에 가까워요. 그래서 뭘로 나오냐?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러면 항상 뭘 외워둬야 된다? 분배적 정의라는 것은 언제나 기하학적 비례에 따르는 것이다라는 거 외워둬야 되고요. 그리고 교정적 정의라는 것은 산술적 비례를 따르는 것이다라는 것을 좀 외워두시면 생각보다 편하게 답안 작성할 수 있다. 자, 분배적 정의는 기하학적 비례의 동등함을 추구하여 맞죠? 각자의 가치에 따라 재화를 분배하는 것이고요. 교정적 정의라는 것은 어떤 민사적 민사, 사실 어떤 피해를 입혔을 때, 개인이 개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산술적 비례의 동등함을 추구하여 타인에게 손해나 이익을 준 만큼 보상해주거나 돌려받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17번 한번 볼게요.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도르노에 따르면, 아도르노라고 대놓고 표현해줬네요. 알려줬어요. 상업화된 예술은 뭘로 전락하였다? 뭐 아도르노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사실 하나밖에 없기는 한데요. 그죠? 우리 문화산업 계속해서 제가 강조해 드렸었죠. 자, 그에 따르면 한번 볼게요. 뒤에 더. 그에 따르면 뭐는 대량 생산된 문화상품을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여 대중이 손쉽게 소비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죠. 딱 느낌 오시죠? 그럼 당연히 니은에는 문화산업이라는 것이 들어가야겠고요. 자, 이 상품들은 일정한 틀에 따라 제작되어 소비자들이 마치 자신의 취향대로 선택한 것처럼 느끼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앞서서 제가 엄청 강조해 드렸잖아. 이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욕구해서 그들이 만들었다기보다는 그들이 소비자들의 욕구를 만들어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뭐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뭐 선택을 한게 아니라 그런 것처럼 보이게 만든 거죠. 정확하게네. 자, 겉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화적 형식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뭐 우리가 되게 다양한 문화들을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비슷한 유형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자, 아도르노의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자, 기역에는 사상가가 밑줄되어 있는데, 자,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당연히 문화산업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야겠고요. 자, 밑줄 친 기역의 입장에서 니은의 문제점을 서술하시오. 아, 아도르노가 문화산업을 어떻게 비판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뭘 비판했어요? 이 한계점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획일화시키고 있다는 점. 그죠?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고. 우리 뭐 아까 문제점에 사실 제시문에도 많이 나와 있었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문화산업이라는 것이 이 대중들에게 자꾸 이 지배계급들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수단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이 막 비판했었죠. 자, 문화산업의 문제점은 대중을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고 획일화시켜 버리고요. 수동적으로 만들고요. 문화의 획일화를 초래하고 자본 권력이 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이다라고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써줄 수가 있겠죠. 자, 18번 볼게요. 자,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람들은 단순히 생활에 필요한 물건만 소비하지 않는다. 때로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꼭 필요하지 않은 물품이나 사치품을 구매한다. 이러한 소비는 개인의 만족을 넘어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는, 그죠? 사회적인 지위를 드러내는 소비. 이게 뭘까요? 과시적 소비겠죠? 상류계층은 값비싼 소비로 자신을 구별하고, 하류계층은 이를 모방하여 동화되려는 욕구를 보인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과시적 소비라는 것이 유행처럼 계속해서 번져나가게 되겠죠. 자, 그 결과 소비는 경쟁적으로 확대되며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배블러는 이러한 소비를 뭐라고 불렀다라고 했네요. 뭐 설명은 이미 다 해줬습니다, 여러분. 사실 과시적 소비라는 것이 기억에 들어가야겠죠? 자,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당연히 기억에는 과시적 소비라는 개념이 들어가야겠고요. 기억의 문제점을 서술하시오라고 했는데 뭐 딱히 뭐 배블론의 입장에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배블론의 입장을 써두셔도 충분히 정답이 될수 있겠고요. 과시소비의 문제가 뭘까요? 대표적으로는 과소비를 조장하게 된다는 점. 그리고 많은 사회적인 어떤 계층 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 아니면 뭐 사실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시잖아요. 과시적 소비를 막 보고 있다 보면이 개인의 어떤 자존감이 떨어진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 뭐 위화감의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기역의 문제점은 과시소비는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경쟁과 모방을 조장하여 허영심을 키우고 불필요한 소비와 그저 과소비죠. 자원의 낭비를 확대시킨다. 또한 계층 간 위화감을 심화시켜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답안으로 작성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19에서 20번 한번 볼게요. 자,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기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서 국경이 약화되고 상호 의존이 심화되는 현상이래요. 그런 현상인데요.
교역의 확대로 인한 부의 증진이나 세계 시민 의식 형성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경이 약화된다라고 했으니까 국가 간의 어떤 가까워지는 현상들, 그죠? 어떤 무역이 활발해지는 현상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당연히 기역에는 세계화라는 개념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러나 선진국 중심 질서 속에서 다수국 간의 불이익을 겪고 문화적 종속이나 빈부격차와 심화 등과 같은 부정적 결과도 나타난다. 따라서 기역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세계화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부작용을 줄이는 균형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국제적 경쟁 속에서도 협력하며 자국의 문화와 경제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동시에 세계적 보편성을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라고 중립적인 입장을 소개했네요. 기역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당연히 세계화일 것이고요. 이제 니은을 위한, 그죠? 어떤 부정적 차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것은 뭐, 간단하게 여러 가지, 사실 제시문에도 다 있었어요. 외국 문화를 무조건 받아들이기보다 우리 문화와 공존할 수 있는지 비판적으로 성찰하고요. 전통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점이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2회차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도요, 사실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는데, 그런 문제들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서 마무리 지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점엔 호성쌤과 함께. 안녕!

이장에 하고요. 5시, 6시, 7시 뭐 이렇게 일어나고 오전에 혹시 민원이 있으면 전화로 이런저런 전화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들을 하고요. 점심 먹을 때 경로당에 가기도 하는데 저를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뭐 어디 가로등이 나갔다, 뭘 신청하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면 그거를 잘 수집했다가 마을에 잠깐 출동 나가서 그 확인도 같이 하고 한 달에 두 번씩 이장 회의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그 이장 회의를 가서 지자체에서 마을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전달을 해주시면 그거를 해당되는 주민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쏙쏙 배달을 해드려요. 급한 일 있으면 주말에도 나가서 출장 가기도 하고요. 약간 삶에 녹여서 생활비 밀착형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완도 용암리 5년차 이장 김유솔이고요. 이제 오늘은 이장이 되면서 조금 힘들었던 것들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완도에 다시 내려와서 사진관을 오픈하고 정말 사진관뿐만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거의 다 했던 것 같아요. 사진도 찍고 디자인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프리랜서 의뢰도 정말 많이 들어왔고요. 또 제가 필요한 곳에 한 곳, 두 곳씩 불려나갔던 것 같아요. 가끔은 내가 사진작가인지 디자이너인지 기획자인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아 정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완도에 와서 많이 느끼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저희 마을에 전 이장님이 오셨었어요. 커피 한잔 마실까? 얘기 좀 하게 가게로 가도 돼?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갑자기 조금 겁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 이야기를 하자고 하지? 내가 혹시 실수를 했나? 이런 걱정이 들면서 조금 겁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장님이 저한테 이장을 해볼 생각이 있냐? 이런 얘기를 꺼내주셨는데요. 제가 사진도 찍고 디자인도 하고 기획도 했지만 이장일? 저는 이장은 마을 대표잖아요. 제가 이 제안을 받을 당시의 나이가 23살이었거든요. 그럼 내가 이장이 되면 24살일 텐데 24살의 이장? 너무 특별한데? 이분도 어떻게 보면 저를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안을 해주신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필요할 수가 있구나. 사실 욕심이 생기기도 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하면 겁이 없잖아요. 그래서 덜컥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제가 이장이 되면서 처음으로

0: 받았던 이장 임명장인데요. 저는 아직도 이거 받았던 날이 잊혀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용암리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주변 이장님들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젊은 공무원이 지금 대타로 저기 앉아 있나? 다들 저를 힐끔힐끔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장님들이 신기해하시는 와중에 이장 임명장을 주겠다며 앞으로 나오라고 하셨는데 모두가 휘둥그레져서 저를 쳐다본 게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고 이장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마을을 일단 한번 가봤어요. 저희 마을에는요. 저보다 어린 사람이 없었고요. 다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뻘. 그렇게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은 마을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알바를 굉장히 많이 해서 나이 많은 어르신들에게 굉장히 예쁨을 많이 받았거든요. 적당히 또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고 또 살짝씩 애교를 부려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이 많은 손님들도 곧잘 대하니까 나 정도면은 솔직히 이장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전 이장님이나 어르신들이 응원을 해주셔서 어떻게 저렇게 이장을 할수 있게 됐는데 어느 날부턴가 어디선가 이장이 일을 안 한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전 굉장히 억울했어요. 나는 이장 회의도 꼬박꼬박 가고 있고 마을 순찰도 돌고 있고 어르신들이랑 약속을 잡아서 경로당에 찾아뵙고 무슨 일 없는지 분명 살피고 있는데 왜 이장이 일을 안 한다고 말씀을 하실까? 아니 나는 성의 있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 처음엔 속상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어르신들이랑 약속을 잡았다고 착각을 하고 우연히 경로당에 들어가게 됐어요. 경로당에 들어갔는데 어르신들이 그날따라 되게 엄청나게 저를 반겨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슨 일로 왔냐? 어쩐 일로 왔냐? 와서 밥 먹고 가라. 막 이렇게 반겨주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제가 약속도 없이 경로당에 방문을 한 거였어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무작정 방문한 게,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어르신들은 당연히 이랬어야지. 평소에도 아무 일 없이도 자주 경로당을 찾아줬어야지.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어르신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그냥 들려서 배고프면 밥 먹고, 우리랑 수다 떨고, 같이 드라마도 보고, 이렇게 편하게 지내자.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셔서, 그렇게 한 번, 두 번씩, 또세 번, 네 번, 몇 주에 한 번씩 마을을 찾게 되면서 점점 더 어르신들이랑 가까워졌는데요. 제가 저희 마을 밥그릇을 가지고 왔는데요. 어르신들이 저랑 가까워지기 위해서 막 그냥 편하게 와서 밥 먹고 가, 이렇게 제안을 해주시면서 경로당에서 밥을 정말 많이 먹는데, 여러분, 이 밥그릇이 생각보다 되게 가볍지만 안이 되게 커요. 근데 이 밥그릇 한참이로 이렇게 고봉밥을 쌓아주시거든요. 이게 밥한번 먹고 끝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밥을 막 먹다 보면은 제가 겨우겨우 또 밥을 다 먹어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다 먹었어? 한 그릇 더 줄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어르신들한테 저 배불러요 이 말을 못해서 두 그릇씩 먹다가 점점 옆으로 자라더라고요.
1: 알았죠요?
2: 맛있다. 너무 맛있어갖고 밥이 또다 없어져 버렸어요.
1: 해줄까?
2: 아니.
0: 이렇게 어르신들이랑 같이 식사도 하고 또 부족하면 더 주시고 하면서 그렇게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친해지기에는 좀더 거리가 있었어요. 어느 날은 집에 혼자 있는데 밖에서 쾅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현관문을 나가봐도 누가 온건 아니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창문에서 쾅쾅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혼자 살고 있으니까 갑자기 도둑이 든 건가? 아니면 강도가 들었나? 여기에서 소리가 나면 안될 창문에서 소리가 자꾸 나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웬 나뭇가지가 제 유리창을 계속 치고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고 있는데 희미하게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이장! 이장 밥 먹어! 이렇게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알고 보니까 저한테 감을 가져가라고 계속 말하던 어르신이 있었는데 제가 감을 안 가져가니까 그 나뭇가지로 계속 저희 유리창을 두드리고 계셨던 거예요. 이렇게 시골은 이렇게 한번 친해지고 나면 내 동네, 우리 동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을 나누고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장일은 맛있는 음식을 주고 받는 걸로 잘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장일을 처음 시작하면서 인터넷에 이장일 잘하는 방법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요. 묘지이장 잘하는 방법 이런 게 나와요. 이장일 잘하는 방법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씩 이렇게 배워나가면서 이장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실수를 많이 했어요. 어느 날은 작년에 결정된 일을 올해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장이 바뀌었으니까 올해도 작년 이장이 하던 일을 그대로 진행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그 일들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마을에 피바람이 불었어요. 아니 도대체 왜 이장은 혼자 그렇게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냐. 저보고 독재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당연히 작년에 결정됐는데 이게 어떻게 내 맘대로 하는 거지? 생각을 해봤는데 알고 보니까 이장이 바뀌면 그 일을 다시 진행을 하겠다. 마을 사람들하고 회의를 하고 다시 충분히 상의한 후에 진행을 했어야 됐던 거예요. 그 얘기가 있던 후에 주변 분들도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아 진짜 어려서 이렇게 좀 이장 일이 서툰 건가? 또 아직 경험이 많이 없어서 그래서 그런가? 사실 안 좋은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들리고 한편으로는 저조차도 내가 너무 잘 몰라서 마을에 피해주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한 마음으로 내가 계속 이장 일을 해도 되는 걸까? 이런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점점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제가 이장을 해도 되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좀 걱정도 되고 불안해서 어느 날은 이장을 못할 것 같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처음에 다들 많은 어르신들이 제 얘기를 처음엔 들어만 주셨어요. 이 얘기를 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저희 왕언니 할머니가 전화가 오신 거예요. 집에 있는데 이장 밥은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셔서 아 밥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장 아까 얘기했던 거 말인데 근데 나는 유솔이장이 이장이라서 정말 좋았어. 내 손녀 같은 사람한테 편하게 내 불편한 거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고 뭐 이제껏 이렇게 편하게 내가 불편했던 걸 얘기한 적은 없었어.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그거 하나 정도로는 계속 이장을 해도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기에는 제가 피해를 드리는 것 같아서 사실 좀 주저스러운 부분이 아직까지 많았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전전 이장님이 어느 날 한 곳에 마을 사람들을 전부 불러 모으셨어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장, 이장일 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아, 하고는 싶은데 제가 마을에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조금 죄송해서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저희 전전 이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나이가 많고 적건 이장일은 처음부터 잘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불편한 게 있으면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하고 이러면서 이장을 가르쳐 나가는 거다.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의 분위기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실수를 해도 그럴 수 있지. 처음이니까 당연히 못할 수 있지. 이런 얘기 해주시고 제가 좀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아, 이런 거 하면 돼. 이렇게 알려주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만난 어른들 중에 좋은 어른들이 정말 많았지만 특히 저희 마을에 이렇게 제가 좀 부족한 부분, 좀 아쉬운 부분들을 기다려주시고 이해해주시는 어른들이 정말 많았어요. 다 처음엔 다 그렇지. 배우면 되지. 그렇게 넘어가주시면서 벌써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벌써 5년차 이장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어르신들이 시행착오를 기다려주셔서 제가 조금 더 익숙하다고 할 수 있고, 이제는

0: 자신 있게 저 용암리 이장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때가 된거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도 청년들이 지역에 와서 충분히 성장하고 자랄 수 있게끔 조금 기다려주고 모르는 건좀 알려주고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곳에서는 지역에 청년이 오면, 요즘 애들은 끈기가 없어. 또 한주 있다가 그냥 가버려. 그러다가 또 떠나겠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긴 한데요. 근데 사실 그분도 일부러 그러시는 건 아니고요. 사실 오래 살아온 곳에 대한 애착이기도 하고, 또 애정이기도 하고, 또 떠난 사람들이 있기에 상처를 받아서 가끔씩 그렇게 말하시기도 하세요. 근데 청년 입장에서는 들어오기도 전에 사람들이 먼저 선을 긋고 문이 닫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청년이 떠나는 이유는 지역에 기회가 없어서도 있지만 이렇게 내가 지역에 받아들여지고 있구나. 내 실수를 받아들여줄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아서라고 생각해요. 저는 운이 좋아서 이렇게 기다려주시는 어르신들을 만났는데, 그 기다림이 저를 이곳에 만든 것처럼 지역에 있는 많은 어르신들이 청년이 오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가깝게 지내도록 받아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처음 하는 게 되기도 했거든요. 다 채워진 곳에서는 제가 뭘 하던 사실 있던 거에 하나 더하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저는 지역에서 부족한 것들 중에서 계속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하나씩 만들어 나가다 보니까 제가 있는 완도에서는 제가 하는 게꼭 필요한 게 되고 더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하니까 계속 저는 여기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고 필요한 걸 만드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고 남들이랑 계속 비교하느라 내가 뭘 하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다고 느낄 때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아무거나 한번 해보시고 또 없어서 불편했던 거, 있었으면 좋았던 거 하나씩 만들어 보시면서 그렇게 나를 잘 받아들여주는 사람들과 같이 조금 힘을 받아서 더 다양하게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도 뭐든 해낼 수 있는 그런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든 해낼 수 있는 저처럼요. 감사합니다.
1: 굉장히 저는 약간 잘해야 되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청소년기나 사회 초년 시절은 당연히 버겁다. 우리는 살아가는데 용량을 키우고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많은 것을 보고 많은 책을 읽으라고 하고 싶어요. 나로 살아가면서 내 습관을 만들고 나의 간성을 만드는 거. 뭐 그게 삶 자체 아닐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독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선명하자 신감을 함께할 저는 이상미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 반가워요. 진짜 잘 왔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를 지나서 세 번째까지 왔습니다. 물론 앞으로의 길, 갈 길 멀지만 벌써 오! 세 번째예요. 자, 우리 오늘 심경 분위기 추론 문제인데요. 어렵지 않은 파트이기는 하지만 아, 그렇지, 무조건 스피드가 중요해. 하지만 정확도도 중요하잖아요. 우리 전 시간에 1, 2강에 걸쳐서 목적했던 것처럼 신경 분위기 추론도 어떻게 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강의 시작할 때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뭔가 encouraging 해줄 수 있는 말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오늘 준비한 인사말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해리포터에서 누군가가 했던 대사입니다. It is our choices. 우리의 선택이다. That show what we truly are.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건 바로 다름 아닌 우리의 선택이다. 이게 그 덤블도어 그 교수님 있죠? 그 분이 하셨던 말입니다. 해리한테. 다른 건 내가 다른 아이와 똑같이 그런 재능이 있다면 저도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나요? 라고 해리가 물으니 야, 재능이 있는 건, 능력이 있는 건 다 누구라도 있다 하더라도 같은 재능이라 하더라도 어떤 것을 하느냐는 바로 우리의 선택이고 그 선택은 사람마다 다르다. 그 선택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냥 단순히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진정으로 향하는 방향, 향하는 목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다 보면 공부하다가 우리가 그런 목표, 큰 담대한 목표를 생각했을 때 조금 지치고 힘들어도 어때? 그렇지, 잘 이겨낼 수 있어요. 그죠? 앞으로 내가 무언가를 할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이거는 큰 일이 아니야.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그때 생각하면 정말 기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시절이 될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서 한번 이렇게 인사말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심경 분위기 추론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드러난, 이 글에 드러난 어떤 인물, 네, 특별히 어떤 인물이 이름이 나오죠. 아니면 I라고 이렇게 대명사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인물의 심경 변화 아니면 그냥 분위기를 물어보는 경우들도 있고

심경을 물어보는 경우들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은 심경 변화로 A라는 감정에서 B라는 감정으로 변화하는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심경의 변화, 전환이 나와 있는 전환 부분은 보통은 갑자기 바로 그때 안타깝게도 뭐 이런 상황들 확실한 극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부사들이 좀 출연을 하고요. 오늘 본의 우리 지문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자, 전반부 후반부의 감정선이 좀 다르죠. 전반부에 만약에 긍정이 나왔다면 후반부는 부정. 전반부에 부정의 감정인 선이 나왔다면 뒤에는 긍정. 보통 이렇게 대비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정말 극히 드문 경우에는 부정적인 어감에서 또 부정적인 어감으로 혹은 긍정적인 어감에서 더 강한 긍정적인 어감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반대로 간다. 이런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치 이 그 문제 유형은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 보너스 같은 그런 문제였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그 일화를 나타내는 혹은 하나의 소설 속의 어떤 장면처럼 보이는 이런 장면을 나타내는 묘사는 이 글은 보면서 감정을 나타낼 수 있을 법한 형용사가 될 수도, 동사가 될 수도, 아니면 명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긍정, 부정으로 이렇게 우리가 좀 흑백처럼 이분법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시는 게 문제에 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팁이기는 합니다. 한번 가면서 볼게요. 자, where could it be? 그것이 어디 있을까? 소피가, 소피의 심경이죠. 소피가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it had been more than 10 years. 10년 이상이 지났어요.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Since she had last visited the area. 그 지역에 그녀가 방문했던,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지 이래로 10년이 훌쩍 넘었어요. 어떤 곳을 방문을 했을까? Where she had grown up. 그녀가 자란, 성장한 그 지역. 그곳에 방문했던 마지막 그, 지난번에 방문했던 그 이래로 10년이 이상 흘렀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자신이 자랐던, 성장했던 곳에 방문한 소피의 지금 장면이 보여집니다. 이때 where라는 건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된 게 처음으로 나왔는데요. 얘는 어법의 구문을 이끄는, 구문을 만드는 어법 코드에 이렇게 표시를 선생님이 주로 합니다. 지역은 지역인데 어떤 지역이냐? 그녀가 성장한 지역이라고 해서 관계부사절은 뒤에 완벽한 문장을 취하기도 하죠. 자, 보시면 the village had changed a lot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을은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엄청나게 긴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uncertain, being 정도가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확신하지 못하면서, 다시 말하면 뭔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그녀가 awkwardly looked around at her surroundings. 그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둘러봤냐? awkwardly.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노란색 표시는 우리의 답을 고를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들이에요. 지금 확실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은 상태는 일단은 맞아, 우리한테는 부정적인 감정선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그녀가 어색하게 라는 뜻입니다. 어색하게 주변을 둘러봤다 라는 것도 이 지금 주인공이 소피 입장에서는 긍정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선택지에서 여러분들이 확 내려가 보시면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confident, 확신하는 혹은 자신감이 넘치는, thrilled, 아주 기뻐하는, relieved, 안도하는, 이런 2번, 3번, 4번의 선택지는 바로 아웃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고, 계속 볼게요. 자, 그럼 소피가 어떻게 할까?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그녀는 걸어 내려갔어요. 걸어갔습니다. 이 좁은 골목길, 그 마을의 골목길을 걸어갔어요. Being이 역시 생략되어 있는 형용사로 이루어진 분사구문입니다. Being unsure about which way to go. 어디로 가야 할지 확실하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불확실한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Uncertain, unsure. 그러니까 일단 A번에서의 첫 번째 A번이 아니라 이 처음에 나와야 되는 심경을 나타내는 단어는 confused가 적절할까? bored가 적절할까? 그치. bored는 지루한의 뜻이고요. confused는 혼란스러워하는. 확실한 상황이 아니니까 이거 어떡하지? 라는 뭔가 당황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confused라는 혼란스러워하는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를 찾아주시면 뒤에 부분은 그건 뭐야? 그치. 기뻐한데. 그런 뭔가 상황이 전환이 되면서 소피가 뭔가 기뻐하는, 좋아할 만한 상황이 나와주면 좋겠죠. 보겠습니다. 자,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전환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네요. 어떻게 돼? 갑자기 소피는 보았습니다. 뭐를? A familiar sight. 친숙한 광경을 봤어요. Yes, this must be. 그게 확실함에 틀림없어. 이게 여기가 확실함에 틀림없어. Must be라는 게 틀림없이 뭔가.

뭐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this must be it. 그게 확실함에 틀림없어. 여기가 확실함에 틀림없어. 라고 그녀가 생각했습니다. 자, in front of her, 그녀의 앞에서요, was a wall. 벽이 있었어요. 근데 그 벽은 어떤 벽이야? With flowers painted on it. 그 벽 위에 꽃들이 그려있는 벽이 그녀 앞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역시 초록색으로 표시가 됐으니까 어법이겠지. 지금 보시면 in front of라는 어디 어디 앞에라는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장소나 위치나 순서 전부 다 같은 맥락인데요. 이런 맥락의 부사나 전치사 구, 부사구가 나오게 되면 주어와 동사 위치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여기서 먼저 나오고 주어가 나중에 나온 형태가 됐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때 바로 앞에 낯선 광경이 딱 펼쳐지면서 거기에 아, 꽃들이 그려있는 벽이 앞에 딱 나타난 겁니다. 근데 이걸 보고 이 그 소피가 반가워하는 것 같죠? 그죠? 그래서 그래, 맞아, 여김에 틀림없어. Although the colors were now faded. 그 색들이 지금은 faded, 바르긴 했으나 the familiar shapes on the wall, 벽에 그 익숙한 모양들, 그 그림들이 were the same ones, 똑같았어요. 똑같은 그 그림이었다는 얘기죠. 어떤 그림? She had painted with her father as a child. 어렸을 때 소피가 그녀의 아빠와 그렸던 같은 그 그림이 있는 그 벽에 모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색이 바래고 좀 뭔가 흐릿하긴 하지만 바로 그 그림이구나라고 알아볼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please라는 단어랑 연결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Sophie nodded. Sophie가 nodded. 고개를 끄덕이면서 smiled brightly, 밝게 미소 지으면서 and walked toward the gate, 그 문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At last, 마침내, she had finally found, 그녀가 정말 드디어 발견하게 되었죠. The house she had grown up in, 그녀가 성장한 그 집을 드디어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야? 여기 너무 생소한데 이러다가 여기구나, 여기가 내가 자랐던 집이구나. 라고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please라는 단어 괜찮습니다.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안 되죠. 이번에 embarrassed라는 단어, 그렇지, 당황한, anxious, 걱정하는, nervous, 초조해하는, excited, 흥분한, 신이 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긍정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몇 번으로, 그렇지, 1번으로 체크해주고 넘어갈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긍정과 부정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단어에 표시한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고요. 자, 이제 2번부터 한번 그 표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쭉 보면서 긍정이냐 부정이냐 심경을 나타낼 수 있는 단어 한번 표시하고 만나자 라고 선생님 전 시간 마무리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표시 한번 잘했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은 Oh no, horrible. Sweating hand, 여기까지가 어떤 하나의 감정 라인을 나타내고 있어요. 일단 oh no가 됐으니까 긍정은 아닐 것 같고 horrible이란 단어는 끔찍한이라는 뜻입니다. 형편없는 이란 뜻도 되고요. Sweating hand는 sweat이 여러분들 땀이 나는 거예요. 땀이 나는, 땀에 젖은 손이라는 겁니다. 땀에 젖은 손은 사실은 지금 봤을 때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이런 상황에서 땀이 난다라는 건 긍정 메시지가 아니죠. 그죠? 그런 다음에 smile, amazing 이런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smile, wonderful, the best day ever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확 전환이 돼서 긍정으로 갔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봤을 때 뭔가 좌절한 상황에서 긍정 아닌데 그치? 자, 그 다음에 초조한 부정적인 상황에서 긍정, 기뻐하는 상황으로 가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얘는 부정에서 calm이라는 거 침착한이란 뜻인데 최고의 날이야 내 인생에 라고 이야기한 거 calm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죠. 침착한, 고요한 뭐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왠지 3번이 정답이 돼야 되지 않을까. 초조한 상태에서 기쁜 상태로 변화하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Sarah는요, shook, 떨었어요. As she walked back and forth in front of her professor's office. 그녀의 교수님 사무실, 연구실 앞에서 back and forth, 앞에 갔다 뒤에 갔다 왔다 갔다 걸어가면서 떨고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인데 이렇게 긴장한, nervous한 상황인지 볼게요. The week before, 자, 그 전주에요. She had turned in, turn in이라는 표현이 제출하다라는 뜻입니다. She had turned in, 그녀가 제출했어요. Her art assignment, 그녀의 예술 숙제, 미술 숙제를, 미술 과제를 제출을 했고 And today, 오늘 바로 Professor Fox, Fox 교수님이 had asked, 요청했죠. 뭐라고? Sarah한테 to come see her, 그녀를 보러 와라. 즉 교수님을 나를 찾아와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 교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려고 그러지? 긴장한 상황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Oh no, 아, 어떡하지? 세라가 생각을 했습니다. What if? 만약 뭐뭐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표현입니다. She thinks 그녀가 생각하기에 my painting, 즉 다시 말하면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내 그림들이 are horrible, 끔찍하다고, 즉 형편없다고 생각하시면 What if? 어떡할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nervous한 상태가 확실합니다. Sierra의 sweating hand, 이 땀에 젖은 손이 turn the door handle, 이 문의 핸들을 돌렸습니다. 드디어 이제 교수님의 연구실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뒤에 봤더니 Professor Fox, Fox 교수님이 smiled and said, 미소를 지으시면서 말씀하셨죠? Oh, Sierra야, your paintings, 너의 그 그림이 were amazing, 정말 놀랍고 and so unique, 정말 독창적이더구나, 라는 얘기예요. unique라는 단어는 이 uni가 들어가잖아? 여러분들 학교에 뭐 입고 가요? 예, 많은 학교들, 뭐안 그런 학교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교복 입고 가잖아요. 그죠? uniform. uni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하나의라는 뜻입니다. 그 의미를 갖고 있는 접두어요. 그러니까 unique라는 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즉 유일무이한, 고유한, 독창적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독창적인 정도의 긍정적인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정말 그 너의 그림이 놀랍고도 독창적이더구나. Can I display them? 내가 그 그림들을 display, 전시해도 될까? At the school exhibition, 학교 그 전시회에서 전시해도 될까? 내 그림을. 끔찍하게 생각하시면 어떡하지? 형편없다고 생각하시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야, 너무 좋더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최고로 바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 예, 뒤에 보시면 delighted. delighted와 여러분들 방금 전에 우리가 예, 그 답으로 봤던 1번에서 봤던 please라는 단어는 비슷한 어감이에요. 긍정적인 어감이긴 하지만 please는 그냥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정도의 의미면 delighted 정도는 얘는 굉장히 기뻐하는, 아주 기뻐하는 그 정도가 좀더 강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세라는요, 밝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As she exclaimed, 그녀가 탄성을 지으면서요. Oh, this is so wonderful. 정말 멋지네요. It's always been a dream of mine. 제늘 꿈이었습니다. To share my art with others. 제 이 작품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이 저의 꿈이었어요. This is the best day ever. 오늘이 저의 인생의 최고의 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뻐하는 delighted라는 표현 괜찮겠지? 그래서 정답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모르는 단어가 없어야 되는데, 자, 요거 뭐예요? panicked. 얘는 공황 상태에 빠진 거예요. 완전히 panic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surprise는 알것 같고, come이라는 표현을 선생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3번을 체크해 주시고 넘어갈까요?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Jesse라는 사람의 심경 변화입니다. 자, 그럼 얘도 지금 볼게요. 앞부분에서 긍정인지 부정인지, 긍정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마구마구 주는 단어는 그런 표현은 무엇인지를 찾아보면 좋겠지? 한번 찾아볼까? 좀긴 애에는 그저 문장 볼까요? 그녀의 fishing line이 이거 뭘까? 물고기를 잡을 때 낚시를 할때손쓴 선이니까? 낚싯대, 낚싯줄이에요. 낚싯줄이 1인치도 안 움직였어. 조금도 안 움직였어. 그러면서 깊은 한숨을 쉬었어. 여러분, 이 한숨은요, 근데 안도의 한숨일 수도 있어요. 예, 긍정적인 어감일 수도 있습니다. 뒤에서 비슷한 예, 그 경우가 나오게 되어서 부정과 긍정을 둘다이 어감을 맥락상으로 다르게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sigh라는 단어 요 하나만으로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숨이라는 의미로. 뒤에 봤더니 fading. 사라지고 있었다. 뭐가요? 그녀의 꿈이 사라지고 있었대요. 긍정 어감은 아닌 것 같아. 그죠? 자, 그 다음에 갑자기라고 하면서 내용이 변화합니다. 갑자기, unfortunately, 안타깝게도 이렇게 되면 내용이 전환된다고 이야기했죠. 갑자기 뭔가 이 fishing line이 원래 1인치도 조금도 안 움직였던 이 낚싯줄이 갑자기 텐스하게 되었대요. 텐스가 뭘까요? 긴장한, 팽팽한 이런 뜻입니다. 그럼 낚싯줄이 팽팽했다는 게 뭐야? 뭔가 문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Jesse가 excitedly held on to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일단 이 뒤에서 봤을 때는 오, 확실해 라는 거. 정말 지금 흥분한 상태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excitement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나오고 big smile이라는 표현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는 확실한 긍정이구나라는 거알수 있어요.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는 thrilled라는 단어, pleased라는 단어 두 개의 단어가 보여집니다. 그럼 앞에는 어떤 의미였어?
1인치도 안 움직였어. 나의 꿈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도하는 이라는 relieved란 단어가 아니라 disappointed, 실망한 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을 정답으로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쭉쭉 읽으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일단 답을 찾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쭉 스캐닝을 하면서 이 부분 이렇게 골라서 읽고 답을 고르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3학년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이 가능한 거예요. 강의가 가능한 거예요. 볼게요. 또 shoreline, 바로 이뭐 강가나 해변가나 그 가를 이야기합니다. 이곳은 뭘로 유명했어요? Having the best fishing spot on the lake. 그 호수에, 호숫가가 되겠네요. 그죠? 호숫가에, 이 호숫가는 뭘로 유명했냐면 가장 낚시하기 좋은, 그 호수 중에서 낚시하기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Jesse는 was sitting at one of those spots. 그렇게 낚시하기 좋은 곳으로 유명한 곳 중에 한 곳에 앉아 있었죠. 그러면 많이 잡아야 되겠네. 그죠? 이곳이 되게 잘 잡힌 스팟이란 얘기잖아요. 근데 그녀의 낚싯줄은 여전히 1인치도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with a deep sigh, 깊은 한숨. 그러니까 이때는 에휴, 이렇게 부정적인 어감이 되겠어요. 그죠? 자, 깊은 한숨으로 제스는 pulled out the line, 그 낚싯줄을 꺼내서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는데? And cast it back. 그 낚싯줄을 다시 back. 던졌어요. Into the water. 물에 다시 던졌어요. 아, 그러니까 뭔가 물었나 하고 보면은 없어서 다시 꺼내서 다시 물속에 던졌다. 이런 이 동작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Her dream of catching a big fish. 큰 물고기를 낚겠다라는 그녀의 꿈이 was fading.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자,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이 제시의 꿈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어감에서 잡을 줄 알았는데 이곳이 되게 잘 잡히는 곳인데 안 잡혔으니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disappointed 단어 잘 연결되고 있습니다. I can believe 정말 믿을 수가 없어. I haven't caught a fish yet. 내가 단한 마리의 물고기도 아직까지 잡지를 못했어. Not a single one. 단한 마리도 말이야. 라고 그녀가 스스로 생각을 했죠. Just as, 막 뭐뭐하려고 할 때라는 얘기입니다. 자, 바로 그때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She was about to. 얘가 바로 막 뭐하려고 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 막 뭐뭐하려 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했어요? 안 했어요? 얘? 아직 하진 않은 거예요. 그죠? 막 뭐라고 뭐 하고 할 때라는 이야기고요. 얘는 투부 정사를 쓰게 됩니다. 전치사 투가 아니기 때문에 giving이 아니라 give라는 동사 원형이 온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녀가 막뭐 하려고 할 때, 포기하려고 할 때, 포기하고 떠나려고 할 때, 바로 그 순간에 the fishing line 그 낚싯줄이 suddenly became tense. 갑자기 팽팽해졌어요. 그러니까 에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가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낚시 팽팽하게 당겨진 거죠. 제스는요, excitedly held on to the fishing pole. fishing pole이 낚싯대예요. 낚싯대를 아주 흥분해서 꽉 잡고 있었습니다. Well, as it began to move around wildly. 왜냐면 그 낚싯대가 막 move around wildly, 격렬하게 막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격렬하게 막 움직일 정도면 큰 녀석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자, her eyes widened.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and her heart. 그녀의 심장이 began to beat faster with excitement. 흥분으로 더 빨라지기 시작했죠. With a big smile. 아주 큰 미소를 지으면서. 즉, 미소를 활짝 띠면서 she could feel. 그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알수 있었어요. 뭐를? This was the biggest fish. 바로 이 고기가 가장 큰 물고기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물고기? She had ever caught. 그녀가 지금까지 잡았던 물고기 가운데 가장 큰 물고기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표현이? 그렇지, thrilled라는 표현. 아주 신이 난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왜 되게 스릴감이 있다. 특히 막 롤러코스터 같은 것들 때문에 스릴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굉장히 신이 난이라는 의미가 바로 thrilled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이세 개의 문제에서 본 즐거운, 기쁜, 즐거워하는 이런 의미가 지금 pleased, 그리고 delighted, 그리고 thrilled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비슷한 어감을 갖고는 있지만 조금씩 예, 비슷한 그 긍정적인 의미 메시지를 주는 건 똑같지만 그 정도가 뉘앙스의 정도가 좀씩 다르구나라는 걸좀 알아두시는 것도 예, 문제를 푸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1번을 정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Indifferent는 무슨 뜻일까?
그렇지. 얘는 무관심한 이란 뜻이고요. discourage라고 하면 낙담한. 일단 처음에 얘가 낙담한이라는 표현도 괜찮겠죠. 그죠? 예. 그런데 disappointed도 좋기 때문에 이렇게 둘 다 괜찮다. 얘는 뒷부분이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요. jealous는 그렇지. 얘는 질투하는. 질투를 느끼는, 질투심을 갖는 이런 뜻이 되겠고 anxious는 걱정하는, delight는 우리가 했던 단어, relieved는 방금 전에 알려드렸죠. 안도하는 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뭔가 긴장감이 막 있다가 아이고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relieved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뒤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한번 우리 같이 이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넘어가기 전에 요거 한번 문법 가보겠습니다. 보고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그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물고기, 지금 그 그녀가 잡고 있는 그 물고기가 가장 큰 물고기였다라는 걸 알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기술을 하는 거지. 근데 그 물고기가 그녀가 지금까지 잡았던 물고기 가운데 가장 큰 물고기,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랬을 때 뒤에 보시면 had caught. 과거 완료 형태가 나왔습니다. 과거보다 그 이전에 그녀가 지금까지 잡았던 이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쉬운, 좀 평이한 문장들 안에서 어법을 공부하셔서 익히시는 게 상당히 훨씬 더 쉽게 다가오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앞에 있던 시제보다 뒤에 있던 시제가 먼저 일어났다라는 걸 예, 과거보다 그 이전에 일어난 시간상의 순서에서 먼저 일어났다라는 표시를 이렇게 had plus pp인 대과거, 예, 즉 과거 완료로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정답 1번 체크하고 넘어갈까요? 네, 좋습니다. 다음 문제 4번 갈게요. 자, 4번도 이번에도 심경 변화입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심경을 나타낼 수 있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런 단어들 먼저 체크해 볼게요. 자, Peter는요, was certain, 확신했어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했지? 이번에도 완전히 전적으로 확신했어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지, 미소를 지었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앞부분은 일단 도입부는 중간 부분까지는 전부 긍정적인, 특히 모에 찬, 확신에 찬, 자신만만한 이런 Peter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선택지에서 어떻게? 그렇지, confident라는 단어 딱 보이네요. 나머지는 어때? relax, 지금 뭔가 편안하고 긴장이 이완된 상태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고요. confused, 혼란스러운 상태는 더더욱 아니죠. 얘와 얘가 지금 대조가 되고 있죠. jealous는 뭐 지금 누군가를 질투하는 거 아니고 embarrass는 당황한이라는 뜻인데 지금 확신에 차 있는 피로한테 이 embarrass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죠. 그죠? 그럼 일단 몇 번을? 2번을 확실하게 보면 좋을 것 같고 확신에 차다가 나중에 disappointed, 실망한 상태로 가는지 보겠습니다. 여기 전환점이 있네요. unfortunately, 안타깝게도요. his smile quickly disappeared. 그의 미소가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곧 이내 사라졌어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뭐야? 막 뭔가 확신해서 아 이럴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가 갑자기 미소가 싹 사라지는 그치 낙담한 상황, 실망한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disappointed라는 단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2번의 정답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내용 어떤 내용인지 뭘로 자신감이 막 확실해 확실해 확실해 이렇게 생각했다가 아니네 이렇게 했을까 한번 볼게요. It was Valentine's Day on Friday. 금요일이 발렌타인 데이였고 그리고 Peter는요, was certain that 이하를 확신했습니다. 그의 아내인 Amy가 was going to love his surprise. 그의 이 놀라움, 즉 깜짝 선물, 뜻밖의 선물을 좋아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이 발렌타인 데이에 아내를 위한 뭔가 선물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아, 이거 분명히 이미가 완전 좋아하지. 이렇게 확신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이 confident라는 단어 너무 좋은데요. 자, 계속 볼게요. Peter는요, has spent a long time.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spend라는 동사의 pp 형태죠. 과거분사 형태가 되겠고 뭐뭐 하는데 시간이나 돈 따위를 쓰다라는 spend라는 동사 다음에는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시간 혹은 돈이 나오고요. 중요한 건 뒤에 동명사인 ing 형태가 나온다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이나 돈 따위를 뭐뭐 하는데 쓰다, 소비하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선생님이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중간에 목적어가 굉장히 길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도 span ing를 딱 잡으시면 뭐뭐 하는데 무엇을 보내다, 돈이나 시간이나 노력도 돼요. 에너지도 됩니다. 이런 것 따위를 쓰다. 여기를 수식하고 있는 수식어구가 굉장히 길어져도 span ing만 딱 잡으시면 뒤에 병렬 연결이 돼도
딱딱 보입니다. 아, 이거 하는데 이걸 썼다는 거, 이걸 하는데 이렇게 보냈다고 이렇게 잘 연결이 되기 때문에 수거의 힘, 관용적인 표현의 힘이 이런 거예요. 알고 계시면.

그게 뭘까? She often told him. 그녀가 자주 그에게 말하곤 했죠. 뭐라고? 뭐라고 얘기했어? That she liked to go to places. 그녀가 이런 장소에 가고 싶다고요. 어떤 장소? She had never visited before. 그녀가 이전에는 방문한 적이 없는, 가본 적이 없는 곳을 가고 싶어 라고 그 피터에게 자주 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he was absolutely sure. 그는 결단코 정말 절대적으로 단언코 확신했습니다. 무엇을? She would love going to the new five-star restaurant downtown. 자, 새롭게 신에 생긴 5성급 식당에 그녀가 가는 걸 좋아할 거라고 그는 단언컨대 확신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정말 이렇게 fancy restaurant에 데리고 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정말 멋있고 근사한 이런 레스토랑 당연히 에이미가 좋아하겠지라고 확신에 찬 피터의 모습이 더 확실하게 그려집니다. 자, he smiled.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뭐할 때? As he called the restaurant. 그 식당에 전화를 해서 and asked for a reservation for Friday. 금요일에 예약을 요청할 때 그때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에이미가 얼마나 좋아할까? 이러면서 여보세요. 금요일에 예약하려고 하는데요. 이 순간까지 미소를 띠고 있는 피터의 모습. 자, unfortunately 여기부터 상황 전환이 이루어지겠죠. 자, 안타깝게도요. His smile quickly disappeared. 그의 미소가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뭐 했을 때? When he was told. 그가 들었을 때. 무엇을 들었을 때? That the restaurant was fully reserved. 그 식당이 이미 완전히 꽉다 예약이 찼다라고 들었을 때. 자, 선생님 왜 이걸 들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할까? 맞아요. Be told라는 건 수동형이죠. 말하다가 tell이에요. 그죠? 그거의 PP 형태가 told입니다. 그러면 말해줌을 당했다. 이게 뭘까요? 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빠르게 사라졌다. 곧 사라졌습니다. That's too bad. 꽉 찼다라는 이야기. 이야기 다 fully booked 됐어요. fully reserved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 안 됐네요. 아, 참 안타깝네요. 라고 조용히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I thought. 제 생각에는 that I had found the right place. 제가 정말 최적의 장소를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에이미가 좋아할 곳을 찾아서 정말 의기양양하게 전화까지 했는데, 근데 완전히 다 예약입니다. 사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이렇게 fancy 레스토랑에 발렌타인데이의 기념일에 미리 다 예약을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바로 피로가 느꼈을 신경은 disappointed.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표현은 없어요, 여러분. 그죠? 앞에서 다 나왔던 표현이고, relaxed라는 표현은 뭐, 긴장을 이완한, 인작이 이완된 이란 뜻이니까 편안하게 느끼는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긴장이 풀린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다음 문제 5번 가보겠습니다. 자, 소피의 심경 변화예요. 이것도 한번 우리 단서를 먼저 찾아볼게요. 자, 앞에 봤더니 chaotic. 뭐, 이 단어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카오스 들어보셨나요? chaos. 예, 카오스가 그거, 이 카오스의 형용사 형태가 chaotic 이란 단어입니다. 아,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이제 공황 상태에 있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완전 혼란 상태, 혼동 상태에 있다는 얘기예요. intense rush. rush도 뭐예요? 굉장히 빠르게, 굉장히 서두르는. 이런 장면이 묘사가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렬한 서두름의 상태로 그녀를 내던졌다. 이렇게 나오고요. 결정적으로 여러분 이 단어는 모르시지 않을 것 같아요. Terrible traffic. 끔찍한 교통. 끔찍한 교통체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피가 느낄 심경은 일단, 야, 그치, 불편한 심경. 부정적인 심경이 먼저 앞에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쭉 봤을 때 anxious, 걱정되는 상황이나 bored. 지루한 상황인데 지금 봤을 때 굉장히 교통체증이 있으니까 지루할 수 있나? 하지만 러쉬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정말 강렬한이란 단어가 intense거든요. 강렬한 빠르게 막 서두르는 상태로 그녀를 내던졌다라는 이야기니까 긴급하게 뭔가를 막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피 주인공은 뭐라고 느낄까요, 여러분? 막 걱정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뭐 이런 상황 아닐까요? 그죠? 그걸 가장 대변할 수 있는 worried라는 단어 나쁘지 않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뒤에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이 봤더니 바로 그 순간, just then, 그 순간에 그녀가 들었죠. 한 안내 방송을 들었는데 그 방송이 그녀의 비행기가 delayed, 지연된다라고요. 우리가 그냥 사실 예정대로 공항에 잘 도착해서 잘 수속을 마쳤다면 비행기가 지연된다라는.

이 표현은 사실은 부정적이죠. 기다려야 돼. 이런 생각이 들수 있어요. 근데 뒤에 봤더니 뭐라고 나와요? Felt at ease.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러면서 어떻게? Relax. 긴장을 이완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뒤에는 긍정적인 상황이죠. 걱정을 했다가 어떤 상황으로? Lead. 안도한 상황으로 갈수 있어요. Relax라는 단어랑 Lead라는 단어랑 같이 연결된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역시 여러분들 3번으로 잘 도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내용 가볼게요. 자, The whole morning had been chaotic. 자, 아침 전체, 즉, 이 아침의 전반이 그 아침 내내 had been chaotic. 타이 혼동 상태였습니다. 왜? 소피의 하루가 began well. 시작했거든요. 뭘로? With her alarm clock failing to ring. 그녀의 알람 시계가 뭐하지 않는 걸로? 울리지 않는 걸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몇 시에 일어나야 된다고 알람을 맞췄는데 그 알람이 안 울렸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늦잠 자잖아요. 그죠? 딱그 상황입니다. 자, 이것이 which had, 이런 상황이 which had thrown her, 그녀를 내던졌습니다. 어디 속으로요? With an intense rush. 강렬한, 아주 굉장한 서두름의 상태로 그녀를 내던졌습니다. 시간이 막 촉박한 거야. 근데 왜 촉박해? After terrible traffic. 일단 교통체증도 정말 끔찍했지만, 그 후에 그녀의 택시가 마침내 도착했어요. 어디에 도착했어? 공항에 도착했대. 아, 그러면 비행기 타야 되는데, 알람이 울리지 않아서 막 서둘러서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가 바로 교통체증에 걸려서 마침내 공항에 도착한 상황이 됩니다. 비행기 못하면 어떡해. 그죠? 그러니까 worried라는 단어로 연결이 된 거예요. 자, 바로 이 공항은요, 어떤 곳이냐? 공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Where she was met. 그녀가 마주치게 된 곳이었죠. 무엇을? With endless security lines. 끝도 없는 보안 검색대의 그 line. 대기줄. 간신히 왔는데 그 공항에서 관계부사의 계속적인 쓰임입니다. 바로 다름 아닌 그 공항에서 그녀가 마주하게 된 상황은 끝도 없이 길게 늘어선 보안 검색대를 지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대기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를 다 지나가야 탑승구로 갈수 있거든. 엄청 빨리 뛰어도 늦을 수 있거든. 이런 상황이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worried가 맞겠죠. Sophie는요, kept glancing at. glance at, 힐끗 보다라는 뜻입니다. keep ing, 계속해서 멈마다라는 뜻이니까 계속해서 그녀의 시계를 봤어요. What? 어떤 상태로? Each second, 매 초가 feeling like an hour. 마치 한 시간인 것처럼 그녀의 시계를 계속 본 거예요. 자, worried, 걱정하면서 라는 뜻이 되겠고요. 앞에는 being 정도가 생략된 분사 구문이 되겠습니다. 자, 누가 걱정해요? 바로 she가 걱정하죠. 그러니까 she was worried가 되겠습니다. 그녀가 뭘 걱정해? That she could not get to the boarding gate in time. 제 시간에 보딩 게이트, 탑승구에 그녀가 get to, 도착하지 못할 것 같아서 걱정하면서 확실하게 worried가 나왔죠. 그러니까 anxious라는 단어로 연결이 될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 뒤에 worried가 anxious로 이렇게 연결되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볼수 있겠죠? 자, 걱정을 하면서 she rushed. 그녀는 돌진했습니다. Through the crowds of people. 사람들의 무리 속으로 돌진했어요. 일단은 돌진해서 빨리 줄을 서야죠. 그죠? Just then, 바로 그때 she heard an announcement. 그녀가 어떤 이 안내 방송을 듣게 됩니다. 이 안내 방송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That her flight had been delayed. 그녀가 탈이 비행기가 지연됐다고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남겠죠? Letting out a deep sigh. 아주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선생님이 앞에서 말한 게 그거예요. 어떤 한숨? 여기서도 deep sigh라고 나옵니다. sigh가 한숨이에요. 한숨을 쉬다 한숨. 근데 여기서는 안도의 한숨이죠, 여러분. 그쵸?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이 싸이가 무조건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가 아니라는 걸좀잘 기억해 주세요. 맥락상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she finally felt at ease. 그녀가 마침내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With an unexpected hour to spare. 자, 예기치 못한 둘러볼 시간이 여유가 생기면서 쉴수 있는, 이 할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생기면서 she would have time. 그녀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뭐할수 있는 시간? To relax. 예, 편안하게 쉴수 있는, 긴장을 이완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게 되었고, and browse the airport shop before her journey. 그녀가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공항 내에 있는 상점들을 browse 할수 있는, 즉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시간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유 있게 공항을 이제 다닐 수 있는, 여유 있게 비행기를 탑승구로 갈수 있는 그런 시간이 소피에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relieved. 정말 relieved라는 단어가 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 3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새로운 단어는 여기서 앞에서 안 나온다는 satisfied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아시죠? 만족한이란 뜻이고 반대말은 그렇지 dissatisfied. dis를 앞에 dis를 붙이시면 반대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6번 티머시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이것도 우리 한번 단서를 찾아서 가볼까요? 앞부분에서 이거 알아요, 여러분? desperately. desperate이라는 단어가 거의 ly를 붙인 지금 부사가 되겠고요. 절망적으로 혹은 필사적으로라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desperate은 절망적인, 필사적인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거든요. 자, 그 다음에 had no idea. 몰랐어요. 모르겠어. 모르겠으니까 막막하겠지. 그치? 그리고 shouted. 소리를 지르고. 사실 이것도 있어. hit the table. 그러니까 테이블을 꽝 쳤어요.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질렀어. 이거 좋을 때 하는 얘기예요? 아니지. 뭔가 마음에 들지 않고 답답하고 이런 상황에서 할수 있는 행동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That this is impossible. 이건 불가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앞에 도입부에서는 그렇지. Frustrated. 좋아. Disappointed. 뭐 나쁘지 않아. 그다음 fearful. 두려워하는 이라는 단어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는데요. 두려울 때막 소리 지르고 이건 불가해. 이렇게 이야기하나?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면. 그래서 1번, 2번, 5번으로 갈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볼게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쭉쭉쭉쭉 가다가 자, 티모시와 어밀리아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밀리아가 누군지는 아직까지는 우리 글상으로 아직 읽진 않았으니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밀리아야, 너의 생각이 fantastic, 환상적인데, 매우 훌륭한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thank you, 고마워, you are the best sister ever. 너는 최고의 여동생이야 혹은 누나야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최고의 칭찬을 하고 있으니까 기분이 엄청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어떤 표현이 맞을까? 아까 frustrated, grateful. 아, 누나가 최고야. 동생 네가 최고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고마워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grateful, 감사해하는, 고맙게 생각하는 이라는 의미의 1번 나쁘지 않습니다. envious, 부러워하는데 아, 고마워. 네가 최고의 누나야 혹은 동생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지? 자, 그다음에 요거 indifferent, 무관심한 더더욱 아닙니다. 그죠? 자, 그러면 답이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죠? 바로 2번, 1번이 정답일 것 같은데요. 좌절한 상황에서 뭔가 감사하는 상황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티모티가요, sat his desk.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자, 필사적으로 넘기면서요. 분사구문이 나옵니다. 필사적으로 뭘 넘겨? The pages of his science book. 그의 과학책을 필사적으로 넘기면서 책상에 앉아 있어요. 뭐 어떤 상황이겠어? 과학책이 있어. 막 이렇게 넘기는 거죠. 그죠? 필사적으로 넘기면서 뭔가를 찾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막 찾고, 찾고, 찾고, 찾고, 또 찾고, 이런 상황입니다. His science project, 그의 과학 프로젝트는 was due. 바로 기한이 되었어요. 어떤 기한이야? In a few days. 며칠 내로 기한이 되어 있습니다. 즉, 마감 기한이 며칠 내에 마감 기한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빨리 이걸 해야 되겠죠. 단순 숙제를 프로젝트라고 하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진짜 프로젝트형 과제라는 건 뭔가 기획을 하고 조사를 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통 프로젝트 과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며칠 안 남았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he had no idea where to start. 어디에서 시작해야 될지 그는 몰랐습니다. 막막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frustrated. 상황이 맞겠죠. Finally, 마침내 she closed his book. 그가 그의 책을 덮고 and hit the table. 테이블을 치면서 and shouted. 소리를 질렀죠. That's impossible. 못하겠어. 불가해.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거죠. 그러자 his sister Amelia, 드디어 Amelia가 나옵니다. 자, 그의 여자 형제 Amelia가 drawn by the noise, 그 소리에 이끌려서 came into his room. 그의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티머스의 방으로 들어와서 뭐라고 이야기할까? Hey, little brother. 야, 남동생아. Can I help you? 뭐좀 도와줄까? 누나가. 라는 얘기죠. Little brother라고 얘기했으니까 티머스는 남동생. 그죠? 그리고 누나인 Amelia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관계를. 티머스가요, explain his situation, 그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Amelia는 immediately, 즉시 had a solution, 해결책을 내놓았어요. 해결책을 제시해줬죠. She knew. 그는 알았습니다. 자, 과학이 과제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지, 프로젝트를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는 이 티머티에게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줬는지 볼게요. 그녀는 알았어요. 티머티가 enjoy. 즐기고 있다라는 걸 알아서. 그죠? 즐기고 있다라는 걸 알아서.

그래서 and suggested 제안을 했죠. 이렇게 가겠습니다. 티모스는요, enjoy learning about environmental issues. 환경 문제에 대해서 배우는 걸 좋아했다라는 걸 알아서 그래서 이 누나인 에밀리아가 무엇을 제안했죠? He do a project about climate change. 기후 변화에 대한 프로젝트를 해라라고 제안을 해줬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가 좋아하는 거 환경 문제가 과학이랑 연결이 되잖아. 그러니까 네가 좋아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한번 프로젝트를 해보는 거 어때? 이렇게 제안을 해준 거죠. 동생을 잘 알고 있는 에밀리아 누나가 제안해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suggested. suggest라는 동사가 제안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he did가 아니라 그냥 he do가 나왔습니다. 시제가 과거시예요, 전반적으로. 그죠? 근데 왜 누가 나왔을까? 여기 앞에는 should 정도가 생략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주장, 제안, 요구, 명령을 나타내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안이 되겠죠? 뒤에 당위적인 의미에 should가 들어가는 당위적인 의미의 대절이 나올 경우에는 뒤에 should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략된다 하더라도 이 자리는 동사 원형이 나오죠. 그러니까 야, 너 이거 해야 돼. 이거 이게 너한테 딱 맞는 과제야 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이거 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아주 강한 명령이라기보다는 너 이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약한 당위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티모티가요 생각했습니다. About the idea. 그 누나가 제시한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는 and agreed. 동의를 했죠. 뭐라고? That, yeah 라고 동의를 했어요. His sister was right. 그의 누나가 맞았다고요. 아, 그래 맞네 누나. 그거 괜찮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오, 에밀리아 라고 이제 기분이 좋아진 겁니다. 어, 에밀리아 누나야. Your idea is fantastic. 누나 생각 정말 최고. 환상적이야. Thank you. 고마워, 누나. You are the best sister ever. 누나는 최고의 누나야. 세상 최고의 누나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grateful 한 게 맞겠죠? grateful에는 고마워하는, 감사하게 여기는 정도의 의미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envious는 뭐 부러워하는 이란 뜻이고 thrilled는 뭐라고요? 아주 기뻐하는, 정말로 너무나도 기뻐하는 이라는 뛸 듯이 기뻐하는 걸 thrilled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ashamed는 뭐예요? 그렇지, 부끄러워하는, 수치스러워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오고 있죠? 그렇지, 무관심한 이라는 단어 관련 없고요. 지금 여기 encourage라는 단어도 보입니다. encourage는 사실은 뭐예요? 여러분들 courage가 용기 아니야? 그지? 자, 용기라는 단어에다가 in을 붙인 거야. 그럼 뭐겠어? 앞에 어떤 단어에 en 혹은 G에다가 EN이 붙게 되면 make의 뜻이에요. 어떤 상태로 만들다. 용기가 난 상태로 만들다. 용기를 북돋워주다. 예, 고무시키다. 권장하다. 이런 단어가 encourage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이제 this가 들어가면 discourage가 그 용기를 꺾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encouraged는 뭐겠어요? 그치? 뭔가 고무된, 권장된, 용기를 얻은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용기를 주다라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용기를 받은, 용기를 얻은 정도의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단어가 오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en이 붙는 거? 여기도 이제 앞에 붙는데요. 가능하게 하라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enable은 동사입니다. enable 목적어 a로 하여금 to야 가능하게 하다 이렇게 쓰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en이 앞에 붙거나 아니면 wide 형용사죠. 넓은 이란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 en 같은 E니까 EN, N을 붙이게 되면 얘는 widen, 넓히다 라는 뜻이죠. strong의 명사 형태가 strength, 예, 힘이라는 단어죠. strengthen, EN을 붙이게 되면 역시 강화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의 앞이나 뒤, 형용사가 되어도 될 수도 있고 명사가 될 수도 있고 이 단어의 앞이나 뒤 EN을 붙이면 make의 의미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단어의 패턴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외우시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만 이걸 하나 잘 키워서 알고 계시면 생소한 단어가 딱 시험 볼 때 나와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늠해서 의미를 추론해 볼 수 있어요. 너무 멋진 일 아니에요? 그죠? 선생님이 매 시간 마지막마다 이런 단어들을 제시해 드릴 때 그럴 때 어근 그리고 전미사 접두어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드리는데 그때마다 그 부분만 충실하게 우리 65시간 동안 이 부분만 충실하게 잘 하셔도 꽤 많은 단어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알겠죠? 다른 단어도 응용하실 수 있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으로? 네, 1번으로 정답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드디어 마지막 문제인 7번 가보겠습니다. 데이비드의 심경 변화. 자, 이것도 우리 한번 심경 변화를 나타내는 걸 알 수 있는 예, 바로 코드들을 찾아볼게요. 자, 데이비드가 couldn't feel at ease. 아까 felt at ease가 바로 소피의 심경을 나타낼 때 나왔었습니다. 아, 이제 드디어 공항에 잘 도착해서 지연이 됐으니까 이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어. 에서 felt at ease.

ease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근데 여기 지금 couldn't feel at ease가 나왔죠. 편안함을 느낄 수가 없었다. 마음을 안심할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앞에는 불안정한 상황, 불안한 상황, 걱정되는 상황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여기 딱 전환점이 있죠. 다행히도라고 나옵니다. 다행히도 이 버스가 바로 제 시간에 왔어. 내가 늦지 않도록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뒤에는 안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상황이 나오겠죠. 앞에는 부정적이고 뭔가 걱정스럽고 불안한 상황, 뒤에는 늦을까 봐 불안했다가 이제 안도하는 상황이 이어지기 때문에 일단 nervous란 단어 좋고요. 지금 뭔가 외롭고 쓸쓸한 그런 분위기는 아니죠. 그 다음에 bored한 상태도 아닌 것 같아요. indifferent도 please도 아닌 거니까 1번이 아주 유력한 정답이 될것 같습니다. nervous, 초조했다가 여기에는 relieved, 안도한이라는 단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꼭 알고 계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1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맞죠? 그죠? 1번이에요. 한번 내용 쭉 처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데이비드가요, was starting a new job. 새로운 직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In Vancouver, 밴쿠버에서 새로운 직업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And he was waiting for his bus. 그리고 그의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죠. He kept looking back and forth. Keep ing. 계속 나옵니다. 계속해서 뭐뭐하다라는 뜻이에요. 앞뒤를 쳐다봤다. 이리저리 살펴봤다. 어디와 어디를? Between his watch and the direction the bus would come from. 자, between A and B라는 표현인데요. A와 B 사이를 번갈아 봤다. 계속 여기 봤다, 저기 봤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어디와 어디를 봤어요? 그의 시계와 그리고 그 버스가 오는 방향을 번갈아서 보면서 그는 계속해서 여기저기 왔다가 여기 봤다가 몇인데 버스가 오나 안 오나.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버스를 기다리는데 초조하게 기다리는 상황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nervous한 상태 맞는 것 같습니다. He thought, 그는 생각했죠. My bus isn't here yet. 아직 버스가 오지 않잖아. 내가 탈 버스가. I can't be late. 늘 수가 없는데. On my first day. 이 출근 첫날에 늦을 수가 없는데. 그렇지. 출근 첫날에 늦으면 이미지가 너무 안 좋겠지. 그죠? 이날 늦을 수가 없는데 자꾸 버스는 안 오고 시간은 가고 그러니까 시계를 그리고 버스가 오는 방향을 계속 번갈아 보고 있는 데이비드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데이비드는요, couldn't feel at ease. 그래서 편안함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불안한 데이비드의 모습 잘 확인했습니다. 자, when he looked up again, 그가 고개를 다시 들었을 때, he saw a different bus. 그는 다른 버스를 보았습니다. 어떤 버스? Coming that was going right to his work. 오고 있는 버스인데 그 버스는 어떤 버스야? That was going right to his work. 그의 직장까지 바로 갈수 있는 그 버스가 오고 있는 또 다른 버스가 오고 있는 걸 봤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본인이 기다리고 있던 버스가 안 온다고 생각했는데 저 버스도 가잖아 라는 다른 버스가 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버스가요, 그의 앞에서 멈추었고, 그리고 문을 열어주셨어요. 자, 문이 열렸어요. 그러자 그는 버스에 올라탔죠. 그러면서 생각했죠. 퓨, 퓨가 휴, 이겁니다, 여러분. 휴, luckily. 아, 다행히도. 이 다행히도와 대비가 되는 게 이제 unfortunately.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전환을 나타내는 게 우리가 suddenly, 갑자기라는 건 사실은 긍정적인 변화에서 부정적인 변화로 갈 수도 있고, 부정에서 긍정으로 갈 수도 있는 좀 약간 중의적인 표현이 되겠죠. 하지만 unfortunately는 긍정적으로 아까 누구였더라? 아내의 피터였죠. 아내인 에이미한테 확실한 본인이 선물을 준비하는 완벽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식당이 fully reserved 돼 있기 때문에 상황이 확 부정적으로 반전이 됐죠. 여기서는 지금 luckily라고 얘기했으니까 부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가겠구나. 이것도 알수 있습니다. 자, 다행히도 this bus came just in time. 이 시간이 in time, 제 시간에 왔어. So 뭐할수 있도록 I won't be late. 내가 늦지 않도록 제 시간에 와줬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relieved라는 단어 괜찮습니다. He leaned back. 그가 기대었습니다. Back on unoccupied seat and the bus. 버스에 unoccupied. 자, occupy가 여러분들 차지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차지된이라는 표현이 occupy 돼요. 차지하게 된 좌석. 굉장히 어색한데. 차지하게 된 좌석은 이미 사람이 앉은 좌석이 되겠고, 자리가 있는 좌석이 되겠고, unoccupied는 사람이 앉아있지 않은 빈 좌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는 이 버스

0: 쓰이는 빈 좌석에 등을 기대었어요. 그리고 and took a deep breath. 숨을 내쉬었죠. Finally able to relax. 뭐 할 수 있으면서 마침내 편안하게 긴장을 이완시킬 수 있으면서 편안하게 이제 쉴 수 있으면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버스를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마지막에 다행이다 라고 안도하고 있는 relieved한 데이비드의 모습 잘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나머지도 여러분들 여기 denied도 그대로 또 나왔습니다. 여기는 thrilled 그리고 뭐 여기는 pleased 얘가 지금 같은 맥락이지. 그죠? confused는 여러분들 혼란스러워하는 이고요. confusing은요. 혼란스럽게 하는 이란 뜻입니다. 예를 들면 this information confused me. 이 정보가 나를 혼란스럽게 한다 라고 할 때는 confusing information이에요. 그렇지만 나는 그 정보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I was confused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때 confused는 그 주어가 그 감정을 느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들이 PP 형태, 과거분사의 형태가 그 주체가 그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고 능동의 ing 현재분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 형용사, 감정 동사에서 파생된 분사 형태의 형용사들은 잘 구분을 해라라고 여러분들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1, 2학년 때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그걸 좀 차이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1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심경 변화 분위기 추론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변화를 나타내는 것들을 많이 물어보지만 전체 그냥 분위기를 물어보는 것도 나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분위기는 그냥 심경 하나만 물어보는 경우에는 훨씬 쉽죠. 그럴 경우에도 역시 단어들의 성격을 봤을 때 긍정의 성격의 단어들이 있는지 표현을 봤을 때 이게 중의적인 표현인데 맥락상으로 부정적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만 잘 가늠해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서프라이즈가 아니고 잘 준비되어 있는 우리 오늘 intense라는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intense라는 단어 intense 중간에 강세가 와요. in이라는 건 어느 쪽으로 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in이 어떤 안에 라는 의미의 접두어를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뭐 inward 라고 하면 안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innate 라는 것도 안에 내재가 된 타고난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안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처럼 toward 어느 쪽으로 라는 뜻이 있어요. tense 라는 건 쫙 피는 거죠. 아까 tense가 팽팽하게 낚싯줄이 늘어나서 팽팽하게 이렇게 그 당겨졌다라고 했을 때 tense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쫙 뻗은 겁니다. 한쪽으로 쭉 뻗었다라는 건 뭘까요? 그치, 한쪽으로 에너지가 쫙 간 거니까 극심한, 강렬한, 열정적인 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되겠고요. 이것에 파생되는 동사와 명사의 뜻을 같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intensely라고 하면 강렬함, 강도라는 뜻이고 그리고 intensify라고 하면 강화하다. 심화시키다. 이렇게 해서 동사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SE로 끝나는 단어가 IFY로 끝나서 동사 형태를 만들고 ITY를 붙여서 명사 형태를 만드는 거 잘 익숙하게 잘 해놓으시면 나중에 어떤 단어도 비슷한 패턴을 가졌을 때 아, 얘가 명사구나, 얘가 동사구나 라는 거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단어 어디에 넣으면 좋을까요? 그렇지. 수강 후기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조금만 더 욕심을 내면 이 intensive라는 단어도 한번 볼게요. intensive. 얘도 한쪽으로 쭉 뻗어내서 나온 거거든요. intensive. 얘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얘도 강렬한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tense라는 기본적인 이 단어의 의미를 잘 연결해서 접목을 시키시면 단어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그래서 비슷한 그 군들 의미를 나타내는 것들을 군들을 모아서 여러분이 유의어라든가 혹은 반의어를 외우실 때 잘 활용을 하시면 어쨌거나 나중에 어려운 문제들은 비슷한 의미의 단어들을 활용해서 많이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어가 곧 여러분들의 독해력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심경 분위기 추론 계속합니다. 자, 오늘 했던 것처럼 중요한 단어들, 그 단서가 되는 단어들 잘 표시해가지고 만나는 거 약속?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선생님, 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1: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0: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추는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버버이 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자, 여러분 33강에 오셨고요. 35강이 마지막 강이니까 얘들아 이제 거의 다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얘들아 이제 어휘도 조금씩 조금씩 감이 잡혀가는 단계일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번 시간과 같이 네모 어휘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까지 몇 번까지 했냐면 8번까지 했으니까 이번 강의부터는 9번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얘들아 9번부터 살펴보면 미리 풀어오셨죠? 예습을 해서 알겠지만 조금씩 문장이 길어지고 있다는 거 조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문 내용이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으니 반드시 꼼꼼하게 예습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 저희는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학년도 3월 학력평가 29번 문제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찬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ntil the 20th centu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20세기까지는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런데 지금 20세기 다음에 when이라고 하는 절이 붙어 있습니다. 20세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시기냐면 when composer began experimenting freely with form and desig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20세기라고 하는 그 시기는요. 작곡가들이 뭐 하기 시작하는 시기였대요. 그들이 디자인하는 form, 형식이나 혹은 디자인을 가지고 자유롭게 실험을 시작하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얘들아, composer이라고 하면 작곡가잖아요. 그러니까 음악, 본인들이 만들어내는 음악의 형식이나 디자인에 대해서 아주 자유롭게 실험을 시작하는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20세기 전까지는 classical music continue to follow basic rul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고전 음악이라고 하는 거,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무엇을 따랐냐면요. basic rul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기본적인 원칙, 기본적인 규칙이라고 하는 것을 따랐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지금 이 문장, 한 문장을 읽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봤을 때. 만약에 이 문장에서 딱 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꼽자면 여러분, 어디를 꼽고 싶으신가요? Classical music continue to follow basic rules. 방금 읽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앞부분까지는 사실 얘들아 전치사 구가 이끌고 있는 거니까 원래 본 문장은 classical music 여기서부터 주어가 시작하는 거거든. 그랬을 때 아 고전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계속 따랐다? 아 이런 basic rules 기본적인 규칙이라고 하는 것을 따랐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과 관련된 기본적인 규칙이냐면요. Relating to structures not to mention harmon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화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급할 필요도 없고 뭐와 관련한 거였대요? 어떤 구조와 관련된 기본적인 규칙들을 다 따라왔대. 그치? 자, 여기까지 지금 머리에 넣으셨으면 다음 문장 살펴볼까요? There still was room for conformity일까 individuality일까 지금 이거 두 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건데 there still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still에 한번 밑줄 그어볼까? 여전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여지가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앞에 문장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고 있었냐면요. 이런 고전적인 음악들은 기본적인 규칙들을 따랐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기본적인 규칙을 따랐는데 하지만 여

여전히 여지가 있었다라고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 보니까 뭐에 대한 여지가 있었다는 거야, 얘들아? conformity라고 하면 순응입니다, 얘들아. 따라가는 거 있잖아, 그냥. 그냥 따라가는 내용일까? 혹은 individuality라고 하면 개성이거든요. 개성에 대한 여지가 있었을까? 혹은 순응에 대한 여지가 있었을까? 이거 두개 물어보고 있는 건데, 얘들아, 이둘 중에 뭐가 정답일까요? 당연히 기본적인 규칙을 따르기는 했지만 여전히 뭐에 대한 여지가 있었다? 개성을 보여줄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라고 이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때 얘들아, conformity, individuality라고 하는 단어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겠죠? 순응, 그리고 개성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뒤따라 나오는 내용이 A번에 대한 정답을 확고히 만들어주고 있어. 어떤 내용이 이어지고 있냐면, The great composer didn't follow the rul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훌륭한 작곡가들은요, 무엇을 따르지 않았대? 규칙을 따르지 않았다. 자, 얘들아, 규칙에 순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럼 얘는 확실히 아니겠네. 규칙을 따른 것이 아니라요. But made the rules follow the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규칙들이 그들을 따르게 만든 거죠. 즉, 뭔가 개성 있는 작품들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yet이라고 해서 부정어가 등장하고 있으니 내용에 반전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there was always a fundamental proposition and logic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하지만 개성 있는 작품을 많이 만들어내기는 했지만 여전히 항상 뭐가 있었다? fundamental이라고 하면 기본적인 비율이라고 하는 건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인 논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정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어디 이면에? Behind the design, 그 디자인 이면에 항상 고정적인 비율이라든지 고정적인 논리라고 하는 것은 있었다라고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even after many of the rules were maintained일까 혹은 overturned일까 이거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건데 자 심지어는 뭐 이후에 많은 규칙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얘들아 maintained 하면 유지되다거든 많은 규칙들이 유지되었을까 혹은 overturned 하면 뒤집어지다란 뜻이잖아 자 그래서 많은 규칙들이 유지됐을까 혹은 뒤집어졌을까 그걸 지금 궁금해하는 건데 뒤따라 나오는 애들 한번 볼까? By radical concepts and more recent tim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최근에 radical concept 하면 뭐예요, 얘들아? radical 하면 급진적인이란 뜻이잖아. 자, 더 최근에 급진적인 개념에 의해서 얘들아, 보통 급진적인 개념이라고 하면 무언가를 유지시켜주는 느낌이야? 아니면 뒤바꿔버리는 느낌이야? 급진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요, 보통 기존에 있는 거를 뒤바꿔버리는 느낌이지. 자, 그랬을 때 overturned에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이후에 많은 규칙들이 뒤집어진 이후에 뭐에 의해서 더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radical concept, 급진적인 개념에 의해서 많은 규칙들이 뒤바뀌어졌음에도 여전히 뭐가 있다? composers, 그 작곡가들은요, more often than not, 되게 Still organize their thoughts in way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보통은 작곡가들은 그들의 생각을 어떻게 구성해내었대? 이렇게 많은 규칙들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생각을 표현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냐면 That produce an overall unifying structur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전체적이고 뭔가 통일적인 구조로 그들의 생각을 구성해낸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이 자꾸 엎치락 뒤치락 되고 있어.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아, 이런 개성을 표현해 주기도 하지만 여전히 뭐가 있다? 기본적인, 그 아주 근간이 될수 있는 proportion, 비율이나 논리라고 하는 것이 항상 있고, 그리고 많은 규칙들이 뒤바뀌기는 했지만 여전히 뭐가 있다? 하나로 전체적인 구조라든지 혹은 유니파잉, 통일적인 구조라고 하는 것들은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그대로인 규칙들, 원칙들, 구조들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지금 계속 설명해 주고 있고요. That's one reason the eternal, incredibly complex work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것이 하나의 이유이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이유냐면요. Atonal이라고 하면 무조의라고 써져 있거든요. 즉, 장조나 단조 등의 조를 따르지 않는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자, 한 가지 이유인데, 이렇게 장조나 단조를 따르지 않는, 그리고 incredibly complex work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매우 복잡한 작업들. 자, 그런데 그 매우 복잡한 작업들은요, 이 작곡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런 것들이 are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얘들아, 문장이 기니까 조금 천천히 한번 설명을 해 보자면, 자, 한 가지 이유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 주고 있어. 한 가지 이유 중에 어떤 이유냐면, 여기 뒤에 얘들아, 뭐가 생략된 것 같아? One reason 다음에 아마도 관계부사 why가 생략되어 있을 겁니다. 그치? 한 가지 이유인데 어떤 이유냐면 그 매우 복잡한 작업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할수 있다? Assess approachable 하면 접근 가능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inaccessible 이라고 하면 접근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 즉, 여기 지금 반의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아무리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음악이라도 다뭘 따른다고 했어? 기본적인 구조는 가지고 있다고 지금 앞부분에서 계속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규칙이 아무리 뒤바뀌어도, 그리고 작곡가들이 개성 있는 작품들을 아무리 만들어내도 바뀌지 않는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었으니까 엄청나게 복잡한 이런 작업물들, 즉, 노래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할수 있다? 접근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해주면 좋겠죠. 그치? 왜? 기본적으로 따르고 있는 구조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랬을 때, that sound might be very strange. 처음에 딱 노래를 들었을 때좀 이상할 수 있어요. 약간 독특하네? 이상하네? 할순 있겠지만, but results are still decidedly classical in terms of organiz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 결과값,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전히 분명히 뭐하다? 클래시컬, 고전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organization, 구조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여전히 노래들이 고전적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 지문 한 문장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20세기 작곡가들이 형식과 디자인을 자유롭게 실험하면서 기존의 많은 규칙들이 얘들아 어떻게 됐다 그랬어? 뒤바뀌었다 그랬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가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 앞으로 그들의 작품의 이면에는 여전히 뭐가 있다? 근본적인 비율이나 논리가 존재하며 이러한 통일된 구조 덕분에 복잡한 현대 음악의 구조 측면에서도 여전히 뭐하다? Approachable, 접근 가능하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이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이 얘들아 어려웠던 이유는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을 자꾸 한 문장 내에서 대조해줬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거든요. 복습할 때이 점을 유의하면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 건데요. 2018학년도 4월 학력 평가 29번 문항입니다.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Hypothesis is a tool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가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도구래요. 어떤 도구냐면, which can cause trouble if not used properly 라고 나오고 있으니,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는다면 문제를 유발해낼 수 있는 도구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지. 자, 너무 문장 짧게 나와 있으니까 바로 다음 문장 한번 읽어보자면요. We must be ready to abandon or modify our hypothesi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우리는 버리거나 혹은 abandon 하면 버리다, 폐기하다 이런 뜻이죠. 그럼 얘들아, modify는 무슨 뜻이죠? 바꾸다란 뜻이잖아.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설을 버리거나 혹은 바꿀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한대. 언제? As soon as it is shown to be consistent 혹은 inconsistent with the fact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consistent 하면 무슨 뜻이에요? consistent with랑 같이 외워두면 좋은데, 무엇 무엇과 일치하는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얘들아, inconsistent 하면 뭘 거야? 일치하지 않는이겠지.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설이라고 하는 것을 버리거나 혹은 변형시켜야 되는데 언제 변형시켜야 될까? 그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여졌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설을 버려야겠지. 사실과 일치하는데 왜 버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inconsistent를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설이 사실과 다르다고 느껴졌어요.

했을 때, 즉,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여진다면 재빨리 우리 가설을 바꾸거나 폐기시켜야 된다. 라고 이미 사실 주제 문장이 나와버렸습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This is not as easy as it sound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고요. When delighted by the way.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런데 어떤 방법에 의해서 너가 신이 났을 때, 즉, 어떤 방법에 의해서 너가 기뻤을 때. 근데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법이냐면요. One's beautiful idea offers promise of further advances 이라고 하는 여기까지 한번 묶어볼까? 자, 그랬을 때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생각, 아름다운 아이디어가 무엇을 제공해 줬대요? Promise of further advanc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나아간 발전에 대한 가능성을 제공해 주어서 그 방식에 의해 너가 매우 기뻤을 때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얘들아, 문장 너무 길지? 그러니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한번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얘들아, 너가 가설을 세웠다는 것 자체가 너가 아름다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어떤 아이디어냐면, 너가 가지고 있는 그 가설이 반드시 더 나아간 advances, 발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잖아. 근데 그 가능성이 delighted, 너를 기쁘게 만들었겠지. 내가 이 가설을 가지고 실험을 해서 모든 게 밝혀진다면 분명히 더 발전된 세상이 올 거야. 라고 해서 너가 되게 기뻤다? 자, 그랬을 때, It is tempting to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tempt 라고 하면 유혹하다란 뜻이거든요. 그럼 It is tempting 하면 유혹적이다란 뜻이에요. 그러면 뭐 하는 것이 유혹적일까? 이때, it은 가주어고 진짜 주어가 to overlook. 그리고 두 번째, to try. 이두 개가 연결되어진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설이 훨씬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내겠지라고 막 기뻤을 때, 어디에 it is tempting to overlook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얘들아, overlook 하면 간과하다란 뜻이잖아. 그러면 너는 간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무엇을 간과할 거냐면, An observation that does not fit into the pattern wove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이미 짜여져 있는 그 패턴에 맞지 않는 관찰된 것들은 다 overlook, 간과해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즉,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야, 얘들아? 내가 확인하고 싶은 그 fact, 사실과 일치하지 않은 그런 observation, 관찰된 것들은 다 버려버린다는 거야. 그치? 자, 그리고 두 번째, or try to explain it awa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explain it away 하면 변명하다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너는요, 변명하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tempting 하면 유혹되다라고 했으니까, 아, 이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 자, 그랬을 때뭘 한대? 변명하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It is not at all rare for investigators to adhere to their broken hypothesis 라고 나오고 있으니, 여기서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가주어 나오고 있고요. 진짜 주어는 adhere, 고수하다 라고 하는 진주어가 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그 연구가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드문 일이 아니라는 거는 얘들아, 흔한 일이라는 거잖아. 자, 연구자들에게 있어서 뭐가 흔한 일이냐면 고수하는 게 흔한 일이래. 무엇을? To their broken hypothesis. 이미 부러져 버린, 즉 이미 틀렸다고 나온 그 가설을 고수하는 것이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뭐 하면서 turning a blind eye to contrary eviden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 반대되는 증거들은 못본척 하면서 그들이 이미 깨어져 버린 그 가설을 고수하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라고 하고 있죠. 자, 얘들아, 여기서 지금 계속 말해주고 있는 게 뭐야? 실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뭔가 함정들, 단점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and not altogether unknown for them too 라고 나오고 있으니, 얘들아, 여기 이제 두 번째 진주어 등장하고 있거든? To suppress. 얘가 두 번째 진주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가주어 등장하고 있고요. To adhere가 진짜 주어 첫 번째, 그리고 진짜 주어 두 번째는 to suppress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It is not altogether unknown for the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연구가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알려지지 않은 것은 아니다 라고 지금 해석했거든? 어렵잖아. 얘들아, 이중부정이면 한국어에서도 어떻게 해석해? 긍정문으로 해석하거든? 그러면 얘들아, 너네가 이중부정을 보면 둘다 떼버리고 해석하면 훨씬 더 쉽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It is altogether known for them. 연구가들에게 있어서 뭐가 잘 알려져 있냐면 그 연구자들이요. To suppress contrary resul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본인이 확인하고 싶던 그 결과와 반대되는 거는 어떻게 해버린대? 억눌러 버리는 것이 잘 알려져 있는 모습이래요. 자, 그런데 얘들아, 그렇게 억누르는 것을 deliberately, 의도적으로 하는지, 혹은 unintentionally라고 하면 의도적이지 않게 하는지, 이둘 중에 하나 고르라는 거거든? 의도적으로 이런 반대되는 결과 값을 억누를까? 혹은 무의식적으로 하는 걸까? 둘 중에 어느 건것 같아, 얘들아? 의도적으로 한다가 맞겠지. 왜냐하면 지금 앞에 문장에서 어떤 내용 나왔냐면 이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설이 틀렸다고 하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뭐 했어? 이 사람들이 반대되는 증거에 대해서 못본 척을 했단 말이야. 못본 척을 했다는 말인즉슨 의도적으로 보지 못한 척을 했다는 거거든. 즉, 그래서 보지 못한 척 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가설을 계속 고수하려고 하는 모습이 앞에서 보여졌기 때문에, 아, 의도적으로 그 반대되는 결과값을 누르는 모습 또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어휘는 얘들아, 논리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논리를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랬을 때, if the experimental result or observations are definitely opposed to the hypothesi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 실험 결과 혹은 그 실험에서 관찰된 것들이요, 완전히 그 가설과 반대되는 것이라면, 그치, 얘들아, 내가 세운 가설과 결과값이 완전 반대였어. 혹은, or if they necessitate overly complicated or improbable subsidiary hypothesis to accommodate the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 실험 결과나 실험에서 관찰된 것들이 무엇을 필요로 한다면 너무 복잡하고 그리고 있을 만한 가능성이 없는 부차적인 가설들을 얘네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게 된다면 자, 여기까지가 가정이고요. 뭐 해야만 한다? One has to defend. 얘들아, defend는 뭐야? 보호하다죠. 우리는 보호해줘야 될까 혹은 discard 하면 버리다, 폐기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보호해줘야 될까, 폐기해야 될까? 이둘 중에 하나를 고를 건데, 무엇을? The idea with as fewer regrets as possib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우리의 행동을 골라야 되는데, 앞에서 무슨 내용이었어? 만약에 그 실험에서 나온 결과값이나 혹은 관측된 것들이 우리가 세워놓은 가설과 반대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그 생각을 가능한 한 어떻게? With few regre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후회 없이 버려버려야 된다. 폐기해야 된다가 지금 이 글에서 저자가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결과값이 이미 아니라고 증명이 되었는데 자꾸 내가 세운 가설을 고수하고 잡고 있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지금 정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It is easier to drop the old hypothesis. 자,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낡은 오래된 가설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하는 거 포기하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랬을 때 너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가설을 포기하는 게 훨씬 더 쉬울 거래. 언제? If one can find a new one to replace 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만약에 새로운 가설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낸다면 오래된 가설을 포기하는 게 훨씬 쉽겠죠. 그리고요, the feeling of disappointment too will then vanish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실망감, 아, 내가 세운 가설이 틀렸네. 라고 하는 그 실망감이라고 하는 것 또한 재빠르게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이 글에서 말해주고 싶은 바는 너무나도 명확해요. 어떻게 해라? 가설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즉, 내가 세운 가설과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달라.
일치하지 않는다면 즉시 수정하거나

버려야 된다, discard이라고 말했는데 사실 연구자들은 때때로 자신의 아이디어에 집착해서 반대되는 결과를 의도적으로 숨기려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험 결과가 가설에 명백하게 반대된다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미련 없이 그 아이디어를 discard, 폐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이 지문에서 진짜 전달하고 싶은 바였습니다. 맞죠? 과학자들이 가져야 될 소양에 대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글이었고요. 이런 글 되게 많이 나오죠, 얘들아, 요즘. 그래서 실험자들이 어떠한 소양을 갖추어야 된다. 즉, 가설과 사실이 다르면 빨리빨리 폐기해야 된다. 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2017학년도 경찰대 10번 문제 볼 거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보자면, As evolutionary scholar Henry Plotkin say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이 진화학자 Henry Plotkin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어떤 말을 했냐면, Gaining knowledge of the world across countless generations of organism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얘들아,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얘는 뭘까요? 얘 주어일까? 얘 동명사 주어인 것 같으신가요, 혹시? 동명사 주어면 얘들아, 동사 있어야 되거든, 뒤에. 근데 아무리 봐도 뒤에 동사가 보이질 않아. 그러면 얘 우리 뭐다? 분사 구문이구나. 그럼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할 겁니다. 자, 그랬을 때이 진화학자가 말을 하기를 gaining knowledge of the world, 이 세상에 대해서 지식을 얻는데 뭐를 통해서 지식을 얻냐면 across countless generations of organis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 유기체들의 셀수 없이 많은 세대에 걸쳐서 이 세상에 대한 지식을 얻음으로써라고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얘들아, 이제 진짜 주어 동장할 거야. 진짜 주어는 evolution,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진화라고 하는 것은요, conserves, 보존합니다. 지식을 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진짜 문장이 시작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진화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보존하는데 어떻게 지식을 보존하냐면 selectively related to criteria of need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필요의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선택적으로 지식을 보존한대. 얘들아, 모든 지식을 다 보존하는 게 아니라 그 필요의 기준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지식을 보존한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and that collective knowledge is then held within the gene pool of speci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자, 그런 다음에 그 집단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집합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is then held, 유지되어진다고 합니다. 그 지식이. 어디 내에서 유지되어지냐면요. The gene pool of species. 그 여러 종의 유전자 풀 안에서 유지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이 너무 길어서 아직 무슨 말인지 제대로 감이 안 온다면 바로 다음 문장을 한번 읽어 볼 건데요. Such collective knowledge is doled ou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집합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각 개개인에게 조금씩 나누어진대. 자, 근데 그 개개인이 어떤 애들이냐면요. Come into the world with 이 세상에 태어난 애들인데 뭐를 가지고 태어나냐면 with innate 혹은 acquired idea and predispositions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면 얘들아, innate 하면 뭐야? 가지고 태어난이지. 타고난이란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타고난 생각이 있을까? 혹은 acquired이라고 하면 습득된 지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습득된 생각일까? 혹은 내재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생각일까? 그거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건데요. 얘들아, 뒤에 단어 한번 볼래? predisposition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predisposition은 성향, 경향이라고 하는 거거든? 얘들아, 성향은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아니면 내가 살아가면서 습득하는 거야? 성향이라고 하는 거는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얘들아. 너네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건데, 이때 and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로 연결되고 있으니까, 앞에 내용도 가지고 태어나는 것과 연결되는 게 맞겠죠. 자, 그랬을 때 어떤 애들이냐면요. 이미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어떤 생각을, 그리고 이러한 성향을 이미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애들인데요. To learn only certain things in specific way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오직 특정한 것들만 배우려는 성향을 이미 가지고 태어난 거지. 어떤 방식으로? 오직 특정한 방식으로. 자, 얘들아, 그러면 이 부분 읽으면

savanna or choosing between millions of videos on YouTub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대초원에서 hunting 하면 사냥을 하다잖아요. 너가 대초원에서 사냥을 하던지 간에 혹은 유튜브에서 수백만 개에 있는 그 비디오로부터 너가 무언가를 고르든지 간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your brain is programmed to라고 나오고 있으니 너의 뇌는 어떻게 프로그램 되어졌냐면요. A dope 하면 뭐야, 얘들아? 채택하다지. 자, 그런데 ignore 하면 뭐야? 무시하다잖아. 그러면 얘들아, 너가 사냥을 하는 상황에서든 혹은 유튜브에서 너가 보고 싶어 할 만한 그 동영상을 choosing, 고르는 상황이 되었던지 간에 너는 대부분의 것들은 어떻게 할까? 대부분의 것들을 채택할까? 혹은 대부분의 것들을 무시하게 될까? 지금 앞에서 뭐라 그랬어? Selectively라고 하는 표현도 등장했었고요. Only certain things이라고 하는 문장의 부분도 등장했었어. 그 말인즉슨 오직 일부만 채택한다는 거잖아. 그 말인즉슨 almost everything,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무시한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무시하고 and home in only on what is most important or interest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곧장 어디로 달려가게 되는 거야? 너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흥미로운 거에만 지금 꽂힌다라고 지금 볼수 있겠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지식은 무시하고 정말 나한테 중요한 거, 정말 나한테 흥미로운 거에만 이제 다가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otherwise 그렇지 않는다면 얘들아, 이 상황에서 그렇지 않는다면이 뭐야? 만약에 너가 모든 지식을 다 저장해. 너가 예를 들어서 사냥을 하러 갔어. 사냥을 하러 갔는데 내가 잡고 싶은 멧돼지라고 하는 중요한 대상을 제쳐두고 모든 오만거에다가 다 지금 관심을 준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아, 여기 돌이 있었네. 저기 야생화가 펴 있잖아. 이렇게 너가 만약에 다른 모든 것들에 다 관심을 주게 된다면, You would be pointing your spears at every tree and rock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너가 사냥을 하러 나갔는데 아마 너의 창을 어디를 가리키게 될 거야? 모든 나무, 그리고 모든 돌들에 너의 창을 겨누게 될 거고요. 진짜 중요한 건 뭔데? 내가 사냥을 하러 나왔는데. And 그리고 just as annoyingly, you would be lost in an infinite trail of video link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매우 성가시게도 너는 어디에서 길을 잃게 될 거냐면요. 그 무한히 많은 비디오들에서 너는 길을 잃고 말 것입니다. 언제? 너가 하나에만 집중하지 않고 여러 개에다가 다 관심을 주게 되었을 때. 자, 뭐 하면서 hoping in vain to find something worthwhile이라고 나오니까 헛되이 무엇을 희망하면서 아, 뭔가 나한테 가치 있을 만한 것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헛된 희망을 가지면서 이렇게 lost, 잃어버려지기도 하고 너가 가지고 있는 창을 애먼데에다가 겨누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한다? 오직 선택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만을 저장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with an understanding of the 어떤 이해를 가지고, 뭐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되는 거야? The discriminating 혹은 integrating nature of our gen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유전자의 본성은 어떻다는 거야? 통합하는 본성이 있다는 걸까? 혹은 discriminating 하면 분별하는, 식별하는 이런 뜻이거든? 우리 유전자의 본질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까? 식별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겠지. 그래서 이건 진짜 나한테 중요한 거야. 라고, 이거는 중요하지 않은 정보야. 라고 하는 거를 식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유전적인 본성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We can begin to construct the basis for stori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야기에 대한 그 기본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that grab our attention and stay in our memo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관심을 딱 끌어서 우리의 머릿속에, 즉 우리의 기억 속에 유지되어질 수 있는 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기본이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고 있죠. 프로그램 되어져 있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러한 유전자의 discriminating 특성, 얘들아, discriminating
구별하는, 식별하는 이라고 했었고요. 이렇게 우리 유전자가 잘 구별해낼 수 있는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우리가 구성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마무리 지어주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 건데요. 2019학년도 7월 학력 평가 29번 문항입니다.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One factor. 한 가지 요인이래. 그런데 뭐의 원인이 되는 한 가지의 요인이냐면요. Contributing to students' difficulty in making accurate judgments of their own knowledge라고 나오고 있으니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한테 기여하는 한 가지 요인은 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주어가 너무 길어. 주어가 너무 길었을 때 우리는 뭐만 파악하면 되냐면, 아, 학생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자, 그런데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is hindsight bias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hindsight bias라고 하는 뜻을 몰라도 돼. 어차피 이 지문에서는 너희를 이해시켜줘야만 하거든요. Hindsight bias. 아마 bias는 알 거예요. 여러분, 편향이라고 하는 뜻이잖아. 근데 지금 쌤이 위에 뭐라고 써놨냐면,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이라고 써놨어. 이 단어 몰라도 돼. 어차피 모르면 밑으로 내려가면 설명해 줄 거야. 무슨 뜻이냐면, the tendency, 경향은 경향인데, 어떤 것을 가정하는 경향이래. Once something happens, 무언가 딱 발생했을 때 어떻게 가정하냐면, That one knew all along that it was going to happe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이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았다라고 가정하는 경향이래.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이 아래서 설명이 되어질 거니까 너무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이거 뭐지? 나이 단어 모르는데? 여기 멈춰 있지 마세요. 혹은 얘들아, 쌤이 팁을 하나 주자면 이렇게 바로 밑부분을 읽어봐도 되고 이 단어를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hindsight라고 되어 있거든? 얘들아, sight 하면 뭐야? 보는 거잖아. 그치? hind 하면 뒤라고 하는 뜻이에요. behind 하면 너 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뒤를 보는 편향이라고 하는 건데 뭔가 열심히 가고 있다가 뒤를 딱 봤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편향인가 보다. 그냥 이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이해시켜 줄 거야. 그랬을 때, when students receive feedback suggesting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학생이 만약에 어떤 피드백을 받았어. 그런데 어떤 내용을 암시하는 피드백이냐면 that their knowledge is incomplet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하지 않네요? 라고 하는 내용을 시사하는 그 피드백을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받는 피드백은 뭐가 있을까요? Getting an exam item incorrect일까 혹은 right일까? 너가 시험 문제에서 틀린 상황일까 혹은 맞은 상황일까 그거 물어보는 거거든. 앞에서 뭐가 등장했어? Your knowledge is incomplete가 나왔잖아. 너의 지식이 불완전하시네요, 완전하지 않네요라고 하는 피드백을 받았다는 거니까 너가 시험 문제를 틀린 상황이었겠지. 자, 그랬을 때 시험 문제를 너가 틀렸다는 이 상황에서는 they may respond by telling themselves 스스로한테 어떻게 말하면서 반응하게 되었냐면요. That they actually did know the information. 아, 나 사실 그 정보 알았는데.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반응한대. 아마 여러분들 이 경험 되게 많으실걸요? 아마 한 번쯤은 무조건 있을 거야. 내가 시험 문제를 틀렸어. 시험 문제를 틀렸는데 다시 한번 답지를 보니까 나 원래 알고 있던 거야. 그치? 그 경우가 딱 지금 이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시험 문제에서 incorrect, 틀렸단 말이야. 그런데 스스로한테 너가 뭐라고 말하냐면 They actually did know the information. 아, 나 그거 사실 알고 있는 거였는데. 아, 알았는데 틀렸네? 라고 스스로한테 말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Although they do not have a strong grasp of materia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비록 그들이 완전히 알고 있지는 못해. 완전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뭐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 사람들은요, feel as if they do. 그들이 완전히 파악하고 있다고 느낀대. 자, 왜 그런 거냐면요, because they recognize something about the item cont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 학생들이 무엇을 인식하냐면 그 문제 내용에 대해서 무언가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래. 얘들아, 너네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봐. 아예 모르는 개념에 대해서, 아, 나 이거 알았는데 틀렸다. 라는 말안 하시거든요? 너네가 어느 정도 익숙하고 안다고 생각했는데

틀린 문제에서 너네가 뭐라고 말해? 아, 나다 아는데 계산 실수에서 틀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쵸? 지금 그런 상황인 건데, looking back once they know the answer, 너네가 정답을 알고 났을 때 뒤를 돌아보는 거. 아까 전에 뭐라고 했었어? hindsight라고 했잖아. 그랬을 때, 너가 정답을 다 알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 당연히 그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해 보이죠. 분명해 보이지. 그랬을 때, this feeling of familiarity. familiarity 하면 익숙함, 친숙함이라고 하는 뜻이고, novelty라고 하면 새로움이란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익숙한 감정일까? 혹은 새로운 감정일까? 앞에서 뭐라 그랬어, 얘들아? 지금 내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랬을 때 이런 친숙함이라고 하는 감정이 can lead students to have an exaggerated sense of what they know 라고 알고 있으니 그들이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과장된 감정을 갖게 만든다 라고 하는 거죠. 나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아, 이거 나 저번 주에 배운 거였어. 그러니까 완벽하게 알지 못하고 조금 알고 있는, 즉 친숙한 정도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게 이만큼 알고 있다고 과장되게 느끼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hindsight bias 이렇게 뒤를 딱 돌아봤을 때 가지는 편향은 그러므로 diminishes, 얘들아 diminish 하면 줄이다, 감소시키다라는 뜻이고 reinforces 하면 증폭시키다 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reinforce, 강화하다 정도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감소시킬까 혹은 강화시킬까 반이어죠. 뒤에 내용을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이러한 감정을 diminish, 줄여줄까, 강화시켜줄까? That their failure was due to the nature of assessment rather than the nature of their knowledge 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들의 실패라고 하는 것은 그 평가의 본질 때문이다. 속성 때문이다 라고 하는 감정을 어떻게 만들어줄까? 지금 여기서 느끼는 감정 자체가 뭐였어, 얘들아? 아, 나다 아는 건데 실수해서 틀렸다 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잖아. 자, 그랬을 때 그들의 실패라고 하는 것은 그 시험의 속성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들의 지식의 속성 때문은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어떻게 줬을까? reinforces, 강화시켜줬겠죠. 자, 그랬을 때 reinforce, 동그라미를 치고 나머지 부분을 해석해 보자면, which makes it more difficult for them to learn from feedback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얘들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 아, 나다 아는 거였는데 틀렸네? 계산 실수해서 틀렸네? 아마 여러분들, 제가 봤던 학생 중에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나 원래 다 아는 건데 실수해서 틀렸으니까 맞다고 채점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본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겠죠? 자, 그랬을 때 그것은 더 어렵게 만든대. 학생들로 하여금 to learn from feedback. 그 피드백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얘들아, 실수를 해서 틀렸건 마킹 오류를 했든 쨌든 틀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 피드백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그거를 확인해 보셔야겠죠. 자, 그랬을 때 이런 학생들은 시험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틀리잖아? 그러면 정답을 알고 나면 마치 자신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요. 아, 나다 아는 건데. 라고 느낀단 말이야. 그랬을 때 이러한 familiarity, 나 원래 알고 있는 거였어. 이러한 친숙함이라고 하는 감정은 자신이 아는 거에 대해서 과장된 감각을 갖게 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학습 실패가 지식 부족이 아니라 평가의 성격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을 reinforce, 강화시키게 되고 결국에는 피드백으로부터 배우는 것을 방해하게 된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좀이 질문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아마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조금 있는 질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3번. 문제 볼 건데요. 얘들아, 이 문제에 출제된 연도 한번 볼까?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30번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얘들아, 여태까지 기출문제를 다른 것들을 다 봤을 때 2017, 2018, 2019학년도였어. 근데 지금 갑자기 2024학년도가 등장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생각보다 최근에도 출제된 적이 있다는 말이거든. 이거 딱 출제됐을 때 얘들아, 너네 선배들이 되게 많이 당황했어. 왜냐면 걔네들이 생각했을 때

네모 어휘는 사실 거의 출제되지 않는다라고 이미 기정사실화된 느낌이었거든? 근데 갑자기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 나오게 되면서 애들이 이 문제 되게 많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이 네모 어휘 너무 무시하지 말고 반드시 우리는 대비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합시다. 자, 그랬을 때첫 번째 문장 보면요. To the extent that an agent relies on the prior knowledge of its designer rather than on its own percepts 이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래요? agent이라고 하면 쌤은 행위자라고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그런 행위자가 어디에 의존을 하고 있냐면 the prior knowledge of its design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거를 설계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prior knowledge, 사전 지식이죠. 사전 지식에 의존을 할 경우에는 뭐보다는 rather than on its own percepts. 얘들아, percepts 하면 지각된 것이거든? 본인이 그 알아차린 것들. 인데, 그 본인이 알아차린 것들보다 그걸 설계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전 지식에 의존을 할 경우에는 we say that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 그 행위자가 autonomy, 자율성이 없네. 자율성이 부족하네. 라고 말한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 잘 모르겠으면 얘들아 어떻게 해라? 잠깐 그 감정을 눌러두고 다음 문장 바로 읽어봐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랬을 때 a rational agent, 굉장히 합리적인 혹은 이성적인 행위자는요, should be autonomou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율적이어야 된대. 자, 근데 그 자율적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it should learn, 스스로 배울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이겠지. 무엇을 배울 줄 알아야 된대? What it can to compensate. 얘들아, compensate 하면 뭘까요? 보완하다 라고 하는 뜻이야. 보완할까 혹은 prepare 하면 준비하다잖아요. 준비하달까. 둘 중에 하나인데, 무엇을? For partial or incorrect prior knowledg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전 지식의 불완전성 혹은 부정확성이라고 하는 것을 얘들아, 보완하려고 할까? 준비하려고 할까? 얘들아, 사전 지식이 뭔가 부정확하고 불완전하다고 하면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돼? 보완해야지 얘네들을 왜 준비해? 그치?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prepared은 X 표시해 주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그럼 보자면요. A rational age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성적인 행위자 같은 경우는 자율적이어야 되는데 자율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It should learn. 배워야 된대. 스스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 사전 지식이 가지고 있는 불완전성이나 부정확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배워야 된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한번 더 살펴볼 건데요. 어려우니까 얘들아 뭐 등장하고 있어? For example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읽어보세요. For example 나왔다는 거는 조금 쉽게 풀어준다는 말이잖아. 자, 그럼 한번 읽어보면요. 예를 들어서 a vacuum cleaning agent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vacuum cleaning이라고 하면 진공청소기잖아요. 그럼 진공청소기 행위자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자, 얘가 어떤 존재냐면요. That learns to foresee where and when additional dirt will appear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가 스스로 배울 수 있는 청소기였나 봐요.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additional dirt, 추가적인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할 수 있을지 예측하는 법을 배우는 그 진공청소기 행위자래. 자, 조금 내용이 어려운데 얘들아, 진공청소기 행위자라고 계속 말하면 너무 불편하니까 로봇청소기 정도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얘들아, 로봇청소기는 로봇청소기인데 어떤 청소기냐면 스스로 배울 줄 아는 거지.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추가적인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할 수 있을지 예측하는 걸 배울 수 있는 로봇청소기인 거야. 그러니까, 아, 한 5시쯤 되면 애들이 돌아올 테니까 그때 과자를 먹을 거고, 과자를 먹으면 과자 부스러기가 떨어지겠지? 그러면 난한 5시 반 정도에 로봇청소기 돌려야겠다. 돌아가야겠다라고 스스로 배울 줄 아는 청소기들은요, will do better than the one that does no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스스로 예측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로봇 청소기들보다는 훨씬 더 일을 잘 하겠지.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조금씩 이해하면서 넘어가셔야 돼요. 그랬을 때 앞에서 뭐라 그랬어? 이런 합리적인 행위자. 지금 여기서 로봇 청소기라고 쳐봅시다. 합리적인 로봇 청소기

물고기들은요, 아, 자율적이어야 되는구나. 어떻게 하면서? 배우면서. 뭔가 사전에 입력된 prior knowledge, 사전 지식이 가지고 있는 부정확성, 그리고 불명확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완하면서 뭐 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as a practical matter, 현실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현실적인 측면에서는요, one seldom requires complete autonomy from the star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당연히 무엇을 요구하진 않는데, 처음부터 완벽한 자율성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해 주고 있겠지. 예를 들어서 얘들아, 로봇 청소기를 처음 사왔어. 첫날부터 내가 모든 거를 다 예측하고 로봇 청소기가 돌아가도록 기대하겠어? 안 하겠지.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완전한 자율성을 기대하지는 않아요. 그랬을 때, when the agent has had little or no experience, 만약에 그 행위자가 경험이 거의 없거나 혹은 경험이 아예 없다면, it would have to act. 어떻게 행동해야만 할 거래? purposefully. 얘다 얘는 뭐야? 의도적으로 행동할 거래. 혹은 반대로 randomly, 임의적으로 행동하게 될 거래. 얘들아, 내가 지식이 없어. 지금 내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축적된 지식이 없단 말이지. 그랬을 때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 의도적으로 행동하게 될까? 혹은 randomly, 임의적으로 행동하게 될까? 내가 여기 처음 왔는데 당연히 randomly, 임의적으로 행동하게 되겠죠. 그치? 뭐가 없었더라면 unless the designer gave some assistan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로봇 청소기를 설계한 사람이 몇몇 도움을 주지 않았더라면 당연히 무작위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랬을 때 So, just as evolution provides animals with enough built-in reflex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마치 모의인 것처럼 evolution, 진화라고 하는 것이 동물들에게 제공해준 것처럼 무엇을 제공해줬대요? enough built-in reflex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충분히 내재된 반사신경이라고 하는 것을 제공했듯이 자, 그런데 이 반사신경을 왜 제공해줬냐면요. To survive long enough to learn for themselv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스스로 학습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오래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서 뭐를 만들어줬다? 반사신경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내재시켜 준 거지.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우리 지금 계속 로봇 청소기 얘기하고 있었었거든? 그러면 로봇 청소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로봇 청소기를 설계하는 사람이 이미 내재된 정보를 어느 정도는 줘야 돼, 그지? 그랬을 때, 내재된 정보를 이미 주는 거를 지금 여기서 동물의 예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반사신경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넣어준 거죠.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스스로 잘 배우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반사신경이라고 하는 걸준 것이다. 로봇 청소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이 주변 환경을 잘 파악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넣어주는 것이다. 라고 지금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랬을 때, it would be reasonable to provide.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냐면, 제공해주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래. An artificial intelligent agent with some initial knowledge as well as an ability to lear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인공지능 행위자에게요. 어떤 것을 주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초반 지식, 초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넣어놓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뭐뿐만 아니라 An ability to learn, 배울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초기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넣어두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after sufficient experience of its environment, 그 환경에 대해서 충분한 경험을 한 이후에, 로봇 청소기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충분히 한한달 동안 생활을 한 이후에, the behavior of a rational agent can become effectively independent 혹은 protective of its prior knowledge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 합리적인 행동자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 합리적인 행위자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효과적으로 어떻게 될수 있다? independent 하면 독립적인이라고 하는 뜻이고, protective 하면 보호적인 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뒤따라 나오는 애가 중요하겠네. 뭐에 대해서?
of its prior knowledge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 사전 지식에 대해서 얘들아 독립적이게 될까? 혹은 사전 지식을 보호하는 측면이 될까? 내가 이 환경에 적응을 했어. 충분한 경험을 가졌단 말이야. 충분한 경험을 가지면 그 로봇 청소기를 설계한 사람이 나한테 준 prior knowledge, 사전 지식으로부터 이젠 좀 독립적이어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C번은 independent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지식을 이미 가지고 있고 내가 습득한 지식, 내가 새롭게 학습한 지식을 같이 갖고 있는 게 지금 좋은 모습인 거겠죠. 자, 그러므로 the incorporation of learning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학습에 있어서의 얘들아, incorporation 하면 뭐야? 통합이잖아. 뭐와 뭐를 통합했을까?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 그리고 내가 이 주변 환경을 경험하면서 가져온, 새로 배운 지식 같은 거를 통합하는 것은요, allows one to design a single rational age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어떤 하나의 rational agent, 합리적인 행위자를 디자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겠죠. 자, 그랬을 때이 합리적인 행위자는 어떤 애들이냐면요. That will succeed in a vast variety of environmen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다양한 환경에서 성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행위자를 디자인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지금 independent 하면 독립적인이라고 했었고요. 독립적인 짚었고, B번에서는 randomly 임의적인 이라고 하는 표현 짚었고요. 우리 A번에서는 compensate, 보완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한번 정답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이렇게 정답으로 등장한 단어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는 단어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 의미도 없는데, 즉 뭔가 잘 쓰이지 않는데 정답으로 넣어놓을 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답으로 등장하고 있는 단어들은 반드시 암기해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내용 한번 정리해 보자면, 합리적인 에이전트, 여기서 에이전트는 나는 행위자라고 해석했었어요. 그래서 합리적인 행위자는요, 불완전한 사전 지식을 뭐 하기 위해서? compensate, 보완하기 위해서 스스로 학습하여 자율성, autonomous라고 하는 자율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이 지문에서 말해줬었습니다. 그랬을 때 초기에는 randomly, 임의적으로 행동을 할수 있다고 했었어. 자, 그런데 충분한 경험을 한 이후에는 사전 지식, 내가 가지고 태어난 사전 지식으로부터 뭐 해서 independent, 독립적인 능력을 갖추어서 다양한 환경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이 지문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이번 강의 마무리 할 거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14번부터 시작하게 될 겁니다. 예습과 복습하는 거꼭 잊지 마시고 저희 이제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0: 스타트.
1: 네, 안녕하세요, 토킹 여러분. 정희쌤입니다. 우리 고백 부트캠프 오늘은 4강이고요. 오늘 4강에서는 요지 파악 문제를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챕터 6으로 가서 제목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챕터 6 자체를 조금 어려워하기 때문에 오늘 강의가 조금 빡셀 거예요.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꼼꼼히 제가 포인트들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재미있게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다? 맞아요. 먼저 출제 예상 지문 요 유형 표현 4번이랑 주제 파악, 챕터 6의 주제 파악 1, 2번까지는 먼저 교환을 한번 보고 와야 된다. 자, 그렇다면 바로 첫 번째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장과 지문 먼저 읽어보고 오시는 거 아시죠? 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직은 엑셀사이즈 4번 요지 파악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로지컬 플로우 보도록 할게요. 불안을 연민과 공감으로 전환하기에 관한 지문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상황에서 내면에 있는 불안을 겪는 것은 정상적인 반응이다. 사회성을 길러서 인간관계를 향상하는 것이 가능하며 불안이라는 게 단서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불안이 우리한테 뭔가 좋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불안에 귀를 기울이고 같은 처지의 사람들한테 손을 내밀어 공감을 실천할 수 있다. 불안을 공감과 연민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여기서부터 나오네요. 불안을 지금 공감으로 전환한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불안을 외향적으로 활용을 해서 공감과 연민으로 전환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를 향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지문은 불안을 좋게 보고 있다 라는 거 여러분 챙겨 드시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you suffer from social angst, 이렇게 나옵니다. 불안, 이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색함, or dread. dread라는 거는 두려움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너가 이런 것들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다면 know that, 알아두세요. 명령문으로 나온 겁니다. 뭘 알아두냐면 that, 저를 알아두세요. This, 이것은. 이것이라는 건 앞에 있는 if, 저를 얘기하겠죠. 너가 1번, 2번, 3번으로부터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것은 is a perfectly normal한 response다. 완전히 완벽하게 정상적인 반응이다 라는 걸 알아두세요. 이러면서 No matter what it looks like, 그것이 어떻게 보일지라 하더라도 A lot of people are dealing with internal anxiety.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다루고 있대요. 내면의 불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In social situation. 사회적인 상황이라는 건 사람들한테 둘러싸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불안, 그러니까 내적인 불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But, 그러나, it is actually possible, 가능하대요. To build your social muscle. 너의 social muscle 하면 사회적인 근육을 기르는 게 가능하고요. And 그리고 use it, 여기서 이시 뜻하는 반응, 가리키는 반응 social muscle이 되겠죠. 사회적 muscle, 사회적인 근육을 사용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냐면 to boost your connections, 너의 인간관계를 향상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근육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불안을 통해서 사회적인 근육을 기르고 사회적인 근육을 길러가지고 이걸 어디다 사용해요? 인간관계 향상에다 사용한다. 즉, 불안을 인간관계 향상에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And your anxiety is giving you clues. 너의 불안은 너한테 단서를 주고 있대요. To, 뭐에 대한 단서냐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어보세요. What? 어떤 아이스브레이커와 라이프라인, 아이스브레이킹 한다 이런 말 하죠. 처음에 만났을 때 이제 좀 이제 서먹함을 푸는 그런 대화들을 얘기하는 건데 아니면 생명선, 직역하면 이런데 생명선이라는 건 큰 도움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런 아이스브레이킹을 하는 말들이나 아니면 큰 도움이에요. 어떤 이런 것들을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이 might be grateful for you to extend, 너가 펼치기를, 너가 건네주기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할지 거기에 대해서 너한테 그 불안이 단서를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너가 그들한테 뭐를 extend, 뭐를 펼쳐줬으면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단서를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truly listen to, 귀 기울이세요. listen to에다가 여러분 밑줄 그어두시고요. what your anxiety is signaling to you, 너의 what your anxiety, 너의 걱정, 뭐 불안이 is signaling to you, 너한테 어떤 것을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truly listen to, 진정으로 귀를 기울이세요. listen to 한다라는 건 그냥 들리니까 듣는 게 아니라 귀를 기울여서 듣는 걸 얘기합니다. listen to, 들으시고요. 뭐에 대해서? about where you feel uncertain or insecure. 그러면 이렇게 꺾어보세요. 뭐에 대해서 너한테 신호를 보내냐면

너가 feel uncertain, 뭔가 불확실하거나 아니면 불안정하다, 불안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insecure, 불안하거나 불확실하다라고 느끼는 경우에 대해서 signaling, 너한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 거기에 대해서 truly listen to, 진정으로 귀를 기울이세요. 여기서 왓절에서 열었던 거 여기서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and practice empathy. 그러면 요 practice는 앞에서 나왔었던 listen to가 1번, 그다음에 practice가 2번 동사가 되겠습니다. 둘다 명령문으로 쓰인 거예요. 그리고 실천하세요. 공감을 실천하세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너의 불안이 너한테 신호를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공감을 실천하세요. By ing 뭐뭐함으로써, 그러니까 제공을 함으로써, offering a hand to others.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손길을 내밀음으로써, 그러니까 도움을 주는 거죠. Who might be in the same boat? 같은 처지에 있을지도 모르는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공감을 실천을 하십시다. 불안을 공감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Remember that. 기억하세요. 뭘 기억하냐면, flipping, flip 하면은 탁 뒤집는 거니까 전환하다라고 여기선 해석을 할게요. 여기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라색으로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 쳐놨죠? Flipping anxiety into compassion. 그러면은, flipping anxiety, 불안을 바꾸는 거예요. 뭐로 바꾸는 거냐면 연민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것은 is something, 무언가다. 근데 무언가가 어떤 무언가냐면 너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무언가입니다. 라는 것을 remember, 기억해 두세요. 라고 나온 거예요. 그럼 잠깐만요. 너 안에 내재되어 있는 무언가, 그게 바로 무엇이다? 이 불안을 연민으로 바꾸는 거. 그거 너가 타고나게끔 할수 있는 것이야. 이 말이에요. It is in fact. 그것은 사실은 what your anxiety was designed to do for you. 그러니까 it is 주어 동사 나오고요. 보어 자리에 what절이 나온 거예요. What your anxiety. 무엇이다? 너의 anxiety. 그럼 여기 what절 안에 주어가 되겠죠? anxiety가 was designed. 설계가 된 거예요. to do. 뒤에 목적어가 생략됐기 때문에 what절이 나온 거예요. 너를 위해서 하도록 설계가 된 것이다. 그것이. 그것이라는 건 뭐겠어요? flipping anxiety into compassion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러니까 앞에 나왔었던 그 불안이 결국에는 뭐로 바뀌는 거? 요 연민으로 바뀌는 거. 그 연민은 바로 무엇이다? 너의 불안이 너한테 하도록 설계가 되어준 것이다. 그러니까 불안이 그냥 불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불안을 아까 나왔었던 공감과 연민으로 바뀌는 게 결국에는 불안이 너를 위해서 하도록 설계가 된 일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together 이렇게 나오는데요. together가 가리키는 바는 앞문장에서 여러분 앞에 나왔었던 부분에서 찾자면 요 empathy와 여기 나온 compassion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공감과 연민을 두 가지 합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두개다 합쳐서 그러면 이 문장의 문장 삽입 문제도 나올 수 있겠죠. 이 문장은 저두 가지가 다 언급된 다음에 나와야 됩니다. 이 둘을 합쳐서 compassion과 empathy 이 둘은요 can buffer 완화할 수 있습니다. 뭐에 대항해서 bad anxiety 해로운 불안을 지금 완화해 줄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you can use your anxiety 너는 너의 불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to be more outward facing 하면은 외부 지향적이 되도록 더 외부 지향적이 되도록 너의 불안을 사용할 수 있대요. the outcome 결과는요. 질문 답변을 하고 있는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결과는 그러니까 즉 너의 anxiety를 외부 지향적이 되도록 바꾸는 것에 대한 결과는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결과는 the spreader of compassion. 그러면 연민의 전파, 연민이 퍼진다라는 거죠. For your fellow human beings. 누구를 위한 연민이 퍼지냐면 너의 동료 인간들 아니면 다른 종들 아니면 planet, the planet. 지구상, 지구의 지구로. 그러니까 뭐 환경이나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 아니면은 다른 종들 아니면은 인간, 동료 인간이라는 건 우리 인간 종을 얘기하는 거겠죠? 종회로 이런 이 연민, 공감이 전부 다 퍼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민의 전파로 마지막 끝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upper point 한번 보도록 할게요. No matter what it looks like. 그러면 what it looks like까지 합쳐서 그것이 어떻게 보일지라도라고 여러분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no matter what 부분은 whatever로 바꿔서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what it looks like 여기는 불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여기 앞에 no matter how나 however를 쓰면 어법상 틀리다라는 것도 같이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병렬 구조는 아까 설명

설명했죠. 여기 명령문 나왔고 and 뒤에 명령문이 나왔는데 이 둘이 길이가 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휘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insecure 하면은 불안정한, 불안한, 자신 없는 이런 뜻입니다. 이런 비슷한 결의 단어를 보자면 unconfident, vulnerable, 취약한, self-doubting, 스스로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마이너스류의 단어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flipping, 여기서 flip 하면은 뒤집다, 뭐 이렇게 뭔가 전환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flipping, 나온 그대로 썼습니다. converting 또는 transforming,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 shifting, 전환시키는 거, reversing, 이것도 뒤집어버리는 거, 이런 걸 뜻하는 단어들이니까 잘 봐두시고요. 본문에 flipping anxiety into compassion, 여기 있는 부분 자체가 이 글의 주제문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여기에 나온 단어인 flipping이라는 단어가 어떤 다른 단어로 바뀔 수 있는지 잘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잘 따라하고 있죠? 그 다음에 buffer, 이거 여러분 완화하다, 또는 완충작용을 하다, 이거 별표 단어였는데 제가 나올 때마다 얘기하죠. 별표 단어는 항상 여러분 더 쉬운 다른 단어로 바꿔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alleviate 하면은 경감시키다, 완화하다, mitigate, cushion 역할을 하다, 그 다음에 relieve, soften 이런 것들 다 경감하다, 완화시키다의 유의어들이니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oost 하면은 북돋우다, 강화하다 이런 뜻인데요. enhance나 amplify, strengthen, facilitate 이러한 단어들로 바꿔 말할 수 있다라는 거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있네요. inherent,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완전 중요해요. 이것은 너에게 이제 something inherent in you 이러면서 나왔거든요. inherent는 정말 중요한 빈출 단어입니다. 이거는 내신뿐만 아니라 모의고사를 위해서도 수능을 위해서도 너무너무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이거 다 외워두시고요. 반의어까지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볼게요. 내재된, 타고난, innate, inborn, intrinsic, natural 이런 단어들도 있고요. hardwired 요거까지 같이 하나 추가로 더 적어드리도록 할게요. 타고난의 뜻입니다. 내재된, 타고난. 더 적고 싶은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반의어 주의. acquired 하면은 여러분 우리 위에 있는 단어들은 타고난 거니까 선천적인 단어들이라면 밑에 있는 거는 타고난 것들이 아니죠. 후천적으로 습득하고 배운 거예요. 학습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반의어로 바뀌어 있는지는 아닌지 요걸 한번 잘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compassion 하면은 연민, 동정심을 뜻합니다. sympathy 아니면 benevolence 아니면 altruism 요런 류의 단어로도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요거 잘 챙겨 드시고요. 자, 그러면 서술형 문제도 제가 좀 여러 개 가져왔거든요. 서술형 문제도 보도록 할게요. 불안을 연민으로 바꾸는 것은 여러분한테 내재된 것임을 기억해라. 여러분, 내재된이라는 단어도 중요했고 그 다음에 불안을 연민으로 바꾼다라는 게 이 글의 결국에는 주제였잖아. 그러니까 이 문장은 여러분 특히나 잘 보셔야 됩니다. 선생님, 저는 이렇게 어순배열 문제 나오면 너 바꾸는 거 잘 못하겠어요. 이런 토깽이들은 제가 어순배열로 이 문장을 냈다라는 것 자체가 이 문장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이 문장만큼은 여러분 반드시 암기를 해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좀 스트레스가 덜하죠? 같이 보도록 할게요. Remember that flipping anxiety into compassion. 그러면 불안을 연민으로 바꾸는 것이 is something inherent in you. 너한테 내재된 것이다. 내재된. 중요하다. 자, 그래서 오늘의 당근을 잡아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당근은요. 내재된, 타고난을 뜻하는 제가 어휘 포인트에서 짚어드렸던 단어들, 써드렸던 단어들 이것들을 자라라라락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 단어 중요해요. 그리고 내재됐다는 거는 선천적인 건지 후천적인 건지 요거까지 같이 짚어두시고 다른 서술형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문 완성 문제예요. 요약문 완성은 말 그대로 지문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해주도록 도와주는 그런 문제니까 맞추는 것도 맞추는 거지만 아, 이 지문이 이런 내용이었지? 라는 걸 다시 되새김질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본문에서 찾아 쓰는 거고 단 A와 C는 필요시 어형 변화 가능하다. By띠리리 your internal anxiety into D. 이렇게 나왔어요. 너의 불안을 뭐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연민, 공감 이런 단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바꾼다, 전환한다 이런 말 들어가야 되겠죠. Flipping, 전환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의 compassion, 얘 명사니까 어형 변화 없고요. 여기서는 요 by 뒤에 나왔으니까 ing 잘 붙어 있고요. You can

overcome social dread. 너는 사회적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요. And develop on 띠리리 facing. 우리 아까 외부지향적인 나왔었죠. Outward facing attitude를 develop,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술형 3번이에요. 단답형, 지시어. 다음 문장에 밑줄 친 이시 가리키는 거. 우리 아까 제가 짚어드렸던 부분이라서 얘는 좀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안에서 지금 찾으면 되거든요. 여기에서 뭐겠어요, 여러분? Social muscle 이렇게 단수로 쓰거나 아니면 your social muscle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다라는 거 여러분 짚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답형 또 어휘로 들어갈 수 있는 건데 A, B에 지금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서 한 단어로 쓰는 겁니다. Compassion과 empathy는요. Can 띠리리 against bad and anxiety. 나쁜 불안을 이거할 수 있습니다. 뭐로써? Acting as 띠리리 to soften the impact of social stress.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social stress의 영향을 이거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ad anxiety를 이거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단어인데 정답은 buffer, 완화하다 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완화하다의 여러분 유의어들도 같이 정리해줬으니까 그것도 이 김에 한 번 더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드디어 주제 파악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파악 문제 1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잠깐 pause 하시고 주제 파악 1번 문제 아 이런 내용이었다 먼저 한번 읽어보시면서 단어 모르는 게 좀 많다 그러면 단어도 한번 좀 잘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적극적 민주주의에서 투표권의 기준에 대한 지문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의 투표를 허용하는 것은 배타적 시민권과 양립 가능했으나 유지하기는 어려웠다. 배타적 시민권이라는 건 밑에 별표 단어로 나오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시민한테만 주어지는 특별한 권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안 돼! 시민만이 가질 수 있어!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시민권이 투표권을 가진다면 그러면 여러분 비시민권이 투표권을 가지면 배타적 시민권과 지금 외국인의 투표를 허용하는 게 양립 가능했다라고 하는데 유지하기 어려웠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만약에 비시민이 투표를 가진다면 시민과 외국인의 구분 근거가 당연히 약화가 되겠죠. 왜냐면 시민과 외국인을 분류하는 게 뭔데? 배타적 시민권인데 근데 이거 둘 다 지금 투표를 할 수 있어. 그러면 두 개 구분 근거가 없지 않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1920년 이후로 배타적 시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즉 시민한테만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서 투표권을 누구한테만 제한한 거예요? 시민한테만 제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살고 있는 그 나라에 거주 중인 거주 외국인들한테는 안 준 겁니다. 그러나 적극적 민주주의에서는 거주 여부가 정치 참여의 핵심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게 옳지 않다. 요런 이유로 이제 내용이 마무리가 되는 지문이 되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 단어 모르는 거 있으면 이 지문만큼은 꼭 여러분 단어 보고 오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가볼게요.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 the practice of permitting alien 하면 여러분 여기서 외국인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관행인데 어떤 관행이냐면 permitting aliens to vote. 그러면 외국인한테 투표를 하는 걸 허용하는 그러한 관행은요. could be seen as compatible. compatible 하면은 양립 가능한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양립 가능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뭐가요? 뭐와 양립 가능한데? with the idea of exclusionary citizenship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exclusive에서 나온 건데요. exclusionary citizenship 요거 밑에 나와 있는 단어죠. 배타적 시민권이라는 개념과 양립할 수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자, 뭐라고요? 다시 한번 배타적 시민권과 permitting aliens to vote 한다라는 그 관행이 지금 양립할 수 있는 것으로 could be seen as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말 but 나오죠. 그것은 양립할 수 있다라는 것은 is a hard balance, 좀 어려운 균형입니다. 유지하기에는 어려운 균형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네 둘 여러분 균형을 유지할 수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양립할 수 있다 없다? but 뒤에는 없다라는 뉘앙스인 거예요. If the vote, 만약에 the vote 하면 투표권이라고 해석을 할게요. Of all rights, 모든 권리 중에서 투표권이 누구 손에 있으면? is in the hands of non-citizens.

비시민들의 손에 있으면, 즉 비시민들도 투표를 할수 있으면, why should they? 이 they는 non-citizens들 앞에 있는 비시민들을 가리키겠죠. 이 비시민들이 why should they not count as 뭐뭐로서 여겨지지 않아야 하는가? 뭐로서 시민으로서 여겨지지 않아야 하는가? 질문을 한 거예요. And 그리고 여기에 why should not이 생략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나왔었던 why should not 부분이 지금 겹치기 때문에 and 뒤에 생략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Why should 그다음에 not은 동사에다가 이제 부정 넣어서 해석하시면 되겠죠. Why should the entire distinction 완전한 구분이에요. 근데 누구와 누구 사이에 완전한 구분이냐면 resident alien 거주 외국인과 and citizen 시민들 사이에 완전한 구분이 not 있었죠. Not be abandoned 왜 폐지되지 않아야 하는가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아니 어차피 투표권 줄거 시민이랑 그다음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랑 얘네한테도 투표권 줄 거면은 이거 왜 구분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indeed 정말로 something like this thought 여러분 this thought 이게 가리키는 바는 요 앞에 나오는 요 부분 제가 노란색 친 부분 앞문장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이 생각과 같은 생각이 probably lay behind 뒤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면에 있었습니다. 누구 뒤에 있었냐면요. The disappearance. disappearance 하면 여기서는 폐지라고 해석을 하도록 할게요. 폐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폐지 이면에 놓여 있었습니다. of alien voting 하면은 외국인의 투표 그 폐지에 이면에 이러한 생각이 놓여 있었습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과 같은 것이 놓여 있었다. 그러면서 땡땡 나오면서 설명이 나오죠. With universal adult citizen suffrage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선거권이 지금 universal suffrage예요. 그러면 성인 시민의 보통 선거권 after 1920년 그러면 1920년 이후에 성인 시민의 보통 선거권과 함께 1920년대부터 이제 성인 시민이 보통 선거권을 얻었으니까 그거와 함께 그 출연과 함께 the only way 유일한 방법이에요. to maintain 유지할 exclusionary kind, 배타적 형태의 citizenship, 시민권을 유지할 유일한 방법은 was to, 뒤에 거 하는 것이었습니다. 뭐 하는 건데요? restrict the vote to citizens. 아, 그러면 제한을 하는 겁니다. 투표권을 누구한테까지로 제한하다? to citizens. 시민들한테까지로 제한을 하는 거예요. and not 누구한테는 아니고 레지던트. 그러니까 거주자들은 아니고 시민들만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제 시민한테만 특별하게 뭔가 권리 같은 게 부여된다라고 볼수 있는 이 배타적 형태의 시민권 이거를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서 but 그러나 but에다가 세모 치시고요. no에다가 x 치시고 No theory of active democracy. 그러면은 주어는 지금 theory of active democracy라고 보신 다음에 저 앞에 있는 부정어는 동사에다가 부정 넣어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야지 편합니다. 적극적인 민주주의의 이론 중에 그 어떤 것도 cannot countenance 여기 나오면은 여기 밑에 나와 있습니다. 지지하지 않습니다. 지지할 수 없습니다. This distinction, 이러한 구별을. 여러분, 이러한 구별이라는 거는 앞에 나온 구별이 되겠죠. 뭐였는데요? Restrict the vote to citizens and not residents. 그러니까 시민한테는 지금 투표권을 허용을 하고요. 거기한테까지만으로 딱 제한을 하고, 그 다음에 거주자들한테는 제한하는 거. 거주자들한테는 그러니까 투표권을 허용하지 않는 것. 그거를 지금 this distinction이라고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 어떠한 적극적인 민주주의 이론도 이러한 구별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the laws, 법인데요. concerning our common life. 그러면 여기서 concerning은 뭐뭐에 관한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우리의 공동생활에 관한 법은요. must be made, 만들어져야 됩니다. 뭐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냐면 by all those, 이러한 사람들 모두에 의해서요. 어떠한 사람들? who are taking part in it, 그 안에 참여하고 있는 요 is은 common life가 되겠지. 공동생활에 참여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and 그리고 residence, 거주라는 게 is the only convincing test, 유일한 설득력 있는 기준입니다. convincing이 설득력 있는 뜻이 있습니다. 유일한 설득력 있는 기준이래요. of 뭐에

대한 설득력 있는 기준이면 whether someone is taking part, 누군가가 참여하고 있는가, 그 여부에 대한 유일한 설득력 있는 기준이 바로 뭐다? residence, 거주 여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s is understood, 이해되는 것처럼 almost universally, 그냥 거의 보편적으로 이해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입니다. when it comes to, 뭐에 관련해서 when it comes to question, 문제 관련해서요. Which citizens, 어떤 시민이 should have a voice, 발언권을 가져야 하는가? In local government, 지역 정부에서 어떤 시민이 발언권을 가져야 하는가? 라는 그러한 문제에 관련해서도 거의 보편적으로 이해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어떤 시민이 발언권을 가져야 돼?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발언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적극적인 민주주의 하에서는 거주하는 사람들한테는 투표권을 허용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글이 되겠습니다. 어려웠던 글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한번 upper point를 보도록 할게요. Why should they not count as citizens? And distinction between resident, alien, and citizens be abandoned.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be abandoned 요거는 지금 앞에 should에 걸려있기 때문에 요거 be abandoned를 should 다음에 나오려면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is abandoned나 abandoning 뭐 이런 식으로 abandoning 맞죠? abandoning으로 변형되어 나오기 쉬우니까 주의를 하셔야 된다. 제가 아까 여러분 요거 뭐라고 했어요? Why should not이 생략된 형태니까 여기 뒤에도 원형이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concerning, 여기는 뭐뭐에 관한이라는 의미의 전치사적 분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전치사구나, 그래서 그 뒤에 명사 형태가 왔구나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Concerning our common life, 그러면 우리의 공동생활에 관한 법은요, 여러분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must be made, 이렇게 수동태 형태로 써줘야 된다라는 거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upper point를 보자면 명사절 접속사 whether, whether절은 명사절이에요. 그래서 convincing test, 설득력 있는 기준입니다. 근데 뭐에 대한 설득력 있는 기준이냐면 of가 전치사니까 그 뒤에는 목적어절이라서 명사가 와야 되죠. 명사절이 온 겁니다. whether someone is taking part, 뭐뭐인지 아닌지 또는 뭐뭐인지의 여부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where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거 전체는 무슨 절이다? 명사절이다 라는 거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서술형도 몇 가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 문장만큼은 잘 보자 라는 개념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권리 중에서 투표권이 비시민권자의 손에 있다면 왜 그들을 시민권자로 간주하지 않겠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던 문장입니다. 그 문장에다가 여러분 잘 챙겨두시고 체크를 해두시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투표권이 모든 권리 중에서 그 투표권이라는 게 is in the hands of non-citizens, 비시민권들의 손에 있다면 why should they not count as citizens, 왜 시민권자로 간주하지 않겠는가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문장 잘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약문 완성을 통해서 여러분 이 글의 주제, 하고 싶은 말을 잘 한번 이해해보자라고 했죠. 다음에 요지, 다음 글의 요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할 건데요. A, B, C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단어를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찾아 쓰시면 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어휘형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To maintain DDD citizenship. 우리 배타적 시민권 이런 말 나왔었죠. 그러니까 A는 뭐가 들어가면 돼요? Exclusionary 이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the US, 미국은 restricted voting, 투표하는 행위를 제한했습니다. To citizens, 시민한테로 제한했습니다. But the theory of, 그러나 이론인데 뭐의 이론이에요? 그쵸, 이거 중요해. 적극적 민주주의의 이론은 뭐라고 시사하냐면 대절이라고 시사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That 뭐라고? 이것은 should be the true test, 진정한 검증이어야 된다. For the right to vote, 투표할 권리에 대한. 여러분 뭐였어요? 거기에 사는 거, 그러니까 residence가 들어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everyone taking part in common life, 그러면은 이렇게 수식하고 있습니다. 공동생활에 참여하고 있는 모두가 should have 뭐를 가져야 된다? 발언권을 가져야 된다. 아, 이렇게 보니까 조금 더 이해 잘 되시죠? 그래서 요약문 문제는 제가 서술형 문제 웬만하면 꼭 넣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요약문을 통해

citizens. 시민과 거주자의 그간의 차이를 이거하지 않습니다. When it comes to voting, 투표에 관련해서는요. 투표에 관한 한, as it should, 띠리리 해야 되거든요. The participation of all, 모든 사람들의 참여를 이거 해야 되거든. 근데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공동생활을 같이 공유하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는 지지하다 류의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본문에서 나왔었던 단어, 지지하다 별표 단어였지만 이 단어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C로 시작한다, 뭐 이렇게 힌트를 줄 수는 있겠네요. 이 단어도 나온 김에 countenance 같이 한번 봐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와, 힘들다. 여러분, 방금 전 질문은 인정이다. 힘들었습니다. 인정. 근데 그 질문이 어려울수록 여러분, 오히려 어휘도 보고, 어법도 보고, 서술형도 여러 가지로 보면서 여러 방면으로 막 공부를 해야지 오히려 그 질문이 좀 익숙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꾸역꾸역 넣어봤습니다. 제 마음을 알아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긍정학원 한번 보도록 할게요. I'm improving. 나는 점점 더 향상되고 있습니다. In everything I do. 내가 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나는 점점 더 향상되고 있다. 아무리 오늘 하는 지문이 어려워도 여러분 이 지문을 어차피 내신법위에 들어가는데 어차피 수능 특강에 나왔는데 에이 안 해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등한시하는 것보다 그냥 맞서 싸우는 게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조금씩이라도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씩 내가 나아지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면서 자 오늘의 마지막 지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pause 누르시고요. 우리 주제 파악의 exercise 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Logical flow입니다. 위치에 따른 물체의 다양한 해석 가능성에 대한 지문이 되겠어요. 사람들은 그림이 미술관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그림 안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 뭐가 됐건 간에 갑자기 미술관에 걸려 있으면 의미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예시가 나옵니다. 탄산 음료 캔을 거리, 길거리에서 그냥 본다면 그것을 쓰레기로 볼 거예요. 그런데 갇힌 캔이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으면 그것을 아, 예술이다 이렇게 해석할 것입니다. 현대 미술에서 특히나 그렇겠죠. 물체가 어디에 어떤 식으로 놓여 있는지가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장소가 중요하다라는 말이 되겠네요. 위치, 장소에 따른 물체의 다양한 해석 가능성에 대한 지문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When에다가 세모 표시 쳐주시고요. 자, 그러면 When people are asked, 사람들이 요청을 받을 때예요. 질문을 받을 때네요. What any painting hanging on a gallery wall means? 어떠한 그림인데요. 어떤 그림이냐면 hanging on a gallery wall, 이게 페인팅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갤러리 wall 하면은 미술관이라고 할게요. 미술관의 벽에 걸려있는 그 어떤 페인팅이 what it means에서 변형한 거예요. 이 자리에 주어가 길게 들어간 거죠. 무엇을 의미하는지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무엇을 이게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질문을 받으면 no matter how strange it might appear, 그러면은 그것이 얼마나 이상하게 보이더라도 그 이시듯하는 바는 페인팅이 되겠죠. 그 페인팅이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해.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as is the case with most abstract. 그러면 the abstract expressionist paintings. 여기 콤마콤마를 묶으셔도 되는데 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abstract, 추상적인 표현주의 페인팅, 회화, 그림에서의 경우처럼 They tend to. 그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이라는 건 사람들이 되겠죠. 사람들은 find meaning. 그 안에서, 그림 안에서, 이 또 그림이에요. 그림 안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요? Because it is located. 그 그림이 located, 위치에 있거든요. 갤러리 안에 위치에 있거든. 아, 그러니까 선생님, 중간에 있는 이 말은 도대체 왜 해준 거예요? 라고 얘기를 묻는다면 이 앞에 말에 대한 설명입니다. No matter how strange it might appear. 얼마나 그 그림이 이상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서 거의 그렇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추상적인 표현주의 이런 그림들이 되게 이상해 보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이 경우에서처럼 그 그림이 얼마나 이상해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받으면 주절은 여기죠. They tend to find meaning in it. 아, 그들은 그 그림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왜요? 이렇게 하거든요.

문구에다가 제가 빈칸추론 변형이 나올 수 있다 표시해놨으니까 잘 받으시고요. 그러면서 예시가 나옵니다. Consider A 이렇게 딱 나오면 그 뒤에 나오는 A가 예시가 됩니다. Consider 한번 생각해보세요. A soda can. 그러면 탄산음료 캔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탄산음료 캔이냐면요. 발견된 거예요. Thrown away. 버려진 채로 발견이 된 겁니다. On a city street. 도시 길거리에 버려진 채로 발견된 그런 소다 캔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If we were to. 우리가 만약에 뭐 한다면? 마주한다면. 우연히 마주하는 거죠. This item을 어디에서요? 길거리에서 이 소다 캔을 뜻하겠죠. 버려진 소다 캔을 우연히 마주한다면 We would no doubt. 우리는 아마도 그러니까 틀림없이 의심할 여지 없이 view it, 그 소다캔을 뭐로써 볼 거냐면요. As a piece of garbage or rubbish. Rubbish도 여러분 폐품이고요. Garbage는 쓰레기니까 쓰레기 조각이나 폐품으로 그것을 바라볼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러니까 틀림없이 그렇게 바라볼 것이다. But, 그러나 앞에서는 길거리에서 본 경우가 나와서 길거리에선 쓰레기나 폐품으로 봤고요. 그러나 if we saw 우리가 본다면 the same, the very same object on the pedestal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pedestal 하면은 밑에 뜻 있죠. 받침대요. 받침대 위에 있는 아주 똑같은 그 바로 그 똑같은 물체를 우리가 받침대에서 본다면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요 받침대에 있는 오브젝트를 설명을 뒤에서 여러 군데서 해주네요. Displayed 일단 첫 번째 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갤러리 안에, art gallery, 미술 갤러리 안에 전시되어져 있는 받침대 위에 있는 물체고요. 그 다음에 사인이 되어진 거예요. 서명이 되어진 거야. By some artist, 어떠한 화가에 의해서. And, 그리고 given a title, 제목이 부여가 된 거죠. Such as waste, 폐품, 멋있잖아 뭔가. 그런 이제 제목이 부여된 상태인 그러한 오브젝트. 바로 똑같은 그 오브젝트니까 소다캔이 되겠죠. 걔를 우리가 발견한다면 그러면 we would interpret its meaning. 그 소다캔의 의미를 해석을 할 거래요. In a vastly different way. 매우 다른 방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정말 쓰레기라고 해석하지 않는다. 이 말이 되겠죠. We would in fact. 우리는 실제로 be inclined to interpret it. 우리는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그것을 이제 interpret,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 앞에 나오는 것은 오브젝트, 즉 소다캔이 되겠죠. As an artistic form, 예술적인 형태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하면서? Describing 나와 있습니다. 발견하면서. 뭐를 발견하냐면 a throwaway 하면은 낭비적인 아니면 or materialistic 아니면 물질적인 사회를 발견하면서 아... 이거는 물질주의적인 우리 사회를 표현하는 것이야. 이렇게 의미를 이제 artistic form, 예술적인 형태로서 의미를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명백히 the can's location, 그 can, 소다 캔의 location 하면은 놓여진 위치를 뜻하는 거죠. On a sidewalk, 그게 도로에, 인도에 놓여졌는지 아니면 It's display. 그 소다캔의 display가 되겠죠. 전시인데 어디에 전시해요? On a pedestal in an art gallery.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주어가 되겠네요. Location은 location인데 어디서의 location 아니면 어디서의 location 이렇게 나온 거예요. 미술관에 있는 요 받침대 위에서의 전시, 그 소다캔의 전시나 아니면 사이드웍에 있는 location 이게 will influence, 영향을 줄 것입니다. 뭐에 영향을 줘요? 우리가 어떻게 그 소다캔을 해석할지에 영향을 준다. 로케이션이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영향을 준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퍼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질문은 그래도 좀 소재 자체가 라이트했죠? 가정법 과거가 나왔습니다. 해석은 현재 사실의 반대 가정으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If 주어 were to 동사. 나왔어요. 과거 동사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어 조동사 과거 나오고 동사 원형 구조가 나온다라는 거 if we were to 부분 그 다음에 we would no doubt은 괄호 쳐두시고요. view에다가 밑줄 거두시고 요거 잘 봐두시면 되겠고요. no matter how 형용사가 나오면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however strange 그러니까 no matter how 자체를 however로 바꿔서 쓸 수 있다라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it might appear. appear가 이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우리 수능 개념에서도 했었죠. look

appear 하면서 했을 때 그 appear입니다. 이형식 동사니까 뒤에 보어가 있었는데 however, how 때문에 여기에 지금 strange가 앞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의 strange는 보어 자리에 있던 녀석이니까 형용사 형태를 떠야지 여기서 strangely 이런 식으로 쓰이면 부사는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오답이다 라는 거 이것도 아주 좋은 어퍼 포인트이기 때문에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이 나오는 간접 의문문이죠. 의문사 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플루언스의 목적어 자리에 지금 들어간 명사절이 되겠습니다. 의문사, 주어, 동사 이렇게 어순 잘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질문의 어법이 아니라 요거는 어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어휘 포인트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abstract 하면은 추상적인입니다. 추상적인이라는 단어를 non-representational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건 symbolic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반의어는요. 추상적인의 반대말은 concrete, 구체적이거나 아니면 현실적인, realistic 이런 단어로 바꿀 수 있다. 그 다음에 뭐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럴 때 나왔었던 단어인데요. inclined to, 그쪽으로 몸이 기울다 에서 나온 거예요. 아, 내 마음이 기우는 거죠.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prone to, 뭐뭐하기 쉽다. disposed to, tending to, tending to나 아니면은 prone to. 얘가 좀 더 어렵다면 tending to로는 여러분 충분히 바뀔 수 있으니까 잘 챙겨두시고요. vastly, 엄청나게 다른 방식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다 라고 할 때 나왔었는데요. tremendously, significantly, enormously 등의 단어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이 지문은 어휘 포인트, 어퍼 포인트 다 짚어드렸는데 경중을 따지자면 어퍼 포인트 부분이 더 중요한, 많이 중요한 지문이었다라는 거 챙겨두시고 자 그렇다면 서술형 문제도 몇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말 뜻에 맞게 주어진 단어들을 이제 어순배열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다? 중요한 꼭 외워야 하는, 알고 있어야 되는 문장, 그 문장을 선별해 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것을 폐기물이나 물질주의 사회를 발견하는 하나의 예술적 형태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나왔었던 문장이고요. We were in fact, 우리는 be inclined to, 뭐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interpreted, 그것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술적 형태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Describe, 발견하다의 뜻으로 별표 단어였죠. Throw away, 물질적이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낭비적인 거를 여기서 폐기물이라고 표현했는데 낭비적이거나 아니면 물질주의적인 사회를 발견하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폐기물이보다는 앞에서 나왔었던 것처럼 낭비적이거나 이렇게 바꿔놓는 게 여러분들이 요거를 어순배열하기에 훨씬 더 편하겠네요. 자, 그러면 요 상태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순배열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체크해 두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요약문 완성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빈칸 ABC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 쓰세요. 라고 나왔습니다. The diddly of an object. 물체의 이것은 such as 갤러리나 아니면 sidewalk 그럼 바로 나와야 되는데 물체에 뭐가 중요했어요? 위치가 중요했잖아. 근데 그거를 본문에서 찾아 쓰세요 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한번 먼저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고요. determines 결정합니다. it's 무엇을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even a piece of diddly can be viewed 여겨질 수 있습니다. as art 뭐로 여겨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술로서. 그러니까 여기에는 소다 캔 같은 말이 들어가 줘야 되겠네요. depending on 뭐에 따라서 어디에 그것이 전시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그럼 A와 C는 여러분 알겠고요. 혹시 B 아시겠나요? 뭐를 결정한다? 뭐 해석을 결정한다? 의미를 결정한다?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A는 location, 물체의 location이 결국에는 뭐를 결정합니다? its meaning, 의미를 결정한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귀찮아서 안 쓰더라도 여기 빨간색 부분만큼은 꼭 써두시는 걸 추천을 해요. 왜냐면 정말 한마디로 표현한 거거든. 물체의, 여기까지네요. 물체의 뭐가? location이 의미를 결정합니다. determines, 단어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even a piece of garbage 또는 rubbish, waste 다 가능합니다. 이것도 can be viewed, 여겨질 수 있습니다. 예술로. 뭐에 따라서? where it is displayed. 어디에 그것이? located가

나왔어도 되지만 displayed라고 표현을 해줬네요. 전시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아, art로 여겨질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단답형 어순대열 영작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 빈칸에 알맞은 어구를 조건에 맞게 영작을 하세요. 7단어 이내로 완성을 하셔야 되고요. 조건은 이런, 이런, 이런 단어가 모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새로운 유형의 이제 어순 배열 영작 문제가 되겠는데, according to the text, 글에 따르면, the way we perceive an object. 우리가 물체를 인지하는 그 방식은 여러분, 뭐에 달려 있다? 그러면서 그 뭐가 location, influence, interpret 이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먼저 고민해 보시고, 저랑 같이 정답 보도록 할게요. How its location influences our interpretation. 지금 location, influence, interpret 요 단어가 여러분 다 들어가 있고 약간의 어형 변화가 들어갔죠? 그러거나 아니면 how its location will influence it 뭐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 있겠지만 그 단어가 여러분 정확하게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위에 거 여러분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그것의 위치가 그 물품의 위치가 영향을 주는가? Our interpretation 우리의 해석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문제, 여섯 개의 단어니까 7단어 이내로 작성하는 거에서도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의 톡게임 퀴즈 나가고 있습니다. Empathy라는 단어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convincing test 하면서 나왔었던 단어인데 이게 여기서 이런 뜻으로 쓰인다라고 하면서 제가 알려드렸던 단어입니다. 요것도 여러분 알려주시고, 여러분, 오늘의 마시멜로우를 잡아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시멜로우가 가장 마지막에 터졌는데요. 마시멜로우는요, 엠파티 말고 그 지문에서 C로 시작하는 연민이라는 단어 있었죠. 그거를 오늘의 마시멜로우로 잡아라. 요걸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게 챕터 6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수 있다. 안녕. 스피드 보카 할수 있다.

국내 자전거 이용 인구가 1,000만 명을 훌쩍 넘긴 가운데 해마다 200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해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므로 음주 후 자전거 운전은 절대 금지입니다. 또 자전거는 인도로 주행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하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해야 합니다. 주의력을 떨어뜨리는 이어폰이나 휴대전화 사용은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자전거 사고 예방 수칙은 당신의 안전과 건강을 지킵니다.

안녕하세요. 핵심만 빠르게, 결과는 다르게, 내신 만점 쓰는 특강 세계지리 이다은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또 새로운 지역으로 가보기로 했잖아요. 사하라의 남아프리카와 중남부 아메리카 지역이 되겠습니다. 참, 이 사하라의 남아프리카, 중남부 아메리카 했을 때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게 아마도 어릴 때부터 이제 그렇게 학습이 됐기 때문이겠죠? 가난, 빈곤, 열악함, 이러한 키워드들을 떠올리실 텐데, 실제로 제가 아프리카, 또 중남부 아메리카의 도시 사진들을 또 영상들을 학교 수업하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주면 깜짝 놀라더라고요. 네, 사실은 다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화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키워드와 쟁점과 이슈들을 공부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곳에 진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다 더 면밀하게, 진짜 막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공부하지 못한다는 게 조금은 안타깝기도 합니다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두 눈으로 담아보고, 내 발로 걸어보고, 직접 내가 먹어보고, 그럴 날들이 머지않았다는 생각으로 오늘도 한번 같이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도시화, 그리고 도시 구조, 그리고 지역 분쟁과 저개발과 관련된 내용들, 또 자원 개발, 관련된 스팟들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오늘도 빠르게 우리 수능특강 138쪽 펴시고요. 우선 도시화 그리고 민족 인종의 다양성에서 도시 발달의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중남부 아메리카의 도시를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때딱세 가지로 카테고리화 해드렸어요. 첫 번째로는 열대 고산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에 형성된 고산 도시. 이런 지역들은 일찍이 문명이 발달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쵸? 잉카 문명, 그리고 아스텍 문명이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유럽과 연결되기 좋았던 해안 지역의 도시들. 이런 곳들은 또 슬프지만, 오늘날에도 유럽인들 비율이 높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유럽과의 지리적인 인접성,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유럽과 비슷한 온대기후가 나타났던 지역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게 됐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그 외의 지역들인데, 예를 들면 브라질리아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한 대로 한번 슝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 안데스 산맥 슝 그려보도록 할게요. 네, 페루의 국토를 이렇게 슝 지나는, 중앙을 슝 지나는, 그래서 칠레 남부까지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여기가 바로 안데스 산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저위도 지역은 1년 내내 기온의 연교차가 작다는 걸 이미 공부했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 있는 마나우스, 키토 둘다 기온의 연교차가 작다는 것을 통해서, 아, 저위도에 위치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했던 위도의 법칙을 적용한다면 위도가 낮은 곳은 기온이 높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있는 키토 같은 경우에는 저위도 지역인데 왜 이렇게 1년 내내 기온이 낮은 거예요? 무엇이 높은 기온을 상쇄시키고 있는 걸까요? 어떤 기후 요인이 작용해서? 맞아요. 바로 해발고도라고 하는 기후 요인이 작용해서 위도상으로는 높은 기온이 나타나야 될것 같은데 그것이 상쇄되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항상 봄 같은 날씨라고 하는 상춘기후 지역이 이렇게 쫙 형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키토와 마나우스 위도상으로는 상당히 유사한 위도에 위치하고 있지만 해발고도의 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기온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키토 또 콜롬비아의 보고타 그리고 페루 같은 경우는 쿠스코, 또 볼리비아의 라파스, 요런 지역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살펴보는 것과 같이 멕시코 고원에 위치한 테노치티틀란, 원주민들의 도시를 파괴하고 유럽인들이 건설한 도시가 바로 멕시코 시티였죠. 그리고 여기, 쿠스코, 요런 지역들이 이제 과거의 문명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자, 학평이나 모평 수능에서는 아스테카 문명, 잉카 문명을 디테일하게 묻는 경우는 많이 없기는 한데 학교 시험에서는요, 여기가 바로 아스테카 문명의 중심지였다는 거, 그리고 여기가 바로 잉카 문명의 중심지였다는 거, 요런 아주 작은 디테일도 출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제가 형광펜 짚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유럽인의 식민 지배에 따라서 유럽과의 연결성이 좋았던 대서양 연안의 도시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발달하게 되는데요. 자, 이것은 다음 자료에서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패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색깔펜 3개 드시고요. 첫 번째, 열대 고산 지역에 발달한 고산 도시들 찾으러 가볼까요? 멕시코 시티 해발고도 2250m. 콜롬비아의 보고타 해발고도 2650m. 그리고, 네, 쿠스코 3300, 라파스 3600. 이렇게 고원 지역이나 혹은 안데스 산지에 위치한 저위도 지역의 도시들, 이런 곳들이 바로 열대 고산 기후에 형성된 고산 도시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곳이 이제 일찍이 문명이 발달하는 배경이 되기도 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패턴, 유럽과의 연결성이 좋은 해안 지역에 형성된 도시들 한번 살펴볼게요. 자, 브라질의 경우에는요, 상파울루, 리우데자네이로 둘다 대서양 연안의 도시이고, 둘다 인구 1,000만 이상의 굉장히 큰 대도시 지역이죠. 그리고 여기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경우도요, 인구 1,000만이 넘는 대도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뿐만 아니라 대서양 연안에 대도시 지역이 상당히 많이 분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특히 브라질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대도시가 많이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내륙 지역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뜻이 되겠죠. 근데 내륙 지역을 개발하기가 또 어려운 이유도 있습니다. 바로 아마존 열대우림. 그래서 개발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브라질은요, 1960년에 이미 수도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그 밖에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는 곳이 바로 브라질리아예요. 자, 브라질의 수도는 브라질리아, 브라질 내륙 지역에 있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미 1960년에 이전을 한 거예요. 워낙에 해안 지역만 개발되다 보니까 우리가 좀 보고 배울 만한 점이죠? 균형 발전을 추구했다는 점은. 그러나 이게 좀 내륙 지역에 있다 보니까 여기 있는 해안 지역의 도시들하고 비행기로 연결이 되고,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그 효과를 좀 평하기에는 시간이 좀 더 지나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 여기서 어떤 내용이 많이 출제되느냐? 첫 번째, 바로 종주 도시화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종주 도시화는 뭔가요? 그 나라의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를 수위 도시라고 해요. 수위 도시는 말 그대로 그냥 인구 규모 1등인 도시예요. 수도가 수위 도시일까요? 아닙니다. 수도라고 하는 건 그냥 중심지, 행정의 중심지, 정치의 중심지를 수도라고 하는 거고요. 수위 도시는 인구 규모 1위인 도시를 수위 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수위 도시의 인구 규모가 2위 도시 인구 규모의 2배 이상일 때 종주도시화가 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면 종주도시화가 나타나는 지역들은 어디일까요? 사실 중남부 아메리카의 대부분의 지역들이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요. 유럽인들이 진출한 이후에 유럽인들은 유럽보다 더 유럽 같은 도시들을 만들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해안 지역의 도시들, 그리고 어느 정도 도시의 인프라가 갖춰져 있던 곳들을 중심으로 그 지역의 자본과 자원과 시간을 투자해서 도시 지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 지역과 아닌 지역 간의 격차가 확 커져버리게 되고요. 그래서 식민지배 이후에도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이 산업화 시기에 말이죠. 이촌양도 현상도 나타났는데 인구의 자연 증가율도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도시 인구가 급증한 하나의 원인이 또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보자면 인구 천만 명 이상 도시 멕시코 시티? 네. 그리고 여기 콜롬비아의 보고타, 그리고 페루의 리마, 그리고 여기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이런 곳들이 다 수위 도시이고 2위 도시보다 인구가 2배 이상 많아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바로 종주 도시화가 나타나는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브라질의 경우는 어떨까요? 국토 균형 발전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종주 도시화가 이러한 개념이라고 정의를 했을 때 브라질의 경우는 좀 예외가 돼요. 왜요? 인구 규모 1위 도시인 상파울루, 2위 도시인 리우데자네이루. 상파울루의 인구가 리우데자네이루 인구의 2배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종주도시화가 나타난다라고 출제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이 출제되는 것은요. 바로 브라질의 경우에 수위 도시와 수도가 다르죠. 네, 수도는 내륙에 있는 브라질리아, 수위 도시는 상파울루. 그래서 제가 수도와 수위 도시의 개념이 다르다라는 것도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민족 구성 그리고 언어 분포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잠깐 티저처럼 제가 히스패닉 말씀드리면서 중남부 아메리카의 경우는 에스파니아의 식민지배를 많이 받았던 이유로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가 에스파니아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포르투갈과 에스파니아가 중남부 아메리카에서 이제 자신들의 입지가 점점 커지니까 자기들끼리 갈등을 하게 되니까 이걸 해결해달라고 누구한테 갔는지 아세요? 당시에 유럽에서는 종교가 굉장히 중요했었고 이 가톨릭의 최고 어르신인 교황님께 갑니다. 교황님이 에스파냐 출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에스파냐에 유리한 쪽으로 결론이 나게 되는데요. 그 결과 오늘날의 브라질에 해당하는 곳은 포르투갈이, 그 외의 지역은 에스파냐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고, 그게 지금 언어 사용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브라질 찾는 꿀팁 있었죠? 네, 이렇게 소 모양을 그리면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은 포르투갈어, 그리고 그 외의 국가들이 나온다면 에스파냐어,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언어 해결됐고요. 그 다음에 인구, 중남부 아메리카의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브라질이에요. 2억 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멕시코 인구 1억 명 이상이에요. 이런 나라들은 제가 나올 때마다 짚어드리는 이유가 인구 규모만 알고 있더라도 힌트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족 인종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계 주민들은요, 원래 그들이 살고 있던 곳이 대부분 온대기후가 나타나는 곳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안지역, 유럽과 가까이 연결될 수 있는 해안지역이나 혹은 온대기후가 나타나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거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살펴보자면 브라질

브라질에서도요,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유럽계 주민의 비율이 높아요. 상파울루나 리오데자네이로 같은 이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유럽계 주민의 비율이 높고, 와, 브라질에서 유럽계 주민의 비율이 제일 높네요. 48%. 자, 그리고 여기 우루과이나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유럽계 주민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죠? 이런 지역들이 바로 두 가지 조건에 다 해당되는 곳이에요. 유럽과의 연결성이 좋은 해안, 그것도 대서양 연안이에요. 그러면서 온대기후가 넓게 나타나는 곳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원주민을 찾아볼 건데, 원주민의 경우는 진짜 안타깝죠. 유럽인들의 진출 이후에 이 중남부 아메리카 원주민의 95%가 사망하게 됩니다. 네, 총균쇄 때문인데요. 그 중에서도 항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병원군의 전파로 인해서 원주민의 95%가 사망을 하게 돼요. 그러면 원주민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곳은 어디였을까요? 유럽인들의 발길이 닿기 어려운 고산 지역들이었겠죠. 네, 그래서 열대 고산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원주민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페루나 볼리비아 같은 경우가 원주민의 비율이 높은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고산 기후 나타난다고 했던 쿠스코 그리고 라파스 다 페루와 볼리비아의 도시들이었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프리카계 주민 살펴볼 텐데요. 아프리카계 주민은 어떻게 하다 이 동네에 오게 됐을까? 그것도 식민지배의 영향인데요. 네, 그래서 유럽인들의 진출 이후에 원주민의 95%가 사망하게 돼요. 근데 유럽인들이 왜 이곳을 점령하고 개발하려고 했는지를 생각해 보자고요. 원료를, 자원을 저렴하게 가져가고 자신들이 만든 공산품을 판매할 시장이 필요했던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원료 산지, 즉 플랜테이션 농장을 건설했어야 되는데 일할 사람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인들을 강제 이주시킵니다. 그렇다면 플랜테이션 농장은 대체로 열대기후 지역에 분포하잖아요? 네. 그래서 열대기후가 분포하는 저위도 지역에서 아프리카계 주민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계 주민의 비율이 높은 곳은 바로 자메이카예요. 여기 찾으셨죠, 여러분들? 여기가 바로 아프리카계 주민의 비율이 높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메이카 인구 약 284만 명 중에서 아프리카계 인구 94%예요. 브라질은요? 2억 명이나 되는 인구 중에서 9%예요. 아프리카계 주민의 수를 따지자면 브라질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다룰 때에는요, 비율인지 수인지 그것을 여러분들 꼭 조심하셔야 된다고 제가 이렇게 신신당부 드립니다. 꼭잘 해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또 텍스트로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원주민입니다. 여기 먼저 왼쪽에 보시는 사진이 볼리비아 축구 대표팀의 사진이에요. 원주민의 경우에는 어디에? 그렇죠. 유럽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안데스 산지나 아마존강 유역에. 그래서 주로 시험에 출제되는 곳들은 페루 그리고 볼리비아가 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유럽계 주민이에요. 아르헨티나 축구 국가대표팀의 모습인데요. 유럽계 주민들은 주로 어디에? 그렇죠. 유럽과의 연결성이 좋은 해안 지역 혹은 온대기후가 넓게 나타나는 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아프리카계 주민입니다. 자메이카 축구 국가대표팀의 모습이거든요. 네, 아프리카계 주민들은 이곳에 왜 왔다? 어떻게 오게 되었다? 너무 슬프지만 플랜테이션 농장의 노동자로. 그렇기 때문에 플랜테이션이 발달한 브라질 북동부 해안이나 카리브해 연안, 저위도 지역에 주로 분포한다. 이렇게 패턴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도시 구조의 특징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곳에 온 유럽인들은요, 유럽보다 더 유럽 같은 유럽, 정말 멋진 도시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나 자본도, 자원도, 시간도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의 중심부에 모든 걸다 배치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인들은 이곳에서 이제 자신들의 기득권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겠죠. 그 중에 하나, 사람들을 물리적으로 집결시키는 장치는 바로 광장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집결시키는 장치는 바로 종교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유럽인들의 식민지배 과정에서 가톨릭교가 이렇게 널리 널리 전파가 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중남부 아메리카에 식민지를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도시 구조의 특징인데요. 첫 번째, 중앙에 사람들을 물리적으로 집결시키는 장치, 광장이 크게 나타난다는 거. 그리고 광장 주변에는 종교시설이 반드시 나타나고요. 한정된 자본, 자원, 시간으로 개발했어야 됐기 때문에 이 주변에 중요한 관공서나 중요한 시설들이 대부분 입지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멀어질수록 건물의 컨디션이 급격히 나빠지게 돼요. 자, 도로망은 어떤가요?
계획적으로 만든 도시답게 가로, 세로가 직각으로 교차하고 있죠? 우리는 이런

이런 교통망, 도로망을 뭐라고 하냐면 격자형의 도로망이라고 합니다. 계획적으로 만든 도시에서 볼수 있는 특징이었어요. 자, 그럼 출제될 수 있는 키워드, 우리가 방금 살펴본 거 빠르게 밑줄 쳐보겠습니다. 격자형의 도로망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중앙에는 광장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광장 주변에는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집결시키는 장치, 종교시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건물의 컨디션이 나빠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심 지역은 누가 차지했을까요? 그렇죠. 유럽인들. 그리고 외곽 지역의 원주민. 원래 이곳에 살던 사람들은 외곽 지역에 사람이 살기 힘든 지역으로 밀려나게 되었네요. 안타까운 거주지 분리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지도에서도 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짜잔. 이게 바로 볼리비아 라파스의 해발고도와 그에 따른 이제 거주지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여기 가에서 나까지 이걸 요렇게, 네, 단면도로 살펴보면은요, 이런 모양이래요. 가운데에 좀 그나마 사람들이 살기 좋은 평탄한 곳? 근데 이걸 사람이 살기 좋다고 할수 있을까? 해발고도 3,600m거든요? 그래도 주변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평탄하니까 상대적으로 사람이 살기 좋겠죠. 이런 곳들은 누가 차지했어요? 네, 이렇게 주민들이 차지했고요. 주변에 산비탈에 경사진 곳들, 사람 살기 힘들 곳들은 혼혈이나 원주민이 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여기는 또 에스파냐가 아니죠.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였는데요. 여기도 역시 중심에 광장이 있고 중요한 교통망들이 다 여기 이제 촘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고급 주거지가 이 지역을 중심으로 그리고 교통망을 따라서 전파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런 와중에 뭐가 보이고 있냐면 바로 슬럼이라고 하는 불량주택 지구가 이렇게 산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계층에 따른 거주지 분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였어요. 자, 그리고 또 중남부 아메리카 지역에서는 아까 우리가 슬럼이라고 했던 이런 불량주택 지구가 대규모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네, 이거 사진 좀 크게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자,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산비탈에, 와, 여기 진짜 불이라도 나면은 어떻게 소방차가 여기를 비집고 들어갈까. 심지어 제가 여기 산다고 하면 내 집을 찾아갈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쵸? 이렇게 산빌탈에 형성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불량주택지구를 파벨라라고 하는데요. 이건 브라질과 연결지는 키워드로 너무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아무데나 있는 불량주택지구가 다 파벨라가 아니고 브라질에 있는 불량주택지구만 파벨라라고 해요. 그래서 파벨라라고 하는 키워드는 브라질을 찾아내게 하는 요소입니다.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도요, 최근에 이제 벽화 마을을 조성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또 열심히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하라이나 아프리카의 다양한 지역 분쟁 그리고 저개발의 원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종교적인 다양성. 네, 종교가 매우 매우 매우 매우 다양한 곳이에요. 제가 어떤 이제 공부했던 책에 따르면은요, 수백 개의 부족이 수백 개의 언어와 수백 개의 종교를 믿고 살던 지역이래요. 그런데 이곳이 이제 이슬람교가 전파됩니다. 이슬람교가요, 아무래도 상인이 만든 종교이다 보니까 굉장히 세매 밝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교로 개종을 하라고 이제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그리고 한 손에는요, 이 쿠란을 들고 종교로 개종하면 세금도 깎아줄게 하면서 굉장히 실리적인 정책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부아프리카 지역은 이슬람교가 굉장히 빠르게 전파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남부 지역의 경우에는요, 식민지배의 과정에서 또 크리스트교가 빠르게 전파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출제될 수 있는 요소가 뭐냐? 첫 번째, 바로 점이지대. 우리 점이지대 공부했어요. 두 문화권의 경계가 되는 곳, 이런 곳이 바로 점이지대의 사례였는데, 자, 여기 기역자 모양의 바다예요, 기니만이에요. 여기서 니은자 모양의 나라 찾았나요? 나이지리아입니다.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또 석유 생산량이 가장 많은 나라로 출제된다고 제가 나올 때마다 짚어드리는 나라이기도 한데 분쟁에서도 나와요. 북부 지역은 이슬람교의 비율이 높고요. 남부 지역은 크리스트교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면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 중에 어디가 더잘 먹고 잘 살까요? 그렇죠. 바다를 끼고 있는 남부 지역. 자, 여기도 똑같아요. 유럽인들의 그 식민지배 패턴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유럽보다 더 유럽 같은 유럽을 만들고 싶죠. 자원 개발하고 싶죠. 그런데 내륙 지역은요, 사막이거나 열대우림이거나
개발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산업시설들 그리고 교통망이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다 보니까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 간의 경제적인 차이가 커지게 됩니다. 종교적인 차이와 더불어서 경제적인 차이까지 커지게 되니까 갈등이 뭐 일어나는 거는 불을 보듯이 뻔한 거였겠죠? 그래서 나이지리아의 종교 갈등 하나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수단과 남수단이에요. 제가 이제 올해 저의 커리에서 처음으로 수단을 찾는 방법, 코끼리 그려서 찾는 방법 보여드렸죠. 한번더 보여드릴까요? 요것 때문에 요 강의에서 처음 저를 만나러 온 친구들도 있으니까 수단에 코끼리 이렇게 그리시면은, 네, 아프리카에서 수단 찾으실 수 있겠죠. 제가 장난치는 게 진짜 아니고요. 수단의 수도 하르툼이 코끼리 코라는 뜻입니다. 청나라강, 백나라강 만나는 곳이 코끼리 코처럼 생겼다고 해서. 근데 지금 보니까 수단은 대부분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고요. 남수단은 토속신앙이나 크리스교를 믿는 사람의 비율이 높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족적인 차이, 또 종교적인 차이로 인해서 갈등을 겪다가 국제연합의 개입으로 인해서 분리독립됩니다. 그러면 이제 분쟁이 해결됐을까요? 아니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이따가 우리 분쟁과 관련해서 정리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여기에서 많이 많이 출제될 수 있는 내용 짚어드립니다. 에티오피아예요. 에티오피아는요, 커피의 기원지잖아요. 운명처럼 커피콩 두개딱 겹친 것처럼 생겼어요. 여기가 바로 에티오피아예요. 더 쉬운 힌트 찾아드릴까요? 아프리카에서 소말리아 찾는 방법인데요. 아프리카의 뿔, 시옷자 모양으로 생긴 나라가 바로 시옷 소말리아. 시옷 소말리아. 소말리아예요. 이 소말리아와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에티오피아, 커피의 기원지가 되겠습니다. 이 에티오피아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리스트교의 비율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네. 그 이유는요, 사실 여기에 이슬람교가 창시되기도 훨씬 전에 크리스트교가 전파됐던 거예요. 근데 사실 또이 에티오피아에서는 이슬람교를 박해하지는 않았어요. 이슬람교도들이 박해받았을 때 무함마드가 여기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 동네로 가라고. 이게 이제 오늘날의 에티오피아에 해당되는 곳인데, 그래서 여기서 박해하지 않고 이슬람교도들을 받아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슬람교도의 비율도 상당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슬람교도와 크리스트교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이제 공존을 하고 있는 나라의 사례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에티오피아는 크리스트교의 비율이 높다는 거, 요거 진짜 함정 포인트거든요. 요거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 분쟁의 원인 중에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바로 이거죠. 유럽인들의 식민지배. 네, 그 과정에서 민족 간의 경계 혹은 자연환경의 분포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국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직선의 국경선이 나타나게 되고요. 국가와 국가 간에도 국경선 획정이 잘못되었어라고 해서 갈등이 나타나지만, 한 국가 내에서도요, 여러 부족이 한 나라에 속하거나 한 부족이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되면서 갈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연환경도 굉장히 다양한 곳이에요. 여기는 사하라 사막이 있고요. 여기는 열대 우림이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동아프리카 지구대가 있고 에티오피아 고원이 있고요. 여기는 또 보기소 곡산지 드라켄즈 버거 산맥 있죠? 여기는 아틀라스 산맥 있죠? 이렇게 다양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자연환경, 민족, 인종의 분포를 고려하지 않은 국경선. 그것이 또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학교 시험에서 서술형으로 진짜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이거 잘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르완다 내전은 왜 일어나게 되었느냐? 후투족과 투치족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도요, 이 식민지배를 하던 벨기에가 일부러 이런 종족 간의 갈등을 이용한 거거든요. 그래야지 이들의 진짜 미움은 그 식민지배를 하는 서구 열강에게 향해야 되는데, 이 종족 간의 갈등을 일부러 조장함으로써 그런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그 식민지배 전략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독립한 이후에도 후투족, 투치족 간의 싸움이 있었고, 그것이 안타깝잖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이제 희생이 됐잖아요. 그래서 잊지 말자라고 하는 쿠이브카라는 행진을 하면서 이제는 좀 우리 평화롭게 공존하자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 피난길을 나서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역 분쟁이 계속되게 되면 나타나는 문제가 첫 번째로 정치적인 불안. 그리고 의료나 교육 서비스 다 파괴되고 사회 기반 시설이 부족해져서 연쇄적인 저개발의 늪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인종차별 정책 아파르테이트를 추진합니다. 유럽인들은 여기에서 자신들이 소수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소수자인 우리의 기득권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아,
분리에 의한 발전을 추진하자. 그래서 아파르테이트, 분리에 의한 발전이라는 명목하에 사람을 철저하게 네 가지 계층으로 구분을 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럽인

유럽인들과 유럽인이 아닌 사람들을 차별을 하게 되죠. 이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정당한가요? 정당하지 않죠. 그래서 1994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의해서 이 아파르테이트를 폐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사람들에게 관습적으로 인종차별, 민족에 대한 차별이 남아 있어서 그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아파르테이트는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찾게 하는 아주 전형적인 키워드로 많이 출제가 되는 내용이니까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사실 이런 인류의 아픈 역사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그냥 출제 포인트로만 접근을 하는 것이 뭐 개인적으로는 좀 상당히 슬픈 일이기도 합니다.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더 많은데 여러분들이 좋은 어른으로 크셨으면 좋겠고 하지만 이 강의의 목적상 저의 사리 사욕과 사심은 접어두고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 내일 당장 시험 보셔야 되니까 빨리 수단과 남수단의 분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저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셔서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도 잘 보시고 수능도 잘 보시고 멋진 어른이 되셨을 때 세계 평화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노력을 해주신다면 저에게 굉장히 큰 위안이 될것 같습니다. 자, 수단과 남수단의 분쟁은 또 학교 시험에서 서술형으로 잘 나오는 주제죠.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일단 민족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수단과 남수단 아까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와 진짜 민족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두 번째로 종교적인 차이도 있었단 말이에요. 종교적인 차이 정리해보자면 수단의 경우에는 대부분 아랍계 주민이었고 이슬람교의 비율이 높았고요. 그리고 남수단의 경우에는요 대체로 크리스트교나 토속 종교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자원이 있었어요. 네. 여기에 어떤 자원이 있냐면, 아, 석유가 있었던 곳이, 네. 딱 여기 분쟁 지역하고 거의 유사하죠. 아, 올해 정말 2026년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자원 석유였습니다. 네. 이런 곳들이 바로 석유 자원의 분포, 그 석유 자원의 쟁취를 둘러싸고 또 갈등을 겪었던 지역이구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 가지 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제 식민지 과정에서 만들어지게 된 이제 국가 간의 경계. 그것이 이런 민족의 분포나 종교적인 차이나 자원의 분포를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2011년에 국제연합의 개입으로 인해서 남수단이 수단으로부터 분리독립을 하게 되어 여러분들 지금 기쁘죠? 그러나 갈등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전지대는 여기에 분포하고 있고요. 남수단의 경우에는 독립을 하면서 내륙국이 되었죠. 자, 최근에 내륙국 꼭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 내륙국 남수단 꼭꼭꼭 체크해 두시고. 그래서 남수단의 입장에서는요, 다른 나라로 수출을 하려면 수단을 통해서 송유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수단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송유관을, 이것을 고의로 망가뜨리거나 아니면 밖에 불태우거나 이런 일들이 나타나면서 또 아직까지도 석유 자원의 이용과 수송을 둘러싸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TMI인데요. 에티오피아의 경우에도 내륙국이에요. 이 에리트레아가 또 독립하게 되면서 에티오피아가 내륙국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세계 지도 스케일에선 잘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확대한 지도에서나 보이지. 근데 이런 내용도 또 나왔을 때 어렵게 출제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체크해 주시고요. 아이, 너무 안타까운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우리 식민지배 이야기 하면서 이 유럽인들이 왜 여기를 개발하려고 했을까? 자국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플랜테이션 농장 건설하거나 자원이나 이곳에 있는 에너지 자원들 그리고 플랜테이션 농장의 농산물들 이런 것들 수탈을 하기 위해서였겠죠. 그러다 보니까 교통망도 기형적으로 발달하게 되어 그들이 원하는 광산이나 플랜테이션 농장에서 해안 지역까지 연결하는 이런 기형적인 교통망이 발달하게 되고 그래서 내륙 지역과 해안 지역 간의 격차가 더욱더 커지는 원인이 되게 됩니다. 네, 수에즈 운하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네, 수에즈 운하는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구분하는 지리적 경계이지만 여기 이 수에즈 운하가 또전 세계 물동량의 많은 양이 이곳에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가 또 막혔을 때는 전 세계 물류 대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플랜테이션 자원이 그렇게 많이 생산이 된다냐? 요 기니만 연안 지역을 중심으로 카카오와 초콜릿이 많이 생산이 됐어요. 제가 코트디부아르와 가나 찾는 꿀팁 알려드렸죠. 기니만 연안의 국가들 중에 정사각형 모양의 이 초콜릿 모양으로 생긴 나라가 코트디부아르고 길쭉한 모양의 초콜릿 모양처럼 생긴 나라가 가나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 학교에 진짜 진짜 기특한 친구가 세계지리 공부하는

전국의 다른 친구들하고 이거 꿀팁 공유해달래요. 카카오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 코트디부아르 앞에 초자를 붙이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신박한 생각을 했지? 초코트디부아르. 네. 코트디부아르 앞에 초자 하나를 딱 붙이는 순간 여러분들은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를 많이 생산하는 코트디부아르 까먹을래야 까먹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에티오피아 커피의 원산지이죠. 하지만 오늘날 전 세계에서 커피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에티오피아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이것 또한 식민지배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커피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에티오피아가 아니다라는 것과 함께 에티오피아는 딱 이렇게 커피콩 두 개의 겹친 모양, 그리고 케냐는요, 찻잎 두개 겹친 모양.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커피의 기원지, 그리고 케냐는 차 생산량이 많다는 거, 요거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거 TMI인데 이거 나왔을 때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커피의 기원지이지만 넘버원은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케냐는 차의 생산량이 많은 나라지만 넘버원은 아니다라는 거. 그러면 차의 넘버원은 누구죠? 제가 이또 서사 말씀드렸죠? 전 세계에서 인구 2위의 인구 대국 중국 인구가 14억이에요. 14억이나 되는 인구가 삼시세끼 차를 마십니다. 네, 중국이 전 세계에서 차 생산량 1등인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평가원에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이걸 우리 친구들이 쉽게 기억하게 해줄까 고민 고민한 끝에 만들어낸 밈입니다. 그럼 이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런 나라들을 살펴보면은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세계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농림업의 비율이 높은 나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좀 출제가 될수 있는 포인트가 무엇이 있느냐? 첫 번째,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에요. 너무 나라 이름이 고마워요. 아프리카 딱 남쪽에 있잖아요. 남아공. 남아공에 여러분들 드림카 딱 그려 놓으시고, 여기는 글로벌 자동차 생산 기지, 다국적 기업 자동차 회사들의 대부분의 생산 공장이 여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공업이 발달한 나라예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짜잔. 고기 수폭산지 주변에는 석탄이 많다고 했죠? 여기 드라켄즈버그 산지를 중심으로 석탄이 많이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자원은 또 다음 장에서 다시 또 정리해 드릴 거고요. 네, 그래서 여기 또 살펴보면 차드가 아니고 케냐. 아까 우리 찻잎 두장딱 겹친 것 같다라고 했는데요. 네, 역시 농림업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잠비아도 농림업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나라였어요. 자, 아프리카의 희망, 아프리카의 모범, 보츠와나의 경우에는요, 또 관공업이나 서비스업이 발달하게 됐는데,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그나마 경제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민주주의가 자리 잡은 나라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이지리아는요, 아프리카에서 석유 생산량 가장 많은 나라라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빈부격차가 상당히 큰 나라이기도 하고요. 자, 요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다 정리해봤고, 이제 오늘의 진짜 찐 중요한 내용들, 짜잔, 지도에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석유 생산량이 많은 지역들은요, 기니만 연안. 아프리카에서 여기 기역자 모양으로 꺾어진 곳, 여기가 바로 기니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서 니은자 모양의 나라를 찾으면 그것이 바로 나이지리아이고, 나이지리아 하면 꼭 나오는 키워드가 바로 아프리카에서 인구 1위. 근데 인구만 1위가 아니었어요. 또 모두 1위예요. 네. 석유 생산량도 역시 1위. 요 내용이 가장 많이 출제되는 내용이라고 제가 키워드 계속 적어드렸고, 나이지리아 인구는 2억 명 이상이잖아요.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 또 하나 해드릴까요? 네. 나이지리아가 또 이슬람 비율이 높잖아요. 그래서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 사이에 또 갈등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나이지리아, 이슬람교 잊지 말자. 이슬람교 체크해주세요. 또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것도 우리 학교 친구가 알려준 건데, 이집트 역시 이슬람교의 비율이 높은 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기니만 연안에 있는 나이지리아가 가장 많이 출제되는데요. 여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어떤 나라가 나올 거냐면 앙골라예요. 근데 국토 모양이 딱 이렇게 생긴 국토의 모양이요. 너무 여기에 앙이라는 글자를 쓰기 좋게 생겼습니다. 앙골라예요. 앙골라 여러분들 찾는 거 별거 아니죠? 잘 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첫 번째 석유와 천연가스는 기니만 연안 지역 나이지리아 앙골라 끝났습니다. 자, 그다음에 석탄 우리 학교 친구가 알려준 밈이 있었죠. 네, 고기를 구워 먹어요. 뭐로 구워 먹어요? 석탄으로 구워 먹어요. 그래서 아
고기 수국

석탄지 주변은 석탄이 많이 분포하는구나. 그러면 아프리카에서 고기 석국산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짜잔.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 동부 지역에. 이름도 알아야 되나요? 네. 특히 학교 시험에서는요, 디테일한 부분이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고기 석국산지인 드라, 켄즈, 버그, 산맥이 있고, 고기, 석탄? 그렇죠. 여기는 석탄의 주요 산지이어서 석탄이 많이 분포한다는 것도 남아공의 공업이 발달하는데 또한 가지의 원동력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어디로 가볼까요? 슝. 이제 구리. 아, 진짜 중요해요. 구리. 네, 구리는 여기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잠비아까지 걸쳐서 분포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있으면 이것을 코퍼벨트라고 해요. 코퍼벨트라고. 자, 콩고 민주공화국 밈 들어갑니다. 이거 있잖아요. 선생님들도 많이 헷갈리시는 내용인데, 콩고하고 콩고민주공화국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나라 쓸때 항상 콩고민주공화국이라고 DR 콩고라고 써드리는 이유였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랩입니다. 라임이 너무 잘 맞아요. 자, 콩고민주공화국은 코짜 돌림의 자원이 참 많은데, 코퍼, 구리죠. 코퍼는 구리, 그리고 코발트, 요즘 전기차에 들어간다고 이 코발트 아주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콜탄 스마트폰에 들어가죠. 콩고 민주공화국 코퍼, 코발트, 콜탄까지 코짜 돌림의 자원들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리와 관련해서는요, 콩고 민주공화국이 아프리카에선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온 나라가 어디게요? 바로 그 밑에 있는 잠비아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해서 아프리카 자원 끝. 그 다음에 이제 중남부 아메리카의 자원 또 들어갈게요. 자, 석유하고 천연가스 나왔는데 여러분들 눈을 한번 감으시고. 북부 아메리카에서 특히 미국에서 석유 어디에 많이 분포한다 그랬어요? 무슨 만 연안? 그렇죠. 멕시코만 연안. 슝, 볼까요? 여기 멕시코만 연안 지역. 역시 멕시코에 석유 많이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확인되고 있죠, 여러분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 1등인 나라가 바로 베네수엘라 볼리바르예요. 그런데 이 나라는 석유 매장량이 1등인데 왜 경제난에 처하게 됐나요? 무리하게 석유 생산시설을 국유화하려고 하다가 경제난에 처하게 되어서 베네수엘라 볼리바르에서 콜리비아로 탈출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구리 갈게요. 자, 구리. 딱, 또 구리 중요해요. 자, 슝슝슝. 볼리비아 내륙국 제가 막 나올 거라고 엄청 우겼는데 진짜 작년에 나왔죠. 올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볼리비아는 여긴데요. 볼리비아가 내륙국이 된 슬픈 이야기는요. 칠레와의 전쟁에서 패해서 이 태평양 연안 지역을 빼앗기게 돼요. 그래서 슬픈 볼리비아는 언젠가 우리도 저곳을 되찾을 거야. 해군훈련을 합니다. 그러나 볼리비아가 칠레를 그 이후에 침공하지 않았거든요. 복이 찾아와요. 바로 우유니, 소금 사막 아래에서 리튬이 발견이 됩니다. 네, 그래서 복이 왔어요. 착하게 살아서. 자, 근데 칠레의 경우에는요. 와, 이 동네 구리가 이렇게 많아요. 전 세계에서 구리 생산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바로 칠레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밈이 또 있었죠. 칠레는 구리를 많이 생산한다. 근데 이런 자연 현상이 딱 칼로 잘라서 여기까지 난 구리 여기까지 분포할 거다.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칠레 다음으로 또 많이 출제되는 곳이 바로 있는데 칠레와 맞닿아 있는 페루였습니다. 구리까지 정리했고, 그 다음에 보크사이트는요, 요즘에 뭐 학평, 모평 수능에서는 거의 출제되지 않기는 했는데요. 열대기후 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알루미늄의 원료가 되는 그런 광물 자원이에요. 그래서 열대기후 지역에 많이 분포한다. 그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정말 잊을 수 없는, 우리 큰 소를 그리면 브라질인데, 브라질은 또 국토 대부분이 순상지에 해당하고요. 이 순상지는 또 시원생대에 형성된 곳이에요. 시원생대에 형성된 안정육계에는 주로 철광석이 많이 분포한다. 우리 공식처럼 공부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은 철광석이 많이 분포하고 우리는 이런 나라들을 잘 알아야 돼요. 철광공업이 발달한 나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어려운 내용들이 이제 사실 이제 끝났고요. 그러면 이렇게 좀 특정 자원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는 건강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구리 생산량에서 와. 칠레, 콩고민주공화국, 페루, 멕시코, 잠비아가 차지하는 비율 보니까 어마어마하죠. 근데 문제는요, 이런 나라들이 특정 자원의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리 가격이 높아지면 경제가 호황이겠지만, 구리 가격이 떨어지면 경제난에 처하겠죠. 자, 철광석의 경우에도요,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역시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동네에 철광석이 많이 분포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합의를 통해서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느리지만 천천히 발달하고 있는 나라가 되겠고요. 그리고 코발트 콩고민주공화국이 압도적이죠. 제가 왜 아까 랩처럼 밈으로 정리해드렸는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또 여기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에 와, 이 나라의 수출 품목에서 커피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죠. 대부분 이런 농산물 중심이다 보니까 부가가치가 낮은 거예요. 또 보츠와나의 상품 수출 구조, 와, 여기 다이아몬드가 대부분이고요. 나이지리아의 경우에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자원 가격이 높아지면 이익이 높아지겠지만 자원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경쟁 안에 처할 수 있는 취약한 경제 구조라는 거. 그리고 빈부격차, 또 아동 노동 착취, 불공정한 무역 구조 이런 것들이 또 서술형으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또 자원 개발에 따른 환경 문제. 지금 보다시피 네. 광산 개발 혹은 농장 목장 개발을 위해서 열대림이 이렇게 대규모로 파괴가 되고 있고요. 또 석유를 시추하고 개발하는 시설들이 상당히 노후화되다 보니까 이렇게 석유가 새어 나와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한 내용들 가지고 문제 풀어볼 건데,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 또 가장 혼자 공부했을 때 함정에 빠지는 부분이 자원 파트라서 저랑 같이 중남부 아메리카 한 문제, 그리고 아프리카 한 문제 풀어보면서 우리가 공부했던 치트키 그대로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구리 석유 철광석 중에 하나라고 했고요. 그러면 구리는 어디에 많이 있더라? 맞아요. 칠레 구리. 그밈 그대로 적용되고 있죠? 칠레 구리.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칠레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면, 아, 이것은 구리로구나. 그래서 씨가 구리라는 거 알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석유예요. 석유는 어디에? 멕시코만 연안에, 그리고 어디에? 전 세계 석유 매장량 1위! 맞아요. 바로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그래서 이두 나라에서 많다라는 걸 통해서 A는 석유다라고 하는 걸 알았고요. 그 다음에 철광석은 어디에? 시 원생대에 형성된 안정육계. 그럼 안정육계는 어디에? 이렇게. 우리 정말 소를 몇 마리 찍으리는 거예요. 브라질이 정말 안정육계 순상지가 넓게 분포하는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브라질에서 많이 분포하는 자원이라고 한다면 B 철광석이겠구나. 이렇게 빠르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치트키로 다 해결되죠. 그럼 이제 선지 같이 볼게요. 기억. A는 화석에너지요. 맞습니다. 화석에너지 자원은 석유, 석탄, 천연가스죠. 그다음 니은, B는 신생대 지층에 주로 매장되어 있다. 이거 아니죠, 여러분들. B는 철광석이었고, 철광석은 시원생대에 형성된 안정육계에 주로 매장되어 있다. 신생대 지층에 주로 매장된 건 여기 있는 셋 중에서요, 석유 혹은 판의 경계부에 위치한 나라에서 많이 생산이 되는 구리와 같은 자원들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디귿, C의 2023년 최대 생산국은 아프리카에 위치한다. 네. 구리에 2023년 최대 생산국 어디라고요? 칠레? 구리.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었습니다. 그 다음, 리을. A는 C보다 국제 이동량이 많다. 그렇죠. 네. 지금 그래서 석유가 대란인 거예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전 세계 석유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해서 우리 동네 주유소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국제 이동량이 그만큼 많고 우리 생활에 직격탄이 되고 있는 자원이죠. 그래서 한 문제 더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4쪽에 기본 문제 8번이고요. ABC는 구리 다이아몬드 석유 중에 하나래요. 그럼 제일 쉬운 다이아몬드부터 찾으러 갈게요. 자, 여기 제가 아, 참, 이 나라는 생긴 모양 자체도 다이아몬드처럼 생겼다라고 말씀드렸죠. 보츠와나거든요. 보츠와나에 많이 분포한다라는 걸 통해서 B는 다이아몬드군. 바로 찾았죠. 그 다음에 어떤 거였어요? 구리였어요. 근데 이 동네에 있죠. 여기.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잠비아 사이에 얼마나 많이 분포하면 여기 코퍼 벨트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C는 구리라는 걸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석유였는데, 기역자 모양의 바다 기니만, 니은자 모양의 나라 나이지리아, 그리고 앙골라, 이런 나라에서 많이 생산된다고 했죠. 그래서 기니만 연안에 많이 분포한다. A는 석유다.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1번부터 같이 해결해 볼게요. A는 석유화학 공업의 주원료로 이용된다. 너무 맞는 설명이었어요. 1번 정답. 그 다음에 2번. B의 2023년 아프리카 내 최대 생산 국가는 나이지리아이다. 라고 하기에는요, 여러분들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봐요, 한번. 자, 나이지리아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키워드 뭐라고요? 아프리카에서 인구 1위고, 석유 1위고, 이 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 다 석유였는데, 그쵸? 그러면, 다이아몬드와 관련해서 가장 엄청난 나라 어디였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0: 이거 봤잖아요. 네, 다이아몬드 보츠와나가 전 세계의 다이아몬드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20% 가까이였습니다. 그래서 슝슝슝 다시 돌아와서 이번은 옳지 않은 선지라는 걸 오늘 공부한 내용들 바탕으로 해결할 수가 있었고요. 3번 신은 귀금속립 및 보석류에 해당한다. 여러분들 구리반지 가지고 싶어요? 안 가지고 싶어요. 귀금속과 보석류에 해당하는 것은 다이아몬드였지 구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구리는 어디에 주로 이용이 되냐? 전선으로 많이 이용이 돼요. 그다음 4번. 비는 A보다 수단과 남수단 간의 자원 분쟁과 관련이 깊다. 자, 그래서 한번 우리 지도 확대해서 수단과 남수단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수단 어딨지?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코끼리 옆모습 모양의 나라를 찾으면 그게 바로 수단이었고요. 이 수단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나라가 남수단이었는데, 아, 공교롭게도 이 수단과 남수단의 접경 지역에 어떤 자원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석유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국경선 획정을 둘러싸고도 갈등이 있고요. 남수단의 입장에서는 내륙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걸 수출하려면 수단을 통해서 송유관을 이용해야 되는데, 수단이 여기를 파괴하거나, 그러한 것들이 아직까지도 갈등이 되고 있다 그랬죠. 결론적으로 수단과 남수단의 자원 분쟁과 관련이 있는 것은 B,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A, 석유였어요. 그 다음에 5번. C는 A보다 단위 무게당 가격이 비싸다. 여러분들 구리가 비쌀까요? 다이아몬드가 비쌀까요? 너무 당연한 질문인가요? 네, 당연한 선지니까 여러분들도 당연히 잘 맞히셨겠죠? 네, 다이아몬드가 더 비싸요. 그래서 5번은 옳지 않은 선지가 되겠습니다. 와, 우리 이렇게 또 오늘 짧은 시간 동안에 사하라이나 아프리카, 그리고 중남부 아메리카 지역과 관련된 출제 포인트 다 정리했고요. 이제 남은 강의는 딱 하나예요. 평화와 공존의 세계. 이것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면 진정한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남은 마지막 강의도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실 거죠? 다음 강의도 잘 따라와 주실 거라고 믿고 저는 먼저 가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달콤한 지구학의 세계로 초대할 한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14강이 되겠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무엇을 들어갑니까? 라고 했을 때, 자, 주제부터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도 이 친구 등장해서 똑같아요. 우리 은하와 우주의 구조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번 시간에는 여기 1번 있죠. 이 천체의 거리 여기만 탁 떼내서 이제 생각했다면 이번 시간, 다음 시간에는 이 다음 겁니다. 자, 이 다음 거. 우리 은하의 구조. 성감 물질, 우리 은하의 회전과 질량, 이렇게 이제 들어갔는데, 오늘은, 뒤에 있는 2, 3, 4, 5를 다 할 건 아니고요. 2번하고 3번 정도까지만. 자, 여기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렇다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하 구조하고 성감 물질 이야기 이제 등장하는데, 은하 구조 일단 볼게요. 상계성단, 구상성단 있고요. 우리 은하 발견 있고요. 우리 은하의 모습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를 다룰 거예요. 근데 발견

태어나고 모습은요, 누가 우리 은하를 발견했어? 이거 뭐, 우리가 저기 우리 은하 속에 살고 있는데 이 발견이 무슨 소용입니까? 라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 은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은하의 모습을 알 수가 없어요. 잘. 이게 조금 힘들어요. 그죠?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많은 별들 무리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걸 이제 누가 발견을 한 거겠죠. 그죠? 그런 거. 약간은 역사적인 내용들이 등장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결과 나중에 이제 밝혀졌다면 그 결과 우리 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게 이제 3번에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찌 보면 좀 중요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상계성단과 구상성단이고요. 이걸 구분을 지어야 될것 같아. 자, 그래서 구분을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계성단과 구상성단을 이렇게 이제 구분 지었는데, 둘다 성단이요. 별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자, 수백, 수천 개의 별들이고요. 수만, 수십만 개의 별들이에요. 그러니까 상계는 개수가 좀 적죠. 그래서, 모여 있는 모습들이 좀 흩어져 있는 모습들이에요. 이게 상계. 구상성단이라고 하는 거는 별이 많이 모여 있죠. 그래서 구형의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나이들이 여기가 젊고 많고 차이도 있고요. 그래서 구성하는 별들을 보면은 고온의 푸른 별과 저온의 붉은 별들 이렇게 이제 등장하게 되겠습니다. 자, 상계성단과 구상성단은 이렇게 이제 나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앞에서 뭐색 등급도 같은 것들을 살짝 봐서 아시겠지만 성단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별들이 있었어요. 아래에 있는 주기성들은 수명이 되게 길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자, 그런데 아래에 있는 별들은 색지수 값이 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붉어요. 위에 있는 별들은 어때요? 푸르른 별들이에요. 이 왼쪽, 요 영역은 푸르고 밝은 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상계성단은 나이가 젊어. 태어난 게 이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별들도 남아있는 게 상계성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푸른 별, 이렇게 푸르게 보이는 거고요. 구상성단 같은 경우는 나이가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별들이 푸르고 밝은 별들이 남아있지 않고요. 이쪽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밝고 붉은 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저온의 붉은 별, 이렇게 이제 되는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상계성단과 구상성단은 이런 차이가 있는 거를 뭐 해야 되죠? 기억해 두셔야죠. 개수, 나이, 온도, 색깔. 자, 이런 것들이 뭐 해야 된다고요? 구분이 촥 돼야 돼. 어떤 성단이 있는데 좀 푸르른 것 같아. 그럼 뭐예요? 상계성단이라고요. 어떤 성단이 있는데 동그란 모양인 것 같아. 구상성단이에요. 어떤 성단이 있는데 나이가 좀 많은 것 같아. 예? 구상성단. 이렇게 이제 구분을 지으라고 두 개가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상계성단, 구상성단에서는 이색 등급도가 조금 중요한데요. 색 등급도를 살짝 등장 한번 시켜볼게요. 자, 두 친구입니다. 하나는 상계성단이고 하나는 구상성단이에요. 자, 왼쪽이 플레이아데스, 오른쪽이 M3라고 하는 구상성단이고요. 아까 살짝 얘기해드렸듯이 이 아래쪽에 있는 애들이 주기혈성들이에요. 그래서 원래 배치가 이렇게 쭈르륵 하고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 있죠. 근데 여기만 좀 아닌 듯한 느낌이 들고요. 여기는 마찬가지 아래에 있는 이 별들은 주기혈성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배치는 쭉 가는 게 많은데 상당히 많이 오른쪽으로 벗어나 있죠. 그죠? 이런 게 구상성단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계성단과 구상성단을 대표하는 두 개의 성단이에요. 그래서 이 모습을 조금 기억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뭐냐면 상계성단은 주로 이렇게 생겼구나. 구상성단은 뭔가 이렇게 생겼구나. 상계성단은 그냥 이쪽 라인에만 있는 것 같고요. 구상성단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이렇게 이제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런 차이가 있고요. 여기다가 선생님 표준 주기를 한번 살짝 겹쳐볼게요. 절대 등급 있는 거 있었죠. 색지수 동일하게 우리 앞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저번 시간에 겹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친구를 요렇게 겹쳤어요. 자, 겹쳐서 이걸 이제 분석하는 거예요. 자, 색지수가 동일하게 겹쳐놨거든요. 플레이아데스는 거의 어때요? 거의 다 맞아떨어져요. 요 친구 어때요? 이렇게 하는데 요런데 이제 주기혈성 없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떤 개념이 이제 하나 등장하냐면 우리가 앞서 저번 시간에는 거리를 구했어요. 뭐 했냐면 지금 선생님 표준 주기혈하고 그다음에 성단의 색 등급도하고 겹쳐놨죠. 그러니까 이게 주기혈성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선을 그냥 좌우로 하나 딱 그을게요. 그럼 여기 하나 보이시죠? 자, 요 친구. 원래 이 친구가 한 4등급 정도 절대 등급 나와야 되는데
왼쪽 보세요.

겉보기 능력은 10등급 정도 나온 거예요. 주기율성이. 요 친구 한번 보세요. 원래 한 6등급 정도 나와야 되는 주기율성인데 12등급 정도 겉보기 등급이 나온다고. 이렇게 겹쳐보세요. 원래 한 2등급 정도 되는 절대 등급 나와야 되는데 8등급 정도 나온다고요. 한 6등급 정도 차이 나죠. 그래서 거리 구할 수 있다고요. 6등급 차이 나니까 거리 지수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고요. 여기도 한번 보세요. 이런 친구들 말고요. 주기율성인 친구들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선을 그어주세요. 대략적으로 한 4등급 정도 나와야 되는 친구가 한 20등급 정도 나온다고요. 거리지수가 16 정도 나오죠? 그렇게 이제 거리를 구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번 단원에서는요, 이번 단원에선 거리 말고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기 있죠? 예, 여기. 주기율성이 이제 이탈해 가는 위치를 찾아주는 거예요. 주기율성을 이탈해 가는 그런 위치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전향점이라고 부를 거예요. 전향점 아래 있는 애들 주기율성, 전향점 아래 있는 친구는 주기율성. 요렇게 이제 갈 거니까 주기율성. 요렇게 이제 보시는 거고요. 여기 전향점 위쪽에는 주기율성이 없어요. 전향점에 해당하는 주기율성 별의 수명 있죠? 전향점에 해당하는 주기율성의 수명 있죠? 자, 주기율성이라고 하면 여기는 수명이 짧고 수명이 점점 길어져요. 이렇게 길어져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수명 정도가 플레이아데스의 나이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주기율성의 수명이 M3의 나이예요. 이렇게 파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보다 수명이 짧은 주기율성들은 이 성단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쵸? 왜냐하면 성단의 나이. 생겨나서 얘네들 수명보다는 길게 지난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한요 정도 수명까지. 이 친구 이제 막 떠나갈 것 같거든. 그래서 성단의 나이를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전향점에 해당하는 곳이 낮은 곳일수록. 자, 절대 등급으로 보세요. 절대 등급으로 보세요. 낮은 곳에 있을수록 이 친구가 나이가 많구나라는 거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전향점이 아래쪽에 있을수록 전체 성단 대비 남아있는 주기율성의 수가 적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요게 이제 뭐냐면 상계 성단과 구상 성단 이야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요, 상계 성단과 구상 성단을 구분 지으세요가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우리 은하를 발견하는 거를 들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은하를 발견하게 되는데, 자, 요렇게 생긴 거는 이 모습만 그냥 한번 잘 보세요. 자, 이게 뭐냐면 허셜과 캡테인이라는 분이 이야기를 한 건데 그냥 약간은 통계적인 방법, 관측적인 방법, 밝은 별은 가까이 있겠구나 요 정도로만 하는 거예요. 별들의 우리 주변에 별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분포되어 있어라는 걸 이제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허셜은 태양이 중심에 있어. 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캡테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은하의 중심, 별들의 중심이 있는데 거기서 약간은 벗어나 있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크기도 좀 달라요. 크기도 여기가 좀더 큽니다. 자, 이런 이제 차이점이 있다라는 정도가 되는데 은하의 발견에서 일단은 조금 더 중요한 분은 셰플리라는 분이에요. 자, 뭐냐면 여기 점들 보이시죠? 이 점들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뭔가 거리를 조사한 거야. 우리 태양은 지금 여기 있어요. 원점에 있는데, 우리 태양에서부터,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이 분포를 조사했는데, 과연 누구인가요? 라고 했는데, 방금 우리 배웠죠. 구상성단이에요. 구상성단까지 거리를 막 구한 거야. 그랬더니 분포가 요렇게 나오고요. 이 분포의 중심이 바로 누구? 은하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 그러면 허셜 캡테인에서 캡테인이랑 비슷한데요 라고 하는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냥 별들의 어떤 통계적인 분포, 오 저기에 있다, 통계적인 어떤 방법을 써서 정확하게 저기 거리가 몇 파세기야 이런 느낌보다는 밝으니까 가까이 있겠군 이런 정도를 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실제 거리를 구한 거야. 실제로. 그래서 이런 분포가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줌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태양계가 은하의 중심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셰플리 기억해 두세요. 누구를 이용했다고요? 구상성단을 이용했다고요. 실제로 거리를 구했다고요. 거리를 구했어. 그랬더니 결과가 우리 태양계가 은하의 중심이 아니었어라고 되는 겁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아,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다라고 계속 고대 때부터 생각해 왔잖아요. 지구가 중심이겠구나라고 생각하다가 나중에 누구? 태양이 그래도 중심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것도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의 뭐라고 해야 될까? 인간 중심적인 이런 사고방식이 점점 깨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셰플리에서 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자, 구상성단을 이용했다. 중요한 건데 하나 더. 자, 거리를 구하는데 구상성단을 이용했죠. 성간소강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게 중요해요. 자, 성간소강은 이게 성간물질 할때 이야기를 할 거예요. 뭐냐면 말로만 살짝 들어보면 성간 뭐예요? 별들 사이에 물질들이 있는데 그 친구가 별빛을 어둡게 만들어 버려요. 이거를 고려할 수 없었어. 못했다라기는 것보다는 고려할 수 없었던 거지. 왜냐면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원래 크기를 크게 추정하게 돼요. 어떤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걸로 거리 측정한 거 맞죠? 뭐 여기 별이 하나 있어? 라고 하면, 저기 겉보기 등급이 이만큼이구나. 측정을 하는 거예요. 빼기. 그 다음에 절대 등급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변광성이 있으면 변광성 이런 걸로 추정하게 되죠? 그러면 추정하는데, 아까 선생님이 추정하는 방식 자체는 상당히 좀 정확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뒤에 값은요, 좀 정확한 값이에요. 비교적. 그런데, 요 친구 있죠? 요 친구가 이렇게 와서 어두워지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그건 거리 때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간에 물질들이 얘를 어떻게 했다고요? 뭐 흡수해버리거나 산란시켜버리거나 하면서 조금 더 어둡게 만들어버렸다. 추가적으로 더 어둡게 만들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내가 생각해야 되는 그 거리보다도 더 멀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훨씬 더 어둡게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나오면서 이 빛의 양을 100분의 1로 줄였다고 생각해보세요. 거리 때문에 100분의 1이 준게 아니라 그냥 이게 성간 물질 자체가 어두워지면서 100분의 1을 줄여버린 거야. 거리 효과에다가 이제 플러스해서 100분의 1더 줄여버린 거지. 그러면 거리가 10배, 원래 거리보다 더 멀리, 뭐 10배, 이렇게 측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셰플리는 성간소강을 고려하지 못했다. 따라서 은하의 크기를 크게 측정하게 됐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상계성당, 구상성당, 우리 은하의 발견까지 살짝 들어왔을 때, 상계성당, 구상성당 구분 짓는 거 중요한 거고요. 우리 은하 발견에서는, 셰플리라는 분이 이런 일을 했구나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 은하의 모습이에요. 우리 은하의 모습은 나선 은하고요. 중심부가 길쭉한 모습을 가지는 막대 나선 은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책에서는 막대 구조가 잘 보여 있지는 않은데, 자, 중앙에 이렇게 볼록한 부분 있죠? 이게 동그란 모양이 아니라 위에서 이렇게 보면요. 옆에서 보면 동그랄 수도 있어요. 위에서 이렇게 보면 좀 길쭉하게 늘어져 있어요. 막대 구조가 돼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이 명칭들만 한번 잘 기억해 줄게요. 중앙에 있는 친구 뭐라고요? 이걸 중앙 팽대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주변에 있는 친구, 여기를 뭐라고 해요? 은하 원반이라고 하고요. 이 원반상에 이런 나선 팔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 은하는 나선 팔을 가지고 있는 나선 은하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위아래 빈 공간이 있죠. 그죠? 이빈 공간에 누가 있다라고 하냐면 이걸 헤일로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위치가 아니라 여기 있는 동그라미, 이 구역, 아래에 있는 구역을 헤일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헤일로는요, 좀 투명해요. 그래서 빛이 그냥 뚫고 들어와요. 여기를. 뚫고 들어옵니다. 원반상에는 물질들이 많아서 원반상에서, 자, 원반상에서 출발한 빛이 우리 태양까지 오기가 조금 힘든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태양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빛이 출발해서 우리 태양까지 오기가 조금 힘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은하의 일단 큰 모습이야. 중앙 팽대부가 있고, 원반이 있고, 원반 속에 나선팔도 있죠? 헤일로도 있어요. 자, 위에 이런 점들이 조금 찍혀 있죠, 그죠? 이 친구들이 구상성단이에요. 구상성단하면 혹시 바로 앞에 생각나는 분 있어요? 은하 발견하기, 그렇지, 셰플리. 그러니까 구상성단은 어떻게 분포하냐면요, 우리 은하에 좀 골고루 분포해. 헤일로에도 중앙 팽대부도 분포하기 때문에 우리 태양계에서요, 구상성단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위치와 거리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하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었던 거예요. 구상성단이고요. 그렇다면 저기 상계성단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골고루 분포한다라기보다는 우리 주로 원반상에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상계성단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은하의 크기 보게 되면요. 한 30킬로파섹 정도의 지름을 가지고 있어요.
몇 광?

10년입니까? 빛으로 달리면 한 10만 년 정도 달려야 되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태양은 중심에서 약 8.5km 파세 정도에 떨어져 있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중앙핑계부죠. 이 두께가 한 4km 파세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 은하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니까 앞서는 상계성당, 구성성당 비교하는 정도. 발견에서는 셰플리라는 분이 구상성단을 가지고 구했는데 성관소강을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래보다 크게, 지금 30킬로파스보다 크게 측정하게 됐다. 그리고 우리 은하의 모습은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이름들을 잘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우리 은하의 구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관물질 이야기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성관물질에서 해야 되는 이야기 조금 더 많을 것 같아. 뭐냐면, 자, 성관물질, 성관소강, 적색화, 성운 이야기 나오는데 성운 이야기는 살짝 제외하겠습니다. 성운 제외하고요. 성관물질, 소관, 적색화.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보고 싶은 거야. 자, 일단 성관물질은 성관이야. 별들 사이에 있는 물질이고요. 누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우주 탄생 초기에 딱 만들어진 친구야. 소소헬륨이죠, 그죠? 대부분 수소는 그냥 우리 빅뱅 때 거의 그냥 대부분 다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헬륨도 마찬가지 그때 대부분 다 만들어졌고 뭐 일부는 별 내부에서 핵합성으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일단은 대부분은 99%는 성관 기체예요. 수소 헬륨이에요. 나머지가 성관 티끌이에요. 수소 헬륨 제외하고 나머지 물질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걔네들이 좀 응집이 되고 응축이 되어서 어떤 좀 사이즈가 있는 크기 즉 성관 기체보다 상당히 큰 크기를 가지고 있는 물론 우리가 보면 되게 작은 거지 그런 크기를 가지는 입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우리 지구에 많은 친구들 뭐 규산염 물질이라든지 혹은 H2O 물이라든지 혹은 흑염 탄소 같은 그런 입자들이 이렇게 좀 응집이 되어 있는 친구가 성관 티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일단은 성관 물질의 대부분은 누구다? 성관 기체입니다. 수소 헬륨이에요. 1%의 정도의 질량이 성관 티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소관과 적색화라는 말이 나타나게 되는데 살짝만 보자면 어두워져요, 붉어져요예요. 누가 이런 역할을 합니까? 라고 하면 성관 티끌이 주로 이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성관 티끌이 이 역할을 하는구나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보세요. 자, 성관소강은 성관 티끌에 무엇? 흡수와 산란. 자, 기체보다는 티끌이에요. 흡수와 산란을 하고 어두워 보인다라고 되죠. 자, 그래서 요식 보이세요? 자, 보세요. 여기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게 있죠. 그죠? 이게 뭐냐면 소광을 보정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요 친구 괄호 이렇게 딱 칠게요. 겉보기 등급에서 A를 뺐어요. 자,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원래 겉보기 등급이어야 돼요. 원래 겉보기 등급. 원래 겉보 등급. 그런데 우리가 요거를 뭐한 거예요? 관측을 한 거죠. 자, 관측을 했더니 커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커졌어? A만큼 커졌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관측을 한 거예요. M하고 관측. 관측을 한 거니까 이제 소광 효과가 들어간 거야, 지금. 성관 티끌이 막 흡수 산란시키면서 어둡게 만들어버려서 12등급이 되고 버린 거야. 자, 12등급이 됐대. 근데 내가 뭐 저기 세피드 변광성이 있어가지고요. 반짝반짝반짝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절대 등급을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소광이 있다라고 해서 변광하는 주기가 바뀔 것 같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 등급 정확하게 측정이 돼요. 했더니 5등급이 나온 거야. 자, 그러면 자, 보세요. 관측에서 요 친구를 뺐더니 얼마가 됐습니까? 7이 됐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아마 풀어서 구해보시면 한 얼마 정도 나나? 한250 파섹 정도 나오겠네. 이 정도 이제 거리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자,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게 커진 값이잖아요. A. 소광 보정해. 값이 2등급 정도래. 2등급. 그러니까 이게 값은 다 등급이야. 등급, 등급, 등급이에요. 자, 2등급 정도래.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해볼게요. M 관측. 사실 너는 12가 아니라 2가 커졌다며.

이런 거예요. 절대 등급 이렇게 이제 하는 거야. 그럼 얼마예요? 이번에 5가 나오죠. 백파색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값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소광이 일어나게 됐는데 내가 소광 보정을 하지 않으면, 선관 소광 양을 내가 보정하지 않았다면 거리가 많이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한 250파색 정도 나오는 거야. 근데 사실은 얼마라고요? 한 100파색 정도 된다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소광이라고 하는 건 이런 이야기. 어두워졌다. 그래서 나는 뭘 한다고요? 보정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거고요. 멀리서 오면 올수록 이 A값, 보정해 줘야 되는 값은 더 커질 거예요. 한 2등급 정도만 어두워졌다라고 생각했는데 뭐좀더 멀리 가게 되면 3등급이 될 수도 있고 4등급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아시겠죠? 자, 요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선관 적색화는 붉어져요라는 거예요. 자, 붉어지는데 왜 붉어지는지를 이야기를 잠시 한번 해볼게요. 선관 티끌이에요. 이 친구도 선관 티끌이 있는데 지나가게 되면 파장이 짧은 파란 빛을 산란을 잘 시켜요. 아, 무슨 말이냐면 여기 선관 물질들이 있단 말이야. 요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에 파란 빛이 지나가요. 파란 빛은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셉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지나가요. 쓱 지나가. 지나가. 좀 굵게 그릴게요. 이렇게 지나가려고 해요. 근데 지나가다가 요 라인을 통과해서 가니까 얼마 안 지나가요. 그러면 지나가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얇아졌어요. 자, 이 선의 굵기를 좀 빛이 세기라고 할게요. 빛이 세기.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얇아진 거야. 그럼 이 얇아지는 동안 그 나머지 빛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빛이 흡수되거나 산란이 돼버려. 파란 빛이 계속 산란이 잘 돼요. 산란이란 얘기는 가다가 이렇게, 저렇게, 요렇게 간단 얘기예요. 온 사방. 흩어버리게 돼요. 이렇게. 산란시킨다. 이게 이제 뭐냐면, 파란 빛이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자, 이 라인, 별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별빛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원래보다 푸른색이 적게 보인다고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근데, 붉은 빛은 거의 그대로 들어와요. 물론 어두워지긴 하죠. 어두워지는데 큰 변화 없이 그냥 좀 과장해서 그리겠습니다. 하나도 변화 없이 들어왔어라고 얘기할게요. 요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원래는 여기서 내가 만약에 관측을 했다면 뭐 파란 빛, 빨간 빛 비슷하게 들어와서 뭐 어떤 특정한 빛, 뭐 흰색이 보이든 뭐 이렇게 보였겠죠, 그죠? 자,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파란 빛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야. 상대적으로 붉은 빛이 너무 강해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붉게 보인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붉어진다라는 뜻은 색지수 자체가 커진다라는 뜻이에요. 저온으로 보인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즉, 우리 색지수 자체가 원래 어떤 고유한 색지수가 있어요. 이 고유한 색지수보다 커져 버릴 거야 라는 뜻이 바로 선관 적색화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별을 봤을 때, 여기서 오는 별을 봤을 때, 원래보다 붉게 보이네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얘를 보지 않고요, 이쪽을 보는 거야, 이쪽에. 이쪽은 별빛 안 들어오는 데죠? 근데 산란된 빛들이 나한테 도달할 수 있다고요. 별빛이 요렇게도 진행할 거고, 요렇게도 진행할 건데, 여기서 산란된 빛이 나한테 들어오게 되겠죠? 이런 거니까, 여기 뿌옇게 푸르게 보이네라고 하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게 이제 밑에 성운 중에서 반사 성운이 이런 친구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선관 적색하고요. 우리 색초과라고 하고 지금 얘기한 게 있었죠, 그죠? 저요 친구예요. 자, B 빼기 B는 색지수고요. E를 붙이면 이제 초과됐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얼마만큼 고유한 색지수에 비해서 이렇게 커질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색지수 한번 생각해 봐요. B 빼기 V가 예를 들어서 원래 어떤 고유한 색지수가 0.65였대. 이렇게. 0.65 혹은 68 정도가 이제 우리 태양 정도 되는 별의 색지수예요. 자, 원래 이런 별, 노란색 별이었는데, 통과하고 났더니, B 빼기 V. 자, 이건 이제 관측을 한 거예요.

관측을 했더니 0. 얼마라지? 8로 할까? 80 이렇게 할게요. 커진 거야. 요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E의 B 빼기 V는 뭐예요? 관측값에서 고유값을 빼세요라는 뜻이거든요. 얼마예요? 플러스가 되고요. 0.15 정도가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뭐냐면 색초과라고 하는 값이고요. 자, 근데 이런 값이 어떤 값인지 잘 봐요. B 빼기 V죠. 이게 뭐 하는 거였어요? B 필터로 본 등급이에요. V 필터로 본 밝기 등급이에요. 등급 빼기 등급이니 얘도 등급이죠. 얘도 등급이고요. 얘도 등급이고요. 얘도 등급이고요. 밝기 등급. 얘도 밝기 등급이. 생각해보니까 지금 우리가 소관과 적색화를 하면서 다 등급값이 나왔어요. 그러면 보세요. 진하잖아. 첨가물질이 진해요. 어두워지죠. 첨가물질이 많을수록 더 많이 어두워질 거고요. A 값 커질 거고요. 첨가물질이 많을수록 점점 산란을 더 많이 할 테니 더 색지수, 즉 색초과 값 자체가 커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A 값과 B 빼기 V, 색초과 값 모두 등급인데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냐면 서로 비례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비례를 해요. 그래서 간혹 문제를 보게 되면요. 어떤 자료를 해석해서, 그 다음에 이 값이 몇 배에 해당하는데 자료를 주고, 그 다음 밑에 문제를 푸세요. 이런 형태가 이제 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자, 선관소관과 선관적색하고요.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숫자가 등장하거나 하는 곳이 바로 소관, 적색화, 그 다음에 우리은하 구조에서 산계성당, 구상성당, 거리지수, 거리구하제세요, 전향점 위치, 색지수 주면서 찾으세요, 막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숫자들이 등장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문제들 좀 보면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예요. 2번 문제는 성단이에요. 자, 성단 구분 지으세요라고 하는 거고요. 산계성당과 구상성단입니다. 자, 옳은 거 골라주세요라고 했으니까 볼게요. 산계성단을 구성하는 별의 개수, 자, 산계성단이라고 하지 않았네. 성단을 구성하는 별의 개수는 가가 적어요. 3개 구상이니까. 그러니까 가가 나보다 적은 거 맞고요. 성단을 이루는 별의 평균적인 나이, 상계성단 젊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가가 많은 거 아니에요. 자, 요거는 뭐예요? 알면 푸는 거고 모르면 못 풀어요. 여기서 푸르다 불다도 좀 기억해 주세요. 흑백이긴 하지만 상계성단은 푸르고요. 구상성단은 붉은 거야. 자, 성단 내 주결성의 수입니다. 질량이 태양보다 작은 저기결성의 수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성단의 색 등급도를 딱 그려주시고요. B 빼기 V. 자, 그리고 선생님 여기다가 절대 등급을 쓸게요. 표준적인 주계열을 딱 주겠습니다. 표준 주계열. 자, 그럼 태양이 어디쯤 있냐면 여기쯤 있어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산계성단이 있어라고 했을 때 요렇게 가서 이렇게 돼요. 자,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성단 내의 주기열성의 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값을 분모해 두시고요. 질량이 태양보다 작은 주기열성.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태양부터 여기까지가 질량이 작은 별이에요. 여기 개수분의 여기 개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분모, 분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산계성단은요, 어느 정도냐면요, 산계성단은 이렇게 가서 태양 정도쯤에서 이렇게 올라가요. 태양 수명이 100억 년 정도거든요. 산계성단도 100억 년 정도 돼요. 그럼 한요 정도 돼요. 100억 년보다 작은 게 있겠지. 80억 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기 전체 주기열성분의 태양보다 작은 거? 오, 이 친구가 크다. 그죠? 나가 크다고요. 나가 크다. 그러니까 요거 D급 같은 경우는 요 그림을 잘 그려 보시면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맞아요. 기역 디귿이고요. 답은 3번 하시면 돼요. 다음 문제도 볼게요. 2점 테스트 4번 문 한번 볼게요. 이번에 누가 나오냐면 전향점에 위치한 별, B 필터에서의 겉보기 등급, V 필터에서의 겉보기 등급입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B 빼기 V 해주세요. 자, 일단 문제부터 읽고요. 3번, 4번이죠. 표는 성단 가나에서 전향점에 위치한 별의 B 필터에서 겉보기 등급과 V 필터에서의 겉보기 등급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 골라주세요라고 했으니까, 자, 성단에서 전향점에 위치. 전향점이라는 게 이런 거였어요. 자,
자, 이렇게 있을 때 성단들이 이렇게 찍혀요. 별들이. 근데 우측으로 싹 꺾여요. 진화를 오른쪽으로 할 거거든요. 이게 색지수예요. 자, 이거 겉보기 등급. 그럼 표준적인 주결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있어야 되나요? 거의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럼 전향점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그쵸, 주계열을 이제 떠나가는 위치를 전향점이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알아야 돼. B 빼기 V 했을 때 하나가 빼세요 0이에요. 빼세요 얼마예요? 플러스 0.2예요. 아, 그러니까 전향점이 하나는 0이고 하나는 0.2니까, 자, 여기를 예를 들어서 색지수가 0이라고 하고요. 그냥 여기 정도를 0.2라고 할게요. 자, 요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성단 하나는, 자, 원래 성단 하나는 요렇게 가는 거고요. 다른 친구는 요렇게 가는 거야. 아, 얘가 나이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전향점에 위치한 별의 표면 온도는, 자, 누구? 색지수 자체가 표면 온도입니다. 이 친구가 높아요. 가가 높습니다라고 했죠. 가가 나보다 높습니다. 그럼 뭐예요? 맞는 이야기 되는 거야. 두 번째, 전향점에 위치한 별의 광도는 이라고 합니다. 자, 요렇게 놓으면 이거 어차피 주기열성이거든요. 자, 주기열성. 표준적인 주기열성이 여기다 그어놨잖아. 고온의 별일수록 밝은 별이야. 원래 밝은 별이야. 그러니까 나가 가보다 큰게 아니라 가가 커야 돼. 이게 가였잖아. 요 친구. 전향점. 성단의 나이는 아까 뭐라 그랬죠? 전향점이 아래에 있는 친구. 나가 오래됐어요. 가가 많습니다. 틀린 이야기. 기억 하나만 답이에요. 답 1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다음에 누구? 5번으로 한번 봅시다. 성관물질 들어갑니다. 자, 이게 성관물질이에요. 성관물질. 자, A와 B가 있습니다. A는 원자, 분자, 형제, 기체입니다. 규산, 흑연, 얼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티끌이죠. 기체와 티끌 합쳐서 성간 물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번 문제 한번 볼게요. 뭐라 그랬냐면 성간 물질을 이루는 두 성분에 대한 설명을 나타낸 거고요. 옳은 거 찾아봅시다. 찾아볼게요. A는 주로 수소로 구성이 됩니다. 예, 그렇죠. A는 수소와 헬륨이고요. 우주 탄생 초기, 빅뱅 때 누가 더 많이 만들어졌어요? 수소가 더 많이 만들어졌죠, 그죠? 자, 그러니까 주로 수소야. 어때요? 맞는 얘기입니다. 전체 성간 물질에서 차지하는 질량비는 A가 B보다 많습니다. 그쵸? 수소 헬륨이 극도로 많습니다. 99%와 1%예요. 자, 99와 1은 질량의 비율이에요. 개수비 아니에요. 질량. 개수비는 A가 훨씬 많죠. 한 1조 배 정도 많을 거예요. 개수비는. 자, 일단 질량비는 A가 B보다 많다. A가 B보다 많다. 그렇죠. 이게 맞는 보기예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성간 적색과 뭐 소광 이런 거 주로 누가 만든다 그랬죠? 티끌이 한다 그랬어요. 따라서 B에 의해서 나타난다. 그럼요. 이것도 맞는 보기예요. 기억내는 이거 모두 정답. 그럼 5번이겠지요. 예, 5번이네요. 다음 것도 한번 보자. 자, 요거는 우리 은하 이야기. 이거 같고요. 그다음에 가를 보니까 별들이 많이 모여 있죠. 누구예요? 구상성단이에요. 자, 구상성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우리 수능특강 문제 풀면서 야, 구상성단과 상대성단을 나타낸 거야라는 사진이 나오면 되게 유명한 구상성과 되게 유명한 상대성단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눈여겨 봐주세요. 오, 이거 구상성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고요. 가는 어느 성단의 모습을 어느 성단의 모습이에요. 자, 그럼 이거 뭐 M31이냐, 막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구상이냐, 상계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아, 구상성단은 상계성단에 비해서 나이가 많고, 붉고, 별의 개수가 많구나. 분포하는 위치는 우리 은하의 헤일로 중심부에 위치하고요. 상계성단은 원반에서만 위치했지라고 하는 게쫙 떠오르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나는 우리 은하를 옆에서 본 모습이고요. ABC는 중앙 팽대부 원반 헤일로 중 하나입니다. 중앙 팽대부 C 원반 B 헤일로 A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옳은 거 찾아보라고 하겠습니다. 태양은 B에 위치합니다. 자, 태양은 지금 여기 위치한다는 게 아니라
원반상에 있는 애예요 라는 얘기.

맞죠? 가와 같은 성단은 구상 성단은 주로 헤일로에 많이 분포한다라고 했죠, 그죠? 나의 A보다 B에 자 헤일로에 많이 분포하고 원반에 별로 없어요. 따라서 니에는 틀린 거. 파란색을 뜨는 별의 비율은 이라고 합니다. B와 C가 있어요. 우리 은하 이야기고요. 우리 은하의 나선팔과 중앙 팽대부가 있습니다. 요거 특징을 살짝 물어보는 거거든요. 요것도 사실은 우리 은하의 모습 혹은 다른 은하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정도 기억해 주세요. 붉은 별이 많고요. 푸른 별이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푸른 별은 전반적으로 수명이 짧은 친구예요. 그리고 푸른 별은 수명이 짧은데 엄청 밝은 별이에요. 비부근이 푸른 별이 많아요. 수명이 짧은데 있다고요? 자, 그러면 좀 있으면 없어진다면 원반은 그럼 푸르르지가 않을 건가요? 라고 했을 때 아니요, 계속 푸르를 거예요. 왜 그러냐면 푸른 별이 새로 탄생을 많이 하는 거거든. 즉, 우리 은하의 원반은 성관 물질이 많아요. 별들의 재료가 되는 물질들인 거지. 막 회전하게 되는데 같은 각속도를 가지고 회전하는 게 아니라 차등 회전을 막 하게 돼요. 그럼 막 충돌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새로운 별의 탄생이 비교적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붉은 별도 탄생하겠지만 간혹 푸른 별도 탄생한단 말이에요. 그게 푸르게 보여요. 근데 중앙 팽대부는 그런 성관 물질이 거의 없어요. 새로운 별의 탄생이 없다. 즉, 젊고 푸르고 수명이 짧은 별이 지금까지 버틸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붉어요.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죠. 따라서 파란색을 띠는 별들은 비에 많다라고 기억해 주세요. 상계 성단도 어디 있었어요? 원반상에 있었지 중앙 팽대부 쪽에 있진 않았어요. 그죠? 자,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B보다 C에서 많습니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틀린 보기 하시면 돼요. 기억 하나, 정답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8번 한번, 아, 7번이구나. 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을 206개 구역으로 나눠서 별의 분포를 조사를 했습니다. 허셜 캡테인 셰플리가 지금 조사한 거래요. 허셜 캡테인 셰플리. 자, 그 다음에 병광성을 이용해서 구상성단. 오, 이분은 셰플리네요. 그죠? 셰플리. 중요합니다. 별의 수를 세어서 최초로라고 얘기했습니다. 허셜입니다. 허셜 캡테인 셰플리.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기억해 주면서 우리 맞는 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는 성관소강을 고려하였다라고 합니다. 셰플리, 중요한 내용이었죠. 구상성단, 그리고 성관소강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고려하였다? 그럼 틀린 거죠. 자, 허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은하의 중심에 위치한다고 추정했습니다. 맞아요. 태양이 중심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 추정한 크기는 누가 크다고 그랬죠? 허셜보다는 캡테인. 캡테인이 더 크다고 했습니다. A와 C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A와 C가, 그렇죠. 추정한 우주의 크기는 A와 C가 다른 거 맞습니다. 이렇게. 캡테인이 조금 더 컸어요. A가 조금 더 컸습니다. 따라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되겠고요. 답은 4번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8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이고요. 이게 이제 뭐냐면 뭔지 복사 강도 파장이라고 됩니다. 사실 복사 강도는 천문학에서 되게 중요한 명칭이긴 한데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냥 도달하는 우주 빛의 에너지 양 정도로만 그냥 생각할게요.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할게요. 자, 그린 가와 나는 동일한 별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서로 다른 관측자 A와 B에서 관측한 파장에 따른 복사 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고 했고요. 동일한 별을 같은 거리에 있는 서로 다른 관측자 A, B가 본 거예요. 아, 동일한 별이에요. 관측자가 이제 서로 다른 거예요. 자, A와 B 중 하나에는 관측한 별은 성관소강을 받았고, 다른 하나는 받지 않았어요. 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 별이 하나 있어요. 동일한 별을 서로 다른 관측자가 관측을 했어요. A, 그리고 거리가 똑같다고 했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요. 똑같은 거리, 똑같은 거리, B,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자, A, B. 똑같은 거리에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는 뭔가 받았대. 무엇을? 성관소과, 적색과, 이런 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을 이렇게 보니까 파장당 우리한테 도달하는 에너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요. 누가 더 많이 받았어요? 이게 더 많이 받았죠. B가. 아, 그러니까 너 소강 안 일어난 애구나. 여기는 뭐예요? A는 뭔가 어두워졌죠? 소강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성관물질이 어디 있어야 돼요? 예, 성관물질이 요런 데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A는 받은 거야. 요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옳은 건 이제 찾아보라라고 합니다. 첫 번째, 소광은 가, A에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럼요. 나타났습니다. 기억, 동그라미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이제 갖고 가서 그린다면, 요 정도가 여기쯤에 있고요. 요렇게 쭉 올라가서 여기쯤 와 있네. 여기쯤 와 있는 것 같고요. 얘는 요렇게 지나가요. 얘는 요렇게. 그러니까 아마, 이런 정도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어두워졌다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파장이 짧은 쪽이요. 전반적으로 많이 어두워진 것 같고요. 많이 흡수가 된 거고, 산란이 된 거죠? 자, 파장이 긴 쪽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 뭐가 생기죠? 색초과가 생기죠. 자, 이쪽에 예를 들어서 B 필터가 있고 여기가 V 필터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B 필터가 많이 어두워진 거야. 그래서 B 빼기 V를 해야 되는데 B가 많이 어두워졌으니까 많이 커져버린 거야. 얘는 조금만 커진 거야. 그러니까 색초과가 나타나는 거지. 색초과. E, B 빼기 V. 색초과가 나타나는 친구가 누구야? 요 친구가 되겠습니다. 관측된 색지수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당연히 어떻게 되겠죠? 커지겠고요. 성관소강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나가 되겠죠, 그죠? 별까지의 거리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멀게 관측이 될 거다. 아, 소강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제 그 성관물질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그냥 자기 원래 요런 값이 나오게 될 거고요. 여기서 겉보기 등급은 어떻게 돼 버린다고요? 나 소강이 있는지 몰랐어라고 하게 되면 커져 버리게 되는 거죠. 빼기 A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걸 만약에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단순히 측정된 겉보기 등급만을 가지고 거리를 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가가 멀게 나와야 돼요. 가에서가 멀게 관측이 될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디귿 맞는 얘기. 기역니은 디귿 모두 정답 되겠습니다. 그럼 답몇 번이에요? 답 5번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2점 테스트 조금 더 넘어가서 한 13번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 한번 볼게요. 자, 13번이고요. 13번이면 어디 있어? 그렇죠. 여기 있네요. 자, 주기율성 가와 나의 물리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가와 나는 주기율성이래요. 고유한 색지수는 0이고 0.3이고요. 관측된 색지수는 요렇게 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럼 선생님이 여기다가 뭐를 하나 적을 거냐면 E하고 B-V라고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으면요. 요 친구는 고유한 색지수, 관측된 색지수가 되기 때문에 관측 빼기 고유를 하세요. 얼마 나와요? 0.3.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0.3, 0.3이죠? 이거 뭐 어떻게 돼요? 0이 되게 돼요. 아, 나는 소광을 전혀 받지 않았어. 여기는 성관물질이 있어서 색초과가 나타났어. 그에 비례하는 만큼 아마 소광 보정도 해줘야 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소광 보정해야 되는 값 A가 있잖아요. 그죠? A를 만약에 생각해 주게 되면 여기는 뭐가 나온다고요? 0이 될 것이고요. 여기는 어떤 특정한 양수값 무언가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지금 13번 되겠습니다. 옳은 거 골라주세요라고 했으니까 읽어볼게요. 자, 표면 온도는 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주기율성의 특징이라고 하는 걸 사실은 지구과학 2에서 자세하게 배우진 않아요. 하지만 성당까지 거리를 구할 때 뭐를 하게 되냐면 표준적인 주계열들을 알아내게 돼요. 자, 이 친구가 B 빼기 V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냥 직선으로 그냥 그릴게요. 곡선으로 그리지 않겠습니다. 자,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고유한 색지수가 있어요. 자, 한 친구가 0이고요. 0. 한 친구가 0.3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요렇게 가세요. 겉보기 등급으로 봤을 때 어때? 요 친구가 훨씬 밝은 별이에요.

0: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0 정도면 뭐 한 0 정도면 어느 등급 정도 나오나? 한 0등급 정도 나와요. 0.3이다 라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한 플러스 3 정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절대 등급이에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이건 그냥 예로 든 숫자들이에요. 그냥 이 등급의 숫자가 이쪽으로 갈수록 작아져서 밝은 별이다. 요거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이제 임의로 그냥 숫자를 한번 넣어본 거야. 자, 그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 물어봤냐면 표면 온도는 자, 색지수 보시면 돼요. 가가 높아요. 색지수 잘 알고 있어? 라고 물어본 겁니다. 어때요? 가가 나보다 높은 거 맞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나입니다. 색초과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네, 그쵸. 둘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선관, 소관을 보정하지 않고 구한 각가지의 거리는 실제 거리보다 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선관, 소관을 나는 생각하지 않았어. 원래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돼요. 겉보기 등급에서 빼기 A 보정량을 하는 거예요. 빼기 절대 등급을 해야 사실은 우리는 정확한 거리를 구할 수 있어요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거 빼는 걸 하지 않았어요. 자, 소광 보정을 하지 않고 구한 거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어때요? 요거 지금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왼쪽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게 되는 거야. 따라서 거리는 멀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야?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디귿 어떤 보기 동그라미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력도 이거 모두 맞아요. 따라서 답 그러면 5번이겠죠? 예, 5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풀어봤고요. 뒤에 문제도 한번 다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관련된 문제들 있잖아요. 3점 테스트 같은 경우도 풀어주시고요. 자, 이제 우리 다음 시간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우리 은하의 질량 회전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회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다툴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수학팸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른상쌤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반응속도 문제들 좀 풀어볼 건데 우리 지난 시간에 2점 테스트 위주로 풀었잖아요. 이번 시간은 3점 테스트 문제들을 풀어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3점이니까 더 어려운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여러분도 풀면서 미리 풀어왔지? 맞아. 풀려서 느꼈을 겁니다. 2점 테스트랑 거의 계속 문제 푸는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할만한데? 라고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 우리 오늘의 손자국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너 지금 멋지게 헤엄치려고 숨 참는 것부터 하고 있다고 생각해. 라고 하는 대사예요. 자, 우리 지금 음파, 음파. 부터 배우고 있는 거고요. 조금씩 이제 팔 젓는 것도 배웠고 발차기 하는 것도 배우고 있으니까 여러분 금방 멋있게 헤엄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시작해 볼게요. 3점 테스트입니다. 2번 문제예요. 3점 테스트가 아무래도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어요.

도비가 다 몰수비니까 얘네 10으로 맞춰주고 싶어. 28 들어가 있는 상태. 자, 그러면 여기 3이 됐다라는 건 A가 1 있으면 B가 3 있습니다. 라고 하는 소리가 되는 거죠. 자, 바로 요 지점은요. 자, A와 B가 같이 1대 1의 비율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라는 의미까지.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문제를 좀더 읽어봤더니 어떤 정보가 주어져 있냐면 A와 B의 몰농도의 합이 항상 일정합니다. 라고 하는 엄청난 정보가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도 A와 B, A가 처음에 8이었으니까 4, 4 존재합니다는 거고, 여기에서도 A, B 합쳐서 8이 돼야 되니까 2, 6이 돼야 됩니다. 라고 하는 소리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전체 기체가 12라고 하는 건 A, B 각각 4, 4, C가 4만큼 존재합니다. A가 4만큼 반응했을 때 C가 2만큼 생성이 됐으니 반응 계수 B가 2대 1. 그래서 A, B 반응 계수 모두 2라고 하는 거 찾아본 거예요. 자, 그러면 기억할까요? P에서 A와 C 4, 4였으니까 기억 틀린 보기가 되겠지. 자, 그리고 A의 몰농도는 이두 지점 비교해 주세요. A 4였고요. 여기에서는 우리 2로 가기로 했으니까 아, 니은도 틀렸네. 자, 그럼 마지막 디귿. 바로 Q라고 하는 지점에서 C의 몰분율은 이라고 하는 거 나왔는데 자, 그럼 C의 몰분율 찾자. C, A가 6만큼 반응했고요. 그럼 C는 3만큼 생성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C 원래 2였으니까 3만큼 생성이 돼서 5가 되겠다. 그럼 전체 기체 양2, 6, 5, 10 3 중에 C가 5대 딩동댕동. 그래서 답은 티그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이 문제를 풀면서 반감기라든지 이 반응 속도입니다라고 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치? 그냥 우리가 이 반응 개수들의 의미, 개수들의 의미만 좀 이렇게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자, 만약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반응 속도의 문제로서 조금 더 사용을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걸린 시간 같은 것들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나오면서 그러면 8, 4, 2, 반감기 이런 것들까지도 물어보는 문제로 약간 좀 바꿔볼 수도 있겠죠? 이제 넘어가서 4번 문제 가겠습니다. 역시 BC 반응 계수가 가려져 있으니까 좀 찾아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A에 대한 1차 반응이야. 봤습니다. A 처음에 8. 절반 줄어드는데, 4로 줄어드는데 걸린 시간이 t. 그럼 t가 바로 반감기. 그럼 반감기, 반감기, 반감기라고 하는 거고, A가 4 반응하는 동안 C는 2만큼 생성됐네? 반응 계수비가? 그치. 2대 1이 돼야 되겠다. 2대 1. 자, 처음에는 우리 누구만 있었죠? A만 8 있었는데, 바로 그때 압력이 16이라고 했으니까, 몰농도에다 곱하기 2를 해서 우리 압력으로 찾자. 이거 강철 용기니까요. 그냥 얘네들을 바로 몰수로 지금부터 얘기할게요. 자, 그럼 여기 반감기 지났으니까요. A가 4 존재할 거고 C 얼마 생성됐지? 2 생성이 됐습니다. 28 절반으로 나누면 14. 전체 기체양이 14가 되면 되니까 B는 8이 되겠네. 2 만들어지는 동안 8 생성이 됐으니까 B의 반응 계수는 4. 그래서 B 확인을 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X라고 하는 것도 찾아볼게요. 압력의 변화를 본다면 여기에서 12 증가했죠? 그럼 그 다음 반감기에서 6, 그럼 그 다음 반감기에서 3이 증가할 거니까 여기 34, 그럼 여기가 X가 37. 네, 니은도 맞는 보기였습니다. 디귿 갈게요. ET일 때 여기에서 B의 몰분율은 얘들아 우리 몰수는 이거 절반으로 나눠서 얘기하자고 했어요. 그럼 전체는 17이 되고요. B 처음에 8 생성이 됐죠? 그러면 그 다음 반감기 동안에는 4가 추가로 생성이 될 거니까 12. 17 중에 12. 오, 딩동댕. 그래서 끼어니은 디귿. 우리 3점짜리 문제이기는 한데, 우리 지난 시간에 풀었던 2점 테스트 문제들과 엄청나게 결이 다르지 않죠? 계속 반복하고 있다. 쌤은 말의 힘을 엄청 믿는 편이거든? 그래서, 어렵다. 나 못하겠는데? 이건 뭐내 길이 아니야. 계속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할수 있다. 할 만한데? 풀어보니까 괜찮은데? 라고 계속 나한테 암시를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못한다고 생각하면 계속 못하는 거고,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도전을 해보게 되고요. 도전해서 내 실력을

큐면 여러분 모두 다 화, 다 맞아올 수 있어. 내신 만점 완전 가능. 자, 5번 문제도 볼게요. 이번엔 반응 계수가 다 열려있네. 아, 좋았어. 자, 그러면서 초기 상태를 봤더니 A와 B가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서 질량이 나왔으니까 질량하면 우리 질량 보존 이런 거좀 생각을 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거 우리 2점 테스트에서 봤던 거랑 비슷해요. 자, 2점 테스트에서는 처음에 강철용기 A만 넣었고 여기에서 질량이 A분의 B 플러스 C의 질량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그게 약간 패턴만 바뀌었을 뿐 결국 접근 방법은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쌤은 큰 숫자에서 시작하는 걸좀 좋아한다고 했어요. 더하면 15. 그치, 좀 크지? 자, 더하면 10. 질량 보존 항상 맞춰줘야 돼서 15와 10? 한30 정도로 맞추자. 그래서 여기가 27, 3. 그럼 여기가 28, 2로 갔고. 자, 그럼 처음에 C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2 증가했고요. 자, 그 다음에 1 증가했습니다. 오, 그럼 반감기가 2. 그럼 그 다음 반감기 2. 또 지나면 C는 이번에는 0.5 증가하니까 3.5. 그럼 전체 30을 맞춰줘야 됐으니까 여기는 26.5로 맞춰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요. 여기에서 X는 네, 53분의 7입니다. 맞는 보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자, 2분일 때 B의 질량은 이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여기 마지막까지 정보를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전체를 30으로 맞췄기 때문에 여기 10밖에 안 됐으니까 30으로 맞추기 위해서 똑같이 3배, 3배 해서 접근해 보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럼 2분일 때를 생각하면 반감기가 한번 지나간 거잖아. 한번 지났으니까 A는 절반 반응 돼서 13.5만큼 남았습니다. C 얼마 생성이 됐다고요? 2만큼 생성이 됐다고요. 다 더해서 30을 맞춰줬어야 되니까 B라고 하는 애들이 15, 14.5. 14.5만큼 존재하겠네요. 14.5니까 얘네들은 2분의 자, 여기니까 쌤도 지금 잠깐 실수할 뻔했는데 여기가 2분의 29지. 네, 조심하자. 여기서 말하는 그램은 처음에 우리가 사용했던 실제 질량과 관련돼 있어요. 우리 실제 질량에다 3 곱해서 상대적인 이런 질량, 새로운 질량들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원래로 바꿔주려면 3분의 1 해서, 네, 요거까지. 늘렸으니까 원래대로 줄이자는 과정. 그거 하나만 좀잘 생각해 주세요. 자, 그럼 마지막 티극 갈까요? A와 C의 분자량 B는 여기에서 바로 가볼게요. 여기에서 A가 13.5g 반응했고, 13.5g. 그러면 그때 C는 2g 생성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잖아. 그런데 반응 계수로 보면 2대 1이에요. 그러면 두개 반응하는 게 13.5인 거고, 반감기니까 남아있는 거랑 반응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두개 반응할 때가 13.5인 거고, 두 개, 하나 반응할 때가 2이니까 두개 반응하면 C는 4가 되겠지. 질량비가 13.5대 4. 이게 바로 두 개, 두개 있을 때. 그럼 27대 8. 27대 8. 그게 바로 분자량 B가 되겠더라. 그래서 기역, 리엔딩 모두 다 맞는 보기더라. 자, 조금 넘어가서 이제 1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문제가 살짝 어려워지면요. 이렇게 반응식이 두개 정도가 나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했었죠. 자, 10번. 다음은 A로부터 B가 그리고 C로부터 D와 E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나타냈고요. 그래도 친절하게 처음에 A, C만 넣어주고 있어요. 자, 그럼 다시 가에서 보자. 가에서 보면 A에서부터 8A로 반감기가 3번 지나갔다. 그럼 여기서 반감기는 2T 동안에 3번 지나갔네. 3분의 2T 이걸 반감기다라고 얘기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리고 나서 아래로 내려올게요. 쌤, 아래로 내려왔더니 좀 애매해요. 뭐가 애매하냐? 저희는 지금까지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이걸 중점적으로 했는데, 여기에서는 6분의 1이 되는걸요? 쌤, 이럴 때는 어떻게 계산해요? 막 복잡해지나요?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범위, 화투 범위 내에서는요, 그렇게 막 6분의 1배가 되는 그런 순간들을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아요. 거의 구체적으로 묻지 않고 그냥 대소관계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가져온 거예요. 자, 그럼 대소관계.

4개를 판단을 한다는 건 무엇이냐? 6분의 1배가 됐잖아. 그래서 그럼 이거는 4분의 1배보다는 더 진행이 된 거지. 그러니까 반감기가 두번 진행되고 더 진행이 됐어요. 세번 진행됐으면 8분의 1이 돼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안 됐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3주 동안 오는 동안에는 두번 진행되고 조금 더 진행이 된것 같다. 요 정도를 보자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는 반감기가 3T 동안에 3번이 진행이 되지 않았으니까 T보다도 더 큽니다. 요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0에서부터 T 동안의 변화를 한 번만 생각을 해보면 지금 반감기가 한번 지나지 못했잖아. 한 번이 채 진행이 되지 않았으니까 한번 진행됐으면 2에서 1로 아직 1까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1까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자, 근데 가에서는 반감기가 3분의 2t니까 0에서부터 t까지 온다라는 건 반감기가 한번 진행되고 더 왔다는 거야. 자, 한번 진행이 됐고 더 왔다라는 거. 처음에 얘네들은 2보다도 더큰 값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바로 그 내용들을 여기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반감기 확인했죠? 이거 확인했죠? 자, 그럼 마지막 틱은 문제 보시면 부피 같고요. 사용하고 있던 A와 C의 질량이 같아요. 그런데 이때 A와 C의 몰농도가 같다. 아, A와 C의 몰농도 B가 A 대 2라는 거, 부피가 같으니까 몰수비가 A 대 2라는 거였는데 A의 양이 2보다 더 많다고. 같은 질량인데 들어가 있는 입자수가 A가 더 많다고. 그럼 분자량은 A가 더 작습니다. 그래서 디귿이 맞는 보기가 되겠죠. 요게 이런 문제가 수능 기출에서도 한번 수능이었나 모의고사 기출에서도 한 번쯤 나오긴 했었는데요. 이렇게 6분의 1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공부했던 그 비율이 아니다라고 했을 땐 대부분은 정확한 값을 계산하세요라고 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대소관계들을 파악해 보세요라고 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처음부터 막 너무 겁먹지 말고 1차 반응 반감기라고 하는 건 먼저 생각하시면서 접근해 보자. 자, 넘어가서 15번 문제 가겠습니다. A로부터 BC 만들어지고 있고요. 역시 1차 반응입니다. 강철륜기 두개 준비를 해서 하나는 A만 넣고 하나는 A, B 같이 넣었다. 자, 그러면 지금 봐봐. 같은 반응이죠? 온도 일정하죠? 촉매 사용하지 않았죠? 그럼 반감기가 어때야 돼요? 네, 반감기는 같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반감기 먼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용기 봅니다. 얼마 변했어요? 24 변했고요. 얼마 변했나요? 6 변했습니다. 4분의 1배 돼버렸죠. 4분의 1배가 됐다라는 건 반감기가 두 번, 두 번. 반감기가 0.5T였다는 소리예요. 자, 그럼 그 아래로 내려왔을 때두 번째 용기에서도 반감기가 0.5T였을 거다. 자, 근데 여기서 변화량을 볼까? 변화량이 12예요. 이 위에서는 변화량이 24였는데 여기에서 12. 변화량이 절반이네. 이거 지난 시간에 쌤이랑 1번 문제가 2번 문제, 첫 번째인가 두 번째 문제에서 풀었는데 변화량이 절반이 됐다라는 건 처음에 넣어줬던 A의 양이 어땠다? 절반이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처음에 A가 30이 있었으면 여기에서는 16이더라. 근데 전체가 32로 일정하니까 B가 16 들어가 있더라. 되셨나요? 그럼 기억부터 가겠습니다. 1에서 A의 순간 반응 속도는 T일 때가 2T일 때에 반감기가 두번 지났으니까 4배입니다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D은 2에서 T일 때, 바로 이 지점일 때 B의 몰분율은요. 지금 전체 기체 양이 44죠. 자, 그럼 B가 얼마만큼 생성이 됐는지 볼 건데, 자, A와 B의 합은 항상 어때야 돼? 같아야 돼. 항상 32여야 돼요. 32. 자, 그런데 반감기가 두번 지났으니까 A가 얼마가 된 거예요? 8, 4, 4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더했을 때 32가 되려면 28이 되어주면 되겠네요. 그럼 11분의 7, 네, 바로 맞는 복입니다. 이렇게도 접근해서 계산을 해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자, 디귿 볼까요? ET일 때 A의 몰농도는 처음에 넣어준 거 2대 1이에요. 반감기 똑같죠? 그러면 매 순간 A의 농도는 몇대 몇이라고? 2대 1이에요. 그래서 디귿도 맞는 복입니다. 니은과 디귿이요. 이렇게 바로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산을 해볼 수도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처음 공부하는 거여서 계산을 해본 건데, 우리 이제 반감기 1차 반응 몇번 보고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비율로 판단해 줄 수도 있겠죠. 자, 이제 16번 문제입니다.
25도씩 1 ATM에서 A로부터 B가 생성되는 반응이 열화학 반응식이다. 발열 반응이니까 A가 0보다 작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일단 바로 보였고. 자, 그 다음에, A의 절대값이 75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요 높이 차이가 얼마이다? 75이다. 그럼 전체 높이 차이가 9x, 요기 4x, 그럼 나머지가 5x가 되겠네. 그럼 여러분, x는 얼마? 15. x가 15. 그러면 역반응은 9x니까 9 곱하기 15. 그럼 135. 디귿이 맞는 복입니다. 자, 그리고 니은 볼까요?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누가 더 커요? 역반응이 훨씬 더큰거 보이죠? 그래서 땡. 그림 잘 보시면 돼요. 그림 잘 보시고 이제 뒤쪽으로 가서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촉매가 들어오면서 요 활성화 에너지가 변한다라고 했을 때 지난 시간에도 정리했어요. 조심할 거. 델타 H는 변하지 않는다. 최종적으로 생성되는 물질의 양도 변하지 않는다. 다만 평형에 도달하는 것. 반응이 종결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만 달라지겠더라. 자, 이제 테마 8로 넘어갑니다. 8강. 8강의 3점 테스트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계속했던 거 반복해서 접근할 거예요. A로부터 BC 만들어져요. 아, 1차 반응이네. 반감기 막 이런 것들 머릿속으로 좀 떠오르고 있죠. 문제에서 읽어봤더니 어떤 힌트가 하나가 나와 있냐면 온도 T에서 A의 반감기는 T다. 반감기가 스몰 T다라고 하는 정보까지도 일단 알려줬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가부터 갈게요. A의 몰분율이 5분의 4래요. 그럼 4 있으면 1 있는 거죠. 혼합기체 양 5몰. 그럼 3몰, 1몰 있는 거? 오케이, 좋았어. 자, 그러면 초기 반응 속도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온도 다 똑같지. 그리고 문제를 읽어봤을 때, 아직 촉매를 사용했다라는 표현도 없어요. 자, 그럼 K는 일정해요. 그럼 반응 속도는 A의 몰농도에 비례하더라. 그러면서 몰수 적고 부피를 줬으니 맞습니다. A의 몰농도를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A의 몰농도가 4리터에 3몰이니까 1인 거고요. 1 몰농도일 때 초기 반응 속도가 12x라는 소리예요. 그럼 반응 속도가 15x가 됐다라는 건 4분의 5배. A의 몰농도가 4분의 5배가 됐다라는 소리이지. 만약에 여기에서 A의 몰분율이 6분의 5가 됐으니까 5, 1 이라고 이야기를 해보자.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5몰 있었다고 하면요. 2리터에 5몰, 몰농도가 2분의 5 몰농도예요. 근데 지금 우리 4분의 5 몰농도를 만들어야 되잖아. 몰수가 절반으로 줄어들면 되겠네? 오케이. 6몰이 아니라 3몰이면 돼. 그래서 N은 3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래로 내려와 볼게요. 전체 12몰이고요. A가 차지하고 있는 거는 12 중에 4몰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반응 속도를 봤습니다. 반응 속도를 봤더니 3분의 2배가 됐으니 A의 몰농도가 3분의 2배가 됐겠네. 3분의 2가 됐겠네. 지금 몇몰 있다고요? 3몰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가 6리터가 되어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기역과 니은은 둘다 틀린 것 확인을 했고요. 뒤끝. 가에서 반응 시간이 T일 때 B의 몰분율은 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반응 시간이 T라고 했으니까 반감기가 한번 지나가 있는 상태예요. 자, 반감기가 한번 지나가 있는 상태를 좀 생각을 해보는데, 다시 한번 나오죠? A와 B의 반응 계수가 서로 같으니까 A, B의 몰수의 합은 5로 일정할 거야. 5. 그럼 거기에다가 생성되는 C의 양만 더해주면 되는데, 반감기 A가 2 반응했으니까 C는 1만큼 생성이 되겠더라. 자, C1만큼 생성이 됐어요. 자, 반감기 한번 지났으니까 A가 2 됐죠? 더했을 때 5여야 되는데 2가 A였으니까 자, 나머지 B는 3. 그래서 2분의 1. 이런 식으로 가봤는데, 자, 만약에 이게 아직 헷갈립니다라고 하면 그냥 A, B, C 찾아서 계산해봐도 괜찮습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A에서부터 B가 생성이 돼가고 있죠. 온도 T에서 이 반응이 일어날 때 촉매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와 촉매를 사용한 경우를 비교를 했습니다. 촉매를 사용했더니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더 커져 버렸어. 그럼 우리가 사용하는 촉매가 무슨 촉매이다?
부촉매를 사용했고, 부촉매를 사용하면 활성화에

에너지가 더 커져야 되니까 활성화 에너지가 더 커졌습니다. 얘가 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단 이 반응은 흡열 반응이니까 델타 H는 0보다 큽니다로 바꿔줄 거고요. 흡열 반응이에요.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보다 더큰거 보이죠? 분모가 분자보다 더 크니까 얘는 일단 1보다도 작겠고, 기억은 나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바로 닌만 맞는 보기입니다. 판단했더라. 일반적으로 이 활성화 에너지를 이용해서 델타 H를 계산을 할때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에서부터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뺍시다. 요런 패턴이 좀 자주 나오기는 했는데요. 여기에선 이게 바로 0보다 크니까 이게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보다 더클 거야. 이걸 분수로 표현해 보자. 라고 해서 형태만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어렵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형태가 처음 보는 형태야. 근데 구할 수 없는 형태면 나오지 않을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애들 기본적인 형태들로 정리 표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약간의 변형을 해보자. 자, 이제 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A로부터 B, C 생성이 되고 있고요. 역시 반응 계주가 다 열려 있으니까 좀 고마워.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림 가를 봤더니 초기 상태인데 부피 똑같죠? 사용하고 있는 A만 넣어준 것도 똑같아요. 사용하고 있는 A의 몰수도 똑같은데 다만 다른 게 있다면 온도가 달라요. 온도가 다르면 K가 달라질 거고, K가 달라지면 반감기가 달라지겠다. 요런 생각들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봤어요. 여기부터 볼까? 처음에 얼마만큼 변했냐면, T 동안에 X 변했고요. 자, 그 다음에 ET 동안에 4분의 3X 변했습니다. 그럼 4분의 3X라는 건 사실은 4분의 2X 변하고, 그리고 4분의 1X 변했으면 되는 거잖아. 여기가 x니까 4분의 4x였거든. 4분의 4x, 4분의 2x, 여기가 4, 4분의 1x여야죠. 네, 4분의 1x 변했으니까 반감기, 반감기, 반감기. 반감기가 얼마이다? t입니다. 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봐야 되는 지점이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당연히 a만 넣었으니까 b 플러스 c가 없었을 거야. 반감기가 한번 지나면 b 플러스 c가 x만큼 생성이 됐어요. 그러면 두 번째 용기도 똑같이 반감기가 한번 지나야 B 플러스 C가 X만큼 생성이 되겠죠? 근데 이번에 걸린 시간이 얼마래요? ET래요. 반감기가 길어졌죠? 여러분, 반감기가 길어졌다라는 건 온도가 더 낮아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기억부터 갈게요. X를 계산을 해주세요. 라는 거 나왔고,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인데요. 똑같다. 그럼 A 플러스 B는 똑같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B 플러스 C만 찾으면 되니까 사용되는 A만큼 B가 생성이 될 것이다. A가 2분의 1 사용됐으니까 B도 2분의 1 생성이 되고 C는 그거의 절반 생성. 그러면 결국 X는 4분의 3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네, 틀린 보기입니다. 확인하면 되겠죠? 자, 반감기 확인했습니다. T였고 ET라고 했으니 니은은 맞는 보기. 디귿 갈게요. 1에서 3T일 때, 2에서 4T일 때. 자, 1에서 3T라고 하는 건 반감기가 하나, 둘, 셋, 세번 지나가 있는 상태이고요. 그럼 그때 존재하고 있는 C 생각을 해봅시다. 세번 반응했으니까 A는 8분의 1이 남았네요. 그러면 8분의 7만큼 반응. 반응 계수를 보건대 2대 1이니까 C는 16분의 7몰 생성. 나 어차피 부피가 똑같으니까 그걸 바로 네, 몰농도의 비율로 가져가도 상관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2. 두 번째. 반감기가 2T였으니까 4T라면 반감기가 두번 지나간 거. 반감기가 두번 지나갔으면 2분의 1, 그리고 4분의 1까지. 쓱쓱 약분하고 나면 네, 7분의 4. 디귿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8번으로 가볼게요. 자, 다음은 A로부터 B가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역시 A에 대한 1차 반응입니다.
그림은 서로 다른 온도에서 강철 용기 가다에 A를 넣은 상태를 나타냈는데,

여기에서 어떤 게 다른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온도 다를 수 있죠. T1, T2가 서로 다른 온도일 수 있잖아. 그럼 반감기가 다르겠네.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게 부피가 V1, V2예요. 다를 수 있다고요. 일단 그림으로는 좀 달라 보여요.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된다. 표는 가, 나에서 반응이 진행이 될때 시간에 따른 A의 몰수를 나타냈습니다. ET일 때 B의 몰농도가 서로 같아요. ET일 때 나에서 A의 부분은요. 그리고 3T일 때 다에서 B의 부분은요. 이 3분의 4라고 나와 있어요.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단순히 몰수 변화만 가는 게 아니라 몰수 바뀌었죠? 몰농도에 대한 정보가 나왔네. 몰수와 몰농도에 대한 정보니까 부피에 대한 정보 찾을 수 있겠죠? 몰수와 부피 찾았어요. 그런데 압력에 대한 정보가 나왔으니까 마지막 절대 온도에 대한 정보까지 찾아주세요라고 하는 게 차근차근차근 다 들어가는 문제예요. 그래서 8번 문제는 얘들아, 반응 속도에 대해서 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된다면, 우와, 이런 것도 우리가 풀어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그럼 풀어볼게요. T, 오, 절반 됐네. T, 아, 또 절반 됐네. 그러면 그 앞에 T, 네, 절반으로 바뀌었을 테니까 A가 12, 여기가 12. 그러면 가에서는 반감기가 T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찾은 거고, 아래로 내려올게요. 처음 A 18몰 넣었거든요. 그럼 반감기가 지났으면 원래 얼마가 돼야 돼요? 9가 돼야 되는데, 여기가 12래. 그럼 우리가 확실히 하나 알수 있는 건 아직 반감기에 도달하지 못했다. 반감기는 ET보다도 더큰 값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요 정도 판단됐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그러면 반감기가 길어졌으니까 T2는 T1보다도 온도가 더 낮아졌습니다. 이런 표현도 물어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 수능 특강에서는 거의 반복해서 물어보는 게 거기까지 물어보지 않고 그냥 반감기 비율을 물어보는 경우가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반감기, 오, 이거 틀렸네. 두 배보다 더 커져야 될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자, 그럼 여기에서 A가 9만큼 반응했으니까 B는 18만큼 생성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선 A가 6만큼 반응했으니까 B가 12만큼 생성이 될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이 둘의 몰농도가 같대요. 몰수비가 3대2니까 부피비도 몇 되면 3대2가 되어야 바로 네, 몰농도가 같아지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정보를 볼게요. 가에서 선생님, 여기 아까 잘못 썼다. 나와, 가. 자,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막 분수로 나올 때가 가장 헷갈려가지고, 이 위에 숫자를 직접 적어두는 편이거든요. 3T일 때. 가에서 3T면 반감기가 하나, 둘, 셋. 세번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A가 10.5 반응했고요. 그래서 B는 그거의 두 배, 21만큼 생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나에서는 ET, 바로 이 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A가 지금 얼마 있다고요? A가 12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찾으세요? 네, 바로 온도를 찾으세요고, 그럼 오랜만에 우리 적어보겠는데, PV는 NRT를 그대로 이용해주면 되는 거죠. 자, R은 일정하니까 T는 PV를 몰수로 나눠서 표현하겠습니다. 가부터 갈게요. 압력인 4, 부피가 3, 12. 자, 그 안에 몰수가 얼마 있다고? B가 21만큼 들어가 있습니다. 나, P 3, 부피 2, 6. 그 안에 몰수가 12만큼 들어가 있는 거 확인했고. 자, 그러면 최종적인 정리 몇 되며? 8대 7인 것까지 나왔지. 그래서 디귿이 맞는 보기요. 이 문제 정도가 나오면 조금 어렵다. 왜? 물어보는 것들도 많고 아까 선생님도 잠깐 실수하기는 했는데 이런 식으로 자료가 헷갈려요. 선생님 또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나간지 가나인지 이렇게 막 자료가

몰라서 못 푼다기보다 헷갈려서 실수하는 경우들이 정말로 종종 나오니까 물어보는 것도 많고 찾아야 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조금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봤으면 좋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쌤이랑 반응 속도가 끝났습니다. 예. 일단 우리가 화투가 4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1단원 어려웠어요. 양도 많아요. 기체, 액체, 고체를 다 했어야 돼요. 용해까지 나왔죠? 우와, 엄청 많았다. 2단원 반응 엔탈피. 그래도 여기는 반결, 생결, 생생, 반생. 최종적으로 그걸 잘 이용해서 사칙 연산. 실수하지 않으면 그나마 좀 넘어갈 만할 것 같기도 해요. 자, 근데 이제 3단원으로 오면, 오, 평형이래. 평형은 기체에서부터 연관이 되어 있기도 했고, 거기에다 산염기 평형이 여러분이 좀 어려워하는 파트여서 쌤이랑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봤던 바로 그런 영역이었습니다. 그리고선 반응 속도까지 왔는데, 우와, 1차 반응, 막, 여기 반감기를 찾자 할 만한 것 같긴 한데, 자료의 종류가 좀 많았어. 엄청 어렵네요. 하다가 4단원. 쉽네. 아, 그래. 마무리는 기분 좋아야지. 이런 파트고요. 이 전기화학 파트는 학교에서 열심히 개념 공부를 했다면, 그냥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해주는 그런 수업을 열심히 들었다면, 그냥 끄덕끄덕 하면서, 뭐 전자만 잘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잘한 겁니다. 오늘 선생님이랑 정리할 내용들도 바로 그렇게 전자를 왔다 갔다 해보자. 전자가 어디서 어디로 몇 개가 흘러가는지 바로 걔네들을 위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은 바로 그런 파트고요. 자, 전기화학과 이용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했어요. 전자가 왔다 갔다. 그러면 전자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고요. 바로 전자를 잃어버리는 산화 반응과 전자를 얻는 환원 반응에 공부를 해보자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전기화학 파트입니다. 이 전자를 주고받는 것, 바로 그 경향성을 먼저 공부를 해볼 건데, 금속의 반응성이라고 할게요. 이게 수능에서는 선생님이 외우라고는 안 하거든? 그냥 보다 보면 익숙해져 라고 하는데, 내신에서는 학교에 따라서 선생님 성향에 따라서 외워야 하는 경우도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칼카나마, 아라천리, 주납수구, 수은, 백금. 칼카나마, 아라천리, 주납수구, 수은, 백금. 칼카나마, 아라천리, 주납수구, 수은, 백금. 외우셨나요? 네. 근데 사실 나오는 애들이 조금 한정적이에요. 자주 나오는 애들이 반복해서 나오니까 여러 번 문제를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거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 학교 시험 문제가 선생님 저희는 약간 수능형입니다. 여러분 기출 문제 이렇게 공개되는 거좀 보시면 알 텐데 금속을 정확하게 요 명칭, 원소 기호를 통해서 나타내는 수도 있고요. 그냥 A, B, C라고 하는 임의의 원소 기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임의의 원소 기호라면 이거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그리고 혹시 실제 뭐 이런 물질들을 사용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할수 있도록 제시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여기는 우리 할 만하다니까요. 네, 전자 이동만 잘 생각하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이온화 경향이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금속의 반응성이 크다. 그럼 금속이 반응을 잘한다? 금속은 전자를 잘 잃어버려요. 산화가 잘 돼서 양이온이 잘 됩니다. 자, 그럼 이쪽으로 갈수록 이온화 경향이 작아요. 금속의 반응성이 작아져요. 산화가 잘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지 말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금속 음이온은 들어본 적이 없죠? 네. 전자를 받아서 음이온이 되는 게 아니라 전자를 잘안 잃어버려요. 그냥 금속 상태로 남아 있으려고 해요. 이게 바로 금속의 반응성이 작다의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적용을 해 봅시다. 황산 수용액에 아연판과 구리판을 넣었어요. 그럼 여기에서 비교를 해 보는 거야. 황산, 그럼 수소 이온이 들어가 있는 곳에 아연판과 구리판을 넣었습니다. 됐지?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애들이 양이온이 잘 됩니다라고 했으니 아연은 양이온이 되면서 전자 두 개를 뿅 내어놔요. 자, 그럼 전자를 내어놨어. 산화 반응이 일어났고 그럼 누군가가 이 전자를 받아줘야 되거든요. 자, 누가 전자를 받냐면 수용액 속에 수소 이온들이 잔뜩 있었네. 이 수소들이 가서 전자를 받습니다. 그러면 수

수소 이온이 전자를 받을 거고요. 그래서 수소 기체가 발생. 그럼 전체 반응식을 보면 전자 두개 내어놨고 두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연과 수소 이온이 반응을 해서 아연 이온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수소 기체가 발생. 자, 그러면 여기 금속반 주변으로 뽀글뽀글뽀글뽀글 기포가 생성이 돼서 이렇게 다닥다닥다닥 붙어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구리라고 하는 애들을 보면 구리가 수소보다도 반응성이 더 작죠? 작은 건 무슨 상태로 존재하고 싶어 하는 거라고? 금속 상태로 존재하고 싶은 거라고. 나 이미 금속인데? 오, 나 지금 안정적이네? 반응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수소 기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전자를 주고받는 반응에 있어서는 두 개를 내어놨으면 두 개를 받아야 돼요. 전자를 주고받을 때그 전자의 개수가 꼭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한 가지. 그리고 자주 물어보는 거, 바로 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온 수의 변화를 자주 물어봅니다. 수소 이온 두 개가 사라지는 대신 아연 이온 하나가 늘어났으니 이수용액에 존재하고 있는 이온의 수, 양이온의 수는 점점 감소하겠더라. 일단 1값, 플러스 1짜리가 두개 사라졌어요. 플러스 1, 두개 사라졌으니까 전체 플러스 2 사라진 거지. 사라진 만큼 생성돼야 돼. 플러스 2짜리가 하나가 생성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전하 균형을 좀 생각을 해주자.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러면 여기에다 뭐를 할 거냐면, 쌤이랑 하나만 더 해보자. 도선을 연결할 거야. 도선. 금속 도선. 자,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는 거야. 여전히 이 안에는 아연과 수소와 구리판이 있습니다. 여전히 아연이 반응성이 제일 좋아요. 그럼 누가 산화된다? 아연은 산화가 돼서 전자를 내어놓고 자기들 양이온이 되고 싶은 거야. 양이온이 되면서 수용액 속으로 빠져나옵니다. 근데 아까 전에는요, 전자도 수용액 속에 있는 수소랑 바로 반응을 했죠. 근데 지금은 누가 생겼다고? 도선. 도선이 중요한 게 뭐냐면, 전자의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금속을 따라서 이동하는 게 꽃길이에요. 도선을 따라서 이동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전자는 도선을 따라서 구리판까지 넘어와요. 근데 구리판이 전자를 받아서 음이온이 될수 있을까 없을까?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도 과학을 12년을 공부를 했거든? 구리 음이온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는 것 같잖아. 근데 우리가 꽤 많이 공부를 했어.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건 그렇게 흔치 않은 상황이라는 소리야. 네. 이 구리 금속은요, 전자를 받기가 어려워요. 자기가 받지 않아요. 구리 금속이 받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전자를 받아줄 수 있는 그 누군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 수용액에 있던 수소 이온들이었던 거예요. 이 수소 이온들이 여기로 가서 전자를 받습니다. 그러면 구리판 주변에서 전자를 받으니까 수소 기체도 어디에서 생겨? 네. 여기 구리판 주변에서 생겨요. 그럼 전체 반응은 똑같아요. 아연이 산화됐고요. 수소 이온이 전자를 받았습니다. 다만 달라진 포인트가 있다면 바로 수소 기체가 구리판에서 다닥다닥다닥다닥 생겨납니다. 그래서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어. 선생님, 여기에서 수소 기체가 발생했으니까 구리가 반응하나요? 그거 아니라고요. 도선으로 연결을 했으니 아연이 반응하면서 전자를 내어놨고 그 전자가 도선을 따라서 구리판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여기에서 화론 반응이 일어나게 되더라. 바로 이게 전체 반응식입니다. 우리 아까 전에 봤던 거랑 거의 완벽하게 똑같은 거예요. 다만 수소 기체가 발생하는 위치만 다르더라. 그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런 반응이 진행될 때 아연판은 아연이 산화돼서 아연 이온이 용액 속으로 녹아 들어오니까 아연판의 질량은 감소. 구리판은 그냥 전자를 전달해주는 통로 역할밖에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구리판의 질량은 일정. 수용액 속에 존재하고 있는 전체 이온 수는 어떻게 돼? 감소. 판단하실 수 있겠어요? 이거를 활용한 전지가 바로 홀타전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전지를 공부한 거야. 그래서 전지가 뭐지? 전기 에너지를 이렇게 발생시켜주는 장치인 거죠. 전기 에너지란 전자가 슝슝슝 이동하고 있는 걸 의미를 해줄 거고, 그래. 볼타 전지라고 하는 건 전자가 나왔다, 들어갔다. 이렇게 이동하면서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있는 장치인 겁니다. 전지에서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건전지 같은 거, 마이너스 극은 전자가 퐁퐁퐁 나오고 있는 곳이에요. 전자가 퐁퐁퐁퐁 나오고 있습니다. 아연판이 마이너스 극이에요. 자, 그럼 전자가 들어갑니다. 여기가 뭐라고? 플러스 극. 구리판이 플러스 극이고, 이렇게 전자가 이동했으니까 여기 뭐가 생겨? 네, 에너지가 생겼죠. 그래서 우리가 화학 전지라고 하는 애들은 이런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장치를 화학 전지라고 얘기를 하고, 그 중에 대표적인 볼타 전지가 있더라. 그래서 전체 반응식은 우리 지금까지 계속 공부했었던 거와 똑같아요. 우리 지금 볼타 전지를 공부했던 거니까.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하나만 더 정리해줬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수소 기체가 발생하죠. 이 수소 기체가 밖으로 빠져나가긴 할 거야. 빠져나가는데, 생기자마자 빠져나가느냐? 그게 아니라, 여기에 다닥다닥다닥다닥 기포가 붙었다가 자기들끼리 뭉쳐서 조금 커지면서 슝슝슝 빠져나갈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 탄산음료 마실 때 빨대를 이렇게 꽂아보세요. 그러면 막그 빨대 주변에 기포가 뽀글뽀글뽀글 이렇게 붙어 있잖아. 마치 그런 식으로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는 게 조금 편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일이 생기냐? 이게 다닥다닥다닥다닥 기체들이 붙어 있다 보니까 계속 이 전기 에너지가 흐르려면 전자가 계속 산화돼서 나와서 누군가한테 또 넘겨지고, 산화돼서 나와서 또 누군가한테 넘겨지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야 되고, 이게 계속 흘러가야 되는데, 여기 이 기포들이 마치 뭐 방어막을 만들어 버리는 거야. 옆에서 또 다른 수소가 와서 전자를 받아야 되는데요. 여기 기체들이 날 방해 안 해? 그럼 못 받겠다. 그래서 갑자기 전자의 흐름이 좀 떨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전류의 흐름이 약해질 거고요. 전압이 뚝 떨어지겠죠. 그걸 우리는 분극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분극 현상을 완화시켜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기포들을 없애주면 되는 거야. 어떻게 없애? 수소를 산화시켜서 뭐 H2O 같은 형태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감극제 같은 물질들을 넣어서 산화시켜서 수소 기체를 없애서 부극 현상을 좀 줄여보자 라고 하는 것까지가 볼타 전지에서 알아두면 되는 내용이고, 조금 어려워지는 전지입니다. 다니엘 전지. 역시 우린 전자의 흐름만 생각하시면 돼요. 사용하고 있는 금속판은 똑같죠. 아연판과 구리판을 사용할 거고, 아연판이 구리판보다 이온화 경향이 큽니다. 다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아연판을 황산 아연 수용액에, 구리판을 황산 구리 수용액에 넣을게요. 이제 존재하고 있는 양이온이 달라졌죠. 그럼 마이너스 극부터 보자. 마이너스 극. 아연판이 아연이 산화되면서 전자를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전자는 도선을 따라서 이동을 해요. 자, 전자가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극, 전자가 들어가니까 플러스 극입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아연이 산화되어서 이온이 되고 전자가 나왔어요. 아연 이온들은 용액 속으로 슝슝슝슝 녹아 들어오겠죠. 자, 녹아 들어왔으니까 아연판의 질량은 감소. 자, 전자가 넘어갔어요. 넘어왔는데, 지금 구리판 자체는 전자를 못 받는다 그랬지. 그래서 누가 받아? 오케이. 주변에 있던 이 수용액에 들어가 있던 구리 양이온들이 가서 전자를 받을 거예요. 자, 구리 양이온이 전자를 받아서 구리로 석출. 석출된 구리 금속들이 여기 구리판에 붙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금속들이 달라붙었네, 석출됐네. 그럼 구리판의 질량은 어떻게 돼? 증가. 됐니?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쌤, 그러면 새롭게 보이는 이 염달이라고 하는 애 뭔가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던 것 중에 좀 문제가 있거든요. 문제를 좀 찾아보시면 여기서 황산 이온의 개수가 일정해요. 근데 계속 양이온이 만들어지네. 오, 그럼 마이너스 전하가 부족해지네. 그럼 여기서도 황산 이온의 개수는 똑같아요. 근데 양이온이 점점 사라지네? 그럼 플러스 전하가 부족해지네? 전하 균형이 깨지겠다. 이렇게 전하 균형이 깨지면 전기가 더 이상 흐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산화되기 어렵고요. 더 이상 환원되기 어려워요. 그러면 전기 에너지가 멈춰버린다고. 아, 그걸 보완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염다리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장치를 꼭 활용해야 돼요. 염다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유자광 같은 애들을 준비를 해서요.
여기에 이런 화학 반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뭐 이런 전해질을 잘 녹입니다. 이 전해질을 한청 같은 거에다 잘 녹여서 여기에다 슉 부어서 잘 굳혀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여기 뒤집어서 넣어준다면 마이너스 전하가 부족합니다라고 하는 쪽에는 마이너스 음이온을 공급을 해주고요. 플러스 전하가 부족합니다라고 하면 네, 이런 양이온을 공급을 해줘서 계속 전하균형을 유지하면서 전자가 이동할 수 있도록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자주 나오는 보기. 자, 그럼 옆다리를 통해서 전자가 이동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자, 옆다리는 이온의 이동 통로예요. 그럼 전자는 무엇을 통해서만 이동한다? 도선을 따라서만 이동한다. 자, 두 번째. 옆다리를 제거하면 전기가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합니다. 네, 전원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반드시 옆다리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더라. 자,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애들이 바로 화학전지, 화학적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더라. 그래서 사용하는 거, 이온화 경향이 서로 다른 금속을 사용할 거고요. 큰 애들이 산화가 잘 되면서 전자를 내어놔요. 마이너스 극. 도선을 따라서 이동해서 플러스 극으로 올 거고, 바로 여기에서 전자를 받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런 환경을 맞춰주기 위해서 전해질 같은 애들도 사용하겠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전기화학에서 처음 공부하게 되는 바로 화학전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전기화학에 관련돼서 그 뒷부분 내용들, 그리고 문제까지 이어서 풀어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모두 안녕.

안녕하세요. 이공인출출특강 한국지리의 이진웅입니다. 오늘 16번째 시간이고요. 7번째 주제에 자연재해와 기후변화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자, 제목 보시면 알겠지만 이 주제는요. 자연재해, 그리고 기후변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식생과 토양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식생과 토양은 단독으로는 잘 출제되지 않는데 최근에 한 문제씩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모의평가에 말이죠. 물론 문제가 아주 까다롭진 않았는데 이게 단독으로 자주 출제가 되지 않았던 주제다 보니까 생각보다 틀린 친구들이 꽤 많았던 주제입니다. 자, 어쨌든 전반적으로 분량이 생각보다 적진 않은데 그렇다고 모의평가나 수능이 아주 까다롭거나 어렵게 출제되는 그런 유형의 주제들은 아닙니다. 특히나 자연재해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아마 문제 풀어보셨던 친구들은 통계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을 건데 예를 들면 62페이지 실전문제 1번이나 63페이지 실전문제 3번 이렇게 통계 자료와 함께 나왔던 문제들이 옛날에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 최근에 수능에서는 이런 통계 자료와 함께 문제를 잘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좀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자연재해는 해에 따라서 워낙에 피해계 변동이 크기 때문에 약간의 통계 자료를 이용해서 수능을 출제하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보다는 자연재해 관련된 문항들은 난이도가 조금 낮아진 편입니다. 기후변화도 단독으로 많이 나왔었으나 최근엔 단독으로 잘 출제되지 않습니다. 얘는 또 반대로 워낙에 변별력이 좀 낮아요. 기존에 출제되어도 기출문제만 잘 풀어보더라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얘는 단독으로 최근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하지는 엄청나게 어렵거나 출제 빈도가 엄청 높은 그런 주제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씩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6페이지의 자연재해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연재해, 자연환경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현상을 얘기하는데요. 얘는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기후적 요인에 의한 자연재해, 그리고 지형적 요인에 의한 자연재해로 구분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진 화산 활동 잘 일어나나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내용,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다룰 내용들도 거의 다 기후적 요인의 자연재해들입니다. 하지만 지형적 요인에 의한 자연재해 중에 지진과 관련된 내용은 알아야 됩니다. 지진. 지진은 우리나라에서 정확히 얘기하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큰 지진이 자주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 종종 발생하긴 합니다. 자, 일례로 제가 올해 1월에 발생했던 지진을 찾아봤습니다. 1월 1일부터 2월 2일 사이에 벌써 6번이나 지진이 발생했어요. 하지만 지진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작은 지진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우리나라에서도 큰 지진이 발생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2016년에 경주에서, 2017년에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특히나 경북 일대를 중심으로 생각보다 꽤큰 피해가 발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북이 태풍 피해가 가장 크게 발생하였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특히나 2017년에 발생했던 포항 지진 때문에 수능이 일주일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었죠. 자, 그러면 지진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될까요? 일단 집 안에서는 탁자 같은 데 밑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천정이나 또는 뭐 책장 같은 데서 책이나 여러 가지 물건들이 떨어져서 머리가 다치는 피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 있는 것보단 밖에 나가는 게 좋아요.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예, 재밌을 겁니다. 자, 지진 발생했을 때 피해 요령입니다. 일단 지진 발생 시에 가스밸브를 차단하고 전기 스위치를 차단한 다음에 나가야 돼요. 나 치고 사람이 나오는 것 같죠? 예, 접니다. 예전에 지진 대피 요령에 관해서 촬영했던 영상이 하나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밖에 나가더라도 위험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공원이나 운동장 가운데로 달려나가서 대피를 해야 됩니다. 예, 왜 가운데로 가야 되냐면 건물이 무너지거나 나무가 쓰러져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넓게 개방되어 있는 곳으로 가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을 지키는 것인데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머리를.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감싸는 제자리에 앉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지진 피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갑자기 생각나서 오랜만에 찾아봤다가 너무 웃겨가지고 아, 이걸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어쨌든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데로 가서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기후적인 요인에 의한 자연재해입니다. 여기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자, 먼저 기온과 관련된 자연재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폭염은 매우 심한 더위, 한파는 매우 추운 것을 얘기합니다. 너무 더운 거, 너무 추운 거. 주로 여름에, 주로 겨울에.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폭염과 한파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어디냐? 발생 횟수가 많은 지역은 어디냐?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정리해 드렸었죠?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은 폭염 횟수가 많은 지역들이에요. 폭염 횟수 당연히 저위도 지역에 많을 겁니다. 기온이 높은 거니까. 그리고 해안보다는 내륙에서 많이 발생할 것이고, 특히나 대구 비롯한 영남 내륙 지역이 폭염 발생 횟수가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저위도 내륙, 특히나 영남 내륙 지역. 반면 한파는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현상이기 때문에 고위도의 내륙 지역, 그리고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이 한파 발생일 수가 많습니다. 고위도의 내륙과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들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최근에 이런 기상현상 관련된 문제들이 정말 많이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강수와 관련된 자연재해입니다. 홍수, 가뭄, 대설인데요. 사실 홍수 대신에 호우가 자주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대설과 밑에 나올 태풍, 요세 가지의 자연재해가 많이 출제되는 편이에요. 자, 교재 56페이지 탐구 활동에 그래프 두개 나와 있죠. 그거 같이 보면서 호우, 대설, 태풍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호우입니다. 자, 가부터 다는 호우, 대설, 태풍 중에 하나인데요. 가나다 중에 누가 호우일까요? 호우, 비가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많이 내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호우가 발생을 하면은 하천이 범람하여 홍수 피해도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강수가 집중되기 때문에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나가 호우가 발생하는 횟수를 표시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호우 피해는 어디서 많이 발생을 할까요? 자, 일단 볼게요. 호우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곳도 이미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한강 유역은
이렇게

산줄기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특히나 여름철에 남서풍이 불때 바람이 많이 모여드는 곳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여름강수 집중률이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게다가 여름에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에 걸려 있을 때 여기로 많은 남서기류가 모여들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리면서 특히나 중부지역에 호우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중부지역에.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부지역에 해당하는 충북, 충남, 경기, 강원 요런 지역들의 피해가 많은 C가 호우가 됩니다. 이건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정리할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나와 있는 요 피해액은요. 2014년부터 2023년까지의 누적 피해액이에요. 기출 문제 풀다 보면 이게 정말 해마다 차이가 클 겁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마다 이건 뭐야? 이건 뭐야? 공부했던 거랑 다른데 이런 광경들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왜냐면 매해마다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혔던 자연재해가 발생했던 해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았던 해도 있습니다. 어떤 해는 호우로 인한 피해가 컸었지만, 어떤 해는 대설로 인한 피해가 클 수도 있고요. 어떤 해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컸던 해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재해에는 불확실성이 높고, 해마다 피해 차이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기준 연도에 따라 누적 피해액도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통계 자료로 수능 문제는 잘 출제하지 않는 겁니다. 어쨌든 큰틀 정도만 좀 기억해 둡시다. 호우는 중부지방 일대에서 피해가 컸다. 다음은 대설입니다. 자, 대설 같은 경우는 사실 도시 지역에는 큰 피해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립니다. 어떤 피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빙판길에 지나가던 사람이 넘어지거나 또는 차가 미끄러져서 접촉 사고 같은 것들이 일어나거나 이런 피해 나타날 수 있겠죠. 막 건물이 무너진다던가 또는 뭐 집이 눈에 잠겨가지고 막 집안에 눈이 엄청 들어와서 집안에 집기들을 파손한다던가 이런 일은 흔히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촌락 같은 경우에는 눈이 많이 내리게 되면 농경지에 눈이 쌓이고 비닐하우스나 축사 위에도 눈이 쌓이게 돼요. 눈의 무게가 엄청나게 무겁거든요. 이렇게 눈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축사에 눈이 쌓여서 오 눈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와르르 막 무너져서 동물들이 도망가는 이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대설로 인한 피해가 큰 지역은 촌락 지역들입니다. 와르르 무너져 내리면서 비닐하우스나 축사에 붕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대설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당연히 상대적으로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북동풍에 의해서 많은 지형성 강사 발생하는 동해안 지역. 특히나 영동지방, 강원의 영동지방, 그리고 북서풍에 의해서 많은 눈이 내리는 전라북도, 특히나 전북의 해안 지역, 요런 지역들이 대설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지역들입니다. 그러나 대설 피해는 그 피해액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가가 대설이 되고요. 그리고 A, B, C, D 중에서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뭐지? 잘안 보이는데? 맞아요. B가 대설입니다. B. 상대적으로 다른 자연재해보다는 피해가 적은 거죠. 선생님, A도 적은데요? 자, A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선 피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경북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한 지진이 되거든요. 요거 말고 여러 지역에서 고루 발생하지만 상대적으로 피해액이 적은 B가 대설이 됩니다. 그리고 강원이나 전북, 요런 지역들. 강설량이 많은 지역들에서 상대적으로 피해액이 크게 나타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태풍 볼게요. 태풍. 태풍은 6, 7, 8월에 많이 발생하는 호우보다는 조금 더 늦은 시기에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태풍. 태풍 같은 경우에는 북반구의 여름철에 적도 부근이 뜨겁게 달아오르게 됩니다. 뜨겁게 달아오르면은 수증기가 막 증발을 하면서 열대성 저기압인 태풍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고위도 쪽으로 이동을 해요. 우리나라가 위치하고 있는 북반구의 중위도 지역은 1년 내내 편서풍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이 태풍이 중위도에 다다르게 되면 편서풍에 의해서 북동쪽으로 진로를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태풍의 진로가 이렇게 나타나는 편이에요. 그럼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태풍은 열대성 저기압이고 저기압의 중심에서는 상승기류가 발달을 합니다. 상승기류 때문에 구름 만들고 많은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비로 인한 피해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태풍이 무서운 것은 비로 인한 피해도 초래하지만 바람으로 인한 피해도 초래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강한 바람을 동반하게 됩니다. 특히나 바다에 강한 바람을 불러일으킬 때는 커다란 헤일이 우리나라에 덮쳐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바람, 풍수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원과 상대적으로 바람이 약해서 안전한 반쪽의 원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보조단에 나와 있는데요. 태풍의 가항만원과 위험만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가항만원은 항해가 가능할 정도로 상대적으로 바람의 힘이 약한 반원을 얘기해요. 자, 보면 지금 태풍의 진로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게 열대성 저기압이에요. 태풍. 이게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들어오고 있는데 태풍 왼쪽은 태풍의 진행 방향 그리고 편서풍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상대적으로 약해. 항해가 가능할 정도로 태풍의 위력이 조금 약한 편입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특히나 선박들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큰 편이거든요. 비가 많이 내리거나 눈이 많이 내리는 것보다 바람이 엄청 강하게 불게 되면 파도가 엄청 크게 치게 되고 바다가 요동을 치면서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항해가 가능할 정도야. 상대적으로 힘이 약해서. 반면 태풍의 오른쪽 반원은 태풍의 진로 그리고 편서풍의 방향과 바람이 불어들어오는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에 태풍의 위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위험반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우리나라가 위험반원에 속할 때 더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태풍 중심 부근의 풍속이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이 17m/s 이상으로 폭풍우를 동반하는 열대성 저기압. 그래서 이는 풍수해를 초래한다. 바람과 물로 인한 피해를 초래합니다. 풍수해를 초래한다. 그래서 강풍 및 호우에 대비한 시설 점검을 해야 되고요. 위험 지역 접근을 금지해야 됩니다. 자, 얘기했듯이 호우보다 조금 늦은 시기에 8, 9, 10월까지 발생하는 다가 태풍이 되고요. 상대적으로 남부 지역에서 큰 피해가 발생한 경북이나 또는 경남, 부산, 울산 이런 지역들에서 피해가 크고요. 그리고 제주에서 차지하는 피해 비중이 가장 높은 D가 태풍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우리 탐구활동 같이 볼게요. 이때 글 읽어보겠습니다. 자연재해의 월별 피해 발생 횟수를 보고 가부터 다에 해당하는 자연재해를 파악해보자. 가는 겨울철인 12월부터 2월에 주로 발생하는 대설이 되겠죠. 나는 여름철인 6월에서 8월에 주로 발생하는 호우. 다는 8월에서 10월에 주로 발생하는 태풍입니다. 저위도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이동해 오기 때문입니다. 다음 경북의 피해액이 월등히 많은 A는 지진이에요. 사실 경북에서만 피해가 발생한 건 아닌데요. 다른 지역의 피해액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거의 경북에만 피해액이 표시가 됩니다. 다음 태백산지가 있는 강원, 경북 및 겨울철에 황해를 통과하는 북서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전북 등에서 피해액이 많은 B는 대설입니다. 그래서 전북, 강원에서 그나마 피해액이 많지만 전반적으로 피해액이 가장 적다. 다음 경북, 경남 등 남부지방에서 피해액이 많은 D는 태풍입니다. 그래서 D, 요 경남이나 경북, 그리고 울산, 부산 이런 지역들에서 상대적으로 피해액이 많죠. 다음 중부지방에 위치한 중부지방, 충북, 충남, 경기 등에서 피해액이 많은 C는 호우가 됩니다. 그래서 중부지방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다. 상대적으로 중부지방의 피해액 비중이 높다. 이렇게 기억해 둡시다. 자연재해. 자, 여기까지 자연재해 살펴봤고요. 얘기했듯이 최근에는 한파, 서리, 열대야, 폭염 이런 기상현상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뒤에도 그런 문제가 나와 있고 이런 내용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57페이지로 가면은 황사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황사. 황사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왼쪽에 황사의 발생과 이동 먼저 살펴볼까요? 자, 강풍이 건조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불면 황사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강한 상승기류를 타고 올라와서 뭐를 타고? 편서풍에 실려서 동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모래먼지가 발생을 하는데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와악 하고 이동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서해에서 동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황해를 지나 한반도에 도달하게 되고 우리나라에 황사가 날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황사의 발원지인 중국과 몽골의 내륙 건조지역이 봄철에 가장 건조합니다. 봄철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봄철에 발생 빈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봄철에. 다음 백령도와 서울 울릉도의 발생 일수를 좀 비교해 보면 백령도 발생 일수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렇죠? 서울은 4월에 가장 많지만 백령도보다는 전체적으로는 조금 적습니다. 그리고 울릉도는 가장 적습니다. 왜 그러냐면

황사 발원지와 가까운 지역들은 당연히 황사가 더 많이 불어올 수밖에 없겠죠. 황사 발생일수는 황사 발원지와 가까운 지역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황사의 발원지가 고위도 쪽에 위치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부지방의 서쪽 지역, 중부지방의 서쪽 지역이 황사 발생 횟수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자, 밑에 볼게요. 황사는 중국 서부의 타커라마칸 사막, 몽골 중국의 고비 사막 등지에서 건조한 봄철이나 겨울철에 주로 발생을 합니다. 봄에만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이 황사가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이동해 오면 호흡기 코로 들어가거나 눈으로 들어가면 다양한 질환을 발생시키고요. 항공기 결항이나 정밀기계 및 전자기기 고장 등의 피해를 발생시킵니다. 특히나 최근에 기후변화 그리고 사막화가 진행되면서 황사에 대한 우려가 더욱더 커지게 됐죠. 중요한 건 아래쪽입니다. 자, 백령도 서울 울릉도의 월별 황사 발생일수는 모두 봄철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최저기 연간 황사 발생일수는 백령도 서울 울릉도 순인데요. 이는 황사 발원지와 가까운 지역일수록 대체로 황사가 빈번하게 발생해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얘기했듯이, 어이구. 우리나라는 중부, 지방, 서쪽, 요런 지역이 황사 발생일수가 많은 편입니다. 여기까지 우리 황사 내용 살펴봤고요. 자,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기후변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보죠. 기후변화는 말 그대로 기후가 변화하는 건데, 기후변화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 우리가 가장 깊게 배우는 것은 지구온난화고요. 그리고 거의 지구온난화 관련된 문제만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기후변화는 무엇이냐? 기후가 자연적 요인이나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어쨌든 장기간에 걸쳐 점차 변화하는 현상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지구온난화를 가장 중점적으로 공부한다. 자연적 요인이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인위적 요인으로는 화석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화석 에너지, 석탄, 석유가 특히나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죠. 이런 화석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소비하게 되면서 온실가스가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지구 온난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삼림을 파괴합니다. 이 삼림은 CO2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보내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런 나무를 벌목하고 나무를 잘라낸 다음에 농경지로 이용하고 도로 깔고 건물 짓다 보니까 삼림이 흡수하는 CO2의 양이 줄어들면서 대기 중에 CO2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또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지표 상태가 변화한 것도 있고요. 특히나 화석 연료의 소비 증가가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이로 인해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느냐? 자, 전 지구적으로 지구 온난화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난 109년 간의 연평균 기온이 10년당 0.2도씩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은 10년에 0.2도면 100년 동안은 한 2도 정도 상승했겠죠. 그리고 대도시의 기온 상승편이 큰 편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기온이 상승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강수량은 매십 년당 17mm 정도 증가했는데 연 강수일수는 감소하였습니다. 자, 요거는 예전에 한번 나왔던 내용인데요. 자, 연 강수량은 늘어났어. 하지만 강수일수는 감소 추세예요. 전체 강수량은 늘어났는데 비가 내리는 날의 수는 줄었습니다. 그 얘기는 하루에 내리는 비의 양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집중호우일수가 늘어났다. 이것도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서 당연히 기온 높아지니까 열대야? 열대일 발생 빈도 늘어납니다. 기온 높아지니까. 반면 한파 너무 추운 거 설이 발생하는 날의 발생 빈도는 감소하겠죠. 기온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열대야 열대일은 기온 높을 때 발생하는 현상. 한파와 설이는 기온 낮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니까요. 요것도 잘 봐두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아래로 가볼게요. 자, 그럼 기후 변화로 인해 어떤 영향이 나타나고 있느냐? 이 영향이 가장 중요한데 전 지구적으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 자,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극지 및 고산 지역의 빙하 감소. 바꿔 얘기하면 극지 및 고산 지역의 빙하가 녹아버린 거야. 그럼 녹은 물은 어디로 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거니까 바닷물의 양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해수의 온도 자체가 상승하면서 그 자체가
열적인 팽창을 합니다. 정확히 몰라도 괜찮아요. 이 뜨거워지면서 팽창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래쪽에 58페이지 가운데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은 오른쪽 볼게요. 평균 해수면 상승률을 좀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해수면이 상승한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면 상승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빙하가 녹는 현상, 수온 상승에 따른 바닷물의 열 팽창 등과 관련이 있으며 해수면이 상승하면 저지대가 침수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다 해수면이 상승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전체 평균은 3mm 정도입니다. 해수면이 상승한다. 그리고 저지대가 침수된다. 다음, 생태계도 변화합니다. 극지 및 고산 식물의 서식지가 축소됩니다. 이 고산 식물은 상대적으로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 서식하는 식물이에요. 해발고도가 높은 곳은 기온이 낮겠지. 해발고도 높아서 기온 낮은 곳에 서식하는 식물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온이 높아지니까 나는 추운 데가 좋은데, 점점 따뜻해지고 있어. 살수 있는 곳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고. 다음, 우리나라 보죠. 계절의 변화. 여름이 길어지고 겨울이 짧아집니다. 요것도 탐구 활동 자료 같이 볼게요. 자, 일단 과거 29년, 1912년부터 1940년까지, 최근 30년은 1991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자, 봄이 지나고 여름이 시작이 되는데, 과거에는 여름이 이때쯤 시작했어, 이때쯤에. 근데 최근 30년에는 여름이 시작된 시기가 빨라집니다. 그쵸? 그리고 과거 29년보다 최근 30년이 여름이 끝나는 시기가 늦어져요. 여름이 일찍 시작해서 늦게 끝나니까 여름의 일수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여름의 시작일은 빨라지고 여름의 종료일은 느려진다. 늦어진다. 다음, 겨울. 겨울 같은 경우는 과거 29년은 109일이었는데 최근 30년은 87일로 줄어듭니다. 그 얘기는 여름의 일수는 증가하고 겨울 일수는 감소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 얘기 나와 있는 겁니다. 여름은 길어지고 겨울은 짧아진다. 그럼 두 번째, 농작물 재배 북한 개선이 변화하는데 특히나 북한 개선과 재배 적지, 재배에 가장 적확한 지역이 북상하게 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어떤 농작물을 재배하지 못하는 경우는 물론 너무 기온이 높아서 재배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너무 기온이 낮아서 이 농작물을 재배하려면 이 정도의 기온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 기온 자체가 확보가 안 돼서 재배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사과를 재배하려고 하는데 사과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최한월 평균 기온이 적어도 10도는 넘어야 된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1월 평균 기온 선을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10도, 고위도로 갈수록 기온 낮아질 테니까 5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사과 재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사과 재배가 불가능해요. 1월 평균 기온이 10도가 안 되기 때문에 사과 재배 안 됩니다.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사과는 1월 평균 기온 10도 선까지만 재배가 가능해. 북쪽으로 10도 선까지가 이 사과 재배의 한계야. 여기를 넘어가선 재배가 어려워. 이것을 북한계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북쪽의 한계를 이루는 선. 그런데 지구온난화에 의해 지구의 기온이 높아집니다. 옛날에 10도였던 곳이 15도, 5도였던 곳이 10도로 변한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이제는 여기 사과 재배 가능한가요? 가능해졌어. 왜? 1월 평균 기온이 10도 넘어가거든. 사과 재배, 오케이. 하지만 여기는 여전히 안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사과 재배의 북한 개선이 위로 올라가겠죠. 이것을 사과 재배의 북한 개선이 북상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북상한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도 북한 개선이 이 아래쪽에 있다가 어떤 작물에 이 북한 개선이 올라오면서 우리나라에서 재배가 가능해진 작물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되게 옛날 드라마긴 하지만 응답하라 시리즈 보면은 어머니가 가게에서 바나나를 사려고 하는데 바나나가 너무 비싸요. 다 까맣게 변했는데 물론 까만 게더 맛있다 그러죠. 까맣게 변했는데 너무 비싸. 그래서 아이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바나나를 사주고 싶었는데 바나나 못 사주고 바나나 우유를 사갖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 옛날에는 친구가 바나나 하나 갖고 오면은 다 잘라서 한 조각씩 먹었습니다. 그만큼 비쌌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재배가 어려웠기 때문에 친구들끼리 나눠 먹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바나나가 싸죠. 물론 이거는

다른 전 세계적으로 재배 지역 늘어나고 기술 발달하면서 단가가 낮아진 것도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바나나 재배가 가능해졌고요. 또 옛날에는 정말 생소했던 열대 과일들, 동남아시아 여행 가야지만 먹을 수 있었던 열대 과일들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 갔을 때 백향과와 홍룡과를 사 먹었었는데, 백향과는 대체 뭔가요? 예, 패션으로 줍니다. 홍룡과는 뭘것 같아요? 예, 드래곤입니다. 드래곤. 그래서 우리 제주산입니다. 제주산. 이게 동남아시아에서 수입한 게 아니라 제주에서 재배한 거예요. 옛날에는 재배가 불가능했으나 이젠 재배가 가능해졌어. 왜? 북한계선이 저 아래였는데 여기가 놀라운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열대작물 재배가 가능해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작물 재배에 북한계선이 북상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식생 변화, 난대림의 분포 면적은 확대되고요. 냉대림의 분포 면적은 축소됩니다. 난대림은 따뜻한 데 자라는 나무들이고요. 냉대림은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데 자라는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난대림이 분포하는 대표적인 지역, 조금 이따 할 거예요. 울릉도, 그리고 제주도, 그리고 남해안의 저지대에서 난대림이 자라는데, 요 지역이 확대됩니다. 따뜻해지니까. 그러면 냉대림의 분포 면적은 축소됩니다. 다음, 병충해 및 열대성 질병의 발생 증가하고요. 태풍의 세력도 강화됩니다. 그래서 자료 주고 이런 변화 지속되면 어떤 변화 나타나겠니? 이런 것들이 선지로 나오는 이런 유형이 가장 일반적인 유형입니다. 자, 이런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우리는 한국지리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자세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예, 교토의정서라는 협약과 파리협정이라는 협약이 지구온난화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교토의정서는 선진국 38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경제 수준이 높은 나라만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한 거예요. 그래서 당사국 중 일부 국가에만, 여기 38개국이 되는 거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한 교토의정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모든 당사국에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하였다. 그래서 교토의정서는 선진국만, 파리협정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까지 모든 국가에게 이렇게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얘는 절대 어렵게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국가적, 지역적, 개인적으로는 이런 노력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자, 이제 59페이지로 가서 식생과 토양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했듯이 식생과 토양은 단독으로 잘안 나옵니다라고 제가 몇번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단독으로 나왔어요. 이게 제가 절대 안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잘안 나옵니다. 그런데 한번 나왔습니다. 아, 토양이 먼저 나왔다가 그다음에 식생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식생과 토양이 단독으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렵게 출제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선지로 주로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하지만 큰 틀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볼게요. 식생의 분포. 우리나라에 대체 과연 어떤 지역에 어떤 식생들이 분포하느냐, 이것을 식생의 분포라고 얘기하는데, 수평적 분포와 수직적 분포가 있습니다. 먼저, 수평 분포에는 위도에 따른 기온 차이가 반영이 되는데, 사실, 위도에 따른 기온 차이만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발 고도에 따른 기온 차이도 반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남부지방에서 북부지방으로 가면서 전반적으로 기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난대림, 온대림, 냉대림 순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난대림은요,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은 곳에 서식하는 나무들이고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간단하게 구분해 보면, 난대림은 상록화렵수예요. 낙엽하지 않는 잎이 넓은 나무들. 다음, 온대림은 낙엽 화렵수에 비중이 높다. 그리고 냉대림은 침엽수에 비중이 높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따뜻한 데 자라는 친구들이니까 잎이 넓고 굳이 낙엽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대림. 자, 오른쪽에 보면, 그래서 수평 분포가 고위도로 가면서 난대림, 온대림, 냉대림 정도로 나타나게 되는데, 난대림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냐? 여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제주도 해안의 저지대. 여기 보시면 여기 난대림 있죠. 그 다음에 남해안 일대. 그 다음에 여기 잘안 보이죠? 여기 보시면 성인봉, 울릉도입니다. 울릉도 해안 저지대에도 난대림이 분포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주도

울릉도 남해안에 있대. 특히나 울릉도에 후박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굉장히 많이 자랐었는데 이 후박나무로 엿을 만들었대요. 후박나무의 껍질로. 그래서 후박나무의 껍질로 만든 엿이라서 후박엿이었는데 이게 후박나무가 울릉도에는 꽤나 있었는데 다른 지역엔 별로 없었던 거야. 다른 지역 사람들이 울릉도에 가서 후박엿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던 거지. 근데 야, 그거 되게 맛있었는데 뭐였더라? 호박엿이었나? 그래, 호박엿이었나 봐. 근데 사람들이 점점 호박엿이라고 부르는데 마침 울릉도에서 후박나무가 많이 사라졌대요. 그래서 그럼 어차피 이름도 호박엿인데 호박을 넣어서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해서 호박엿이 되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후박나무가 넓은 지역에 걸쳐서 자라는 흔한 나무가 아니라는 얘기죠. 울릉도, 난대림의 대표적인 나무 중에 하나가 후박나무였던 겁니다. 그래서 울릉도 저지대에도 후박나무가 자랐다. 그리고 냉대림이 자라는 곳은 냉대림. 일단 개마고원 일대. 일대 냉대림. 그리고 저지, 다시요. 해발고도 높은 지역들. 해발고도 높은 지역들도 냉대림이 종종 자라는 지역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개마고원과 해발고도가 높은 고산 지역들. 그래서 이렇게 고산 지역과 개마고원 일대.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온대림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남대림은 남해안, 제주도, 울릉도의 저지대. 온대림은 대부분의 지역에 분포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근데 하나만 더 보면은, 이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인데, 자, 지금 얘를 이렇게 눕혀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눕혀놓은 거. 이쪽으로 가면서 위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해발고도 높아지고요. 자, 얘가 냉대림인데, 냉대림이 시작되는 고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가면 더 낮은 곳에서부터 냉대림이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위도가 높아지면 기온이 낮아지니까 상대적으로 저지대의 기온이 낮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높이라고 하더라도 고위도 지역이 기온이 더 낮은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고위도 지역은 냉대림이 더 낮은 높이부터 시작이 된다. 냉대림의 시작 고도가 더 낮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여기도 있잖아. 냉대림. 높은 데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점점 이렇게 낮아지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일단 마침 보는 김에 여기도 봅시다. 울릉도 같은 경우에 울릉도. 얘는 뭔가 그 층이 다른 지역과 좀 다르게 나타나죠. 예를 들어 난대림이 여긴 여기만 분포하고 온대림인데 얘는 난대림이 더 높은 지역까지 분포하고 온대림도 높은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 이유는 섬이라서 그래요. 섬이라서 상대적으로 1월 달에 따뜻하기 때문에 더 높은 곳까지 나무들이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대림도 마찬가지지, 난대림. 난대림이 한라산은 여기까지 분포할 수 있는데 남해안은 이렇게 분포하다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고위도로 가면서 기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난대림 자랄 수 있지만 여기서부터 못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평 분포와 수직 분포에까지 위도와 해발고도가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북쪽으로 갈수록 냉대림의 시작 고도가 낮아진다. 또는 냉대림 분포 고도의 하한선. 하한선이 낮아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냉대림 분포 고도의 하한선이 낮아진다. 좋아요. 다음 수직적 분포로 가겠습니다. 수직 분포. 자, 해발 고도가 높아지면서 기온이 낮아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점점 해발 고도에 따라 식생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수직 분포라고 얘기하는데 한라산에서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식생의 수직 분포가 뚜렷하게 나타나려면 일단 해발고도가 높아야 돼. 그래야지만 다양한 식생들이 높이에 따라 분포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난대림부터 나타나야 가장 다양한 식생들이 해발고도에 따라 분포할 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곳. 저위도에, 다시요. 저지대에 난대림 있으면서 해발고도가 높아서 고도에 따라 다양한 식생이 나타날 수 있는 곳이 한라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라산이 이렇게 수직 분포가 가장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해안 저지대에 난대, 상록, 화렵수림대, 그리고 2차 초지대 나오고요. 좀 이따 볼게요. 그리고 온대, 낙엽, 화렵수림 나오고, 침엽수림대 나오고, 관목림, 고산식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식생의 수직 분포가 가장 뚜렷하다. 그리고 2차 초지대는 무엇이냐? 2차라는 말이 들어가면 뭔가 인위적으로 인간의 영향이 가해진 것, 이런 뜻이거든요. 인위적으로 조성된 것이에요. 그래서 목축업이 주로 행해지고요. 여러분들 제주도 가면은 말타는 그 목장 같은 거 되게 많잖아요. 그 목장들이 주로 이런 2차 초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 우리 나무가 있었던 곳인데 나무를 다 불태우고 초지를 만들었다고 하죠. 한라산이 가장 뚜렷하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다음 식생과 인간활동. 인간활동에 의해서 식생이 다양하게 변화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가서 오늘 토양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 토양의 특징. 토양은 암석의 풍화산물, 쉽게 얘기하면 암석이 부서져서 만들어진 작은 풍화산물, 돌멩이 중에 아주 작은 것들,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유기물로 구성이 됩니다. 생물, 동식물이 죽어서 만들어진 시체, 뭐 낙엽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식물 성장의 토대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산성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산성화된 토양의 비율이 높아요. 크게 두 가지. 집중호우로 인해서 영양분이 많이 씻겨 내려갑니다. 그리고 화학비료 많이 써서 산성화된 토양이 많다. 자, 이런 토양은 크게 성숙토와 미성숙토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성숙토는 말 그대로 성숙한 거야. 오랫동안 토양 형성 작용을 받아서 성숙합니다. 그래서 이 성숙토와 미성숙토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요 차이입니다. 자, 얘는 성숙토입니다. 잘 봐도 뭔가, 오, 되게 성숙한 느낌 들지 않아요? 뭐가 되게 잘 나뉘어져 있어.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이가 먹고 점점 성숙해 갈수록 이 신체 구분이 뚜렷해집니다. 그런 것처럼 토양도 오랫동안 토양 형성 작용을 받게 되면 토양의 층이 뚜렷하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숙토는 토층 구분이 뚜렷하다. 아이고, 뚜렷이 아니라 뚜렷. 뚜렷하다. 뚜렷. 반면 미성숙토는 토층 구분이 미약하다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층이 잘 나뉘어져 있는 게 성숙한 토양이에요. 그럼 얘는 왜 이렇게 성숙했냐? 토양이 잘 층이 나뉘어져 있느냐? 얘는 오랫동안 토양 형성 작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얘는 형성 기간이 길어. 반면 얘는 형성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런 토양층이 나뉘어질 시간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토의 가장 대표적인 게 다시요. 성대토양과 간대토양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볼게요. 성대토양. 자, 성대토양의 저 대자는 띠 대자입니다. 이룰성 자. 띠를 이루면서 분포하는 토양이라는 얘기입니다. 띠를 이루면서. 이 띠라는 것은 전지구적으로 띠를 이루면서 분포한다는 얘기예요. 자, 지구 볼게요. 자, 위도에 따라 기후가 달라지게 되죠. 다양한 기후가 나타나고 기후에 따라 식생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대토양은 대체적으로 기후대나 식생 분포를 따라서 위도와 평행하게 띠를 이루며 분포하는 토양이에요. 이렇게 위도와 띠를 이루며 평행하게 분포한다는 얘기는 기후와 식생의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기후와 식생의 영향을 받은 토양들. 그래서 성대토양은 기후와 식생의 영향을 받아 띠 모양으로 위도와 대체로 평행하게 나타나는 토양을 성대토양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하나는 적색토, 하나는 회백색토입니다. 적색토는 남해안의 구릉지일 때 널리 분포하는 토양인데, 혹시나 색의질이 같이 하는 친구들은 약간 라테라이트토 같은 그런 토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랫동안 고온다습한 기후 환경에서 철분이 산화되어서 만들어진 토양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훨씬 더 기온이 높고 더웠었대요. 그래서 옛날의 기후 환경이 반영된 토양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남해안일 때 분포하고요. 회백색토는 강산성의 토양인데 개마고원일 때의 토양입니다. 침엽수림의 영향을 받은 토양이에요. 회백색토. 정확하게 형성 과정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아, 그냥 남해안일 때 적색토가 개마고원일 때 회백색토가 있구나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다음 간대토양. 역시나 대자는 띠 대자고요. 간자는 사이 간자입니다. 띠 사이사이에 분포하는 토양이란 얘기가 되겠죠. 얘는 띠를 따라, 기후대를 따라 분포하는 게 아니라 기후 사이사이에, 기후대에 걸쳐서 기후와는 상관없이 분포하는 토양입니다. 얘기는 기후나 식생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 간대토양은 주로 기반암의 영향을 받은 토양이에요. 그 지역에 어떤 암석이 분포하느냐에 따라서 토양의 특성이 정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석회암이 널리 분포하는 지역. 석회암은 탄산칼슘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탄산칼슘은 빗물이나 지하수에 의해서 용식작용을 받아 잘 씻겨 내려갑니다. 하지만 씻겨 내려가지 않는 게 있다 그랬지? 그게 철분입니다. 이러한 철분은 산화작용에 의해 산소와 결합되면서
붉은색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면서 토양 자체도 붉은색을 띠는 토양이 발달하죠. 이러한 토양을 석회암 풍화토라고 얘기하죠. 석회암 풍화토, 석회암이라고 하는 기반암의 영향을 받은 토양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간대 토양이 되고, 현무암이 널리 분포하는 제주도에는 현무암 풍화토가 분포합니다. 현무암은 흑갈색이잖아요. 그래서 현무암 풍화토 또한 흑갈색을 띠는 간대 토양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석회암지대나 화산지대 특히나 제주도는 똑같은 간대 토양이 분포한다라는 얘기 간단하게 했었죠. 자, 보죠. 성숙토. 토양 생성 기간이 길어요. 오랜 기간에 걸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토양층의 발달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성대 토양과 간대 토양, 우리 앞에 봤었던 그 토양들 모두 토양층 발달이 뚜렷한 거예요. 다음, 성대 토양은 기후와 식생의 성질 많이 반영된 토양입니다. 회백색토와 갈색 삼림토가 대표적인데, 회백색토는 개마고원 지역에 주로 분포합니다. 그리고 저 개마고원 지역은 침엽수림이 분포하는 지역이라 회백색토는 침엽수림의 영향을 받은 토양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산성이 강한 강산성의 토양입니다. 회백색토. 다음 갈색 삼림토. 갈색 삼림토는 우리나라 전 지역에 걸쳐서 굉장히 넓게 분포하는 토양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갈색 삼림토 전 지역에 걸쳐서 넓게 분포한다. 성대 토양. 사실 성대 토양보다는 간대 토양이 더 자주 출제가 됩니다. 모암. 기반암의 성질이 많이 반영된 토양입니다. 대표적으로 석회암 풍화토가 있고요. 현무암 풍화토도 종종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석회암 풍화토는 당연히 석회암 분포 지역에 많이 분포하겠죠? 그래서 우리 카스트 지정할 때 이미 살펴봤었습니다. 강원 남부와 충북 북동부 지역에 주로 분포합니다. 여기 있죠. 여기 석회암 풍화토 요 일대 많이 분포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석회암 풍화토는 무슨 색? 붉은색입니다. 붉은색, 붉은색이고, 얘는 간대 토양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주로 밭으로 이용이 되죠. 붉은색의 밭으로 이용이 되는 토양. 다음은 미성숙토입니다. 미성숙토. 얘는 토양 생성 기간이 짧아. 또는 운반 및 퇴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토양층의 발달이 미약합니다. 약해요. 자, 충적토와 염리토가 있는데, 자, 충적 지난번에 얘기했었네. 충적 하천이 운반한 퇴적물이 쌓인 것 또는 하천에 의해서 이루어진 퇴적, 그것을 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하천 주변에 충적지에 분포하겠지. 하천 주변 중요한 건 하천 주변입니다. 그래서 충적토의 분포를 살펴보면 이렇게 한강열로 가고요. 한강 주변에 한강 지류를 따라서 충적토 분포합니다. 낙동강을 따라서 낙동강의 지류들을 따라 분포하고요. 그리고 금강도 마찬가지고 영산강, 섬진강 이런 하천을 따라 선형으로 분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주변에 분포한다. 아, 그리고 하천이 범람하면서 퇴적물만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영양분들까지 같이 쌓아놓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옥하기 때문에 농경에 이용이 됩니다. 다음 염류토. 염류토도 생각보다 출제가 많이 됩니다. 일단 염류토니까 염분을 포함하고 있는 토양이야. 어느 정도 염분을 포함하고 있었던 토양. 서남해안일 때 간척지. 간척지. 그리고 하구 부근에 주로 염류토가 분포합니다. 하천의 하구는 밀물과 썰물의 영향을 받는 곳이니까. 그런데 염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농경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염분을 제거한 후에 농경에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염류토는 주로 해안을 따라 또는 하천의 하구 부근에 분포한다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토와 미성숙토를 구분하는 내용. 그리고 특히나 지형과 관련지어서 간대 토양들이 주로 출제가 됩니다. 자, 아래로 갈게요. 자, 이러한 토양도 인간 활동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자, 먼저 농지개 간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개발 등으로 토양 침식, 토양이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또 토양 오염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살펴봤듯이 화학비료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토양이 산성화되어 가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비가 많이 내리면서 영양분이 많이 씻겨 내려가는데, 게다가 화학비료도 많이 사용하니까 산성화가 굉장히 심하게 진행이 된 것이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방공사, 그리고 등고선식 경작 등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사방공사입니다. 가끔 차 타고 가다 보면은 도로 옆에 이런 공사해 놓은 곳이 있는데요. 이런 공사는 사방공사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를 깎아내려서 도로를 만든 거기 때문에 이 토사가 아래로 쓸려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시설물을 설치해 놓은 거예요. 다음,
등고선식 경작, 이 밭에

이란과 고란을 이렇게 등고선을 따라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얘가 만약 이렇게 경사져 있는 곳에 이렇게 밭을 만든다면 비가 내리면 빗물이 이렇게 다 흘러내려가면서 토양이 아래로 다 씻겨 내려가겠죠. 하지만 등고선을 따라서 이렇게 이란과 고랑을 만들면 비가 내려서 경사로를 따라 흘러내려오더라도 토양이 씻겨 내려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7번째 주제 자연재해와 기후변화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뒤쪽에 나와 있는 문제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 꼭 복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문제 미리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선제압 OX 나와라!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꼼꼼하게 생각강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체크 인사의 저는 한보라입니다. 자, 일곱 번째 시간에 모두 힘차게 열렸습니다. 지난 6강이 여러분에게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었죠? 너무너무 지금 기특합니다. 그 힘든 시간들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7강까지 쌤을 만나고는 친구들은 이미 윤사의 큰 산을 지금 네,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등산하다 보면 제일 힘든 부분이 있잖아. 정말 이렇게 숨이 헐떡헐떡 넘어가는 얘들아 그런 지점이 있지. 근데 그 지점만 지나면 신기하게도 어때? 갑자기 괜찮아진다. 누구나 윤사 공부하다 보면요, 이 성리학의 고개에서 한 번쯤은 그 깔딱고개에서 숨이 넘어가는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해냈어요. 그 성리학 마치고 지금 이제 양명학까지 오고 있습니다. 쌤, 저는요 제가 성리학 제대로 맞춘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제 머릿속에 이게 잘 정리된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걱정 마세요. 이번 7강을 통해 선생님과 함께 양명학 공부하고 나서 성리학과 양명학을 다시 한번 총정리, 비교 총정리하면서 완전하게 내 것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요, 수시로 설명해봐. 본인 꼼수체크 자료 펼쳐놓고 수시로 블라블라 내부로 설명하다가 막히면 다시 보라쌤이 그거 어떻게 설명했었나 찾아 들어보는 거야. 그리고 나서 반복 계산 두 번, 세 번, 네번 하다 보면 어느덧 성리학을 정복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양명학까지 한번 들어갔습니다. 양명학은요, 양지를 강조하면서 그 양지가 마음의 본체이면서 천리로서의 본성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심진리를 이야기했었죠. 우리 왕수인의 양명학. 지난 시간에 말미에 선생님이 여러분 이거 풀어보세요라고 또 퀴즈를 내드렸었는데 이거 풀어오셨나요? 같이 한번 정답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왕수인에 따르면, 양명학에 따르면 외부 사물은 천리가 부여되어 있어 부여되어 있지 않아. 그렇지. 일단은 요 이치가 뭔지부터 봐야 돼. 자, 양명학 즉 왕수인의 입장에서는요 이치라고 하는 건 양지야. 양지였었잖아. 양지가 바로 천리이고 그것이 바로 본성이었기 때문에 천리, 즉 이치는 양지입니다. 근데 양지는 얘들아 사람의 마음 안에만 부여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외부 사물에는요 그런 양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외부 사물에는 이치가 존재하지 않아. 따라서 성리학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사물의 이치를 공부하세요라고 하는 입장, 양명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외부 사물에는 이치가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물의 이치를 공부해라라고 하는 주장 인정하지 않아요. 자, 세 번째 어때? 마음과 이치는 둘로 분리될 수 있다? 얘들아, 천천히 생각해봐. 양명학에 따르면, 어때? 왕수인의 입장에 따르면 그 마음의 본체,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어? 양지였어요. 그리고 그 양지가 천리이자 바로 이치였죠. 따라서 이 양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음과 이치를 이어주는 실이 되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양명학은요, 이 마음 자체가 이치다라고 하는 심, 즉 리를 주장하죠. 따라서 마음과 이치는 둘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들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왕수인의 양명학 사상 같이 들어갔는데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역시 간단하게 한번 복습해 보면서 완전하게 내 것으로 또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천천히 보자. 왕수인은 양명학 사상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메인 아이디어를 그렇죠. 맹자의 그 양지에서부터 찾았습니다. 양지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누구나 타고나는 선천적인 참된 암, 즉 도덕 자각 능력이었는데요. 이 왕수인은 양명학에서 그 양지의 위격을 굉장히 높이 올립니다. 그 양지가 마음의 본체다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그것이야말로 천리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천리로서 부여된 본성이다라고까지 양지를 굉장히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알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억나니 얘들아, 왕수인은 마음의 본체가 성이며 성이고 이치다라고 주장하면서 마음의 본체도 양지이고요. 좋아. 그 양지가 바로 무엇이었어? 본성이며. 그 본성이면서도 동시에 하늘이 우리 마음에 부여해준 전리다라고까지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그 양지가 결국 마음의 본체이고 그 마음 안에 갖추어져 있는 천리, 그것도 양지이기 때문에 이치라고 하는 것, 즉 양지라고 하는 건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하늘의 이치이다. 마음의 본체도 양지, 하늘의 이치도 양지. 그러니까 마음이 바로 이치다라고 하는 심증리를 이야기했죠. 얘들아, 한번 천천히 생각해보자. 성리학, 즉 주희의 입장을 한번 떠올려볼까? 우리 주희하면 심성론의 그 불후의 명곡 떠오르죠? 심통성정성발위정. 너무 잘했어. 주희에 따르면, 즉 성리학에 따르면 심통성정, 마음은 성의 상태와 정의 상태를 통과하는 거야. 좋아. 성은 본성, 정은 감정이었죠. 자, 그런데 이 성도 다시 우리가
그렇지, 나누어서 생각해 볼수 있어. 자, 성의 이해 측면만을 가리켜서 찐, 그 본연의 성, 이해 측면만을 가리켜서 우리 뭐라고 불렀어? 옳지, 본연지성이라고 불렀었어. 이것은 본성의 이해 측면만을 가리킨 것으로서 인의 예제 사덕을 의미했습니다. 반면에 우리 본성에서 이해 측면과 기의 측면을 함께 아우르는, 즉 기질의 영향을 받는 성이 있어서 뭐라고 불러? 아유, 잘했다. 기질지성이라고 불렀었죠? 자, 기질지성은 이뿐만 아니라 이 기질까지 아우르는, 기의 측면까지 아우르는 성이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좀 논의를 전개했는데, 오늘의 주인공 왕수인은, 즉 양명학에서는요, 이런 복잡한 논의들이 오히려 마음의 본체, 천리인 양지를 다 가려버린다.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서 왕수인은 이야기합니다. 이 중에서 마음의 본체가 성이다. 마음의 본체가 성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까지는 내가 인정한다. 이건 나도 오케이. 그런데 그 마음의 본체, 그게 바로 양지고, 그게 바로 본성이면서, 그게 바로 이치이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심즉리다. 여기까지만 딱 심플하게 인정했다는 거야. 이렇게 복잡하게 본연지성, 기지성을 나누고 이런 거 하지 않았다는 거야. 게다가 왕씨는요, 감정, 결국은, 어때? 선과 악을 구별하고,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그런 감정도 다 뭐라고 해석해? 그것도 다 양지라고 해석함으로써, 우리 마음 그 자체가 바로 이치인 양지다라고 하는 심증리를 심플하게, 단순하게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알수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왕씨는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음 바깥에는, 즉 마음 바깥에 따로 떨어져 있는 사물, 그 마음 바깥에 따로 떨어져 있는 사물에는 이치인 양지가 있을 수가 없잖아. 마음 바깥에는 이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렀어? 마음 바깥에는 뭐가 없다? 그렇죠. 이치가 없다. 심외무리라고 불렀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마음과 무관한 사물도 없다. 즉, 마음 바깥에 마음과 무관한 그러한 무엇도 없다는 거야. 사물도 없다라고 하는 심외무물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외무리와 심외무물 너무 중요한 포인트. 우리 양명학 왕수인의 입장 공부할 때 정말 제일 우리가 좀 강조해서 공부해 볼 법한 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쌤, 잠깐만요. 지난 시간부터 느꼈는데요. 솔직히 심외무리까지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치가 양지이니까 그 양지는 인간의 마음 안에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바깥에는 양지가 있을 수 없으니까 이치가 있을 수 없어. 그러니까 심외무리는 제가 알겠거든요. 근데 지난 시간, 이번 시간 아무리 들어도 저 납득이 안 되는 게 마음과 무관한 사물도 없다는 이 심외무물은 도대체 뭐예요? 자, 우리 오늘 이거 좀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했지? 잘 보자. 여기서 마음과 무관한 사물이라고 표현돼.

되어 있어. 사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사물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물건, 뭐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어요. 쉽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사물, 물건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맺는 여러 관계, 인간관계, 다양한 관계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 마음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 그 마음의 뜻을 가지고 하고 있는 일, 이렇게도 생각해 볼수 있어. 그러니까 아, 여기서 말하는 사물이라고 하는 표현, 이 물이라고 하는 표현은 물건, 관계, 일로 해석해 볼수 있구나. 그럼 더 어려워지네. 마음과 무관한 물건도 없고요. 마음과 무관한 관계도 없고요. 마음과 무관한 일도 없다는 거야. 뭔 소리야? 얘들아, 근데 막상 좀 천천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막상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신의 무물의 경지를 누구나 한두 번쯤은 경험해 본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고3이 딱 돼가지고 처음으로 같은 반이 된 짝꿍이 있어. 영철이. 근데 얘랑 몇 마디 해보니까 너무 말이 잘 통하는 거야. 진짜 소울메이트인 거야. 진짜 이제 쿵짝이 너무 잘 맞아. 그래서 급속도로 친해지고 진짜 절친이 됐어.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 아니, 이렇게 좋은 친구를 내가 1, 2학년 때는 왜 몰랐지? 아, 1, 2학년 때 얘가 아무리 눈치껏 찾아봐도 우리 학교에 없었는데 얘 전화가 왔나 보다. 아, 이렇게 좋은 친구를 1학년 때부터 알았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그게 너무 아쉬워서 영철이한테 어느 날 물어봤지. 야, 너 1학년 때 어느 학교 다녔었냐? 너 3학년 돼서 전화 온거 맞지? 내가 1학년 때 너를 본 적이 없는데. 그러자 영철이가 말합니다. 뭔 소리냐? 나 니네 옆반이었는데, 나 2학년 때 옆반이었어. 너 2학년 3반이었지? 나 2학년 4반이었어. 야, 나 복도에서도 몇번 봤는데, 급식실에서도 너몇번 봤는데, 깜짝 놀랍니다. 아, 진짜로? 진짜 우리가 복도에서 만난 적이 있었어? 얘들아, 이게 무슨 상황이야? 내 마음의 양지를 영철이한테 1, 2학년 때는 준 적이 없어. 그치? 내 마음의 본체를 영철이한테 한 번도 준 적이 없어. 그럴 때는 영철이는 나라고 하는 사람의 우주 안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야. 아무리 급식실에서 영철이와 내가 그렇게 여러 번 마주쳐서 지나갔어도 어때? 내 마음을 영철이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영철이는 나에게 없는 거였던 거야. 그런데 3학년이 되고 나서 내 마음을 영철이한테 줬어. 내 마음의 양지를 영철이한테 주고 나자 그제서야 비로소 나의 우주 안에 영철이라고 하는 존재는 있게 되는 거야. 영철이와 나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것도 존재하게 되는 거야. 내 마음을 주기 전까지는 내 마음과 무관한 물건도 관계도 일도 결국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거야. 아, 이런 경지를 왕수는 뭐라고 불렀어? 그렇지. 신외무물이라고 불렀다는 것까지 이해해 볼수 있어요. 따라서 정리해 보자. 왕수는요, 개별 사물에 일일이 천리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사물에서 천리를 하나하나 열심히 찾아서 공부하세요라고 보았던 주희, 성리학의 주장은 다 어떤 거야? 부질없는 짓이야라고 바라보죠. 왜? 그렇지. 개별 사물에는 이치가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신외무리, 신외무물까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주희와 왕수인의 입장 한번 비교해 보자. 자, 주희, 즉 성리학에서는요, 마음과 이치는 자연스럽게 구분된다. 이거 맞을까? 틀릴까? 얘들아, 봐봐. 여기 하얀색으로 쓴게 우리 성리학 입장이잖아. 성리학에서 마음과 이치라고 하는 건 똑같은 거야? 다른 거야? 분명히 다르지. 분명히 다른 개념이야. 마음은 성과 정의 상태를 통괄한다. 라고 하는 개념을 따로 가지고 있고, 그 성에서도 어때? 아, 이해 측면만을 가리킨 것이 본연지성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기 때문에, 마음과 이치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구분되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반면에 오늘의 주인공 왕수인, 즉 양명학의 입장에서는 마음과 이치라고 하는 것은 어때? 이렇게 구분되고 둘로 분리될 수 있니? 잠깐만. 생각해보자. 왕수인 입장에 따르면 이 마음의 본체가 성이고 그것이 바로 뭐야? 양지잖아. 그것이 바로 양지잖아? 그런 의미에서 어때? 마음의 본체, 그것이 바로 천리인 양지야. 그러니까 심즉리잖아. 그러면, 왕순이 보기에 심즉리이기 때문에 마음과 이치는 둘로 분리될 수 없네. 아, 마음과 이치의 관계에 대해서도 성리학과 양명학은 이렇게 좀 구별되는구나. 라고 한좀 깊은 내용까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따라서 왕순이는요, 국리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성리학과는 다른 해석을 취하지. 우리 성리학에서는 국리를 어떻게 해석했어? 사물의 이치를 열심히 공부하세요. 이렇게 해석했지만, 왕순이는 높. 그런 해석 난 반대세 라고 하면서 새롭게 해석하죠. 자, 국리라고 하는 건 외부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야. 왜? 오늘 계속 얘기할 거야. 그렇지. 외부 사물에는 이치가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야. 그러면 국리는 뭡니까? 내 마음의 본성. 내 마음의 본성이 뭔데? 천리로서의 본성. 오늘 밤 주인공은 양지야. 양지잖아. 그 양지인 본성을 극진히 잘 발휘하는 것. 아, 국리도 본성을 극진히 발휘하는, 즉 양지를 발휘하는 것으로 왕수인은 계속해서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건알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의 이치를 공부한다는 건똑 떨어져 있는 인의 이치를 따로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인,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양지,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마음의 본체를 발휘하는 것. 마치 내 안에 있는 사랑의 짝대기를 이렇게 뿅뿅 쏘는 것처럼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인의 극진이 발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의 이치를 공부한다는 것으로 해석했다라고 하는 것도 다른 부분이구나라고 하는 것들 확인해 볼수 있었어요.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우리 한번 원전자료를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모를 섬기는 경우에 부모에게서 효도 이치를 구할 수 없고 임금을 섬기는 경우에 임금에게서 충성 이치를 구할 수 없으며 친구와 사귀고 벗과 사귀고 백성을 다스리는 경우에 친구 즉 벗과 백성에게서 믿음과 어짐의 이치를 구할 수 없다. 즉 이런 효도의 이치, 뭐 충성의 이치라고 하는 게내 마음과 똑 떨어져서 분리돼서 따로 외부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치는 어디 안에만 있어? 내 마음 안에만 있기 때문에 이런 각종 이치들도 결국은 다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곧 이치다. 즉 심즉리다라고 계속해서 왕씨는 설명하고 있네요. 자, 따라서 왕씨는요. 이런 양지를 바탕으로 하는 심즉리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수양의 길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왕수인이 이야기한, 양명학이 이야기한 대표적인 수양인 어떤 것들인지 한번 생각해보자. 선생님, 저 느낌이 와요. 이 수양을 얘기할 때도요, 역시요. 오늘 밤 주인공은 뭐였어? 양지야? 계속 양지잖아. 그 양지에서부터 수양을 좀 찾아갔을 것 같은데 맞나요? 맞아. 오늘도 역시 여전히 촉이 좋아요. 자, 왕씨는 수양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그 수양도 어디에서부터 출발해? 양지에서부터 출발한다.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천리로서의 본성, 마음의 본체인 그 양지를 적극적으로 발휘하면 되는 거야. 내 마음 안에 있는 사랑의 짝대기를 열심히 쏘면 되는 거야. 그 양지를 적극적으로 발휘하면 되죠? 적극적으로 발휘한다. 이것을 한자로 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치를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발휘한다. 이렇게 해석해 볼수 있겠다. 그래서 양지를 적극적으로 발휘한다. 치양지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네요. 다시 한번 양지가 나왔으니까 이제 진짜 양지에 대해서 끝장을 본다. 이런 마음으로 양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지는 모든 사람이 본래부터 타고나는 참된 알미였죠. 따라서 선천적인 거야, 얘들아. 맹자 이래로 맹자 영향을 받은 모든 유학 사상가들은 양지를 선천적이다라고 봅니다. 자, 따라서 양지는요, 결코 후천적으로 형성되거나 후천적으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 다시 한번 가져가세요. 그리고 이 양지라고 하는 것은요, 사라지는 것이 아니야. 왜냐하면 타고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이렇게 양지를 발휘할 때 그것을 가리는 악한 욕망들이 가림막처럼 가릴 수는 있으나 그 양지는 타고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성하거나 획득되는 것이 아닌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구나. 게다가 왕수인은요, 그 양지의 위격을, 레벨을 확 올렸지, 그 양지가 마음의 본 모습입니다. 본체입니다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바로 천리입니다라고까지 이야기하지. 심지어, 그래서 그것은 천리로서의 무엇입니다? 좋아요. 본성입니다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마치 십이지신과 같은 것이다.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서 옳음을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선악과 시비를 잘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감정이기도 하면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선한 본성이기까지 합니다. 다시 한번 모든 것은 다 그렇지 좋은 건다 양지입니다라고 왕수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지를 성리학과 양명학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주희와 왕수인의 양지에 대한 입장 정리해 볼게요. 둘다다 맹자의 정선설을 계승했기 때문에 둘다 양지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건 인정해. 하지만 양지가 천리냐? 주희는 높 아니야라고 보지. 그럼 주희한테 천리는 뭐였어? 나와야 돼. 그렇지. 인의 예지의 사덕이지. 나와야 돼. 나온 친구들 정말 잘했고요. 선생님, 저는 안 나왔는데요. 괜찮아. 지금 다시 복습하면 되잖아. 자, 성리학에서 말하는 천리는 인의 예지의 사덕이었지. 양지는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양명학 즉 왕씨는요. 양지가 천리 맞지? 왜 아니야? 라고 하면서, 양지를 천리라고까지 보았습니다. 마음의 본 모습. 얘들아, 마찬가지야. 주희는요. 양지가 마음의 본 모습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했어. 주희가 생각하는 마음의 본체는 뭐였어? 성이었고. 그 성은 뭐였어? 본연성이었고, 그건 결국은 천리인 인의 예지의 사덕이었지. 하지만 왕수인에게 있어서 양지라고 하는 건 마음의 본체에 맞았습니다. 게다가
그 양지가 지극하고 완전한 알미냐?

쥐는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반드시 사물의 이치를 추가적으로 학습하는 그러한 수양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봤죠. 반면에 왕수인은요, 오, 양지는 그 자체가 지극하고 완전한 알미야. 그러니까 이론적인 추가 학습은 필요하지 않아라고 생각합니다. 아,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는 추가 학습이 성리학에서는 필요하다라고 보았지만, 왕수인은, 즉 양명학은 양지 자체가 지극하고 완전한 알미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았다는 것도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 치양지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천리로서의 양지를 가지고 있지. 그리고 그 천리로서의 양지를 자각하고 실천할 수 있다라고 왕수인은 보았기 때문에 그 양지를 발휘하는 것을 가림막이 되는 악한 욕망인 무엇을 제거하면, 그렇죠. 악한 욕망인 사욕을 제거하고 극복하고 그 양지를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발휘하면 누구나 다 성인이 될수 있다고 생각했어. 양지를 적극적으로 발휘해 치치치? 그렇죠. 그걸 바로 치양지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따라서 누구나 악한 욕망인 사욕, 다른 말로는 인욕이라고도 번역해 볼수 있겠죠. 이런 악한 욕망을 누구나 버리면 양지를 실현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왕씨는요, 공부라고 하는 것도 괜히 사물 앞에 나아가서 그 사물의 이치를 쓸데없이 들여다보는 게 아니다. 왜? 애시당초 사물에는 이치가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야. 그런 의미에서 왕씨에게 있어서 진정한 공부란 무엇이냐? 바로 내 마음 안에 있는, 그렇죠, 양지를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발휘하는 것. 즉, 치양지하는 것, 그게 진정한 공부다. 그러니까 진정한 공부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찾아가는 거야. 내 마음에서부터 실마리를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선한 마음을 확고히 세우는 일이다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정리해보자. 왕수인은 사물의 이치를 학습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양이 불필요한 건 아니었죠. 수양은 반드시 필요해. 어떤 수양? 그렇죠. 양지라고 하는 사랑의 짝대기를 적극적으로 발휘하고 그것을 가리는 악한 사욕과 인욕을 제거하는 그런 수양 자체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양법으로 치양지설을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자, 치양지와 더불어서 왕수인이 강조했던 수양법마저도 보겠습니다. 우리 많이 들었던 말이 나왔네, 얘들아. 어떤 표현이 눈을 사로잡는다? 오, 그렇지. 우리 경물치지라고 하는 말이 좀 우리 눈을 사로잡는데요. 경물치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니, 얘들아? 그렇지. 우리 복습한 친구들, 오, 너무 많다. 너무 잘했어. 우리 지난 시간에 주희의 성리학의 수양법 얘기할 때도 경물치지가 나왔었거든? 그 경물치지가 지금 똑같지. 한 글자도 토시도 안 바뀌고 다시 나왔어. 기억나니? 경물치지는 주희가 처음 한 말은 아니라 그랬죠. 유교의 기본 경전인 대학에 써 있는 구절을 주희가 이렇게 해석했어. 라고 하는 그 해석의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왕수인이, 아니, 나는 그 해석에 반댈세. 난 새롭게 해석할 때야. 하고 다시 해석한 게 있겠지. 자, 너무 중요하겠다. 보자. 왕수인은 이 경물치지를 해석함에 있어서 먼저 찬찬히 요치를 들여다봅니다. 쌤, 알것 같아요. 양지야, 이것도 양지라고 해석했죠. 빙고. 자, 일단은 치지의 요치를 양지라고 해석하면서 치지를 치양지라고 해석했겠다. 아, 양지를 구체적으로 발휘하는 것. 이게 치양지였잖아. 이걸 치지라고 해석했구나. 그러면 이 경물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석했을까? 양지를 구체적으로 발휘해서 이를 바로잡는 것. 이걸 경물이라고 해석했구나. 잘 봐. 꿀팁 선생님 알려줄게. 왕수인의 경물치지 해석에서 제일 중요한 꿀팁은 요 제일 앞에는 격이라고 하는 글자. 요걸 어떻게 해석했는지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 격을 왕수인은 바로잡다. 이렇게 해석했어.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반장선거할 때 이렇게 발을 정, 요걸 개표 많이 하잖아. 바르게 하다라는 뜻으로 격을 해석하거든요. 자, 바르게 하는 거야. 뭘 바르게 해? 물을 바르게 하는 거야. 기억나니? 요 물이라고 하는 건 물건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관계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일이라고 하는 뜻도 갖고 있었어. 즉, 일이라고 하는 건 뭐야? 내 마음의 뜻이 머무는 곳의 일이라는 거잖아. 내 마음의 뜻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념, 이렇게 표현되기도 해요. 내 마음을 쏟고 있는 그것, 그것을 바로잡는 것. 아, 격이라고 하는 글자를 바로잡다라고 해석한 건 왕수인의 아주 중요한, 네,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혼자 시험보다 웃을 일 많을 거예요. 자, 이렇게 경물치지를 해서 내 마음의 양지를 구체적으로 발휘해서 이를 바로잡으면 결국은 내 마음에 있는 그 양지를 개개의 사물에서 실현할 수 있게 된다. 다시 한번 해봐. 내 마음의 양지를 개개의 사물에서

혹은 제거하세요. 그렇죠. 존천이 거인욕의 수양도 역시 왕수인도 이런 말 사용합니다. 단, 이런 워딩 자체, 존천이 거인욕이라고 하는 워딩 자체는 주희도 왕수인도 공통적으로 사용하지만, 그래서 그 천리가 뭔데요? 라고 한 해석은 다르지. 주희는 천리를 인의예제 사덕이라고 해석했지만, 왕수인은 이 천리를 그렇죠. 양지라고 해석했다는 차이는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얘들아, 왕수인은요, 암과 행암에 대해서도 굉장히 재미있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 암과 행암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라고 선생님이 드는 비유인데요. 왕수인의 입장은 요 동전을 생각하면 좋아. 동전의 앞면과 뒷면은 처음부터 한 개잖아. 한 개의 동전이잖아. 그것처럼 왕수인은 암과 행암, 즉 지와 행을 처음부터 하나다. 합일이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런 그는 이야기했어요. 안다라고 하는 건 이미 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리고 행했다는 것은 그 앎을 완성시켰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라는 거야. BTS가 멋있어요라고 아는 건 이미 BTS를 좋아하고 있다는 거야. 저 BTS 좋아해요라고 하는 건 BTS가 멋있다는 걸 이미 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암과 행암은 처음부터 하나다라고 하는 입장 왕신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식으로서의 지와 실천으로서의 행은 본래부터 하나이기 때문에 지행 합의를 이야기하면서 암과 행암이 역시 한 방향으로 나란히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나란히 가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네요. 자, 왕수인의 이러한 입장들, 취향지설과 관련된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사물의 이치는 내 마음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왜? 마음밖에 이치는 없잖아. 심외 무리이기 때문이에요. 배우고 묻고 사색하고 변별하고 돈독행하는 공부라고 하는 건 결국 내 마음의 그 양지를 지극한 데까지 확충하는 것에 불과할 따름이다. 양지 외에 다시 털끝만큼이라도 보탤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외부 사물의 이치를 추가적으로 학습할 필요 없어. 내 마음의 양지를 적극적으로 발휘하는 취향지. 그런 의미에서의 존천이 거인욕, 또 그런 의미에서의 경물취지가 있어야 한다라고 왕수인은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한번 총정리해서 주희와 왕수인의 입장을 한번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주희라고도 부르고요.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주자라고도 불러서 지금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어요. 정리해 보자. 이제는 천리가 무엇인지는 알겠지. 이거 진짜 중요해. 이거 진짜 계속 얘기했어. 옳지. 성리학에서 즉 주희가 이야기하는 천리는 무엇이었어? 옳지. 인의예지의 사덕이었습니다. 반면에 왕수인이 이야기하는 천리는 뭐였어? 계속해서 주인공은 양지야, 양지가 되겠네요. 좋아요. 자, 마음에 대해서도요. 어때? 성리학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지? 우리 부루의 명곡이 떠올라야 돼. 옳지. 심통성정. 옳지, 좋다. 우리 심통 안 부리고 너무 잘하고 있어. 심통성정 있으면 또 나와야지. 2절도 나와야지. 옳지. 성발위정. 을 이야기하면서 본성 그것이 바로 이치다라고 하는 성증리를 이야기했죠. 반면에 왕수인은 야 그렇게 복잡하게 나누지 마. 마음 그 본체가 양지고 그게 바로 이치이기 때문에 마음이 바로 이치여 심증리를 이야기했다는 거 정리해 볼수 있어요. 양지에 대한 해석 보자. 양지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건 성리학에서도 양명학에서도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진술이죠. 하지만 그 양지가 지극하고 완전한 앎인가, 그 양지라고 하는 것이 지극한 천리까지 꿰뚫는 그런 지극한 앎인가에 대해서는 평가가 달랐습니다. 양지가 지극한 암까지는 아니야. 그래서 사물의 이치를 추가 학습해야 해. 라고 주희는 성리학에서 주장하죠. 반면에 왕수인은요, 어이, 양지라고 하는 건 지극한 암이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었어요. 하지만 두 사상은요, 생각보다 많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있을 수밖에 없어. 왜? 둘다다 맹자의 성선설을 계승한 유교 사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통점이 많지. 이러니까 두 사상이 맨날 갑과을로 세트 문항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지? 공통점 정리해 보겠습니다. 둘다 이제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반복해서 여러분 알겠지만 맹자의 성선설을 바탕으로 해요. 그러니까 웬만한 맹자가 했던 기본적인 성선설의 주장들 있지. 왕도 정치, 뭐 이런 것들. 뭐 불인인지심, 인의예지, 뭐 이런 거. 이런 것, 웬만한 것들, 뭐, 양지가 선천적이다, 이렇게 웬만한 맹자의 성선설에 대한 내용은요, 얘들아, 두 사상가들도 부정하진 않아. 그러니까, 맹자의 성선설 둘다 공통적으로 인정하면서 양지의 선천성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다, 이 이치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에 부여되어 있다. 그건 인정해. 그러니까 외부 사물의 이치가 부여되어 있냐, 부여되어 있지 않냐, 이건 입장이 다르지만, 인간의 마음 안에는 이치가 부여되어 있다. 거기까지는 둘다 오케이, 인정하기 때문에, 마음에 내재한 이치를 구현해서 왕도정치를 실현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이걸 누가 부정하겠니? 유학 사상가들이라면 누구나 인정할 법한, 맹자의 성선설의 영향을 받은 사상가들 인정할 법한 공통진술입니다. 내 마음의 본체인 성, 요런 표현. 마음의 본체는 성이다. 요런 표현 자체도 왕수인도 쓰고, 어때? 주의도 쓴다고 했죠? 내 마음의 본체인 성. 그것이 곧 도덕적 행위의 근거가 된다. 왜? 그 본성은 천리가 부여된 것으로서, 천리로서의 본성으로서 순수무악한 것이기 때문에, 아, 그게 도덕적 행동의 근거다라고 두 입장 모두 생각할 수 있겠네요. 둘다 유교 사상이기 때문에 학문의 목표는 수양에서 성인 군자가 되는 거고요. 먼저 자기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고 그 이후에 백성을 편안하게 해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숙이 아닌 공자 이래로 유교 사상가들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수양의 방법도 공유하고 있는 것이 많았었죠. 경물치지라고 하는 표현, 이런 워딩을 수양에서 사용하는 건둘다 공통적이야. 물론 해석은 달랐지만요. 마찬가지로 존천이 거인욕 천리를 보존하고 악한 욕망은 제거하자. 이런 워딩도 공통적으로 사용합니다. 게다가 궁리라고 하는 이런 워딩도 사용해. 하지만 해석이 달랐지. 자, 성리학에서 말하는 궁리는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는 것이었지만 왕수인에게 있어서 궁리라고 하는 건 뭐야? 내 마음의 양지를 잘 실현하는 것. 선한 내 마음을 잘 발휘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둘다다 유교 사상이기 때문에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따로 놀면 안 되잖아. 지식과 실천이 일치해야 한다라고 하는 지행일치까지도 공통점으로 우리가 서술해 볼수 있겠네요. 너무 중요하겠지? 계속 차기비로 불라불라 하면서 완전하게 자신의 것으로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경물치지에 대해서도요. 성리학과 양명학의 입장 비교되고 맨날 나와. 기출문제 풀어보세요. 정말 맨날 나오고 여러분은 안 그러겠지만 다른 친구들은 맨날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정리해두고 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성리학에서 경물치지 이야기할 때 힌트가 되는 건이 물이었죠? 이 물은 무엇이었어? 그렇죠. 사물의 이치. 사물 혹은 사물의 이치로 해석합니다. 사물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사물의 이치를 궁구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극진히 하는 것. 언제까지? 활용 관통할 때까지. 천리를 꿰뚫을 때까지 삶을 극진히 하는 것으로 주인은 경물치지를 해석했습니다. 반면에 왕수인은 이 격이 중요하다고 했었지? 이 격을 바로잡다라고 해석하면서 물, 즉내 마음의 뜻인 일 혹은 마음의 뜻을 담아서 이걸 의념이라고도 어려운 문제에서는 등장해요. 그내 마음의 뜻인 그 의념을 바로잡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지를 뭐로 해석했어? 그렇죠. 주인공은 양지이기 때문에 양지를 구체적으로 발휘하는 치 양지로 해석했습니다. 양지를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발휘해서 이를 바로잡는다. 이 바로잡는다고 하는 것이 아주 큰 힌트가 됩니다. 결국 이렇게 내 마음의 일을 바로잡고 양지를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발휘한다는 건 자신의 마음의 양지를 개별 사물에서 실현하는 것이다. 요런 표현으로도, 요런 워딩으로도 바꿔서 종종 출제가 되고 있어요. 공통점 둘다다 경물과 치지를 통해서 존천이에 또 수양을 할수 있다라고 보았다는 점 공통점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성리학과 양명에게 지와 행, 암과 행암의 관계에 대한 비교입니다. 자, 볼게요. 성리학은 지와 행을 어떤 관계로 봤지? 얘들아, 그림 기억나니? 이거, 그림을 기억하는 게 좋아. 그치, 눈과 발의 관계다라고 생각했었죠? 자, 눈이 아니면 발은 볼수 없고, 발이 아니면, 그렇죠, 눈은 갈수 없어. 그것처럼 지와 행은 서로 의지해서 함께 나아간다. 지행상수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순서는 있었어. 아는 것이 먼저, 행암이 나중이었습니다. 선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이 먼저라고 해서 더 중요한 건, 그렇지, 아는 것에게 뺏길 수 없었죠. 행암이 더 중요한 거야. 자, 순서상 아는 것이 먼저이지만 더 중요한 건 행동이었습니다. 앎은 가볍고 행암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 잘 정리해 두셔야 되겠네요. 반면에 왕수인의 그림은 뭐였지? 동전 생각하면 좋다 그랬잖아. 동전의 앞뒷면은 처음부터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앎과 행암은 처음부터 하나다라고 하는 지행 합의를 이야기하면서 본래 하나이기 때문에 선후를 얘기할 수도 없고 분리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꽃 향기가 좋다라고 아는 건 이미 꽃향기를 좋아한다는 거야. 얘들아, 꽃향기를 좋아한다는 건 꽃이 향기롭다라는 걸 이미 아는 것이기 때문에 앎은 행암의 시작이요, 행암은 앎의 완성이다. 아주 유명한 왕수인의 지행합의를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공통점이 있었어요. 암과 실천, 즉 지와 행이 따로 놀면 안 돼. 일치해야 합니다. 아는 건 오른쪽인데 왼쪽으로 행동한다든지 이건 얘들아 위선자잖아. 그러니까 암과 실천이 나란히 가야 한다. 일치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 자체는 공통점으로 성립할 수 있겠네요. 자, 경물치지에 대한 주희와 왕수인의 해석 원전 자료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해.
치지는 경물에 있다. 즉, 치지제 경물, 경물치지라는 말은 나의 앎을 극진히 하고자 한다면, 즉, 치지하고자 한다면 사물에 나아가 그 사물의 이치를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사람의 마음은 영특하여 앎을 지니고 있고, 천하의 사물에는 그 이치가 있다. 다만 사람들이 이치를 다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앎이 극진하지 않은 것이다. 사물에 나아가서 이치를 공부하세요라고 주인이 이야기하고 있죠. 반면에 왕수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치지 경물이란 내 마음의 양지를 각각의 사물에서 실현하는 것이다. 자, 내 마음의 양지인 그 천리를 각각의 사물에서 사랑의 짝대기를 쏘는 거야. 이렇게 실현하면 그제서야 비로소 각각의 사물이 이치를 얻게 되는 것이다. 내 마음의 양지를 실현하는 것, 그것이 치지이며 각각의 사물들이 그 이후에야 비로소 이치를 얻게 되는 것이 경물이다. 자, 내 마음의 양지를 실현한 이후에야 비로소 사물들은 이치를 얻게 되는 것이지, 내 마음과 무관한 외부 사물이 천리를 부여받았다? 그것을 왕수인이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 심의 무리, 심의 무물 떠올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와 행의 관계에 관한 입장도 원전자로 너무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이에요. 자, 지와 행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서로 의지한다. 지행상수, 눈과 발의 비유, 굉장히 유명하죠? 자, 눈은 발이 없으면 갈수 없고, 발은 눈이 없으면 볼수 없죠. 먼저냐, 나중이냐, 선후를 논하자면 지가 먼저이지만 가볍고 무거운 것, 즉, 뭐가 더 중요한가, 무엇이 더 중요한지 이것을 논하자면 행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도 잘 정리해 두셔야 되겠네요. 반면에 왕수인은 암과 행암을 처음부터 하나라고 봅니다. 아는 것은 행암의 시작이고 행암은 암의 완성이다. 지가 진지하고 독실해야 할 곳이 바로 행이고 행이 밝게 깨닫고 정밀하게 살펴야 할 곳이 바로 지이다. 암과 행암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이다라고 하는 부분들 왕수인이 뚜렷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 꼭 먼저 푸시고 선생님과 만나 주시기 바래요. 자, 주의의 성리학 OX 한번 보겠습니다. 의념이 향하는 대상을 바로잡는 것이 경물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 수능 시험에는. 뭐요, 선생님? 이거 모르겠어요. 얘들아, 그러지 마. 멘탈 딱 붙잡고 봐봐. 경물치지를 해석했다. 바로잡는 거 나왔다. 경물의 격을 바로잡는 것으로 해석한 사람은 주희야, 왕수인이야? 왕수인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 주희의 입장 아니지. 이렇게 풀수 있어야 돼요. 천천히 해보자. 의념이 향하는 대상을 바로잡는 것을 경물이라고 해석한 건 왕수인의 해석이었습니다. 성은 마음의 본체이기 때문에 그 작용인 정을 포괄하고 통솔한다. 너무 중요해, 얘들아. 잘 봐봐. 천천히 보자. 성은 마음의 본체. 아, 여기까지는 주의 입장 맞죠? 마음의 본체가 성이었습니다. 성이 바란 것이 정이기 때문에 성의 작용인 정.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 자, 그런데 얘들아, 봐봐. 포괄하고 통솔한다? 통괄한다네? 통괄하는 건 뭐였지? 심통성정. 마음이 성과 정을 통괄하는 거지. 마음이 성과 정을 포괄하고 통솔하는 거지. 그런데 여기 이 문장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성이 정을 포괄하고 통솔한다고 나와 있죠? 잘못된 거야. 성이 정을 포괄하고 통솔하는 게 아니지. 마음이 성과 정을 포괄하고 통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렇게 나와. 심통성정, 성발위정. 계속 노래 부르면서 내 걸로 가져가셔야지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인욕을 제거하기 위해서 본연지성의 차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얘들아, 인욕은 악한 욕망이기 때문에 제거하는 거 좋아. 전반부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왜 틀렸어? 본연지성의 차이를 바로잡는다? 인정될 수 없죠. 왜냐하면 성리학 주의에 따르면 본연지성은 어때? 모든 사람, 모든 사물에게 있어서 다 순선무악한 천리야. 그렇기 때문에 본연지성은 어때? 차이가 있을 수 없어요. 다 순선무악한 것으로 동일한 천리였습니다. 앎은 논리상 실천에 앞서기 때문에 앎이 항상 실천보다 중요하다. 얘들아, 먼저냐 나중이냐는 선지, 아는 것이 먼저죠. 그러니까 앎이 실천에 앞선다까지는 괜찮아. 하지만 앎이 항상 실천보다 중요하다는 아니죠? 더 중요한 건 무엇이었어? 그렇죠. 지경, 행, 중, 행암이 더 무겁고 중요했습니다. 마음의 본체인 양지를 보존하고 인욕을 제거해야 한다. 성리학 입장 틀렸지. 왜? 그렇지. 양지가 마음의 본체까지는 아니었잖아. 성리학에서 마음의 본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어? 본연지성, 천리로서의 인의예지의 사덕이었기 때문에 양지가 마음의 본체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자, 왕수인 넘어가 볼게요. 치지를 위해서는 사욕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얘들아, 어때? 경물치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수양하기 위해서는 악한 욕망, 사욕과 인욕은 반드시 제거해야 되죠?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도덕 원리로서의 마음을 실현하는 것이 경물이다. 얘들아, 경물을 해석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 사물에 나아가서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세요.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의
일을 바로잡는 것. 내 마음의 일을 바로잡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 왕신이잖아. 내 마음의 일을 바로잡는 건 뭐야? 그렇지, 도덕 원리로서의 마음을 실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왕신의 입장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감정. 이거 뭐였는데? 양지였는데. 본심? 마음의 본 모습? 마음의 본체? 양지였는데. 결국은 어때?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감정도 양지? 본심도 양지이기 때문에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감정은 본심을 따라야 한다?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내 마음의 양지가 내린 판단은 의식적인 추론 과정의 결과, 스텝을 밟아서 의식적으로 추론한 과정의 결과는 아니었었죠. 양지는 타고나는 것으로서 어때? 사려하지 않고도 아는 능력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단계를 밟는 의식적인 추론의 과정은 아니었다는 것들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지는 마음의 본체를 사물에서 지극히 실행하는 것이다. 마음의 본체가 양지였고요. 그 양지를 개별 사물에서 지극히 실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치양지, 치지 맞았습니다. 치지는 천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지행합일과 일치한다. 치지를 치양지라고 해석했는데 그 양지가 천리를 실현하는 것이었죠. 따라서 어때? 치지라고 했다고 해서 아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암과 행함은 처음부터 하나이기 때문에 지행합일과 일치한다. 모두 다 왕수인의 입장으로 성립 가능한 진술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바탕으로 우리 드디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수능 기본 문제 1번부터 4번까지 풀 테니까요. 먼저 풀고 보라쌤과 만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문항 들어가 볼게요. 자, 고대 동양 사상가 입장 나왔습니다. 항상 발문을 보면 시대와 지역이 힌트로 주어진다고 했어요. 큰 몸을 따르면 대인이 되고 작은 몸을 따르면 소인이 된대. 눈과 귀는 생각하지 못해서 사물에 가려지니 사물이 눈이나 귀와 접촉하면 눈이나 귀는 그것에 끌려갈 뿐이래요. 그러나 마음은 생각할 수 있으니 생각하면 얻고 생각하지 못하면 얻지 못한다. 이것이 하늘이 우리에게 부여한 것이니 먼저 큰 몸을 세우면 작은 몸이 이를 빼앗지 못하게 된다. 이것이 대인이 되는 이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여기 보니까 하늘이 우리에게 선한 본성을 주었대. 그 선한 본성대로 살아가면 마음이 큰 대장부, 대인이 될수 있대. 얘들아, 기억나? 아니, 의를 수집해서 지의를 통해서 호수처럼 크고 올곧은 도덕적 기계인 호연지기를 갖춘 대인 대장부가 될 것을 이야기한 사상가? 그렇지, 맹자가 되겠네요. 1번입니다. 성정을 고쳐서 인의를 실현해야 한다. 얘들아, 아니죠? 맹자가 보기에 타고난 본성은 선하기 때문에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함양하고 보존하고 유지하고 확충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인위를 일으켜서 본성을 교화해야 한다. 얘들아, 본성을 교화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누구만 쓸수 있었어? 그래, 순자만 쓸수 있었잖아. 본성이 앞에 붙으면 본성이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바로잡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본성이 악하다고 본 순자 입장이 되겠네요. 마음의 사단이 형성되도록 사덕을 실천해야 한다. 이거 왜 틀렸니? 그렇지, 잘했다. 맹자는 사단이 선천적으로 타고난다고 보았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형성돼야 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덕에 따라 통치하고 형벌의 집행을 폐지해야 한다. 얘들아, 맹자도 물론 덕치를 중시했고 그런 의미에서 왕도 정치를 주장하지만 형벌의 집행을 폐지해야 한다고 본건 아니야. 형벌의 공정한 집행 역시 그도 맹자도 인정합니다. 의에 따라서 행위하고 이익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 그렇죠. 모든 이익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 이익에 눈이 멀어서 도덕적인 행동을 어때? 버리고 유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에 따라 행동하면서 이익에 대해서 조심하는 이런 모습들 맹자 입장으로 성립 가능하겠네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번 역시 고대 동양 사상가입니다.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진실로 인의 뜻을 두면 악함이 없다. 인을 강조하면서 오직 인한 사람만이 남을 제대로 좋아할 수도 있고, 남을 제대로 미워할 수도 있다. 너무 중요하지, 얘들아. 아, 인이라고 하는 것은 존비, 진소, 시, 비, 선, 악의 구별과 분별이 있구나. 그래서 선과 옳음은 좋아하지만, 악과 그릇된 것은 미워할 줄 아는 분별이 있는 사랑이구나. 인하지 못한 사람은 오랫동안 즐거움에 처할 수 없다. 공자가 이야기한 기본적인 내용들 담고 있습니다. 공자가 예스에 대답을 할 질문 한번 골라 보도록 할게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은 남에게도 베풀지 않아야 하는가? 기억나니? 인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효제, 충, 서를 이야기하면서 선생님이 서를 강조했었지. 내 마음과 너의 마음이 같다. 그게 서야. 그래서 내가 앉고 싶으면 남도 앉게 해주고, 내가 일어서고 싶으면 남도 일어나게 해주는 것. 즉,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건 남에게도 베풀지 않아야 하는가? 네. 이것이 바로 공자의 서, 인의 실천 덕목이었습니다. 누구든 그가 행한 바를 따지지 않고 차별 없이 사랑해야 하는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거, 인내 모습 아니었잖아. 차별 없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존비 친소, 시비 선악의 구별과 분별이 있었습니다. 각자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부여된 역할에 맞게 행동해야 하는가? 자기 이름을 바로 세워야 한다. 군군.

임금은 임금답고 신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한다. 부부, 부모는 부모답고 자자, 자녀는 자녀다워야 한다. 네, 공자의 대표적인 정명사상 소개되어 있네요. 사사로운 욕심을 이기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학문의 힘을 써야 한다. 얘들아, 전반부 한번 보자. 사사로운 욕심, 줄이면 뭐가 돼? 사욕. 어허, 악한 욕심이네. 그러니까 그걸 이겨내야 되겠죠. 극기복례. 어때? 자기의 악한 욕구를 이겨내고 진정한 예로 회복해라. 라고 공자는 이야기하잖아. 인욕, 사욕, 삿된 욕구. 이런 거다 악으로 흐른 욕구거든요. 그러니까 이겨내야 한다. 전반부는 좋아. 그런데, 얘들아, 잘 봐봐. 후반부가 좀 의심스러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학문이래. 얘들아, 공자는요, 공부의 진정한 뜻은 자기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는 데 있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데 있지 않다라고 보았어.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한 공부는 진정한 공부가 아니고요. 나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는 그런 공부가 진정한 공부다. 나를 위한, 나 자신의 인격을 위한 공부를 공자는 강조했기 때문에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학문은 잘못된 진술이 되겠습니다. 정답은요. 그렇죠. 기역과 디귿이 되겠네요. 역시 고대 동양사상가 입장입니다. 나의 질문에 대한 대답 골라볼게요. 예의에 들어맞는 것을 다스림이라고 하고 예의에 어긋나는 것을 어지러움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군자란 예의를 따라서 다스리는 사람이지 예의에 어긋나게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다. 예의는 다스림의 시작이고 군자는 예의의 시작이다.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려 있고 나라의 운명은 예의에 달려 있다. 라고 하면서 예를 강조하고 있고요. 여기 보니까 아, 그 예에 따라서 통치해야 한다고까지 얘기하고 있어. 예치까지 주장한 순자가 되겠죠? 도덕적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순자의 대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이 제정한 예를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지! 바로 나왔네. 순자는 예에 따라서 살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 예라고 하는 건 뚝딱뚝딱 누가 제정한 거야? 고대의 성왕, 선왕, 성현. 성인, 한마디로 훌륭한 분들이 제정했다는 거죠. 자, 고대 성인이 제정한 예, 순자가 오케이 할 법한 표현이 되겠죠? 그 예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 순자 입장,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성인의 가르침에 따라 무위를 실천해야 한다. 친구들 중에서 이제 윤사가 처음인 친구들은 좀 낯설었을 텐데요. 요 무위라고 하는 건 우리가 후반부에 쭉좀 있다가 공부하게 될 유교 다 끝나고 나서 공부하게 될 도가사상가들의 주장이에요. 노자나 장자가 이야기하는 도에 따른 자연스러운 삶이거든요. 유학자인 순자 입장과는 거리가 멉니다. 성인이 되기 위해서 본성을 확충하는 수양을 해야 한다. 왜 틀렸어? 오, 너무 잘했다. 순자에게 있어서 본성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확충하면 안 돼. 본성은 변화, 교화시켜야 합니다. 성인을 본받아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성을 보존해야 한다. 틀렸지. 왜 틀렸니? 그렇죠. 순자는요, 이 성이 악하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보존하면 안 됩니다. 5번 볼게요. 성인을 본받아 타고난 예를 따르면 자신의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 그렇죠. 예는 타고난 게 아니야. 인간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타고난 성정에는 예 같은 건 없어. 예는요, 그렇지. 성인이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5번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문항입니다. 고대 동양사상가 갑과을이 모두 다 예스의 대답을 할 질문 골라볼게요. 군자가 보통 사람과 다른 이유는 자기 마음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자는 인과 예로서 마음을 보존한다. 자기의 마음을 다하면 본성을 알고 본성을 알면 하늘을 알게 된다. 아, 마음과 본성이 선하기 때문에 지켜내면 군자가 된다고 본 거야. 성선설을 얘기하고 있죠? 갑은요, 그렇죠. 맹자가 되겠습니다. 군자가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합당한 것이다. 군자가 합당하지 않은 행동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다만 성인이 제정한 예에 합당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인이 제정한 예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성악설을 이야기한 순자라는 거알수 있죠. 이렇게 맹자와 순자가 종종 묶여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패턴 잘 정리해 두시고요. 둘다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 골라볼게요. 인과 의를 보존하고 본성을 길러야 하는가? 성선설을 이야기한 맹자는 본성을 길러야 한다고 보았지만 순자는 본성을 기르면 안 돼요. 교화시켜야 합니다. 인과 의를 추구하고 법도에 따라야 하는가? 네, 요 정도의 표현은요. 유교 사상가인 두 사상가 모두가 다 인정할 법한 진술이 되겠네요. 인과 의를 추구하고 인위를 배척해야 하는가? 아니죠. 둘다다 인위적인, 도덕적으로 살기 위한 인위적인 노력을 둘다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따르며 모든 욕구를 제거해야 하는가? 둘다다 모든 욕구를 제거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진 않았어. 단, 악으로 흐른 욕구인 인욕, 사욕, 삿된 욕구, 이런 욕구는 제거해야 되겠지만요. 예를 따르면 옳고 그름을 배제해야 하는가? 아니죠. 둘다다 유교 사상가로서 시비선 악을 구별하는 그런 인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배제해서는 안 되고요.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다 예스의 대답을 할 질문은요. 그렇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한번 공부해 보았습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들 많았어. 반드시 복습하시고요. 여러분의 고백 후기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남은 문항들 풀고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꿀향에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5회가 되었습니다. 파이널 시점 모시고 4, 5회째고요. 지금쯤 오면 그러니까 매회마다 반복해서 계속 출제되는 단원별 주인공들을 분명히 여러분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될 거야. 거기다 하나 더하면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조금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문제 유형들도 있습니다. 그 유형들도 파악해 주시면 좋고 또 표문제는 어디서만 계속 나오는구나 이런 것도 파악해 주시면 좋고 네. 문제를 단순히 풀고 맞추고 하는 데서 벗어나서 이게 분석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 성적이 또 올라갑니다. 그게 생각하는 공부이기도 하고 오늘 5회차는요. 제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17번, 19번, 20번 문제부터 먼저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고요. 얘도 어때? 기본표가 나왔고 최근에 기본표가 나오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4회차에서 봤던 기본표 문제와 비슷하죠. 근데 4회차보다는 얘가 조금 더 까다로운 것이 바로 ABC가 무엇인지 찾아내는 게 약간 뭐 그런 것일 뿐 사실은 똑같습니다. 갑국의 예측은 상중하 중에 하나인 AC로 구분이 되고요. 여기에 첫 번째, B는 C보다 높은 계층이고 한번 써볼까? 예, B가 C보다 높다. 이렇게 그냥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A에서 B로의 사회 이동 방향은 A는 뭔지, A나 B나. 예, A에서 B로의 사회 이동 방향은 여기 C에서 A로의 사회 이동 방향과 일치한다. C에서 A로의 사회 이동 방향과 일치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얘가 상승 이동이라면, 얘가 상승 이동이라면, 막 이렇게 녹화할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서 이걸 찾아낼 수 있잖아. A를 딱 중심에 놓고 해봐. 지금 이렇게 가는 거 A에서 B로 가는 방향 또 A에서 C로 가는 방향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겠지. 그치? 즉 이렇게 다시 해볼게요. A에서 B로 가는 즉 A에서 B로 가는 방향 그리고 C에서 A로 가는 방향이 일치한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괜히 지었네요. 잘못 썼나 했어요. 이렇게 가는 방향과 이렇게 가는 거는 서로 불일치하겠네요. 그렇지. 그러면 A는 뭐지? 상승이동과 하강이동이 다 나타나는 계층이다 라고 하는 걸 이런 식으로 준 거예요. 따라서 A가 뭐야? 중이야. 그쵸? 그러면 B하고 C 중에서 누가 더 높다? B가 더 높다 라고 했잖아. 나머지 상하고 한데 그러면 B가 상이고 C가 하가 되는 겁니다. 됐죠. 끝난 거야. 그리고 또 하나, A에서 B로의 이동 방향은 그럼 뭐가 된다? 중에서 상으로 가는 이 기억은 상승이동이구나. 이렇게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이지. 그럼 이제 다 써줘볼까? 써줘볼게요. 그래서 A는 뭐고 A는 중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상중하로 다시 세팅해서 다시 그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B는 상입니다. C는 합니다. 이렇게 써줄 거고요. 네. 그래서 얘는 이제 이거 지워보겠습니다. 그래서 해볼까? 예. 대각선은 항상 언제요? 중중, 상상, 하 해서 뭐? 그렇지. 일치하는 거. 그래서 일치하는 게 몇 퍼센트냐면 일치하는 거 쭉 찾아보니까 60%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불일치 이동이 얼마? 40%가 되겠네요. 그쵸? 예. 그러면 하강이동부터 먼저 찾아볼까? 예, 부모는 상인데 중, 하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부모는 중인데 하로 떨어졌어요. 이게 바로 하강이동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강이동 해보니까 얼마가 나왔냐면 10하고 나오네요. 그럼 상승이동은 얼마겠어? 상승이동은 30이겠네. 상승이동 30 맞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는 한데 자녀는 중이나 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부모는 중인데 자녀는 상으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표시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걸 쭉 다 더해보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30하고 나옵니다. 네, 됐죠. 그리고 부모랑 자녀의 계층구조 더하기 다 나왔으니까 이거 놓고 그대로 해보면 부모는 상이 18, 그 다음에 중 29, 상보다는 중이 많고 중보다는 하가 많네요. 피라미드형. 그렇죠. 그 다음에 자녀를 한번 가보면 뭐가 중이 가장 많다. 끝난 거지? 다이아몬드형. 됐네. 이제 문제 풀어보면 되겠죠. 첫 번째 기억. 기억은 뭐다? 상승이동이다. 찾았죠? 예, 그래서 찾았고요. 니은의 이동은, 세대 간 이동은 뭐죠?
부모랑 자녀 세대. 세대 내 이동은 한 세대 안에서. 그렇죠. 따라서 이건 이동 범위에 따라서죠. 이동 원인에 따라서는 개인적 이동과 구조적 이동으로 나누게 됩니다. 틀렸어. 갑국에서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자녀 수가 갑국에서 상승 이동한 자녀 수 30이 되겠습니다. 하강 이동 1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배가 되겠습니다. 맞았네. 마지막입니다. 리을. 갑국 자녀 세대 각 계층 중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인구 비율은 이거 어떻게 해? 자녀 세대 계층 중에서 부모랑 일치하는 인구 비율 이렇게 하는 거지. 그치? 상, 중, 하. 해볼게. 자녀 세대 계층 중이야. 자녀 세대 상은 15 중에서 일치하는 거 10. 15 중에 10이에요. 그쵸? 자녀 세대 중은 어딨어요? 54 중에 24예요. 그쵸? 24. 그 다음에 하는 어디 있습니까? 31 중에 26이에요. 26이죠. 그쵸? 근데 상하고 중하고만 비교하게 되어 있네. 54에서 24가 차지하는 건 반이 안 되고, 이거네. 그쵸? 네. 그래서 상층이 더 높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여러분 1번 네,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 유형은 지난 4회차, 5회차 연달아 나왔기 때문에 아, A, B, C 상중하 찾는 게 가장 핵심인 거구나. 그거 찾는 것만 익숙해지도록 하시면 되고 딱 문제 유형 딱 이렇게 익혀놓는 거지. 이제 어디로 가냐면 19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은 전체적으로 비율 얘기가 되죠.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인 A는 노령장애 사망 시 본인의 유족에게 노령연금, 유족연금 등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제도이고, 두 번째 B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선별해서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죠? 기초연금입니다. A가 국민연금이라면 B가 뭐가 되고 기초연금이죠. 둘이 비교하는 거 엄청 많이 나오죠. 그러면 A를 뭐로 놓고 풀고 사회보험으로 풀고 B를 뭐로 놓고 풀고 네. 공공부조로 놓고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래 이제 소급자 비율이 나와 있는데, 이로써 우린 이것도 이제 항상 늘 그렇듯이 이렇게 찾아놔야 되겠지. 2020년, 그리고 2025년 이렇게 찾아놓을 거고요. A는 사회보험, B는 공공부조, 공공.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게 A의 수급자 중 B 수급자 비율이야. B수급자 중 A의 수급자야. 이게 바로 뭐지? A의 수급을 받으면서 동시에 B를 받는 거야. 결국은 A의 수급자 중에서 중복을 말하고 있는 거야. 아래도 B

수급자 중에서 중복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제일 아래에 중복 수급자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 편의상 100이라고 했을 때 중복을 5명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A의 수급자는 수급자 수는 얼마가 될까? 100이라고 했을 때. 뭐 비율이고 수고 다 똑같이 100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게 A의 수급자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거기에 20%를 했더니 중복이야. 그게 5명이야. 그럼 A가 얼마겠어요? 그렇지, 25지. 그렇지? 사회보험의 수급자 수가 25명인데 그중에 5명이 중복이더라. 25분의 5명 하면 20% 이렇게 나오잖아. 이 비율이 아주 익숙해져야 됩니다. 저는 지금 안 쓰면서 하잖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그냥. 여기는 더 쉽지. B의 수급자가 얼마일까? 그렇지, 10이겠지. 거기에 50% 하면 5명이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중복이 5%. 우리 다 100으로 맞춰두고 한 겁니다. 여러분 옆에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자, 전체 100이라고 했을 때 지금 비율로 해볼게요. 중복이 9야. 그러면 A의 수급자가 얼마일 때 A의 수급자가 그렇지 30이면 30에 30% 하면 9 하고 나오잖아. 그렇지? 두 번째 볼게요. 그러면 여기 60%. 그럼 아 15였구나. 이 B가 15일 때 15명일 때 60%라면 9 하고 나오게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중복은 9. 그래서 비율을 다 구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얘를 쭉 이제 아래에 이제 또 중요한 정보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급자 수가 같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따라서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수급자 수는 여기 15이면 여기도 여기를 그러면 아, 여기 100명이라고 쳐야 되겠구나. 그렇죠? 그러면 여기도 15명이 돼야 돼. 그러면 전체 인구가 아 150명이구나. 150명에 10% 했더니 15명.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럼 150명에 25% 하면 얼마 남으냐면 37.5. 물론 이거 뒤에 보면 여기 1000명, 1500명 뭐 이렇게 하시면 소수점 없앨 수 있는데 그냥 소수점 있는 채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러면 중복은 7.5명.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 구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되죠. 가보겠습니다. 이상한 게 붙었네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상호보조의 원리에 기초한 제도의 수급자는 상호보조의 원리에 기초한 게 어떤 거? A. 그치? 사회보험입니다. 수급자는 2020년이 2025년보다 많다. 많아요? 2020년. 여러분 어디 보시면 됩니까? 여기죠. 37.5명이고 30명입니다. 따라서 2020년이 더 많다라고 하셔야 되고 옳은 것 고르는 거니까 1번 바로 정답하고 나오게 됩니다. 네, 두 번째 A, B 중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에만 이라고 돼 있어.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거 어떤 거? B죠. B만이야. 해당되는 수급자 인구는 이라고 되어 있어. B만 해당되는 거 여러분 이렇게 찾아볼게요. 이렇게. 인구를 빼주면 되겠지. 그러면 B만 해당되는 거 2025년은 15명 중에서 9명은 중복이에요. 6명이 되는 것이고 2020년은요? 7.5명이네. 그렇죠? 따라서 2020년이 더 많다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봐요. 총 인구 중에서 선별적 복지 이념에 기초한 제도의 수급자 비율은 선별적 복지 이념에 기초한 거 어떤 거?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소득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인구를 선별한 그렇지 공공부조 B의 비율입니다. B의 비율을 보시면 2025년은 그렇죠 100명이라고 뒀으니까 그대로 15%. 2020년은 비율입니다. 네, 10%. 그렇죠. 따라서 두 배 안 넘죠. 네, 그래서 틀렸습니다. 세 번째, A와 B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비율이니까 그대로 여러분 하시면 되죠. 여러분, 예, 2020년 해볼까? 2020년. A 얼마? 25%요. B 얼마? 10%요. 그런데 중복 얼마? 5%요. 이건 두 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의 비율이죠. 따라서 30%가 혜택을 받아요. 그러면 수급을 받지 않은 비율은 얼마가 되지? 70%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제 2025년입니다. 2025년. 30%, 15%가 받아요. 30%, 15%가 받고요. 9%가 어떻게 됐어? 그렇지, 중복입니다. 9%가 중복이니까 이렇게 빼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 36%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쵸? 36%가 이렇게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안 받는 사람은 얼마다? 6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비율이 낮네. 그렇지? 비율이 낮아요. 그래서 틀렸고요. 마지막 A, B 중 수익자 비용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에만 이렇게 돼 있어. 내가 돈 내고 내가 혜택 받는 거야. 그건 바로 사회보험이죠. A만입니다. A만. A만 해당되는 수급자인 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하고 물어봤습니다. 이거 이거는 비율이니까 이것도 비율. 비율로 나오면 너무 쉽지. 그냥 빼주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A만. 2020년은 25 중에서 5%, 아, 25 중에서 5%가. 그래서 이거, 이거는, 이거 그대로 녹화하면 되겠네, 여기. 예. 20이고, 그 다음에, 네. 여기, 그래서 여기 얼마냐면 20.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베꺼보고 하면 안 되겠고요. 25년은요? 그치. 30%인데, 9% 중복이니까 어디? 21%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비율이 2020년이 2025년보다 낮네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다 했고요. 이제 여기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표문제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난이도로 치자면 4회차 괜찮았어요. 그리고 5회차 정도도 4회차를 해결했으면 5회차에 나와 있는 이 문제 정도도 스스로 풀수 있을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이제 표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수준에 오른 거야. 만약에 이게 아직도 어렵다면 조금 더 이제 애써야 되는 것이고. 이제 좀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고요. 각국에서 2000년과 2020년에 총인구 중 부양인구의 비율은 동일하다. 제가 4회차 문제랑 매우 흡사하다라고 말씀드린 점이 뭐냐면 4회차에서도 결국 총 부양비를 통해서 부양인구 비율을 40, 40, 40으로 똑같이 맞췄었어. 그치? 그래서 4회차 문제가 조금 더 어느 게더 쉽다 어렵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문제 구조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 이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라고 하는 것들을 문제를 어디서부터 손댈지 모르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2000년 그리고 2020년 이 되고, 0에서 14세, 15세에서 64세, 그리고 65세 이상. 그리고 인구 여기가 64%, 64%.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얼마? 36%를 나눠 가져야 될거 아니야. 예. 0에서 14세와 65세 이상의 인구가 나머지 36을 나눠 가는 것인데, 그 힌트가 어디 나와 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뭐? 노령화 지수. 이렇게 나와 있어. 노령화 지수가 이제 자꾸 풀다 보면 익숙해져. 한 사회가 얼마나 이렇게 나이가 들었느냐. 그래서 0에서 14세 인구 대비해서,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이게, 유소년 인구에 대비해서 노년 인구의 상대적 크기야. 여러분 이게 50이래요. 여기. 2000년에 50이래.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뭐겠어? 유소년 인구를 100이라고 쳤을 때 지워지고 노년 인구가 50입니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가 1대2로 나눠 갖는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125다. 예, 여기 125. 2020년에 125래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유소년 인구를 100이라고 쳤을 때 노년 인구 125다. 이 말인 거지. 그치? 그럼 몇대 몇이야? 네, 4대 5죠. 그쵸? 그럼 여기는요? 2대 1이지. 그치? 그러면 여러분 36을 2대 1로 나눠 갖거나 또는 36을 5대 4로 나눠 갖는 거야. 산수지 뭐 산수. 해볼까요? 네. 36을 2대 1로 나눠 갔습니다. 12지. 그치. 그러니 3분의 1 하면. 산수. 여러분 해보세요. 따라서 여기가 얼마가 된다? 24죠. 24고 여기가 12 이렇게 됩니다. 36을 9등분해서 5대 4로 나눠 갖는 겁니다. 그러면 4, 5, 20에다가 여기는 16 이렇게 되네. 그치? 그러면 딱 36을 나눠 가진 게 된다. 다한 겁니다. 고, 어떻게 나눠 가져야 될지에 대한 힌트는 모든 문제 안에 다 들어가

했단 말이야. 그래서 했고, 다음 이제 세 번째입니다. 노년 인구가 50%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어. 노년 인구가 50% 증가했대. 노년 인구 50% 증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여기 12입니다. 12에 50%가 증가하면 얼마가 된다? 12에 50%가 증가하면 12의 절반, 6만큼 증가합니다. 원래 12였는데 6만큼 증가했어. 그래서 18이 된 거죠. 그쵸? 예. 네. 그러면 전체 인구를 여기를 100명이라고 쳤을 때 12명 이렇게 한 거잖아. 그럼 여긴 전체 인구가? 맞아. 90명이 되어야 되지. 그치? 90명에 20%를 하면 9, 2, 18 이렇게 나오니까. 아, 그래서 전체 인구가 10% 줄어들었구나. 라고 하는 것도 알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이제 다 정리를 한 거죠. 뒤에 선지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유소년 인구의 비율은 하락했다. 유소년 인구 비율 하락한 거 우리 구해줬죠? 이렇게. 예. 네. 그쵸? 이제 선지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소년 부양비는 2000년이 2020년의 1.5배이다. 라고 되어 있어. 첫 번째 1번, 아니, 기억 한번 해볼게. 유소년 부양비 어떻게 구해요? 15세에서 64세 인구 대비해서 0에서 14세 인구의 비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64분의 24야. 그리고 곱하기 100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64분의 16 곱하기 100이야. 여러분, 어디가 같으니까? 분 모두 같고, 100도 같으니까 여기만 비교해 보면 되잖아. 그쵸? 그래서 2000년이 2020년에 24가 16에 1.5배만큼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소년 부양비도 1.5배이다. 맞는 겁니다. 이건 계산하고 말고 할게 없죠. 그렇죠? 두 번째, 니은입니다. 니은. 2000년에 노년 인구는 몇 명? 12명입니다. 그렇죠? 2000년에 노년 인구 12명이에요. 그다음에 2020년에 유소년 인구보다 많다라고 했습니다. 90에 16% 하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14.4하고 나옵니다. 여기 이따 쓸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뭐가 더 많아? 14.4가 더 많지 뭐. 그래서 어때? 틀렸다. 예. 노년 인구가 2020년에 유소년 인구보다 적습니다. 네, 그래 틀렸고 디귿 가보겠습니다. 디귿 아주 중요한 선지예요. 2000년에 비해서 2020년에 부양 인구가 10% 감소했다. 여러분 부양 인구가 뭔데요? 여기입니다. 비율이 64, 64로 똑같거든? 이것만 보고도 10% 감소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90명에 64%에서 막 계산해서 넣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알수 있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게 전체화 부분의 증가율 패턴이라고 해서 제가 표 분석할 때 많이 하는 거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전체가 100이 돼 있어요. 좀 쉬운 숫자로 해볼게. 100에서 이렇게 50입니다. 그럼 몇 퍼센트예요? 그렇지, 50%지. 그치? 만약에 전체가 10% 줄어든 거야. 그러면 전체가 얼마가 돼? 여기처럼? 그렇지, 90이 되는 거지. 그치? 예. 그런데 부분도 똑같이 10% 줄어들었어요. 네. 그럼 얼마가 돼? 45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90에서 45가 차지하는 건 얼마야? 50%야. 즉,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약간 쉬운 숫자로 했어요. 64로 하면 조금 헷갈리니까. 여기 보면 전체가 10% 줄어들 때 거기 차지하고 있는 부분도 똑같이 10% 줄어들면 차지하는 비율은 그대로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예요. 전체가 100에서 90으로 10% 줄어들 때 부양 인구도 똑같이 10% 줄어든 거야. 그러면 차지하는 비율은 64로 같다는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좀 다른 이해가 쉬운 숫자를 써서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 비해서 2020년에 부양 인구도 똑같이 10% 감소했다라고 하는 걸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나중엔 공식처럼 알게 됩니다. 왜? 부양 인구 비율은 똑같네? 전체가 10%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부양 인구도 똑같이 10% 줄어들었다는 얘기야. 전체가 줄어들 때 똑같이 줄어들면 차지하는 그 비율은 똑같은 거니까. 자꾸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건 그냥 자동 나와야 됩니다. 그려보고 말고 생각하고 말고 뭐 풀이하고 뭐 식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디귿 맞고요. 2020년에 노년 부양비가 2020년 노년 부양비가 유소년 부양비보다 크다. 이것도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지. 2020년 한 해를 두고 하는 거니까 리을 한번 해볼까? 노년 부양비 어떻게 구하지? 64분의
그쵸. 여기 2분의 20. 64분의 얼마예요? 유소년 부양비는 16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더 커요? 노년 부양비가 2000년이네요. 네, 2000년에. 아유, 이러면 안 되는데. 2000년에 64분의 얼마예요? 24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더 크죠. 그래서 분모가 이렇게 갔기 때문에, 반대로 했기 때문에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해서 여러분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17번, 19번, 20번 문제까지 쭉 풀어봤어요. 네. 자꾸자꾸 말하지만 저도 풀이하는 게좀 빨라지고 여러분도 정말 조금 빨라졌다라고 하는 걸 느낄 거야. 그렇게 표문제 접근하는 겁니다. 이제 1번부터 문제 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친 기억에서 리을과 같은 현상 하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사회문화 현상, 자연현상 특징 비교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학계에 따르면 북극에서도 여러 식물이 살고 있는 것으로 뭐? 학계가 보고하고 있는 거네. 그렇죠. 사람, 인간 세상의 작용입니다. 따라서 뭐가 되고 사회문화 현상이죠. 두 번째, 대표적으로 북극버들은 영하 40도의 추위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 북극버들은 기온이 떨어지면 세포 속의 단당류와 결빙 방지 단백질이 급격히 늘어남으로써 그러니까 살수 있나 봐. 그 추운 날씨에도. 얘 생태계, 얘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으니까. 이 생물이, 이 식물이. 그래서 이건 뭐예요? 자연현상이 됩니다. 세포 내 수분이 어는 것을 막습니다. 북극버들의 나이는 나이테를 통해서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추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람들이 나이가 얼마나 되는 거지? 추정하는 작용이니까 사회문화 현상이네요. 과학자들은 북극버들이 추위를 견디는 원리를 연구함으로써 추위에 강한 품종을 개발한다. 이거 개발하는 거니까 역시나 사회문화 현상이 되겠습니다. 지난 4회차에서도 그랬고 5회차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예, 사회문화 현상 2개, 자연현상 2개 꼭 그렇게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여러 번 보여주고 있어요. 1번 기역과 같은 현상 사회문화 현상이죠. 뭐죠? 가치 함축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틀렸고요. 디귿과 같은 현상 뭐죠? 사회문화 현상입니다. 인간의 인식 여부와 별개로 존재한다? 아니야. 그래서 마땅히 뭐뭐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규범적 요구가 담겨 있는 게 사회문화 현상입니다. 인간의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 그대로 존재하는 건 이건 자연현상에 대한 설명이에요. 인간의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밤, 낮 존재하죠. 이건 자연현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니은과 같은 현상은 자연현상이에요. 리을과 같은 현상, 사회문화 현상과 달리 아니지. 어때? 둘다 모두 보편성을 지닙니다. 그래서 보편성을 지닌다라고 하는 건 둘의 공통점이 되는 거야. 다만 사회문화 현상은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하는 거지. 다음입니다. 디귿과 같은 현상은 기역과 같은 현상과 달리가 디귿과 같은 니은과 같은 현상과 달리 맞네. 니은은 뭐니까? 자연현상과 달리 그렇지. 개연성. 사회문화 현상은 대개 그러할 가능성, 확률. 그렇지. 예외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4번 하시면 되고 마지막은 틀렸네. 인간관계가 명확한 건 어떤 거? 그렇지. 자연현상 어떤 니은입니다. 그래서 니은과 같은 현상은 기역, 디귿, 리을과 같은 현상과 달리라고 쓰셔야 됩니다. 정답은 4번. 2번입니다.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문제가 되겠고, 뭐 정말 기본 문제 수준으로 내용도 간략하게 나왔습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각 부분은 환경 변화에 맞춰 조정되고 적응하는 절차를 거쳐서 새롭게 통합된다. 예를 들어 우리 사회의 산업화는 여기 산업화가 있어요. 기존 제도의 연쇄적인 변화를 초래했다. 경제 제도의 변화는 가족 제도, 교육 제도, 사회 제도 등의 교육 제도 등의 변화로 이루어졌고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우리 사회는 새롭게 통합된 체계를 이루고에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 같아? 느낌상 기능론 같아요? 예, 느낌상 기능론 같고 설명도 할수 있어야 되지. 뭐냐면 이 기능론이나 갈등론으로 봤을 때다 사회는 변화하고 있는데 기능론의 경우에는 어때?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거야. 기존의 전통 사회가 있고 산업 사회로의 점진적인 변화에 따라서 그에 맞춰서 경제제도, 가족제도 이런 게 점진적으로 변화되면서 새로운 구조, 새로운 통합 구조 체계를 마련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쩐지 안정되고 조화롭고 균형적인 측면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제시문에 나타나 있지. 기억. 사회 문제를 병리적인 현상으로 봐? 그렇지. 기능론은 사회 유기체설이지. 사회가 유기체와 같다는 거죠. 사회에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건 바로 뭐라고? 유기체에 평이 난 것과 같다라고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회 문제를 병리적인 현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만 설명을 하자면, 그러면 사회의 불평등은 이것도 나온 적이 있었어. 사회의 불평등을 병리 현상으로 본다. 기능론에서 사회 불평등을 병리 현상으로 본다. 맞는 얘기일까? 틀린 얘기일까?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거 틀린 얘기입니다. 왜요? 기능론에서는 사회 불평등을 사회 문제로 보지 않아. 문제가 아니야. 어쩔 수 없는 거야. 불가피한 거야. 가치 있는 게 희소하기 때문에 누군 많이 가져가고 누군 적게 가져가는 게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런데다가 오히려 이건 사회 효율성을 높여줘. 왜냐면 공정한, 정당한 분배 기준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합의해서 만들어서 능력과 노력에 따라 누군 많이 가져가고 누군 적게 가져가고. 그건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것이고 사회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 문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병리 현상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온 김에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 다음 사회 문제, 사회 변동을 초래하는 원동력이 내재되어 있다. 뭐야? 지배, 피지배의 모순이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천부적으로 평등한 존재라고 하고 인간 존엄이라고 했는데 아닌 거야. 구조적 모순이 내재돼 있어. 그래서 저항하고 도전하는 과정에서 사회 변동이 일어난다라고 보는 거, 이거 갈등론이죠. 이게 또 진짜 많이 나오는 선지.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관점이라는 비판을 받죠. 뭐가 기능론이. 기능론 지금 현재 상태가 조화롭고 균형적이고 안정적이고 사회 불평등조차도 사회를 유지 존속하고 사회의 효율성을 높여준다라고 보는 것은 그렇게 그 사회 안에서 많은 이익을 얻은 기득권층의 논리잖아라고 비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거 기능론의 얘기 맞아요. 네. 그다음에 집단 간의 본질적으로 이익의 대립관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갈등론. 그래서 이걸 갈등론을 이렇게 쓰죠. 집단 간의 이익이 양립될 수 없다. 이렇게 하잖아. 양립이 뭐야? 양쪽이다.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이익을 다 모두 다 양립, 설립. 이렇게 딱 확보해 줄수 없다. 누구 많이 가져가고 누구 적게 가져갔다. 그래서 지배층이 계속 그 이익을 가져가려고 피지배층을 억압하고 착취한다. 라고 보는 게 바로 갈등론의 얘기죠. 뭐 사실 문제는 되게 쉬웠는데 선지들이 되게 중요해서 정답, 기역, 디귿. 그래서 2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3번, 정보사회 문제. 이건 너무 쉬운 문제죠. 그런데 너무 쉬운데 너무 쉬운 맨날 어려운 것만 나느냐? 그렇지 않아. 너무 쉬운 문제인데 그리고 사실 최근에 평가원은 정보사회나 산업사회를 지난 4회차에 나왔던 그 어려운 문제처럼 막 무슨 계산한 막 있었잖아요. 정보사회 2점 주고 산업사회 1점 주고 막 그런 카드형 막 이런 문제를 내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시사점 있는 그리고 사실 의의가 있잖아. 이런 문제들을 더 많이 냅니다. 정보사회에서는 당신이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숨기기가 쉽지 않죠. 곳곳에 CCTV가 있어요. 결제 내역도 다 남아 있어요. 인터넷 접속 기록, 검색 기록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신이 공개하고 싶지 않은 행적을 추적하거나 관심사 등을 파악하는데, 그냥 내가 공개하고 싶지 않은 거막다막 나무 위에 올라있고 막 그러더라고. 예. 네.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보사회 문제점은 뭐지? 내가 별로 밝히고 싶지 않은 게다 노출되어 있는 거야. 사생활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심화. 라고 하는 거. 정답은 그냥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4번 문제를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조사가 우정 문제 내용이 빽빽하죠? 네. 지난 시간에 봤던 것보다는 얘가 훨씬 난이도가 있습니다. 갑은 대학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성공 경험이 우리나라 대학생의 학습 의욕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밝힌 의뢰 연구 결과물을 읽고요. 이제 얘를 참고한 거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수학 문제의 성공 경험이 수학에 대한 학습 욕구를 상승시킬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갑이 한 가설은 뭐냐면 수학 문제에 대한 성공 경험. 성공 경험. 얘가 뭐가 되냐면 독립변인이죠. 얘가 종속변인. 뭐냐면 학습 의욕을 높일 것이다. 이렇게 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수학 문제 해결 능력 검사하고 여기 수학 문제 해결 능력 검사 하고 그다음에 학습 의욕 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수학 문제 해결 능력 점수와 수학에 대한 학습 의욕 점수가 비슷하게 낮은 60명. 이 60명이 바로 뭐가 되겠어요? 표본입니다. 그래서 A 집단하고 B 집단으로 나눈 거야. A 집단에겐 어떻게 했냐면 이후
하루 10일 동안 A 집단에게는

여기 높아진 거겠지. 그치? 이제 문제 한번 해볼게. 선지 한번 하나하나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은 을의 연구에서 표본이고, 맞아요? 그쵸? 을이 1,000명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을이 연구 목적에 맞게 선정해서 연구 대상이 된 집단이죠. 을의 연구에서 표본.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갑의 연구에서 표본이다. 아니지. 몇 명이에요? 얘네 60명. A, B. 비슷하게 낮게 나온 이 60명 애들이 표본이죠. 그쵸? AB 60명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이건 표본이 아닙니다. 다음 두 번째. 디귿은 갑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 실시한 종속변인에 대한 사전 검사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종속변인에 대한 사전 검사. 종속변인이 뭘까요? 학습 의욕 정도가 얘네 애초에 점수가 몇 점인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학습 의욕 검사 실시한 거. 얘는 뭐야? 그치, 얘는 종속변인이 맞아. 얘는 종속변인에 대한 사전검사가 맞아. 그래서 여기 학습의욕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서 얘네 원래 학습의욕이 어느 정도 나와? 라고 300명 해보니까 낮은 애들. 그래서 비슷하게, A, B 집단 비슷하게 낮은 애들 사전검사 해준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한게 아니잖아. 디귿에 보시면 또 뭐도 했어요? 그렇지, 디귿에 수학문제 해결 능력 검사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A, B 집단 모두 수학 문제의 성공 경험이 별로 없는 애들로 비슷하게 유사하게 맞춰주기 위한 거야. 그러니까 두 집단을 비슷하게 맞춰줘야죠. 한 집단은 원래 수학 잘하는 애들 들어가고 한 집단은 못하는 애들 들어가가지고 성공 경험 주고 이러면 안 되잖아. 두 집단 비슷한 상태에서 한 집단에게만 성공 경험 줘야 되잖아요. 따라서 유사하게 얘네 수학 문제 풀이 능력 정도가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한 걸 앞부분에 했잖아. 그러니까 디귿은 종속변인에 대한 사전 검사도 하고, 그리고 두 집단을 비슷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수학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검사도 한 겁니다. 따라서 여기 하나만 썼어요. 그래서 틀린 거야. 아니, 이게 만만치는 않은 것이고요. 다음입니다. 리을은 갑의 실험에서 실험 처치에 해당한다. 맞아요? 그렇지. 이거 성공 경험을 준 거죠. 리을에서. 누구에게? A 집단에게.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갑은 가설 검증을 위해 을의 연구 결과물을 2차 자료로 활용했어요? 수집했어요? 아니지. 주제를 잡기 전에 을의 연구를 보고, 아, 이걸 해봐야 되겠다라고 한 거죠. 이 갑의 경우는 가설 검증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이런 실험했어. 그래서 자기가 직접 수집해서, 자기가 직접 수집해서 분석한 자료를 통해서 가설 검증했어. 그렇죠? 따라서 이것도 틀렸고. A 집단은 B 집단과 달리 독립변인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설정된 집단이다라고 했는데요. 둘다 모두 성공 경험이 이 학습 의욕에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설정된 집단이죠. 그래서 A 집단에게만 성공 경험 주고 얘는 안 줬을 때 어떻게 된 거지? 라고 하는 걸 비교해 보려고 B 집단도 한 거잖아. 따라서 달리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야. 이 정도면 난이도가 꽤 있는 셈이 되는 거야. 5번입니다, 5번.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하고 나왔네요. 언제나 늘 나오는 거죠. 그렇죠? 개인 강조하고 있는지 사회 강조하고 있는지만 쓰시면 됩니다. 많은 외국 사람들이 한류 문화에는 한국 사회가 지닌 독특한 정서와 세계관이 담겨져 있다. 실제로 우리가 전 세계에 유행하는 한류 문화를 만들어 수 있었던 것은 오랜 역사를 지닌 한국 문화의 고유한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게 영감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어떤 한 개인의 합이 아니라 그 개인의 합을 넘어선 대한민국,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의 뭔가 고유한 성질이 있다는 얘기야. 무엇을 강조하는 거? 사회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가 돼? 사회의 실재론이에요. 사회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찾아내도 사실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개인에 대해서 사회가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 맞아. 사회 강조하는 거니까. 두 번째. 사회의 특성이 구성원의 특성으로 고스란히 환원돼? 이건 무슨 얘기야? 이거는 사회는 개인의 합. 따라서 사회를 설명할 때 사회 너무 추상적이니까 개인으로 환원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보는 이건 개인을 강조하고 있는 사회는 이름뿐. 사회는 개인의 합일 뿐이야. 사회 명목론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틀렸어. 마지막. 사회 제도가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합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져? 이거 뭐 강조하는 거지?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합의 과정. 개인 강조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기억. 정답은 1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6번입니다. 6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고 면접법

질문지법 참여 관찰법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문제 유형. 이렇게 뭔가 질문이 있고, 그리고 채점 결과. 답이 있었을 때 풀이하는 거. 그런데 여기 보면 자료 수집 방법 한 개당 1점씩이고, 옳지 않은 자료 수집 방법 0점을 부여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료 수집을 위해 연구 대상자의 응답이 필수적인가? 그럼 뭐가 필수적이죠? 여기 나와 있는 거. 질문지법. 면접법은 응답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참여 관찰법은요, 응답이 필수적이지 않잖아. 그래서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가령 유아들끼리 여기 3살, 4살짜리가 어떻게 친구 만들지? 언어적 상호작용 안 해도 돼. 응답이 필수적이, 가서 지켜보는 거야. 어떻게 친구 만드는지. 참여 관찰법은 언어적 상호작용 또는 응답이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지법과 면접법이 응답이 필수적인 거지. 두 번째, 주요 통계 분석을 통한 자료 수집 방법으로 활용되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계 분석을 통한 자료 수집 방법 활용되는 거 여기서는 뭐밖에 없어? 질문지법밖에 없죠. 왜냐면 질문지법이 양적 자료를 수집하는 거죠. 나머지 이두 개는 뭐예요? 질적 자료잖아. 따라서 이거 질문지법입니다. 문제 풀때 점수 나온 거다 어떻게 하라고 했어? 점수가 가장 뭐 0점이거나 또는 만점이거나 이런 게큰 힌트가 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을? 그렇지. A가 질문지법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맞죠? 그래서 A가 질문지법이, 이게 질문지법이 예라고 해야 되는데, A를 아니오라고 놓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점수 못 받았어. 그리고 예라고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면접법과 참여 관찰법이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0점하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 A가 질문지법이구나라고 하는 걸 찾아낸 거죠. 그러면 여기가 A가 질문지법이에요. 그치? 그리고 1점 받았습니다. 그러면 요 질문지법이라고 한 여기만 맞은 거야. 여기 둘이 잘못 배치가 된 거지. B에 뭐가 들어간 거야? 참여 관찰법이 들어간 거야. 왜냐면 질문지법과 면접법이 예라고 해야 되는 건데 여기 1점 나오려면 아, B가 참여 관찰법이구나. C가 아, 면접법이었구나. 둘이 반대로 들어간 거죠. 하나당 1점이니까. 그래서 다 찾아냈다. 뭐냐면 C가 면접법 A가 질문지법, C가 면접법, B가 참여관찰법 이렇게 다 찾아낸 겁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억은 몇 점이다? 해볼까요? 여기 의사소통이 곤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 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친구 만들지 뭐 이런 것도 됩니다. 부족 연구도 됩니다. 참여관찰법이에요. 참여관찰법. 참여관찰법은 어떤 거? B입니다. B. 그래서 보면 오! B가 들어가야 되는데 엉뚱한 게 들어갔어. B 여기 들어갔어. B 여기 들어갔어. 틀렸죠. 뭐만? A만 A. 즉 질문지법 아니오로 잘 들어갔죠. 그러니까 몇 점? 1점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만 맞게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1점이라고 하셔야 되고 두 번째. A는 C와 달리 A가 뭔데? 질문지법이 무슨 정서적 유대야. 그래서 정서적 유대관계. 그건 내면의 심층적인 이야기를 이끌어낼 때. 면접법이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B는 A와 달리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밝힐 때,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건 어디에서? 양적 연구에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어디? A에서는 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네 번째, 실제성이 높은 생생한, 이건 누구 거? 바로 전형적으로. 참여 관찰법이죠. 참여 관찰법이 실제성이 높은 생생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참여 관찰법 뭐지? B는 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다 틀렸네. 정답은 5번 하시면 되죠. BC는 질적 자료를 수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층적인, 주관적 세계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가능하지. 정답은 5번 하시면 되죠. 6번까지 문제 풀었고요. 7번입니다. 7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 이런 것처럼 머무는지 모르는 거 있잖아. 그런 거 얼른 선지 가서 먼저 보세요. 비공식적 사야기관, 귀속지휘, 역할행동, 재사회화, 역할에 대한 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면 딱 선지 하나 벌써 그냥 지워버릴 수 있잖아. 뭐? 그렇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다시피. 보상은 역할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요? 이 역할은 뭐니까? 기대되는 거니까. 기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상해? 너 공부 잘하길 기대, 우등상 이렇게 주는 거 어딨어? 없지. 학력 우수상 그런 거 없지. 실제 수행한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다라고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보자마자 그냥 틀린 거죠. 갑은 사회주의 국가인 A국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B국으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아, 비국에 처음 왔을 때 이질적인 방식 때문에 이제 많이

고생을 했죠. 그래서 아내와 함께 시민단체에서 실시하는 인민자 적응 교육에 참여했어. 자유민주주의 행동 방식을 배웠죠. 이게 바로 뭐겠어? 제사회화죠. 제사회화가 뭐야? 급격한 사회 변화, 개인의 소속 집단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기존의 내용, 사회주의 국가에서 북한에서 살았던 방식이 안 맞아. 다시 하는 거야. 그래서 제사회화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더 가볼게. 이후 갑은 이민자 인권 단체를 설립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 단체에 대표로서 활발하게 활동함으로써 점차 유명 인사가 되었고, 비국의 인권 보장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국제기구로부터 인권상도 받았습니다. 인권상 받았네.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 되겠죠? 예. 첫 번째 가보겠습니다. 기억은 미음과 달리. 미음이 국제기구 있네요. 가족 있네요. 둘다다 뭐야? 그렇지. 둘다다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입니다, 여러분. 공적 사회화 기관은 사회화 자체가 목적인 거, 교육기관이에요. 따라서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라고 해야 돼. 공식적,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 개념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 니은은 리을과 달리, 니은이 아내입니다, 아내. 그 다음에 리을은 뭐예요? 대표입니다. 귀속치. 아내, 남편, 엄마, 아빠. 너무나 많이 나왔습니다. 아내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사랑해서 결혼해서 해야지 남편 되고 아내 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성취주의다. 엄청 엄청 많이 나왔던 거죠. 다음 디귿입니다. 이민자 인권단체를 설립하고 돼 있어. 이 이민자 인권단체를 설립한 것은 대표로서의 역할이에요. 설립하고 나서 대표가 된 거죠. 그렇죠. 역할 행동에 해당된다라고 했는데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정답은 몇 번? 4번이죠. 예. 2차적 사회화 기관도 여러분 여기 나왔습니다. 어디가 2차적 사회화 기관이야? 어디가 2차적 사회화 기관이냐면 여기 시민단체. 그래서 1차적 사회화 기관, 2차적 사회화 기관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1차적 사회화 기관은 기초적인 사회화의 내용을 담당하는데 대표적으로는 가족과 같은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나온 시민단체, 또 인권단체 이런 것들은 다 2차적 사회화 기관이라고 봐야 돼. 정답은 여러분 4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8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8번에 사회 집단, 가족, 그 다음에 회사, 그 다음에 회사 내 노동조합. 여러분, 여기에 계속 회사를 달고 가지만, 여기 가족 표시할 거고요. 회사 표시할 거고요. 그 다음에 노동조합 표시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회사 내 탁구 동호회.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공통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결성된 사회 집단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여기다 다시 해볼게. 가족 쓰고, 회사 쓰고, 그 다음에 노조 쓰고, 사내까지만 쓰겠습니다.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이 중에서 자발적으로 결성한 사회 집단은 어디가 해당되는 거죠? 자발적 결사체? 노조, 사내. 그쵸? 얘가 자발적 결사체죠. 얘에 대한 AC의 응답은 그러면 여기 둘이 AC가 있는 것이고, 그쵸? 그 다음에 이 노조와 사내, 여기가 B, D가 있는 거네.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노동조합과 사내 무슨 무슨 동호회가 바로 자발적 결사체다라고 하는 건 엄청 많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얘는 공식 조직이면서 자발적 결사체. 얘는요, 비공식 조직이면서 자발적 결사체. 이렇게 하죠. 그렇죠? 회사는 어때요? 공식 조직이죠. 그렇죠? 예. 네. 공식 조직. 두 번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공식적인 목표와 규약, 업무 체계를 갖는 사회 집단인가? 바로 이게 뭐야? 공식 조직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렇지. 따라서 이거에 대한 AD의 응답이 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네 둘이 AD네. 끝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 가족이 C구나. 그렇죠? 회사가 A구나. 노조가 D구나. 사내에 이게 B구나. 다 찾았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입니다. 1번. A에 속해 있는 사람은, 회사에 속해 있는 사람은 모두 사내, 이거 아니에요. 아니지. 사내 동호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 모두 회사에 속해 있는 거죠. 그렇죠? 공식 조직을 전제로 해서. 둘이 반대로 써서 이건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B는 A와 달리 여기 있네요. 본질 의지에 따라 형성된 집단. 이걸 바로 뭐라고 해요? 결합 의지에 따라, 선택 의지에 따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걸 이익사회.
얘는 공동사입니다. 공동사에는 여기에 뭐밖에 없어? 그렇지. 가족 씨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틀린 것이고. 다음. 비공식 조직이네요. 비공식 조직. 어떤 거? 그렇지, 여기 있지. 그렇지? 따라서 비는 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는. 다음. D는 C와 달리, 여기도 또 있네. 뭐냐면, 결합 자체가 목적인 거. 결합 자체가 목적인 게 바로 공동사회입니다. 이익사회는 어때? 다른. 네, 결합 의제에 따라서 보면, 다른 목적이 있어서 만나는 거야. 그걸 이익사회라고 얘기하고, 일부러 인위적으로 만든 거지. 그치? 따라서, 공동사회는 C입니다. C. 그래서 C와 달리가 아니라 C는 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틀렸네요. 정답은 몇 번? 5번이죠. 구성원 간 업무 중심의 관계가 지배적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이걸 정답 찾을 때는 이 구성원 간에 업무 중심의 관계가 지배적인 게 어디겠어요? 공식 조직이겠지. 얘도 이거 공식 조직에 대한 설명이었죠. 그렇죠? AD의 응답이 얘다. 이거 공식 조직 묻는 거야. AD의 응답이 B, C의 응답과 달리 상반된다. 맞죠? 왜? 얘가 공식 조직이니까. AD는? 네, 맞아요. 업무 중심의 관계가 지배적이에요. 예. 그러나 가족이나 사내 동호회 같은 거는 업무 중심의 관계가 아니잖아. 예, 그래서 상반된다. 정답은 5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예요. 관료제, 탈관료제 문제지요. 예, 이건 비교적 쉬운 문제입니다. 규약과 절차를 중시하는 정도 A가 강하다. 규약과 절차를 강조하는 거 어디에서? 그렇지. 관료제에서 규약과 절차를 강조합니다. 왜냐면 워낙 대규모 조직이야.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약속이 중요한 거잖아. 그렇게 생각해서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B가 탈관료제가 되는 것이죠. 1번입니다. A는 B에 비해서 중간관리층에, 관료제는 어때?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쫙 피라미드하고 위계 서열해요. 그 가운데에서 여기 중간관리층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낫다라고 하는 건 틀린 것이고 두 번째예요. B는 A에 비해서 구성원의 재량권 보장 정도가 더 크죠. 그렇죠? 이 관료제는 규약과 절차, 약속이 중요해. 그래야 대규모 조직을 착착착 움직여. 재량권 나 자율성 이러면 대규모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워. 그래서 재량권의 보장 정도가 어디에서 A가 B에 비해서 더 낮게 나타납니다. 네, 틀린 거죠. 다음, 가의 연공서열. 연공서열 어디서? 그렇지, 경력, 근무 연수에 따라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건 바로 관료제입니다. 그래야 조직의 안정성이 높아요. 갑자기 이제 들어오자마자 너무 잘한다고 해서 막 보상해 주게 되면 조직이 막 혼란스럽거든. 안정성을 제일 강조하는 어디에서? 이거 A 관료제에서 강조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에 들어가기에 적합하지 않아. B가 강한 거 들어가라고 했잖아. 따라서 이것도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나에 들어가는 거. A는 B와 달리 여러분 이것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규범을 통해서 통제하는가? 여러분 어디가 틀렸어요? 그렇죠. 달리가 틀렸습니다. 왜? 둘다 모두 공식 조직의 운영원리야. 더 쉽게 말하면 회사의 운영원리야. 산업사회 어떻게 하면 회사를 효율적으로 하지? 관료제. 어떻게 정보사회 회사를 효율적으로, 공식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다 공식 조직의 운영원리야. 공식 조직은 모두 공식적 규범을 통해서 구성원들을 통제합니다. 딱 명확한 목표가 있고요. 그래서 공통점이 됩니다. 따라서 얘가 들어가면 아니오로 쓰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다에 들어가는 거. B는 A보다 목적 전치. 목적 전치가 뭐였습니까? 목적보다 수단. 즉, 다시 말하면 여기 나온 대로 규약과 절차를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목적이 굴러다녀. 이건 규약과 절차를 강조하는 어디에서? A에서 더 크게 나타납니다. 얘라고 하는 답변이 맞으려면 A는 B보다라고 들어가야 돼. 따라서 얘는 들어갈 수 없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이에요. 10번. 낙인론, 머튼의 아노미론, 차별 교재 이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가볼게요. 일탈 이론을 설명하는 원인을 설명할 때 A는 뭐냐면 한 사회 구성원들에게 권장되는 가치, 공통적으로 권장되는 가치, 그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정상적인 방법이 무엇이고 뭐겠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거. 공통적으로 권장하는 가치, 모두가 이루고 싶은 거. 이걸 바로 문화적 목표라고 해.
그리고 정상적인 방법, 이게 바로 뭐죠? 제도.

대표적인 수단이라고 해요. 어디에서? 그렇지. A에서는 A가 바로 뭐냐면 머튼의 아노미론인 거지. 머튼의 아노미론에서는 이렇게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이 괴리가 되었을 때 일탈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대로 써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B는요. B는 일탈 행동으로 간주되는 행동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나 대응. 오, 여기 딱. 그 똑같이 그러한 가벼운 또는 최초의 일탈을 저지를 수 있는데 어떻게 사회적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2차적 일탈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야.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바로 낙인이지, 낙인. 따라서 B는 낙인 이론이겠습니다. C가 차별 교제 이론이겠네요. 아래에 읽어보니까 C는 일탈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일탈적 가치관이 전수되는 과정. 이게 바로 뭐겠어? 학습이지, 학습. 됐습니다. 첫 번째, A는 B와 달리 일탈을 초래하는 사회 구조적인 원인을 바로 여기야.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이루고 싶은 목표, 또 그걸 달성하기 위한 사회 제도적 수단,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사회 제도, 사회 구조, 이게 좀 크게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 구조적인 원인을 강조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틀렸지. 두 번째, B는 C와 달리 이렇게 있네요. 차별적인 체제. 완전 맞죠. 그쵸? 낙인 이론. 뭐라고 했어? 여기 누구나 할수 있는 최초의 일탈에 대해서 사회적 낙인 찍느냐? 아니냐? 이게 바로 차별적 제재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고. 세 번째, C는 B와 달리, 여기 있는 문화적 목표 달성. 일탈 행동이 문화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제도화되지 않은 수단을 씀으로써 나타나는 거야. 제도화되는 수단을 써야 되는데. 그건 어디에서 말하는 거지? 그치, A에서 말하는 겁니다. 어디? 머튼의 아노미론. 다음이야. 일탈 행동이 발생하는 상호작용 과정을 경시한다라고 했네. 상호작용 과정을 주목하는 게 뭐예요? 상호작용 속에서 일탈을 설명하는 게 바로 뭐다? 그렇지. 차별 교제 이론하고 어울려서 배웠어요. 사람들이 낙인 찍었어요. B, C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B는 강조해요. 예, B, C는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1차적 일탈 여러분 쓰겠습니다. 1차적 일탈, 2차적 일탈 쓸게요. 1차적 일탈은 최초의 일탈이야. 누구나 할수 있는 최초의 일탈 또는 가벼운 일탈일 수도 있어. 이 2차적 일탈은요. 낙인 찍히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습관적이고 반복된 일탈이야. 낙인 이론은 이 2차적 일탈의 발생 원인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인 이론이니까 B는 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틀렸죠? 정답은 맞습니다.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어떤 거 묻는지 얼른 가서 봐야 돼. 뭐냐면, 좁은 의미, 비물질 문화. 그렇지. 여기 보면 문화의 각 부분이 유기적으로 관련을 맺으면서 존재한다. 이게 바로 뭐지? 그렇지. 전체성, 총체성이라고 하는 문화의 속성. 과 관련된 것이고 마지막에 사회 구성원들 간의 동질성을 형성하게 왜? 왜? 문화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아 제가 우리 집에 올때 신발 벗고 들어오겠구나 온돌 문화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야 이게 공유성입니다. 아 문화의 의미 속성과 관련된 문제구나라고 하는 걸 찾을 수가 있고요. 건축 여기 보면 건축 기술 하고 나왔습니다. 건축 기술 하고 나와 있고 D급 민간 신앙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두 번째 선지입니다. 둘다다 비물질 문화예요. 의식주와 관련돼 여기 나와 있는 도구, 기술 이런 것들은 다 뭐야? 물질 문화야. 신앙은요? 종교, 예술, 신앙, 제도 이런 것들은 다 비물질 문화야. 따라서 두 번째 틀렸고요. 그다음에 손님 접대 문화는 여러분 어떻게 써? 이거는 생활 양식과 관련된 거잖아요. 세련되고 교양있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 넓은 의미의 문화가 됩니다. 그러면 정답은 요게 되겠네. 갑구개는 건축기술로 정교한 건축기술로 유명한 갑구개는 집에 손님이 오면 자기가 자던방을 내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러한 손님 접대 문화에 자던방 아유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런데 갑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방인들이 복을 가져온다고 믿는 그들의 민간 신앙. 또 외부인을 만나기 힘든 그들의 거주 문화로부터 이게 바로 뭐야? 전체성이야. 다른 부분과 연결돼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또 하나,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오면 자기가 자던 방을 내어주는 문화가 있어. 이걸 공유하고 있는 거야. 이게 공유성인 거야. 그래서 정답은 디귿 리을 해서 여러분 5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에 부합하는 진술 하고 나와 있고요. 이것도 뭐 묻는지 얼른 밑에 선지부터 아, 하위 문화, 지역 문화 뭐 이런 것이구나. 이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국토의 80% 정도가 산지이기 때문에 지역 간 교류가 원활하지 않아서 지역마다 고유한 문화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위 문화입니다. 지역 문화가 그들끼리 누리는 문화지. 문화가 있는 거야. A 지역의 특히 여기 A 지역의 문신 문화. 이거 바로 하위 문화가 되겠죠? 그렇죠. 하위 문화입니다. 독특합니다. A 지역 주민들은 팔에 자신들이 신이라고 믿는 다양한 동물 문신을 하고요. 과거에는 이러한 문신 문화가 각국의 국교인 요거 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이 종교 신자들은 탄압에 맞서 분리 독립 투쟁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면 한때는 또 과거에는 어땠냐면 이게 반문화적 성격을 갖는 하위 문화였던 거죠. 그렇죠? 네. 이랬던 겁니다. 하지만 요즘에 와서는 각국에서 A 지역의 문신 문화가 각국 전체에 젊은 세대로 확산되어서 젊은이들 중에서 팔에 동물 문신을 하지 않은 젊은이들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확산이 되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각국 대부분 사람들은 문신이 젊은의 상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이 문신을 하는 문화가 전체 문화가 된 거야? 주류 문화가 된 거야? 아니지. 아니지,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우, 젊은 세대들이 저렇게 문신하고, 그렇게 젊음의 상징이구만.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했다는 거지, 모든 사람들이 이게 문신을 하는 대다수의 문화가 된건 아니에요. 그쵸? 예, 세대 문화로. 어떤 지역 문화에서 세대 문화라고 하는 하위 문화가 된 거야. 따라서 이 문신을 하는 문화는 계속 하위 문화였는데, 성질이 반문화적 하위 문화였다가, 세대문화적 하위문화로 바뀐 거죠. 지역문화였다가. 네. 그러면 기억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의미 있는 문제예요. 하위문화는 집단 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중간에 그랬죠. 왜냐하면 각국 전체 이 종교와 이 어긋난다는 이유로 막 분리 독립하고 해서 갈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맞고요. 지역문화가 시간이 흐르면서 주류문화가 된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유 젊은이의 상징이구만 하고 인식이 변했다는 얘기지 주류문화가 된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선지도 되게 의미 있어요. 세 번째 선지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특정 문화가 반문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처음에 지역 문화였다가 이제 반문화가 됐어. 이 반문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것을 향유하는 사람들이 평가. 우리는 저항할 거야. 그래서 그런 거야? 아니지. 주류 집단이 여기서 어떻게 했어? 국교인 이 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비난, 주류 집단이 비난을 퍼부어서 그런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그것을 향유하는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주류 집단의 평가 때문에 가로 인해서 반문화적 성격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서 여러분 정답은 1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3번 문제예요. 13번 문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볼게. 다음, 여기 문화 사대주의,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외부 문화에 대해서 이 선지도 매우 의미 있습니다. 얘도, 아, 얘 제시문도. 그래서 사실은 12, 13번 문제가 평이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선지나 또는 12번의 선지나 13번의 제시문에서 되게 의미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외부 문화에 대해서 A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 문화를 그 외부 문화로부터 대체하는 것에 적극적이다. 어떤 경우에 그렇게 써? 이건 어렵지 않지. 그렇지, 문화 사대주의죠. 그쵸? 사대주의. 왜냐하면 외부 문화가 더 우월한 문화라고 생각하는 거야. 따라서 아, A가 사대주의구나. 하지만 B 또는 C를 가진 사람들은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일 수 없어요. 자문화 중심주의나 문화 상대주의나. 특히 C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회 문화가 아무리 슬기롭고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문화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여기입니다. 배경이나 맥락이 다른 사회로 옮겨지면 본래의 기능을 할수 없다고 보므로 적극적인 문화 수용을 경계한다. 문화 수용을 안 하려고 해? 그럼 자문화 중심주의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제가 지금 밑줄 그은 데 여기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야. 바로 C가 뭐냐?

뭐냐면 문화 상대주의입니다. 문화 상대주의가 뭐예요? 각각의 문화는 손으로 음식을 먹어라고 하는 건그 사회 맥락 속에서 의미가 있는 거야. 젓가락을 사용해라고 하는 거그 사회 맥락 속에서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각각의 문화는 그 사회의 고유한 그 사회 맥락 속에서 고유한 그 의미를 갖는다라고 보는 게 문화 상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존중해 줘야 돼. 그 사회 맥락 속에서 의미를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걸 우리 사회로 가져온다.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어쩐지 예, 여기 적극적인 수용이 어려울 수 있는 거지. 왜냐면 그 사회 맥락 속에서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문화는 배경이나 맥락이 다른 사회로 옮겨지게 되면 그 기능을 갖지 못할 것이다. 즉, 손으로 먹는 거, 음식의 촉감을 느끼는 거니까 좋대. 우리 사회로 옮겨지면 그 고유성을 갖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는데 이렇게 경계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야. 따라서 C가 상대주의로 읽어야 됩니다. 바로 여기가 힌트가 되고요. B가 자문화 중심주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가볼게요. 1번. A는 문화의 다양성. 문화의 다양성 보존에 적합한 건 각각의 문화가 다 존재 의미가 있어 라고 하는 C가 적합하죠. 네, 틀렸고요. 두 번째. B의 입장에서 외부 문화의 수용은 자기 문화의 질적 퇴보의 요인이 된다. 왜냐하면 외부 문화가 뭐예요? 외부 문화가. 이게 열등한 문화잖아. 누구? 자문화 중심주의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외부 문화는 열등한 문화야. 우리 우월한 문화야. 열등한 문화 섞으면 우리 퇴보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치? 이런 선지도 본 적이 별로 없어서 표시해 놓으시면 되고, 2번이 정답이 됩니다. C는 자기 문화의 외부 사회로의 이식을 정당화할 우려가 크다. 그건 누가 그러겠어? 자문화 중심주의. 우리 문화가 최고야. 라고 하는 자문화 중심주의가 그렇게 하겠고, 우열 평가 기능을 한다. A는 B와 달리. 라고 했는데, A, B 모두 어때요? 얘는 평가하죠. 우리 게 최고야. 외부 문화가 최고야. 라고 둘다 평가합니다. 예, 틀렸고요. C는 A와 달리 자기 문화 정체성 보존에 기여하지 못한다. 왜요? 얘는 문화 정체성 보존에 기여하죠. 오히려 A가 자기 문화 정체성 보존에 왜냐하면 다른 문화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정답은 여러분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이에요. 가볼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고, 어떤 거 묻는지 아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른 가서 파악해야 돼요. 아, 문화 병종, 직접 접합, 간접 접합, 동화, 문화 접변, 네, 이런 거죠. 아, 문화 변동의 요인과 양상과 관련된 문제구나. 라고 하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갑국의 일상 의복인 세모는 을국으로부터 이민 온 사람들에 의해 갑국에 퍼진 다이아몬드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잘 보세요. 각국의 일상 의복인 이 네모가 있다는 거야. 네모가 있는데 이 네모는 어디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야? 여기 을국으로부터 이민 온 사람들에 의해 각국으로 퍼진 즉 다시 말해서 이 다이아몬드 의복이 을국으로부터 직접 전파돼서 왔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 각국 사람들이 을국의 전통 의복인 얘를 격식을 갖춰야 하는 날에만 입었어. 그러니까 자기네 의복이 있고 얘를 입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병존입니다. 이걸 이렇게 읽어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얘가 너무 실용적인 거야. 특별한 날에만 입을 필요가 없는 거야. 실용성을 깨닫게 되면서 어떻게 됐냐면 다이아몬드 제조 기법을 각국의 기존 의복에 부분적으로 적용하여 그래서 결국 여기 세모를 만들어낸 겁니다. 세모를 만들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결국 요약을 해보면 뭐냐면 1번 뭐가? 다이아몬드가 을국으로부터 직접 전파돼서 왔어. 2번. 얘를 특별한 날에만 입었어. 자기네 거 입으면서. 그러니까 병존이야. 그러다가 3번. 얘가 너무 편한 거야. 그래서 얘에다가, 그쵸? 여기 있죠? 여기. 얘 제조 기법에다가 기존 의복. 얘네가 가지고 있는 기존 의복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병존도 알수 있습니다. 기존 의복을 더해서. 이게 외부의 요소죠. 을국에서 온 거잖아요. 외부에다가 기존을 더해서 새로운 이제 세모가, 드디어 세모가 나타난 겁니다. 이 세모가 뭐예요? 융합인 거지. 그치? 융합이 됩니다. 여기까지 돼요. 네.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사례로 나오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갑국의 상황이 돼요. 갑국.

이렇게 됐고.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이 세모가, 갑구에서 이제 만들어낸 세모가 전통 의복을 고수하고 있는 을국으로 수출이 됐어. 을국으로 수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을국의 모든 공장에서 작업복으로 자리 잡았어요. 한편 병국의 한 의복 제조업체가 TV를 통해서 갑구의 이 세모를 본 거야. 편리함에 감탄을 했어. 제조업체로부터 그 의복을 수입했어요. 그래서 그게 병국에서 인기를 끌게 되면서 병국의 전통 의복 사라졌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병국에서 뭐가 나타났어? 동화가 나타났지. 그치? 을국에서는 뭐가 나타났어? 이 세모 의복이 들어왔는데 작업복으로 자리 잡았대요. 그러면 다른 옷도 입고 작업할 때만 얘를 편리하니까 입었다는 거죠. 따라서 병국도 병존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걸 추론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병국인데, 병국에서 보면 어떤 의복 제조업자가 TV를 통해서 어머 저 의복 너무 편리하네라고 하는 걸 봤다고. 그러면 간접 전파야? 아니야. 아니야. 매개체를 통해서 아니라 나중에 제조업체로부터 수입해서 직접 들어온 거야. 따라서 이것도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병국에서는 직접 전파로 뭐가 세모 의복이 직접 전파돼서 제조업체로부터 수입돼서 직접 전파돼서 결국은 전통 의복 다 사라지고 동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꽤 이것도 난이도가 있는 겁니다. 문제를 이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갑국에서는 을국과 달리 문화 병존이 나타났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보시면, 갑국에서도 병존. 그쵸? 처음에 뭐가? 다이아몬드가. 그리고 을국에서도 병존. 그래서 둘다 모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추론할 수 있어요. 갑국에서 직접 전파죠. 직접 전파입니다. 그 다음에 병국에서도? 그렇지, 이거야. 직접 전파야. 이 TV를 통해 이걸 함정에 빠지면 돼. 와, 되게 편리하네? 하고 제조업체로부터 수입한 거야. 따라서, 이게 은근 난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수능에 나와도 되는 정도야.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국과 병국에서는 모두 문화 동화가 나타났다. 아니지. 어디에서만? 병국에서만 문화 동화가 나타났습니다. 틀렸고요. 갑국에서는 을국, 병국과 달리 새로운 문화 요소가 만들어지는, 새로운 문화 요소가 만들어지는 게 바로 뭐지? 이게 융합이지. 그치? 예. 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을국, 병국에서는 각국과 달리 자기 문화 요소의 정체성이 소멸하는 문화 접병이 나타났다라고 했는데 어디에서만? 병국에서만 나타났죠. 그쵸? 네. 동화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 하시면 됩니다. 다음입니다. 15번입니다. 사회 변동의 방향을 바라보는 관점하고 나왔어요. 너무 쉬워, 이거는. 성장과 쇠퇴가 반복된다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이게 뭐겠어? 그치, 순환론이죠. 예. 이건 너무 쉬우니까 갑니다. 서구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데, 아니지. 이건 진화론이 그렇죠. 진보하고 발전한 곳이 서구다. 서구 따라가면 돼. 라고 보는 거잖아. 그래서 이건 진화론. 틀렸고요. 모든 사회가 동일한 방향. 서구가 갔던 그 방향. 진보 발전하는 방향. 이것도 진화론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다음입니다. 사회 변동과 사회 진보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사회 변동은 퇴보하고 멸망하기도 하니까 맞고요. 마지막에 사회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역할을 가소평가하죠. 왜 얘? 어차피 멸망하게 되어 있어. 이게 운명론적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자율성, 능동성 이런 측면들을 과소평가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비판을 받아요. 정답 디귿 리을에서 여러분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예, 1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1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이 됩니다. 2010년에 갑국에서는 전체 인구 중 20%에 해당하는 가구가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 즉 A 가구이고, 여러분 여기 그대로 써볼게요. 2010년에 이게 쭉, 제가 이렇게 항상 쓰죠.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 얘가 A 가구래요. A 가구, 상대 빈곤 가구죠. 중위소득의 50%. 이게 20%. 전체 가구의 20%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그리고 A 가구 중에서, 여러분 여기 A 가구 중에서 75%가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B 가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에 75%는 얼마야? 4분의 3이야. 즉, 다시 말해서 뭐냐면, B가구, 절대적 빈곤 가구는 4분의 3, 15%다. 이렇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2020년에 하고 나와 있어요. 2020년에 보시면 각국에서 전체 인구의 30%에 해당하는 가구가 A가구이고 라고 되어 있네. A가구이고. 이것도 또 써줄게.

A 가구. 중위소득의 50%, 여기 A 가구가 상대 빈곤 가구가 전체의 30%래. 여기 써줬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절반. 그게 절반. 그렇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B 가구다.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절대적 빈곤 가구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야? 절대적 빈곤 가구의 비율은, B 가구의 비율은 15%다. 똑같이 15%네요. 비율이 같습니다. 다 있죠. 2020년.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볼게. 첫 번째. 둘다다 어때? 객관적 기준이지. 그치. 절대 빈곤은 최저 생계비, 상대 빈곤은 중위소득의 50%라고 하는 객관적 기준입니다. 틀렸고요. 전체 사회의 소득 분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이것도 계속 나오고 있죠. 이게 바로 뭐지? 즉, 어떻게 쭉줄 세워서 가장 가운데 있는 중위소득이 변함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상대적 빈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A는 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죠. 세 번째, 갑국에서는 절대적 빈곤 가구 수는 여러분, 이제 수가 나왔습니다. 수 여러분 어디 보셔야 되냐면 여기입니다. 각국 모든 사회 구성원 수는 같고요. 가구의 구성원 수는 같고요. 2020년 A 가구의 수는 2020년 A 가구의 수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2010년 B 가구의 수의 4배이다라고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 여기가 15, 여기가 절대 빈곤 가구가 15 가구라고 한다면 여기가 60 가구가 되는 거네. 그치? 그렇다면 2020년에 전체 가구는 200 가구고 여기를 100 가구라고 친다면.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다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면 여기 해볼까요? 각국에서 절대적 빈곤 가구 수는 2020년에 절대 빈곤 가구가 얼마가 돼요? 2020년에 절대 빈곤 가구는 200의 15%니까 30, 15, 두 배. 맞아 떨어지네요. 정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각국 전체 중 절대적 빈곤 가구 비율은 어떠냐면, 둘이 15%, 15%로 어때? 같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2010년과 2020년 모두 두 빈곤 유형 중 절대적 빈곤 가구에만 해당되는 빈곤 가구가 있어, 없어? 없어. 왜 그래요? 다 절대적 빈곤 가구가 상대적 빈곤 가구보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포함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아래도 역시 마찬가지. 절대적 빈곤 가구가 상대적 빈곤 가구보다 비율이 적습니다. 따라서 절대적 빈곤 가구는 모두 상대적 빈곤 가구야. 그래서 절대적 빈곤 가구에만 포함되는 가구는 없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보겠습니다. 갑국에서는 총 인구 중에 60%를 차지하는 A 인종이 있어. 그런데 B 인종으로부터 정치적, 경제적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A 인종은 단체를 만들어서 오랫동안 폐지 운동을 했어요. 근데 차별이 점점점 심해지는 거야. 그래서 을국으로 이주를 합니다. 즉, 갑국에서 이 A 인종이 그러다가 이제 비국, 을국으로 이주를 합니다. 을국에서는 공무원이나 또는 기업 채용시험에서 A인종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적극적 우대 조치죠. 취업이나 진학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사회적 소수자에게, 이렇게 보면 사회적 소수자에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A인종이 비록 사회적 소수자이지만, 여기서도 사회적 소수자네. 그런데 사정은 어디? 각국보다 낫구나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국에서 문화적 차이야? 아니야, 인종이야. 그렇지? 그래, 틀렸습니다. 각국에서 인구 측면의 열세야? 아니지. 왜냐면 60%야. 그러니까 열세가 아닙니다. 예. 세 번째 가볼게요. 을국에서는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떤 거? 적극적 우대 조치. 이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각국에서는 을국과 달리 A인종이 자신을 사회적 소수자로 인식해요.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요? 단체 만들어서 오랫동안 폐지 운동하고 있는 거죠. 예, 틀렸죠? 을국에서는 각국과 달리 A인종이 차별받지 않고 있어요? 아니야. 여전히 소수자이지만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차별받고 있지 않다? 틀린 거지. 정답은 3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5회까지 다 풀어보았습니다. 5회에는 표문제도 표문제지만 이 제시문에 나와 있는 또는 선지들이 좋은 선지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언제나 늘 그렇듯이 복습을 진짜 잘하셔야 되고 분석하는 복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6회차에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잘 풀어가지고 오세요.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Good luck to you.

책을 눈으로만 읽고 계신가요? 여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읽는 책방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소리내어 읽습니다. 눈으로 본 글자를 입으로 말하고 그 소리를 다시 귀로 들으며 책 속에 오롯이 몰입해 봅니다. 또 어떤 날은 쓰면서 읽습니다. 사각사각 종이의 질감을 느끼며 마음에 드는 문장을 천천히 따라 써봅니다. 마음을 움직인 문장에서 잠시 멈추어 보세요. 손과 입이 함께할 때 책은 나를 위로하는 다정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버버이 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자, 여러분 33강에 오셨고요. 35강이 마지막 강이니까 얘들아 이제 거의 다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얘들아 이제 어휘도 조금씩 조금씩 감이 잡혀가는 단계일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번 시간과 같이 네모 어휘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까지 몇 번까지 했냐면 8번까지 했으니까 이번 강의부터는 9번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얘들아 9번부터 살펴보면 미리 풀어 오셨죠? 예습을 해서 알겠지만 조금씩 문장이 길어지고 있다는 거 조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문 내용이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으니 반드시 꼼꼼하게 예습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 저희는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학년도 3월 학력평가 29번 문제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찬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ntil the 20th centu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20세기까지는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런데 지금 20세기 다음에 when이라고 하는 절이 붙어 있습니다. 20세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시기냐면 when composer began experimenting freely with form and desig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20세기라고 하는 그 시기는요. 작곡가들이 뭐 하기 시작하는 시기였대요. 그들이 디자인하는 form, 형식이나 혹은 디자인을 가지고 자유롭게 실험을 시작하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얘들아, composer이라고 하면 작곡가잖아요. 그러니까 음악, 본인들이 만들어내는 음악의 형식이나 디자인에 대해서 아주 자유롭게 실험을 시작하는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20세기 전까지는 classical music continue to follow basic rul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고전 음악이라고 하는 거,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무엇을 따랐냐면요. basic rul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기본적인 원칙, 기본적인 규칙이라고 하는 것을 따랐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지금 이 문장, 한 문장을 읽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봤을 때. 만약에 이 문장에서 딱 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꼽자면 여러분, 어디를 꼽고 싶으신가요? Classical music continue to follow basic rules. 방금 읽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앞부분까지는 사실 얘들아 전치사구가 이끌고 있는 거니까 원래 본 문장은 classical music 여기서부터 주어가 시작하는 거거든. 그랬을 때 아 고전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계속 따랐다? 아 이런 basic rules, 기본적인 규칙이라고 하는 것을 따랐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과 관련된 기본적인 규칙이냐면요. Relating to structures, not to mention harmon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화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급할 필요도 없고 뭐와 관련한 거였대요? 어떤 구조와 관련된 기본적인 규칙들을 다 따라왔대. 그치? 자, 여기까지 지금 머리에 넣으셨으면 다음 문장 살펴볼까요? There still was room for conformity일까 individuality일까 지금 이거 두 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건데 there still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still에 한번 밑줄 그어볼까? 여전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여지가 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앞에 문장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고 있었냐면요. 이런 고전적인

음악들은 기본적인 규칙들을 따랐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기본적인 규칙을 따랐는데, 하지만 여전히 여지가 있었다라고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 보니까, 뭐에 대한 여지가 있었다는 거야, 얘들아? conformity라고 하면 순응입니다, 얘들아. 따라가는 거 있잖아, 그냥. 그냥 따라가는 내용일까? 혹은 individuality라고 하면 개성이거든요. 개성에 대한 여지가 있었을까? 혹은 순응에 대한 여지가 있었을까? 이거 두개 물어보고 있는 건데, 얘들아, 이둘 중에 뭐가 정답일까요? 당연히 기본적인 규칙을 따르기는 했지만 여전히 뭐에 대한 여지가 있었다? 개성을 보여줄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라고 이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때 얘들아 conformity, individuality라고 하는 단어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겠죠? 순응 그리고 개성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뒤따라 나오는 내용이 A번에 대한 정답을 확고히 만들어주고 있어. 어떤 내용이 이어지고 있냐면 The great composer didn't follow the rul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훌륭한 작곡가들은요 무엇을 따르지 않았대? 규칙을 따르지 않았다. 자, 얘들아 규칙에 순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럼 얘는 확실히 아니겠네. 규칙을 따른 것이 아니라요. But made the rules follow the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규칙들이 그들을 따르게 만든 거죠. 즉, 뭔가 개성 있는 작품들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yet이라고 해서 부정어가 등장하고 있으니 내용에 반전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there was always a fundamental proportion and logic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하지만 개성 있는 작품을 많이 만들어내기는 했지만 여전히 항상 뭐가 있었다? fundamental이라고 하면 기본적인 비율이라고 하는 건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인 논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정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어디 이면에? Behind the design, 그 디자인 이면에 항상 고정적인 비율이라든지 고정적인 논리라고 하는 것은 있었다라고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even after many of the rules were maintained일까 혹은 overturned일까 이거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건데 자, 심지어는 뭐 이후에 많은 규칙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얘들아, maintained 하면 유지되다거든? 많은 규칙들이 유지되었을까? 혹은 overturned 하면 뒤집어지다란 뜻이잖아. 자, 그래서 많은 규칙들이 유지됐을까? 혹은 뒤집어졌을까? 그걸 지금 궁금해 하는 건데, 뒤따라 나오는 애들 한번 볼까? By radical concepts and more recent tim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최근에 radical concept 하면 뭐예요, 얘들아? radical 하면? 급진적인이란 뜻이잖아. 자, 더 최근에 급진적인 개념에 의해서, 얘들아, 보통 급진적인 개념이라고 하면 무언가를 유지시켜주는 느낌이야? 아니면 뒤바꿔버리는 느낌이야? 급진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요, 보통 기존에 있는 거를 뒤바꿔버리는 느낌이지. 자, 그랬을 때 overturned에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이후에 많은 규칙들이 뒤집어진 이후에 뭐에 의해서 더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radical concept, 급진적인 개념에 의해서 많은 규칙들이 뒤바뀌어졌음에도 여전히 뭐가 있다? Composers, 그 작곡가들은요, more often than not, 되게 still organize their thoughts in way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보통은 작곡가들은 그들의 생각을 어떻게 구성해내었대? 이렇게 많은 규칙들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생각을 표현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냐면 That produce an overall unifying struct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전체적이고 뭔가 통일적인 구조로 그들의 생각을 구성해낸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이 자꾸 엎치락 뒤치락 되고 있어.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아, 이런 개성을 표현해주기도 하지만 여전히 뭐가 있다? 기본적인 그 아주 근간이 될수 있는 proportion 비율이나 논리라고 하는 것이 항상 있고 그리고 많은 규칙들이 뒤바뀌기는 했지만 여전히 뭐가 있다? 하나로 전체적인 구조라든지 혹은 unifying 통일적인 구조라고 하는 것들은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그대로인 규칙들, 원칙들 구조들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지금 계속 설명해주고 있고요. That's one reason the eternal, incredibly complex work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것이 하나의 이유이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이유냐면요.
atonal이라고 하면 무조의라고 써져 있거든요. 즉, 장조나 단조 등의 조를 따르지 않는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자, 한 가지 이유인데, 이렇게 장조나 단조를 따르지 않는, 그리고 incredibly complex work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매우 복잡한 작업들. 자, 그런데 그 매우 복잡한 작업들은요, 이 작곡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런 것들이 are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얘들아, 문장이 기니까 조금 천천히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자, 한 가지 이유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어. 한 가지 이유 중에 어떤 이유냐면, 여기 뒤에 얘들아, 뭐가 생략된 것 같아? One reason 다음에 아마도 관계부사 why가 생략되어 있을 겁니다. 그치? 한 가지 이유인데 어떤 이유냐면 그 매우 복잡한 작업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할수 있다? Assess approachable 하면 접근 가능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inaccessible 이라고 하면 접근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 즉, 여기 지금 반의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아무리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음악이라도 다뭘 따른다고 했어? 기본적인 구조는 가지고 있다고 지금 앞부분에서 계속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규칙이 아무리 뒤바뀌어도, 그리고 작곡가들이 개성 있는 작품들을 아무리 만들어내도 바뀌지 않는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었으니까 엄청나게 복잡한 이런 작업물들, 즉, 노래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할수 있다? 접근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해주면 좋겠죠. 그치? 왜? 기본적으로 따르고 있는 구조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랬을 때, that sound might be very strange. 처음에 딱 노래를 들었을 때좀 이상할 수는 있어요. 약간 독특하네? 이상하네? 할순 있겠지만, but results are still decidedly classical in terms of organiz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전히 분명히 뭐하다? classical, 고전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organization, 구조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여전히 노래들이 고전적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 지문 한 문장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20세기 작곡가들이 형식과 디자인을 자유롭게 실험하면서 기존의 많은 규칙들이 얘들아 어떻게 됐다 그랬어? 뒤바뀌었다 그랬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가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 앞으로 그들의 작품의 이면에는 여전히 뭐가 있다? 근본적인 비율이나 논리가 존재하며 이러한 통일된 구조 덕분에 복잡한 현대 음악의 구조 측면에서도 여전히 뭐하다? approachable, 접근 가능하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이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이 얘들아 어려웠던 이유는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을 자꾸 한 문장 내에서 대조해줬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거든요. 복습할 때이 점을 유의하면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 건데요. 2018학년도 4월 학력 평가 29번 문항입니다.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Hypothesis is a tool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가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도구래요. 어떤 도구냐면, which can cause trouble if not used properly 라고 나오고 있으니,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는다면 문제를 유발해낼 수 있는 도구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지. 자, 너무 문장 짧게 나와 있으니까 바로 다음 문장 한번 읽어보자면요. We must be ready to abandon or modify our hypothesis 라고 나오고 있으니, 우리는 버리거나 혹은 abandon 하면 버리다, 폐기하다 이런 뜻이죠. 그럼 얘들아, modify는 무슨 뜻이죠? 바꾸다란 뜻이잖아.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설을 버리거나 혹은 바꿀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한대. 언제? As soon as it is shown to be consistent 혹은 inconsistent with the fact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consistent 하면 무슨 뜻이에요? consistent with랑 같이 외워두면 좋은데, 무엇무엇과 일치하는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얘들아, inconsistent 하면 뭘 거야? 일치하지 않는이겠지.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설이라고 하는 것을 버리거나 혹은 변형시켜야 되는데 언제 변형시켜야 될까? 그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여졌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설을 버려야겠지. 사실과 일치하는데 왜 버리겠어요? 그죠?
그럼

라고 하는 여기까지 한번 묶어볼까? 자, 그랬을 때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생각, 아름다운 아이디어가 무엇을 제공해 줬대요? Promise of further advanc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나아간 발전에 대한 가능성을 제공해 주어서 그 방식에 의해 너가 매우 기뻤을 때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얘들아, 문장 너무 길지? 그러니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한번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얘들아, 너가 가설을 세웠다는 것 자체가 너가 아름다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어떤 아이디어냐면, 너가 가지고 있는 그 가설이 반드시 더 나아간 advances, 발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잖아. 근데 그 가능성이 delighted, 너를 기쁘게 만들었겠지. 내가 이 가설을 가지고 실험을 해서 모든 게 밝혀진다면 분명히 더 발전된 세상이 올 거야 라고 해서 너가 되게 기뻤다? 자, 그랬을 때 It is tempting to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tempt 라고 하면 유혹하다란 뜻이거든요. 그럼 It is tempting 하면 유혹적이다란 뜻이에요. 그러면 뭐 하는 것이 유혹적일까? 이때 it은 가주어고 진짜 주어가 to overlook, 그리고 두 번째, to try. 이두 개가 연결되어진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설이 훨씬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내겠지라고 막 기뻤을 때, 어디에 it is tempting to overlook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얘들아, overlook 하면 간과하다란 뜻이잖아. 그러면 너는 간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무엇을 간과할 거냐면, An observation that does not fit into the pattern wove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이미 짜여져 있는 그 패턴에 맞지 않는 관찰된 것들은 다 overlook, 간과해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즉,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야, 얘들아? 내가 확인하고 싶은 그 fact, 사실과 일치하지 않은 그런 observation, 관찰된 것들은 다 버려버린다는 거야. 그치? 자, 그리고 두 번째, or try to explain it awa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explain it away 하면 변명하다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너는요, 변명하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tempting 하면 유혹되다라고 했으니까, 아, 이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 자, 그랬을 때뭘 한대? 변명하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It is not at all rare for investigators to adhere to their broken hypothesis 라고 나오고 있으니, 여기서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가주어 나오고 있고요. 진짜 주어는 adhere, 고수하다 라고 하는 진주어가 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그 연구가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드문 일이 아니라는 거는 얘들아, 흔한 일이라는 거잖아. 자, 연구자들에게 있어서 뭐가 흔한 일이냐면 고수하는 게 흔한 일이래. 무엇을? To their broken hypothesis. 이미 부러져 버린, 즉 이미 틀렸다고 나온 그 가설을 고수하는 것이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뭐 하면서 turning a blind eye to contrary eviden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 반대되는 증거들은 못본척 하면서 그들이 이미 깨어져 버린 그 가설을 고수하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라고 하고 있죠. 자, 얘들아, 여기서 지금 계속 말해주고 있는 게 뭐야? 실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뭔가 함정들, 단점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and not altogether unknown for them too 라고 나오고 있으니, 얘들아, 여기 이제 두 번째 진주어 등장하고 있거든? to suppress. 얘가 두 번째 진주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가주어 등장하고 있고요. to adhere가 진짜 주어 첫 번째, 그리고 진짜 주어 두 번째는 to suppress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It is not altogether unknown for the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연구가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알려지지 않은 것은 아니다 라고 지금 해석했거든? 어렵잖아. 얘들아, 이중부정이면 한국어에서도 어떻게 해석해? 긍정문으로 해석하거든? 그러면 얘들아, 너네가 이중부정을 보면 둘다 떼버리고 해석하면 훨씬 더 쉽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it is

Altogether known for them. 연구가들에게 있어서 뭐가 잘 알려져 있냐면 그 연구자들이요. To suppress contrary resul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본인이 확인하고 싶던 그 결과와 반대되는 거는 어떻게 해버린대? 억눌러 버리는 것이 잘 알려져 있는 모습이래요. 자, 그런데 얘들아, 그렇게 억누르는 것을 deliberately, 의도적으로 하는지, 혹은 unintentionally라고 하면 의도적이지 않게 하는지, 이둘 중에 하나 고르라는 거거든? 의도적으로 이런 반대되는 결과 값을 억누를까? 혹은 무의식적으로 하는 걸까? 둘 중에 어느 건것 같아, 얘들아? 의도적으로 한다가 맞겠지. 왜냐하면 지금 앞에 문장에서 어떤 내용 나왔냐면 이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설이 틀렸다고 하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뭐 했어? 이 사람들이 반대되는 증거에 대해서 못본 척을 했단 말이야. 못본 척을 했다는 말인즉슨 의도적으로 보지 못한 척을 했다는 거거든. 즉, 그래서 보지 못한 척 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가설을 계속 고수하려고 하는 모습이 앞에서 보여졌기 때문에, 아, 의도적으로 그 반대되는 결과 값을 누르는 모습 또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어휘는 얘들아, 논리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논리를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랬을 때, if the experimental result or observations are definitely opposed to the hypothesi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 실험 결과 혹은 그 실험에서 관찰된 것들이요, 완전히 그 가설과 반대되는 것이라면, 그치, 얘들아. 내가 세운 가설과 결과값이 완전 반대였어. 혹은, or if they necessitate overly complicated or improbable subsidiary hypothesis to accommodate the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 실험 결과나 실험에서 관찰된 것들이 무엇을 필요로 한다면 너무 복잡하고 그리고 있을 만한 가능성이 없는 부차적인 가설들을 얘네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게 된다면 자, 여기까지가 가정이고요. 뭐 해야만 한다? One has to defend. 얘들아, defend는 뭐야? 보호하다죠. 우리는 보호해줘야 될까? 혹은 discard 하면 버리다, 폐기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보호해줘야 될까? 폐기해야 될까? 이둘 중에 하나를 고를 건데, 무엇을? The idea with as fewer regrets as possib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우리의 행동을 골라야 되는데, 앞에서 무슨 내용이었어? 만약에 그 실험에서 나온 결과값이나 혹은 관측된 것들이 우리가 세워놓은 가설과 반대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그 생각을 가능한 한, 어떻게? With few regre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후회 없이 버려버려야 된다. 폐기해야 된다가 지금 이 글에서 저자가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결과값이 이미 아니라고 증명이 되었는데 자꾸 내가 세운 가설을 고수하고 잡고 있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지금 정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it is easier to drop the old hypothesis. 자,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낡은 오래된 가설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하는 거 포기하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랬을 때 너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가설을 포기하는 게 훨씬 더 쉬울 거래. 언제? If one can find a new one to replace 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만약에 새로운 가설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낸다면 오래된 가설을 포기하는 게 훨씬 쉽겠죠. 그리고요, the feeling of disappointment too will then vanish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실망감, 아, 내가 세운 가설이 틀렸네. 라고 하는 그 실망감이라고 하는 것 또한 재빠르게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이 글에서 말해주고 싶은 바는 너무나도 명확해요. 어떻게 해라? 가설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즉, 내가 세운 가설과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달라, 일치하지 않는다면 즉시 수정하거나 버려야 된다, discard이라고 말했는데, 사실 연구자들은 때때로 자신의 아이디어에 집착해서 반대되는 결과를 의도적으로 숨기려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험 결과가 가설에 명백하게 반대된다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미련 없이 그 아이디어를 discard, 폐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이 지문에서 진짜 전달하고 싶은 바였습니다. 맞죠? 과학자들이 가져야 될 소양에 대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글이었고요. 이런 글 되게 많이 나오죠, 얘들아, 요즘. 그래서 실험자들이 어떠한 소양을 갖추어야 된다. 즉, 가설과 사실이 다르면 빨리빨리 폐기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2017학년도 경찰대 10번 문제 볼 거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보자면 As evolutionary scholar Henry Plotkin say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이 진화학자 헨리 플럽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어떤 말을 했냐면 Gaining knowledge of the world across countless generations of organism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얘들아,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얘는 뭘까요? 얘 주어일까? 얘 동명사 주어인 것 같으신가요, 혹시? 동명사 주어면 얘들아, 동사 있어야 되거든, 뒤에. 근데 아무리 봐도 뒤에 동사가 보이질 않아. 그러면 얘 우리보다 분사 구문이구나. 그럼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할 겁니다. 자, 그랬을 때이 진화학자가 말을 하기를 gaining knowledge of the world, 이 세상에 대해서 지식을 얻는데 뭐를 통해서 지식을 얻냐면 across countless generations of organis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 유기체들의 셀수 없이 많은 세대에 걸쳐서 이 세상에 대한 지식을 얻음으로써라고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얘들아, 이제 진짜 주어 동장할 거야. 진짜 주어는 evolution,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진화라고 하는 것은요, conserves, 보존합니다. 지식을 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진짜 문장이 시작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진화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보존하는데, 어떻게 지식을 보존하냐면, selectively related to criteria of need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필요의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선택적으로 지식을 보존한대. 얘들아, 모든 지식을 다 보존하는 게 아니라 그 필요의 기준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지식을 보존한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and that collective knowledge is then held within the gene pool of speci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자, 그런 다음에 그 집단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집합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is then held 유지되어진다고 합니다. 그 지식이 어디 내에서 유지되어지냐면요, the gene pool of species, 그 여러 종의 유전자 풀 안에서 유지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이 너무 길어서 아직 무슨 말인지 제대로 감이 안 온다면 바로 다음 문장을 한번 읽어볼 건데요. Such collective knowledge is doled ou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집합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각 개개인에게 조금씩 나누어진대. 자, 근데 그 개개인이 어떤 애들이냐면요. Come into the world with 이 세상에 태어난 애들인데 뭐를 가지고 태어나냐면 with innate 혹은 acquired idea and predispositions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면 얘들아, innate 하면 뭐야? 가지고 태어난이지. 타고난이란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타고난 생각이 있을까? 혹은 acquired이라고 하면 습득된 지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습득된 생각일까? 혹은 내재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생각일까? 그거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건데요. 얘들아, 뒤에 단어 한번 볼래? predisposition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predisposition은 성향, 경향이라고 하는 거거든. 얘들아, 성향은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아니면 내가 살아가면서 습득하는 거야? 성향이라고 하는 거는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얘들아. 너네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건데, 이때 and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로 연결되고 있으니까, 앞에 내용도 가지고 태어나는 것과 연결되는 게 맞겠죠. 자, 그랬을 때 어떤 애들이냐면요. 이미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어떤 생각을, 그리고 이러한 성향을 이미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애들인데요. To learn only certain things in specific way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오직 특정한 것들만 배우려는 성향을 이미 가지고 태어난 거지. 어떤 방식으로? 오직 특정한 방식으로. 자, 얘들아, 그러면 이 부분 읽으면서 너네 무슨 생각해야 되냐면, 아, 오직 특정한 것들만 배우고 싶어 하네? 그 말인즉슨, 앞에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랑 이어질까? 앞에 부분에서 지식을 선택적으로 보존한다라고 하는 앞에 문장이랑 똑 떨어진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쵸? 자, 사람이라고 하는 종, 즉, 여기서 말하는 뭐 진화를 통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진화되어졌다? 선택적으로 지식을 보존하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싶어하는 특정한 것들만 배우려고 하는데, 자, 조금 더 살펴보면요. 다른 말로 해보자면,
whether you are

hunting on the savannah or choosing between millions of videos on YouTub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대초원에서 hunting 하면 사냥을 하다잖아요. 너가 대초원에서 사냥을 하던지 간에 혹은 유튜브에서 수백만 개에 있는 그 비디오로부터 너가 무언가를 고르든지 간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Your brain is programmed to 라고 나오고 있으니 너의 뇌는 어떻게 프로그램 되어졌냐면요. A dope 하면 뭐야 얘들아? 채택하다지. 자 그런데 ignore 하면 뭐야? 무시하다잖아. 그러면 얘들아 너가 사냥을 하는 상황에서든 혹은 유튜브에서 너가 보고 싶어 할 만한 그 동영상을 choosing, 고르는 상황이 되었던지 간에 너는 대부분의 것들은 어떻게 할까? 대부분의 것들을 채택할까? 혹은 대부분의 것들을 무시하게 될까? 지금 앞에서 뭐라 그랬어? Selectively라고 하는 표현도 등장했었고요. Only certain things이라고 하는 문장의 부분도 등장했었어. 그 말인 즉슨 오직 일부만 채택한다는 거잖아. 그 말인 즉슨 almost everything,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무시한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무시하고 and home in only on what is most important or interest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곧장 어디로 달려가게 되는 거야? 너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흥미로운 거에만 지금 꽂힌다 라고 지금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지식은 무시하고 정말 나한테 중요한 거, 정말 나한테 흥미로운 거에만 이제 다가가게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otherwise, 그렇지 않는다면, 얘들아, 이 상황에서 그렇지 않는다면이 뭐야? 만약에 너가 모든 지식을 다 저장해. 너가 예를 들어서 사냥을 하러 갔어. 사냥을 하러 갔는데 내가 잡고 싶은 멧돼지라고 하는 중요한 대상을 제쳐두고 모든 오만거에다가 다 지금 관심을 준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아, 여기 돌이 있었네. 저기 야생화가 펴 있잖아. 이렇게 너가 만약에 다른 모든 것들에 다 관심을 주게 된다면 You would be pointing your spears at every tree and rock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너가 사냥을 하러 나갔는데 아마 너의 창을 어디를 가리키게 될 거야? 모든 나무 그리고 모든 돌들에 너의 창을 겨누게 될 거고요. 진짜 중요한 건 뭔데? 내가 사냥을 하러 나왔는데. And 그리고 just as annoyingly You would be lost in an infinite trail of video link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매우 성가시게도 너는 어디에서 길을 잃게 될 거냐면요. 그 무한히 많은 비디오들에서 너는 길을 잃고 말 것입니다. 언제? 너가 하나에만 집중하지 않고 여러 개에다가 다 관심을 주게 되었을 때. 자, 뭐 하면서 hoping in vain to find something worthwhile 이라고 나오니까 헛되이 무엇을 희망하면서 아, 뭔가 나한테 가치 있을 만한 것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헛된 희망을 가지면서 이렇게 lost, 잃어버려지기도 하고 너가 가지고 있는 창을 M1대에다가 겨누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한다? 오직 선택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만을 저장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with an understanding of the 어떤 이해를 가지고 뭐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되는 거야? The discriminating 혹은 integrating nature of our gene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유전자의 본성은 어떻다는 거야? 통합하는 본성이 있다는 걸까? 혹은 discriminating 하면 분별하는, 식별하는 이런 뜻이거든? 우리 유전자의 본질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까? 식별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겠지. 그래서 이건 진짜 나한테 중요한 거야. 라고 이거는 중요하지 않은 정보야. 라고 하는 거를 식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유전적인 본성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We can begin to construct the basis for stori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야기에 대한 그 기본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that grab our attention and stay in our memor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관심을 딱 끌어서 우리의 머릿속에, 즉 우리의 기억 속에 유지되어질 수 있는 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기본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죠. 이때 얘들아, discriminating 무슨 뜻이라고요? 식별하는, 구별하는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integrating은 통합하는 이라고 하는 뜻이었죠. 자, 그랬을 때 인간은 얘들아 진화를 통해서 축적된 집단적인 지식을 유전자에 담아서 타고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요. 뇌는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뭐에만 중요한 것에만 집중을 하고 거의 나머지들은 어떻게 한다? 무시하도록 프로그램되어져 있다. 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러한 유전자의 discriminating 특성, 얘들아 discriminating 구별하는, 식별하는 이라고 했었고요. 이렇게 우리 유전자가 잘 구별해낼 수 있는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우리가 구성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마무리 지어주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 건데요. 2019학년도 7월 학력 평가 29번 문항입니다.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One factor, 한 가지 요인이래. 그런데 뭐의 원인이 되는 한 가지의 요인이냐면요. Contributing to students' difficulty in making accurate judgments of their own knowledge라고 나오고 있으니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한테 기여하는 한 가지 요인은 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주어가 너무 길어. 주어가 너무 길었을 때 우리는 뭐만 파악하면 되냐면, 아, 학생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자, 그런데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is hindsight bias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hindsight bias라고 하는 뜻을 몰라도 돼. 어차피 이 지문에서는 너희를 이해시켜줘야만 하거든요. Hindsight bias. 아마 bias는 알 거예요. 여러분, 편향이라고 하는 뜻이잖아. 근데 지금 쌤이 위에 뭐라고 써놨냐면,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이라고 써놨어. 이 단어 몰라도 돼. 어차피 모르면 밑으로 내려가면 설명해 줄 거야. 무슨 뜻이냐면, the tendency, 경향은 경향인데, 어떤 것을 가정하는 경향이래. Once something happens, 무언가 딱 발생했을 때 어떻게 가정하냐면, that one knew all along that it was going to happe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이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았다라고 가정하는 경향이래.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이 알에서 설명이 되어질 거니까 너무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이거 뭐지? 나이 단어 모르는데? 여기 멈춰 있지 마세요. 혹은 얘들아, 쌤이 팁을 하나 주자면 이렇게 바로 밑부분을 읽어봐도 되고 이 단어를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Hindsight라고 되어 있거든? 얘들아, sight 하면 뭐야? 보는 거잖아. 그치? Hind 하면 뒤라고 하는 뜻이에요. Behind 하면 너 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뒤를 보는 편향이라고 하는 건데 뭔가 열심히 가고 있다가 뒤를 딱 봤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편향인가 보다. 그냥 이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이해시켜 줄 거야. 그랬을 때, when students receive feedback suggesting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학생이 만약에 어떤 피드백을 받았어. 그런데 어떤 내용을 암시하는 피드백이냐면 that their knowledge is incomplet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하지 않네요? 라고 하는 내용을 시사하는 그 피드백을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받는 피드백은 뭐가 있을까요? Getting an exam item incorrect일까 혹은 right일까? 너가 시험 문제에서 틀린 상황일까 혹은 맞은 상황일까? 그거 물어보는 거거든? 앞에서 뭐가 등장했어? Your knowledge is incomplete가 나왔잖아. 너의 지식이 불완전하시네요? 완전하지 않네요? 라고 하는 피드백을 받았다는 거니까 너가 시험 문제를 틀린 상황이었겠지. 자, 그랬을 때 시험 문제를 너가 틀렸다는 이 상황에서는 they may respond by telling themselves 스스로한테 어떻게 말하면서 반응하게 되었냐면요. That they actually did know the information. 아, 나 사실 그 정보 알았는데.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반응한대. 아마 여러분들 이 경험 되게 많으실걸요? 아마 한 번쯤은 무조건 있을 거야. 내가 시험 문제를 틀렸어. 시험 문제를 틀렸는데 다시 한번 답지를 보니까 나 원래 알고 있던 거야. 그치? 그 경우가 딱 지금 이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시험 문제에서 incorrect, 틀렸단 말이야. 그런데 스스로한테 너가 뭐라고 말하냐면 they actually did know the information. 아, 나 그거 사실 알고 있는 거였는데. 아, 알았는데 틀렸네? 라고 스스로한테 말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although they do not have a strong grasp of materia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비록 그들이 완전히 알고 있지는 못해. 완전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뭐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 사람들은요, feel as if they do. 그들이 완전히 파악하고 있다고 느낀대. 자, 왜 그런 거냐면요, because they recognize something about the item conte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 학생들이 무엇을 인식하냐면 그 문제 내용에 대해서 무언가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래. 얘들아, 너네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봐. 아예 모르는 개념에 대해서, 아, 나 이거 알았는데 틀렸다. 라는 말안 하시거든요? 너네가 어느 정도 익숙하고 안다고 생각했는데 틀린 문제에서 너네가 뭐라고 말해? 아, 나다 아는데 계산 실수해서 틀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쵸? 지금 그런 상황인 건데, looking back once they know the answer, 너네가 정답을 알고 났을 때 뒤를 돌아보는 거. 아까 전에 뭐라고 했었어? hindsight라고 했잖아. 그랬을 때, 너가 정답을 다 알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 당연히 그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해 보이죠. 분명해 보이지. 그랬을 때, this feeling of familiarity. familiarity 하면, 익숙함, 친숙함이라고 하는 뜻이고, novelty라고 하면 새로움이란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익숙한 감정일까? 혹은 새로운 감정일까? 앞에서 뭐라 그랬어, 얘들아? 지금 내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랬을 때 이런 친숙함이라고 하는 감정이 can lead students to have an exaggerated sense of what they know 라고 알고 있으니 그들이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과장된 감정을 갖게 만든다 라고 하는 거죠. 나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아, 이거 나 저번 주에 배운 거였어. 그러니까 완벽하게 알지 못하고 조금 알고 있는, 즉 친숙한 정도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게 이만큼 알고 있다고 과장되게 느끼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hindsight bias 이렇게 뒤를 딱 돌아봤을 때 가지는 편향은 그러므로 diminishes, 얘들아 diminish 하면 줄이다, 감소시키다라는 뜻이고 reinforces 하면 증폭시키다 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reinforce, 강화하다 정도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감소시킬까 혹은 강화시킬까 반이어죠. 뒤에 내용을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이러한 감정을 diminish, 줄여줄까, 강화시켜줄까? That their failure was due to the nature of assessment rather than the nature of their knowledge 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들의 실패라고 하는 것은 그 평가의 본질 때문이다. 속성 때문이다 라고 하는 감정을 어떻게 만들어줄까? 지금 여기서 느끼는 감정 자체가 뭐였어, 얘들아? 아, 나다 아는 건데 실수해서 틀렸다 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잖아. 자, 그랬을 때 그들의 실패라고 하는 것은 그 시험의 속성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들의 지식의 속성 때문은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어떻게 줬을까? reinforces, 강화시켜줬겠죠. 자, 그랬을 때 reinforce, 동그라미를 치고 나머지 부분을 해석해 보자면, which makes it more difficult for them to learn from feedback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얘들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 아, 나다 아는 거였는데 틀렸네? 계산 실수해서 틀렸네? 아마 여러분들, 제가 봤던 학생 중에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나 원래 다 아는 건데 실수해서 틀렸으니까 맞다고 채점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본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겠죠? 자, 그랬을 때 그것은 더 어렵게 만든대. 학생들로 하여금 to learn from feedback. 그 피드백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얘들아, 실수를 해서 틀렸건 마킹 오류를 했든 쨌든 틀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 피드백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그거를 확인해 보셔야겠죠. 자, 그랬을 때 이런 학생들은 시험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틀리잖아? 그러면 정답을 알고 나면 마치 자신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요. 아, 나다 아는 건데. 라고 느낀단 말이야. 그랬을 때 이러한 familiarity, 나 원래 알고 있는 거였어. 이러한 친숙함이라고 하는 감정은 자신이 아는 거에 대해서 과장된 감각을 갖게 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학습 실패가 지식 부족이 아니라 평가의 성격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을 reinforce, 강화시키게 되고 결국에는 피드백으로부터 배우는 것을 방해하게 된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좀이 질문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아마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조금 있는 질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3번 문제 볼 건데요.

근데요, 얘들아, 이 문제의 출제된 연도 한번 볼까?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30번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얘들아, 여태까지 기출문제를 다른 것들을 다 봤을 때 2017, 2018, 2019학년도였어. 근데 지금 갑자기 2024학년도가 등장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생각보다 최근에도 출제된 적이 있다는 말이거든? 이거 딱 출제됐을 때 얘들아, 너네 선배들이 되게 많이 당황했어. 왜냐면 걔네들이 생각했을 때 네모 어휘는 사실 거의 출제되지 않는다라고 이미 기정사실화된 느낌이었거든. 근데 갑자기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 나오게 되면서 애들이 이 문제 되게 많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이 네모 어휘 너무 무시하지 말고 반드시 우리는 대비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합시다. 자, 그랬을 때첫 번째 문장 보면요. To the extent that an agent relies on the prior knowledge of its designer rather than on its own percepts 이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래요? agent이라고 하면 쌤은 행위자라고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그런 행위자가 어디에 의존을 하고 있냐면 the prior knowledge of its design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거를 설계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prior knowledge, 사전 지식이죠. 사전 지식에 의존을 할 경우에는 뭐보다는 rather than on its own percepts. 얘들아, percepts 하면 지각된 것이거든. 본인이 그 알아차린 것들. 인데 그 본인이 알아차린 것들보다 그걸 설계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전 지식에 의존을 할 경우에는 we say that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 그 행위자가 autonomy, 자율성이 없네. 자율성이 부족하네. 라고 말한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 잘 모르겠으면 얘들아 어떻게 해라? 잠깐 그 감정을 눌러두고 다음 문장 바로 읽어봐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랬을 때 a rational agent, 굉장히 합리적인 혹은 이성적인 행위자는요, should be autonomou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율적이어야 된대. 자, 근데 그 자율적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it should learn, 스스로 배울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이겠지. 무엇을 배울 줄 알아야 된대? What it can to compensate. 얘들아, compensate 하면 뭘까요? 보완하다 라고 하는 뜻이야. 보완할까 혹은 prepare 하면 준비하다잖아요. 준비하달까. 둘 중에 하나인데 무엇을? For partial or incorrect prior knowledg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전 지식의 불완전성 혹은 부정확성이라고 하는 것을 얘들아, 보완하려고 할까? 준비하려고 할까? 얘들아, 사전 지식이 뭔가 부정확하고 불완전하다고 하면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돼? 보완해야지 얘네들을 왜 준비해? 그치?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prepared은 X 표시 해주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그럼 보자면요. A rational age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성적인 행위자 같은 경우는 자율적이어야 되는데 자율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It should learn. 배워야 된대. 스스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 사전 지식이 가지고 있는 불완전성이나 부정확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배워야 된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한번 더 살펴볼 건데요. 어려우니까 얘들아, 뭐 등장하고 있어? For example,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읽어보세요. For example, 나왔다는 거는 조금 쉽게 풀어준다는 말이잖아. 자, 그럼 한번 읽어보면요. 예를 들어서, a vacuum cleaning agent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vacuum cleaning이라고 하면 진공청소기잖아요. 그럼 진공청소기 행위자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자, 얘가 어떤 존재냐면요. That learns to foresee where and when additional dirt will appea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가 스스로 배울 수 있는 청소기였나 봐요.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additional dirt, 추가적인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할 수 있을지 예측하는 법을 배우는 그 진공청소기 행위자래. 자, 조금 내용이 어려운데 얘들아, 진공청소기 행위자라고 계속 말하면 너무 불편하니까 로봇청소기 정도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얘들아, 로봇청소기는 로봇청소기인데 어떤 청소기냐면 스스로 배울 줄 아는 거지.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추가적인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할 수 있을지 예측하는 걸 배울 수 있는 로봇청소기인 거야. 그러니까, 아, 한 5시쯤 되면 애들이 돌아올 테니까 그때 과자를 먹을 거고, 과자를 먹으면 과자 부스러기가 떨어지겠지?
그러면 난한 5시 반

정도의 로봇 청소기 돌려야겠다. 돌아가야겠다라고 스스로 배울 줄 아는 청소기들은요, will do better than the one that does no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스스로 예측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로봇 청소기들보다는 훨씬 더 일을 잘 하겠지.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조금씩 이해하면서 넘어가셔야 돼요. 그랬을 때 앞에서 뭐라 그랬어? 이런 합리적인 행위자. 지금 여기서 로봇 청소기라고 쳐봅시다. 합리적인 로봇 청소기들은요, 아, 자율적이어야 되는구나. 어떻게 하면서? 배우면서. 뭔가 사전에 입력된 prior knowledge, 사전 지식이 가지고 있는 부정확성, 그리고 불명확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완하면서 뭐 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as a practical matter, 현실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현실적인 측면에서는요, one seldom requires complete autonomy from the star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당연히 무엇을 요구하진 않는데, 처음부터 완벽한 자율성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해 주고 있겠지. 예를 들어서 얘들아, 로봇 청소기를 처음 사왔어. 첫날부터 내가 모든 거를 다 예측하고 로봇 청소기가 돌아가도록 기대하겠어? 안 하겠지.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완전한 자율성을 기대하지는 않아요. 그랬을 때, when the agent has had little or no experience, 만약에 그 행위자가 경험이 거의 없거나 혹은 경험이 아예 없다면, it would have to act. 어떻게 행동해야만 할 거래? purposefully. 얘들아, 얘는 뭐야? 의도적으로 행동할 거래. 혹은 반대로 randomly, 임의적으로 행동하게 될 거래. 얘들아, 내가 지식이 없어. 지금 내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축적된 지식이 없단 말이지. 그랬을 때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 의도적으로 행동하게 될까? 혹은 randomly, 임의적으로 행동하게 될까? 내가 여기 처음 왔는데 당연히 randomly, 임의적으로 행동하게 되겠죠. 그치? 뭐가 없었더라면, unless the designer gave some assistan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로봇 청소기를 설계한 사람이 몇몇 도움을 주지 않았더라면, 당연히 무작위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랬을 때, so, just as evolution provides animals with enough built-in reflex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마치 모의인 것처럼, evolution, 진화라고 하는 것이 동물들에게 제공해준 것처럼, 무엇을 제공해줬대요? enough built-in reflex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충분히 내재된 반사신경이라고 하는 것을 제공했듯이. 자, 그런데 이 반사신경을 왜 제공해줬냐면요. To survive long enough to learn for themselv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스스로 학습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오래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서 뭐를 만들어줬다? 반사신경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내재시켜 준 거지.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우리 지금 계속 로봇 청소기 얘기하고 있었었거든? 그러면 로봇 청소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로봇 청소기를 설계하는 사람이 이미 내재된 정보를 어느 정도는 줘야 돼, 그지? 그랬을 때, 내재된 정보를 이미 주는 거를 지금 여기서 동물의 예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반사신경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넣어준 거죠.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스스로 잘 배우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반사신경이라고 하는 걸준 것이다. 로봇 청소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이 주변 환경을 잘 파악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넣어주는 것이다. 라고 지금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랬을 때, it would be reasonable to provide.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냐면, 제공해주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래. An artificial intelligent agent with some initial knowledge as well as an ability to lear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인공지능 행위자에게요. 어떤 것을 주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초반 지식, 초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넣어놓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뭐뿐만 아니라 An ability to learn, 배울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초기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넣어두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after sufficient experience of its environment, 그 환경에 대해서 충분한 경험을 한 이후에, 로봇 청소기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충분히 한한달 동안 생활을 한 이후에, the behavior of a rational agent can become effectively

independent 혹은 protective of its prior knowledge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 합리적인 행동자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 합리적인 행위자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효과적으로 어떻게 될수 있다? independent 하면 독립적인 이라고 하는 뜻이고, protective 하면 보호적인 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뒤따라 나오는 애가 중요하겠네. 뭐에 대해서? of its prior knowledge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 사전 지식에 대해서 얘들아 독립적이게 될까 혹은 사전 지식을 보호하는 측면이 될까? 내가 이 환경에 적응을 했어. 충분한 경험을 가졌단 말이야. 충분한 경험을 가지면 그 로봇 청소기를 설계한 사람이 나한테 준 prior knowledge, 사전 지식으로부터 이젠 좀 독립적이어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C번은 independent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지식을 이미 가지고 있고 내가 습득한 지식, 내가 새롭게 학습한 지식을 같이 갖고 있는 게 지금 좋은 모습인 거겠죠. 자, 그러므로 the incorporation of learning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학습에 있어서의 얘들아, incorporation 하면 뭐야? 통합이잖아. 뭐와 뭐를 통합했을까?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 그리고 내가 이 주변 환경을 경험하면서 가져온, 새로 배운 지식 같은 거를 통합하는 것은요, allows one to design a single rational ag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어떤 하나의 rational agent, 합리적인 행위자를 디자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라고 하는 거겠죠. 자, 그랬을 때이 합리적인 행위자는 어떤 애들이냐면요. That will succeed in a vast variety of environmen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다양한 환경에서 성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행위자를 디자인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지금 independent 하면 독립적인 이라고 했었고요. 독립적인 짚었고, B번에서는 randomly 임의적인 이라고 하는 표현 짚었고요. 우리 A번에서는 compensate, 보완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한번 정답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이렇게 정답으로 등장한 단어들 있잖아요. 얘들은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는 단어들인 거예요. 왜냐면 아무 의미도 없는데, 즉 뭔가 잘 쓰이지 않는데 정답으로 넣어놓을 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답으로 등장하고 있는 단어들은 반드시 암기해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내용 한번 정리해 보자면, 합리적인 에이전트, 여기서 에이전트는 나는 행위자라고 해석했었어요. 그래서 합리적인 행위자는요, 불완전한 사전 지식을 뭐 하기 위해서? compensate, 보완하기 위해서 스스로 학습하여 자율성, autonomous라고 하는 자율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이 지문에서 말해줬었습니다. 그랬을 때 초기에는 randomly, 임의적으로 행동을 할수 있다고 했었어. 자, 그런데 충분한 경험을 한 이후에는 사전 지식, 내가 가지고 태어난 사전 지식으로부터 뭐 해서 independent, 독립적인 능력을 갖추어서 다양한 환경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이 지문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이번 강의 마무리할 거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14번부터 시작하게 될 겁니다. 예습과 복습하는 거꼭 잊지 마시고 저희 이제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0: 먼 거리를 휘청휘청 걷고 뛰며 퇴근을.
1: 1970년 11월 13일 나를 아는 모든 나와 나를 모르는 모든 나를 위해 나누고 함께하고 실천하던 한 청년이 불꽃이 되어 우리 곁으로 왔다.
2: 전태일 열사도 참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이주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김경봉이라고 합니다.
2: 최양해입니다.
1: 노동자들한테는 하나의 스승이지요.
3: 되게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노동자분들한테는 당연히 고맙기도 하고 좀 미안하기도 한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2: 남기신 말씀이 근로기준법을 지켜달라고 하시면서 그 책을 안고 분신을 하셨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곳이 정말 많다는 거를 저희가 이 투쟁을 하면서 알게 됐고, 근로기준법이라는 걸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구나를 알게 됐고 깨닫게 됐거든요.

0: 사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받는 뭐 차별이나 이런 거는 전혀 몰랐었어요. 근속을 계속 하게 되면은 제가 정말로 이 회사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정규직이 되지 않을까라는.
1: 이렇게 오래 걸 일이라고 생각했으면 아예 처음부터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해고, 내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고,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종이 한 장 차이로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변해져 있었어요. 저희도 농성하면서 제일 놀랐던 게 뭐냐면 연대 오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0: 그래서 저희가 저희만 싸우는 게 아니라 진짜 많은 곳에서 싸우고 있구나.
1: 이것을 바로잡지 못하면 이후에 다른 사업장도 또 마찬가지로 똑같은 절차를 밟을 것이다. 이제 이런 것들하고 이제 같이 올라오면서 이제 끝까지 한번 해보자고 결심을 하게 되는 동기가 되는 거죠.

0: 안전하게 일하고 싶고 저희 스스로 지킬 수 있고
1: 내가 이제 행복할 수 있으면 되는 건데 행복이라는 것은 내 인격을 무시당하지 않고 내 인격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회사에서 힘들게 하지 않고 웃으면서 일할 수 있고 이런 게 다 권리거든요. 내가 일한 만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필요한 거고 내가 어디 아프면 쉬어야 되는 권리도 있고 그런 권리를 찾기 위해서 싸우는 거죠.
2: 사실 노동자는 그냥 정말로 무조건 나이거든요. 이거 노동자라는 것을 겪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노동자는 정말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오겠죠. 그 소수지만 지금은 노동조합도 있고 또 노동자들이 또 권리 찾기를 또 하고 있고 이제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노동자는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노동자가 없으면 또 이 나라가 또 돌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자부심을 갖고 생활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공부는 모두가 하는 것이기에 그냥 하는 것일지 모른다. 하지만 희정양에게 공부는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자 자신을 성장시키는 힘이라는데. 세계 관광기구 요원이 되겠다는 목표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관련 학과 정보 수집은 물론 어떤 활동과 경험을 쌓아야 할지, 내신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했다는 희정양. 무작정 입시를 향해 달리는 공부가 아닌 자신을 성장시키는 공부를 하려고 노력했다. 준비된 글로벌 인재, 희정양의 문학 공부법을 지금 공개한다. 올해 한국 외국어 대학교에 입학한 희정양. 대학생이 된 후 희정양의 생활엔 많은 변화가 생겼다. 그중 가장 큰 변화는 군포에서 서울로 대중교통을 타고 학교에 간 것이라는데, 집과 학교까지의 거리는 1시간 반. 좋아하는 책을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시간이다. 언어 공부라면 수업 시간에 배운 작품의 세심한 부분까지도 알고 있어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 빈틈없이 공부하는 방법은 뭘까 고민한 희정양.

0: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아 실천했는데 바로 교과서를 단고나 하는 것. 과연 어떤 비법이 숨겨져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자. 단고나로 나만의 교과서 만들기.
1: 이것은 제가 단권화시킨 교과서입니다. 자습서에 있는 모든 필기와 학교 선생님께서 하신 필기가 모아져 있으니까 따로 여러 권의 책을 피지 않아도 됐었고 이 한 권으로만으로 모든 시험 공부를 끝낼 수 있어서 정말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0: 그 어떤 문제가 나와도 겁나지 않을 만큼 교과서 한 권에 모든 것을 정리한 희정양. 몇 차례에 걸쳐 복습한다는 마음으로 꼼꼼하고 세심하게 나만의 교과서를 만든 것이다.
1: 고향이라는 시를 보면 제가 여기 이렇게 빨갛게 필기를 해놨어요. 이거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직접 자세하게 필기를 해놓은 것이고 그리고 학교 필기는 곧 시험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선생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자세하게 필기하려고 노력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필기를 해놓았습니다.
0: 단고나로 나만의 교과서 만들기 첫 번째. 수업 시간은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을 자세하게 교과서에 1차로 필기한다. 그런 다음 집으로 돌아와 바로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때 희정양은 문학해설서를 함께 보면서 공부했다. 수업 시간에 배운 것을 되새김하면서 문학해설서에서 뽑은 보충 내용을 교과서에 2차로 필기했다.
1: 복습을 할 때 제가 가장 첫 번째로 한 일은 빈 부분에다가 핵심 정리를 정리하는 것이었는데 정리하다 보면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머릿속에 체계적으로 잡히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갈래나 아니면 주제 등을 적어보면서 아, 이 시는 어떠한 갈래를 가지고 있었고 또 어떠한 주제를 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세세하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 일은 자습서에 나와 있는 다양한 표현법이나 아니면 특징들을 이 하늘색 펜으로 이 본문에다가 자세하게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상꽝 뻐꾸기와 달리 변화된 화서의 인식 이런 것들은 제가 해설서에서 봤던 내용들을 꼼꼼하게 필기한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예를 들면 외부 지문이나 아니면 중요하게 같이 볼 수 있는 작품들도 함께 해설서를 참고하면서 보면서 복습을 했습니다.
0: 단고나로 나만의 교과서 만들기 두 번째. 문학작품의 갈래, 성격, 형식, 주제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핵심 정리를 적는다. 그리고 문학해설서를 참고해 다양한 표현법이나 특징, 보충할 내용을 1차 필기 때와 다른 색깔의 펜으로 교과서에 적는다.
1: 교과서에는 빈 공간이 간혹 없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저는 포스트잇을 이용하여 공간을 확보했고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정리를 해놓으면서 좀 더 깔끔하고 보기 쉽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뒤에를 보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 그림은 이제 내용 이해를 하기에 좀 더 편리하고 쉽게 보일 수 있게 저만의 이렇게 그림도 그려봤습니다.
0: 필기할 공간이 없을 때는 포스트잇을 활용하여 중요 내용을 적어놓거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림을 그려 정리해놓으면 한눈에 쉽게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 제가 1970년대라고 핑크색으로 적어놓기도 했고 19채 한가라고 핑크색으로 적어놓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학교 선생님께서 특히 강조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크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시험 보기 바로 직전에 핵심 정리와 함께 빠르게 훑어보면서 습득을 하였고 그래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도 잘 기억을 하고 시험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0: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은 교과서 상단에 큰 글씨로 적는다. 시험 직전에 빠르게 살펴보면 좋은 효과를 얻는다.
2: 희정이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0: 수업 내용과 해설서의 내용을 펜 색깔로 구분해서 적는 것과 같은 위치에 핵심 정리를 적는 것. 중요도가 높은 내용은 큰 글씨로 적는 것 등 자신만의 정리 규칙을 만들었다. 그리고 단번한 교과서는 자주 읽고 외웠으며 자신이 잘 기억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했는데 긴 노트에 외운 것을 적은 후 교과서에 비교해가며 빠진 부분을 체크하는 방식으로 암기했다. 며칠 후
1: 이제
0: 수시 입학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는 후배들을 대상으로 희정양의 미니 특강이 열렸다.
1: 저도 이제 정시를 준비를 2학년 때
0: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그저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수시 준비. 먼저 경험해본 희정양의 현실적인 이야기에 고민이 많았던 후배들의 눈빛이 반짝인다.
1: 조언을 해주자면 이제 본인 생기부가 3학년 때 이제 완성본이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기부를 보고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을 몇백 개씩 뽑았어요, 친구들이랑. 그러니까 내 생기부에서 진짜 세세한 질문, 정말 난감한 질문까지 다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저는 선생님들도 많이 이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막 면접 같은 거 준비할 때 친구들이랑 진짜 많이 연습한단 말이에요. 근데 친구들은 나랑 수준이 비슷한 친구들이니까 보는 시선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접 같은 거 질문하실 때도 우리랑 조금 약간 다른 난이도로 해주시니까 면접 준비 좀 도와주세요. 이런 것도 많이 하고, 모든 대학교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본인의 목표, 꿈이 자신의 과랑 어떤 연관이 있느냐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러분들한테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란어과를 갔어요. 그래서 너는 왜, 너의 꿈은 뭐고 왜 이란어과를 왔냐라는 질문에 저는 세계관광기구에서 일하고 싶은데 그중에서도 이란이라는 나라에 관광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연관을 지어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본인이
0: 특히 생활기록부 관리와 수시 면접 준비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알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1: 길을 찾으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
0: 며칠 후 다시 찾은 3번 고등학교. 마치 시험을 보는 듯 학생들이 뭔가를 열심히 적고 있는데 아이들이 정성 들여 작성하고 있는 것의 정체는 바로 공부의 왕도 멘티 신청서다. 1:1 멘토링 프로젝트를 앞두고 후배들의 공부 고민을 들어보는 시간. 지켜보는 희정양의 표정이 심상치 않은데.
1: 혹시 제가 직접 가서 물어봐도 될까요?
0: 후배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무엇을 바라는지 직접 들어보기로 한 희정양.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공부법과 좀 더 맞는 멘트를 선정해 도움을 주고 싶기 때문이라는데, 갑작스러운 멘트의 등장에 긴장감이 감도는 교실. 과연 아이들은 희정양에게 어떤 고민을 털어놓을까?
1: 나한테 멘토링을 받고 싶은지 한번 물어볼게.
2: 더 이렇게 하면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3: 공부를 하면서 제가 정리했던 것들, 좀 중요시했던 것들이 다 제 머릿속에 들어왔으면 좋겠어가지고.
0: 후배들이 생각하고 있는 입학 전형부터 내신 등급, 문학 공부법까지 꼼꼼한 성격의 희정양답게 후배들의 상황을 세심하게 파악한다.
1: 내 공부법이 너에게 도움될 수 있는 친구를 한 명 뽑아서 이따가 다시 내가 전화로 연락 주는 걸로 할게. 자, 고맙습니다.
0: 멘티 지원자들을 보낸 후 본인의 공부법이 누구에게 도움이 될지 멘티 선택에 고심하는 희정양. 모두가 용기 내어 신청했을 것을 생각하니 한 명을 선정하기가 쉽지 않은데, 드디어 결정의 순간.
1: 같이 멘토링하고 싶어서 전화 줬어요.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을 좀 주고 싶어서, 네, 은지 친구랑 같이 해보고 싶어요.
4: 안녕하세요. 저는 삼봉고등학교 2학년 2반 오은지입니다.
0: 문제 풀이 위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만 공부의 깊이가 부족하다는 오은지양. 체계적인 공부법을 배우고 싶다는데, 과연 은지양의 얼굴엔 웃음꽃이 피어날 수 있을까? 멘토링 천

0: 날 먼저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 은지야. 배우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느껴지는데 이런 멘티의 모습에 기정양도 힘이 솟는다.
1: 아, 뭐 시험이지?
2: 너가 써줬던 멘티 신청서만 볼까?
3: 내가 그때도 자세히 읽어보긴 했는데 너 공부법이 좀 궁금했거든. 시험 기간 때만 공부를 한 거야? 뭐 학교를 갔다 오면 복습이나 이런 건?
1: 네, 학교를 갔다 오면 그때 국어는 좀 안 했고 약간 수학이나 영어 위주로 했던 것 같고 국어는 시험 기간에만 들고 와서 봤던 것 같아요.
3: 그 뭐 국어 교과서랑 노트를 집에 가지고 와서 그러면 그냥 한번 계속 정독을 한 거야? 아니면 그냥 쭉 훑어보고 그런 식으로 한 거야?
1: 시험 기간에 이제 와서 그냥 이런 본문 같은 거는 이제 그냥 훑어보기만 했던 것 같고 이제 정독하는 건 수업 시간이나 아니면 문제 풀 때나 한번 했던 것 같아요.
3: 정독하는 것보다는 문제 풀이 위주로 한 건가?
1: 네, 그랬던 것 같아요.
3: 그럼 문제집은 몇 권 정도 풀었어?
1: 문제집은 시험 기간에 하나를 좀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3: 제가 1학년 때 저도 정말 은지 친구처럼 학교에 필기만 적어놓고 또 집에 와서는 그걸 정독하기보다는 한번 훑어보고 문제집을 푸는 방식이었는데 은지 친구도 제가 1학년 때 했던 방법을 똑같이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은지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너의 공부법이랑 나의 공부법의 좀 차이점을 말해주자면 이제 너는 이렇게 주제만 딱 적고 아니면 냉소적, 비판적 이렇게 조금 따로따로 적혀져 있잖아. 언니는 이걸 하나로 조금 모아서 보기 편하게 이런 식으로 핵심 정리를 정리했거든. 그리고 이제 이런 필기 이렇게 추가된 것들은 이거 모두 다 언니 해설서를 보고 직접 언니가 적었던 거야. 이제 우리가 학교 필기만 보고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내신에 중점적인 공부만 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게 수능에도 나올 수도 있는 문학 작품이거든. 그래서 언니는 이제 내신이랑 수능 두 가지를 다 잡고 싶어서 해설서를 참고하면서 막 필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적어가면서 수능 공부도 해나갔었어. 핵심 정리를 이렇게 쫙 정리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해설서에 나오는 이 조그만 글씨들, 해설들을 보고 너의 교과서에 이렇게 다른 색 펜으로 정리하는 거야.
1: 여기 해설서에 핵심 정리되어 있는 것 말고 다른 것들은 어떻게 요약해서 정리해요?
3: 핵심 정리가 나와 있는 것들도 있는데 어떤 작품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핵심 정리가 아예 없는 경우들도 있어. 그런 경우에는 언니 같은 경우에 선생님을 많이 이용하라라고 말하고 싶거든. 그래서 이렇게 만약 핵심 정리가 없을 경우에는 언니가 일단 형식을 적어놓은 다음에 이걸 가지고 국어 선생님께 가서 하나하나씩 채우려고 노력을 했고 그 이외에도 혼자서 채울 때는 뭐 인강을 참고하거나 아니면 다른 문제집이나 해설집을 좀 더 추가적으로 보거나 그런 식으로 이걸 꼭 채워나가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아.
1: 그러면 이 해설서랑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해주신 거랑 겹칠 때는 어떻게 해요?
3: 맞아. 선생님께서 강조하는 부분이랑 해설서에서 강조한 부분이랑 겹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언니 같은 경우에는 먼저 교과서에는 선생님 필기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 그래서 이제 해설서를 할 때 다른 색깔 펜을 쓰지. 그럼 그걸로 일단 필기를 해놓은 다음에 같은 부분에는 선생님 필기 위에다가 이렇게 밑줄 치는 방식으로 언니는 똑같이 표시를 했거든. 그러면 그만큼 이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깨달을 수 있었어, 언니는. 또 표를 하나 정리한 게 있어. 이제 이 표를 보면 이제 이건 언니가 시대별로 갈래나 그러니까 산문이나 운문, 그러니까 시나 소설 같은 거에 형식 같은 걸 적어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때 여러 가지 고대 가요가 있고 향가가 있고 뭐 경기체가 이런 것도 있고 그것도 뭐 악장, 시조, 가사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많잖아. 근데 우리가 솔직히 수업 시간에 이걸 잠깐잠깐씩 넘어가지 이게 어떤 작품들이 여기 속해져 있고 또 이 시대에는 어떤 게 생겼고 이런 걸 자세하게 배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시대별로 이렇게 작품들을 언니가 한번 정리해봤어. 그래서 나는 이거 너도 한번 같이 정리해보면 정말 이 지금 내신뿐만 아니라 나중에 수능 가서도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쉽고 편리하게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표를 한번 같이 그려봤으면 좋겠어. 이제 여기다가 언니가 그린 것처럼 표 형식을 그린 다음에 이제 시대랑 갈래별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 먼저 시대랑 갈래 해서 시대를 먼저 써볼까? 또 이 시대를 두 개로 갈라야 돼. 아, 언니가 시대를 두 가지로 나눠서 정리했던 이유는 이 갈래가 어떤 시대에 있었는지 두 가지를 다 파악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에 중세시대라고 큰 범위로 나올지 아니면 삼국시대다 신라시대라고 다 큰 범위로 나올지 우리는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해놓으면 아, 이 설화는 이 시대에 있었구나 뭐 이런 식으로 갈래와 시대를 좀 더 복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알 수 있었던 것 같아.
0: 문학 작품의 흐름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었던 희정양의 공부법은 표를 그려 시대와 갈래별로 작품을 정리하는 것. 내용을 세부적으로 적을수록 공부에 도움이 된다.
3: 이번에 문학을 배우면서 배워봤던 갈래가 혹시 있어?
1: 갈래 운문 쪽으로 가실이나 아니면 삼인곡 같은 거 배웠었어요.
3: 아, 1학년 때 배웠나?
1: 네.
3: 아, 그러면 너가 말해줬던 가시리는 고려소교야. 먼저 고려소교를 먼저 정리해보자. 이제 고려소교 쓰고 평민들에게 형성된 노래 하고 고려소교 형식을 보면 이제 여기는 이렇게 문장으로 나와 있잖아. 그래서 언니는 이걸 혼자서 만든 게 있거든. 삼분후라는 공식이야. 삼은 삼음보를 뜻해. 그래서 고려소교는 대부분 삼음보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거든. 그다음에 분은 분연체를 뜻해. 분연체라는 뜻은 흰 구분이 있다는 그런 뜻이야. 그 다음에 나머지 후는 후렴구를 뜻해. 그래서 뭐 가시리 같은 경우에는 뭐 가시리 가시리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끝에 그렇게 후렴구들이 많이 붙어. 그게 이제 고려소교의 형식이고.
0: 고려소교의 형식을 기억하는 희정양의 남다른 방법. 3. 분. 후. 암기를 쉽고 재밌게 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 과정도 공부의 즐거움이 된다.
3: 이제 나머지 빈칸들은 이제 너가 수업 시간이나 이럴 때 공부를 하면서 하나하나씩 채워나가면 정말 좋을 것 같아.
1: 그러면 이게 표가 한눈에 알아보기 쉬운 건 알겠는데 이게 그럼 공부할 때 어떤 효과를 줘요?
3: 예를 들면 우리가 소설을 뭘 배운다 치면 우리 이제 그 소설의 그냥 특징들만 배우잖아. 그래서 그냥 뭐 예를 들면 한 소설의 특징만 배우는 거지 그 나머지 소설들은 뭐 얘랑 같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모르잖아. 근데 이렇게 조선 전기 소설을 만약에 공통점이 뭔가 하면 보면 금오신화랑 만복사 저우기가 조선 전기의 소설이었다. 이 사실은 만약에 우리가 정리를 하지 않는다면 얘네 둘이 개별적으로 봤을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한눈에 보기 딱 좋게 해놓으면 아 얘네 둘은 조선 전기이고 이러한 이러한 공통점을 가졌으며 이제 조선 전기의 소설이라는 걸 딱 떠오르게 되지. 종합적으로 적게 되면 이게 너의 머릿속에서 한 줄기로 딱 이어져서 국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길잡이가 되어줄 거야.
0: 희정양의 문학작품 흐름표를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가로에는 시대를 세로에는 운문과 삼문으로 갈래를 나눈 후 설화, 고대가요, 향가, 한시, 소설, 판소리, 민속극 등 장르별로 구분해준다. 그런 다음 작품을 배운 후 틈틈이 내용을 채워나가는데 어떤 작품이 여기에 속하는지, 특징은 무엇인지, 공통점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며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이렇게 표를 만들어 봄으로써 작품의 개념과 흐름을 머릿속에 정립할 수 있다. 세심한 멘토의 공부법에 놀랐다는 은지양. 공부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좋은 시간이었다. 깊이 있는 문학 공부를 위해 나만의 교과서 만들기에 돌입한 은지양. 그런데 어떤 것을 적어야 할지 어떻게 적어야 할지 고민하느라 한 작품을 정리하기까지 걸린 시간만 2시간. 과연 이대로 괜찮은 걸까? 정성 들여 교과서를 채워가는 기쁨도 잠시. 은지양은 이런저런 걱정이 밀려온다.
1: 교과서로 정리도 해보고 이렇게 표에다가도 정리해보고 하니까 뭔가 완성되어가는 것 같고 이렇게 채워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표를 하는 것보다 문제도 많이 풀어야 하는 거 아닌가 좀 고민이 돼요. 고민되는 것도 있어.
3: 아 진짜? 그러면 우리 오늘 또 들어가서 한번 얘기해보자. 언니가 들어줄게.
0: 은지양의 고민이 해결되길 기대해본다.
3: 너 아까 은지야 오면서 궁금한 거랑 고민이 있다고 그랬잖아. 한번 말해볼래?
1: 아니, 제가 그 집 가서 공부를 해봤는데 이제 어떤 순서로 해야 될지 그걸 모르겠어요.
3: 이제 선생님이 해주신 학교표 얘기랑 실을 한번 쭉 훑어봐.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다 해설서를 펴놓고 핵심 정리랑 이제 해설서에 나와 있는 그런

0: 해설되어 있는 부분들을 한번 쭉 보고 그 다음에 학습 활동도 중요하다고 말해주고 싶거든. 학습 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해주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간혹가다 선생님께서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도 있어. 그럴 경우에는 이제 너가 빈 부분을 채워야 되는데 선생님께 직접 가서 질문을 통해서 채워내는 방법도 있고 또 너가 참고서를 통해서 여기를 메꿔나가는 것도 정말 중요해. 그래서 언니는 이것도 단번에 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학습 활동도 꼭꼭 다 채워놓으려고 노력을 했어. 그리고 이 학습 활동을 하다가 좀더 보완하거나 추가하고 싶은 내용들은 포스트잇에다가 적어서 이렇게 하나씩 더 추가해 나가기도 했어.
1: 언니, 여기 포스트잇에 이거 그림은 뭐예요?
0: 아, 이 포스트잇은 언니가 이제 시 내용을 직접 정리한 거거든? 그래서 언니의 그 형식을 한번 보여줄게. 그래서 이걸 보면 사람을 먼저 그린 다음에 이제 이 동그라미를 그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시적 화살을 말하는 거고, 이제 여기 2번, 테두리. 이 테두리는 시적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 사람 머리에, 이건 이 시적 화자가 느끼는 정서를 말하는 거고, 테두리 바깥 부분은 이 시적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거야. 이 태도는 이제 상황, 정서에 대한 반응, 이런 내용을 있는데, 보통 시들에는 태도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 안 나오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거든. 그래서 이렇게 태도가 있고 이제 여기 시적 화자에다가 이렇게 화살표를 치고 은거는 시적 대상을 말해.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으면 언니는 이 시가 여기에 다 정리되어서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2: 한눈에 시의 핵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멘토의 플러스 팁. 먼저 시적 화자를 나타내는 사람을 그린 후 사람 주변으로 원을 그려 화자의 상황을 적는다. 그런 다음 그림 위쪽에는 시적 화자의 정서를, 오른쪽에는 시적 화자의 태도를 적고, 시적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을 화살표로 표시한 후 내용을 적어주면 완성된다.
1: 교과서에 정리하면 내신 공부할 때는 되게 도움 될것 같은데, 수능 공부할 때는 이렇게 문제도 풀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0: 수능을 봐야 되니까 문제풀이를 했었어. 그래서 언니는 문제를 풀이할 때도 단권화를 시켰거든? 했던 거 한번 보여줄게. 문제를 풀면 뭐 가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이런 거나 아니면 뒤에 보기를 참고하여 가부터 뭐 이런 내용의 문제들이 있잖아. 보기에 그 시의 시대적 배경이나 아니면 표현상의 특징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여긴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이 있고 또 1년과 11년, 2년과 10년, 3년과 9년이 대칭 구조로 이루고 있다는 그런 표현상의 특징이 나오잖아. 그럼 이거를 보고 언니는 여기 다시 앞에 시로 넘어와서 이 점을 여기다 다시 정리를 하는 거야. 그럼 이것도 또 하나의 단권화가 되지? 문제 선지 하나하나도 다 버리지 않고 언니는 여기다 단권화를 시켰거든? 그리고 수능 문제나 아니면 모의고사 문제들을 보면 여기 수능 특강에 나왔던 이 문제 선지들을 그냥 단순히 살짝 변형시켜서 나오는 경우들도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이 문제 선지 하나하나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언니는 이렇게 형광펜을 일일이 쳐놓은 다음에 아, 여기서는 이 선지에서 뭐가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나중에 한눈에 볼수 있게 중요한 부분만 형광펜을 쳐놔서 언니 나중에 이렇게 봤었던 것 같아.
2: 내신을 교과서 중심으로 준비했다면 수능은 문제집 단권화로 대비했다는 희정양. 교과서에서 배우지 않은 작품을 접했을 땐 문제를 풀고 정답 해설과 선지 분석을 꼼꼼히 한후 문제집에 있는 작품 지문에 중요 내용을 필기했다. 그리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0: 단권화로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까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어. 그래서 너가 이제 학교 가서 선생님들 수업 시간에 교과서 단권화 정말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문제집도 같이 단권화를 하게 되면 비록 시간은 조금 많이 걸릴 수 있어. 하지만 이걸 조금만 극복하고 계속 나아간다면 정말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언니는 생각하거든. 그래서 너가 이제 이 방법을 이용해서 너만의 공부법을 또 만들어 나가면 언니는 정말 좋을 것 같아.
1: 언니가 정말 멘토링을 정말 잘 가르쳐줘서 좋았고, 앞으로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서 정말 고마워요. 언니 고마워요.
2: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은 사람을 성장시킨다. 작년보다는 올해, 어제보다는 오늘 더 성장해가는 희정양의 밝은 미래를 응원한다.
0: 제 꿈은 세계관광기구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부터 관광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관광지를 탐색하고 또 그곳에 많은 관광객들을 유입시키는

0: 그러한 일을 해보고 싶고 또 그걸 글로벌하게 넓혀서 할 수 있는 게 세계관광기구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그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 포스트잇을 이용하여 좀 더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정말 깔끔하죠. 다시 할게요.
1: 동영상 찍는 거야?
0: 네. 아우, 동영상이야?
1: 동영상이야?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 원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교도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기력.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밤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들. 호우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5: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밤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4: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방 청취자분들은 팽디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안녕하세요. 영어는 자인, 영자, 이자인입니다. 자, 오늘은요,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냐면은 웃음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아, 웃으면 복이 온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겠지만 수험 생활하면서 웃을 일이 별로 없는 게 사실이죠. 맨날 입시에, 스트레스에, 시험에 한숨 쉬는 날이 더 많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 웃음이라는 게 어쩌면 우리 공부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의 영자 이슈는 바로 Fun Fact About Laughter, 웃음에 대한 재미있는 사실들입니다. 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이런 게 있습니다. You can laugh and breathe normally at the same time. 자, 웃으면서 똑같이 숨 쉴 수가 없어요. 동시에요. 아, 우리가 하하하 이렇게 웃잖아. 그러면 강하게 숨을 팍팍팍 내쉬게 된답니다. 그러면서

0: 호흡의 패턴이 바뀌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긴장이 풀리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집중력까지 향상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fun fact 뭐냐면요. Your brain sometimes can tell fake laughter from real laughter. 자, 당신의 뇌는요,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을 잘 구분하지 못한대요. 자, 그러니까 내가 진짜 즐거워서 웃는 웃음이 있고, 그냥 억지로 짓는 웃음이 있을 텐데, 그 둘을 뇌가 어떨 때는 헷갈려 할 수도 있답니다. 자, 그러니까 뭔가 기분이 안 좋은 날, 억지로라도 웃잖아? 그러면 뇌가 헷갈려서, 지금 즐거운 상황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자, 마지막 3번. Your body burns calories when you laugh. 당신의 몸은요, 칼로리를 태운답니다. 웃음을 지을 때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를 격렬하게 웃잖아? 그러면 최대 40칼로리까지를 태울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운동할 시간 없잖아요. 이렇게라도 칼로리 태우면 너무 좋지 않아요? 자, 이렇게 우리는 웃을 이유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이라도 한번 웃어볼까요? 스마일. 얘들아, 많이 웃었어? 웃으면 복이 온다. 웃으면 공부도 잘 된다. 자, 우리 듣기 몇개 남았잖아? 듣기 문제 마저 풀러 가볼게요. 14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마지막 말에 대한 응답으로 올바른 게 무엇인지 고르는 문제잖아요? 들어볼게요.
1: Hello, Bright Online Learning. How can I help you today?
2: Hi, I'm calling because I'm having trouble with one of my course videos.
1: I'm sorry to hear that. Could you please tell me your name?
0: 여기까지. 자, 온라인 러닝인데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I'm calling because I'm having trouble with one of my course videos. 나 문제가 있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my course video. 비디오 중에 하나에 문제가 있는데요. 아이고, 죄송해요. Could you please tell me your name?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제니퍼 리입니다. 라고 했어요.
2: Jennifer Lee.
1: Thanks. One moment, please. I see you're taking the beginner Spanish course. Which video is giving you trouble?
2: It's lesson 5. The video starts playing, but it freezes after about 30 seconds.
1: I see. Have you tried watching it on another device?
2: Yes, I've tried on both my laptop and my phone, but the same thing happens.
0: 문제가 좀 있네요.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잠깐 보니까 I see you're taking the beginner Spanish course. Beginner Spanish course 듣고 계시네요. 어떤 비디오가 문제입니까? 했더니 레슨 5가 문제래요. 자, 비디오가 start playing 재생은 되는데 뭐가 문제냐면 but it freezes after about 30 seconds. 한 30초 지나면은 그다음에 얼어버린다. 그러니까 멈춰버린다라고 하는 거야. Have you tried watching it on another device? 다른 장치로도 해보셨어요? 라고 했더니 I've tried on both my laptop and my phone. 폰으로도 해보고 랩탑으로도 해봤는데 but the same things happen. 두개다 같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1: That's helpful to know. Are the other lesson videos working fine?
2: Yes, all the other videos play perfectly. It's only lesson 5 that has this problem.
1: Thanks for that information. It sounds like there might be an issue with that specific video file.
0: 오케이. 자,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다른 레슨 비디오는 잘 돼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All the other videos play perfectly. 다른 건다잘 된대요. 자, It's only lesson 5 that has this problem. 자, lesson 5만 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라고 했어요. 아, 정보 감사합니다. 자, It sounds like there might be an issue with this specific video file. 그딱그 비디오 파일에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말이니까 잘 들어야겠죠? 들어보세요.
2: I need to take a quiz on this lesson by tomorrow. Is there any way to get me alternative materials for this lesson?
0: 오케이. Okay. 자, I need to take a quiz. 나 퀴즈를 봐야 돼요. 이 레슨에 대해서 내일까지. 그러니까, Is there any way to get me alternative materials for this lesson? 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뭐에 대한 alternative materials? 대안적인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이 레슨에 대해서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방법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 자, 봅시다. 1번입니다. 자, don't worry, 걱정 마세요. I can tell how hard you've studied. 자, 나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셨는지요. 아니고요. 2번, I see. I can refund you the full course fee right now. 자, 제가 지금 전체 코스 비용을 다 리펀해드릴 수 있어요. 환불해드릴 수 있어요. 저 환불해달라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2번 아니고요. 3번, no problem. 문제 없습니다. I'll email you the lesson notes right now. 자, 당신에게 지금 이메일 보내줄게요. 레슨 노트를요. 당장이라고 했어요. 어? 자료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이메일로 보내줄게요. 이게 가장 적절하겠네. 정답 3번 이렇게 고르면 되고요. 4번 I'm sorry. We don't offer certificates for online courses. 자, 우리 수료증을 발급하지 않아요. 온라인 코스에 대해서는. 상관없죠? 4번 아니고. 5번 Really? I will check if other users are having the same issue. 다른 유저들도 동일한 문제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상관없죠. 그래서 몇 번? 정답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부터 14번까지 마지막 말에 대한 응답 다 끝났고요. 이제 15번으로 가볼게요. 자, 케빈과 엘라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주시면 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은 마지막에 너무 정확하게 힌트가 빡 나오잖아. 그 부분 잘 들으면 됩니다. 자, 볼게요. 자, 첫 번째 들어보겠습니다.
1: Kevin and Ella are friends who go to the same gym. Ella always runs on the treadmill, but lately she's been experiencing lower back pain. One day, Kevin notices that she leans too far forward while she runs, which puts extra pressure on her lower back. When he mentions this, Ella says it's hard for her to check her form while running, so she never noticed the problem.
0: 오케이, 자, 쭉 들었는데요. 자, 이 둘은 친구래요. Same gym에 다니는. 근데 엘라는 always runs on the treadmill. 자, 일단 treadmill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돼. Treadmill이 뭐예요? 러닝머신. 러닝머신을 갖다 treadmill이라고 해요. 러닝머신은 콩글리시예요. Treadmill이 맞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녀는 experiencing lower back pain. 자, 이 허리에 페인이 있었어요. 허리가 아팠어요. 근데 one day, Kevin notices that she leans too far forward. 너무 이렇게 앞으로 숙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녀가 뛸 때요. 그래서 그것이 puts extra pressure on her lower back. 자, 허리에다가 추가적인 압박을 간다라는 것을 케빈이 알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더니 엘라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It's hard for her. 그녀에게 있어서 어려워요. 뭐를 하는 게? To check her form while running. 러닝을 하는 동안에 자기 자세를 체크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she never noticed the problem. 자, 그 문제를 알아채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1: Kevin thinks if Ella could see her posture while she runs, she could easily correct it. Then he remembers that one of the treadmills is right in front of a large mirror. So he wants to suggest that she use that treadmill to watch and fix her form.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Kevin most likely say to Ella?
0: 잘 봤어? 이번에도 마지막 이 부분이 결정적인 힌트였죠. 전혀 평소에 나오던 그러한 트렌드에서 벗어나지 않는 문제였어요. So 하면서 결정적인 힌트를 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볼게요. 케빈은 생각했습니다. 엘라가 포스처, 자신의 포스터를 볼 수 있을 거라고요. 볼 수 만약에 있다면 뛸 때 she could easily correct it. 그것을 수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then he remembers that one of the treadmills is right in front of a large mirror. 자, 이 트레드밀 중에 하나가 큰 거울 앞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죠. So he wants to suggest that. 자, 그가 추천을 하고 싶어요. 뭐라고 추천을 하냐? She used that treadmill. 그 트레드밀을 사용을 하라고. To watch and fix her form. 자기의 폼을 보고 고치는 데 있어서 그 트레드밀을 사용해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라는 거잖아. 자, 해봅시다. 1번 You should get professional help to fix your running form 이라고 합니다. 자, 당신은 전문적인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 달리기 자세를 고치려면 아니죠. 1번 아니고요. Thanks for encouraging me to run outside instead of indoors. 나에게 자, 격려해줘서 고마워. 바깥에서 뛰도록 안에서 뛰는 게 아니라 에이 이것도 아니고 3번 볼게요. How about running on the treadmill?

0: where you can see yourself 라고 합니다. 자, 트레드밀에서 뛰는 거 어때? 네가 너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트레드밀에서 뛰는 거 어때? 이거네요. 정답 3번. 그치? 자, 그 다음에 4번. Can you recommend good running shoes that help prevent injuries? 자, 좋은 러닝 슈즈를 추천해 줄 수 있어. 부상을 방지할 수 있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 5번. I'm sorry. I should have recorded you running so you could check your posture. 자, posture. 미안. 여기에 오타가 좀 났네요. 자, 너의 posture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아, 너를 record, 녹화를 해줬어야 되는데 아이고, 미안해. 전혀 상관없죠. 그래서 정답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이제 마지막 16, 17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찾는 거고요. 두 번째 언급되지 않은 거 찾으면 되는데 여기서 영자 스퀵이 아니라 시크릿 픽 나갑니다. 시크릿 픽. 자, 이 문제 유형에서요. 주제를 찾으라고 하잖아. 주제를 제시하는 법이 역대 기출 문제에서 어떤 식의 표현으로 등장을 했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해. 왜냐하면 이것도 완전 정형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엄청 찾아내기가 쉽거든요. 듣기 되게 편해. 이 표현만 알고 있으면. 자, 볼게요. 자,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Today we will start to we will start by discussing. 자, 우리 이걸로 시작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Today we are going to. 우리 이거 할 거예요. Today we are going to. Today I'd like to talk about. 이라고 하면서 Today라는 표현을 결정적인 힌트로 줬어요. Today 나오면 그때 귀좀 끝. 아, 이거 주제 나오는 부분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도 우리 시작할 거야. 우리 뭐 할 거야. 나 뭐 하고 싶어. 라는 표현이 이어서 나오면서 주제가 그 뒤에 언급이 되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출문제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So today 나온 다음에 Let's talk about 이런 표현도 많이 나왔어요. Let's 이런 거. 자, 이제 해봅시다. 이제 봐봅시다. 이런 표현들도 많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들을 문제는 어떤 식으로 주제를 제시를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들어봅시다.
1: Good morning, everyone. Today, let's talk about what happens to your body when you laugh.
0: 아이고야. 자, 여기 뭐 나왔어? Today도 나오고 let's도 나왔어요. 아이고, 이거 주제다 라고 거의 소리 지르고 있는 문장이야. 그렇지 않아요?
2: Good morning, everyone. Today, let's talk about what happens to your body when you laugh.
0: 자, 우리 오늘 이야기해 봅시다. 뭐에 대해서?
2: What happens to your body when you laugh?
0: 자, 우리 오늘 영자 이슈의 주제였죠? 웃을 때 어떤 일이 몸에 일어나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했어요. 이게 뭐라고? 주제라고. 이게 주제예요, 주제. 자, 그러면 이제 주제 나왔고 그 다음에는 하나씩 언급이 될 거예요. 언급될 때마다 소고하면 되는데 자, 언급되는 거 들을 때 우리 어떻게 듣기로 했었지? 하나하나 세세한 거 다 듣기로 했었나? 아니, 신체 부위만 들으면 돼요. 어떤 단어가 들리면 그거 지우면 돼요. 그게 어떻다는 건지 세부적인 내용은 알 필요가 없다. 얼마나 고마운 문제입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면서 그 단어 나올 때 지워주면 되는 거야. 자, 해볼게요.
1: Scientists have discovered that laughing brings many health benefits.
0: 자, 여러 가지 health benefits이 있는데 첫 번째로
1: First, laughter strengthens your heart.
0: 아, 첫 번째 신체 부위는 your heart이지요. 심장을 강화시켜준대요.
1: When you laugh, your heart beats faster and pumps more blood throughout your body. Which is similar to light exercise.
0: 마치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준다.
1: Second, laughing improves your lung capacity.
0: Lung 하면 뭐야? 폐잖아. 그러니까 폐활량을 또 증가를 시켜준답니다.
1: Deep laughter makes you breathe more deeply, bringing more oxygen into your lungs and helping them work better.
0: 숨을 더 깊게 쉬게 해줌으로써 자, 폐에다가 more oxygen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찬소를 더 공급을 해줄 수가 있더라.
1: Third, laughter relaxes your muscles.
0: 세 번째 신체 부위는 뭡니까? Muscles, 이거죠. Relaxes your muscles. 이 근육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1: After a good laugh, your muscles stay relaxed for up to 45 minutes. Which helps reduce tension in your body.
0: 긴장

0: 긴장감을 낮춰줄 수가 있대요. 그리고요.
1: Finally, laughing releases special chemicals in your brain.
0: In your brain이죠. 뇌에서 특별한 화학 물질을 분비를 시킬 수가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네 개의 신체 부위 나왔으니까 우리 문제는 풀 수 있겠고요. 마지막 마무리 문장 들어볼게요.
1: That make you feel happier. These chemicals also help reduce stress and can even reduce pain.
0: 스트레스 줄이고 고통도 줄여줄 수 있고요.
1: That's why doctors often say laughter is the best medicine.
0: 웃음이 보약이라고요. 그래서
1: These benefits show that finding reasons to laugh every day is important for staying healthy. Now, let's watch some funny videos to practice what we just learned.
0: 자, 그래서 이러한 benefits들은요, finding reasons to laugh every day is important for staying healthy. 자, 이거 뭐를 보여주냐면은 매일매일 웃을 이유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준대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재밌는 비디오 보면서 우리 방금 배운 것을 연습해 봅시다 라고 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여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거. 1번, differences between real and fake laughter.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의 차이 아니고요. 두 번째, positive effects of laughter on the human body. 인간 몸에 있어서 웃음의 긍정적인 효과. 맞네요. 정답 2번 이렇게 고르면 되고요. 3번, ways culture affect physical emotional expressions 라고 합니다. 자, 문화가 physical emotional, 신체적, 감정적인 표현에 영향을 끼치는 방법들. 에이, 문화 얘기는 하지 않았어. 4번, body parts involved in non-verbal communication. 자,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에 관여하는 body의 part들이라고 했는데,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고요. Organs most vulnerable to psychological stress.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가장 취약한 organs, 장기. 이것도 아니죠.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자, 신체 부위 언급되지 않은 거 뭡니까? Stomach만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듣기가 끝났습니다. 듣기 끝, 듣기 끝. 자, 이제 독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 내리고요. 저 이제 18번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괜찮아요? 자, 다음 글에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면 되는데요. 자, 이거 목적치고는 조금 어려웠었던 문제였어요. 잘 풀었어?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이고요. 자, our facilities, 우리의 facilities라고 하면 뭐지? 설비, 장치 이런 걸 얘기를 하잖아요. 시설. 자, 시설인데 이러한 지역 이름들이 나왔어요. 자, 이 지역의 facility, 설치한 그러한 설비들은요, are experiencing significant increase. 자, 무엇을 지금 경험하고 있냐면, 상당한 증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뭐에 있어서? In energy consumption, 에너지의 소비에 있어서 상당한 증가를 경험하고 있대요. 근데 due to the expanded use of computers and automated equipment. 자, 그게 왜 일어난 것이냐? 라고 하면은, 자, expanded use of computers and automated equipment. 컴퓨터, 그리고 자동화된 어떤 장치들의 expanded use 하면 무슨 뜻이야? 확장된 사용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컴퓨터를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장치들을 너무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뭐가 문제다? 에너지 소비.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어디에서? 우리의 시설에서.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Additionally, 더해서 the installation of new cloud servers at our plant. 자, 우리 지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클라우드 서버에 설치가 있었어요. 우리 공장에서. plant가 여기서는 공장이라는 뜻이야. 그것이 will further increase our energy demand. 자, 더욱더 증가시킵니다. 무엇을? 에너지의 수요를. 마찬가지로 에너지가 지금 너무 많이 쓰입니다. 라는 문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아? 아, 자, 근데 as energy costs continue to rise, 에너지의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서 these factors create substantial budgetary pressure across all divisions. 자, 이러한 요소들은요, 만들어냅니다. 상당한 예산의 압력을 만들어냅니다. 라고 해. 어디에서? Across all divisions, 모든 부서에 있어서요. 아, 에너지

소비가 많으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큰일 났어요. 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래서 while our organization has committed to reducing energy utilization by 5%. 자, 근데 뭐를 했냐면 우리 조직이요. committed. 약속을 했어요. 뭐를 하기로? reducing energy utilization. 에너지의 이용, 사용을 줄이기로, 5% 줄이기로 약속을 한 반면에 the complexity of our multi-site operations. 우리 여러 지역에서 돌아가는 것, 이런 복잡성이라던가 and varying facility requirements. 다양한 이런 시설의 요구사항들이 make this goal particularly challenging. 이러한 목표, 에너지 사용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특히나 challenging 어떻게 만들어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해. 아, 우리 에너지 좀 줄여보고 싶은데 쉽지 않아요. 라는 문제 상황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이 글을 쓴 목적은 등장한 것 같아? 안 한 것 같아? 안 했어요. 문제 상황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given these circumstances, 이러한 환경을 고려할 때 I believe, 나는 믿어요. 뭐라고 믿냐면 a coordinated approach. 자, 이런 조응된, 그러니까 함께하는 접근이 중요하다고요. For success, 성공하는 데 있어서. 자, 그 다음에 결정적인 표현이 나왔죠. Therefore, 그러므로 I request you, 나는 당신에게 요청합니다. 라는 표현이 나왔어. 뭐를 하도록? To schedule a joint meeting. 자, 함께하는 미팅을 스케줄 잡아달라고요. With facility managers. 자, 이런 시설의 매니저들과 함께 같이 미팅을 좀 잡아달라고 요청드립니다. 라고 했네. 아, 나왔다. 정답의 근거는 여기 있습니다. 지금 스케줄 잡아주세요. 미팅 스케줄 잡아주세요. 그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거죠. 그래,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 읽어볼게요. 근데 그 미팅에서 나는 뭐를 할 거냐면 I can present cost-benefit analysis of conservation measures. 자, 비용, 편익 분석을 할 거예요. 이런 보존 조치에 대해서. 그리고 collaborate on developing site-specific strategies to achieve our 5% reduction target while maintaining operational efficiency. 자, 우리의 이런 운영적인 efficiency, 효율성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가운데 이런 5% 감소시키겠다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이런 지역별로, 장소별로 특정한 전략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collaborate, 협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미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좋아요. 자, 그래서 편지가 마무리가 되었고요. 자,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유 쉽지 않았다. 목적 치고 그치? 근데 결정적인 therefore 그걸로 시작하는 그 문장 그거를 봤으면 또 답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 그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논의를 위한 회의 일정을 잡도록 요청하려고 정답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잘했어요. 자, 이제 1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글에 드러난 마음의 심경 변화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마가 어떤 심경의 변화를 겪었나 볼게요. 자, 아침에 엄마가 was unable to swallow a single bite. 자, 한 입도 삼킬 수가 없었어요. Her legs were shaking. 다리가 덜덜덜덜 떨리고 있었고요. Creating a constant tapping sound against the floor. 자, 이 바닥에 계속해서 탁탁탁탁 거리는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라고 해. 자, 다리를 떤다는 것으로 봐서 일단 엄마의 심정이 어떤 것 같아요? 뭔가 긴장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죠? So whenever the male slut made a noise, 매일함이 소리를 낼 때마다 she flinched. 자, flinch 하면 움찔하는 거란 말이야. 움찔했고 took a sharp breath. 자, 거친 숨을 내쉬었어요.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She kept wiping her sweaty palms on her apron. 자, 앞치마에다가 이 땀이 나는 손바닥을 계속 문질렀고요. Her gaze fixed uneasily on the pile of unopened envelopes Grandma had just collected from the mail slot. 자, 그녀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이 되어 있었냐면은 불안하게 pile of unopened envelopes. 자, 열리지 않은 봉투에 고정이 되어 있었어요. 자, 그랜마가 할머니가 메일함에서 방금 수집을 해온. 자, 그런데요, pulling out an envelope. 자, 그 중에 하나의 봉투를
꺼내서 열면서 자 opened it silently 그거를 조용히 할머니가 열었고요. Then suddenly marched over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가왔어요. Shoving the letter in front of mom 엄마에게 이렇게 딱 건네면서요. Mom, read it 읽어봐. 엄마가 아니, grandma 할머니가 말했어요. Leave me alone 나 그냥 좀 둬요. 엄마가 중얼거렸어요. Sweetie, 얘야, it's an acceptance letter. 자, 이거 수용 letter이야. 수용하는 편지야. From the publishers, 출판사로부터. 라고 할머니가 말했고요. 천천히 엄마가 picked up the letter. 그 letter를 주워가지고 and read the opening line. 맨 첫 줄을 읽었어요. We are happy to inform you. 자, 우리 알려드리게 되어서 happy합니다. 뭔가 좋은 소식이 들어있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엄마의 눈이 froze, 딱 멈춰버렸어요. Then, 그리고 they race across the page. 눈이 막 race하듯 빨리 지나갔어요, 페이지에. Her brows lifted. 눈썹이 들렸고요. 그 다음에 and her mouth parted in stunned silence. 마우스가 어떻게 됐어요? Parted, 열렸어요. 어떻게? In stunned silence, 놀라운 침묵 속에. 그리고 a flush. 홍조가 cheeks, 뺨으로 올라왔습니다. This can't be real. 아, 진짜일 리가 없어. She whispered to herself. 스스로에게 속삭였고요. Barely able to believe what she was reading. 자, 여기 이렇게 나오네요. 거의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읽는 것을 이라고 해. 자, 그러면 처음에는 되게 긴장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변했다라고 볼 수 있어? 믿을 수가 없어. 너무 놀라워. 이렇게 감정이 변한 거죠. 그거 두 개를 담고 있는 선택지가 몇 번인 것 같아? 몇 번일까? 처음에 anxious, 긴장했다가 astonished, 놀란 상황으로 바뀌는 거죠. 정답 4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19번도 잘 풀었고요. 자, 이제 2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걸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sustainable development is fundamentally about materials. 자, 이거는요.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뭐야?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뜻이죠. 지속 가능한 개발, 발전은 자, 근본적으로 무엇에 대한 것이냐면 materials, 바로 재료에 대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케이. 자, 재료가 너무너무 중요하대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요. Therefore, 그러므로 자, it is critical. 자, critical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중요해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우리 뭐 찾는 거니? 필자의 주장을 찾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대놓고 critical, 중요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뭔가 되게 중요한 정보가 나오겠다라는 걸 눈치챌 수 있어야지.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The designers think beyond as the aesthetic and functional qualities of the designs they produce. 자, 그들이 만들어내는 디자인에 자, aesthetic 하면은 미적인 거고 functional 하면은 기능적인 거잖아. 그러한 퀄리티 이상으로 beyond 그걸 넘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했어. 그리고 and take into consideration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take into consideration 하면 무슨 뜻이지? 고려하다 라는 뜻이잖아. 자, 고려해야 돼요. That designing, producing, using and disposing of a product. 자, 어떤 제품을 디자인하고 생산하고 사용하고 그 다음에 버리는 것은 requires 필요로 한다고요. 뭐를? Thinking about materials. 재료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and their entire lifestyle. 그 재료의 수명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항상 고려를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자, 재료 그리고 재료의 수명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할 때 그냥 아 예쁜가 아니면 기능적으로 좋은가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요소들을 함께 고려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주장이 이미 첫 번째 페이지에서 대충 나온 것 같지 않나요? 자, 그 다음에 We must be conscious that 자, 우리는 해야 합니다. 자, 이런 must 이런 표현도 잘 봐둬야 돼요. 우리 뭐뭐 해야 돼 라고 하는 거잖아. 주장이 여기 나오는 거죠. 뭐를 해야 되냐면 be conscious. conscious가 뭐야? 의식하는 거잖아. 항상 의식을 해야 돼요.
뭐를? That the manufacturing process that transformed these materials into

Thanks. 자, 이런 생산하는 과정인데 어떤 과정이냐면 재료들을 어떤 물건으로 바꿔내는 그러한 과정이 will generate 뭐를 하냐면은 waste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폐기물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를 생산하면 결국은 폐기물, 쓰레기가 나와요. 근데 그것은 will be inevitably released into the environment, atmosphere, water, and soil.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 피할 수 없이 분비가 될 수밖에 없어요. 환경으로, 대기로, 물로, 그리고 토양으로. 결국은 쓰레기가 되어서 환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는 예시입니다. For example, the buildings we design, 우리가 디자인하는 빌딩은 are in most cases, 대부분의 경우에서 built with concrete, 콘크리트로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서 지금 예시가 하나 나오는데, 콘크리트에게 예시가 나오고 있어요. 콘크리트가 어떻다는 건가? Given that concrete is most widely used building material, 콘크리트라는 것이 가장 널리 사용이 되는 빌딩의 재료이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its production has a significant environmental impact. 자, 콘크리트의 생산은 상당한 환경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indeed, 실제로 About 7% of the carbon dioxide. 자, 이산화탄소의 7% 정도. 근데 이산화탄소가 뭐냐면 greenhouse gas contributing to global warming. 자, 바로 기후 온난화에 기여하는 온실가스인 이 이산화탄소인데 그거의 7% 정도가 근데 release into the atmosphere. 자, 이 대기로 나가는 이산화탄소의 7% 정도. 이렇게 문장이 되는 거지. 자, 그게 comes from the production of cement. 시멘트의 생산에서 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산화탄소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나 봐요. Therefore, 그러므로, we need to, 아이고, 또 나왔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표현. Critical, 중요하다. Must, 뭐뭐 해야 된다. 그리고 we need to, 우리 뭐뭐 할 필요가 있다. 이런 표현들의 주장이 담기는 거죠. 자, we need to think about materials. 자, 우리는 재료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As a basic ingredient, 자, 기본적인 재료로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For creating a sustainable context, 지속 가능한 맥락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본 재료로, 기본 어떤 재료로서 material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and as a platform for designing sustainably, 자, 이렇게 디자인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데 있어서 플랫폼으로서 생각해야 된다. 뭐를? Materials, 이 재료를. 자, 그러면, 자,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거 읽어볼까요? 1번, 정책 위반자는 친환경 건축 자재의 표준화된 규격안을 제정해야 된다. 아닙니다. 자, 2번, 재활용 방안을 제시해야 된다. 아닙니다. 3번, 디자이너는, 우리 디자이너 얘기하고 있었죠? 지속 가능한 디자인의 기초로서 재료와 재료의 수명, 재료와 재료의 수명을 고안해야 된다. 맞네요. 정답 3번. 이렇게 고르면 되고, 4번, 디자이너는 재료의 특성을 살려서 심미적인 완성도를 높여야 된다. 아니고, 5번,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유행을 초월한 디자인을 추구하자. 유행에 대해서 얘기한 적 없잖아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고르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자, 이제 21번으로 가볼게요. 함축음이 추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나왔고요. 이 사람이 coined the term. 자, coin 하면은 말을 만들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글로비시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답니다. 근데 그거는 무엇을 가리키기 위함이었냐면, to the simplified form of English being used by non-native English speakers doing business in Asia. 자, 단순화된 형태예요. 영어에. 근데 그거는 누가 사용하는 거냐면은, 네이티브 아니고 non-native, 외국인. Non-native English speakers가 사용을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비즈니스를 아시아에서 할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아, 지금 글로비시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왔는데,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 원어민이 쓰는 영어가 아니고, 비원어민들이 쓰는 단순한 영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좀더 읽어볼게요. 자, 글로비시는 무엇이냐면, a version of English. 영어의 하나의 버전인데, 뭐가 없냐면 without the ambiguity, 애매하지 않아요. complexity, 복잡하지 않아요. 그리고 cultural history involved in the

이 문장을 잘 보시면 카메론이 글로벌시를 이렇게 정의했다라는 거잖아. 결국 이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거는 글로벌시가 어떻다라는 거겠죠. 그럼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글로벌시가 어떻다라는 건지를 쭉쭉쭉 찾아나가면 될 거야. 지금까지 아는 정보는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은 일종의 영어이다. 넌네이티브들이 사용하는 영어이다라는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었어.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 다음에 This labeling of globish. 자, 이러한 글로벌시에 대한 이름 붙이기, 라벨링은 not simply an apt descriptor. 그냥 단지 굉장히 적절한 묘사를 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또한, 자, not only, but also 요거죠.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one that implies a global language of espressos and instant consumption이라고 해요. 자, 요 문장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텐데, 자, 이것은 암시합니다. global language. 글로벌 언어를 지금 가리키는 말인데, 에스프레소, 그리고 인스턴트 컨섬션, 즉각적인 소비의 언어를 가리키는, 암시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라고 하는 거야. 에스프레소, 커피에 대한 비유가 하나 더 나왔는데, 이거를 보고는 지금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 인스턴트 컨섬션, 그 즉시 소비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뭔가 쉽게 이해를 할수 있는 그러한 언어를 함축하고 있다.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정도의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뭔가 쉽게 이해가 가능하다. 쉽게 소비, 쉽게 이해가 가능한 언어이다 정도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카메론이 주장을 하기를 글로벌시는 meets our practical need for universal other language. 자, 우리의 실용적인 필요를 충족을 시키는데, 뭐에 대한 충족이냐면, universal other language, 제2언어. 보편적인 제2언어에 대한 우리의 필요를 충족을 시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언어가 있어야 될 텐데, 언어가 필요하잖아. 그런 욕구를, 필요를 충족을 시키는 게 글로벌시라는 거고, 그것은 a simple, 단순하고, 중립적이고, intelligible, 인식이 가능하면서, 인식이 가능한 수단이어야 됩니다. For cross-cultural communications,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그리고요, in time, Globish may become the official language of transnational collectives. 자, Globish는 뭐가 될 수도 있냐면요, official language, 공용어가 될 수도 있어요. 무엇에 있어서? 초국가적인 공동체, 예를 들어서 European Union. EU와 같은 이런 초공동체, 초국가 간의 공동체 같은 데서 공용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글로빗이 공용어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대요. 왜 이게 가능할까? 생각을 해보면, Standard English, 글로빗이 말고 그냥 진짜 Standard English를 as lingua franca, 국제 공용어로서 받아들이는 것은 may be resisted by many European political elites. 자, 많은 유럽의 정치 엘리트들이 반대할 수도 있어요. 무엇 때문에? Due to its associated Anglo-Saxon ideology. 자, 영어랑 엮여 있는 앵글로색슨족의 이런 이념들이 간에 섞여 있기 때문에 유럽에선 반대할 수도 있어. 그냥 표준 영어를 받아들이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나 however, Globish는요 may offer a corporate solution. 기업적인 어떤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게 글로비시라는 거야. 이런 이념,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좀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고, Will we all soon be multilingual? 그러니까 우리는 곧다 다국어를 할수 있는 사람이 될까? 우리 언어도 잘하고, 그 다음에 and the language of corporate globish world. 자, 이런 기업적인 글로비시 세계의 언어도 할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글로비시도 할수 있고, 우리나라 말도 할수 있는 그런 다국어 사용자가 될 것일까? 될까? 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지은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밑줄 친 부분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면 되는데, 밑줄 친 부분이 바로 글로비시를 묘사하는 부분이었잖아. 글로비시가 어떻다라는 거야. 그러면 글로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여기서 고르면 되는 거죠. 자, 밑에서부터 볼게요. A type of English. English 하나의 종류인데, reflecting American and British ideology. 미국과 영국의 이념을 반영하는 언어예요. 아니죠. 그런 것으로부터 중립적이죠. A standard dialect of English favored by European political elites라고 합니다. 자, 잉글리시의 표준 방언인데 누가 좋아하는 거냐? 유럽의 political 엘리트들이 좋아하는데. 자, 표준 방언이 아니에요. 그쵸? 3번, a regional variety of English.

detached from modern linguistic trends. 자, 지역적인 변이형이래요. 그것도 틀렸죠. 근데 무엇으로부터 떨어진 것이냐면은 현대의 언어적인 트렌드에서 떨어졌다. 이것도 틀린 묘사고요. A simplified form of English. 언어의 단순화된 형태까지는 좋다. 근데 뒤에 봐봐. Aim to reduce the cognitive load of learners. 학습자의 인지적인 부담을 낮춰주는 걸 목표로 한대요. 학습이랑은 상관이 없어. 그럼 1번 볼게요. A culturally neutral version of English. 자, 문화적으로 중립적인 버전의 English예요. 뭐에 있어서? For practical intercultural communication. 자, 실용적인 문화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이라고 했어요.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중립적인 언어, 중립적인 영어. 아, 이게 딱 글로비시에 대한 설명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고르면 돼요. 잘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오늘의 문제 22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글의 요지입니다.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수 있어요. 해볼게요. AI 나왔네. 맨날 나오는 주제죠. AI 프로그램에 있어서 테스팅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Prior to release. 출시하기 이전에. 근데, 자, 이거 나로니버로소도 나왔네요. 그뿐만이 아니라 becomes an ongoing routine. 지속적인 루틴이 됩니다. 라고 해. 자, AI에 있어서 테스팅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것은요. 자, 무엇이냐면은 출시 전에도 중요하지만 ongoing routine, 지속적인 과정이 됩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계속해서 테스팅을 해야 되나 봐요. 지속적 과정이라고 써볼게요. 자, 매니저들은요. need to be confident. 자, 뭐를 해야 되냐면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that the system will deliver accurate results from a variety of data. 이 시스템이요. 정확한 결과값을 내야 된다고요. 다양한 데이터로부터. 당연히 그래야겠죠. 자, 근데 traditional software testing. 자,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테스팅. AI 말고 예전에 전통적인 테스팅은 어땠냐면은 하나로 딱 한정적이었어요. 그래서 you need to test only a finite number of scenario. 자, 한정된 숫자의 시나리오만 테스트하면 됐던 게 과거의 이야기예요. 파이나잇한 것만 테스트하면 됐었어요. 자, 그런데 once the program has been tested for all possible scenarios. 그래서 과거에는요, 프로그램이 테스트가 되는 거야.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서. 그렇잖아? 그러면 it is guaranteed to work. 아, 이거 제대로 작동한다라고 보장을 할수 있었어. 여기까지가 과거 얘기예요. 자, 그런데 but 나오면서 이제 AI로 내용이 넘어가죠. With AI. AI에 있어서. 그리고 머신 러닝에 있어서는요. You can predict every scenario. 모든 시나리오를 예측하는 게 가능해, 안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you must continually monitor and test the system to catch data biases. 계속해서 감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시스템을 테스트해야 돼요. 뭐를 잡아내기 위해서? 데이터 편향을 잡아내기 위해서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편향인데 어떤 편향이냐면은 알고리즘에서 생기는 편향인 거야. That the programs used to make judgment. 프로그램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사용하는 알고리즘에서 또 편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찾아내려면은 계속해서 테스트를 돌려야 된다고요. 오케이. 자, 지금 뭐 때문에 바이어스가 생길 수 있어. 편향이 생길 수 있어. 그 편향은요, 데이터 자체에서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판단을 내릴 때 쓰는 알고리즘. 알고리즘에서 바이어스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테스팅을 돌려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당신은 데이터 바이어스를 하나의 이상의 셋 데이터, 데이터 세트를 이용을 함으로써 바이어스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loan application system. 자, 대출 시스템. 뭐에 기반한 역사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대출 시스템은 자, 계속해서 지속이 될 거예요. 지속시킬 거예요. 이 바이어스를. Inherent in that data. 데이터에 들어있는. 자, 그것은 will likely show that members of certain groups in the population. 자, 인구에 있어서 특정 그룹이 have not qualified for loans. 자, 이 대출에 적격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영속시킬 뿐이에요. 그런, bias를. 자, 근데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시스템은요, must be, 자, must be, must 볼게요. must be tested and

train with additional data. 자, 테스트가 되어야 되고 다시 트레이닝이 되어야 됩니다. 뭐를 가지고? 추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테스팅이 되어야 된다고요. 추가 데이터를 가지고요. 뭐를 해결하려면? 데이터 바이어스를 해결하려면. Similarly, 비슷하게요. To make sure that the algorithm that monitors consumer sentiment about your brand is working properly. 자, 비슷하게 뭐를 확실히 하려면? 알고리즘인데 어떤 말 알고리즘이냐면은 소비자의 감정이에요. 당신의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감정을 모니터하는 그 알고리즘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You can test the same set of data with different algorithm. 자, 이번에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 바이아스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사용을 함으로써 이 바이아스를 확인하고 지속적인 AI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거 몇 번인지 볼게요. AI 시스템의 편향, 바이아스의 교정을 위해서는 추가 데이터 그리고 알고리즘을 활용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와우, 여기에 모든 키워드가 다 들어가 있네요. 정답 1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어요. 인간의 통찰력 아니고요. 전통적 방법 아니고요. 공정성 상관없고요. 자, 그 다음에 AI, 대출 자격 심사를 위해 AI를 활용하자. 이것도 아니잖아요. 정답 1번 이렇게 골라줄 수 있겠습니다. 오키오키. 자,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풀 문제들 전부 다 풀어봤습니다. 마지막 영자스 퀵 퀴즈 나갑니다. 자, 오늘은요. ambiguity라는 단어를 가져가겠습니다. 이거 되게 빈출되는 단어여가지고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ambiguity. 의 의미를 적어주는 것이 오늘의 영자 스포이퀘스입니다. 수강 후기 많이 많이 달아줄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저는 많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문제들 풀어보도록 할게요. 안녕!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신 만점 수능 특강 물리학2 장혜수입니다. 자, 물리 공부 잘 되고 계시죠? 상당히 많은 공식들과 또 어려운 개념들이 많이 나와서 양도 많잖아요. 물리학1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넘어야 할 산이라면 좀 더 즐거운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난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 화면을 여러분 보고 있다면 진짜 진짜 잘 하고 있는 거죠. 왜? 내가 지금 내신을 잘 보기 위해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투자하고 있으니까. 따라서 여러분은 잘 될 겁니다. 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일과 에너지라는 단원인데 좀 어렵죠.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우리 수능특강 교재에 있는 문제들로는 어떻게 출제가 되었고 그것들을 풀어나갈 때 어떤 식으로 풀면 좋을지 문제풀이도 함께 한번 자세히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내신 시험에서는 그보다는 좀 더 수월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거의 같은 수준의 문제가 나오겠지만 그런 문제를 풀 때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개념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나와 있는 그림에서 우리 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은 W는 힘과 변이의 곱, 이렇게 우리가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F랑 S가 같이 나란한 경우에 여기 있는 W가 최대가 나오니까 요 표시도 여러분 기억을 해두면 훨씬 수월합니다. 지금 문제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그림, 우리 수능특강 교재에 있는 그림인데 F가 수평면과 세타의 각을 이루면서 이렇게 비스듬히 있단 말이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S의 방향과 F의 방향이 나란하지 않단 말이야. 그죠? 그럴 경우에 F를 S와 나란한 방향으로 벡터 분해를 하는 거죠. 여기가 세타예요. 이게 F면 F 코사인 세타가 되겠네. 따라서 이런 경우에 W는 F 자리에 F 코사인 세타를 넣고요. 그 다음에 S를 이렇게 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걸 좀더 우리가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FS 그리고 다음과 같이 코사인 세타라고 쓰는 거죠. 교재에 보면 W는 FS 코사인 세타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개념은 요겁니다. S와 나란한 방향에 F를 만드는 것이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자, 세타가 0도입니다. 세타가 0이란 얘기는 여기에 물체가 있을 때 F로 이렇게 힘을 준 다음에 이 물체가 그 힘의 방향으로 이동거리 S를 갖는다라고 한다면 W는 뭐예요? 그냥 FS 써주면 되죠. 두 번째는 세타가 90도인 경우가 있습니다. 세타가 90도인 경우는 별거 아니고요. 지금 아까처럼 F를 쭉 끌었을 때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S만큼 갔다 한다면 이번에는 요 F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요거. 중력 있겠죠. 중력을 보통 이제 W로 쓰지만 여기는 W랑 혼동될 수 있으니까 요거를 그냥 힘 F1이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힘 F1과 이동 방향은 서로 90도입니다. 90도면 코사인 90이고 코사인 90은 0이잖아요. 따라서 이때는 W가 0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지금 바닥이 있으면 그 바닥이 떠받치는 힘 수직항력이 있습니다. 그 수직항력도 방향이 S 방향과 90도이기 때문에 이 수직항력의 한 1, 0입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에도 중력도 있고 또 수직항력도 있지만 W는 FS에 이두 힘이 쓰이지 않은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다라는 거 여러분이 좀 익혀두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세타가 어떨 때도 있다? 180도일 때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잘 움직이던 물체가 있는데 그 물체가 움직일 때이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합니다. 그래가지고는 끼익 하고 S만큼 간 다음에 멈췄어요. 이런 식으로 정지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FS 코사인 180도. 코사인 180이 얼마? 마이너스 1이거든요. 따라서 이때는 W는 마이너스 FS. 이렇게 써서 우리 마이너스에 1을 한다. 라는 표현까지도 잘 익혀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쭉 보면 일과 연관된 전체적인 그런 증명들이 바로 여기 있는 요 W는 FS 코사인 세타로 쭉 이어지는 것을 알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뭐 수능에서는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내신 시험에서는 좀 중요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잘 생각하시면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물리학 1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쓰였지만 물리학 2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일 운동 에너지 정리 가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 운동 에너지 정리를 이용해서 알짜임이 해준 일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되는 그런 과정을 한번 증명해 봐라. 최종적인 우리 공식을 한번 유도해 봐라. 라는 걸로 서술형 문제를 많이 출제했었거든요. 아마 여러분 학교에서도 저와 비슷한 그런 생각을 가지신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서술형으로 낼 가능성이 높다. 서술형은 아무래도 내가 머릿속으로 좀 개념을 갖고 있고 그거를 쭉잘 공식이나 글들을 이용해서 적는 거기 때문에 좀 쉽진 않다. 하지만 그 부분은 여러분이 꼭 넘어야 할 산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한번 잘 이해를 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알짜임이 한 일입니다. 지금 물체 질량이 m인 뭐 자동차라고 하죠? 자동차가 물체가 처음에 V0 속력으로 이제 가고 있었는데 이때부터 F라는 힘이 작용합니다. 쭉 F가 계속 일정한 크기의 힘이 일정한 방향으로 작용했고 그때 이만큼 S만큼 이동했고요. 여기에서의 속력은 V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운동 방향으로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점점 빨라지겠죠? 결국에는 이때 이 V는 여기 있는 V0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맞죠? 자, 그런데 이때 뭐 공기와의 저항이나 마찰 무시한다면 여기 있는 요 F가 알짜 힘이 될 것이고 그 알짜 힘이 한 E를 한번 구해보자 라는 겁니다. 당연히 W는 알짜 힘이 F이기 때문에 F이고요. 이동거리 S니까 S라고 적을 수 있죠. 근데 이 F를 뭐라고 쓸수 있지? MA. 이렇게 한번 바꿔서 정리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지금 여기 있는 이 자동차가 힘이 일정한 힘에 의해서 움직인다면 분명히 저 물체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할 겁니다. 맞나요? 그러면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 거기에 관련된 한번 식을 이용해 봅시다. 식을 이용하면 일단 시간은 몰라도 처음 속도, 나중 속도, 변이 다 나와 있으니까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제로 작업.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때 이제 요 가속도가 A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보이나요? 여기 있는 요 AS와 여기 있는 요 AS가 같은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쪽에 있는 AS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면 2분의 V제곱 마이너스 V제로 제곱이니까. 자, 결론. 두 번째 있는 식을 여기 있는 첫 번째 식에 대입하는 겁니다. W는 FS. 그리고 M을 여기다 곱하는 거죠. M 곱하면 여러분 2분의 V제곱 마이너스 2분의 V제로 제곱. 거기다 M을 곱하니 2분의 1 MV제곱 빼기 2분의 1 MV0 제곱이 나오는 거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나중 운동량. 이게 뭡니까? 처음 운동량. V와 V0가 있으니까. 따라서 나중 운동 에너지, 나중 운동 에너지, 처음 운동 에너지.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 운동 에너지를 빼면 이게 바로 뭐예요?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 알짜 힘이 해준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라는 것이고, 바로 우리 이것을 1 운동 에너지 정리라고 한다라고 결론을 지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 운동 에너지 정리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간다? 알짜 힘이 있구나라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 이 그림 같은 경우나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알짜 힘이 F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조금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엔 약간의 몇 개의 힘이 더 추가로 주어진다면 방향을 고려해서 우리가 알짜 힘을 구한 다음에 그것들로 알짜 힘이 해준 일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라는 것 같다라는 것으로 생각해 줄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서술으로 나온다면 여러분 어렵지 않게 풀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를 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 운동의 정리, 물리학 1에서도 배웠던 부분이어서 크게 어렵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물투에서 내신 시험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한 다음에 좀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우리 이제 일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 있습니다. 이번엔 중력이 한 일입니다. 중력이 한 일인데, 어떤 물체의 질량이 m인 물체를 수평면으로부터 높이가 h1인 곳에서 가만히 잡고 있다가, 놓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던집니다. V1이 있으니까요. 아니면 여기는 H1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잡고 있다가 놔도 되겠지? 그러면 H1인 위치를 V1의 속력으로 지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만큼 내려왔는데 여기는 높이가 H2인 곳이야. 거기를 V2의 속력으로 이제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공기와의 저항이나 마찰을 무시한다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뭐밖에 없다? 바로 중력밖에 없고 그 중력이 한 일의 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중력만 작용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물리학 1에서 배웠던 것처럼 뭐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역학적 에너지 보존인데 우리가 비교할 위치는 H1인 이곳과 H2인 이곳 이렇게 두 군데잖아요. 따라서 H1인 이곳에서는 위치 에너지 있네. mgh1 플러스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1

또한 제곱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쓸수 있죠. 선생님, 이거를 위치 에너지라고 말해도 되나요? 그거는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대로 우리 교과서에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나오죠. 근데 지금 여러분 후배들, 2학년들, 또 1학년들이 배울 때는 이걸 다시 위치 에너지라고 배우고 내년에 대학에 가서도 이걸 위치 에너지로 배우는 그런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영어보다는 우리말로 그냥 위치 에너지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학교에서 배운 용어들을 써서 정리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겠죠? 그것도 좀 참고를 해 두시면 좋겠고요. 요거는 H1일 때의 역학적 에너지이고, 그 다음에 보존이니까. H2 위치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처음에 위치 에너지 mg H2 플러스 2분의 1 mv2 제곱. 이렇게 해주면 처음에 H1일 때의 역학적 에너지와 나중에 H2에 위치해 있을 때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라는 거 아닙니까?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알짜임이 한 일. 알짜임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인데요.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알짜임은 중력 가속도를 g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거 m이니까 mg가 되겠죠? 그래서 mg 얼만큼? 요만큼이 s에 해당되니 h1 빼기 h2가 됩니다. 맞죠? 이게 바로 알짜임이 해준 일이에요. WFS는 운동에너지 변화량. 지금은 여기 처음 거, 나중 거. 나중 거에서 2분의 1 mv2 제곱 빼기 처음 거 2분의 1 mv1 제곱이죠.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요거 정리하면 mg h1 빼기 mg h2는 2분의 1 mv2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 V1 제곱이고요. 1과 1을 한쪽으로 보냅시다. 넘기면 mg h1 플러스 요거 넘어가서 2분의 1 mv1 제곱은 또 요거 넘기면 되죠? mg h2 플러스 2분의 1 mv2 제곱이 되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을 보니까 누구랑 똑같아요? 얘랑 같죠, 그죠? 자, 무슨 말이야? 아, 중력만 작용하는 이런 물체 운동의 경우에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쓰든 아니면 일 운동 에너지 정리를 쓰든 어차피 같은 결과가 나오는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만약에 편한 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접근하면 되고요. 아니면 일 운동 에너지 정리가 좀 편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 접근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차피 같은 결과가 나오는구나라는 걸알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일 운동 에너지 정리로 하게 되면 좀더 단계별로 정리할 때까지 조금 단계가 필요하니까 이 부분이 더 편리할 것 같기도 한데 또 어떤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 운동 에너지 정리가 조금 더 수월한 그런 문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경험하면서 딱 보면 아, 이건 어떤 걸로 풀어야지? 라는 그런 접근을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뭐 어떻든 간에 결과는 같기 때문에 주저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손 가는 대로 그렇게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다음 내용 바로 마찰력이 한 일입니다. 자, 마찰력이 한 일은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지금 이 물체가 V제로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외력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사람이 F로 당기는 힘은 없었고, V제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여기부터 마찰력이 작용했습니다. 운동마의 반대쪽으로 작용했네요. 그리고 S만큼 간 다음에 V라는 속력이 됐습니다. 조심할 건, 마찰력이 운동 방향의 반대쪽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V제로와 V는 누가 더 크다? V제로가 더 큽니다. 맞죠? 그러니까, 처음 속력이 나중 속력보다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찰력이 알짜임이라고 한다면 마찰력이 한 일은 알짜임이 한 일일 것이고 그 알짜임이 한 일은 당연히 운동에너지 변화량과 같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이때 알짜임은 바로 마찰력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알짜임이란 일은 마찰력이 한 일인데 이 마찰력의 방향은 이동 방향의 180도. 따라서 마이너스 FS가 될 겁니다. 맞죠? 그리고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니까 나중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제곱 빼기 2분의 1 MV0제곱일 될 텐데 지금 아까 보는 것처럼 V0가 더 크거든요. V0가 크다는 얘기는 이 전체 통째로 부호가 뭐가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부호가 마이너스 부호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마이너스와 이쪽에 있는 마이너스가 서로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FS는 2분의 1 MV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0제곱이라고 써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이유는 어차피 값을 플러스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FS가 된 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천천히 잘 꼼꼼히 체크하시면서 마찰력 한 일까지 마무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요거 말고 우리 오른쪽으로 잠깐 좀 가서요. 중력 외에 힘이 작용하는 경우의 사례를 한번 여기에 또 추가해서 이걸 가지고 한번 정리한 다음에 마무리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력 이외의 힘이 작용한 경우라고 이제 써놨는데 어떤 거냐면 어떤 물체가 여기 있었어요. 질량은 m입니다. 가만히 멈춰있던 이 물체를 이렇게 F라는 힘으로 들어서 여기를 이런 식으로 V라는 속력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F가 작용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높이는 H라고 한번 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외력, 중력 이외의 어떤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중력만 작용하거나 탄성력만 작용하거나 중력과 탄성력이 있을 때만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쓰는데 중력 이외의 힘 F가 있으니까 이거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쓸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첫 번째, 자, 첫 번째 외력이 한 일. 이 외력이라고 하는 것은 중력 이외의 힘을 말합니다. 바로 이 F를 말해요. F. 이 F가 한 일을 이야기하고 그것은 바로 굉장히 중요하죠.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라고 해서 는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력 이외의 외력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가 아니라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1 운동 에너지 정리해서 1한 1 알짜임이 해준 1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 해주면 되죠. 근데 여기 있는 건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더 들어가야 돼요. 맞죠?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겁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외력이 F예요. 외력이 한 일은 F가 윗방향인데 그 방향으로 이렇게 H만큼의 이동거리가 생겼으니 여기는 F, H라고 쓸 수 있죠. 이게 바로 외력이 한 일입니다. 그것은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인데 처음에 이곳을 위치 에너지의 기준으로 잡는다면 위치 에너지 0에서 H만큼 얼만큼 변해요? MgH만큼 위치 에너지 변했고 플러스 처음에 정지 상태였다면 운동 에너지도 없었어. 그런데 나중에 속력이 V가 됐으니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런 식이 이 상황에서 만들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만약에 그렇다면 알짜 힘이 한 일은 어떻게 될까? 라는 겁니다. 알짜 힘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잖아요. 역학적 에너지 변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쓸 수 없지만 알짜 힘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에 쓰이는 일 운동 에너지 정리를 여기 한번 적용해 보면 지금 여기 있는 물체는 아래쪽으로 mg만큼의
중력을 받고 있고

되고요. 중력 방향의 반대쪽으로 F라는 힘을 제공했더니 처음에 멈춰있던 물체가 V라는 속력을 갖고 있으니 여기는 F가 mg보다 크고 F-mg가 R자 힘입니다. 맞죠? 그 R자 힘이 한 1은 H까지 곱한 이렇게 우리가 식을 쓰면 요게 바로 R자 힘이 한 1이 되겠죠? 자, 운동에도 변화량인데 처음에는 정지, 나중에만 있으니까 2분의 1 mv 제곱이 될 것이고 f h는 요거 mgh 넘겨요. 넘기면 mg h 될 것이고 2분의 1 mv 제곱이 여기 써 있겠죠. 그러면 요렇게 식이 정리가 됩니다. 그 식은 누구랑 같습니까? 위에 있는 요 식과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되는 중력만 작용하는 그런 경우에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과 일 운동의 정리 그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 썼는데 이번에는 중력 이외의 외력이 작용하는 그런 경우에는 외력이 한 일이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으로 쓰이고요. 그리고 R자임이 해준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으로 쓰입니다. 따라서 R자임이 한 일은 운동의 변화량은 중력만 작용하는 경우든 중력 이외의 힘이 작용하는 경우든 어때요? 둘다 쓰인다라는 게 머릿속에 딱 세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문제를 풀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아껴서 정확한 문제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같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이고 때로는 외력이 한 일이 역학적 에너지 변화라고 했을 때 훨씬 더 문제가 단순하게 또 아주 쉽게 풀리는 경우도 있어서 여러분들 문제를 좀 다양하게 이것저것 풀어가면서 그것들을 좀 익혔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개념들이 우리 물리학2에 나오는 일 에너지 단원에서 쓰이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잘 한번 정리를 하면 좋겠다라는 거. 선생님, 근데 왜 단원 이름이 일 운동 에너지가 아니고 일 에너지인가요? 라고 이제 얘기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리학 원리와 마찬가지로 마찰이 있는 면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렇게 잡고 있다가, 물체를 잡고 있다가 놨어요. 그럼 쭉 내려오면 여기서는 위치 에너지만 있다가,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만 있잖아요. 마찰이 없다면. 그래서 이쪽에 있는 위치 에너지, 이쪽에서 있는 운동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따라서 는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에너지가 100이었다. 역학적 에너지가 100이었다. 그러면 100, 100, 100, 100, 100. 역학 에너지 보존. 그렇게 쓰잖아?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여기가 마찰이 있는 면입니다. 마찰이 있는 면이면 에너지가 손실될 거 아닙니까? 그 여기서 100이면 여기서 100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만약에 여기 100이었다. 근데 손실된 에너지가 20이었다. 그럼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가 얼마? 그지? 80밖에 안 되는 거지. 하지만 여기 있는 80과 여기 있는 20을 더하면 원래 에너지인 100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찰력에 의한 에너지까지 함께 정리하는 게 바로 이제 에너지 보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학 1도 에너지 보존 문제가 많이 나오듯이 물리학 2에서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에너지가 보존되는, 손실된 에너지까지 함께 생각해서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까지도 우리가 해석을 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지금 6강 단원 문제가 일과 에너지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해 놓으면 공부할 때 조금 더 수월하죠. 우리가 왜 이렇게 용어를 쓰는지, 우리는 어떤 길로 지금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지도를 보면서 중간중간 점검하고 체크하듯이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익혀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그런 시간 동안에 우리 문제, 수능특강에 나와 있는 좋은 문제들 같이 한번 보면서 함께 정리를 할 건데, 문제가 일 에너지 문제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대신에, 수능특강에 있는 문제들은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을 대비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난도 있는 그런 문제들을 풀다 보면 학교 시험에 나오는 좀 수월하거나 조금 중급 정도의 문제를 푸는 데에는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되는 그런 연습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수능특강에 있는 문제들을 좀 한번씩 풀어가면서 또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들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들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왼쪽에 가의 경우가 있고 오른쪽에 나의 경우가 있습니다. 물체는 두 개, A, B가 있고요. 왼쪽에는 B를 F가 빡 밀고 있으면서 가만히 멈춰 있는 모양인 것 같고, 나에서는 줄을 딱 끊었네. A는 쭉 내려왔고, B는 이렇게 F로 아직까지 이렇게 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시험 문제를 내는 출제자라면 이두개 상황을 문두에다가 쭉 설명해야 될 거예요. 다음 그림 가는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과 에너지 문제에서는 문제가 상당히 길다. 왜? 상황을 말로 중얼중얼 설명해야 하니까. 거기다가 조건이 있겠죠. 여러분, 이 문제도 보세요. 지금 조건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질량이 A와 B가 M으로 똑같답니다. 그래? 그러면 여기 있는 A 질량 M이고요. B도 질량이 M이구나. 라는 겁니다. 이것도 M이고, 이것도 M이에요. 그렇게 우리 쓸수 있고,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줄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F가 수평면 방향으로 밀면서 얘가 정지했답니다. 정지하면 알짜임이 0이겠죠.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실이 끌어졌다. A, B는 서로 움직인다. 등가 직선 운동하는 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아까 B는 P 점에 있었는데, 실이 끊어지는 바람에 F로 이렇게 밀면 쭉 위로 올라가서 Q까지 지금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아래에 있는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F를, 여기네요, F를 AB의 질량인 M과 연관지어서 한번 설명할 수 있겠냐 라는 것인데, 이 부분 사실 기억이 제일 이 문제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함께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림 가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 빗면의 기울기가 세타입니다. A만 보세요. 질량이 M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mg가 있겠죠, 그죠? 하지만 이 a는 이렇게 연집 방향이 아닌 빗면과 나라는 방향으로 이렇게 힘을 받고 있고, 그 힘의 크기를 우리는 쉽게 쓸수 있다고요. 얼마? 바로 mg sin 세타입니다. 맞죠? 이렇게. 근데 a가 멈춰 있어요. a가 멈춰 있다는 얘기는 b도 A를 이렇게 mg 사인 세타로 당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B가 A를 mg 사인 세타로 당기면 요 줄에서는요, 요 줄이 다시 또 B를 당기겠죠. 얼마로? mg 사인 세타입니다. mg 사인 세타로 이렇게 당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쪽에 있는 F는 사실 힘을 이와 같이 물론 작용할 수 있죠. 우리가 뭐 이렇게 손끝으로 이렇게 밀고 있는 그런 느낌이니까. 하지만 힘의 작용점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 힘의 작용점을 B 물체로 옮겨놓는 게 우리한테는 좀더 문제를 풀때 수월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힘 F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쓰면 훨씬 더 물리적인 개념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이 F를 빗면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벡터분해 하는데, 어차피 수직 방향은 수직 항력과 쌤쌤 되기 때문에 요 부분만 필요한 것 같아요. 왜? AB를 목 내려가게 끌고 있으니까. 요게 세타죠? 여기도 세타입니다. 그럼 요 빗변이 F고 거기에 E 방향이니까 바로 F의 코사인 세타가 되는구나라는 걸 여러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이쪽에 있는 아래로 내려가려는 MG 사인 세타와 또 아래 내려가는 mg 사인 세타의 두 개, emg 사인 세타가 아래로 못 가게 잡고 있는 f의 코사인 세타랑 같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f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f로 이렇게 정리해주면 emg 하고 코사인이 내려가죠? 그러면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그래. 탄젠트 세타가 되겠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서, 요거는 지금 사인 세타가 아닌 탄젠트 세타라고 써주면 좋죠. 따라서 기억은 틀린 거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나갑니다. 가와 나가 있으면, 가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있고, 그 가에서 얻을 수 있는 걸로 나에 적용할 수 있게끔 문제를 만든 것이 이런 식으로 가, 나에 있는 그런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들 확인을 해주면 되겠죠. 자, 나

봅시다. 아, 니은입니다. 나에서 A와 B의 가속도의 크기는 같냐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왼쪽처럼 힐이 딱 끊어지면 이거밖에 없죠. 작용하는 힘이 뭐예요? mg 사인 세타. 이거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B의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mg 사인 세타가 있어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f의 코사인 세타가 있는데, 이 F의 코사인 세타는 우리가 조금 전에 구해놓은 것처럼 EMG 사인 세타예요. 그럼 요게 바로 누구냐면 EMG 사인 세타란 말입니다. 그러면 빗면의 위쪽으로 EMG 사인 세타, 빗면의 아래쪽으로 MG 사인 세타. 그러면 R자 힘은요, 그쵸, 위쪽으로 MG 사인 세타라는 걸알수 있고, 당연히 R자 힘이 mg 사인 세타로 같고, 그리고 질량이 m으로 같기 때문에 이때 가속도의 크기, 물론 방향은 내려가는 방향이죠. 이때 가속도, 물론 방향은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지만 크기는 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a와 b의 가속도의 크기가 나에서는 같냐라는 니은은 맞는 말입니다. 또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f는 ma니까 m을 제외한 나머지, 요게 바로 가속도예요. g 사인 세타 a의. 그 다음에 질량이 m이니까 m을 제외한 나머지가 가속도예요. 따라서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로? g 사인 세타로. 크기는 g 사인 세타로 같다. 이런 식으로 해도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일 어려운 우리 디귿으로 한번 가봅시다. 디귿 정도까지 풀수 있는 친구라면 정말 물리학을 아주 잘하는 친구고요.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은 또 다른 어떤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해놓고 갈 것인가라는 것이 여기 있는 디귿을 가지고 연습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디귿. 나에서 B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에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중력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죠. 증가량은 같냐라고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통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력만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중력 포텐셜 에너지 또는 위치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연직 높이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 연직 높이가 필요하고, 그 연직 높이를 우리는 어떻게 이제 해석할 것인가 라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있는 거 P 점, Q 점은 나와 있지만 이 힘이 얼만큼 이동했는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센스를 발휘해서, 그래? 여기 있는 이 B 같은 경우에 R자 힘이 해준 일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에 쓰일 거 아니야? 특히나 여기는 지금 R자 힘이 윗방향이니까 R자 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니 운동 에너지가 증가할 거 아니야? 따라서 이때 R자 힘이 해준 일을 구하면 이 부분을 풀수 있겠구나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R자 힘이 해준 일을 풀려면 R자 힘도 필요하지만 S도 필요하죠. 따라서 여기 P부터 Q까지의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 거리를 D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R자 힘이 해준 일은, P부터 Q까지 R자 힘이 해준 일은, 요게 R자 힘이니까 mg의 사인 세타에다가 거리 d이고요. 그것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입니다. 따라서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은 바로 요만큼이 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R자 힘이 아니라 여기 있는 F가 있네요. F는 중력도 아니잖아. 따라서 이건 외력이라 합시다. 중력 이외의, 이걸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라 해서 외력이라고 한다면, 그 외력이 한 일을 한번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F는 이렇게 있지만 실제로 B를 움직이게 만드는 외력의 성분은 바로 요거예요. 뭐? F 코사인 세타. 맞죠? 그 F 코사인 세타가 D만큼 작용한 게 외력이 한 일이에요. 그 외력이 한 일은 뭐랑 같다? 그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라는 거잖아요. 따라서, 자,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내력이 한 1. F 쓰면 안 돼요. F 코사인 세타를 써야지. F 코사인 세타에 D 해주면 되죠. 근데 우리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지웠는데 여기 지운 부분에서 F 코사인 세타가 뭐였죠? 바로 MG 사인 세타 두 개. 따라서 여기 있는 요 F 코사인 세타 자리에 E MG 사인 세타라고 쓸수 있고 D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역학적 에너지를 라지 E라고 쓴다면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인데 그 역학적 에너지는 변화량은 일단 먼저 운동 에너지 변화량. 운동의 변화량 이거 적은 거 있잖아요. mg sin 세타 곱하기 t 플러스 위치 에너지의 증가량. 위치 에너지가 증가했네. 위치 에너지 증가량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증가량이니까 지금 그 부분이 바로 요거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 나왔잖아요. EMG 사인 세타 곱하기 D에 MG 사인 세타 곱하기 D가 있으니까 요걸 요로 넘기면 결국에는 자, 오른쪽으로 좀 갈게요. EP는 MG 사인 세타의 D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 나와 있는 것처럼 운동 에너지 증가량 바로 요거고요. 포텐셜,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도 요거기 때문에 둘은 어때요? 같죠. 그래서 디귿 같다라고 쓸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가와 나의 상황을 주면서 가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나에서 쓸수 있게 막 집어넣었죠. 항상 모든 가와 나는 연관되어 있다. 연결고리가 있고 그 연결고리를 보기 속이나 아니면 문제를 풀때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문두가 길고 상황이 복잡할수록 가와 나에서의 상관관계를 여러분이 잘 해결하고 해석만 해줄 수 있으면 그 부분을 좀더 연습해서 좀 만점까지 갈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요. 자, 우리 다음 문제 갑시다. 다음 문제는 3점 테스트 4번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아무래도 마찰 구간이 있으면서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우리 수능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수능은 둘째 치고 우리 학교에 있는 내신 시험에서도 이 부분이 나온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그림을 먼저 봅시다. 그림을 보니까 점이 보이는군요. P점, Q점, 요 Q점 여기 있네. R점은 여기 있습니다. 지금 P점을 V의 속력으로 지나가면서 높이는 3h예요. 마찰 구간 1번을 지나갑니다. 그런 다음에 마찰 구간 2번을 지나고 마찰 구간 3번을 지나간 다음에 Q까지 갔다가 Q에서 정지한 다음에 다시 내려와요. 내려와가지고 마찰 구간 3을 지나고 마찰 구간 2를 지난 다음에 이 2번 끝머리에서 끼익 하고 멈추는 그런 상황이에요. 선생님은 지금 미리 먼저 문제를 풀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설명하면서 말로 막 설명하지만 이걸 시험지로 만난다면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말했던 것들을 위에 쭉 문드러 지금 있을 거 아닙니까? 어때요? 굉장히 복잡하고 길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무려 5줄이나 되는 문구가 딱 자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거기다가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많아요. 지금 여기서 마찰구간 1번을 지날 때 어떻게 간대? 등속도로 간대요. 오. 그 얘기는 원래 마찰구간이 아니면 여기를 지날 때 점점 빨라져야죠.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를 등속도 운동한다는 얘기는 위치 에너지는 감소했는데 운동 에너지는 변하지 않았어.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에너지 손실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죠? H만큼의 높이 차가 있으니까, 뭐, MGH만큼 손실이 생겼겠네? 그런 식으로 손실이 있다라는 것이고, 1번, 2번, 3번의 마찰구간을 한 번씩 지날 때, 같은 에너지 손실이 있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역학적 에너지의 감소량이 서로 같다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1번과 3번은 구간 거리가 같대요. 그럼 여기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 여기 있는 요 길이 뭐 S란다면 S. 그럼 여기서도 S라는 거잖아요. 그건 또 무엇을 주는 것일까라는 거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P점과 Q점에서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여기는 3A, 여기는 2A다 라고 제시를 하였습니다. 일단 문제의 상황도 상당히 많이 어렵고 제시한 조건들도 범상치가 않아요. 그죠? 이런 문제는 굉장히 좀 고난도의 문제가 될 것이고 변별을 할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도 좀잘 풀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역리언 디귿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풀기에 앞서서 먼저 문제를 조금 더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쟤는 뭐가 들어오냐면 이렇게 여기 있는 P점하고 여기 있는 Q점이 서로 기울기가 다른 빗면에 있고요. 그리고 그때 가속도가 여기는 3A, 여기는 2A라고 나오면서 가속도의 비가 3대 2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렇게 빗면이 있으면 예를 들면 이렇게 빗면, 우리가 좀더 공부하기 쉬운 건 이쪽 방향의 빗면이니까 각이 세타예요. 그럼 여긴 뭐예요? 가속도가 G 사인 세타잖아. 그죠? 근데 지금 사인 세타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삼각형이 있다라고 하고 여기가 L이라 합시다. 여기를 H라고 합시다. 그러면 사인 세타는 L분의 H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때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G 사인 세타고 사인 세타는 L분의 H가 돼서 이렇게 우리가 L분의 H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저게 왜 필요합니까? 왜 필요하냐면, 문제 조건을 보세요. 요 길이가 같다고 했어요. 요 길이가 같다 했습니다. 그럼 요거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어차피 중력가속도 G고, 여기도 G니까 이것도 G입니다. 그러면 요 H는 바로 가속도에 비해 비례합니다. 가속도가 3대 2입니다. 그러면 H도 3대 2가 나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3에 해당하는 게 1이야. 그러면 2에 해당하는 거 얼마입니까? 그지. 3분의 2 H가 됩니다. 사실 요거 풀어내는 것이 만만치 않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감소한 위치 에너지, 증가한 위치 에너지 할때 바로 이 부분을 쓸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이 가속도의 3A와 2A라고 하는 것은 이 빗면에서는 어차피 여기가 3A면 여기도 3A, 여기도 3A 다, 여기도 2A, 2A, 2A일 거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라는 것이고 바로 이 연직 높이를 3분의 2H라고 쓸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마찰구간 1에서는 등속도 운동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잖아요.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죠. 얼마? mgh만큼 감소할 것이고 이때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는 mgh다. 이렇게 쓸수 있고요. 여기서도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가 mgh인데 모든 마찰 구간은 다 mgh만큼 감소한다 했으니까 여기도 mgh만큼, 여기도 mgh만큼. 자, 조심할 건 지금 처음에 p를 지난 다음에 r 지나고 q를 지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r을 올 때까지 몇번 감소하는 마찰 구간을 지나는지 봅시다.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따라서 이곳에서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5mgh가 되어서 정지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 3h는 높이니까요. 3mgh가 될 것이고 이때는 속력이 v니까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제곱이 처음에 갖고 있던 에너지인데 다한 다음에 정지할 때까지 다섯 번의 mgh로 써버리니까 이렇게 식을 쓸수 있겠죠. 요거 넘어가면 EMGH.

들으면서 참고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또 우리 학습지에 넣은 문제입니다.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갈게요. 5번 문제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운동 에너지의 변화를 주고요. 얘는 내려오면서 지금 여기 있는 마찰공에서 N을 손실, 그리고 운동 에너지도 감소. 여기 있는 건 올라갈 때 이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마찰공의 손실과 운동 에너지 감소. 또 여기 있는 건 이렇게 정지한 다음에 다시 내려오는 여기 있는 R점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내려올 때든 올라갈 때든 또 다시 내려올 때든 이 구간에서 에너지의 손실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되지 않으면서 에너지는 보존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 부분들을 여러분이 얼마나 요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위치 에너지 변화량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고요. 또 특히나 지금 여기 있는 건 PQ의 사이에 이렇게 와서 정지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우리 이 구간 거리가 다 같다고 했으니 111이라고 놓기보다는 222라고 해야지 여기까지 뭐 5라든가 6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참고하면서 여러분 마무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풀어보시고 잘안 풀리는 경우에는 코드 집어넣어서 선생님 해설 강의 들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상당히 많이 어려운 일 에너지 공부를 해봤는데요. 여러분의 복습이 꼭 필요합니다. 복습 잘 하시고요. 저랑은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올림퍼스 유형편 미적분 1의 심주석입니다. 우리가 이 미분계수와 도함수 파트의 문항이 적지 않죠. 꽤 많은 연습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그 EBS에서 이 유형편이라는 올림퍼스 유형편은 사실 문제가 그렇게까지 어렵고 우리가 많은 시간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런 문항들은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형편에서 원하는 거는 이런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었을 때 좀 여러분들이 계산도 좀 빨리 하고 딱 문제를 보면 아 내가 풀어봤던 유형 이런 것들을 갖다가 먼저 선점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갖도록 연습을 시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문제만 딱 했다라고 해서 미적분 원이 다 내게 됐어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정말 이 미적분 원에서는 좀 고차원적인 문제가 많이 등장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심지어 이 EBS에서 강의를 할 때 좀 고난도 강의를 많이 하는 편인데 제가 평상시에 연습할 때도 일부러 정말 어려운 문제들 뭐 어떤 뭐 3학년들이 모의평가나 수능을 봤었을 때 거의 그냥 제끼고 푸는 문항 한두 문항 그런 문항들만 집중적으로 연습해 본 적도 있어요. 정말 이때는 한 시간 이렇게 딱 집중해서 문제 풀 때도 머리가 거의 번아웃이 올 정도예요. 그런 문제를 고민한다는 자체가. 그래서 그런데 그런 과정을 조금 더 지나고 나면 아 이제 느낌이 있지. 감각이 이렇게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또 예를 한번 들어드릴까? 우리가 그 뭐 평상시에 국가대표 뭐 올림픽에 나간다든지 메달, 금메달, 뭐 은메달, 동메달 뭐 요즘은 메달 색깔보다 좀 약간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은메달 10개보다 금메달 하나, 막 이걸 중시 여기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래도 메달권 안에 들어갔다? 정말 대단한 거죠.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그 종목을 했었을 때, 이 3등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 치열한 경쟁이 있겠죠. 그런데 평상시에 이런 국가대표로 선발되기 전, 선발 과정이 훨씬 어렵대요. 실제 보면. 그럼 그런 사람들이 평상시에 운동할 때를 돌아가 보자고요. 평상시에 운동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역도 선수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무게를 들어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역도 선수가 평상시에 연습할 때 자기가 들수 있는 무게만 막 들까? 아령 가지고 연습할까?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평상시에 연습할 때 본인이 들어보지 않았던 무게를 수도 없이 실패하는 과정을 겪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문제 보면 어려운 문제? 틀려도 좋아. 계속 연습하는 거랑 정말 과정이 비슷한 게 아닌가. 여러분들, 이 미적분의 이 유형편, 그 다음에 나중에 고난도까지 다 섭렵하고 났을 때는 여러분들 가슴에 태극마크 달고 수능시험장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꾸준히 연습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 나왔을 때 틀렸다고 해서 절대 좌절하지 마라. 대신 그 문제에 대해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정확한 개념은 이해하고 있었는지, 그걸 잘 끌어냈는지, 이런 데에 조금 더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연습해 나가신다면 훨씬 여러분들 실력이 훨씬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54번부터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상으로 나온 이유도 마찬가지야. 저번 시간 마지막도 그랬지만, 이거의 조작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럼 형태를 맞춰갈 건데, X가 2로 가까이 간다라는 게 힌트야. 그러면 저 식에서 여기에 fx-3이 있었는데 얘를 x-2로 나눠준다? 그럼 얘만 나눠주면 안 되니까 너도 나눠줘야지 x-2로 이렇게. 그러면 이제 확인해 보면 아 얘가 f2면 좋을 것 같은데 f2를 한번 구해 볼게요. 여기다 2 넣어주면 1 곱하기 2 넣어주면 2의 제곱 4 2, 4, 8에서 5 빼니까 3 그러면 3 나오네. 아, 너가 F2였어. 그러면 얘는 리미트 X는 2로 가까이 갈때 F'2라는 거 알잖아. 근데 또 여기가 걸려. 얘는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또 해줄 수 있냐 없냐인데 제가 마이너스 여기다 마이너스 4를 할 거고 플러스 4를 할 거야. 어? 느닷없이 이게 어떻게 튀어나오고 있냐 이거지. 이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분모만 여러분들이 바라보신다면 분모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x-2분의 x제곱 마이너스 4였고 마이너스로 묶어낸다면 x-2분의 g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어 있는 꼴입니다. 그런데 너가 여기가 g2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g2를 확인해 봅니다. 이8 마이너스 3, 4, 12 플러스 8 하니까 4. 아, G2야. 그러면 또 얘가 X제곱 마이너스 4라는 거는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로 갈 거니까,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때 얘가 약분돼 버리는 거야.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를 보면 얘가 2로 가까이 갈때 4, 마이너스 G 프라임 2가 될 거고, 여기는 F 프라임 2가 돼 버린다. 이런 식으로 나와 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술형이었을 때는 이걸 다 적어줘야 되는 거야.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리미트 이게 같은 거다.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여기는 x-2분의 fx-fe 이렇게 적어줄 거고, 따라서 너가 너다 이렇게까지 적어주셔야 되는 거야. 근데 이런 조작이 쉽지가 않은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얘가 2면 4 마이너스 G2 분의 다 다항함수들이니까 F2 마이너스 3. 근데 너가 0으로 가죠? 너도 0으로 간다라는 거 확인되잖아. 아, 여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분한다라고 이야기하면 EX 마이너스 G 프라임 X, 여기는 F 프라임 X, 근데 X가 2로 가니까 4, 2로 가니까 2, 2로 가니까 2, 바로 결과가 나와버린다라는 거죠. 충분히 납득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이거다. 예. 그래서 F 프라임 2를 계산하기 위해서 F 프라임 X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더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하면 4X. 그래서 F 프라임 2라는 거는 여기 8에서 5 빼면 3, 2 넣어주면 1, 여기다 2 넣어주면 플러스 2 해서 5다라는 이런 사실이 나오겠네요. 5. 제가 뭐 잘못하지는 않았겠죠? 2 x제곱 마이너스 5, 앞에 거 미분하면 1이었고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하면 4x. 그래서 2 넣어줄 거니까 3, 2 넣어주면 1, 2 넣어주면 아이 여기가 2 넣어주면 1이고 2, 이게 마이너스가 아니고 4x네. 저는 4 마이너스 x로 봤어 이거를. 그럼 8이죠. 그래서 11이다.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고. G'X도 구해줘야 되겠죠? G'X는 3X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될 거고 G'2를 구할 거니까 4, 3, 12 마이너스 12 그러면 0이네. 얘가 0이고 너가 11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는 4분의 11이다라는 이런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식만 나와버린다면. 하지만 이 문제가 이런 조작의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상이라고 우리가 표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 이런 연습도 좀 해라. 원칙적인 것도 연습을 해줘야지 요령만 익히려고 하면 그거는 금방 무너집니다. 아시겠죠? 자, 55번 가보겠습니다. fx에 대해서 이것도 다 변화를 주는 거거든요. 예.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그러면 f1이 0이니까 마이너스 f1을 해도 상관없을 거고 그러면 너는 x-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될 거니까 이렇게 해준 것이 f'1이 될 거고 1로 가까이 가면 3. 그래서 이게 3이 될 거니까 f'1이 얼마다? 9다라는 이런 식이 하나 나오는 거고 아까 f1이 얼마다? 0이다라는 식이 하나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1 넣어주면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0이다. 미분한 거에 1은 3 플러스 2a 플러스 b가 9다. 빼주면 2, 빼면 a, 빼면 없어지고요. 빼면 9. 따라서 a 값이 7이고요. a 값이 7이라고 하면 b 값은 마이너스 8. 그래서 a 마이너스 b는 15라는 최종적인 결과를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것도 보시란 얘기야. 이게 나오는 과정을 그냥 이거 0분의 0꼴이 된다라는 것만 확인한다면 3x제곱이니까 3, f'1 그냥 나와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빨리 볼 수 있게끔 연습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네. 얘가 x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야. 그런데 x 제곱 1 이걸 맞춰줘야 되니까 얘가 x 제곱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그러면 다시 여기에다가 이거에다 하려면 x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되는 거지. 이거 대신에 이거 해주고 이거를 곱해버리면 약분하면 x 플러스 1 나오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게 f 프라임 마이너스 f 프라임 예, 1로 가니까 f'1이 돼버리는 거고 1이 돼버리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해주면 마이너스 2배 해준 게 마이너스 6이니까 f'1이 3이다. 이런 식이 있었던 거라고요. 예, 그래서 a값 나와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귀찮다라고 이야기하면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x에 대해서 미분하면 1이고 요거 없고 요거 미분하니까 f'x제곱이고 요거 미분하니까 2x. 근데 x가 마이너스 1로 갈 거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로 가면 1. 그래서 얘가 그냥 나온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죠. 자, 미분해 주시면 f'1이니까 미분한 다음에 계수의 합이 됐어. 마이너스 3
플러스 A가 3이 된 겁니다. 따라서 A값은 얼마다? 6이다라는 결과를 얻어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57번 가보겠습니다. 자,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으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돼요. F2가 B가 되는 겁니다. 그 얘가 F2야. 그 X-2와 X+2 이렇게 나눠지니까 이런 게 이제 바로 보였으면 좋겠어요. 4분의 F'2 그게 2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요 형태가 얘가 된다. 미분 2X 넣어주면 4, 미분해주면 F'X에다가 X2 넣어준 거죠.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식만 만들어버리면 되는데 F'2가 4 곱하니까 8. 요 두 가지 가지고 A, B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 먼저 미분해 버리겠습니다. F'X를 했더니 6X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A가 됐고 2 넣어주니까 4, 6에 24 마이너스 28 플러스 A를 해준 게 8이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4 넘어가니까 A는 얼마? 12다 라는 사실 알아낼 수가 있겠고 2 넣어주면 8, 2, 16, 4, 7, 28, 플러스 2A가 될 거니까 플러스 24가 B가 되겠네요. 그래서 B값 얼마? 12다라는 사실 또 나오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24라는 최종적인 정답이 얻어졌던 겁니다. 자, 57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 첫 번째에서 F'1이 7이다라는 거 바로 보셔야 되는 거고. 자, 이것도 바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제가. 예. 얘는 마이너스 F'2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도 마이너스 2. 그게 4가 될 거니까 F'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다라는 이런 식. 이런 식. 요 두 가지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F'X가 3AX제곱 플러스 B가 될 거니까 1 넣어주면 3A 플러스 B가 7이고요. 마이너스 2 넣어주면 12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빼겠습니다. 9A가 빼면 없어지고 빼면 마이너스 9니까 A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A가 마이너스 1이면 넘겨 B가 1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10이라는 최종적인 결과를 확인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도 변화 읽어내실 수 있겠죠. H분의 F 마이너스 2 마이너스 H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 그다음에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 F 마이너스 2 플러스 H 마이너스 F2 이렇게 묶였던 겁니다. 여기가 그래서 요거 계산해주고 요거 계산해준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되는 거죠. 예, 그게 원칙. 예. 근데 뭐 이 정도 연습했으면 이제 이 정도의 원칙들은 눈으로 보이셔야 돼. 아시겠죠? 자, 59번 가보겠습니다. fx, gx 이렇게 있는데 아, 이것도 이게 쉬운 게 아니래도요. 근데 이런 게 힌트야. x-1. 그리고 여기도 x-1 똑같이 나눠져. 예. 그러면 이 fx, gx 요 3이라는 게 혹시 f1, g1일까? 이 생각을 해보는 거야. 예. 그리고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니까 이게 3이다라는 거는 분명한 거잖아. 그러니까 너가 F1, G1이야. 이게 되게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예를 들어서 FX, GX라는 이 함수를 HX라고 이야기하면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얘는 GX-G1이었고요. 여기는 HX-H1이죠. HX가 저거고요. H1이 뭐야? 3이잖아. 그거를 X-1, X-1로 나눠준다라는 것은 얘가 G'1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 H'1을 얘기해 주는 거죠. 예. 네. 다른 거 없어요. 이거예요, 딱. 예. 네. 먼저 요 식 하나랑 요거의 값이 지금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 풀어주시는 거라고요. 예. 네. 1 넣어줘 보세요. 1, 1, 1. 넣어주면 A. 1 넣어줘 보세요.
그럼 없어지고 B. 두 개 곱한 게 3이야. 아이, 물론 산수는 좀 복잡할지 몰라. 근데 이제 얘 H 프라임 1이라는 거는 이 곱한함수 미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에 거 미분 3x 제곱 플러스 2ax 곱하기 뒤에 거. 근데 어차피 거기다 일러줄 거니까, 일러줄 거니까 F1이라는 게 지금 A, G1이라는 게 B 나왔고, F 프라임 1을 구해 보면 3, 3 플러스 2a 이렇게 될 거고, G 프라임 1을 구해 보면 4 플러스 B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곱한 거와 이렇게 곱한 거를 더해주면 되는 거지. 예, 그래서 3 플러스 2a 곱하기 B 플러스 A에 4 플러스 B 이렇게 나온 게, 예, 요렇게 나온 게 이거. 그 다음에 그거를 G 프라임 1은 4 플러스 B, 그게 3이다. 이 얘기가 되겠네요. 예. 자, 여기 보면 3B, 나 2AB인데 AB가 3이었잖아요? 그러면 6 플러스 4A, AB가 3이었잖아요? 그 다음 이걸 곱해. 그러면 12 플러스 3B 이렇게 돼서 3B, 3B가 없어져. 예. 그러면 4A가 9가 넘어가서 빼지니까 3. 따라서 A가 4분의 3 나와. 그럼 A가 4분의 3이면 B는 3분의 4를 곱해버리면 되잖아요. 양변에 3분의 4를 곱하면 3분의 4, 4가 나오겠네. 이렇게 됩니다. A 값, B 값 찾았죠. 그래서 두 개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4분의 16이죠? 16에 3 더하니까 4분의 19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게 산수만 길어졌던 것뿐이지 개념적으로 어려운 건 하나도 없는 거지. 근데 이런 기교 잘 보세요. 우리 친구들 얘를 이렇게 바꾼다라는 거니까 되게 낯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 이런 거를 개념으로 가르쳐 주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곱한 함수를 hx라고 해봐. 그럼 x에다 일러준 건 h1이잖아. 그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것도 잘 보셨으면 좋겠고, 그냥 이것도 0분의 0꼴이니까 로피탈 쓰더라도 전혀 지장은 없고요. 예. 자, 다음 문제 60번 문제로 가볼게요. 60번 문제에서 지금 보면 마이너스 1, 요거는 뭐 필요 없는 건데요. 그죠? 근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될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그러니까 x 세제곱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가조건에서 이런 해석이야. fx 마이너스 x 세제곱이라는 것은 몇 차여야 돼? 2차여야 돼. 그래서 얘가 2차여야지 2차분의 2차 해야지 극한값 나오는 거다 이거잖아. 그래서 최고차항의 계수는 또 1이어야죠. x제곱 플러스 여기 모르니까 ax 플러스 b 이렇게 나와. 그러면 fx라는 것이 얘가 넘어가면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였던 겁니다. 그래서 fx를 찾아서 거기다 2 대입하면 끝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a값, b값을 찾아줘야죠. 자, 그러기 위해서 여기서 봤어. 마이너스 1 넣으니까 0으로 가. F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이 0이니까 너는 1이네. 요런 식 하나. 그리고 식 자체가 X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니까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1이었다. 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식두 개, 미지수 두개 끝난 거죠. 마이너스 1로. 마이너스 1 플러스 1 없어지고.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퀄 1이다라는 식이고. 마이너스 1로 미분하면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가 될 거예요. 그죠? 거기다 마이너스 1 넣으니까 3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1 나올 겁니다. 얘가 1이네요. 그러면 a가 0. a가 0이니까 b는 1. 이렇게 되겠습니다. a가 0, b가 1. 그래서 f2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8 더하기 4 더하기 1 해서 최종적인 정답은 얼마? 13이다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60번이었습니다. 예. 자, 이제 61번부터가 이제 개념의 뭐라고 할까요?

개념을 총괄하는 문제들이 이제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이차함수가 있는데 F0과 2가 같은 값이래.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이런 이차함수가 있어. 근데 0에서의 함수값과 2에서의 함수값이 같다라고 이야기해. 얘를 y는 k라고 한다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란 얘기지. 0, x는 2란 얘기지.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fx에서 k를 빼주겠다고. k를 빼주겠다고. 최고차항의 계수는 몰라. 몰라. 그런데 그러면 y는 fx와 y는 k의 교점을 보고 있는 거잖아. 교점의 x좌표가 0과 2 나왔다라는 얘기는 x의 x-2. 여러분들 정말 이 표현 함수를 이렇게 놓는 표현 이거 정말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표현이야. 예. 이런 모양이 나와버린다고요. 예. 그 0 넣어보세요. F0 마이너스 K는 0 넣으면 0. 0일 때 K. 맞잖아요. F2 마이너스 K는 2 넣으면 0. F2는 K. 맞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수를 놓는 방식을 잘 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3에서의 미분 계수가 8이다라고 했으니까 얘를 미분하면 f'x, 너는 상수니까 미분하면 0이고, 요거만 미분해주면 되는데, 이 함수가 지금 ax제곱 마이너스 2ax잖아요. 미분하니까 2ax 마이너스 2a가 되잖아요. 예. 네. 3 넣어줄 거야. 그럼 6a에서 2a 뺐으니까 4a가 8이면 a 값은 2잖아요. a 값이 2였던 거예요. a 값이 2니까 4x, a 값이 2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됐던 겁니다. 지금 f 프라임 마이너스 2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k 값이 의미가 없어. 이 값이 뭐든지 상관이 없다고. 여기에서 답이 나오니까 f 프라임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 넣어주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12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입니다. 자, 62번 가보겠습니다.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2차함수가 있어.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야. 그런데 X축에 접한대. 아, 여기가 얼만지는 모르겠어. 뭐 A, 뭐 이렇게 놓던지요. 예. 그럼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었으니까 FX는 그냥 나와버린 거 아닙니까? X-A의 제곱 이렇게 나와버린 거잖아. 예. 그런데 F'X와 그러면 F'X라는 거, 여러분들 이거 바로 하라고 그랬죠? 2의 X-A. 이렇게. 또 이걸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그래서 미분하면 이러지 마시고요. 그냥 이거 또 합성함수라고 했잖아. X제곱 미분하면 2X. X에 대해서 미분해봤자 1이니까 곱하나 마나.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 F'X와 Y는 X가 만나는 점에 X좌표는 4다. 이말 뜻이 뭐야? 2의 X-A와 y는 x하고의 교점의 x좌표, 이 방정식의 x좌표가 4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2의 4-a가 4가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너가 2네. 따라서 a 값은 얼마? a 값은 2다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는 거고, f2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0이네요. 2 넣어주면 0에 제곱해봤자 0이죠. 이렇게 끝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다음 6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가 있는데,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3차 함수인데, 이런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식을 세워내서 얘를 구해볼 수가 있어. fx가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놔. 그때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마이너스 cx 플러스 d가 되는 거가 마이너스 ax 세제곱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bx 제곱 마이너스 cx 마이너스 d랑 같다. 이런 식이 성립해야 돼. 그럼 너가 너랑 같아야 되니까 얘가 d가 마이너스 d랑 같아? 그럼 d가 0. 예. 얘 같죠? 너 같죠? 그럼 너가 너랑 같아야 되니까 B가 마이너스 B.

하면 B가 0. 그래서 B가 0이고 D가 0이어야 된다. 이렇게 유도된다고. 그런데 앞으로 이런 거 제가 한번 정도 설명했습니다. 이걸 만족시키는 게 원점 대칭인 거야. 3차 함수. 보통 기함수라고 표현을 하고 이럴 때 fx는 ax 세제곱 플러스 bx라고 이렇게 놓으면 돼. 홀수 차항만 남아. 홀수 차항만. 홀수 차항만 남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만약에 4차 함수인데 뭐 이런 조건 f-x가 fx가 된다. 이런 거를 우리가 y축 대칭 함수라고 얘기해. 우함수라고도 표현하지. 만약에 얘가 4차 함수였다라고 하면 이때는 fx를 ax 4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놔줘야 돼. 자, 이거 개념으로 여러분들 정리해 두십시오. 3차 함수가 원점 대칭이다라고 하면 이런 식을 기억해 주시는 거고, 요렇게 놓고, 4차 함수가 y축 대칭 우함수다 그러면 요렇게 놓는 거다. 만약에 2차 함수가였다 그러면 여기. 그러니까 원점 대칭일 때는 홀수 차항만 살아남는 거야. y축 대칭이다 그러면 짝수 차항만 살아남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상수항하고. 그래서 요걸 기본적인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안고 계셔야 된다라는 점이고, 그때 그 fx 위에 점 2,-8을 인어줘. 그럼 8a 마이너스 2 플러스 2b가 마이너스 8이 되는 거고. 미분해 버릴 거니까 f 프라임 x는 3ax 제곱 플러스 b가 될 거고, 인어줬을 때의 기울기가 f 프라임 2가 되는 거고, 그게 4다. 인어주니까 12a 플러스 b가 4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자, 2로 나눠버리면 4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빼겠습니다. 8a는 빼면 8. 따라서 a가 1 나오고요. a가 1이면 b 값은 마이너스 8이 되겠죠. 이렇게 fx가 완성됩니다. 예. 그래서 x세제곱 마이너스 8x. 그래서 f1의 값은 계수의 합 해서 얼마? 마이너스 7이라는 최종적인 결과를 여러분들이 얻어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수를 찾아내는 유형에 대해서 연습을 해 봤습니다. 자, 64번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원칙으로 한다면 여러분들, 이 x 8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를 제가 fx라고 놓는다면 F1이라는 거는 1 넣어주면 얼마야? 0 나와. 그러니까 저 문제는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때 x-1분의 fx-f1이었던 거야. F1이 0이니까 0 빼나 마나잖아. 그럼 너는 뭔데? F'1이잖아. 그럼 너 미분했을 때 거기다 1 넣어줘라. 그러니까 얼마? 8 플러스 3에서 11 이렇게 나오는 거다. 근데 어차피 0분의 0꼴이 0으로 가니까 0으로 가야 되겠죠, 당연히. 미분하면 1, 미분해 봐. 8x7제곱 플러스 3. 근데 x가 1로 가. 그래서 얼마? 11.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예. 근데 이걸 서술형이라고 한다면 얘를 fx라고 놓자. 그때 f1이 0이니까 위의 식은 이렇게 바뀌는 거고, 너가 너야. 그래서 fx를 미분한 다음에 1 넣어준 11이 답이다. 이렇게 기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fx를 놓는 과정까지 잘 보셔야 되는 거죠. 이건 어떻게 될까? 아니, 여기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갈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전체를 갖다가 제가 fx라고 놓는다면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을 해줘도 상관없잖아. 너를 fx라고 놓는다면 f 마이너스 1이 0이잖아요. 그럼 식의 변화 없는 거고 결국은 f 프라임 마이너스 1을 구하라는 문제가 돼버리는 거다.
그게 너만 미분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9x8제곱 마이너스 7x6제곱 플러스 5x4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1 넣어줄 거니까 9, 마이너스 1 넣어주면 7,

마이너스 1로 주면 5, 마이너스 1로 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1 될 거니까 2, 2, 1이니까 얼마? 5다. 이렇게 최종적인 정답이 나오는 겁니다. 네. 이것도 그냥 패턴만 이해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보이시죠? 자, 얘도 마찬가지야.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되겠지. 분자도. 그래, 너를 fx라고 그러면 마이너스 f1을 해주더라도 시계 변화는 없다고. 그럼 결국 f'1이 돼버리는 거라고요. 그럼 미분하겠습니다. nx에 n-1제곱 마이너스 6x가 돼버리는 거고 f'x가 제가 얘를 fx라고 놨을 때 거기에다가 1을 넣어버릴 거니까 1에 n-1제곱 해봤자 1이잖아. 그러면 n-6이 되는 건데 그게 극한값 이 미분계수 4가 된다라고 했죠. 얘가 n-6이고 그게 4다. 따라서 n의 값은 얼마다? 10이다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아, 요런 문제입니다. 자, 67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건 식을 한번 우리가 1학년 때 어떤 다항시 fx를 예를 들어서 뭐 x-알파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1차로 나누면 나머지가 r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1차로 나누면 만약에 얘를 2차로 나눴을 때 얘가 몫이 qx다라고 이야기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1차 이하로 나와야 되니까 ax 플러스 b 이렇게 설정해 놓는다. 그랬을 때 우리가 요 위에 있는 거는 이 fx라는 게 x-알파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다 라고 해서 나머지 정리라는 거는 이 r이라는 것을 찾으려면 x에다가 알파 넣어버리면 알파 넣어버리면 0 되고 그러면 r 나온다 이 얘기였던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검산식을 세워놓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야. 나눠 떨어진다라는 건 얘가 없다라는 얘기지. 네. 그래서 1학년 때 배웠던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2x3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라는 것을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어떤 몫이 있을 거고 나누어 떨어지니까 나머지가 있어 없어? 없다. 이게 나누어 떨어졌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a값, b값 찾으라는 얘기야. 1 넣어줘. 2 플러스 a 플러스 b가 1 넣어줘. 그럼 얘가 0이야. 얘가 얼마든지 간에 0 곱하기 뭐 해봤자 0이잖아. 이런 식이 성립한다. 어? 미지수 두 개인데? 식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예. 네. 그리고 또 얘를 갖다가 원칙은 1학년 때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었어. b 대신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을 넣어서 얘를 인수분해하면 x-1로 묶일 거고 그래서 약분을 하고 거기에다가 대입을 해줘 보통. 근데 이제 우리는 미분을 배웠으니까 양변을 미분해봐. 그럼 6x제곱 플러스 2ax가 이건 곱의미분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더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 이렇게 적어주라고. 이게 성립하게 돼 있어. 그럼 1 넣어버리면 0 되고 1 넣어버리면 0 되니까 1 넣어버리면 0 돼야 돼. 6 플러스 2a가 0이 나와야 돼. 따라서 a값은 마이너스 3이 돼버리는 거고 너가 마이너스 3이면 b값은 1 나와서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3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1학년을 가르쳤었어요. 작년에 학교에서. 그래서 이 나머지 정리라든지 이런 거 있었을 때 미분을 이용하면 이렇게 빠르다. 굳이 인수분해하지 않아도 된다. 1학년은 미분을 모르니까 인수분해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여기가 x-1로 묶여서 뭐가 나오면 이렇게 약분을 하나 하고 1 넣어버리면 성립하는 거야. 그런데 저는 학생들한테 미분도 가르쳐버리는 거죠.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미분. 미분 뭐 어려워 이렇게. 다항함수 미분밖에 안 되는 건데. 그래서 나머지 정리, 그 다음에 인수 정리에서 이렇게 미분을 이용할 수도 있다. 똑같은 패턴입니다. 자, x4제곱 플러스 5x제곱 플러스 ax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었더니 어떤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x 플러스 b였다. 이런 검산식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넣어버릴 거니까 1, 마이너스 1 넣으면 5, 그러면 6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 넣으면 0 되고 마이너스 1 넣어주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B다라고 해서 A 플러스 B가 7이다라는 이런 식을 하나 얻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를 갖다 미분해버리면 4X 세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A가 두 배의 x 플러스 1의 qx 플러스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의 미분 플러스 1. 얘는 미분하면 0이고. 이렇게 되죠.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넣어버리면 qx, q'x가 뭔지 몰라도 그냥 얘가 0, 0 이렇게 돼버린다고. x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0 플러스 a가 0 돼서 1될 거니까 A 값이 얼마? 15가 나오는 거야. 그럼 B 값은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거에서 이거를 빼줄 거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얼마? 23이다라는 정답을 찾아내 주실 수 있게 되는 문제가 되겠죠. 이런 문제입니다. 자, 6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똑같은 패턴으로 보시면 되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1, x제곱. 근데 이거 그냥 전개해버릴까요, 우리? 전개해버릴까? 예. x4제곱 플러스 a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6이라는 식을 x-2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어떤 몫이 있고 나머지가 1차 이하로 나온다? 그래서 px 플러스 q라고 쓰겠습니다. ax 플러스 b라고 안쓴 이유는 a 여기 썼으니까. 네. 자, 그랬을 때 rx가 있는데 rx가 x-2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먼저 이걸 가지고 한번 찾아봐. 2를 넣어봐. 16 플러스 8a 이너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6이 쭉0 되고 2p 플러스 q 이렇게 나옵니다. 2p 플러스 q 맞나요? 그러면 여기가 6a, 그 다음에 12에서 플러스 6이 2p 플러스 q 이런 식이 하나 나오겠죠. 그죠? 예. 네. 그 다음 저는 얘를 미분하겠습니다. 그러면 4x세제곱 플러스 3a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가 예, 두 배의 x-2의 제곱 qx 플러스 x-2의 제곱 q'x 플러스 p 이렇게 나와버리겠죠. 여기다 또 2를 넣을 거야. 그럼 84, 32 플러스 43, 12a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가 쭉0 돼버리고 P가 돼버리겠네요. 그죠? 이런 식이 된다라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가능할까요? 예. 그리고 여기를 보면 얘가 11A 플러스 28이 P다라는 이런 식이 하나 나옵니다. 자, 제가 중요한 거 하나 놓쳤는데요. 지금 보면 나머지를 rx라고 했으니까 너가 rx야. rx. 근데 그 rx가 x-2로 나눠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너를 어떻게 놓을 수 있냐면 p의 x-2다라고 이렇게 놔버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x-2로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잖아. 예. 네. 그랬을 때 아, 그러면 px 마이너스 q가 얼마가 된다라는 거야? 마이너스 2p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예. 그럼 q가 마이너스 2p야. 그러면 너가 얼마야? 0이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a 값이 얼마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럼 a 값이 마이너스 1이어봐. 그럼 p 값은 얼마가 나오는 거야? 17이 나온다라는 사실까지 알아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rx라는 게 지금 얼마였죠? p가 17에 x-2였던 거고 거기에다가 a는 마이너스 1 넣어주라는 얘기니까 17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가능하겠습니까? 예. 자, 이제 유형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것도 뭐 앞에 두 개 정도는 괜찮은데 이거 쉽지 않아. 근데 이런 자세를 가져보세요. 별거 아니야.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는 항등식 개념을 쓰겠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FX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해볼게. 그럼 너를 미분해봐. 그러면 EAX 플러스 B야. 그러면 너와 너를 곱해. 먼저 X를 곱하면 EAX 제곱 플러스 BX 또 2를 곱해. 그러면 4AX 플러스 2B라는 이런 식이 예.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X가 있었고 그 다음 거기에 마이너스 FX니까 마이너스 AX제곱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C다 이거야. 저는 가급적 2차 1차 상수항 2차 1차 상수항 이런 식으로 맞춰 적어 놓은 것 뿐입니다. 그러면 이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려면 X제곱의 개수 너와 너가 일치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2A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어야 되니까 3A가 마이너스 3, A는 마이너스 1이다 이거지. 그럼 1차항의 개수를 보면 B 플러스 4A, A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B 마이너스 4가 여기는 1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넘기니까 2B가 5가 된다. 그럼 B는 2분의 5가 되는 거죠. 예. B가 2분의 5니까 상수항은 뭐가 되겠습니까? 5가 되겠죠. 그게 마이너스 C니까 C는 마이너스 5가 된 겁니다. 따라서 FX가 다 완성됐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분의 5X 마이너스 5다라는 이런 식이 나온 거고 여기에 F2의 값을 구해라. 마이너스 4 플러스 2 넣어주면 5, 마이너스 5. 그래서 마이너스 4라는 최종적인 결과를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는 문제가 되겠죠. 이런 결과입니다. 항등식 개념으로 가면 되는 거다. 예. 자, 71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에서 70번 문제를 보여드렸으면 이 정도도 여러분들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fx를 아예 줬어. 그러면 f'x를 보면 얘는 2x-1. 거기에다가 지금 x를 곱하라 했으니까 2x제곱 마이너스 x 좌변. f1이라는 거는 1 넣어주면 a. 그러면 ax 플러스 b. fx에다 c를 곱해. 그러면 cx제곱 마이너스 cx 플러스 ac. 이렇게 된다. 어려운 거 아니죠? 예. 네. 그러면 2차항의 개수, 2차항의 개수가 같아야 되니까 C는 2가 나온 거고 C가 2 나왔으니까 1차항의 개수를 비교해 볼까요?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A 마이너스 2랑 같으니까 A는 1이 나오는 거고요. 예. 네. 그 다음 A가 1일, 그 다음에 C가, AC가 2가 될 거고 그럼 B 플러스 2가 상수항이 0이 됐으니까 B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fx, fx라는 것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니까 플러스 1이다. 이때 fb 플러스 c라는 거는 0을 구하라니까 상수항을 찾아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1이라는 정답이 되는 겁니다. 네. 자, 제가 72번 문제를 남은 시간 내에 해결하면 되게 급하게 풀어낼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딱 여기서 멈추는데요. 그때 다시 한번 복습 겸 제가 여기에서 F0이 1이다 이렇게 찾아내는 거. 제가 F1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개수의 합이라고 그랬죠. 개수의 합. 이런 거. 그러니까 F'1이라는 거는 F'X에서 개수의 합을 구해버리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얘가 이거 나오는 게 F0, 당함수에서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수항을 얘기해 주는 거야. 상수항. 그 앞에 거 안 봐. 그냥 상수항만 읽어.

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 다음 F'0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얘가 1차항의 계수다. 1차항 계수.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요 내용만 잘 알고 계시면 예, 다항함수에서 평가원 시험이 한번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걸 사용해서 함수를 딱 잡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식이 너무 심플한 거야. 근데 그러지 않고 미지수로 놓고 나중에 대입해가지고 뭔가를 찾으려고 그러면 식이 상당히 복잡해지는 복잡해졌던 그런 문항들이 있었습니다. 문항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걸 딱 사용해버리면 그냥 미지수 한 개짜리가 돼버려. 근데 원칙적으로 하면 미지수 두 개짜리라면 그 연립방정식 계산이 산수가 좀 복잡했었던 그런 문제도 있었다. 그래서 다항함수에 대해서 이런 세팅의 상황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정리를 해드릴 텐데 만약에 다항함수, fx가 다항함수인데 다항함수예요. 우리 그 앞에 그 유형 14에서도 했듯이 예를 들어서 f알파가 0이고 f'알파가 0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봐. 그럼 알파를 넣어줬을 때 0이라는 값을 갖는다 이거잖아. 예를 들어서 여기를 지나고. 그 다음 미분 계수가 너가 0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는 이 fx라는 것은 x-알파의 제곱이라는 인수를 반드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된다. 얘를 반드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요 사항도 여러분들이 조금 다항함수에서 메모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72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림포스 유형편 확률과 통계 김현준입니다. 19번째 시간이죠. 자, 가끔 공부하다가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이런 불안감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불안감이 있다는 것은 내가 잘하고 싶은 열정이 있다는 증거거든요. 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친구들은 마냥 행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해놓은 분량을 했다면, 마쳤다면 자신을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안아주세요. 자,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자, 오늘 개념으로 시작하는데요. 독립인 사건의 확률. 자, 여러 번 얘기했었죠. 한 번 더 복습을 하면 이런 거죠. 자, 두 사건이 있어요. 자, 두 사건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이제 독립이라고 하죠. 독립. 그럴 때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사건 A의 확률은 B의 발생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 있는 친구를 갖고 왔었다. 그럼 어떤 식을 끌어낼 수 있다? 두 사건의 독립 판정법을 끌어낼 수 있었잖아요. 자, 정의대로 써보면 PA는 여기는 PB분의 AB의 곱사건의 확률이고요. 자, PB를 넘겼을 때 PB를 넘기면 자, PA 곱하기 PB는 PB는 바로 두 사건의 곱사건의 확률이 된다. 따라서 독립이면 두 값이 같다. 자, 두 값이 다를 때는 독립이 아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 종속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복습하고 오늘 문제를 풀어볼게요. 짠. 자, 상자 A는 흰 구슬이 3개 있고요. 검은 구슬이 5개가 있다. 그러니까 총 8개가 있네. 자, 상자 B에는 3개, 3개가 있다. 총 6개가 있죠. 자, AB에서 임의로 각각 한 개씩 구슬을 꺼낼 때 자, 두 상자 중에서 어떤 상자를 선택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상자에서 뽑는다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꺼낸 구슬이 모두 흰 구슬일 확률을 구하시오. 자, 꺼낸 구슬이 모두 흰 구슬이다. 그러니까 A에서도 흰 구슬을 꺼냈고 자, B에서도 흰 구슬을 꺼낸 거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쓸게요. A에서 흰 구슬을 꺼내는 사건이야. B에서 흰 구슬을 꺼낸 사건인데 자, 두 사건이 어떤 관계예요? 동시에 발생하잖아요. 동시에 이렇게. 그리고 두 사건은 동시에 발생할 뿐만 아니라 어떤 관계예요? 각각의 주머니에서 공을 뽑는 사건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독립사건이죠.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처럼 다른 사건에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그냥 개별적으로 각각의 사건을 구하면 돼. 자, A 주머니에서 흰 공을 뽑는 사건. 총 개수는 몇 개다? 8개가 있잖아요. 8개 중에서 한 개를 뽑을 때 흰 공은 3개니까 3개 중 하나를 선택한다. 자, B 주머니는 총 공이 몇 개예요? 3개, 3개 총 6개죠. 6개 중에서 하나를 뽑을 건데 자, 흰 공 3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를 뽑을게요. 그리고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그럼 8분의 3과 6분의 3. 자, 두 개를 곱한 건데 자, 간단히 써보면 8분의 3 곱하기 자, 6분의 3은 2분의 1이 돼서 답은 16분의 3. 답은 16분의 3이 되겠다. 물론 뭐 문제에서 독립이란 조건을 주지 않았지만 우리가 직관적으로 상식적으로 두 사건이 독립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냥 독립임을 이용한 거고요. 뭐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직관적으로 독립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한다? 우리 직관에 의존하지 말고 그 독립사건 판정법 있죠. 바로 곱사건의 확률과 각각의 확률을 곱했을 때 두 값이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정확하게 판정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첫 번째 문제 풀어봤다. 자, 31번이고요. 자, 야구선수 AB가 한 경기에서 자, 적어도 하나의 안타를 칠 확률. 자, 오해하면 안 돼. 적어도란 말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여사건 이용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사건 자체가 적어도 하나의 안타를 치는 것 자체가 그냥 하나의 사건인 거예요. 이렇게. 각각 0.6, 0.4 오래요. 그 말은 A가 적어도 하나 안타 칠 사건을 A라고 두면 바로 PA가 0.6이 되고요. 0.6은 간단히 했을 때 뭐예요? 5분의 3. 자, 그리고 B라는 야구 선수가 적어도 하나 안타 칠 사건을 B라고 가정하면 PB가 0.45잖아요. 자, PB는 100분의 45고요.
분모 분자를 5로 나눴을 때 뭐야? 20분의 9다 이렇게. 자, 그리고 두 선수 모두 적어도 하나의 안타를 칠 확률. 그러니까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쓸수 있지. 사건 A와 B가 동시에 발생한 거죠. 그런데 두 친구는 어떤 관계다? 독립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라면 사건 A가 발생하고 A가 발생했을 때를 반영해서 B의 확률을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독립이라는 강력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확률을 구해서 곱하면 충분하다. 그래서 A 확률은 뭐예요? 5분의 3. 자, B 확률은 20분의 9가 돼서 이렇게 곱하면 답은 이렇게 100분의 27. 0.27을 구할 수가 있겠다. 지금 두 문제 풀었는데 둘다좀 단순하죠? 특별히 이런 것들을 의식하지 말고 그냥 센스가 있는 친구들은 다이렉트로 두 확률을 곱하면 되는데 이제 선생님은 이제 강의를 하는 입장이니까 좀 정석대로 풀어봤어요. 자, 과연 세 번째 문제도 간단할까? 자, 무선 이어폿의 왼쪽 유닛과 오른쪽 유닛이 1년 이내 고장날 확률. 그러니까 1년 이내 고장이라는 요거 자체가 뭐예요? 사건인 거지, 사건. 사건. 그러면 왼쪽 오른쪽이 있으니까 왼쪽이 고장나는 사건을 L이라 할게요. L 이렇게. 따라서 사건 L이 발생할 확률은 뭐예요? 8분의 1 이렇게. 자, 오른쪽 유닛이 고장나는 사건을 R이라 하면 PR은 조건에 의해서 14분의 1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지? 그런데 뭘 원하냐? 고장나지 않았으면 좋겠대. 자, 고장나는 것이 사건 LR이면 고장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바로 고장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거잖아. 동시에. 교집합이 중요하죠. 둘 다니까. 그리고 고장나는 것이 R이라면 고장나지 않는 것이 여사건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때 왼쪽 유닛과 오른쪽 유닛은 고정 여부에 독립적이지. 따라서 여사건들도 어떤 관계예요? 얘네들도 이렇게 독립관계죠. 따라서 곱사건의 확률은 각각의 사건의 여사건, 곱사건의 확률은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A에는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 5개의 공이 있고, 자, 한번 끊어주고. 자, 주머니 B에는 6부터 9까지. 이때는 숫자가 4개가 있는 거죠. 이때는 짝수와 홀수의 개수가 동일하고요. 이때는 짝수와 홀수의 개수가 다른 것을 주의해야 된다. 자, 주머니 AB에서 임의로 각각 한 개씩 공을 꺼낼 때, 이번에도 어떤 주머니를 선택할지는 고민하는 것이 아니죠. 둘다 하나씩 꺼내는 거야. 자, 적혀 있는 두 수의 합이 홀수일 확률. 자, 더했을 때 홀수라면 사건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잖아. 어떻게? 짝수 플러스 홀수, 홀수 플러스 짝수 이렇게. 일단 주머니 A에서 꺼낸 공을 스몰 A라고 하자. 자, 주머니 B에서 꺼낸 공을 스몰 B라고 하자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두 개를 더했을 때 어땠으면 좋겠다? 짝수가 아니라 홀수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홀수. 홀수. 그럼 두 가지 케이스를 생각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짝 플러스 홀이 있고요. 그리고 홀 플러스 이렇게 짝이 있죠. 그러니까 사건을 지금 두 가지로 분할한 거죠. 근데 두 사건은 동시에 발생하지 않으니까 바로 각각의 사건을 구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더하면 되죠. 이런 거 많이 연습했잖아. 근데 여기 있는 두 사건 사이에는 배반 사건 관계지만 여기 있는 두 사건 사이에는 어떤 관계예요? 독립사건 관계죠? 각각 다른 주머니에서 꺼냈으니까 사건의 결과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요? 그리고 두 사건은 동시에 발생해야 돼. 동시에 이렇게. 그럼 P1은 어떻게 구하냐? P1은 그 짝수가 나올 사건이잖아요. 1부터 5까지 5개 중에서, 그러니까 5개 중에서 하나를 뽑을 건데 짝수가 나와야 돼. 그럼 1부터 5까지 짝수는 몇 개예요? 2사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 C1이 되고요. 자, 곱하기. 그 다음 주머니 B에서 홀수가 나와야 돼. 홀수에는 몇 개가 있나요? 4개가 있어요. 4개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시행이라고. 그런데 4개 중 짝수가 몇 개? 홀수가 몇 개예요? 7, 9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EC1. 이렇게. 자, P2를 구해볼까요? 역시 5개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사건인데, 이때 처음에 홀수가 나와야 돼. 자, 1부터 5까지 5개 중에서 홀수가 몇 개예요? 1, 3, 5, 3개잖아요. 따라서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되고요. 곱하기. 자, 그 다음에 이번에도 역시 4개 중 하나 뽑을 건데 주머니 B는 홀수와 짝수의 개수가 똑같아. 이번에도 짝수는 2개예요. 그래서 여기는 EC1이야. 자, 계산해 볼게요. 자, 지금 2를 곱하면 4니까 밑에는 4가 없어져서 P1은 뭐예요? 5분의 1. 그럼 P2로 갈까요? 자, P2를 좀 간단히 할 여지를 보니까 4를 2로 나눴을 때 이렇게 2가 되죠? 10분의 3이에요. 10분의 3. 10분의 3. 우리가 원하는 것은 P고요. P1 그러니까 5분의 1과 P2 그리고 10분의 3의 합이잖아요. 10으로 통분했을 때2 플러스 3이니까 결과는 10분의 5. 답은 2분의 1이 되겠다. 자, 정리할게요. 자, 문제에서는 지금 주머니 AB에서 각각 공을 꺼내는 독립인 두 사건이 있잖아요. 그리고 두 사건이 어때야 돼요? 동시에 발생해야 돼. 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서로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곱하면 되고요. 어떤 사건을 한 번에 구할 수 없을 때는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 두 사건으로 분할했었잖아. 그런 거 많이 연습했었죠. 그래서 각각의 확률을 더하면 되고요. 이때는 뭐 중첩되지 않으니까 더블 카운팅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무난한 문제였다. 독립에 대해서. 그 다음 볼게요. 자, 34번. 좀 진도가 빠르죠? 자, 34번은 이제 양궁 문제인데요. 자, 양궁 선수 AB가 화살을 한 번만 쏘았을 때 10점을 얻을 확률이 각각 3분의 1, 4분의 3이다. 그러니까 10점을 얻는 것 자체가 그냥 하나의 뭐예요?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점을 얻었다, 얻지 않았다. 이렇게 두 가지로 갈리는 거고요. 그럼 A가 10점을 얻는 사건을 A라고 두면, 자, 선수 A가 10점을 얻는 사건을 A라고 두면, 이렇게 좀 말이 좀 어려운데, PA는 3분의 2잖아요. 자, 선수 B가 10점을 얻는 사건을 B라고 두면, PB는 4분의 3이다. 자, 계속 읽어갈게요. A는 화살을 두번 쐈대요. 자, 이게 중요하죠. A는 두번 쐈고요. 그리고 B는 한 번만 쐈대요. 세번중두 번만

점을 얻을 확률. 그러니까 지금 A는 두번 쏘고 B는 한번 쐈으니까 A, B 합해서 총쏜 화살의 개수는 몇 개예요? 세 개인 거죠. 자, 지금 여기 A도 쐈고요. B도 쐈어요. 자, B는 두 발을 쐈기 때문에 최대 몇 개까지 맞출 수가 있다? 두 개까지 맞출 수가 있고요. 하나만 맞출 수도 있고요. 하나도 맞추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맞춘 것의 총합이 어때야 돼요? 두 번이 돼야 돼. 이미 두번 맞췄으니까 B는 하나도 못 맞춰야 돼. 그래야지 더했을 때 2가 되잖아요. 총두번 맞춰야 되는데 A가 하나 맞췄으니까 B도 한 발은 맞춰줘야 돼요. 총두발 맞춰야 되는데 A가 하나도 못 맞췄기 때문에 B는 두발 맞춰야 되는데 이게 가능해요? B는 한 발밖에 안 쏘잖아. B는 한 발밖에 안 쏘니까 두발 맞추는 것이 불가능해서 조건에 부합하는 사건은 이렇게 두 가지로 분할할 수 있다. 자, 두 친구는 배반 관계니까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더하면 되겠다. 됐지? 그러면 어쨌든 A도 두발 쐈네. 이렇게 두 발.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구한 확률을 이렇게 P1이라 하고요. 여기는 P2라 할 건데 A가 맞힐 사건과 B가 맞힐 사건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잖아요. 선생님, 뭐 동메달, 금메달 대결할 때 상대편이 쏘는 거에 따라서 멘탈이 흔들릴 수 있지. 자,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우리 정량적으로 측정되지 않는 것들은 수학에서 다루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제에서 독립이라고 안 줬지만 이 정도는 상식선에서 독립이라고 생각하고 풀어야 돼. 자, 여기도 한발 맞추는 것과 한발 맞추는 것 서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각각의 사건의 확률을 곱하면 되는데 이 문제가 이제 독립시행을 안 배웠다면 조금 헷갈릴 수 있어. 잘 봐. 일단 A라는 친구는 두발 쐈는데 다 맞춘 거잖아. 이게 중요해요. 두발 쐈는데 두발다 맞춘 거잖아. 자, 맞춘 걸 동그라미로 할까요? 맞췄고 맞췄어요. 이 안에서도 사건이 동시에 발생한 거지. 그리고 B는 어때야 돼? B. 여기가 A고요. 여기 B지. B. 자, B란 친구는 한발 쐈는데 못 맞춰야 되잖아. 한발 쐈야 되는데 못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X라고 둬야죠. 근데 여기 플러스 쏘는 게 맞을까요? 아니죠. A가 두발 맞히는 사건과 B가 하나도 못 맞힌 사건은 동시에 발생하니까 여기는 플러스가 아니라 곱하기다. 곱하기다. 자, 뭐 조그맣게 만들어도 될것 같아.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B가 못 맞추는 거잖아. 두 개를 또 곱해야 돼요. 자,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A가 두발 쐈는데 다 맞췄어요? B가 한발 쐈는데 못 맞췄어요. 어쨌든 총 맞힌 개수가 몇 개예요? 두 개니까 조건에 부합하잖아. A가 맞힐 확률이 뭐예요? 3분의 2. A가 맞출 확률이 뭐예요? 3분의 2. 자, 두 사건 동시에 발생하니까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죠. 자, B는 한발 쐈는데 못 맞췄네. 그러니까 B의 여사건이 뭐예요? 4분의 1. 4분의 1. 됐지? 자, 밑에 거는 만약에 이 문제 못 풀었으면 정지 버튼 누르고 한번 풀어봐. 밑에 건 약간 귀염둥이가 아닐걸? 왜냐면 A는 두발 쐈는데 한 발밖에 못 맞췄어. 그 말은 나머지 한 발은 못 맞춘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시행에서 맞추고요. 두 번째 못 맞출 때도 있지만 첫 번째 못 맞추고 두 번째 맞출 수도 있잖아요. 이런 케이스라고. 그럼 A가 맞출 확률이 뭐예요? 3분의 2. A가 못 맞출 확률 3분의 1. 그리고 중요한 게이 접속어야. 여기 또는이잖아. 또는이면 뭐예요? 플러스지. 그리고 두 사건은 동시에 발생할 수 없으니까 중첩을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각각의 사건을 더하면 돼요. 분할한 거야. 자, 이번에는 못 맞췄어. 그러면 3분의 1 맞췄어. 3분의 2죠. 여기다 곱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하죠. 이번에 B는 맞췄다고. 한발 쐈는데 맞췄어요. 그러니까 4분의 3. 여기는 4분의 3. 자, 여태까지 푼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렵네. 자, 지금 이 친구는 9분의 4죠. 9분의 4. 자, 그리고 4분의 1. 자, 없어지면 P1은 9분의 1이에요. 이렇게. 9분의 1. 이렇게. 됐지? 자, P2로 갈까? 얘는 9분의 2고요. 9분의 2야. 더했을 때 9분의 4야. 뒤에는 4분의 3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사라져. 이렇게. 자, 9분의 3은 3분의 1이잖아요. 그대로 쓸게. 왜냐면 분모가 똑같은데 마다할 이유가 없으니까.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우린 지금 사건을 두 가지로 분할했었죠? 어쨌든 맞춘 총 개수가 두 개인데, 얘가 두 발, 영 발, 한 발, 한 발, 이렇게 두 개를 분할했었고, 각각의 확률을 구하면

한 거예요. 그래서 P1은 9분의 1, P2는 9분의 3이죠. 최종적인 답은 이거죠, 뭐. P란 친구는 배반 사건인 두 친구의 확률을 더한 거다. 첫 번째는 9분의 1, 두 번째는 9분의 3이 돼서 답은 9분의 4. 답은 9분의 4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두 발을 쌌는데 한 발만 맞힌 케이스가 독립시행을 배우지 않은 경우에선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못할 것도 없다. 이런 경우죠. 그리고 이 문제의 특징은 하나의 사건을 두 개로 분할했지만 각각의 사건 안에선 또 어때요? 동시에 발생하죠. 그리고 이 사건에 주목해줘. 이 사건 자체는 또두 개로 분할했죠. 그리고 각각의 사건은 또 동시에 발생해서 곱했고. 이렇게 접속어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곱할지 더할지를 잘 판단해야 된다. 34번 문제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 없고요. 개념 볼게요. 자, 드디어 독립시행으로 왔어요. 자, 수고 많았어요. 이제 확률의 가장 마지막 개념인 거예요. 이것만 잘 넘으면 이제 통계로 가고요. 통계까지 하면 확률과 통계를 거의 다 끝난 거죠. 자, 한 번에 시행해서 사건이 발생할 확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어떤 확률이야? 한 번에 시행해서. 그러니까 시행을 총 3번, 4번 이렇게 할 건데, 그한 번에 시행해서 우리가 정의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20p인 거죠. 자, N번의 독립시행. 그러니까 주사위 던지는 시행 같은 것들은 어때요? 몇 번을 던지든 간에 매번 똑같은 조건에서 시행할 수 있잖아. 그리고 주머니에서 공을 꺼낸다고 하더라도 다시 넣는다는 보장이 있으면 그것도 어때요? 앞 사건에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독립시행이 되죠. 자, 사건이 R번 발생할 확률. 여기서 R에 좀 주목할래? R. 자, 시행을 N번 했기 때문에, R은 어떤 값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사건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한번 발생할 수도 있고요. 두번 발생할 수도 있고요. 최대 몇 번까지 발생할 수 있다? N번까지 발생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R이 가질 수 있는 값이에요. 자, 문제에서는 뭐 R이 3번 가질 때, 그러니까 R이 3일 때, 뭐 R이 7일 때, 이런 식으로 R의 값을 줄 거예요. 아니면 어떤 조건을 통해서 여러분이 직접 R을 구하게끔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문제가 뒤에 이제 기다리고 있거든요. 저는 간단한 예를 통해서 여기는 개념을 이해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확장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은 확률의 마지막 개념인 독립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만약에 이렇게 네 번의 시행을 했다고 할게요. 이런 거죠. 뭐 주사위를 네번 던진다. 그리고 사건이 뭐 주사위를 던졌을 때뭐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것을 사건이라 하자. 6분의 4잖아요. 한 번에 시행해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3분의 2가 되겠네. 이때 물어봤어. 사건이 이렇게 3번 발생할 확률을 구하시오. 그림을 그려봐. 지금 시행을 몇번 했다? 4번 했다. 4번에 시도를 했잖아요. 사건은 몇번 발생했어요? 3번 발생했어. 사건이 지금 3번 발생한 거야, 이렇게. 한 번은 실패했겠지. 이 경우만 있을까요? X가 세 번째 올 때도 있잖아요, 이렇게. 어쨌든 세 번은 성공해야 돼, 이렇게. X가 두 번째 올 수도 있죠? 나머지는 다 성공해야 돼, 이렇게. X가 여기 올 수도 있죠? 나머지 세 개는 이렇게 성공해야 돼. 질문. 이거 총몇 개예요? 선생님, 저 무시하세요? 네 가지잖아요. 물론 표면은 네 가지인데, 그 안에 있는 이면을 볼수 있어야죠. 지금 네 개의 자리에서 동그라미 3개가 위치할 세 자리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만큼 있잖아요. 자, 다시 한번. 표면은 4개지만 그 본질을 잘 보면 지금 자리가 4개가 있고요. 4개 중에서 동그라미 3개가 위치할 자리를 선택하는 가짓수만큼 있잖아. 그래서 총몇개 있다? 4, 시, 3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4란 친구는 뭘 의미한다? 시행 횟수. 3이란 건뭘 의미한다? 사건이 성공하는 횟수. 이렇게 볼수 있죠. 그럼 각각의 확률을 구해볼까요? 지금 네 번의 시행을 했잖아요. 근데 네 번의 시행이 어떤 시행이야? 독립시행이죠? 각 사건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각각의 사건의 확률을 구해서 곱하면 돼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어떻게 했어요? 3분의 2라고 정의했잖아. 3분의 2 이렇게. 3분의 2가 몇개 있냐고. 3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 친구는 여사건이니까 3분의 1. 몇개 있어요? 이렇게 한개 있잖아요. 자, 비록 순서는 바뀌었지만 여기도 동그라미가 3개 있기 때문에 이 친구도 다를 거 없어.
3분의 2가 3개

있고요. 그리고 3분의 1이 한개 있다. 그렇게 보면 네 가지 케이스가 다 확률이 똑같다. 3분의 2가 세번 곱해지고 실패를 한 번밖에 안 했다고. 3분의 2에 세제곱 곱하기 3분의 1에 1제곱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걸다 더하면, 여기 있는 걸다 더하면 그게 뭘 얘기한다? 보통 라지 X는 사건이 발생하는 횟수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사건이 몇번 발생했다고 우리가 약속했었지? 세번 발생했다고 했었잖아. 따라서 사건이 세번 발생했을 때 확률은 뭐예요? 이거 다 더한 거잖아. 근데 여기 있는 친구들이 다 똑같다니까? 따라서 한 친구 찍고서 총 개수만 곱하면 되죠? 그래서 다음처럼 쓸수 있다고. 이 친구는 네번 시행했는데 사건이 몇번 성공했어요? 세번 성공했어요. 사건이 세번 성공했으니까 성공할 확률에다가 성공 횟수만큼 거듭 제곱하고요. 실패할 확률에다 어때요? 네번중세번 성공했으니까 실패는 한 번만 했죠? 여기서 포인트는 여기 있는 지수의 합이 뭐가 돼야 돼? 합이 4가 돼야 돼. 4란 친구의 본지름 보다 시행 횟수라고. 이게 되죠? 자, 이번에 일반화 시켜볼게. 자, N번의 시행을 했다고 치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땡땡땡, N번의 시행을 했어요. 자, 사건이 R번만 발생했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뭐, 성공, 뭐, 실패. 이렇게 가겠지만, R번의 성공이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가 몇 개예요? 알겠죠? 그리고 X는 몇 개일까요? 총 N개니까, N-R번만큼 실패했겠지. 그래서 써보면, 동그라미 X, 동그라미 땡땡땡, 이렇게 X가 있고요. 점점점 내려가서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을 거야. 있고, X가 있을 거야. 이렇게. 자, 지금 사건이 R번 발생했으니까, 동그라미 R개. 그리고 총 개수가 N개잖아요. 그래서 N-R개만큼 이렇게 실패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시행을 볼 수가 있죠. 질문. 이때 확률이 뭐예요? 동그라미가 몇개 있어요? 알게 있잖아요. 따라서 사건의 성공 확률. 엄밀히 말하면 한 번에 시행해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이렇게 R번 곱해줘야 돼. 그 다음에 여사건의 확률은 뭐야? 확률끼리 더했을 때 1이 되려면 1-P가 여사건의 확률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와 여기 있는 지수의 아까 뭐라 그랬어? 합이 뭐가 돼야 된다? 총 시행 횟수라고. R번에 성공했어? 그러면 R번, N-R번 실패해야죠. 그래야지 더했을 때 N이 되니까. X의 개수와 똑같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땡땡, 점점점. 여기도 바뀐 것은 없다. 이렇게. 여기 있는 총합을 구해볼까? 이렇게. 총합. 우리 지금 뭐한 거야? 사건이 R번 발생할 확률을 구하고 있잖아. 다 똑같아. 어려운 질문. 근데 이런 게몇개 있다고? N개 자리 중에서 동그라미 R개가 위치할 자릿수를 결정하는 가짓수만큼의 케이스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몇개 있다? N, C, R만큼 있고요. 자, 각각의 사건은 P의 R제곱, 그리고 여사건의 확률의 N-R제곱.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수의 총합은 뭐가 된다? 시행 횟수. N이 돼야 된다고요. 그럼 여기는 R은 어떤 값을 가질 수가 있냐? 총 N번의 시행을 했기 때문에 사건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사건은 최대 몇 개까지? 시행 횟수인 N개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거야.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우리가 딱딱했던 개념을 좀 말랑말랑하게 경험했고요. 이렇게 일반화까지 시켜봤다. 그래서 백지에다가 이 정도는 좀쓸수 있어야지 문제가 아무리 어렵고 좀 꼬아서 내더라도 뚫고 갈수 있는 힘이 있다.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문제만 풀다 보면 조건을 비틀었을 때 당황할 수 있다. 그래서 독립시행에 대해서 뭐다 선생님이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문제로 가볼게요. 자, 오늘의 35번. 자, 동전을 4번 던졌을 때. 자, 느낌 와요? 그러니까 독립시행이라는 것은 사실 세 가지 데이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N이 뭐예요? N번의 독립시행. 시행의 횟수죠. P가 뭐예요? 한 번에 시행해서. 자, 내가 강조하지. 한 번에 시행해서 우리가 정의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야. 여기서 사건이 뭐냐고.
앞면이 나온 게 사건이야,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그럼 앞면이 나오는 사건의 확률이 뭐냐고. 동전을 한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사건의 확률이 뭐냐고요. 2분의 1이지. 네번 던졌네. N이 뭐예요? 4가 되죠. R은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니까. R을 알려주지 않아. 조건을 통해서 네가 R을 구해. 그리고 풀어. 이런 스토리야, 거의 다. 그럼 봐봐. 지금 앞면이 나온 횟수가, 뒷면이 나온 횟수, 앞면이 나온 횟수, 어떻게 할까? 앞면이 나온 횟수를 small a를 하자. 뒷면이 나온 횟수를 small b라고 하자. 봐봐. 여기 a가 있고요. a자 뭐야? r인 거 이해돼? 앞면을 사건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small a가 r인 거예요. 그럼 b는 뭐가 되겠어? 총 횟수가 몇 개예요? 네 번이잖아. 사건이 R번 발생했으면 바로 4-R번 일어나지 않은 거죠. 근데 앞면이 더 많이 발생했대, 횟수가. 커야 돼, 이렇게 커야 돼. 우리는 R에 대한 관계식으로 뽑아낼 수 있잖아, 이렇게. 자, 마이너스를 넘겨봐. 어떻게 돼요? 2R. 크다, 4보다. 그리고 R은 어떤 친구예요? 2보다 커야 돼. 2보다 크면서 동시에 R은 어떤 값을 가져야 돼? 0부터 출발해서 최대 4까지만 가질 수가 있잖아요. 왜? 네 번의 시행을 했기 때문에 R은 4보다 큰 값을 가질 수가 없다고. 2보다 큰 친구 누가 있어요? 3도 있지만 4도 있잖아요. 따라서 R의 값은 유리한 게 아니야. 3이거나 이렇게 4가 되는 거죠. 따라서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된다? 사건이 3번 발생할 확률과 그 사건이 네번 발생할 확률을 더하면 되는데, 두 사건은 동시에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중복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더하면 되겠다. 자, 공식 기억나요? 지금 몇 번의 시행을 했어요? 네 번의 시행을 했잖아. 그런데 사건이 몇번 발생했어? 세번 발생했죠. 따라서 사건이 한 번의 시행에서 발생할 확률을 세번 곱하면 되잖아. 그게 뭐냐고. 앞면의 확률, 2분의 1. 이때는 여사건의 확률도 똑같네? 2분의 1. 몇번 실패했어요? 4번 시행했는데 3번 성공했으니까 1번 실패했죠. 플러스. 자, 이번엔 4번 시도했는데 4번 다 성공했네? 그렇다면 성공 확률을 4번 거듭 제곱하고요. 실패 확률은 0 제곱하면 되는데 사실 두 값이 어때요? 똑같잖아. 그것은 P가 2분의 1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다. 자, 정리해 볼게요. 지금 2의 3제곱, 2의 1제곱. 그러니까 분모에는 2가 4번 곱한 거야. 16분의 여기는 4가 되고요. 플러스 이렇게. 여기도 분모는 16인데, 자, 4시산 1이잖아요. 따라서 결과는 뭐가 된다? 16분의 5가 됐다. 답은 16분의 5죠. 자, 정리할게요. 자, 문제에서는 한 개의 동전을 4번 던졌대요. 4번의 독립시행. N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하면 돼. 독립시행은 N, P, R. NPR, 이거. 세 가지 데이터로 확정되는. 근데 출제자가 세개다 알려주냐? 보통 그렇진 않아요. 보통 NP는 알려주고요. R을 구하게끔 조건을 빙빙 돌려서 줄 거야. 그걸 잘 이용해서 R의 값을 확정 짓고서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독립시행의 문제를 풀어봤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독립시행은 세 가지 데이터로 특정된다. NPR, NPR. N이 뭐냐? N번의 독립시행. P가 뭐냐? 한 번의 시행에서 우리가 정의한 사건이 발생할 확률. R은 뭐냐? 사건이 일어난 횟수. 그럼 당연히 사건이 발생할 횟수는 시도 횟수를 넘어설 수 없잖아요. 따라서 R의 값은 0부터 N까지의 정수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입니다. 자, 36번. 자, 어떤 설문조사를 위해서 설문지를 나누어 주었을 때, 설문지를 받은 사람이 설문에 응할, 그러니까 설문에 응한다는 것이 뭐야? 요게 사건이 되는 거죠. 아, 설문에 응하면 사건이 발생했다. 설문에 응하지 않으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 자, 그게 4분의 1이래요. 그 말은 한 번의 시행에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알려준 거야. 따라서 P 값은 4분의 1이다. 몇번 시도했냐? 4명에게 나눠줬다며. 네 번의 독립시행을 했다. 자, 아까처럼 R의 값을 간접적으로 주진 않았네. 바로 알려줬죠? 두 명이 응했다. 사건이 R번 발생했다. 자, 이걸 통해서 구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사건이 두번 발생할 확률을 구하고

있다. 그 말은 몇번 시도했냐? 네번 시도했는데 두 번만 발생했다. 한번 시도했을 때 성공할 확률을 제곱해 주고요. 실패할 확률은 여사건의 확률이 되잖아요. 자, 네번 중에서 두번 성공했으니까 몇번 실패했다? 두번 실패했다. 자, 4C는 뭐예요? 이 친구는 6이 되고요. 4의 제곱, 4의 제곱. 분모에는 4를 네번 곱한 거야. 256. 자, 그다음 1의 제곱 의미 없다. 3의 제곱 9가 되죠. 2로 나눴을 때 여기는 3이고요. 여기는 128이죠. 그렇다면 최종답은 뭐다? 자, 128분의 27. 자, 답은 128분의 27.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시행에서 풀수 있는 문제 중에서 가장 간단한 문제죠. 교과서 예제에 있는 친절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풀때더 긴장해야 돼. 이거 다 푸는 문제인데 나 혼자 틀리면 얼마나 끔찍해요. 그래서 쉬운 문제 앞에서 겸손하자. 쉬운 문제 앞에서 살짝 긴장하자. 자, 37번. 자, 주사위를 5번 던졌대요. 느낌 오니? 독립시행의 횟수는 5번. n의 값은 5. 자, 6의 약수 눈이 나왔을 때. 이게 사건이죠? 6의 약수의 눈이 나왔다. p는 뭐예요? 6분의 4. 3분의 2죠. 자, 사건이 발생할 횟수. 그러니까 a는 소위 말하는 r인 거죠. 자, 6의 약수가 아닌 눈.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거잖아. 6번의 시행을 했는데 사건이 r번 발생했어. 그러면 6-r번 실패한 거죠. 그래서 두 개를 뺐을 때 절대값 1인 확률을 구하시오. 전형적으로 r의 값을 감춘 문제다. 조건을 잘 해석해서 네가 r의 값을 구해. 그래서 독립시행의 값을 구해. 그런 문제다. 자, 써볼게요. 자, 주사위를 5번 던졌대요. 독립시행의 횟수 n의 값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한 번의 시행에서 사건이 발생할 확률. 사건이 뭐냐? 6의 약수 1, 2, 3, 6. 자, 총 6개 눈이 있는데 4개 중 하나가 나왔으면 좋겠다. P의 값은 3분의 2. 자, R의 값은 아직 알려주지 않았네. R의 값은 일단 A죠. 사건이 발생할 횟수가 A니까. 자, 어떻게 구하면 될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A는 그냥 R이 되고요. B는 뭐예요? 두 친구의 합이 총 시행 횟수인 5가 돼야 되니까 한 친구가 R이면 나머지 친구는 5-R. 그래서 지금 A-B는 절대값을 씌웠을 때 이렇게 1이잖아. 그러면 집어넣어봐. R-5-R의 절대값을 씌우면 1이고요. 이거 잘 풀어보면 마마뿔. 그래서 2R-5의 절대값은 1인 거다. 그러면 상황이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어떻게? 2R-5가 1이거나 2R-5가 이렇게 마이너스 1. 이때 잘 풀어보면 R은 뭐예요? R은 3. 이때 R은 뭐예요? 2가 되죠. 그래서 R은 3이거나 2인 거다. 아, R의 값은 하나로 특정되지 않았었네? 2 또는 3이다. 근데 어차피 성공 횟수가 2인 경우, 3인 경우는 동시에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건은 어떤 관계예요? 두 사건은 배반 관계니까 중복을 걱정하지 말고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더하면 되겠다. 자, 가볼까요? 첫 번째는 사건이 세번 발생했을 때, 두 번째는 사건이 두번 발생했을 때. 자, 몇번 시도했냐? 다섯 번 시도했는데 세 번만 성공했어. 다섯 번 시도했는데 이번에는 두 번만 성공했어. 자, 한 번의 시행에서 성공할 확률이 뭐야? 3분의 2야. 근데 세번 성공했다니까? 3분의 2에 이번에는 두번 성공했어. 그러면 여사건의 확률은 뭐야? 3분의 1. 야, 다섯 번 시도했는데 세번 성공했어. 그럼 몇번 실패한 거야? 두 번. 자, 이번에도 여사건의 확률 쓰고요. 자, 다섯 번 시도했는데 두번 성공했대. 몇번 실패했어? 세번 실패했잖아. 자, 구해보면 5C3은 뭐예요? 10이 되죠? 그리고 3의 세제곱, 3의 제곱이니까 3을 무려 다섯 번이나 곱했네? 이거 243이야. 그리고 2의 세제곱, 8이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분모는 243인데, 자, OC에도 10이거든? 자, 여기다 일관성을 위해서 10으로 쓸게요. 10 곱하기, 자, 243. 자, 그리고 2의 제곱 살아남았네?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243분의 80. 243분의 10이 돼서 우리가 찾는, 자, P라는 것은,
우리가 찾는 P라는 것은 결국 자, 이렇게 되면 또한 번의 시행에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잖아. 이렇게 써야지. 이 문제에서 조건에 부합하는 발생 횟수는 2이거나 또는 3인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두 사건은 어떤 관계? 자, 배반 관계니까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더하면 되겠다. 자, 부모가 똑같으니까 통분하시고. 자, 243. 사건이 두번 발생할 확률이 뭐예요? 10 곱하기 4니까 분자가 40이고요. 자, 사건이 세번 발생할 확률의 분자가 80이 되잖아요. 자, 243분의 120이야. 이거 3을 한번더 나누면 81분의 40. 자, 답은 81분의 40이 되겠다. 정리할게요. 자, 주사위를 다섯 번 던졌다. 여기까지는 무난하죠? 시행 횟수가 다섯 번. n의 값을 알려줬고요. 자, 6의 약수 눈이 나왔다는 것을 사건으로 가정한다면, 자, 한 번의 시행에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사건이 정해져야지만, 스몰 p 값이 정해지는 거예요. 먼저 사건이 뭔지가 정해져야 돼.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명확하죠. 사건이 뭔지가. 근데 문제에 따라서 우리가 사건을 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자, 그리고, 몇번 시도했는지는 알려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출제자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조건을 주지 않아요. 빙빙 돌려서 얘기하지. 그래서 주어진 조건을 잘 활용해 보니까 아래 값을 알수 있었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성공 횟수와 실패 횟수의 합이 바로 n의 값이라는 것에 착안해서 a와 b 값을 r로 표현할 수 있었다. 자, 그다음부터는 뭐 어렵지 않게 풀수 있죠.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두 사건은 배반 사건이니까 더블 카운팅을 걱정하지 말고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더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독립시행 문제, 조금 어려운 문제 풀어봤다. 하지만 막 신선하진 않죠. 정직한 문제들. 자, 주사위를 네번 던졌을 때, 자, 바로 알수 있잖아. n의 값이 4가 되죠. 자, 눈의 수의 곱이 27. 아, 이 문제 좀 어렵다. 별표. 자, 우리에게 좀 창의력과 어떤 도전을 줄수 있는 좋은 문제다. 일단 뭐 아는 것부터 써볼까? 자, 총네 번의 독립시행 이렇게 사건이 정의되지 않았네. 눈의 수의 곱이 27에 배수일 때, 자, 눈의 수의 곱이 27에 배수일 때첫 번째 사건, 그리고 곱이 8에 배수일 때. 근데 요거 자체가 이제 P를 결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P라는 것은 한 번의 시행에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야. 그한 번의 시행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어떻게 정의할 거예요? 아직은 감이 안 오는데요. 일단 27과 81이 있는데 이 친구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3의 거듭제곱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지금 27이 있잖아요. 자, 27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 27의 배수야. 그러니까 27은 3의 세제곱이잖아. 3의 세제곱 곱하기 블라블라야. 응? 그러니까 27의 배수 안에는 3이 몇개 들어있어야 돼? 3개 들어있어야 돼. 틀렸죠. 3개 이상 들어있어야 돼. 적어도 3개 들어있어야 돼. 이렇게 말해야죠. 그 다음에 81의 배수. 자, 81의 배수는 어떤 꼴이에요? 3의 4제곱 곱하기 땡땡이잖아. 따라서 81의 배수가 되려면 3이 적어도 4개 있어야 돼. 3이 최소한 4개 들어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게 뭐냐고. 곱했을 때 27의 배수, 곱했을 때 81의 배수가 될때 중요한 게 뭐냐고. 응? 3을 몇번 곱했냐? 3의 배수를 몇번 곱했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주사위의 눈에서 3이 들어있는 친구가 누구밖에 없다? 3과 6밖에 없고요. 심지어 얘는 6이지만 이 안에 3이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사위 눈에서 3이 들어있는 친구는 2명밖에 없고요. 둘다 각각 3이 하나씩만 들어있다. 그럼 지금 몇번 던져요? 네번 던졌어. 네번 던졌는데 3이 4개 들어있어야 돼, 최소한. 그 말은 3의 배수에서만 4개를 뽑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여기선 3의 배수가 지금 3개는 있어야 되죠, 최소한. 그러니까 이 사건은 3의 배수를 뽑는 사건이 네번 중에서 세번 발생하거나 네번 발생해야 돼. 조금 어렵지? 잘 봐. 그래서 사건을 정의할게요. 3의 배수의 눈. 요걸 뭐라 한다? 사건 A. 굳이 뭐 A라고 할 필요는 없겠다. 그냥 사건이라 하자, 사건.

사건이 정해지면 뭐가 특정된다고 했었죠? 응? 사건이 정해지면 뭐가 특정된다? 피가 정해지죠. 한 번에 시행해서 사건이 발생할 확률. 3의 배수는 2개밖에 없잖아요. 6개 중에서 2개밖에 없기 때문에 6분의 2. 간단히 하면 3분의 1이 되죠. 지금 n이 정해졌고요. n은 뭐 처음부터 알려졌지. 그리고 p까지 정해졌어. p까지 이렇게. 이제 r만 정하면 돼요. 당연히 r은 만만치 않게 돌려서 알려줬네. 27의 배수일 때 81의 배수가 될 확률. 이걸 통해서 네가 r을 구해. 이게 출제자의 의도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 자, 그대로 뭐 말을 써보면 27의 배수일 때 27의 배수가 되는 확률 분의 그리고 81의 배수가 되는 확률 이걸 구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27의 배수가 된다는 얘기는 뭐야? 4개를 뽑을 건데 4개 중 적어도 3개는 3의 배수를 뽑아야 돼. 그 말은 3의 배수를 뽑는 사건을 사건이 발생했다고 치잖아. 그러니까 사건이 몇번 발생해야 돼요? 3번만? 아니야. 사건이 최소한 3번이니까 3번 이상 발생하는 거죠. 요게 포인트야. 이거 3이라고 푼 사람이 있을걸? 그리고 81의 배수가 되려면 3이 몇개 필요해? 4개나 필요해. 그러니까 3의 배수만 4개 뽑아야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4번 시행하는데 그 4개가 다 3의 배수가 돼야 돼. 사건이 4번 발생해야 돼. 그럼 이걸 정리해 보면, X란 친구는 최대 4까지 가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볼수 있죠. X가 3일 때랑 4일 때를 각각 구해서 이렇게 더하면 되고요. 위에는 그냥 X는 산 거지, 이렇게. 이해 돼? 이제 끝났어. 첫 번째. X가 3일 때. 몇번 시도했어? 네 번. 세번 성공했죠? 한 번에 시행해서 성공할 확률 3분의 1. 세번 발생했죠? 여사건에 네번 시도, 세번 성공, 한번 실패. 두 번째, 이번에는 사건에 네번 발생했어. 네번 시도해서 네번다 성공. 어우, 달콤한 인생이죠? 성공을 네번 했고요. 실패를 한 번도 안 했네. 이거 계산하면 뭐예요? 분모는 지금 3이 몇개 있어? 4개 있으니까 81. 1, 2, 6. 여기는 10이에요. 81분의 12. 이거 해볼까? 자, 분모는 똑같이 81인데요. 1이네? 1의 4제곱이네? 2의 0제곱이네? 1이죠, 이렇게. 81분의 12. 그래서 2, 4, 8. 12가 아니죠? 8이지, 8. 자. 다 끝났죠. 대입하는 것밖에 안 남았어. 자, 사건이 3번 발생할 확률. 81분의 8. 4번 발생할 확률 81분의 1. 4번 발생할 확률 81분의 1. 이렇게. 자, 분모 문제에 81을 곱해볼까? 그러면 81 곱하면 8, 1. 여기는 1이 돼서, 아유, 감격스럽다. 답은 9분의 1. 답은 9분의 1. 정리할게요. 이 문제가 약간 어려워요. 우리가 사건을 뭐라고 정할지를 고민해야 돼. 근데 사건을 반드시 3의 배수라고 정할 필요는 없는데 그게 가장 유리한 거죠. 왜? 27의 배수냐, 81의 배수냐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3이 몇개 들어있냐. 그러니까 주사위 눈에서 3의 배수가 되는 친구를 몇번 선택했냐가 중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사건을 3의 배수 눈을 선택할 사건으로 정의했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기 편하니까 그렇게 한 거야. 그리고 보면 총 4번의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일단 27의 배수가 되려면 반드시 3이 3개 들어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3개 들어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사건은 최대 4번밖에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27의 배수는 x는 3 이상이고요. 3일 때와 4일 때로 나눠지는 거죠. 자, 81의 배수가 되려면 3이 4개 들어있어야 돼요. 근데 4번을 시행하니까 그냥 이거밖에 없는 거라고요. 만약에 시행 횟수가 막 5개, 6개였다면 x가 4일 때 말고도 더 있었겠죠. 그게 포인트야. 총 시행 횟수 안에서만 생각해야 돼요. 그걸 넘어설 수 없잖아요. 어떻게 시행 횟수보다 더 많은 사건이 발생할 수 있겠어요? 그다음부터는 무난한 독립 시행이죠. 그래서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이렇게 나누는 구조. 사실 이 문제 안에는 이제 조건부 확률이 있긴 해요. 27의 배수일 때 81의 배수가 될 확률. 하지만 그것을 특별히 의식할 필요 없이

0: 문장 그대로 받아 적어서 풀면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 번 얘기하지만 공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시간을 아껴주고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주지만 그것에 매이면 안 되죠. 공식을 만났으면 공식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9번째 수업 마쳤고요. 선생님은 20 강에서 더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개념부터 문제 해결에 이르는 길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EBS 수학 영역의 서영란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요,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에 대한 서술형 연습을 이제 할 예정인데요. 이제 우리가 지수, 로그, 지수 함수, 로그 함수까지 쭉 왔다는 얘기는 지수 로그라는 커다란 대단원 하나를 끝냈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 대수 파트에서는요, 대단원이 총 3개가 있거든요. 첫 번째 지수 로그, 그 다음 두 번째 삼각함수, 그 다음 세 번째 수열입니다. 그 중에서 3분의 1이 끝난 지점이기 때문에 대단원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나서 서술형 연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대단원을 제가 이제 한 판에 여기에다가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이제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지수라는 파트에서 무엇을 먼저 배웠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수. 네. 맨 처음에 기억나는 것은 네, A의 n제곱근이었었죠. 그래서 첫 번째는 A의 n제곱근. 아마 중학교 때 A의 제곱근에 대해서 배웠었을 거예요. 그 중3 과정에서 배웠던 A의 제곱근의 내용이 이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n제곱근 이제 일반화시켜서 확장이 되는 거죠. 네. 우리 A의 n제곱근은 그래서 정의가 뭐였냐면 어떤 방정식의 근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방정식이 무엇이었냐면은 n차 방정식 xn제곱은 a의 모든 근이다라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네. 이때 여기서 말하는 모든이라는 것은 실근뿐만 아니라 허근도 포함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이 모든 근에는요, 실근과 허근이 몽땅 다 표현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어야 한다고 했어요. 네. 예시로 하나 들어볼게요. 예시로 뭐가 있냐면, 8의 세제곱근. 그럼 방정식의 근인데 어떤 방정식의 근이었냐면, x세제곱은 8의 근입니다. 그럼 많은 친구들이 E라고 얘기를 하는데, E만 있는 것이 아니죠. 네. 얘를 한쪽으로 이항해서 넘기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의 꼴이니까 인수분해를 하면은 x-2로 하나 묻고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4는 0. 여기서 근이 두 개가 더 나와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풀어주면은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얼마 추가해주면 돼요? 네, 3 추가해주면 되는 식이죠. 그래서 8의 세제곱근은 총 3개가 있었는데, X는 2 또는 여기서 2개가 더 나오는 거죠.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까지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a의 n제곱근은 이 x의 n제곱은 a의 모든 근이다라는 거. 실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근과 허근을 모두 얘기한다.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은근히 예, 객관식 형태에서 내신에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거든요. 네. 자, 그럼 요것과 이어서 또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근데 어쨌든 쌤, 실근을 더 많이 언급하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는요, A의 n제곱근 중에서 문항에서 그들 중에서 실근인 것을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그 중에서도 뭐다? 실근인 걸 물어본다. 네. 그러면 실근, 이 실근은 우리 크기 비교도 할수 있고요. 네, 개수도 셀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근인 것들을 골라와 봐라 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와요.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이 뭐냐면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뭐하고도 같냐면 얘를 재해석을 했을 때 함수 y는 x n제곱과 함수 y는 a의 그래프의 교점에 x좌표가 실근이 돼요. 함수의 그래프에 교점의 x좌표가 뭐가 된다? 실근이 된다라는 거. 네. 그럼 이제 교점이 몇개 있느냐에 따라서 실근의 개수가 정해지겠죠? 근데 y는 a라는 것은 상수함수입니다. 여러분, 상수함수 어떻게 그려지는지 아잖아요. b, b, x축에 평행한 형태로 옵니다. 근데 y는 x의 n제곱. 얘의 그래프는 n이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로 그래프 개형이 달라지죠. 그래서 케이스를 또 여기서 나누어 들어갑니다. 첫 번째, n이 홀수일 때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n이 홀수일 때는요, 그래프의 개형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형태로 나온다. 그럼 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형태로 나오게 되면 이 함수의 그래프는요, 상수함수 a가 양수일 때는 한 점에서 만나네요. 그죠? y는 a. a가 0일 때도 한 점에서 만나고요. 심지어 a가 음수일 때도 몇 개의 점? 한 개의 점에서 만납니다. 네. 그때 이 교점의 x 좌표에 해당하는 것이 뭐가 된다? 실근이 된다라는 거. 네. 그래서 n이 홀수일 때는요, 교점이 하나씩만 잡히기 때문에 얘의 실근의 개수는 무조건 한 개입니다. 네. 그래서 홀수일 때는요, 실근 개수가 무조건 한 개이다. A가 양수든 음수든 0이든 지금 각각 다 하나씩만 잡히고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리고 이한 개는요, 수학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n제곱근 a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네. 자, 이번엔 n이 짝수일 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n이 짝수일 때. 이제 짝수일 때가 케이스가 쭉 나뉜다는 거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n이 짝수인 경우는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는요, a가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개수가 바뀝니다. 네. 대표적인 함수, 여러분들 이차함수 중학교 3학년 때 진짜 많이 그렸잖아요. 네. n이 짝수일 때 대표적인 함수는 이렇게 y축의 대칭인 형태로 생겼어요. 자, y는 a가 양수인 경우 교점에 x좌표가 몇개 생겼어요? 네, 두 개가 생겼습니다. 이두개 중에서 양수인 것을 우리가 n제곱근 a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반대편에 있는 것은 얘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형태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반대 방향에서 부호만 바꿔치기 해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몇 개가 나온다? 두 개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언제 두 개가 생기는지가 매우 중요한데 a가 양수일 때두 개가 생겨. 그리고 그두 개는 네,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a가 되는 거죠. a가 0일 땐 없었습니까? a가 0일 때는 지금 가만 보니까
0 하나밖에 없구나라는 거알수 있죠. 그래서 a가 0일 때는요, 0으로 한 개를 갖는다. 그리고 a가 음수일 때는 교점이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네, 안 생겨요. 그러면 실근이 당연히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얘는 실근의 개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짝수일 때는 세 가지 케이스로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홀수일 때는 다한 개야. 근데 n이 짝수일 때는 a의 값의 부호에 따라서 예, 있기도 하고, 있는데 두 개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또 적어둘게요. 이두 개는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a. 0일 때는 한 개인데 그게 결과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0이니까요. 결과적으로 그 값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쭉다 정리를 해드렸어요. a의 n제곱근에 대한 내용. 여기서도 굉장히 많이 응용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서 봤을 테니까 한 꼭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하고 쭉 연결돼서 우리는 또뭘 추가적으로 배우냐면 지수의 확장을 배워요. 지수 법칙에서 배웠던 그 지수가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쭉 넘어가면서 네, 지수 형태가 자연수인 경우만 배우거든요. 근데 이 대수에 들어와서 우리가 뭘 배우기 시작하냐면 지수가 0일 때. 이 경우는요, 1로 정의를 해요. 단, 밑은 0이 아니어야 됩니다. 즉, 3의 0제곱이든 2분의 1의 0제곱이든 다 1로 정의한다라는 거. 그 다음, a의 마이너스 1제곱입니다. 네. 그러면 얘는 a분의 1로 정의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지수의 확장에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또 알아두면 좋고요. 하나 더, 세 번째. 만약에 a의 n분의 1제곱은 그럼 뭐가 될 거냐? 얘는 결과적으로 지수 법칙에서 n번 곱하면은 a가 나오잖아요. n번 곱해서 a가 되는 수란 뜻이에요. a의 n분의 1제곱이. 그게 누구였냐면 요식을 만족하는 거죠. 이식을 만족했던 x 실수는 n제곱근 a로 표현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그래서 a의 n분의 1제곱의 경우는 n제곱근 a가 됩니다. a의 n분의 1제곱은 n제곱근 a가 돼. 그래서 이렇게 지수의 확장까지 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수들을 확장하고 나니까 우리 지수 법칙이 성립하는 방식으로 이 지수들이 확장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수 법칙, 여러분들이 늘 했던 그 지수 법칙이 지수가 실수인 것까지 확장이 되는데 그 경우에는 밑은 0보다 크다라는 범위 내에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지수 법칙들 쭉다 정리해 볼게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a의 x제곱 곱하기 a의 y제곱. 지수를 어떻게 한다? 더한다. 그 다음, a의 x제곱 나누기 a의 y제곱. 지수를 뺀다. 그 다음에 a의 x제곱에 다시 y제곱. 곱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똑같은 거 말고 서로 다른 ab에 대해서 x제곱이다. 그러면 분배해서 a의 x제곱, b의 x제곱이다. 이때 각각 a는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라는 범위에서 이 지수 법칙이 지수가 실수일 때까지 쫙다 확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지수 내용에 대한 끝이에요. 이제는 뭘 볼까요? 네, 로그를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로그를 볼 겁니다. 로그. 로그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로그의 뜻이에요. 수학에서 뭔가를 학습을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정의입니다. 말뜻. 네. 그 말의 뜻을 알아야지만 해석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로그의 뜻은 뭐냐? 로그는요, 지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지수다. 그럼 도대체 어떤 지수냐? 우리가 a의 x제곱이 b로 표현이 되어 있을 때, 이 x를 로그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지수 자리죠? 지수, 얘는 로그 a의 b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주의사항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때 a의 범위는요, 우리 지수 법칙 했을 때도 얘를 양수로 한정지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a는 양수여야 하고요. 여기서는 a가 일단 1이면 안 되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양수로 거듭 제곱의 형태로 나타낸 b의 값이기 때문에
빛 또한 양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그의 뜻, 로그의 정의 이 부분은요,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암기할 때좀 기억하기 편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 A 자리가 밑이에요. 밑. 밑에 있어갖고 A밑이거든요. 예, 얘는 밑. 로그에서도 이렇게 밑에 깔려 있어요. 실제로 얘는 로그의 밑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리고 로그 자체가 뭐라고 했어요? 지수라고 했죠. 예, 로그 값 자체가 지수다. 예. 그리고 이 나머지 뒤에 붙어 있어서 결과적으로 나타낸 이 부분의 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수학용어로 얘는 진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때 이 로그의 밑과 진수에는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이 로그가 잘 정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로그가 정의될 조건으로서 진짜 얘도 문제에 많이 나오는 파트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로그 방정식이나 부등식의 경우는 반드시 이 로그의 조건, 밑 조건과 진수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에 대해서만 풀렸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꼭꼭 예, 암기하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럼 이제 이 로그의 뜻을 기반으로 우리는 로그를 가지고 연산을 해요. 그걸 로그의 성질이다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그의 성질. 로그의 성질은요, 제일 중요한 게 밑이 같을 때만 성립을 합니다. 밑이 같은 로그에 한해서 첫 번째, 로그 a의 m과 로그 a의 n의 덧셈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경우는 우리가 이 지수 법칙을 통해서 증명을 했었습니다. 얘는 로그 a의 m, n이 됩니다. 네. 지수가 더해졌다라는 거는 사실은 진수 입장에서는 곱해진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네. 곱해진 걸 물어보는 거다라는 내용. 그 다음, 로그에서는요, 지수가 뺄셈이 될 수도 있어요. 지수가 빠지는 경우는 언제였죠? 네, 나눠지는 경우였죠? 그래서 얘는 로그 a의 m 나누기 n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 로그의 성질 중에서는요, 사실 곱셈과 나눗셈은 없어요. 주의해야 될 점, 로그들끼리 곱하고 나누는 건 그냥 그대로 두셔야지 이런 특별한 성질들을 띄우지 않습니다. 근데 실수백까지는 가능해요. 로그 a에 m에다가 실수백 k 한 것은 진수의 지수 형태로 올려가지고 우리가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로그의 성질 세 개가 쪼르르 있고요. 이때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전부 다 얘네들의 밑이 동일할 때에만 이렇게 로그의 성질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밑이 같을 때만 쓸수 있다라고 했는데 밑이 다르면 쓸수 있다 없다? 네, 없어요. 그래서 하나를 더 알고 가셔야 되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로그의 밑변환 공식이에요. 그래서 로그 a, b가 있는데 나는 밑이 c인 걸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로그 c의 a, 로그 c의 b. 요거 밑변환 공식도 꼭 암기해줘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로그의 밑을 변환해서 이세 가지 또 성질들을 써서 푸는 문항들이 또 자주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네. 이렇게 지수와 로그에 대해서 쭉다 정리를 해드렸어요.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본격적으로 서술형 연습 들어가는 건 뭐냐면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의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제 지수 로그 개념적인 내용들 쭉한 판에 정리해드렸으니까 세 번째, 네 번째 단원인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지수 함수를 보도록 할게요. 지수 함수. 아니, 지금까지 지수 했는데 왜 갑자기 함수냐? 네, 함수는요, 정의역의 원소가 있고요, 공역의 원소들이 있어서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인데 각 원소 하나하나마다 하나의 대응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함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의 정의역은 무엇이냐면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 실수 전체의 집합에 대해서 a의 x제곱으로 대응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만들어지는 것들을 함수 값으로 봐서 y는 a의 x제곱에 대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 거고요. 이때 주의사항 뭐라고요? a는 0보다 크다. 그리고 a는 1은 아니다 범위 내에서 우리 지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이 상황에서 우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냐면 이 밑에 있는 네, 밑 조건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네, 이 밑의 범위에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이 달라지는데 우선은 첫 번째, 밑이 1보다 커요.
그럼 여러분 대표적인 숫자 뭐 2만 하더라도 2를 거듭해서 제곱하면 숫자가 급격히 커지죠? 그것을

액수축, 즉 y는 0이 된다라는 거,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a가 이번에는 0과 1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면 2분의 1만 대표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반복해서 곱하면 4분의 1, 8분의 1. 네, 점점 숫자가 0에 가까워지고 있죠. 그래서 아, 얘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그래프의 개형이 점점 감소하는 형태로 나오는구나. 그리고 마찬가지로 0,1을 지나겠죠. 얘는 아, 이런 식으로 감소하는 형태로 그래프가 나오게 돼 있어라는 거. 그래서 얘는 감소다. 그래서 항상 밑의 조건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1보다 크면 쭉 증가하는 형태로 생기니까 최댓값은 x의 값이 커질수록 나오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아, 얘는 0과 1 사이에 있어. 그럼 감소하는 형태니까 최댓값은 x의 값이 작을수록 더 최대에 가까워진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최대 최소도 구할 수 있고요. 심지어 이 함수의 그래프들이 다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가지고 방정식도 풀수 있습니다. 네, 지수 함수를 포함한 방정식들도 할수 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로 뭘볼 거냐면 로그 함수를 볼 거예요. 로그 함수. 이 로그 함수는요, 우리 방금 전에 로그 설명을 했듯이 아, 얘는 그럼 함수 값을 그 로그에다가 대응시키는 거구나. 네. 근데 얘는요, 진수 자리죠. 얘는요, 네, 밑자리죠. 얘도 범위가 반드시 0보다 크면서 1은 아니어야 하고, 제일 중요한 얘는 정의 여기 실수 전체의 집합이 아니라 0보다 큰 실수 x에 대해서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할 거, 여기서 점근선, 점근선 똑같이 y는 0 나오고요. 얘는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0에서 생기는데, 점근선은 x는 0. 이제 왜 x는 0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정의역의 경우는 x가 0보다 큰 모든 실수가 됩니다. 네, 정의역은 정의되는 구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 진수 자리에 해당하는 게 x이기 때문에 여긴 반드시 양수, 즉 x가 0보다 큰 상황에 대해서만 성립됩니다. 자, 그럼 제가 일부러 지금 밑에 공간을 안 놔뒀었어요. 왜 공간을 안 놔뒀냐면은 위에다 그리려고요. 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요, 서로 역함수 관계에 놓여져 있거든요. 요두 개의 함수가 네, 서로 무슨 관계에 놓여져 있다? 역함수 관계에 놓여져 있습니다. 실제로 얘를 로그로 정리하면 x는 로그 a의 y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yx 바꿔치기 하면 이 식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역함수 관계여서 얘네들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y는 x, 그죠? y는 x. 대칭을 해주면 이 로그 함수의 그래프는요, 그래프의 개형이 제가 주황색으로 그리면 얘가 0,1 지났으면 로그 함수는 1,0 지나겠죠? 얘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생겨요. 실제로 x가 0보다 큰 모든 실수고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0이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 y는 x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게 되면은 y는 x 위에 있는 점은 그대로 있을 거고요. 0,1 지났었으니까 1,0 지날 거고요. 그래프의 개형은 요런 형태로 나옵니다. 특징. 1보다 클 때에는 로그 함수도 증가하는 형태. 0과 1 사이에 있는 밑에 대해서도 로그 함수는 어때요? 지수 함수와 마찬가지로 감소하는 꼴로 나오는구나. 요거를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다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쭉 지수함수, 로그함수까지 총 정리를 한번 해드렸는데요. 요 내용 토대로 해서 서술형 연습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자, 서술형 완성하기. 두 함수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네. 교점이 몇개 있다? 두개 있다. 근데 두 점의 x좌표의 곱이 뭐가 되도록? 네, 음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프상에서 뭐 만난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 물론 이제 이차함수나 이런 데서는 판별식을 쓸 수도 있겠지만, 얘는 뭐 지수함수나 이런 파트에서 판별식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를 일단 확인하기 위해서 이 문제는요, 그래프 개형을 그려보셔야 됩니다. 그래프 개형 그리기.

그럼 이제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보는데, 이첫 번째 함수의 그래프와 두 번째 함수의 그래프를 봤을 때, 이첫 번째 함수는요, 문자가 얘보다 덜 있죠. 얘는 x만 있는데, 얘는 x도 있고, n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첫 번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근데 일단 얘는 절대값이 있으니까, 얘는 두 개로 나뉘어야 되겠죠? 절대값 속이 0보다 큰 경우와 0보다 작은 경우. 그래서 우선 y는 3의 x제곱 마이너스 3의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그럼 얘는 기본형 그래프인 y는 3의 x제곱에다가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내려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죠. 그러면 원래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0이었는데 얘의 점근선의 방정식은 네, y는 마이너스 3이어서 얘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 하고 밑에다가 그려주시면 돼요. 아, 얘는 점근선의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3이구나.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 그려놓고. 그리고 x자리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얘는 뭐가 나오나고 봤더니 1 빼기 3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아, 여기서 찍히고 그래프는 증가하는 형태가 될 거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 해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 함수의 그래프에다가 절대값을 씌울 거잖아요. 0보다 크면 그대로 나오고요. 네, y값이 0보다 크면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얘를 양수가 되게끔 x축에 대해서 대칭으로 올려줄 거예요. 그래서 얘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 하고서는 따라서 y는 절대값 3의 x제곱 마이너스 3의 그래프는 얘를 이제 양수인 거는 그대로 가져가 주시고요. 그죠? 음수였던 거는 x축에 대칭게끔 이렇게 가져가 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이 식에서 점근선은 뭐가 되냐면 얘가 정확하게 마이너스 3이었던 거를 x축에 대해서 대칭했기 때문에 얘의 점근선은요, y는 3이 되겠네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제 이두 번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이두 번째 함수의 식을 정리할 거예요. 저는 이 2가 얘도 나누고 있고 얘도 나누고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2x제곱 더하기 2분의 n. 근데 우리가 나눈다는 거는 지수를 뺀다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2의 x-1 플러스 2분의 n이 돼서 얘의 그래프의 개형은 y는 2의 x의 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분의 n만큼 평행이동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형 그래프가 얘가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로 나오잖아요. 네. y는 2의 x제곱 그래프를 평행이동만 한 거니까 이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될 거라고요. 그래서 이 모양을 이 위에다가 얹어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만나도록 하되 x좌표의 곱이 뭐가 되도록 할 거예요? 음수가 되도록 할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이 2의 x제곱 그래프를 평행이동을 시켜가지고 대충 이런 데다 올려놨어요. 그러면 교점이 물론 양수인 거 양수인 거 잡힐 텐데 우리는 하나는 양수, 다른 하나는 음수가 돼야 돼요. 왜? 곱이 음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는 음수로 나오고 하나는 양수로 나오는 형태가 돼야 된다. 그러면 이쪽에서 양수로 무조건 하나가 잡힐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음수로 잡혔으면 좋겠으니, 아, 함수 y는 2의 x제곱 나누기 2 플러스 2분의 n의 그래프의 개형은요, 어떻게 돼야 돼요? 네. 반드시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교점 x좌표 양수인 거 하나, 교점 x좌표 y축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음수인 거 하나. 네. 그래서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 식을 gx라 하자.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여기가 음수 하나에서 잡혀야 되기 때문에 얘는 0을 대입했을 때 양수가 되면 쭉 밑으로 내려가는 상황이어서 음수로 하나가 잡힐 거예요. 그때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G0이 얼마? 네, G0이 0보다 커져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0보다만 커져야 될까? 아니죠. 이 지점보다는 커져야 되니까 이 점의 좌표를 구해야 돼요. 이 점의 좌표는 그럼 뭐냐? 0 대입했을 때뭐 나오나 봤더니 3의 0제곱은 1, 1에다 3을 빼면 마이너스 2, 절대값 붙였으니까 2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 G0가 2보다는 커야 되겠구나. 즉 2의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2분의 n이 뭐보다 2보다 커야 된다라는 식을 하나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이거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n이니까 2분의 1 더하기 n이 2보다 크다. 그러면 1 더하기 n이 4보다 크다. 그죠? 1 더하기 n이 4보다 크다. 그래서 n은 얼마보다 3보다 크다라는 식이 하나 나와요. 자, 그러면 이것만 만족하면 되냐? 그러면은 모든 자연수 n의 값에 합을 못 구하겠네요. 3보다 큰건 엄청 많으니까요. 그죠? 네. 하나를 더 체크해야 되는 게 얘의 점근선의 방정식은 2분의 n인데 얘가 그래프가 이 왼쪽에서 있으려면은 어차피 쭉다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이 점근선의 요 방정식 y는 3보다 얘가 더 위에 잡혀버리게 되면은 그래프가 한 점에서만 만나겠죠? 그래서 조건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네, 점근선의 방정식인 2분의 n이 3보다는 반드시 작아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게 되는 식은 뭐다? 아, n은 뭐보다? 6보다 작아야 되는구나. 따라서 n은 3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아.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값은 4 더하기 5. 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은 정답 9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론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할수 있겠죠? 그래서 요 서술형 완성하기 1번의 경우는요, 반드시 그래프 개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 문항이었어요. 그래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아, 0 대입했을 때 값이 2보다는 커야지, 여기서 내려오면서 교점의 하나의 좌표가 음수로 잡힐 거고, 이 위에서 양수로 잡히겠구나. 근데 주의사항, 얘를 그냥 무한정 올릴 수는 없고요. 올리다가 점근선의 방정식이 딱 정확하게 3이 되는 순간에는 이쪽에선 절대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걔보다는 더 작아져야 된다라는 내용이 추가되어야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사실 요런 서술형 연습 완성하기 1번 같은 그래프 개형을 이용해서 추론하는 문제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래프 그려가지고 교점 만나는 지점들을 관찰을 해주셔야지 연습이 좀 되는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최대값이 나왔죠? 다음을 만족하는 A의 값의 곱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내신에 되게 많이 나올 수 있는 서술형 문항 중에 하나인데요. 이 경우에는 제일 조심해야 될게 뭐예요? 네, 얘는 밑의 범위를 나눠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밑 범위 나누기. 최대 최소는요, 그래프 개형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근데 지수함수에서 가장 큰 특징,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하는 꼴, 밑이 0과 1 사이에 있으면 감소하는 꼴이죠. 그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면 첫 번째, 밑이 1보다 커요. 증가합니다. x의 값이 커질수록 함수의 값이 커지죠? 그래서 f가 a가 1보다 클 때, 최대값은 얼마다? 네, 1일 때 생기잖아요. F1. 그래서 그게 A인데 그 최대값이 3이라고 했으니까 A의 값3 하나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밑의 범위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이제 감소하는 형태로 생겼어요, 여러분. 가장 큰 값은 X의 값이 작아질수록 커지죠. 작은 값. 네, 최대값은 F 얼마다? 마이너스 2다. 네, 그럼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a의 마이너스 2제곱 그게 얼마? 3이다 라는 거. 그럼 이제 우리 이것만 계산해 주면 되잖아요. 아, 얘는 a의 마이너스 1제곱의 제곱인데 그게 3이야. 제곱해서 3 되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인데 문제 조건에서 a가 지금 양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a가 양수이므로 a의 마이너스 1제곱은 반드시 양수인 루트 3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a의 마이너스 1제곱은 a분의 1이죠. 그게 루트 3. 그러면 a는 루트 3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3분의 루트 3이 될 겁니다. 문제에서 이제 뭘 하라고 했냐면, 1억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a의 값에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구해야 되는 거는 3과 3분의 루트 3을 곱한 값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루트 3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얘네들을 곱한 값 금방 나오죠? 네, 루트 3. 자, 서술형 완성하기 2번은요,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서술형 문제예요. 그래서 미세 범위에 따라서 각각 나눠서 아마 이렇게 부분 점수 처리될 거라는 거꼭 알아두십시오. 이번에는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는요, 이게 그래프가 안 주어져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서 풀이를 설계를 하셔야 되는데, 우선 쭉 마지막 발문 먼저 보면, 함수 f(x)의 그래프와 x축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과 그 내부에 있는 점중 x좌표, y좌표가 모두 다 자연수인 점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네. 근데 이게 그래프가 어떤 형태로 생겼고 어떤 구역에서 이제 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풀이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면 함수 y는 f(x)의 식을 먼저 구하고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되겠어요? 그 내부랑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어딘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프를 그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뭘 구해야 될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식을 구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단추는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대요. 그래서 y는 로그 2의 x.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 이동을 하면 x 대신에 뭘 대신 대입해 준다? 마이너스 x. 그래서 y축 대칭 이동하면은 y는 로그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를 나타내는 식을 y는 fx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우린 여기에다 뭐할 거예요? x축 방향으로 플러스 4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4만큼 평행 이동을 한대요. 그럼 x 대신에 x-4를 대입하고 y 대신에 y-4를 대입하면 y-4는 로그 2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그냥 빼기 4만 붙이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앞에 있는 거고요. x 대신에 x-4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예. 그럼 이 식을 정리하면은 로그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되고요. 결과적으로 y는 하고 식 최종 정리한 것이 fx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fx 식은 로그 2에 마이너스 x 더하기 4 하고 넘어가서 플러스 4 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첫 단추 여기까지 아마 부분 점수가 들어갈 거예요. fx를 구했느냐? 자, 그다음 두 번째. 이제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요. 그려봐야 되는데 얘의 정의역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정의역. 얘가 반드시 양수여야 돼서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얘가 0보다 크면 x가 반드시 4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아, x는 4보다 작구나, 정의역이. 그럼 4보다 작은 쪽이니까 지금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점을 따지라고 했으면 x 4보다 작은 자연수 x가 1일 때와 2일 때와 3일 때로 나누어서 풀면 될 거예요. 아, x가 1일 때. 엑스가 얼마일 때? 2일 때. 엑스가 3일 때로 나누어서 풀면 되겠구나. 4보다는 무조건 작아야 되고 엑스 좌표, 와이 좌표 전부 다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얘의 그래프의 경우는 어떻게 생겼냐면 4보다 작고 점근선은 엑스는 4여서 그래프의 경우이 아, 4에서 생겼겠구나. 네. 그리고 나서 얘의 그래프는요. 원래 함수에 로그 2의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어. 그럼 증가하던 로그 함수에서 y축에 대해서 대칭이면은 감소하는 형태로 될 거고, 걔가 4만큼, y축으로 4만큼 평행 이동해서 그래프의 개형은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얘가 y는 fx. 그럼 이제 보이죠? 그 내부는 이 구역인데, 이 구역에서 x좌표, y좌표가 전부 다 자연수가 되게끔 하는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1일 때를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1일 때 F1을 먼저 구해볼게요. F1은

로그 2의 3 플러스 4인데, 로그 2의 3은요, 로그 2의 2보다는 크고, 로그 2의 4보다는 작죠. 그래서 얘는 1점 얼마 얼마가 돼요. 그래서 얘는 5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은 값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5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은 값이 된다. 자, x가 2일 때 대입해 볼게요. 그럼 f2는 로그 2의 2. 플러스 4니까 얘는 1이죠? 1 더하기 4는 5. 아, 얘는 2,5에서 점이 찍히는구나. 그 다음, F3. 그러면 로그 2에 1 플러스 4니까 0 더하기 4에서 4. 얘는 3,4에서 점이 찍히는구나. 그럼 끝났어요. X가 1일 때 1,1, 1,2, 1,3, 1,4, 1,5까지 찍히는 거죠. 5보다 큰 숫자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몇 개? 5개. 여기서도 2,1부터 2,5까지 경계 포함해서 5개가 찍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얘는 3,1부터 3,4까지 4개의 점이 찍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4개. 그래서 토탈 총몇 개? 네, 14개가 XY 좌표가 모두 다 자연수인 점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정의역을 꼭 확인을 하시고 해당되는 자연수 x가 1, 2, 3일 때만 따져주시면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네. 자, 서술형 완성하기 3번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서술형 완성하기 4번은요, 문자가 지금 현재 a도 있고 x도 있습니다. 근데 고맙게도 서로 다른 두 근이 1k라고 했으니까 근은 대입하면 반드시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첫 단추 근임으로 x에 1을 대입하면 식이 성립해야 돼. 그래서 근 x는 1을 대입하면 성립. 그러면 대입하면은 3의 제곱은 a 플러스 1의 뭐가 되죠? 네, 제곱이 되네요. 그러면 a 플러스 1의 제곱이 9잖아요? 그럼 a 플러스 1은 3 또는 마이너스 3인데 a가 양수임으로 이므로 a 플러스 1은 당연히 3이 되어야 될 거고, 즉 a는 2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a를 찾았어요. 그럼 이제 우리 요거 대입을 하면 되겠네요. 그럼 밑이 똑같으니까 대입을 하면 결과적으로 지수가 똑같아져야 돼요. 그러면 이 지수가 같아져야 되면은 요렇게 이항을 해서 얘의 두 근이 1하고 k잖아요. 우리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1 더하기 k가 네,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2분의 1이 됩니다. 아니면 두 근의 곱으로 하면 k가 더 빨리 나오죠. k는 2분의 마이너스 1, 즉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요.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a 플러스 k의 값은 2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정답은 얼마? 2분의 3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엄청 쉽죠? 그래서 중간에 여기에다가 뭐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라고 표기를 해주셔도 되고요. 사실 여기에서 이렇게 바로 구하는 것도 바로 보이기 때문에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이제 4번 지나가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자, 5번. A가 90도래요. 그리고 변 길이들이 나와 있어요. 그럼 당연히, 네, 맞아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야 됩니다. 90도 보였다. 우리 뭐 쓰자? 피타고라스. 네, 피타고라스 정리. 그러면 각 A를 끼고 있기 때문에 BC 길이가 빗변이 돼요. 그래서 BC 길이의 제곱은 AB 길이의 제곱에다가 AC 길이의 제곱이다.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얘네들을 쭉다 정리해서 로그 2의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게 되면은 4 로그 2의 x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8 로그 2의 x 플러스 16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발문이 최대 최소를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언제 최소값을 갖느냐? 그럼 제일 중요한 거 완전제곱식.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는 앞에 4를 끄집어내주면 로그 2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러면 4 로그 2의 x 제곱.